뭐를 알아냈냐면 their sole purpose is to feed the bacteria with which the child will gr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당분이라고 하는 거에 유일한 목표가 뭐였는지 알아? 아, 양분을 제공하는 거였대. 누구에게?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인데 아이와 함께 자라나는 박테리아한테 양분을 주기 위해서 당분을 넣은 거래. 자, 그래서 아, 고생을 한 만큼 그동안 아, 무언가를 알아냈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struggle 표현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분이라고 하는 물질 있잖아요. 물질은요, selectively cultivate particular bacterial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길러내냐면 특정 박테리아 종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길러내는 거지. 그런데 이 박테리아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With a crucial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야. 어떤 역할? In helping the gut to develop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의 장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박테리아를 서로 길러낸대. 자, 그리고 and fine-tuning the immune system,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 박테리아 종을 길러낸다고 했어. 얘들아, 길러내는 내용이 맞는지 앞으로 확인해야 돼. 그랬을 때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 위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 나와야 되거든. 유사하게 그 어린 식물들은요, release large quantities of sugars. 얘네도 많은 양의 당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출해낸대요. 어디에? 땅에 배출해내게 되는데 to feed, 양분을 제공하고 배양하기 위해서래. 자, 무엇을? To feed and develop their new microbio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새로운 미생물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얘네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당분을 땅으로 내보낸다고 했어. 무슨 내용 떠올라? 아, cultivate, 기르다 라고 하는 거랑 feed and develop 이라고 하는 내용이 서로 이어지네. 자, 그러면 우리 3번도 동그라미 칠 수 있겠다. 유사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like the human guts,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과 같이 이러한 식물 뿌리 주변의 토양은 not only digest food, 이러한 영양분을 분해시킬 뿐만 아니라 뭐도 한대요? Help to protect plants from disea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질병으로부터 그 식물을 보호하는 걸 도와줄 수도 있대. 자, 그랬을 때 just as bacteria that live in our guts outcompete and attack invading food pathoge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인데 어떤 박테리아? 우리 장 안에 살고 있는 그 박테리아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침입하는 병원균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기도 하는 것처럼 얘들아, 그러면 비슷한 내용 나와야 돼. 우리 장 안에 들어가 있는 박테리아들이 침입하는 병원균을 무찌른다고 했어. 그치? 공격한다고 했어. The microbes in 여기 그 식물 뿌리 주변의 토양에 있는 그 미생물들은 무엇을 만들어내? Defensive ring. 아, 보호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구나. 이게 지금 위에서 등장하는 뭐야? 우리가 우리 장 안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침입하는 병원균을 무찌르기도 하는 그런 내용과 통해 있죠. 그래서 얘는 괜찮은 것 같네. 자, 그랬을 때 plants feed beneficial bacteria species. 이런 식물들은요, 이득이 되는 박테리아에게는 양분을 준대요. So that, 그래서 they accumulate pathogenic microb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축적한다고 했거든. 얘들아, 위의 내용 보면 지금 병원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뭐 한다고 했어? 공격한다고 했어. 그지? 병원균을 가지고 들어오는 애들을 얘들아 왜 축적을 시켜줘? 얘네를 공격시켜서 배척해내야지.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ccumulate를 어떤 동사로 바꿔주면 좋을까? resist, 저항하다 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배척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식물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다이어 그리고 반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0: 어휘 한번 다뤄볼 거고요. 다음 강의 7강이니까 마지막 마무리 잘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공업 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 친구들과 실전 모의고사 2회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수능 완성에서 세 번째 강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10문제씩 풀지 마시고요. 30분이라는 제한 시간 동안 2회 20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채점하고 선생님 강의 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1번입니다. 자, 다음 땡땡기업 면접관의 안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저감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종 면접 전형에 올인 10명의 지원자는, 자, 10명, 10명이에요. 자, 상호 간의 주제 토론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그 다음 실제 업무 수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명의 지원자를 통해서 이 10명의 지원자 집단이잖아. 이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집단 토론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집단 토론식 면접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의사소통 능력과 또 요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대인관계 능력이 해당이 되는 거죠. 대인관계 능력. 자, 그리고 자,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이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이 물질의 처리 기술의 적용 사업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최종 면접 전형은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아니라 집단 토론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땡땡 기업은 환경기술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원천 기술이야. 그럼 환경에 관련된 내용 맞죠? 환경 기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자, 최종 면접 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직업 기초 능력에는 정보 능력이 포함됩니다. 이 제시문 안에는 정보 능력은 없습니다. 그쵸? 자,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야 돼. 성직에서도 나와.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도 나옵니다. 자, 볼게요. 직업기초 능력 총 10가지.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이거 정보 있어. 근데 정보는 제시문에 있지 않았다. 자, 그 다음 기술 조직의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 공업 일반에서, 자, 사실 직업기초 능력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공업인들은 다 풀 수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공업인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하위 능력들이 나와요. 하위 능력들. 그래서 여기는 하위 능력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아, 선생님 이거 쉽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정보 능력인 건다 알아.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자기 관리 능력이 자기 개발인 건 알아. 근데 사고력이다. 그럼 얘는 문제 해결 능력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뭐 이제 이런 것도 나 국제 감각이다. 얘는 조직 이해 능력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이 하위 능력들이 문제에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하위 능력이 어디 능력에 해당되는지 정도는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얘는요 정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생성 과정에 따라 2차 오염 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의 처리 기술 적용 사업에 대해 토론한다. 이 물질이 어쨌든 질소 산화물 이거와 탄화수소 이거죠. 이거. 얘가 뭐를 하는가?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빛을 받는 거야.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물질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탄화수소. 그래서 질소 산화물 그다음 뭐 이런 것들 위해서 광화 반응 오존이죠. 자, 근데 여기는 또 탄화수소에 의해서 광화 반응을 하는 건 알데하이드, 그다음 PAN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1차로 나왔다가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2차로 되는 오염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2차 오염 물질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야 돼. 오존 있고요. 자, 그다음 알데하이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요즘은 선생님들 그럴 때 오존만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PAN 이거. 2차 오염 물질에 해당되는 거, 요거에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차 오염 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의 처리 기술을 적용 사업에 대해 토론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공정관리부서의 업무 보고서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의 순서, 방법, 각 작업의 표준 시간, 각 작업이 이루어야 될 장소를 결정했어. 그래서 어떠한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생산 공정, 어디서 많이 본 공정 분석 기호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신제품 생산성 향상 방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가공 전에 반복적으로 수량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 검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선생님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1강에서도 한번 했어요. 자, 이번에 2회에서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회 실전 모의고사 1회도 했던 거 우리 2회도 이게 또 나왔어.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6가지 분석. 자, 동그라미는 가공입니다. 자, 그다음 운반은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이건 작은 동그라미야. 이거보다 작아야 돼. 자, 그다음 보관은 세모를 이렇게 놓은 거, 지체는 D자형이야. 수량 검사는 네모야. 품질은 뭔가 좀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는데 질적인 이거 질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검사하는 거니까 이렇게 마름모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기억했을 때 수량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수량 검사는 네모야. 근데 이 네모가 있어요? 없잖아. 없죠. 자, 그럼 볼까요? 이 같은 경우는 지체되고 있다가 자, 가공하고 운반했다가 지체하고 가공하고 운반하고 지체하고 가공이야. 가공. 그쵸? 여기에는 수량 검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보도록 할게요. 공정 관리의 계획 기능 중 절차 계획을 완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친구도 봐봐요. 공정 관리의 계획 기능과 통제 기능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럼 또 다시 볼게요. 뭔가 말이 되게 많아서 복잡한 것 같지만 보세요. 공정 관리에는 내가 이 공정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계획이 필요하잖아. 우리 친구들 시간표 작성하잖아. 내가 공부하려면 학습 계획을 작성하잖아. 이거 마찬가지야. 이렇게 계획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을 하고 나서 얘를 얼마나 계획에 따라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바로 통제 기능이야. 두 개. 자, 그럼 첫 번째. 자. 절차 계획 있고요. 공수 계획 있고 일정 계획 있어. 이 계획에는 절차 계획이란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얘가 작업이 무엇을 어디서 얼마만큼 있는지 그러니까 작업이 표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각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정하는 게 절차 계획이야. 절차. 자, 그거를 한 다음에 공수 계획은
작업자가 몇 명, 그래서 그 작업자가 할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균형을 이루어내는 게 필요하잖아. 공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따른 일정 계획, 시간적으로 구체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시간표 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계획 기능이야. 자, 그럼 이거를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관리해야 돼. 이게 바로 통제 기능인데, 자, 이에 따라서 작업 배정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력 관리. 그러니까 작업자가 그 능력을 할 수 있는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여력을 관리를 해. 그리고 나서 이거에 따라서 진도 관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내용이 이게 계속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 기능에는 요 세 가지가 있고 통제 기능에는 작업 배정 여력 관리 진도 관리가 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작업의 순서, 방법, 표준 시간. 그러니까 이거 작업에 순서도 짜고 방법도 짜고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건 바로 계획 기능에 들어가겠죠. 이 중에서 절차 계획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완료하였다 안내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 관리 활동 단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또 나올 수 있어. 우리 수능 특강에도 있습니다. 설비 관리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비 관리 활동. 요렇게까지. 요거 지울게요. 잘 보이게. 설비 관리 활동에는 크게 단계별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얘를 수리하는 단계가 있죠. 그쵸? 설비. 어떤 설비가 고장이 났으면. 그죠? 자, 장비의 고장을 수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장이 나기 전에, 고장 발생 전, 얘를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 점검 단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점검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하는 거야. 개선 활동. 설비의 개선 활동 단계가 있습니다. 개선 활동 단계가 있다. 그래서 설비나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자, 설비 관리 활동에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 중에서, 설비 확충을 위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쵸? 그럼 이거 세 가지 중에 뭐야? 개선 활동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방 점검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과 4번 세트형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4번 세트형 문항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음은 땡땡 기업 제 사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 기업은 프레스 기계 작업 중에 작업자의 손가락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프레스 사고에 작업자의 손가락이 눌렸어. 이거 뭐야? 협착 사고죠. 협착. 협착이야. 사고 조사 결과 기계 방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 정지 버튼이 잘 보이지 않아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위 사례 대책으로 설치한 방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그러니까 방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방호 장치를 설치했어. 여기 볼까요? 손이나 신체 일부가 들어갔을 때 센서로 감지해서 기계 동작을 멈추도록 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멈추도록 하는 장치. 그러면 프레스 기계 상하점 뭐 이걸로 들어갈 때 손이 들어가면 멈추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 프레스 기계에 열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그냥 공작물이랑 손이랑 열 이게 온도가 다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감지형 방호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방호장치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랑 1회에서도 1회 문제풀이 하다가 선생님이 이것도 해줬는데요. 또 자주 나오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감지하는 건 어떤 센서로 감지하는 거다. 격리하는 건 차단하는 덮개.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야. 울타리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는 포지평은 이제 회전하는 연삿기에 날아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 설치, 위치를 제한하는 거, 안전거리 이상으로 하던가 양수 조작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접근을 거부하는 거 손쳐내기식. 요 정도의 특징은 우리 친구들 이거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다시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여기 써봐.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특징적인 거.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치 제한형이야. 또 다시 보세요.

위치점은 멀리, 안전거리 이상으로 멀리 떨어뜨려서 배치, 그리고 양손으로 조작하는 거, 양수 조작 장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양수 조작. 자, 그 다음 접근 거부역이야. 손 쳐내기식의 기계적 작용에 손을 쳐내는 거. 접근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포지평은 회전하는 공장, 회전하는 그 연삿개. 이게 연삿개가 이제 공작물을 깎잖아요. 그래서 얘를 포집이 잡아, 모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덮개와 같은 장치가 바로 포지평 장치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 접근 반응형은 얘 같은 경우는 센서로 감지해서 이 일부분이 들어왔을 때 경보를 울리는 거야. 얘랑 비슷하죠. 감지형은 프레스 기계 생각하면 돼. 프레스, 이 프레스야. 프레스에서 손이나 일부가 들어갔을 때 감지하는 거, 감지형. 그쵸? 자, 그 다음, 얘는 격리형이다. 완전히 차단하거나 울타리다. 근데 얘도 회전하는 설비에 덮개를 설치한다. 예전에 회전하는 설비에 덮개 설치한다 해서 이걸 포지평 방어장치로 오답 처리를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 야, 아니야. 회전하는 설비 덮개는 격리형이고요. 포지평은 회전하는 건 맞아. 회전하는 연삿개 덮개. 아시겠죠? 잡아 모으다. 비례사고. 그래서 요거 그림을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여기 보여준 이 방어장치의 이 특징들 다시 한번 적어내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는 뭐다? 감지형 방어 장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이에요. 위 사례에, 땡땡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프레스 기계에 손이 낀 거잖아. 협착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발생한 산업 안전 사고의 종류는 충돌에 해당한다. 아니죠. 협착이죠.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사고 예방 대책 중 시정 방법의 적용 단계를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우리 친구도 꼭 암기하셔야 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사실 다, 그 흐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이런 동종의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뭐를 한다? 안전관리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관리 조직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직계형이냐, 참모형이냐, 그다음 직계참모형이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안전관리 조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나왔어. 사실을 발견해놓고 이 2단계는 뭐에 해당된다?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때? 왜? 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 및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야. 아, 뭐가 잘못됐더라.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 이런 방법을 더 이상 이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시정 방법을 선정하는 거야. 선정을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시청이라 써 있네. 자, 이거를 시정 방법을 얘를 이제 선정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적용. 그쵸? 시정 방법을 적용한다. 그럼 이거를 다 수행했느냐? 얘를 더 이상 동종의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적용을 다 했느냐? 적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적용한 거. 이거에 대한 적용. 안전 설계 부분. 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이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적용해서 설치하고, 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교육까지도 했습니다. 안전 교육을 받은 작업자만 작업에 투입하도록 하고, 반복 교육을 통해서 사고 예방 의식을 강화했어요. 이 교육 부분에서 대책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기술 부분에 대해서 E로 시작, 엔지니어, E로 시작하잖아. 그다음 이거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E. 그죠? 그 다음, 제도 개선이 돼 있습니다. 얘는요, 제도예요. 인포스트먼트 6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는 규제 부분에 대해서, 규제.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작업자 작업 해제, 페널티 부여하고, 지도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시정 방법을 선정해서 적용을 다한 거야. 그래서 쌤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선정을 했느냐? 다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용 단계를 수행하였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 중 외형의 안전화 방안을 수행하였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이 있어. 우리 친구도 이걸 알아야 돼.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이 있습니다. 안전화 방안.
기계 설비에 안전화할 수 있는 이 방안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외형을 안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외형의 안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외형의 안전화. 여기 나오죠.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 중 외형의 안전화 방안을 수행하였다. 이 외형의 안전화한 건 뭐냐면 외형 자체를 안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날카로운 모서리라던가 이런 거를 이렇게 설비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날카로운 모서리로 인해서 우리 작업자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형을 안전하게 또는 안전 색채를 활용하는 거야. 얘는 적색 부분을 해놓고, 아, 얘가 위험한 부분이구나. 이걸 알수 있게. 외형을 안전하게 해놨잖아. 또는 어떤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는 거야. 외형을 안전하게 덮개 설치. 그쵸? 이게 바로 외형의 안전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구조의 안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의 안전화. 자, 구조는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기계의 설비가 어떠한 뭐 압력이 되게 큰 압력이 되면 이게 막 터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하자. 이게 기계 설비 안전화 과정 중 구조의 안전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작업의 안전화라고 있어요. 작업. 작업을 할때 안전할 수 있게끔 작업자의 뭐 조명이라던가 뭐 동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기능의 안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의 안전화. 자, 기능의 안전화라는 거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냐. 모든 기계 설비에 어떤 기능? 선생님이랑 예전에 많이 했던 풀프루프. 기계,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작업자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막아주는 이런 기능 또는 기계가 고장났을 때, 페일, 얘를 안전하게 해주는 기능, 쉐이프. 이두 가지 기능을 들어간 거. 이게 기능의 안전화야. 그럼 제시문에 요 관련된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외형의 안전화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비상정지 스위치를 붉은색으로 크고 눈에 띄게 변경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색채를 활용한 거야. 이건 바로 외형의 안전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 품질 관리팀의 활동 내용이다. 자,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땡땡 기업 품질 관리팀은 최근 부품 생산 공정에서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 보고를 받고 품질 개선을 위해 다음 활동을 수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볼게요. 자, 품질 이상에 대한 원인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요. 10일간 품질 데이터를 수집해서 일별로 임의의 부품을 추출해서 품질 검사를 시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한게 아니야. 그래서 품질 검사 방법에는 전수 검사가 있고 그리고 표본 검사가 있어요. 자, 그중에서 임의로 부품을 추출했다. 이거는 표본 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검토 볼까요? 공정이 안전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거야. 그럼 볼게요. 자,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 중심선을 기준으로 공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는 거야. 이 도표를 우리가 뭐라 한다? 관리 도라 한다. 자, 그다음 조치 볼게요. 품질 기준을 재정비하고 작업 절차 개선안을 검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했다. 자, 어때요? 표본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 확보한 거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내용 볼까요? 파레토도를 활용해서 품질을 검토하였다? 아니라 관리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관리도. 파레토도는요, 우리 친구도 이렇게 생긴 거야. 막대 그래프가 있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 우리 친구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누적 꺾은선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누적 꺾은선 그래프. 그래서 이걸 우리는 파레토도라고 하죠. 이 도표는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데밍의 사이클. 데밍 사이클. 예, 데밍 사이클은 안전, 산업 안전 부분에서도 활용을 하고, 품질 부분에서도 활용을 하죠. 얘는요, PDCA 사이클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도 나오지. PDCA.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품질을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그럼 뭐를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계획, 플랜. 그쵸? 계획. 그 다음, 실행. 두. 자, 검토. 여기는 체크. 자, 그 다음, 조치는 액션이야. 자, 그럼 여기 있는 PDCA.
자, PDCA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DCA 대밍의 사이클을 활용하였다. 맞는보기가 되겠습니다. 맞는보기.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기억과 디귿의 조합인 3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 생산 일정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 기업의 생산팀에서 7월 2일에 2주차 생산 일정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구매 조건으로 각 공급업체에 자재를 발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뭐지? 계획 대비 실행이 나타난 갠트 차트를 활용하고 있죠. 갠트 차트. 자, 이렇게 생긴 건 갠트 차트예요. 그쵸? 자, 그다음 구매 조건 볼까요? 자재님, 생산 시작일 1일 전까지 반입 완료해야 함.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또 볼게요. 자재는 각 부품 생산팀별로 직접 일정에 맞게 구매하는 거야. 그럼 구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구매 부서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 부서가 따로 있어요. A 부서 있고, B 부서 있고, C 부서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를 구매하는 중앙 부서가 따로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공동 구매라 생각하면 돼요. 자, 중앙 부서가 다 있어 갖고 이제 뭐 2분기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올리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부서에서 구매하는 거. 얘를 일괄 구매라 해. 자, 그럼 가격이 아무래도 분산 구매보다는 조금 저렴하겠죠. 근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각자의 부서, 그러니까 생산팀별로 A 부서 생산팀, B 부서 생산팀, C 부서 생산팀 각자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는 분산 구매라 하죠. 분산 구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분산 구매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 자재 납기와 생산 일정은 주말 제외 기준임. 주말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다음 볼게요. 리드 타임 볼게요. 리드 타임 여기. 얘는 이거는 요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얘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어. 상품이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린 뭐라 한다? 리드타임이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얘는 무엇이라 한다? 리드타임이라 한다. 이게 문제에 나왔으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볼게요. 부품 C의 자재 반입 기한은 7월 5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품 C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품 C 같은 경우에는 2일이 걸려. 여기 있습니다. 자, 2일이 걸리고 여기 보면 7월 6일이야. 6일. 7월 6일부터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부품 자재는 1일 전까지 반입 완료해야 돼. 근데, 자, 7월 6일 전이면 7월 5일은 맞는 것 같아. 7월 5일. 자, 그런데 7월 5일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볼게요. 주말 제외야. 그러면 7월 6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상에. 7월 5일은 일요일이야. 그리고 7월 4일은 토요일이야. 그쵸? 자, 그러면 주말을 제외하니까 언제가 되겠죠? 7월 3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일이다. 들림 보기. 어떠한 조건 때문에? 얘랑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주말 제외 1일 전까지 때문에 주말 제외 때문에 7월 3일이 답이 되기 때문에 얘는 들림 보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니은. 일괄 구매 방식으로 자재를 구매하고 있다가 아니라 분산 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얘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생산 일정표에 갠트 차트를 사용해서 진도 관리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갠트 차트 맞죠? 그래서 갠트 차트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된 적도 있고요. 계획 대비, 이 계획.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도표. 이렇게도 나와요. 자, 계획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계획이 있으면 실적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된 진행표. 얘를 우리는 갠트 차트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리뷰 볼게요. 부품 A는 리드 타임을 고려할 때 생산 일정표를 수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산 일정 볼까요? 부품 A가 4일이었어. 그럼 여기 볼게요. 부품 A는 요겁니다. 밑에 거. 자, 7월 8일 수요일부터 시작했어. 4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3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4일이니까 11일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의 일정표를 수정해야 된다.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아, 디귿과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 표준화 사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A 기업은 다양한 산업용 설비에 사용되는
스프로킷을 생산하고 있다. 이 스프로킷이야. 자, 얘는요, 크로뮴 합금 스프로킷이네. 합금. 최근 신규 납품처로부터 자전거 부품 간의 호환성 강화 및 품질 인증 확보 요구를 받으면서 KS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품질 관리팀은 스프로킷의 형상이라던가 치수라던가 재질이라던가 이 품질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KS의 분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형상, 치수, 재질, 품질은 그 제품 자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품 품질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항상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어. 자, 나오는데 많이 어려워해서 틀리더라고요. 자,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가 있고, 선생님이 이번에 하는 거는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야. 그래서 표준의 분류가 조금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수능 특강의 표준 부분, 이거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6강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제품의 형상이라던가 치수, 품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품 자체에 되는 거, 이거를 무슨 표준이라면, 얘는요, 제품 표준이라 합니다. 제품 표준. 자, 그다음 이번에는 보세요. 시험, 분석, 검사 및 측정 방법. 작업 표준. 이거 그대로. 이거는 방법 표준이야. 사실 이것도 시험에 대한 방법이잖아. 방법 표준입니다. 방법 표준.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용어라던가 기술, 뭐 이런 단위, 수열 등을 규정하는 거야. 이거는 자, 전달하기 편한 거네.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전달 표준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자, 어떻게 나오냐? 그동안 기출은 요 이런 용어들이 그대로 나와. 그리고 나서 얘는 무슨 표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요거 꼭 표준의 분류 선생님이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볼까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공부했으니까. 형상, 치수, 제품 품질, 재질 품질, 그 제품에 대한 표준이야. 제품 표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품 표준. 자, 그리고 기존에는 CNC 가공 방식으로 크로뮴 합금 스프로킷을 제작했으나 신규 납품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속 분말을 고압으로 가압하는 방식으로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였다. 이걸 무슨 방식이야? 가공 방식 중에 얘는 분말 야금에 해당이 되죠. 분말 야금 방식.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자, 획득하려는 표준은 국가 표준에 해당한다. 자, KS니까 얘는 국가 표준 맞죠? 국가 표준이야. 자, 국제 표준은 I로 시작하는 거라 쓰면 외우라고 했어. 인터내셔널, ISO, IEC, 그다음 ITU. 이거는 어디에 해당한다? 국제 표준에 해당이 된다. 우리 공업 일반에서 이것만 공부하면 돼. 알겠죠? 자, 근데 얘는 국가 표준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생산량 증가에 따라 소성 가공 방식을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공 방식 아니야. 여기는 분말 야금 가공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가져왔어. 부품 가공 단계에 가공 방식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주조는요, 재료를 주형틀에 부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야. 이게 주, 조. 자, 그다음 분말 야금은 금속 분말을 재료로 고압으로 가압해서 성형하는 소결 과정. 이겁니다. 소성은 외력을 가해서 영구 변형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얻어내는 거야. 근데 뭐이 절삭이나 적층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은 요거는 좀 쉽게 하더라고요. 절삭 깎아내는 거고 적층은 우리 3D 프린트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세 가지를 조금 힘들어해서 쌤이 이걸 강조해서 나온 겁니다. 금속 분말을 고압으로 가압했다. 분말이라는 분말 야금 분말 말이 나와. 그래서 분말 야금입니다. 그쵸? 소성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제품의 재질인 한국 산업 표준의 KSD에 분류되어 있다. 자, 그럼 이거는 KSA, 자, KSB 이건 1회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네. 그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얘는 기계. 근데 얘는 전기 전자. 그리고 얘는 금속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근데 뭐를 보면서 알수 있느냐? 여기 있는 합금이라고 하니까 얘는 금속이잖아요. KSD에 분류되어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검토한 표준화 방안은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형상, 치수, 재질, 품질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 이거는 뭐죠? 세 가지 품질. 이제 제품 표준이냐, 방법 표준이냐, 전달 표준이냐 이세 가지 중에서 얘는 전달이 아니고
제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격과 디귿의 조합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회의에서 기술팀장이 말하는 신지식 재산권의 종류와 설계팀장이 말하는 산업재산권의 남은 권리기간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우리 친환경 농업 드론이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유사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드론의 살포 소프트웨어는 친환경 농업에 적합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이를 보호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호해야 된다. 자, 이 프로그램 되어 있어서. 자, 우리 드론의 살포에 적합한 형상은 다행히도 5년 전, 오늘 기체 외형, 그러니까 5년 전, 오늘 기체 외형에 대한 권리를 등록 출원해 놓은 상황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식재산권 알아야 돼. 지식재산권. 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죠? 지식재산권, 지식이 재산이 되는 거야. 얘는 이제 무형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요 안에는 뭐가 있냐? 산업재산권이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이 있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자,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산업재산권은 크게 네 가지. 특허 많이 나왔어. 옛날에는 산업재산권만 나왔어. 특허권. 근데 요즘에 요까지 다 나와요. 자, 그 다음 실용신안권. 기존에 있는 거를 편리하게 만드는 거야. 실용신안권, 신안권. 그리고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 자, 저작권은 우리 친구 잘 알고 있는 거죠. 저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신지식재산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자, 그래서 보세요. 산업재산권이랑 저작권까지는 있는데,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기존에 있는 예랑 예로는 보호하기가, 이 범주는 보호하기가 어려워서, 신지식재산권이라는 이런 걸로 이해해서 보호해주는 게 있는데, 자, 산업재산권이야. 근데 과학기술이 자꾸자꾸 발전하니까, 여기 들어가는, 그러면 산업재산권은 산업재인데, 첨단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있어. 첨단 산업재산권. 이걸로 또 보호를 해줘요, 권리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저작권은 저작권인데, 요즘 또막 산업저작권이라는 게 있지, 산업저작권.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보도 이제 재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또 뭐라고 하냐, 정보재산권. 뭐 기타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첨단 산업재산권에는, 얘 산업재산권이야, 근데 첨단이야.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 설계라던가, 반도체 설계. 첨단 산업이죠. 그다음 생명공학 기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 산업 저작과 저작 창작물이야. 소프트웨어, 뭐 프로그래밍 이것도 다 저작한 거잖아. 어쨌든 창작물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보호해주자. 그래서 여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그다음 정보재산권이라는 건 정보도 재산이 된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영업비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이걸로는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소프트웨어는 친환경 농업에 적합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라고 되니까 얘는 뭐에 해당이 되죠? 산업저작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산업저작권 요게 됩니다. 자, 그다음 권리기간을 한번 볼게요. 권리는 얘 같은 경우는 자, 드론 살포에 적합한 형상은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형상. 형상은 자, 여기서 보면 형상, 디자인이 형상이죠. 그쵸? 자, 디자인. 5년 전 오늘이라고 돼 있어. 디자인은 그래서 우리가 권리 기간을 알아야 됩니다. 특허권은 20년이고요.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권 20년. 상표권은 10년인데 갱신 가능하다.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5년 전 오늘이라고 했기 때문에 5년이 뺀 15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15년 산업저작권.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다음은 건설 현장 사고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 작업자가 높은 곳에 설치된 발판 구조물을 이동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추락한 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해당 구간에는 최근 유사한 사고가 반복돼서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작업 흐름, 이동 경로, 작업자의 작업 습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직무 분석을 수행하였고 직무 분석을 했어요. 작업자가 안전대 착용을 자주 잇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위치에는 이 안전대 착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이후에는 생산 관리자와, 그러니까 현장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직무 현장 중심의 안전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기억 보도록 할게요. 기억. 사고가 발생한 구조물은 지보공에 해당한다라고 됐어. 자, 지보공은 뭐냐면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세워놓은 그 가설물을 말해요. 그게 지보공이야. 근데 여기 볼까요? 작업자가 높은 곳에 설치된 발판 구조물을 이동하던 중에 발판 구조물이란 거 뭐죠? 비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비계야. 니은. 수행한 직무 분석 방법은 관찰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행한 직무 분석 방법이 크게 우리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관찰법, 그다음 면접법, 작업 일지를 쓰기에는 작업 일지법, 설문조사법, 마지막 중요사건법. 직무 분석을 이렇게 해야 그 직무에 대해서 뭐를 한다? 어떤 문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를 만들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치를 적절하게 하고 직무 평가도 합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볼까요? 관찰법인지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면밀히 살펴보며 직무 구성을 했대. 작업자를. 그럼 관찰한 게 맞죠? 맞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 뒤급 볼게요. 현장에 설치한 산업안전보건 표지. 현장에 뭐를 했어? 안전대 착용을 알리는 거야. 그럼 지시 표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안내 표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에는 금지, 뭘 하지 말아라, 금지. 그 다음, 경고표지. 그리고 지시표지, 안내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분류만 나왔는데,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류만 나왔는데, 작년부터 여기 산업안전보건표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 같이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 얘는 지시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자, OJT 방식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직무 현장 중심의 안전 교육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교육과 훈련을 하는 방법에는 OJT가 있고요. 그 다음, OFJT가 있어. 그랬을 때 OJT는 on the job 트레이닝이야. 그래서 얘는요, 현장에서 하는 거고요. OFF the job 트레이닝. 얘는 멀리 벗어나서, 아, 꼭 멀리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현장이 아니라 집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직무 현장 중심의 안전 교육 과정. 실무자가 함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OJT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OJT 방식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10번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부서별 혁신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품질부는 반복되는 공정의 오차로 품질이 신뢰도가 하락되니까 혁신안으로 무엇이 나왔어? 자, 그래서 얘는요. 무결점 수준의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자. 그래서 이거 시그마야. 식스 시그마야. 시그마 척도를 활용한 거야. 원 시그마부터, 자, 식스 시그마까지 있는데, 자, 여기를 가면 갈수록 불량품률이 거의 없어. 적합 품목이 99.9999%야. 그러니까 시그마 척도를 활용한 거야. 시그마 척도. 통계적 품질 단위를 활용한 거죠. 그러면 요 정도까지 갔을 때 우리가 100만 개를 생산, 예를 들어 100만 개를 생산할 때몇개 정도의 단위냐? 그게 바로 100만 개. 100만 개를 생산하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100만 개를 생산하면 3개에서 4개 이하. 자, PPM으로 따지면 3.4 PPM.
무결점 운동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무결점 수준, 식스 시그마까지 간다는 거야.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생산 부서입니다. 부서별 정보 분산으로 자원의 흐름이 단절됐다. 그래서 수주부터 출하까지, 그러니까 주문을 하고 이 제품을 내보내는 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라는 이야기는 선생님이랑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뭐 총무부서 따로 있고, 그리고 영업부서, 부서별 다 따로 있어. 구매부서, 뭐 생산부서. 자, 이렇게 부서들이 있는데 각자 정보들이 각자 따로따로였어. 근데 이거를 이제는 하나로 통합한 거야. 그래서 수주, 주만하고 얘가 나갈 때까지 이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했다. 단위별, 또는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게 단위잖아. 구매 부서의 단위, 영업 부서의 단위야. 단위별 정보, 그거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전체적인 거, 전사적으로 이 하나의 자원들, 총무 부서의 자원, 구매 부서의 자원, 영업 부서의 자원, 이거를 전사적 자원을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게 전사적 자원 관리 뭐라고 한다? ERP라고 한다. 아시겠죠? ERP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영업 부서 볼게요. 고객의 니즈 반영 부족으로 재구매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CRM이 필요하네. CRM 뭐였죠? 고객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였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객 관계 관리. 그래서 자, 고객이 행동 기반의 편의 제공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혁신안을 적용할 경우 정의 분석 개선 측정 통제 순으로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 얼핏 보면 선생님이 식스시그마에서 이 단계 다섯 단계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식스시그마는 다섯 단계야. 데밍의 사이클은 네 개의 단계야. 요거로 또 헷갈리게 나오기도 하더라고, 문제가. 아시겠죠? 똑같이 순서는 맞는데 식스시그마 첫 단계에 데밍의 사이클 단계를 집어넣어. 그럼 그럴싸하거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식스시그마는 다섯 개 단계야. 근데 그중에서 정의 분석 계산 측정 통제, 이게 이제 순서를 막 뒤집어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얘는 틀렸죠. 자, 맨 처음에는, 자, 얘는요,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측정을 하죠. 측정.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 자, 그리고 개선을 하고, 개선. 그런 뒤 통제 또는 관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 순서로 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정의 분석 개선 측정 통제죠. 분석과 개선이 지금 요게 이게 다 틀려졌잖아. 요게 좀 요게 좀 틀려졌잖아. 이게 그죠? 틀린 부분. 그래서 요렇게 시험 문제가 최근 돼서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식스 시그마의 단계 순서 꼭 기억하셔. 식스 시그마 다섯 개 단계, 데밍은 네 단계, 데밍 사이클 그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내용 볼게요. 나는 전사적 자원 관리 ERP 시스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RP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 맞죠? 자, 그다음 이제 영업부는 영업부문이라고 나왔어. 혁신안을 통해 사업비를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사업이냐, 사C냐, 우리 수능 특강 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사P는 가격, 제품, 유통, 홍보고요. 사C는 원가, 고객, 편의, 소통이야. 이거를 뭐 이렇게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기업에는요, 사피 중심으로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치킨을 판다고 해. 그러면, 이 치킨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해야 우리가 이익을 보지? 뭐 이렇게 어떤 가격, 어떤 치킨을 할까? 그런데 사시 입장은 고객의 입장인 거야.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치킨 가격이 얼마일까? 어느 정도면 고객이 살까? 자, 그냥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그래서 고객이, 이제 요기 같은 거, 유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팔까? 이게 좀 얘는 고객이 쉽게 주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요기 기업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홍보할까? 근데 요즘엔 어떻게 돼? 고객과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게 아니라 이제는 사시 입장으로 가고 있다. 점점. 고객 관계 관리 입장에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CRM 고객 행동 기반이라 나왔기 때문에 사피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을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거죠. 그쵸? 얘는 들림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2회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3회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입니다. 자, 오랫동안 이제 여러분들도 2회차 해결한 다음에 3회 풀고 오셨겠죠? 만약에 저랑 바로 만나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3회 잘 풀고, 정리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오셨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3회차인데요. 어쩌면 1회부터 5회까지 중에 확률과 통계만 본다면 가장 어려웠던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안부 인사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빨리 들어가 볼게요. 무당 분석으로. 자, 28, 29, 30이 이제 골고루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 파트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지만 통계조차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항이었다. 그리고 28번 어려웠고요. 30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요 30번은 사실 이걸 확률과 통계만 내가 푼다면 풀수 있겠죠. 근데 공통수학 파트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걸 100분 안에 푼다는 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30번 문항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뭐 물론 그것도 좀 있었겠지만 계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꽤 복잡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이 30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자체를 내가 뭐 다시 잘 풀어야 되겠다, 이걸 뭔가 똑같은 게 나오면은 이렇게 해결해야겠다라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여사건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치역의 원소의 개수들에 대한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복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앞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요. PA는 2분의 1, PB는 7분의 3. 이때 PA 합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곱사건이 없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더하기 7분의 3이더라. 그럼 얘는 14분의 7 더하기 6이 될 거니까 14분의 13.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 이제 23번이 굉장히 수월했기 때문에 3회차도 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문제를 쭉 풀어가거든요. 물론 시간적인 것까지 막 제가 압박감을 느끼면서 풀진 않죠. 여러분들처럼. 근데 저도 이제 수업 준비할 때는 뭐 당연히 제가 그냥 쭉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다시 설명할 거리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문제가 확실히 되게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케이스 분류하는 것 자체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래서 23번 정도는 너무너무 쉬웠다. 24번. 이항정리 파트고요. 요거의 전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나누면 되잖아. 첫 번째, x제곱. 그럼 여기는 뭐가 오면 돼요? 상수가 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 x가 왔다. 그럼 여기도 x가 오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상수가 왔다. 그럼 여기서는 x의 제곱이 올수 있겠죠. 자, 이 중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x제곱과 상수에 대한 조합은 가능하겠다. 왜? 앞에는 무조건 가능한데요. 이 뒤에 있는 것들에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분수의 형태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도 사실 고려를 해줘야 되냐면 이게 제곱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x의 세제곱과 x분의 1의 조합도 가능한지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얘는 여기서 안 되기는 하는데 자, 이 친구는 가능하고요. 이두 번째 거 볼까요? 얘는 x 가능하고요. 얘 x가 불가능합니다. 왜? 4개, 0개, 3개, 1개, 2개, 2개. 절대 x 하나만 나올 수 없다. 불가능이야.

얘는 상수 가능하고요. 얘 x제곱 가능합니다. 왜? 세 개의 한계로 쪼개지거든요. 얘 가능해요. 자, 얘도 제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긴 썼지만 얘도 나오진 않아요. 한 개, 세 개. 그럼 x의 제곱에 대한 것만 나오거든요. 모에. 얘도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아예 애초에 고려조차 안한 친구가 있다면 조금 더 엄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파트 가보겠습니다. 세개 중에 두개 오면 되고요. x가 두개 있고요. e가 한 개가 옵니다. 그다음 상수가 오려면 네개 중에 두 개가 오고요. ex가 두개 오고요. x분의 1이 두 개가 올 겁니다. 괜찮죠? 자, 얘는 상수니까 세개 중에 0개, x가 0개, e가 3개 오고요. 그다음 뒤에는 x의 제곱이니까 네개 중에 3개 온다. 뭐가? ex가 3개, x분의 1이 1개 이렇게 오겠다. 얘는 불가능. 괜찮죠? 처리해 볼까요? 자, 이 중에서 가능한 건 3과 2가 있으니까 6이고, 그 다음에 4, 3, 12, 2로 나누면 6이고요. 그 다음 요거 하면 4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얘는 x의 제곱. 자, 그 다음 얘는 8이고요. 그 다음 얘는 4고요. 그 다음 얘도 얼마? 8이야. 그 다음 x 제곱이겠다. 괜찮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36에 4니까 14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 8에 32랑 8이 될 거니까 256. 뭐, 물론 이거 2의 거듭 제곱으로 풀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 256과 144를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400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400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골라내줘야 된다. 특히나 이런 것들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24번이었고요. 25번으로 갑니다. 1학년 학생 5명, 2학년 학생 3명, 3학년 학생 1명이 있고요. 이 9명의 학생 중에 임의로 3명의 학생을 선택할 때, 자, 그럼 선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전체에 대한 건 9명 중에 얼마가 와야 돼? 3명이 와야 되겠죠. 괜찮아? 요게 ns야. 3, 2, 1분의 9, 8, 7이 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다. 84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선택된 학생들이 두 개의 학년으로만 구성될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1학년과 2학년, 또는 1학년과 3학년, 또는 2학년과 3학년.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두 개의 학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안에서 내가 두 명과 한 명, 한 명과 두 명, 이런 것들 다 세부적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와 반대되는 걸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때 요 여사건으로 풀 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긴 하거든요. 첫 번째. 두 개의 학년으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학년으로만 구성된 경우 요거 1번으로 체크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한 학년 말고는 두개 학년. 그다음 뭐지? 세개 학년. 그죠? 세 명이잖아. 그래서 세개 학년 으로 구성된 경우를 체크해서 빼줬습니다. 자, 한 학년으로만 구성된다는 거는요,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 5C 3 더하기 2학년도 가능하거든요. 3명 중에 3명. 자, 그래서 얘는 10개에다가 1개니까 11개가 가능하고요. 자, 얘는 3개 학년이니까 5명 중에 1명 뽑고요. 3명 중에 1명 뽑고요. 그 다음, 3학년은 1명이니까 1명 이렇게 뽑으면 돼. 그럼 얼마야, 전체? 15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다. 그럼 얘를 어디에서 빼주면 된다고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84에서 26을 빼요. 그러면 58이 될 거야. 따라서, 84분의 58이고요. 2로 하게 되면 42분의 2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뭘로 풀었다고요? 여사건으로. 아니, 물론, 케이스 분류하기 좋은 스타일이기는 하죠. 1, 2학년 묶인 거, 2, 3학년 묶인 거, 1, 3학년 묶인 거, 케이스 분류하기 좋은 형태기는 하나,
이 안에서 이제 인원까지 고려해서 내가 뽑는 것들의 그 계산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푸는 이유는 뭐예요? 효율성이야. 시간 절약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절약이 될것 같다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하면 최선이다. 됐습니까? 26번으로 가볼게요. 모평균이 M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추정 파트구나. 기본적인 거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다음과 같이 했답니다. 빗배기 A. 그럼 얘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인데 N 몰라요. 루트 N. 그리고 표준 편차 16이야. 얘가 9.8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럼 얘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소수점 좀 주의해줘야 돼. 요게 이렇게 오게 되면 소수점 두 개로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면 이 98과 여기에 있는 거는 약분이 되긴 하나,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긴 뭐가 된다? 10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그 소수점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가 남기 때문에 요거 그냥 한 번에 다 약분해 줄 거예요. 5라고 하는 걸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10분의 2였기 때문에 1 이렇게 오면 되겠고, 5분의 1 처리하면 32, 그리고 루트 n이고요. 여기는 5 이렇게 올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 옮겨요. 5분의 32 루트 n이 되겠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 제곱하게 되면 25분의 32를 곱합니다. 4에다가 6에다가 6에다가 9가 될 거니까 얼마 나올까요? 이 친구는 1010 아니죠? 1024가 되겠다. 아이고 이렇게 요게 이제 2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으로 할걸 그랬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결국 n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약분만 하면 되는 거잖아. 몇 개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갈 거고 하나는 안 들어갈 거고 요렇게만 처리하면 되겠다. 그 뒤는 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n으로 가능한 거는 41부터 그리고 그중에 최소값이니까 그냥 41.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뭐 계산 과정이 조금 전개가 되긴 하지만 충분히 할수 있는 수준이고요. 27번으로 갑니다. 숫자 111366이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두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자, 동시에 꺼낸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2개를 꺼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 안에서 확률 변수를 정확하게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자, X가 가능한 걸로는 일단 0이 있겠네요. 확률 변수가 0. 그 말은 두수의 차가 0이다. 자, 요런 게 있겠고. 그 다음, 작은 것부터 가면 되잖아. 11 했겠고요. 1, 3, 얼마? 2가 있겠다. 괜찮죠? 그 다음, 1, 6을 하기보다는요. 3, 6을 먼저 하자. 3, 6. 얼마? 3이죠. 그 다음, 1, 6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안에서 이제 각각에 대한 순서상을 적어볼게요. 얘는 1과 1이 있겠고요. 그 다음, 얘는 6과 6이 있겠다. 자, 이 친구는 2가 되려면 1과 3이 되면 되겠고요. 동시에 뽑는 거니까 순서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3이 되는 건 얼마예요? 3과 6이 되겠다. 그 다음 5가 되는 건 1과 6. 이런 식으로. 했지? 자, 확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9개, 아니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1이 3개야. 3개 중에 2개 뽑아. 15분의 3이고요. 자, 이 친구, 6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이미 계산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로 할게요. 15분의 66이 나와야 돼. 요거 한 가지야. 자, 이 친구는 1, 3이 나와야 돼요. 15분의 3가지지, 뭐. 얘는 15분의 2가지고요. 왜? 6이 2개잖아. 둘 중에 하나 뽑을 거야. 얘는 1이 3개의 가능성, 6이 2개의 가능성, 3 곱하기 2에서 6개. 15분의 6입니다. 자, 그럼 확률 변수에 따라, 확률 분포표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오는 건 0, 2, 3, 5가 될 겁니다. 토탈 1.
자, 0에 대한 건 15분의 4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2는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6입니다. 자, 다 더해서 15 되는 거 확인되죠. 자, V를 구하래요. 그러면 저기에서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최댓값을 A라고 한대. 그럼 요 중에 제일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최댓값 얼마예요? 5잖아, 5. 그러니까 얘 5야. 그러면 V에 5X. 요걸 구하란 얘기죠. 그럼 얼마? 25 VX를 구하여라.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난 VX만 구하면 돼. 자, X에 대한 평균 구해줍니다. 15분의 요렇게 하면 6이고요. 요렇게 하면 6이고요. 요렇게 하면 30이야. 괜찮니? 그럼 이 친구는 15분의 42가 될 겁니다. 자, 약분해서 처리할게요. 3으로 하면 14가 되고요. 5가 될 겁니다. 일단 요거 하나 마무리해놓고 X제곱에 대한 평균도 구해봅니다. 자, 0, 4, 9, 25가 될 거예요. 자, 15분의 2개 곱하면 12, 2개 곱하면 18, 2개 곱하면 얼마? 4개가 100이니까 150. 이렇게. 얘는 15분의 30에 180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간단하네. 요거 약분하게 되면 얼마? 12가 되겠다. 자, 그러면 분산을 구합니다. VX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12에서 빼요. 뭐를? 요거 제곱한 걸. 5분의 14를 제곱한 걸 빼야 되겠죠. 그럼 얘는 25분의 196이잖아요. 근데 얘는 25로 일단 통분해봐. 12 곱하기 25를 하게 되면 12고 5고 5고 2가 될 거니까 얼마? 300이네요, 300. 따라서 25분의 300 빼기 196이니까 25분의 얼마? 104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근데 아까 25 곱하기 VX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25 곱하기 VX니까 104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연산이 길긴 길지만 우리 이상확률변수에서 이 정도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우리가 어렵게 느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27번까지 이제 우리가 3점짜리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4점짜리가 좀 어려웠다고 했었죠? 그래서 28번부터 어려우니까 약간 뭐당 충전도 좀 하시고요. 여러분, 그 정답률 중에 확률과 통계 기출 중에 1%짜린가가 있습니다. 2%? 1%? 그럼 거의 그냥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보는 30번 같은 경우가 실제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그 정도 정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8번. 28번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난이도는 아니긴 한데, 얘도 고려할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 카드 8장. 그리고 이건 상황이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 빨간색이 8장, 파란색이 4장, 노란색이 2장, 이 14장의 카드를 내 학생 ABCD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노란색 카드는 2명의 학생에게 한 장씩 나누어주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적어보자. 여기 A, B, C, D가 있을 거야. 근데 노란색을 한 장씩 나눠주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나눠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에 대한 경우의 수도 사실 나중에 곱해주긴 해야 되겠죠. 노란색을 받을 친구니까 4명 중에 노란색 받을래 누구니? 2명 딱 손들면 4 컴비네이션 2가 될 거야. 얼마? 6가지예요. 자, 이것도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 노란색 카드를 받지 못한 학생은 파란색 카드를 일단 한장 이상 받는데요. 근데 내가 한장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장을 기본적으로 주고 시작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한 장일 때, 두 장일 때, 세 장일 때로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부분 한장 이상이다. 그럼 한 장을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는 Y로 줬죠, 이미. 그래서 얘는요. B, B 이렇게 줍니다. 지금 여러분 모니터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파란색을 한 장씩 줬다. 그 다음, 나가 중요해요. 모든 학생은 각자
두장 이상의 카드를 받고요. 아, 두장 이상.

영향을 받는구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노란색 받고 파란색 받았죠. 근데 얘네도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 두장 이상이니까 한장 이상 더 받을 수 있겠다. 가장 많은 카드를 받은 학생의 카드 개수와,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적은 카드를 받은 학생의 카드 개수의 차는 2 이하더라. 자, 이거에 대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경우의 수 파트에서 되게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수의 분할이에요.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뭔가 어떤 도구적인 걸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냥 내가 이걸 해석을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수의 분할을 한다는 건 전체가 몇 장이 있는데 지금? 14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14장의 카드를 자연수들로 분할을 할 거야. 근데 이게 분할했을 때, 예를 들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1. 자, 요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아니, 11장이고 여기는 한 장이잖아. 차이가 몇 장이에요? 10장.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개수의 차이가 2 이하. 자, 그래서 이 분할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에 대한 대략적인 평균치를 잡아봐. 그럼 4개로 쪼개지겠죠. 일단 4개로 쪼개야 돼. 그러면 3개, 3이라는 숫자들이 평균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2 더하기. 일단 안 되는 거더라도 한번 확인하면서 지워갈 겁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얼마야, 이거? 6이야? 아, 그럼 여기에 있는 거 8.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면 얼마예요, 요거? 4잖아. 그러면 10이 있겠네? 그럼 10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내가 채우려면 작은 숫자로 채운다고 하면 5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중에서 제일 큰건 5고, 제일 작은 건 2야. 근데 차이가 얼마야? 3이야. 이런 거안 돼. 그러면 얘를 10으로 했을 때 4, 6도 있겠지만 6이 더 크기 때문에 6과 2는 심지어 차이가 4예요, 4. 더안 돼. 아, 그럼 얘도 안 된다. 알겠지? 그럼 거기에 3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얘가 5가 되거든요? 그럼 요 다음은 얼마가 채워져야 돼? 9가 채워져야 돼. 자, 그럼 9를 채울 때 3과 6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그럼 6이랑 2랑 차이가 4가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숫자에 대한 걸 없애고 큰 숫자로 갑니다. 5였잖아. 그럼 여기를 4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채웠을 때 14가 돼야 되니까 여기 5야. 그럼 이거 뭔가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9에다가 요거 다 더하면 14가 맞긴 한데 2하고 5하고의 차이가 여전히 얼마? 3이야. 아, 그러면 얼마를 할수 있겠다, 이제? 그렇지. 5라고 하는 걸 없애면서 내가 요 다음 것들을 채우려면 3이 아니라 4가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수의 분할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 기준을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키워가면 되겠죠. 2로 한 거는 요걸로 오면 이제 더 이상 될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뭘로 바꿔요? 3으로 바꿔요. 자, 3으로 바꾸면 여기를 하나 줄이면 되겠죠. 일단 14가 되는 거 기준을 만들었잖아. 그럼 그 다음은 쉬워. 차이가 2 이하가 되면서 나머지 조합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요거 줄이면 돼요. 얼마? 3이 되겠다. 자,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놔도 돼. 자, 근데 또 하나 있어요. 3과 3은 그대로 두는데 얘가 3으로 줄었다는, 아니, 그러니까 3으로 늘어났다는 건 차이의 간격이 2 이하가 될때 제일 큰 숫자가 얼마여도 돼요? 5여도 돼. 아, 그러면 3으로 일단 채웠고, 그 다음이 5가 되려면,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습니까? 요것까지 확인하면 다 끝나는 거야. 요렇게 세 가지. 선생님, 2 이상은 안 해도 되나요? 4, 4, 4, 4가 가장 미니멈이죠? 그럼 몇 개? 얼마야? 4, 4, 16. 16이야. 14가 돼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 케이스에 따라 남아있는 것들을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남아있는 카드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파란색이 몇장 남아있어요? 2장. 그 다음 빨간색이 8장.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제가 앞에 케이스 분류를 간단하게 했던 것처럼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한 명이 두 장을 받고 나머지는 네 장을 받는다는 건 내가 경우의 수로 체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에 따라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 따라서 방금 말한 것처럼 두 장 받을 친구를 선택을 해요. 그게 가능성이 네 가지야, 일단.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네 명 중에서 한 명을 내가 선택했죠. 근데 얘는 이미 노란색을 하나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파란색. 괜찮아? 왜? 아까 내가 가정한 거는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노란색이었고, 여기 파란색. 근데 뭐, 어찌됐든, 한 명이 두 장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은 한 장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채워야 될 것들만 생각을 하면 한 장, 세 장, 세 장씩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중에 내가 한 장을 줄 애를 선택한 게요네 가지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좀 아이디어 떠오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파란색이 두 장이 있고 빨간색이 여덟 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 구분은 무조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파란색으로 잡을 거예요. 왜? 파란색을 내가 일단 채워놓잖아? 그러면 빨간색은 이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아서 그냥 들어갈 거예요. 그럼 빨간색으로 왜안 합니까? 빨간색으로 하게 되면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져. 그래서 파란색을 기준으로 잡을 거야. 자, 그럼 잘 봐요. 그 다음 순서는 파란색을 채울 건데, 두 장을 내가 여기에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근데, A, B, C, D 중에 누군가나 받아도 괜찮겠죠? 그잖아? 그러면 내가 4H2라고 할 거야. 네명 중에 중복을 허용해 두 장을 받습니다. 자, 근데 요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두 장을 동시에 받는 친구 중에, 한 장만 받아야 되는 친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몇장 받아야 된다고? 한 장. 그러면 그두 장을 중복해서 예를 들어 A가 된 요거 하나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빼기 1이 들어갈 겁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파란색 하나 들어갔고 여기에 파란색 들어갔어. 나머지는 그냥 빨간색 저절로 알아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두 번째. 자, 3, 3, 4, 4예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세장 받을 친구와 그 다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따지면 몇장 받는 거예요? 추가적으로는 두 장, 두 장, 여기는 세 장, 세 장이 되겠지. 두 장씩 더 받을 친구들 두 명을 선택해야 되잖아. 그게 네명 중에 두명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파란색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파란색도 내가 여전히 두 개를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겠다. 그럼 얘는 최소 받을 수 있는 게두장 이상이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얼마가 오면 돼? 4H2가 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파란색이 뭐 여기 한장 들어가고 여기 한장 들어갔다. 그럼 요 개수에 따라서 그냥 나머지 빨간색 채워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마지막. 여기도 추가적으로 채워야 될게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파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여기 네장 받을 친구 한 명을 선택해요. 거기에 파란색에 대한 걸로 기준을 삼는다고 했잖아? 서로 다른 네명 중에 중복을 허용해 두 개를 뽑습니다. 이게 뭐야? 파란색 두 장을 받을 친구를 뽑는 경우의 수야. 지금 이렇게 쓴 게.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OC2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10이잖아. 9, 4, 36. 얘는 6 곱하기 OC2니까 10. 60일까요? 이 친구는 4 곱하기 OC2가 될 거니까 40인가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다 전체 더하면 되겠죠. 요게 몇 가지예요? 더하면 136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건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이미 한 장씩 주고 난 뒤에 얘기잖아요. 14장을 채우긴 채우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배치하는 경우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 전에 뭐가 있겠어? 그 전에? 그렇죠. 노란색을 내가 두명 선택해서 줬죠. 그럼 파란색은 그 친구 빼고 나머지 저절로 갔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거에 대한 경우에서 아까 썼습니다. 6가지니까 이렇게 곱하면 6, 3, 18이니까 21이 올 거고요. 6, 1은 6에서 816 가지가 답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28번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런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익혀야 되는 거는 이런 거야. 한 개, 세 개, 세 개, 세 개를 주는데 나눠주는 파란색의 개수는 두 장이야. 그러면 이걸 그냥 중복조합으로 편하게 배치한 다음에 거꾸로 이한 명이 두 장을 받는다고 가정했던 그 경우의 수만 빼주는 그래서 이러한 처리, 그래서 여사건에 대한 개념이 적절하게 풀이 과정에 들어가야 고차원

전반적인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 있는 것들은 6건으로 할 필요가 없죠. 2장 이상이니까. 그리고 파란색을 기준으로 빨간색을 나중에 채우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29번으로 가볼게요. 통계입니다. 통계 중에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오는 횟수가 2 이하이면 A에서 원소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A를 뽑아요. 그러니까 주사위 중에서 2 이하니까 얘는 3분의 1이야. 그러면 A에서 내가 A를 뽑고요. C에서 B를 뽑아요. 괜찮지? 그 다음 밑에는 3 이상이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요. 이때는 B에서 A를 뽑고요. C에서 B를 뽑습니다.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뭘 만드냐? 로그 A, B를 만들어요. 얘도 로그 A, B를 만들 거야.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면. 플러스 1점을 얻고요. 자연수가 아니면 0점을 얻는데. 자, 이런 문제 대부분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연수를 얻는 횟수. 그지? 그럼 내가 그걸 R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반대로 밑에 나오잖아요. 18,000번을 반복하는데, 18,000번에서 내가 얘가 나오는 걸 R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R번이라고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스타트야. 아셨어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 꼼꼼하게 읽어볼까요? 점수의 합을 확률변수 X라고 한대요. 점수의 합이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얘가 1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 이렇게 곱해야 점수가 얻어지겠죠? R 더하기 요거 곱해야 되겠죠? 0이야. 근데 이 점수의 합을 X라고 한대. 아, R 자체가 X가 되겠구나. 됐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요 관계식을 좀 다르게 주는데, 이 문제는 같았어. 그럼 일단 이항분포로 적어볼게요. 18,000번이고요. 얘가 나오도록 하는 확률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뒤에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지? 얘도 자연수를 만드는 것. 얘는 3분의 2에다가 자연수 만드는 거. 그건 좀 이따가 곱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얘를 구하는 게 핵심이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거. 자연수가 되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에 대한 거는 2, 4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것은 3, 5, 6, 7이잖아. 그 다음 C.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첫 번째 건 A하고 C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A에서 가능한 거 2로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럼 2가 됐을 때 자연수가 되는 거 당연히 2, 4, 8.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겠다. 경우의 수만 쓸 거예요. 4. 4에 대한 거 4가 올 거고요. 그 다음은 없겠다. 한 가지. 됐어요. 그 다음 얘는 3으로 왔다. 그럼 3에 해당하는 거는 3이 있겠고요. 요거 하나네. 1 더하기. 자, 5가 됐다. 5에 해당하는 거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에 6에 대한 것도 하나 오고요. 7에 대한 것도 하나 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확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A에 대한 건 요거 2개와 여기에는 8개가 곱해져서 만드는 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래서 16분의 4가 될 거니까 4분의 1이야, 얘는. 확률. 그 다음 얘는 4 곱하기 8이니까 32분의 4야. 32분의 4. 약분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자, 확률 계산해 볼게요. 3분의 1에 곱하기 4분의 1. 얘 자연수 얻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도 3분의 2에 곱하기 8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약분을 해서 처리를 해 볼게요. 그럼 결국 12분의 2가 될 거니까 6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걸 내가 확률로 잡은 건 얘에 대한 횟수로 내가 이걸 잡았기 때문에 자연수가 되는 경우들로 확률을 구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평균 M 3000이고요. 거기에 3000 곱하기 6분의 5를 해야 분산이잖아. 이렇게 곱하게 되면 2500. 그러면 50의 제곱이겠다. 괜찮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표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50분의 3075 빼기 3000. 자, 그럼 여기는 75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러니까 얼마야? 1.

하나 같은 거니까 0.0668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 뭘 곱하래? 만을 곱하래. 따라서 668. 이게 정답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도 통계 쪽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태고요. 사실 이 문제가 교과서 개념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고, 그 안에서 변수에 대한 처리까지 다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기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 이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도 아니었는데도 정답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돼야지란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자, 29번까지 했고요. 대망의 30번. 얘는 여사건의 향연입니다. 여사건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요.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꼼꼼하게 집중해서 필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해석을 해볼게요. 두 집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0, 1, 2에 대하여 여기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근데 얘에 대한 확률 구하여라. 그러니까 조건, 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의 얘를 구하여라. 조건부 확률이에요. 얘는, 그래서 함수의 개수이긴 하지만, 단원적으로 따지면, 조건부 확률이다. 근데, 가.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좀 긴장을 해야 돼.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나. 이게 너무 어려웠었죠. 절대값 f(x)는 x가 되도록 하는 x가 그나마 좀 나왔던 건 적어도란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적어도를 보고 여사건으로 좀 유추해서 푼 친구도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사건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케이스 분류가 너무 복잡해서.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nA라는 걸 만족하면서 그중에 nA 곱 b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N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게 이제 NA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 NA가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NA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NP와 Q에 대한 곱사건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야? 얘 앞에 있는 걸, 위에 있는 걸 P사건이라고 두고요. 얘를 Q사건이라고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구해야 이게 NA거든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여사건으로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A, P, 곱, Q에 대한 여사건을 어디에서 빼줘야 될까요? N, P에서 빼줘야 뭐가 나와? N, P, 곱, Q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단계는 얘를 구해주는 것과 얘를 구해주는 걸다 해주셔야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첫 번째. NP부터 먼저 가보자. NP는 뭐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인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돼야 된다. 몇개 중에서 뽑으면 돼요? 일단 4개 중에서 뽑으면 돼. NP에 대한 계산. 얘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 각각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간 거야.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하는 걸로 치역이 구성은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구성. 그러면 이 구성된 상태에서 얘들이 진짜 여기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3의 5제곱이에요. 왜? 여기로만 가야 돼. 각각에 대하여 세 가지씩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근데 이 중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그렇죠. 이세개 중에서 어디로 갈수 있어요? 두 개로만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세개 중에 두 개로 간 것. 근데 얘도 두 개로만 간걸 체크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두 개를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과 0으로만 갔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2의 5제곱이 올 건데, 요 안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마이너스 1로만 간게 있고요. 0으로만 간게 있다고. 그래서 얘는 빼기 2를 해줘야 돼요. 요렇게. 또, 이 전체도, 얘는 일단 전체 큰 틀이기 때문에 바깥에 곱해지고, 요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져야 돼? 하나씩으로만 가는 것도 빼줘야 되겠죠. 요 3의 5제곱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유롭게 다 배치된 것도 다 들어가 있다고요. 세 개로 간거 있겠고, 두 개로 간거 있겠고, 한 개로 간거 있겠다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쓴 건, 얘는 두 개로만 간걸 빼준 거고, 마지막. 한 개로만 간 것도 빼줘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가 되겠지, 당연히. 괜찮아요? 일단 이것부터 구하는 게 어려웠었다. 얼마? 243이고요. 빼기. 자, 요거 처리하게 되면 30에다가 3이니까 90에다 3이니까 93을 빼요. 그럼 얼마 나와요? 150이야. 근데 여기에 4가 곱해질 거거든? 그래서 결론은 600이에요. 일단. 아, NP는 600이구나.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자, 그럼 요걸 제가 한번 써볼게요. N의 P의 곱 Q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치역이 몇 개이면서? 3개이면서? 그리고 뭘 만족해야 돼? 두 번째 조건을 제가 일일이 써볼게요. 절대값 f의 0은 뭐는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x값에는 지금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f의 0,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어. 그럼 그 함수값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또 예를 들어 만약에 f의 1, 뭐이면 안 된다? 1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치역이 몇 개라고 했죠? 세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구조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 0, 2에 대한 걸로 구조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마이너스 1, 0이야. 그러면 내가 요 조건들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F의 0은요. 절대 0이면 안 되고요. 절대값 풀어줘도 괜찮겠죠? 0 하나니까. F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이면 안 돼? 1이어도 안 되고요. 그치? 1이어도 안 돼. 그 다음, 또는 뭐이면 안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어도 안 돼. 괜찮아? 자, 그러면 F0으로 가능한 거는 뭐냐?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반대로. 어떻게 적어야 돼? F0으로 가능한 건 마이너스 1 또는 1입니다. 아, 요두 가지가 가능하다. 또, F의 1로 가능한 건 뭐냐? 요거 두 개가 다안 된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 써볼까?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는데, 요거 잘 보세요. 얘는 원래 문제 조건에 의하면 요런 식이잖아. 이게 말이 되나?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있나? 절대값으로. 그죠? 그래서 요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럼 F1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는데, 아, 고정적으로 얘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얘들을 선택했다는 건 얘들에 대한 지금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반대된 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체크해 줄때 나머지들도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게 원래 요거거든. 마이너스 2도 있겠고,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1도 있겠고, 그다음 0은 있고, 1 있고, 2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얘들은 함수값으로 가능한 건 어디로 가야 돼? 잊지 마세요. 치역은 내가 이걸로 가정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들이 갈수 있는 건 전체 세 가지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세 개입니다. 얘도 세 개로 갈수 있고요. 얘도 세 개로 갈수 있습니다. 요런 얘기야. 3의 세제곱. 자,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나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과 0은 선택이 됐지? 1은 선택이 안될 수도 있잖아. 어떤 경우에 얘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경우? 여기로만 가는 경우.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빼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얘들이 함수값을 선택하는데 마이너스 1과 0은 이미 있었어. 근데 그걸 뺀 나머지를 선택 안 하고 기존에 선택된 애들을 또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두 가지의 선택지잖아. 그게 몇 가지로? 세제곱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예요? 27에서 빼기 8이 될 거니까 19가 되겠죠.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과 0일 때에 대한 거한 세트가 나오고요. 1과 0에 대한 걸로 한 세트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9개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형태. 됐어요?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과 0과 2가 이제 함수값이 돼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이 이제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좀 골라내줘야 됩니다.
자,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 마이너스 1 말고 1. 아, 0부터 하자. 작은 것부터. F에 0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0으로 가능한 건 뭐예요? 얘는 절대 뭐이면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1 또는 2야. 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다. 두 번째, F에 1. 얘로 가능한 건 뭐예요? 그렇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될 거니까 0 또는 2가 될 거야. 그 다음, F에 2. 얘는 2만 제외한 나머지가 될 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과 또는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얘들이 가능한 것들이 지금 이미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쓸 겁니다. 어떻게 쓰냐?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가 가능하고요. 여기는 0 또는 2가 가능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또는 0이 가능해. 자, 그럼 이 안에서 내가 함수값으로 갖는 것들에 대한 구조를 만들 겁니다.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 0, 0. 요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렇게. 마이너스 1, 2, 0. 그 다음, 요렇게 가요. 2, 0, 마이너스 1. 그 다음, 2, 0, 0. 그 다음, 2에 2,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지막, 2, 2에 0이 되겠다. 아하, 8개가 나와야지. 왜?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또 케이스를 나누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함수값이 몇 개가 선택된 상태예요? 두 개. 마이너스 1과 0. 얘도 지금 두 개. 얘도 두 개. 얘는 세 개고, 얘는 세 개고, 그죠? 얘도 두 개. 그 다음 얘도 두 개. 아, 얘도 두 개다. 그러면, 두 개씩 선택된 거에 대한 함수값들의 그러니까 치역까지 고려한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잖아요. 그럼 한번 가보자. 얘는 이미 0, 1, 2에 대한 함수값들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함수값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F의 마이너스 2와요. F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내가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냐? 마이너스 1과 0과 2라고 하는 함수값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총몇 가지야? 일단 세 가지. 그리고 얘도 세 가지니까 3의 제곱이야. 그냥 한 번에 쓸게요. 3의 제곱. 근데 이 중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얘는 마이너스 1과 0만 선택이 된 거죠. 근데 얘들이 아주 그냥 똑똑하게 2로도 가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 어디로 가는 경우? 마이너스 1과 0으로만 가는 경우 있겠죠. 그거 빼줘야 돼. 그게 얼마야? 2의 제곱이야. 그럼 얘가 얼마냐면 다섯 가지입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한 게 구조가 다 똑같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총몇 가지냐면 30가지가 나와요. 일단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세 개짜리에 대한 걸로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 친구는 이미 함수값이 다 나와 있죠. 내가 치역으로 선정한 게다 나와 있어. 그러면 요 안에서 나머지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떨까? 마이너스 2. 마음대로 가면 돼. F-1, 마음대로 가면 돼. 그럼 얘는 3의 제곱으로 가겠죠. 얘가 몇 개야? 9개. 근데 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니까 18가지가 생기는구나. 자, 지금 뭐 구하고 있다고요? P 곱 Q의 여사건.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옵니다. 또. 이쪽으로 와요. 자, 치역의 종류를 제가 지금 따진다고 했는데, 원래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마이너스 1, 0,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0, 1, 2가 있고요. 그 다음, 아니지, 마이너스 1,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0, 1, 2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 얘와 얘가 지금 구조가 어때요? 똑같지. 왜 똑같다고 하냐면, 마이너스 1과 1이 안 되는 게 F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과 1이 안 되는 게 F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요거랑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얘는 케이스 세 번째 거랑 똑같다. 그럼 얘도 케이스 몇 번째 거랑 똑같을까요? 네 번째 거랑 똑같아. 왜? 얘도 0, 1, 2, 얘도 마이너스 1, 0, 2 각각에 대한 함수값들을 다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쟤도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8쌍이 나오고 그 8쌍 중에서 지금 요거 한 거대로 5개하고 9개에 대한 걸로 각각의 경우의 수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야. 지금 이거 뭐 구한 거예요? 뭐 구한 거야? 그렇지. 분모 구한 거야. 왜 분모 구했냐? 잘 봐. 지금 여기에서 나온 개수들만 다 세볼게요, 한번. 여기가 몇 개냐면 38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30개.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거몇 개? 18개. 자, 근데 여기 있는 게다몇 개씩 똑같은 게 존재한다고요? 두 개씩. 그래서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더하게 되면 68에다가 18이니까 86이고요. 거기다 2를 곱하게 되면 8이 16이니까 172가 될 겁니다. 자, 이 172가 얘라고요. 그러면 얘를 어디에서 빼줘야 돼? 그렇지, 여기에서 빼줘야 된다고. 어디에서? 600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 8, 2, 4. 아, 분모를 구했는데 그게 얼마다? 428이더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잠깐 여기 칠판을 좀 지우고 뒤에 있는 걸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걸또 만족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만족하는 게 뭐야? f의 2는 0이 돼야 돼. 그치? 그러면 f의 2는 0이라는 걸 만족을 하면서 또 뭐까지 만족을 해야 되냐? 치역이 3개인데, 이 3개에 대한 건 제가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마이너스 1, 0, 1에 대한 것까지 만족을 해야 된다. 나는 이제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f(e)는 0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봤겠지만 f의 0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과 또는 뭐가 나와야 되죠? 1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얼마? 그렇지. 1이라고 하는 거는 0이 돼야 돼. 근데 여기에 추가가 된 거야. 뭐가? 요게. f의 2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안에서의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걸로만 구했다고 해보면, 요 마이너스 1과 0과 0은 이미 선택이 다된 거죠. 그럼 남아있는 선택해야 되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과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들이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요세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요게 갈수 있는 거총몇 가지가 돼요? 3의 제곱이 되겠죠. 요것도 세 가지로 가야 되고, 요것도 세 가지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안에서 몇 개?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너스 1과 0으로만 또갈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또 빼주니까, 2의 제곱을 또 빼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야? 다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뭐일 때? 마이너스 1과 0에 대한 걸로 고정했을 때. 근데 이 친구가 지금 1까지 포함시키면, 이러한 경우의 수가 총몇 개가 생겨요? 10개가 생겨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건이 여사건에 대한 걸 분자에 올리겠다는 게 아니었잖아. 지금 얘는 여사건으로 해결해서 구한 거였고요. 실제로는 저기에서 있는 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세 개다. 그리고 거기에 FE는 0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이것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빼주냐? 지금 여기 치역이 3개이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놓고선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F2는 0을 만족하면서 나머지들이 가는 것. 함수값으로 다 자유롭게 가는 것. 그거에 대한 거에서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10개를 어디에서 빼주냐? 여기 전체 F2는 0으로 가고 치역이 그냥 마이너스 1과 0과 1로 배치가 되는 거기에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나머지 F2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2에 대한 것과, 마이너스 1에 대한 것과, 0과 1에 대한 얘들의 함수값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얘들이 어디로 가요? 요세개 중에서 아무 데나 가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3의 4제곱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 중에, 뭐도 있겠어? 0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포함을 했잖아요. 여기 요것들로 이미 갔잖아. 근데 0은 이미 얘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요렇게 두 개로만 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2의 4제곱. 또, 요렇게 두 개로만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 몇 개? 2의 4제곱. 돼요? 근데 이 중에 중복되는 게 있잖아. 뭐, 두 개로만 간다, 두 개로만 간다라고 했지만, 이 안에서도 0으로만 가는 것과 여기서도 0으로만 가는 게또 하나, 그두 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빼줘야지. 괜찮아? 그럼 얘는 81에서

얘는 32에서 1뺄 거니까 얼마? 31이죠? 그래서 50까지에서 빼주면 됩니다. 50까지에서 요 조건까지 만족하는 걸또 빼준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치역에 대한 것만 좀 구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0과 2에 대한 걸 같은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했던 대로 F에 0이라고 하는 것은 0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갈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됐을 거야. 요렇게 두 가지. 괜찮지? 그 다음 F에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로 가면 안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1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0 또는 2로 가야 된다. 자, 근데 마지막은 F에 2라고 하는 것은 어딜로만 가야 된다고요? 아까 저거 조건 만족했잖아. 0으로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치역에 지금 0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원래는 여기가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었지만 그건 이제 전체 계산할 때였고 이건 0으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요 안에서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얘에 대한 걸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0, 그리고 마이너스 또 1, 그 다음에 F의 2에 대한 거. 자,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0, 0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2, 0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2, 0, 0, 그 다음 2, 2, 0에 대한 걸로 체크를 해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몇 개야? 그냥 마이너스 1과 0으로만 간 거잖아. 그럼 나머지들에 대한 거 선택을 해볼까? 마이너스 2에 대한 것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선택지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얘도 과정은 똑같아. 마이너스 1과 0 말고 2도 있잖아. 그래서 얘도 3의 제곱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중에 0과 마이너스 1로만 간 거를 빼주면 되겠지. 이게 몇 가지야? 다섯 가지였다. 그럼 얘하고 구조 똑같지 않을까요? 얘도 구조 똑같지 않을까요? 그럼 얘는 몇 개야? 15개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과 2와 0으로 갈 거니까 얘는 어때요? 얘들이 그냥 자유롭게 가면 되지 않나? 9개야, 9개. 괜찮아?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15, 9, 요걸 더하면 얼마 나와요? 24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24가 어디에서 또 빠져야 돼? 50에서 빠져야 돼.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26이야. 됐어?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아, 제가 풀면서. 자, 그 다음 얼마예요? 마이너스 1과 1과 2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F의 2가 0이 되는 게 없잖아. 치역의 원소로 내가 세 개를 뽑았는데, 0이 되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탈락. 마지막. 마이너스, 0, 1, 2.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얼른 해보자. F의 0은 얼마예요? 1 또는 2예요. 그 다음 F의 1은 0 또는 2예요. F의 2는 얼마예요? 0이에요. 요걸 찾는 거였잖아, 아까. 그치? 그냥 얘는 구조가 지금 어때요? 요거랑 똑같지 않니? 세트 같잖아. 여기 두 개, 두 개, 한 개고. 여기 두 개, 두 개, 한 개고. 어떻게 전개했어? 한 열로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요것도 몇개 나오냐? 26개 나와요. 자, 그러면 봐봐. 다 했어, 다 했어. 40개 더하기 26, 26 하면 52. 요게 내가 원하는 진짜 그거였고요. 다음. 여기가 428이더라. 그럼 92. 428이니까 4로 약분해봐요. 107분의 23.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약분은 안 하고 두 개를 뭐하래요? 더하래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야? 130.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마지막 문제는 정답률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틀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신 여기에서 갖고 가야 될 아이디어는 있긴 해요. 어떤 아이디어냐? 요런 아이디어. 요거. 내가 어떤 걸 구할 때 조건들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조건과 하나는 여사 건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내가 함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 아시겠죠? 오늘 3회차 어려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습 좀 철저히 하시고, 마지막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시간 신경 쓰지 않고. 알겠죠? 네. 전 다음 시간에 4회차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공이강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1회의 총평과 토파보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이제 우리가 1번부터 문항 9번까지 풀었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10번 문제서부터 이제 풀어볼 건데 이제 이번 시간은 아주 쫙 소리가 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중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에 이제 있는 그러한 이제 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난도가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조금 헤쳐나갔어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계속해서 문제 한번 10번 이제 우리가 5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밑에 그림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을 먼저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함수 일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먼저 이 문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봤더니 두 양수 AB에 대해서 닫힌 구간 0부터 2분의 5B에서 정의된 함수 이 함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일단은 이 fx를 딱 보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a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양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이 A는 진폭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 더 늘린 거고 A가 만약에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 좀 줄인 거고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지금 앞에 B분의 파이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이 문제는 아마도 주기를 변화시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깐만 그러면 우리는 주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주기는 원래 이 사인 X의 그 주기는 2파인데 우리가 주기 공식에 의해서 이거를 원래는 x의 계수인 b분의 파이의 절대값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애초에 b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b분의 파이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주기가 2b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2분의 a는 위로 2분의 a만큼을 올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2분의 a로 올라가 있는 거고 여기가 a만큼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가지고 주기 자체가 2b가 되는 이런 형식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랬을 때 이 y는 2분의 3a, 이거면 가장 올라갔을 때죠. 왜냐면 2분의 a보다 a만큼 더 간 거니까 그때 이 2분의 3a와 만나는 두 점을 x좌표가 작은 순서대로 ab라고 하고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뭐 했는데?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a.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가 뭘까?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시작점이라고 봤을 때 2분의 a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이 식이 지금 a sin b분의 파이 x이기 때문에 위로 a만큼 밑으로 a만큼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이 파동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인의 그래프를 그럼 여기 위로 올라가면 a만큼 올라가서 2분의 3a 그 다음에 a만큼 내려가서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a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끝에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는 수학 시간이니까 과학적인 용어를 하지 않겠지만 원래 이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가 과학에 있는 파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과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마루라고 부르고 이런 부분을 고리라고 부르죠. 가장 내려간 부분,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C라고 하자. 근데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 약식으로 쓸게요. 정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AO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OB의 무엇이 넓이가 12 루트 3이다. 이렇게 선생님 좀 써볼까요? 자, 이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봤더니 선생님은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 abc가 무슨 삼각형? 그쵸,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뭐냐면 한 주기인 2분의 b, 아, 2b거든요. 여기 우리가 주기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결국 2b인 정삼각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뭐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아, 따라서 우리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인 2b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높이가 2분의 3a부터 마이너스 2a까지

있으니까 그게 EA가 되겠더라. 요렇게 일단은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하나의 그 관계식을. 따라서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루트 3B가 EA랑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관계식을 하나 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AOB의 넓이가 12루트 3이다라는 걸 이용해줘야 되는데 AOB가 뭐냐면 A 여기 있고 O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어요. 어라?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2B가 되는 거고 높이가 이번에는 요만큼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원점이니까 X축이고, 그러면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요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 AOB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 그럼 그게 바로 2분의 3A이죠. 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 이어서 우리는 이 12루트 3이라는 걸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2B.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냐면 2분의 3A이거든요? 맞죠? 네, 2분의 3A. 이걸 했을 때 이게 바로 12루트 3이 되더라. 요렇게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없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B가 8루트 3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끝났네요. 나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었냐면, 아까 전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는 문자가 두 개고, 식도 두 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문자에 관련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A를 2분의 루트 3B라고 한번 둬보죠.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는 2분의 루트 3B제곱이 8루트 3이 되는 거니까, 루트 3 없어지고, 그러면 B제곱이 16이라는 얘기고, B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B는 4겠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B가 4가 되게 되면 A 값은 2루트 3이 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우리 문제에서 파이널 퀘스천이 뭐였냐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1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16이니까 20AC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요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요거를 보기 선지에서 찾아주시게 되면 선택지 3번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정삼각형이다, 넓이가 12루트 3이다,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삼각함수의 표준형을 다루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잡혀져 있느냐, 마루부터 마루까지, 그 다음에 뭐 골부터 골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포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그냥 곧이곧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주면 됐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져요. 자, 이런 문제들 굉장히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이제 무난하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두시면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요 정도의 4점짜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선생님은 이 10번을 좀잘 넘어갔는지에 여러분들의 안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6페이지에 있는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요거 우리가 맨 이제 첫 강의에서 우리가 토파보기 할 때, 여러분 이거 선생님의 스킬이 좀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선생님이 시간을 줄였는지 한번 그 부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신경을 쓰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아닌 것 같으면 뭐 나중에 또 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맞추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봤더니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 동그라미. 그러한 등차수열 AN이 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A1도 정수였을 것이고요. 왜?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첫째 항이 정수인데, 그 정수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게 등차수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D가 유리수면, 유리수에다가 정수 더하면 까딱 잘못했다 유리수도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바로 D가 정수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알 수가 있어요. 요 정도 좀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5 더하기 A6의 값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자꾸 저보고 다섯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를 봤죠. 어라? 여기도 다섯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잠깐만. 이 A5 곱하기 A6의 부호가 음수인 것 같은 거죠.
왜? 한 걸음에 뭐하러 절대값을 물어봐요? 이게 선생님의 스킬이에요. 솔직히 선생님이 맨 처음 봤을 때. 왜? 한 걸음에 저거 절대값을 물어볼 리가 없다. 선생님, A5 곱하기 A6가 양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왠지 정답은 그게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저 한번 그것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제가 A5하고 A6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따져보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음량인지 양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었다 이랬다면 D만큼을 더해가지고 A6가 된 거니까 D가 양수란 소리예요, 이 말은. 어떤 선생님 말 맞죠?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때는 공차 D가 음수였을 거예요. 왜냐면 줄었으니까. 아, 왠지 여기가 터닝 포인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누가?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아,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A5 곱하기 A6가 되겠죠. 그럼 그게 왼쪽으로 가면서 제 이론이 맞다면 A5 곱하기 A6가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3 곱하기 절대값 A6다, 요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5 곱하기 A6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6, A6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A6를 벗겨야 되는데 만약에 요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벗겨질 것이고 만약에 요 경우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달고 벗겨질 거기 때문에 아 모르겠어. 이건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일단 그냥 먼저 내가 위에부터 썼으니까 그냥 D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 풀어보지 뭐.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다시 원상복귀하면 돼요. 실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가 양수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케이스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얘가 그냥 나오면서 요렇게 없어지면서, 아, A5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뭐야? 내 이론이 맞는 것 같은 거야. 왜? 그러면 A5가 음수라고 내가 가정했던 게 모두 다 맞아떨어지거든. 어? 정답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나를 한번 보도록 했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것만 해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절대값 AK 플러스 AK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절대값 AK 플러스 AK라고 하는 건요, 어차피 두개중 하나예요. 뭐냐면, 0이거나 2AK거나. 맞죠? 만약에 이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AK라고 하니까 K번째 항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0으로 나오는 거고 이 항은 요거 두 개의 항은 더 합은 그 다음에 만약에 AK가 0 이상이다 이랬으면은 여기도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2AK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저의 이론에 따르면 지금 A5가 음수고 A6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첫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더하는 과정 중에 A1부터 A5까지는 요 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빵빵빵빵빵 이렇게 0으로 계속 간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요거로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6부터예요. A6부터. 따라서 제 이론이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저기 있는 나의 식은요. 두 배의 A6 더하기 A7 더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왜냐면 A5까지는 음수기 때문에 이미 벌써 다 0으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A6서부터 플러스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아, 요렇게 될 것이다. 두 배씩. 그래서 제가 묶어서 A에 11까지 더하고 마무리 220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A6부터 A11까지를 더한 것이 얼마여야 되냐면 111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111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A6부터 A11까지를 더해서 111이 나온다라는 걸로부터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11 빼기 6은 5니까 6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분의
항의 개수 6개고 선생님은 첫 번째 항 A6와 A11을 더해서 우리가 여기 공식을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A6 더하기 A11, 왜냐면 우리가 등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중에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었어요. 그럼 요렇게 해줘가지고 요게 110일이다.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3이 되겠고, 그러면 3을 또 우리가 약분을 해주게 되면 3, 3은 9고 3, 7에 21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A6 더하기 A11이 37, 37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스코어 알고 있는 게 A5가 마이너스 6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A5 더하기 공차 D, 더하기 A5 더하기 이번엔 6D, 요렇게 해서 제가 37, 요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5가 두개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서, 7D가 49가 되면서, 어라? 여기서 D가 얼마가 되죠? D가 7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완벽하게 제가 생각했던 이론이랑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왜요? 보세요. 그러면 A6가 1일 것이고, 이 케이스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맞았던 거예요. 요첫 번째 케이스가. 끝났다. 그럼 나보고 뭘 물어봤냐면 A5와 A6의 값의 합을 더해라 이랬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도하 마이너스 5가 돼서 최종적인 정답이 2번이 되는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론이 펼쳐진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가 만약에 이제 여기가 만약에 A6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랬으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 A5가 6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주면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A5가 만약에 6이었다 그랬으면은 여기 두 개를 더해서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7D가 되는 거고 여기서 12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니? 25가 되면서 D가 정수라는 거에 또 모순이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요게 아니면 모순이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애초에 A5 곱하기 A6가 만약에 0보다 같거나 컸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한번 봤더니 그러면 여기가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2분의 3 곱하기 A5 곱하기 A6가 마이너스 3 절대값 A6니까 이쪽은 음수인데 왼쪽은 또 양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한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이 문제의 핵심적인 파이널 골이 되도록 문제가 당연히 설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실전에서 이거를 하나씩 다 따지고 있기보다는 시간이 가고 있는데 뒤에 어떤 문제가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일단은 왠지 저런 부분이 포인트였을 것이다라고 먼저 선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왜 그게 안 됐었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선택이 맞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스킬, 아, 왠지 A5에서 A6로 넘어갈 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의례 짐작 추론을 하고 들어가면은 조금 더이 11번 문제, 안 그래도 요거 굉장히 복병이었을 거거든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조금 슬기롭게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팁으로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좋아요. 오늘 문제 중에서 얘가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6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렵다기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예 몰랐다 그러면 그냥 못풀 거예요.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함수 f(x)가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 끝났습니다. 기니디 중에서, 기역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합답형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가나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 조건만 후루루룩 보고 우리가 기역니은 디귿을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가를 봤더니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아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이게 뭔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우함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요건 뭐예요? 요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아나 모르나. 이게 바로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야. 제가 요거를 그런데 여러분 다음번 3강에서도 한번 더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x 자리에 4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행위 자체가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라고 선생님이 어디서 얘기했냐면 선생님 수능 특강 수원 강의 12강에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왜 대칭인지도 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무니까 이걸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아이쿠 몰랐구나 이러면 이제 이 문제는 틀린 거예요. 됐죠? 아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실로에서 알 수는 없지만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동시에 x는 2에 대해서도 대칭이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겠고 나의 조건을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선생님은 이 나의 조건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어떻게 적었으면 하냐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를 적분하게 되면 그러면 4분의 30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5가 되겠네요. 뭐 굳이 따지면 얘가 7.5다. 나중에 계산할 때 이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f를 적분하게 되면 이거 0이에요. f를 적분하게 되면 그것은 6의 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x 이게 이 fx라고 하는 것이 y축의 대칭이라는 것과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과 이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알아내지? 그럼 대충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아도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x 이퀄 아까 전에 2를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충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애초에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정확하게? 그쵸,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확하게 이 모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그려본다면, 예를 들어보자면. 근데 요 x는 2에 대해서도 얘가 이렇게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v 모양이었으면 요만큼이 또 v 모양이어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여기가 4죠.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6이겠죠.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만큼이 생겼기 때문에 요쪽에도 요만큼이 생기는 요런 구조의 쫙 그래프가 생기는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또 요렇게 내려가고. 왜? 2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여기가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해를 돕자면. 그럼 여기가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10이 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11대의 함수값과 2일 때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진짜 이 그래프를 그려봤니 정도의 테스트의 문제를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FE가 F12랑 같죠. 여기, 여기 뭐 그래프를 대충 그려봐도. 물론 이게 정확한 그래프라의 모양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부터 2까지의 FX, DX는 2분의 9, 즉 4.5니? 이랬어요. 그럼 여기를 애매한데 이렇게 잘랐다는 말이죠. 여기 1. 그러면 여기에 쉽게 말하면 정적분은 넓이와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조금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 넓이가 4.5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봤더니 0부터 2까지는 6이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었어요. 괜찮죠?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7.5래요. 그러면 잘 봐봐요. 여기도 6이었을 거예요, 넓이가.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좁으면 같거든요. 그럼 여기가 12였는데, 요만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요만큼이 7.5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10인데 여기가 7.5라는 얘기는 얼마만큼 돼야 되냐면 여기가 4.5여야 된다는 말이고 여기가 1.5여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기가 0부터 1까지가. 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고 이거 전체가 여기 V자 몰라 이 V자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에 넓이를 12라고 보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7.5의 이 넓이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랬으니까 0부터 2까지가 6이라는 거에 비해서 여기가 7.5니까 이게 12에서 7.5를 빼면은 4.5만큼이 1부터 2였을 것이다. 어? 됐다. 아, 그러면 이제 요런데 넓이는 이제 다 내가 대충 어느 정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한테 디귿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 마이너스 11부터 11까지 요렇게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인 것을 나한테 물어본다는 얘기는 분명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피적분 함수가 이걸 우리가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피셔프남수가 분명히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따져보라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가 xfx 더하기 두 배의 fx거든요. 근데 fx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기 때문에 fx 자체는 우함수예요. 그럼 여러분 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곱하게 되면 요만큼은 뭐가 되냐면 이만큼은 기함수가 되고 우함수에다가 상수로 곱한 거는 그대로 우리가 우함수를 만들어내니까 요런 관계를 우리가 알수 있게 돼요. 그럼 여러분 기함수는요. 마이너스 11부터 11까지 인테그랄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없어져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우함수의 두 배를 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11을 0으로 바꾸는 거죠. 따라서 두 배의 0부터 11까지 EFX의 DX 값, 이 값이 138이 맞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저이 2를 앞으로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4 곱하기. 그러면 저는 0부터 11까지 fx의 값만 구해서, 그럼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한번 4로, 그럼 4로 안 나눠지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럼 0부터 11까지 fx를 한번 구해본 다음에 4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1이 어디냐? 여기가 10이에요.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11은 어디냐면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6, 6, 6, 6, 아까 전에 6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의 6이에요. 그러면 6, 5, 30에다가 10부터 11까지의 넓이는 누구랑 똑같냐면 아까 전에 1부터 2까지를 물어봤던 니은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가 2분의 9네요. 나 이제 끝났다. 이게 0부터 11까지의 인테그랄 값인 요 값이에요. 요 값. 그럼 나 여기다가 얼마 곱한 게? 4를 곱한 게 138이면 디귿 맞는 거예요. 요거 두개 곱하면 120. 요거 두개 곱하면 2 곱해서 18. 세상에. 138이 맞았더라. 맞네, 맞네. 동그라미. 요렇게 풀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거는 fx를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한 거지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모양은 다르더라도 이 이론은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여기를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그려도 이 이론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문항을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선 fx의 정확한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랑 제가 여기에 잠깐 이제 들어갔던 기함수와 우함수에서의 정적분의 계산 마이너스 11부터 11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적용하는 게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오늘 문항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키 포인트가 좀 있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 노트 테이킹을 좀잘 해두시면서 선생님의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자,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출 것이냐, 틀릴 것이냐. 그리고 맞춘다면 언제 맞출 것이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뭐 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 학교 친구들도 선생님 기하 문제 어떻게 해야지 잘풀수 있나요? 내가 그걸 알면 그쵸? 연습해 보는 수밖에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양한 상황을 연습해 볼 수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 찔끔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먼저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7분의 8 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전 보자마자 사인 법칙이구나. 그리고 요런 거 괜히 덕지덕지 유리화 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게 낫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리고 코사인 BAC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게 둔각이라는 거니까 180도보다 크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AB보다 AC가 더 작다. 그러니까 AB가 더 크다고.

이겠죠? 근데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걸요? 뭐, 그쵸?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에, 그러니까 A를 포함하지 않는 요 호, 여기 위에 내가 D를 잡을 건데, 그 D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BD와 CD가 같게끔 잡겠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으로 요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좋아요.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BDA의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이다. 잠깐만. 이제 여기서부터 listen carefully. BDA. 여기네요. 요 애매한 각이네요. 그러면서 사인 세타. 선생님 저 글에 세타라고 한번 볼게요. 그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 4분의 루트 7이래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의 길이가 루트 7분의 8이래요. 저 보자마자 2r분의 바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인 BA. 무조건일 거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100%입니다. 이걸 안 하고서 이 문제가 끝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루트 7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아, 일단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AB의 길이가 4라는 거를 일단 획득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ABD의 넓이가 4분의 15 루트 7이다. 잠깐만, ABD, 이거 넓이? 삼각형 ABD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4분의 15 루트 7.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 삼각형 ADC의 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요거네. 요거.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네. 그럼 일단은 내가 이 넓이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변의 길이를 찾던가 끼인각을 찾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너무나 지금 ABD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너무 TMI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는데. 일단 보세요. 제가 일단 알고 있는 거 여기래. 여기가 4야. 근데 봐봐요. 제가 이 세타의 무슨 값을 알고 있냐면,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냄새가 나요. 여기의 길이를 선생님이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세타로 얘를 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얼마였을 거냐면 4분의 루트 7. 이래야 지금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넓이가. 그러면서 이게 아주, 이게 의도가 다분하게끔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여기서 제가 뭣돌 알게 되냐면 AB의 값이 30이라는 걸 일단 알게 돼요. 어라?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관계식을 하나 더 세울 수 있지라고 봤더니, 아, 그래도 내가 여기가 4고, 이 끼인각이 세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의 식을 찾은다라면 그거는 코사인 법칙밖에는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인 거를 아니까 내가 요거를 기준으로 코사인 값을 구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타는 당연히 지금 이쪽이 둔각이기 때문에 이건 예각일 수밖에 없는 터라 제가 이제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루트 7이라고 하는 비율을 가지려면 16에서 7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6에서 7을 빼게 되면 9니까 여기가 3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4분의 3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 바로 이 AB분의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6에서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AB가 30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60이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이게 4분의 3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5가 나와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또 어떤 걸 알게 되느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45 더하기 16이면 이게 61이거든요. 요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여기다가 두 배를 하게 되면 이게 60이거든요. 그럼 이게 두 개 더 하게 되면

121이에요. 그럼 그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 11의 제곱이다.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서 a가 5고 b가 6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느냐. 일단 이게 먼저 1차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풀고 넘어갔다 그랬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은 하신 거예요. 물론 6호도 가능하지만 지금 그림 잠깐만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이지만 B가 A보다 더 길기 때문에. 그쵸? 이걸 제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A가 5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B가 6이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BD와 CD의 길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5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생각했겠지만, 어라? 이제 어느 정도 다 왔다, 경훈아. 지금 여기 6이고 여기 5고 나 만약에 이 끼인 각만 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이 문제 진짜 이제 끝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사인 값을 찾으려고 그렇게 두통을 제가 때리면서 머리를 팍 싸매면서 제가 꽁꽁 싸매면서 봤는데 도통 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인 값을 구하기만 하면 끝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C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없고 아이고야 복장이 터진다 이러고 있는 찰나에 그럼 내가 잠깐만 시선을 좀 옮겨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디로 옮겨?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였을 거예요. 좀 어려울 텐데 제가 여기를 한번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번 둬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이 사각형의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잠깐만 지워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세타 프라임을 끼고 있는 이 왼쪽 삼각형의 4, 5, 6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이타는 2 곱하기 4 곱하기 5 분의 그 다음에 16 더하기 25 빼기 36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가 41이고 여기가 36이기 때문에 5가 되기 때문에 이게 8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마주보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그 1회차에서 했었나? 1강에서 했었죠? 거기서 마이너스 1강이었나? 2번 강이었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프라임 1강이었던 것 같다. 거기 삼각함수 성질. 복합 공식 한번더 써주면서 이 값은 뭐예요? 아, 여기,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여기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느냐, 여러분. 자, 이거 조금만 힘내줘. 조금만 힘내줘. 여기 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 조금만 힘내요. 조금만 힘내요. 자, L.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고, L을 모르고 6, 5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를 써주면 되냐면 코사인 법칙을 한 번만 더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36은 가자 한 번은 맞춰야 돼. 한 번은 맞춰야 돼. 자, L제곱 조금만 힘내. 25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L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갑. 이렇게. 나 이제 그만할게. 이거 L에 대한 방정식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풀어줄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L을 구해주시게 되면, 하나는 음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마이너스 4랑 4분의 1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1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제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끝났어, 끝났어. 자, 이제 파이널 퀘스천. 끝났어.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인 루트 7분의 8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수능 특강할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4R분의 ABC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R, 루트 7분의 4, 8의 32, 분의 3변의 길이의 곱, 6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11. 이제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64분의 아이고 어떻게 침 흘리는 소리가 들린다. 165 곱하기 루트 7 졸지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이렇게
정지하면 아닙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죠? 어떡하지? 어떡해? 조금만 한 번만 이해해 볼래? 할수 있어요? 나는 가야 돼. 나는 앞으로 가야 돼. 집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앞으로 가야 돼. 한 번만 조금. 제가 설명했던 많은 요소들이 다 없는 얘기를 한건 아니야. 있었어. 하지만 you should find.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여기서 세타프라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거. 어떡해. 울것 같은데. 정답은 2번입니다. 복습 한 번만 해주세요. 곡소리가 들려오는데. 큰일 났네. 또 맞출 수 있어. 다음번에는 쉽게 나오면.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조목조목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갈게요. 나 진짜. 이제 갈게요. 더 여기서 지금 머무르고 싶지 않아. 자, 다음 문제. 우리 1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할 만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요. 이게 이제 13번을 못 풀겠으면 선생님도 잠깐 13번 건너뛰다가 14번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는 거할수 있을 때까지. 자, 일단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갈게. 자, 이제 모든 항이 자연수인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자, 수열 AN이 있어요. 예. 뭐 이런 식이죠. 뭐 어쩔 때는 저거하고 저쩔 때는 저거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음번 짱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바로 전에 있던 항이 3의 배수면에 3으로 나누고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4배 한 다음에 2를 빼라. 이건 앞으로 전진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끝! 이러고 놓고 나보고 뭐라고 얘기냐. A4가 2일 때,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 2일 때 아홉 번째 항하고 열 번째 항을 더한 것보다 A1이 더 크도록 하는 A1의 값의 합은 이랬으니까 결국에는 A4, A3, A2, and A1이라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이드로 A9 더하기 A10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 가야 돼. 그럼 잠깐만. 조금만 힘을 내봐. 이것도 또 이게 하. 자, 어떡하지? 산 넘어 산인가? 끄면 안 되는데. A10. 할수 있어. 조금만 해. 응?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나도 틀리면 모두 다 틀려요. 그런 마음으로. 자, A4가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했어. 요건 쉬워, 얘들아. 이거 3의 배수니? No. 그럼 밑으로 가야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4배하고 2를 빼. 그러면은 8 빼기 2. 그럼 6. 6 is 3의 배수. 3으로 나눠. 2, 6, 2. 6, 2. 이래서 A9하고 A10을 더한 거는 8이라는 거는 금방 찾아.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8보다 큰 A1을 모두 다 더하라는 거거든? 그럼 나 이제 지울게. 그럼 이제 거꾸로야, 이제. 이제 A4가 2인데, 나 이제 A3, A2, A1.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 이제는. 그러면 얘가 안 예쁘잖아요. 왜냐면 얘는 전에 있는 걸로부터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a의 n은 이라고 바꿔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거와 두 개의 관계에서는 a n으로 가려면 오히려 a n 플러스 1에다가 3을 곱해서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3 a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언제 이렇게 하는 거야? a1이 3의 배수인 건 그대로 가야지. 그리고 4배를 해서 2를 뺐더니 다음 게 나왔던 얘기는 A1, N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얘기니까 A의 N은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2 나누기 4를 하라는 거야.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A의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랬다는 얘기지. 그러면 잘 봐봐봐. 이제 거꾸로 가는 거 이해했어요, 선생님 말? 괜찮아? 선생님이 또 수능 특강 시간에 한 적이 있죠. 여기 여러분들. 자, A4가 2예요. 그러면 요거는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투트랙으로 가냐? 3을 곱하거나 2를 더해서 4로 나누거나. 그럼 봐봐. 3을 곱하면 여기가 6이 돼. 대신에 이게 맞으려면 이 A6이라고 하는 전 번째 항, 나온 전 번째 항이 3의 배수여야 돼. 맞네. 그러니까 요건 내비두고. 그리고 자연수도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더해. 그럼 4야. 그럼 나누기 1을 해. 1이야. 근데 그 1은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통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둘다 통과야. 그 자연수 맞아. 그럼 여기도

한번 3을 곱하면 어떻게 돼? 18. 그 다음에 2를 더해. 그럼 8 나누기 4. 2. 그럼 얘는 3에 비해서 아니고 얘는 3에 비해서 맞으니까 둘다 통과. 괜찮은데? 다 괜찮을까? 그럼 여기는 3. 3에 비해서 맞으니까 통과. 근데 여기를 더하게 되면 4분의 3이 되면서 4분의 3은 자연수가 아니라서 미통과. 미통과하는 애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여기도 54가 되는,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조금만 참아. 5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3의 배수가 맞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18에다가 2를 더하게 되면 20인데 그걸 4로 나누면 5인데 5는 3의 배수가 아닌 게 맞으니까 통과. 지금 저뭐 하고 있는지 보여요?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는 3을 곱하게 되면 6이니까 얘는 3의 배수니까 통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더하게 되면 4가 되는데 그걸 1로 나눴으니까 1이 되니까 이것도 통과. 왜? 자연수 맞으면서 뭐가 아니죠?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 됐고. 그 다음에 3을 3배 하면은 9가 되는데 이거 3의 배수니까 통과.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5인데 5 나누기 4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미통과. 그러면 요것밖에는 없네요. 뭐? 요거 5개. 뭘로 가능한 것은? A4가 2일 때 A4가 2일 때 A1으로 가능한 것이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여기 그대로 두셔도 돼요. 요 지금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잘 세울 수 있는지에 영향이 있으면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요 관계가 조금 느리다 혹은 훈련이 많이 안 되어 있다 이러면 또 24번 문제는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A1의 값을 모두 다 더하는 건 아니고요. 감독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8보다 큰 A1을 골라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 8보다 큰 것만 동그라미 쳐볼까? 요거. 요거. 요거 두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쵸? 보기 선택지에 있는 최종적인 정답은 63, 63이 정답이 되겠다. 정답 몇 번이죠? 4번이 보기 선택지의 정답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13번도 도형 문제이면서 동시에 4점짜리 문제고, 14번은 귀납적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4점짜리 문제인데, 그래도 이 4점짜리 문제는 앞에 있는 4점짜리 문제보다는 좀더 낫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본인의 등급에 따라서 얼른 이제 현명하게 자기 밥그릇을 채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풀수 있는 4점을 얼른 내 밥그릇 안에다 넣어야 돼요, 이제. 그거 뺏기면 안 돼요, 이제. 그래야지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원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서 13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내려놓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 보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는 찍어서라도 내가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우리가 남는 시간 동안에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이나믹한 연습들을 하는 것이 저는 실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절대 한 문제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어때, 이해됐죠? 물론 한 문제 한 문제 모두 다 소중하긴 하지만 시간을 좀 아사갈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얼른 넘기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면 아주 선생님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핫라인이다 라고 얘기했던 15번 문제가 있는데 저 그거 건너뛸 겁니다. 왜냐면 저는 그거 다음 시간에 몰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그게 더 이해하기에 효과적이고 실제 선생님이 문제 한번 읽어보고 이거 사이즈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보기 선택지가 있으니까 최후의 수단은 내가 대충 비슷한 수라도 찍을 수 있다라는 객관식에 염두에 두고 내가 일단 16번을 먼저 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살렸으면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조금 배분을 해보니까 요거를 다음 강의에 설명하는 게좀더 모양새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5번은 잠깐만 킵해 두시고 선생님이랑 이어서 16번 문제로 이제 쉬워지니까 조금 내려가가지고 문제 한번 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6번 문제를 봤더니 너무 이제 갑자기 쉬워졌습니다. 3점짜리 문제로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fx가 바로 이 지수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이건 x축, y축을 열심히 그릴 필요 없이 당연히 4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그래프를 여기서 한번 싹둑, 여기서 한번 싹둑 이렇게 잘랐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우리 지금 이거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단순한 지수의 계산 문제가 되죠. 4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16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21이 되겠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적어두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고 딱 하고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 군더더기 달지 말고 선생님처럼 요 정도 선에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자, 요런 아주 단순한, 이제 저는 표준형이긴 하지만 거의 기본형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제 우리 내려가가지고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보고, 다항함수 f(x)고 f' 주어졌는데 갑자기 나한테 f의 정보를 물어봤다. 올려라. 뭐 사실 올린다 내린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미분은 약간 내려가는 느낌, 그 다음에 부정적분은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다시 올려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x로부터 f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차수가 올라가죠. 그럼 x의 세제곱이 일단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지 내렸을 때 6x제곱이 나올 거냐면 여기가 2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으로 6을 나누면 되겠다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식을 외워두긴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x의 그 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계수 처리를 해주는 선생님의 그 미니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그럼 여기가 6x제곱 플러스 10x가 되면서 다만 적분상수가 붙는다라는 게 문제죠. 왜냐면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부정적분상수가 0 이러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 흔적이 남지 않아요. 프라임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F로 다시 우리가 복기를 할 때는 이 C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 출제자가 나한테 괜히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F1이 3이라는 이런 하나의 값을 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물론 F0을 주면 더 좋죠. 근데 F1을 줬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1을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7 플러스 C 자체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C는 마이너스 4였다는 걸 알게 되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분 할때 적분상수가 튀어나오는데 그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4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2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8이 16에다가 5, 4, 20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게 되면 36 빼기 4가 되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2 요렇게 되더라. 별 생각 없이 선생님이 풀고 있지만 지금 계속 지끈지끈 13번도 조금 어려웠었고 15번은 지금 안 풀고 넘어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쉬운 문제서부터 빨리 풀어보면서 내 뇌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요 15번 문제 다음 시간 3강에서 풀어주긴 할 거지만 계속 머릿속으로 선생님도 나중에 15번 풀어줘야지, 15번 풀어줘야지, 15번 어려운데, 15번 어려운데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 뇌가 멈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잠깐 스탑핏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0이고요. 단답형이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7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제 다음번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18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요런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 18번 문제까지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3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보다 좀더 난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뭐 회차마다 여러분의 이제 다이나믹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출제됐을 때 쉽게 출제됐을 때 이렇게 볼수 있는 거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딱 저의 지금 시각대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하는 거잘 보세요. 완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2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3차 함수가 극속값이 있다. 이건 필시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뭉개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요, 애초에 뒤에 말이 있지도 않은 극속값을 말한 거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있는 3차 함수는 무조건 랄랄랄랄랄랄 룰루랄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양일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그럼 나는 이런 형태라는 걸 알았고요. 극속값이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3이라는 거알수 있죠. 근데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극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극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라지 m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얼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x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여기 x값이 얼마?
여기에 x값이 얼마? 왜냐면 지금 우리는 a를 모르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찾겠다. 요게 이제 극대 극소를 찾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따라서 얼른 빨리

going,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얼른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그리고 a는 없어지니까 빨리 얘가 0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 이게 x가 0하고 2에서 이제 우리가 근을 갖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림을 봤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얼른 해야지. 여기서 한참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 언제 15번을 봐요? 그러다가 물론 15번을 보다가 종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소한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때는 줄여봐야 된다. 아, 이 얘기구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0일 때 3을 지난다는 걸로 보아서 그래도 감사하게끔 출제자가 좀 배려를 해줬죠. 왜냐면 0을 넣는 건 쉬우니까. 그러면 0, 0, a니까 a 값이 3이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죠.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종적인 정답은 결국 라지 m이라고 하는 극대값을 구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x 이퀄 2에서의 함수값을 말하는 거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64, 24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24에서 16을 빼면 8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1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요 정도의 이제 가벼운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은 바로 뭘 배웠으면 좋겠냐면, 이러한 간단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서 내가 얼른 그 다음으로, 아,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지점을 빨리 찾아야겠구나라는 게, 우리가 수학2에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음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뭐 선생님 뭐 말이 입 아프죠. 뭐더 쉽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큰 상태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혹은 극대값 극소값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밖에 될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프라임을 구해가지고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두 점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구해주시고 여기 구해주시고 뭐 문제에서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구해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그 근을 내가 찾아가지고 프라임이 0이 되는 거를 찾았으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아, 내가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애초에 구하고자 했던 이 a를 몰랐기 때문에 a를 구하고서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줘야지 이 문제가 끝나겠구나. 아, 그러면 내가 어떡하지 했을 때, 여기 지금 극소값이 3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내가 여기 0일 때의 함수값이 3이었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내가 이 a 값을 찾은 다음에 넣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요 정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고 딱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의 끙끙거리면서 문제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되고,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맨날 스테디하게 나오면서 직관적인 문제들을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줄여줘서 우리가 요런 데서 좀 세이브한 문제를 다음 문제에 조금 풀어주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연습을 하는 게 실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19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 19번이 또 3점 치고는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인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꼭 잘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꼭 문제 풀어가지고 선생님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볼게요. 안녕!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기 불상잡이라던가, 우리가 배웠던 막 사단 칠정이라는 게 막, 이가 바라고 막 이런 거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오늘날에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적용해 보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공부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 있을 거라는 거, 우리 믿으면서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바로 동양윤리의 바로 마지막, 이거 다음에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유불도의 마지막, 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사상,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풀어가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Let's go, 여러분들. 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능 대표 문항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풀어봤던 내용이에요. 기억나지, 그치? 네컷 만화 여러분 형식으로 이 사람의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상을 다른 사상들의 선지와 비교해서 제쳐두고 우리가 딱 정확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도가가 나왔으니까 이 도가에 관련된, 그쵸, 비교되는 선지로서 도가 관련 오답 선지가 나올 수 있고, 한편으로는 유교와 불교를 이용해서 선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풀어야 돼.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제 복습 느낌으로 할게요. 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자연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고 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길고 짧음, 잘생김, 못생김, 선과 악,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에 따라 살아가는 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진인을 제시했던 장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내려가서 그럼 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수양론으로서 좌망심제 연결하면 돼. 그래서 고요히 앉아서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어야 된다. 좌망 딱 떠올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도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재물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누구? 바로 장자. 도가 사상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도덕적 시비를 명확히 분별하여 군자의 도리를 실행해야 된다. 유교의 경우에는 선악 시비를 구분하고, 그쵸? 옳은 것과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장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분별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옳고 그름을 나누면서 생기는 인위적인 분별 속에서의 혼란과 다툼 좋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1번 지워주면 됩니다. 2번 여러분들, 위계질서 B 아닙니다. 장자가 얘기했던 재물을 떠올리면 돼요. 사물을, 우리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경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도의 관점에서. 인간의 경우에, 인간 여러분 관점에서는 괜히 막 길고 짧음을 막 분별하고, 오리의 다리가 막 짧으면, 어우, 불쌍하다, 늘려줘야지. 하계 다리가 너무 길어버리면, 어우, 불쌍하다, 잘라줘야지. 라고 막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건 오히려 괴롭힘을 유발하게 될 거예요. 학도 괴로울 거고, 오리도 괴롭게 되겠지. 따라서 여러분들, 재물을 떠올리면서, 도가의 관점, 장자의 관점에서는 위계질서 확립 틀렸다.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 체크. 3번, 보살로서의 삶. 누가 여러분 딱 떠올라야 돼? 누가 아니라 어떤 사상이 떠올라야 돼? 대승불교, 그치? 대승불교가 여러분 지향하는 보살 떠올리면 되고요. 네, 보시까지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4번, 사회적 규범에 맞게 이기적 본성이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순자의 화성기비 떠올리면 되고요. 정답 5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깨끗이 비우는 여러분들 심제를 통해서, 마음 비움의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재물해야 된다라는 걸 연결하면 됩니다. 정답으로 몇 번? 5번이라는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독 문제, 특히 네컷 만화 문제로 나오게 되면 자신감 있게 잘풀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힘내서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길 바랄게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출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24학년도 수능부터 5학년도, 6학년도 수능을 여러분 보게 되면 단독 문제로 노자랑 장자가 출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맹자와 장자가 비교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모의평가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수능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도가랑 자주 비교되는 건 보통 유교입니다. 유교가 얘기했던 인과 예와 같은 덕목들과 규범들이 도가의 관점에서는
인위적인 거, 억지스러운 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둘이 자주 비교되어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핵심 구조 판서를 보면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노자가 나와 있습니다. 인위적인 덕목과 제도가 우리를 괴롭혀 멀어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었던 막 잘생김, 못생김 이런 구분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우리 여러분 자연스럽게 한번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멋있고 예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 얼굴은 작아야 되고요. 눈은 엄청 커야 되고요. 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고, 그쵸? 피부는 또 하얘야 되고,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때로는, 이걸 뭔가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 뭔가 약간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막 TV 속에 나오는 멋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만약에 과도하게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면, 자신을 여러분들 막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괴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자의 경우에는 당시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를 말하면서, 야, 그러지 마. 억지로 너를 바꾸려고 하지 마. 야, 억지로 사람들 괴롭히려 하지 마. 막 규범들을 만들어서 사람들 막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살아야 돼? 네, 바로 여러분들, 도와 덕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에 따라서, 덕에 따라서 우리가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노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라는 건 여러분들, 만물의,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의 법칙입니다. 제가 늘 친구들에게 하는 말. 네. 여러분들, 더운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그쵸? 또 겨울이 가면 여름이 또 옵니다. 네. 그쵸? 아침이 여러분들 밝아오면 또 저녁이 옵니다.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점점 성장하면서 젊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갑니다. 저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나이 들고 늙는 게막 싫다고 해서 억지로 막 여러분들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면 더더욱 고통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도가가 얘기하는, 노자가 얘기하는 도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여러분들? 도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궁극적 표준입니다. 두 번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도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사실 개념이 커, 이게. 일단 도라고 이름 붙이긴 했는데, 사실 그 도라고 이름 붙이긴 했어도 그 도의 큰 의미를 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건 연인들 간의 얘기인데, 사랑이라는 걸 만약에 규정을 지어버리면 그 사랑의 큰 의미를 담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려고 일단 사랑이란 이름을 붙인 거야. 그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도라는 게 너무나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이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지만 억지로 이름을 붙인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차별이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길고 짧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선악 다 구분하는데 도라는 건 그런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제 이번 특징까지 보았습니다. 그런 도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 선지로 활용되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또 최근 또 기출들을 보게 되면 도라는 건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천지가 생기기 전에부터 있었던 거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크게 두 가지 볼게요. 이상적인 경지, 그 다음에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이상적인 여러분 경지,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억지 부리지 말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무위자연.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덕목들, 규범들, 도가가 봤을 때는 억지스러운 거. 유위한 거라고, 인위적인 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상선약수,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갖고 있는 특징,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 사람들은 막 높이 올라가려고 막 명예를 드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물은 겸손하게, 겸허하게, 오히려 아래로 낮은 곳으로 간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물은 여러분들, 바위를 만나면 지나칩니다.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부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통사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걸 막다 모든 반에 알려주고 있거든?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노자는 문과입니다. 노자는 문과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공계 자연계 친구들한테도 내가 똑같이 얘기했거든. 얘들아, 물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난 처음 본 반응인데 침식시켜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문과적으로만 생각했구나라는, 네, 그런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자연과학적으로는 이 물이라는 게 바위를 깎을 수 있어. 하지만 노자는 문과다라고 기억해, 알겠죠? 그래서 노자의 경우에는 이 물은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는다라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물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따라서 네, 이 만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인입니다. 노자가 추구했던 무의자연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유교의 성인과 비교됩니다. 말은 똑같이 성인이야. 근데 특징이 달라. 유교의 성인은 인간다움과 예의 바름을 다한 약간 모범생의 성인이고, 도가에러운 성인은 막 자연스럽게 구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약간 도인 같은 느낌의 성인이야. 네, 그렇게 약간 보시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출제가 되면 요 성인을 또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들을 구분 짓게 구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공자의 대동사회랑 비교될 수 있습니다. 무의지치라는 것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는 다스림을 통해서 노자의 경우에는 소국과민 사회를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땅덩어리가 그러면 커지게 되면 그 사람들과 그 땅덩어리를 막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과 규범들과 제도가 생기며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국과민을 제시하면서 무욕하게, 무지하게, 소박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자의 포인트 이렇게 복습 끝. 다음 여러분들, 장자입니다. 장자의 경우에는 분별에서 오는 불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 라임을 또 맞춘 거 여러분들. 장자의 소요유가 기본적인 우리 포인트. 기본 전제, 혼란이 왜 생길까? 편견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여러분 제가 도가 얘기했을 때 처음에 아까 오리와 하계다리를 얘기했을 때 하는 부분들을 떠올려서 여기 장자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장자의 원문들을 보게 되면 비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자랑 노자를 사실 구분하는 그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조금 어렵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문맥상 비유가 조금 강하면 장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자랑 장자가 함께 나오면 분명히 출제하신 분들이 키워드로 구분해 주시려고 합니다.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막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길 바라겠습니다. 혼란 극복 방안, 우리가 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이상적인 경지로 나오는 재물, 소유유, 물알체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소유유라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무라일체 여러분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누려야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막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 도출한 포인트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출한 건 여러분들 절대적인 도의 경지인데, 이 문이라는 건 여러분들 안과 밖을 구분하죠, 그쵸? 그런데 문에 있는 여기 경첩의 경우엔 여러분들, 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안과 밖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도가에서 얘기하는 도의 경지, 차별하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그런 경지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상적인 인간상, 유교의 성인과 또 비교시키면 되고요. 지인, 진인, 신인, 전인, 성인이 있습니다. 이번 수능 완성에 지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보도록 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야. 도가에서 얘기하는 인간상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 자연스러운 존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수양 방법, 좌망심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앉아 잊어서 분별을 버리고 도와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을 비워서 허의 상태에서 도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넘어가서 여러분들 비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포인트 딱 잡도록 할게요. 핵심 사상입니다. 둘 다 도와 덕을 얘기하고 자연스러움, 자유로움을 얘기하게 됩니다. 무의자연의 경지, 우리가 도가의 큰 공통점이라고 잡고 보시면 됩니다. 무지와 무욕을 지향합니다. 이때 여러분 말하는 무지라는 거의 포인트, 이때 여러분 지라는 건 여러분들 분별적인 지식이에요. 분별적인 지식. 인간의 기준에서 나누려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걸 멀리하고 진짜 지식을,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돼. 참된 지혜의 경지라는 건 분별하지 않고 자연에서 여러분들 도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네. 요 포인트가 조금 이제 친구들에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인위적인 동목과 제도를 지양했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지향이 아니야, 얘들아. 지양이야, 알겠죠? 지양, 여러분들. 이상적인 모습,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봤습니다. 각자 읽어보면서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요. 노자랑 장자의 경우에는 보통 유교랑 자주 비교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 여러분들, 도라는 것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면서 만물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위적인 덕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고 보았다. 이런 포인트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한번 도가 포인트 잡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동양 사상가라는 말을 보게 되면 복습, 공자, 맹자, 순자, 석가모니, 노자, 장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탁탁탁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그 연습들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게 수능 공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볼게, 이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볼 거야. 갑부터.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술을 즐겨야 된다. 지금 갑의 경우에는 도와 덕을 얘기했는데, 나아가서 인과 예술 또한 얘기하고 있네? 어? 도와 덕은, 이거 도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이젠 없겠지, 그치? 도와 덕이란 여러분 표현은 유교, 도가 다 쓰는 표현이야. 여러분들이 도덕이란 말만 듣고 덤비시면 안 돼요. 심지어 노자의 책 제목이 도덕경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와덕 보고 확 오해하면 안 돼.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갑의 경우에는 도덕 얘기하면서 인과 예술을 얘기합니다. 특히나 인간다움 여러분들. 사람다움과 사람을 사랑한 누가 떠올라야 돼? 공자가 딱 떠올라야 돼, 그치? 아, 도화덕을 얘기하면서 인과 예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갑의 경우에는 유교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도가에서 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래 한번 또 지문 보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내려가겠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에 옮기지 말아야 된다. 공자 강조했던 예. 극기봉례 떠올리고 네 가지 예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사물 이렇게 여러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갑은 누구야? 바로 공자다라는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공자다. 됐죠? 이제 을 보겠습니다. 도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덕이 나타나고 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인이 나타나며 인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의가 나타나고 을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예가 나타난다. 예라는 것은 충실함과 믿음이 옅어진 연후에 생긴 것이며 혼란의 시작이다. 예에 대해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인위적인 규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이 괴로워지는 거야.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야.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 을의 경우에는 예에다가 세모. 아, 인위적인 규범인 예에 대해 안 좋아했던 사상이구나. 도가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도가 여러분들 사상이고요. 이제 위에 첫 번째 이 문장이 노자에게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도라는 것과 덕이라는 게 사라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서야 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원래는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서 잘 살고 있었어. 도에 따라 덕에 따라서. 근데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라는 게막 옅어지고 하니까 그제서야 야, 우리 사랑해야 돼. 야, 우리 의롭게 살아야 돼. 야, 우리 예의 바르게 살아야 돼라고 억지스러운 게막 등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도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 노자의 관점에서는 인과 의와 예라는 것은 도화덕이 잃어버리고 나서야, 도화덕이 사라지고 나서야 등장한 인위적인 것으로 사회적 혼란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여러분들, 바로 을은 노자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랑 노자를 잡아봤고요. 밑에 있는 간과한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포인트, 괄호를 다 쳐주세요. 괄호를 다 이렇게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두 가지야. 첫 번째, 괄호에 있는 내용이 갑이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비판이 맞지 않다면 땡. 두 번째, 간과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을이 지금 모르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을이 알고 있고, 을이 인정하고 있다면, 땡!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효를 실천하여서 어진 마음을 확장할 때 도를 이룰 수 있다. 공자가 여러분 추구하는
보라는 그 모습. 그걸 이루기 위해선 인간답게 살아야 돼. 효자 충성해야 돼. 그를 통해서 이 인이라는 걸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돼. 그래야 사람답게 살수 있어. 라고 공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자의 관점에서 효를 실천해서 어진 마음을 확장해야지 도를 이룰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어때요? 노자의 관점에서는 인이라는 것은 도를 잃어버리고 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등장한 거예요. 그런 노자가 어진 마음을 확장할 때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하진 않겠죠. 따라서 과로의 내용은 공자가 할수 있는 비판, 노자의 경우에는 간과하는 부분. 정답은 이렇게 1번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간과한다란 말이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과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다가 OX를 해보는 거예요. 갑의 공자의 경우에는 이 과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라고 하겠다. 노자의 경우에는 인에 대해서 지금 도와 덕이 사라지자 나타난 것이라고 봤네. 아, 그러면 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없겠네. 노자의 경우엔 X. 따라서 노자는 간과하고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비판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풀든 정답을 향해서 우리가 그 방법들을 터득해내면 됩니다. 저는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방법들을 연습해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풀면 되는 겁니다. 정답이랑 1번 체크하시면 돼요. 이제 2번입니다. 외면적 사회규범의 실천 과정에서 내면적 도덕성이 훼손될 수 있다. B 틀렸어. 네. 공자의 여러분들 경우에는 우리가 예의 바름을 실천해서 오히려 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잖아. 그치? 극기봉리하라고 얘기했잖아.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의 경우에는 과로에 있는 내용이 공자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공자가 비판할 수 없는 말이다. 다음 여러분 3번입니다.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재물이 아니라 명예를 추구해야 된다. 삐삐 틀렸어. 노자 여러분 관점에서는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재물도 명예도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따라서 여러분들 3번은 마찬가지로 노자가 비판할 수 없는 말입니다. 됐죠? 4번, 도를 체득하면 문명의 도구들로 만물을 이롭게 할수 있다? 노자 여러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물질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삶을 좀 힘들게, 오히려 또 괴롭힌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꿈꿨던 여러분들 소국가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소국가민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 쓸모 있는 것들이 있어도 쳐다도 안 봅니다. 네. 병기가 있어도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쓸만한 재료가 있어도 보지 신경도 안 씁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노자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구, 문명의 도구들,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자 이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노자가 비판할 수 없다. 5번입니다. 인과 의뿐만 아니라 도와 덕도 버려야 사회 혼란이 극복된다. 삐! 아니지. 도와 덕에 따라 살아야지. 도와 덕을 버리면 어떡해? 5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도 노자가 비판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문제 여러분들 구조 굉장히 간단합니다. 계속 연습해서 풀어가면 됩니다. 오늘은 한번 기회가 되면 OX 방법도 써보면 어떨까 추천합니다. 다음 문제 여러분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의 경우에는 고대 동양 사상가 모두가 부정의 답을 할 질문을 고르는 거예요. 둘다 노,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먼저 갑부터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합쳐져 만물이 생겨나고 음과 양이 접해 변화가 일어나며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어. 근데 포인트 본성과 자기가 합치면 천하가 다스려진다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자기라는 걸 지금 얘기했네? 도가라면은 인위적인 거 자기적인 걸안 좋아할 텐데 갑의 경우엔 지금 오히려 자기가 더해져서 천하가 다스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성악설 그쵸? 악한 본성을 그대로 두면 사회혼란이 발생해 그래서 성왕 혹은 선왕이 예를 만들어서 예를 통해 혼란을 줄이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다. 누가 그러면 떠올라야 돼? 순자가 딱 떠올라야 돼. 그런 맥락들을 계속 떠올려 보면서 유추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하늘은 만물을 생성하긴 하지만 만물을 분별하지는 못해요. 땅은 사람들을 그 위에 살게 하긴 하지만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해요. 하늘과 여러분 땅은 분별하지도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우주 가운데에서 만물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는 성인에 의해서 비로소 분별되고 교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트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자기라는 포인트와 분별이란 포인트.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어.

없어요. 왜? 사실 순자가 나오면 보통 예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든. 혹은 악한 본성이란 키워드가 나와서 친구들을 구별하겠다 캐줘. 근데 지금 그게 다 숨어 있어.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 있었던 지문이다. 근데 이런 지문들을 계속 연습해 봐야 돼요. 숨어 있는 단서들을 다른 단서들로 찾기 위해 노력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갑은 여러분들 순자 이렇게 체크하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연습하기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위대한 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요. 사계절은 밝은 법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따지지 않으며 만물은 생성의 원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인이란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근원으로 삼고 만물의 원리에 통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에 통달한 사람, 그쵸?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 여러분들, 지인 떠올려야 되겠지? 무의하며 위대한 성인은 자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지금 비교 포인트가 딱 구분되게 나왔어. 여기는 오히려 자기가, 그쵸? 여기는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통해서 천하가 다스려진다, 오히려 도에 통달한 성인은 자기가 없다. 이런 구분들 포인트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의 여러분 경우에는 도가의 장자였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던 유교와 도가가 비교되어 잘 나온다라고 했던 말을 떠올려 보면 이 문제 굉장히 기출 트렌드를 잘 반영한 좋은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표도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갈게요. 1번입니다. 도덕의 근거는 하늘이 아니라 제도적 규범에 있는가? 그렇지. 순자의 경우에는 도덕의 규범은 제도적 규범인 예에 있죠, 그쵸? 따라서 순자의 여러분들, 예스가 나옵니다. 오? 둘다 부정해야 되는데 한 명이 예스가 나왔네? 1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번, 패스. 2번, 여러분들. 하늘은 성인의 도에 따라 만물을 분별하는 주체인가? 순자 여러분들, 하늘은 분별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치? 따라서 순자 B, 틀렸습니다. 장자 여러분들, 도가요? 도와 덕에 따라 분별하지 않는 거야, 차별하지 않는 거야, 그치? 따라서 하늘이 분별하는 주체인가, 여러분들? B, 틀렸어. 둘다 노노, 정답 몇 번? 2번이라는 거딱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분별이란 포인트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선지를 만들어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교도가 비교하면서 혹은 정리하면서 볼 만한 좋은 선지였습니다. 이런 선지들을 잘 차곡차곡 모아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 내려와서 3번입니다. 인간 누구나 인위적인 노력으로 성인이 될수 있는가? 순자가 예스라고 하죠, 그쵸? 다음 여러분들 4번. 타고난 본성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것은 도에 부합하는가? 순자가 분명히 아니라고 할 거예요.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장자의 경우에는 예스라고 하겠죠.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순응하는 것이 도에 부합한다라고 할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5번입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비워야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장자가 예스라고 하겠죠,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 5번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좌망 소유유 떠올리면서 5번 지워주시면 돼요. 정답 몇 번? 2번 체크.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을의 가상 대화입니다. 이는 사람 마음이고 은은 사람의 길이다. 얘기했던 포인트. 딱 맹자가 떠올라야 돼.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나 아직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수능 직전에 활연 관통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마음을 잃어버리고서 찾을 줄을 몰라. 너무 슬퍼.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돼, 학문하는 건. 우리가 배웠던 구방심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선한 마음, 선한 본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돼. 우리는 선한 본성, 선한 마음 갖고 태어났어. 그걸 확충해야 돼. 사단의 확충, 연결, 누구? 맹자. 딱 나와야죠. 다음 이제 을입니다. 을과 인과 을과 없어도 몸이 닦여지고 공로와 명성이 없어도 다스려지는 사람은 있지 않는 것도 없고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유교가 생각했을 때는 인과 을과 있어야 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길이 필요해. 그리고 공로와 명성? 유교 여러분 경우에는 입신양명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 어디가 딱 떠올라야 돼? 도가가 딱 떠올라야 되겠지. 담담히 마음은 끝 가는 데가 없지만 모든 미덕은 그에게 모이게 돼. 그러므로 담담하고 고요하며 허무하고 무의한 것은 하늘과 땅의 올바른 도리이며 도와 덕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로를 내세우고 명성을 반짝반짝 빛내고 막 분별하고 나누고 그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하고 무의한 것들. 이런 게 우리가 따라야 될 도화덕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을은 여러분들, 도가 사상가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장자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장자라는 걸 몰랐어도 도가라는 것만 두고 풀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지문도 계속 보면서 아, 이거 도가에 나왔구나, 장자에 나왔구나라는 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입니다. 천명에 따라 잃어버린 본심을 찾으면 은의를 실현할 수 있다. 하늘의 뜻에 따라, 명에 따라 여러분들, 잃어버린 본심, 구방심 하면 은의를 실현할 수 있다. 맹자에게 예스, 그쵸? 니은, 하늘을 본받아 본성에 따르는 사람에게만 도가 내재한다. 도라는 건 여러분들, 만물에 내재하는 거예요. 하늘을 본받아 본성에 따르는 사람에게만 내재한 게 아닙니다. B, 틀렸습니다. 심지어 장자의 경우에는 깨진 기와장이라던가, 혹은, 이게 좀 원문에 나와 있긴 한데, 조금 여러분들 비위가 상할 수 있어. 똥오줌에도 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에게 니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도는 어디에나 내재하고 있다. 득이십니다. 을, 마음을 텅 비우고자. 여러분들, 심재. 그리고 무의하면 만물과의 경계가 사라진다. 재물, 무라일체 여러분들 연결. 득에 따라서 동그라미. 장자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잘 연결 지어 나왔으니까 득 별표. 다음은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별표.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맹자와 장자, 참된 지혜로서 도와 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둘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둘이 말하는 지혜의 의미가 다릅니다. 맹자는 유교 사상가로서 십이선악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인간다움과 예의 바름과 의로움을 여러분 중시합니다. 그쵸? 그런 참된 지혜로서 유교가 지향하는 도와 덕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맹자에게 동그라미. 반면 여러분들, 장자의 경우에도 동그라미예요. 왜? 장자가 여러분들, 도가 사상이야, 그치?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합니다. 도가 사상은 지혜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만, 도가 사상에서 싫어하는, 도가 사상에서 지향하는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십이선악 미추를 분별하고 나누는 걸 여러분 싫어하는 거지, 도가에서도 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가에서 지향하는 참된 지혜라는 건 바로 도에 합치되는 지혜입니다.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도에 따라 볼수 있는 지혜가 도가에서 얘기하는 참된 지혜야. 따라서 여러분들, 장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리을처럼 참된 지혜로서 도화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대체 여러분들, 장자가 좋아하는, 장자가 추구하는 참된 지혜라는 거 도와 합치가 될때 드러나는 지혜. 장자가 싫어하는, 도가가 싫어하는 여러분들 지혜라는 것은 그것은 분별적인 지혜, 분별적인 지식이라는 걸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서 우리가 리을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정답은 빠르게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고요. 5번이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동양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갑은 아까 맹자였죠, 그쵸?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마 딱 누군지 알것 같아, 그치? 아마 이 맥락 속에선 노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어. 네, 볼게. 큰 도라는 게 무너지자 인과 의가 생겨났어. 지혜가 나타나자 거짓이 생겨났어. 이때 여러분 말하는 지혜도 당연히 분별적인 지혜가 되겠죠. 분별적인 지혜. 도가에서 싫어하는 분별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지혜는 세모를 쳐야 되겠죠. 됐죠? 내려가서 집안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하자 효와 자애가 있게 되었고 혼란해지자 충신이 있게 되었어.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오히려 커지게 될 거고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오히려 백성은 효와 자애를 회복하게 될 거야. 유교에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 여러분 가치들을 지금 버리자 오히려 백성들이 더잘 살게 되고 더 순박하게 되고 더 효와 자애를 회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교와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사라지고 이세 가지는 성스러움, 지혜, 인과의, 기교와 이익. 이세 가지는 형식이나 기준으로 삼기

우리에게는 부족해. 따를 것이 있어야 해. 우리가 따를 것은 뭐야? 바로 자연스러운 바탕을 드러내고 소박함을 견지하며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하는 자세가 필요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도와 덕이야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도가 사상가 노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노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노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지문 속에 여러분들 효화자애란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효화자애라는 게 등장하면 이거 공자 아니야라고 또 오해를 해. 근데 그럼 안 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분명히 노자의 경우에도 효화자애를 말할 수 있어. 야, 유교에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억지스럽게 막 인과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인과 오히려 버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잘, 자연적 본성에 의해서 잘 효화자애를 실천하며 살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똑같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네. 내려가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 욕심을 적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욕심을 적게 한다는 건 밑에 있는 선제도 나와 있어. 맹자 또한 욕심을 적게 하는 수양을 얘기합니다. 맹자 또한 여러분들, 욕심을 적게 하는 수양, 과욕이라는 걸 얘기해요. 과욕. 네, 욕심을 줄이란 뜻이에요. 지나칠 과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욕심을 줄이라는 의미의 과욕이에요. 알겠죠? 이 부분은 선지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 보겠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고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간과한다. 아니야. 이거 노자도 할수 있는 말이고 맹자도 할수 있는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들 간과한다 B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이거는 둘다할수 있는 말이다. 모두 인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문제 풀었던 방식에 따르면 괄호의 부분이 맹자, 노자 둘다 예스다. 그렇죠? 이렇게 체크. 니은입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을 멀리할수록 백성이 이롭게 돼. 야, 오히려 이렇게 시비선악 분별하지 않게 되면 백성이 더 이익이 100배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적인 지혜를 버리면 돼, 우리가. 그럼 오히려 백성들이 더잘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니은은 노자가 할수 있는 비판이 맞고요. 이 맹자의 경우에는 간과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드겠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쌓는 행동. 맹자가 여러분 강조하는 수양. 집을을 떠올리면 돼요. 그것으로는 참된 덕을 얻을 수 없다. 맹자는 오히려 집을을 통해서 우리가 대인대장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노자의 경우에는 뭔 소리야. 그런 의로움 쌓는 걸로는 참된 덕을 이룰 수 없어.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노자의 관점에서 맹자에게 할수 있는 말. 네, 이게 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리을, 사람들이 도를 따르지 않아도 효화자애를 회복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엥? 지금 효화자애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인과 을을 버리고 도에 따라 살아갈 때, 덕에 따라 살아갈 때 효화자애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B, 리을은 노자가 비판할 수 없는 표현이다 라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면 되고요. 정답 몇 번? 네, 니은과 디귿의 3번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맹자와 노자를 잘 비교해서 출제가 된 문제고요. 이 또한 평가원의 출제가 가능한, 연계가 가능한 좋은 문제, 좋은 선지였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동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죽음이란 활집에서 활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자연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에서 혼백이 떨어져 나갈 때 혼백이 어디로인가 가버리면 육체도 이를 따라 위대한 귀착점인 도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형체도 없는 상태에서 형체가 만들어지고 형체를 지닌 물건은 형체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일이지만 지극한 도에 이르려는 사람은 그 구별에 대하여 힘쓸 것이 못 된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지극한 도에 이르려는 사람, 네, 지인과 같은 여러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구별하려고 하지 않아. 삶에 막 기뻐하고 죽음에 슬퍼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생활과 윤리를 배운 친구들은 죽음에 관련된 도가의 입장을 연결하면서 잘 복습, 정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갑은 바로 도가 사상가 장자였습니다. 장자. 내려와서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음과 죽음의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실 그대로 아는가? 태어남의 발생은 곧 늙음과 죽음의 발생이요. 태어남의 소멸은 늙음과 죽음의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지금 이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늙음과 죽음의 소멸을 이르는 길은 팔정도를 이르는 말이다. 오케이. 네. 늙음, 죽음, 그쵸? 또 뭐가 그러면 떠올라야 돼? 병듦과 생, 그쵸? 생로병사는

0: 불교 관점에서 고통이에요. 우린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 열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돼. 그를 위한 팔정도 사막이라는 중도의 수행이 필요해. 그 맥락에 딱 연결되는 그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자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고, 늙음과 죽음의 발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며, 늙음과 죽음의 소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에 있는 길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는 이 문장들이 얘들아 지금 사성제의 라임과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거예요. 고제, 집제, 그 다음에 멸제, 도제. 그쵸? 그 연결까지 해주면 베스트. 어른 여러분들, 석가모니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산과 죽음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기 위해 자기를 끊어야 된다. 지금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네. 억지로 막 분별하고 하지 말고, 산과 죽음이라는 것을 이 순환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것들을 끊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니은입니다. 산과 죽음의 질서를 주제하고 그 흐름에 따르면 도를 체득해야 된다. 엥? 여러분들? 산과 죽음의 질서를 주제하라고요? 네. 그쵸? 따라서 니은은 바로 틀렸다고 지워줘야 됩니다. 다음 여러분 디귿 보겠습니다. 산과 죽음은 불변의 속성명이다. B 틀렸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고정된 거 불변된 게 없다라는 걸 연결 지으면 되겠죠. 네, 내려갈게요. 리을입니다. 삶과 죽음의 변화를 바르게 우리가 생각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진다. 삶과 죽음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죽음에 대해 막 공포에 막 부들부들 막 떨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굉장히 생활과 윤리와 잘 콜라보가 되어서 출제가 된 문제로 보입니다. 생윤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참고하길 바라고요. 정답 기억과 리을 2번이라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해볼게요. 다음 여러분 6번 문제입니다. 가의 경우에는 아마 낯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정도는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도가 사상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도가 사상이 반영되어서 또 수용되어서 변화가 된 도교 사상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가원과 수능 기출을 보게 되면 도교의 경우엔 잘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EBS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포인트 위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를 따라 실천하면이라고 나와 있고요. 도를 얻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 신선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교라는 것도 알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악행을 저지르고도 도를 얻어 하늘로 올라간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늘에선 그가 인간 세상에 남긴 행적을 조사하고 신문에 불량하고 효성스럽지 못한 행위를 분명하게 밝힌대요. 도는 만물을 생성하는 원천이고 하늘은 사람의 스승인데 어떻게 짐승 같은 사람을 용납하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재밌지, 그치? 지금 뭔가 도가 느낌도 나면서도 효성스럽지 못하면 뭔가 이게 벌 준다라는 그런 맥락들이 나와 있어. 내려갈게. 만약 그대들에게 이러한 악행이 있다면 하늘이 과연 그대들을 오래 살게 하고 신선되게 놓아두겠냐? 그러므로 도를 닦으면서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진정으로 신선되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를 닦는 걸 얘기하면서 이 효도까지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같이 말하고 있어. 굉장히 뭔가 콜라보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는 여러분들, 바로 도교 사상입니다. 네. 내려갈게요. 나를 보겠습니다. 도는 실제하고 진실이 있지만 하는 일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전할 수는 있으되 받을 수 없고요. 터득할 수 있으되 볼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라는 건볼 수도 없고요. 형체도 없습니다. 스스로 뿌리가 되고 스스로 근본되는 것이어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옛날부터 굳게 존재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출에 나왔던 이런 포인트.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옛날부터 존재하였다. 근원되는 것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이를 하늘의 사람이라 하고, 하늘의 사람 여러분들 천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순수함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이를 신 같은 사람 신인이라고 하며, 참된 것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이를 지극한 사람 지인이라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천인, 신인, 지인 나왔습니다. 장자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떠올라야 되고요. 바로 나, 다는 도가 사상이라는 거 체크. 그리고 장자의 지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한번 바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도덕적 선행과 악행의 결과는 화복으로 돌아온다.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면은 복을 받게 될 거고 악행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될 거다. 재앙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 동그라미. 도를 실천하면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신선될 수 있다. 지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맥락이고요. 도교 사상에 관련된 우리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선지였습니다. 네. 3번입니다. 천지 이전부터 돈은 스스로 그러함으로 형체 없이 존재한다. 그쵸? 동그라미. 다음 4번. 만물 중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이므로 저절로 도를 따르게 된다. B. 네. 위계질서에 하에서 인간이 제일 뛰어난 존재, 우월한 존재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3번. 네, 4번 여러분들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도에 따라 만물의 생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도교와 도가의 공통점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 네, 4번. 이렇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갑부터. 지금 여러분들 쫙 보게 되면 왕이 이로움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도 이로움을 생각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익을 취하려 하면 오히려 나라는 위태로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생각하자라고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덕으로서 인을 한행하는 것은 왕도다. 왕도를 펴는 데서 큰 나라여야 할 것은 없다. 덕으로 남을 복종시킨다면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것이다. 왕도 정치 맹자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백성들이 이로운 기물을 많이 갖게 되면 나라가 점점 혼란해집니다. 문명의 이기 이런 것들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사람들에게 기교와 사치가 많아지면 오히려 기이한 물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법령이 더욱 드러날수록 사람들이 혼란해지고 도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무의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올바르게 되고 내가 일이 없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없애니 백성들이 저절로 순박해진다. 네. 성인의 모습, 소극감인 사회의 모습, 소박한, 순박한, 무의무욕의 사회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려갈게요. 갑은 여러분들 맹자였고요. 을은 노자였습니다. 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다스려야 백성의 도덕적 마음이 보존되는가? 삐삐 둘 다 노가 되겠죠. 맹자의 경우에는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더 강조하고요. 노자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에 따라 무의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다음 여러분 니은 볼게요. 인과 의로서 다스리는 것이 백성에게 이로울 수 있는가? 맹자 여러분 경우에는 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왕도 정치 연결하면 돼요. 반면에 도가 사상의 노자의 경우에는 노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야, 인과 의라는 건 억지스러운 거야. 인위적인 거야. 오히려 백성들에게 힘들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노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과 의를 끊어야 돼. 그래야 백성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말하는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니은 맹자랑 노자를 잘 구분 지을 수 있었던 좋은 선지였습니다. 동그라미. 다음 디귿입니다. 천명을 받은 통치자일지라도 민심 잃으면 쫓겨날 수 있죠. 그쵸? 맹자가 얘기했던 역성 혁명 떠오르면 돼. 리을 여러분들 통치자는 제도와 규범을 앞세우고 무의로 다스려야 돼. 제도와 규범을 앞세우면 안 되지. 오히려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은 사회 혼란을 만들 거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마지막 리을은 노자에게 노가 나온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의 몇 번? 3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출문제 풀이 해주시고 후기에서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저번 시간에 좀 기후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또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지 않았니?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들, 기후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계속해서 눈에 익숙해지고 반복하다 보면은 눈에 딱 뜰 때가 올 거예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해 보면은 이제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저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기출을 한 번 더 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치? 기후가 그리고 최근에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파이팅! 그치, 파이팅!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능 시험 문제 3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가나 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막 겨울일 수도 있고, 여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1월, 8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강수량에 대해 이거를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자, 1월, 8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지역이 나왔는데요. 지역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지도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철원처럼 보입니다. 철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지도상에 있는 지역을 막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쯤이구나. 딱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진짜 중요하지. 우리 그 해발고도 높은 지역 중에서 세 개는 꼭 기억을 했었어야 되잖아. 대관령, 태백, 장수. 여기는 태백이죠. 태백. 태백입니다. 태백. 자, 부산이고요. 자, 무안보다 살짝 아래죠. 그냥 목포입니다. 목포. 목포. 자, 이렇게 네 지역이 나왔는데요. 자, 가시기, 나시기, 같은 평균 기온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원래 재작년에 기출로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두개다 기온으로 주지 않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해가지고요. 하나는 기온으로 주고, 하나는 강수량으로 줬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가 1월이면은 나는, 1월 평균 기온 차이였으면은 나는 이제 평균 강수량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은 난이도가 조금은 떨어지긴 합니다. 물론 그래도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푸는데. 그치?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어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야 돼요. 자, 봤을 때요. A, B, C, D가 나와 있는데 항상 이거를 우리가 뭐 평균 기온의 차이라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 빼기 내 지역의 평균 기온의 평균이기 때문에요. 결국 플러스일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따뜻하거나 덥고 마이너스일수록 더 시원하거나 춥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것만 상대적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A, B, C, D 중에서 D가 나시기에는 가장 덥거나 따뜻하고 A가 가장 춥거나 시원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치? 근데 어쨌든 우리가 8월 평균 기온하고 1월 평균 기온이 있을 때 지역 간 차이가 컸던 거는 무조건 1월이었어요. 1월. 1월. 그치? 그래서 여기 차이를 봤을 때 C하고 B 사이의 차이. 가시기는 C하고 B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죠.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나시기는요. A에서 D까지 보면은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걸 수치화하지 않더라도. 그치? 그러면은 더 많이 차이 나는 게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1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기는 8월이 되겠지.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왜둘다 평균 기온 차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1월 달에 가장 따뜻한 D와 1월 달에 가장 추운 A,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극단적으로 찾아도 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찾냐면은 반반 나눕니다. 그냥 반반 나눠요. 반반 나눠. 예를 들어서, A하고 B 좀 비슷하네. 그래서, A하고 B 비슷하니까 이렇게 나눠. C하고 D 비슷하니까 한 이렇게 나눠. 그치? 저는 항상 이렇게 네 개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요. 보통 2대2로 나누거나 아니면 1대2대1, 양 극단적인 거 찾고 나머지 찾는 그러한 연습을 합니다. 보통은요. 여러분들도 이런 연습을 해봐. 한 번에 찾으려고 하면 또안 찾아질 때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철원, 태백, 부산, 목포 중에서요. 목포하고 부산은 일단 위도도 굉장히 낮고 또 해안가잖아요. 그치? 서해안, 동해안인데. 그러면은 네 지역 중에서 두 지역이 가장 좀 따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요. C 아니면 D가 될 거고 A하고 B. 그렇죠. 1월 달에 가장 추운 지역입니다. 위도가 높으면서 내륙 쪽이고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은 쪽이니까 A 아니면은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고 푸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좀 최종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지. C하고 D 중에서는 그래도 D가 더 1월 달에 따뜻한 걸 보면은 아유 부산은 D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그럼 부산은 D인 거야. 그럼 목포는 자연스럽게 C인 거고요. 그리고 A하고 B 1월 달 기온으로 찾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왜? 해발고도가 다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8월 평균 기온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은 기온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지역 간에 유독 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는 게 있었어. 그게 바로 해발고도였거든요. 그치? 그래서 8월 달에는 A보다는 B가 더 시원한 것을 볼수 있어요. 그치? 그럼 둘 중에서 내륙하고, 그치?
그리고 동해안 쪽에 가까우면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시원한지.

할 수밖에 없어. 그치? 태백이 조금 더 시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해별고도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B는 자연스럽게 태백이 될 거고, 그리고 철원은 A가 될 거죠. 물론 이거 말고 푸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찾았다면은 이제는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A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 B, 연교차. 연교차를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해발고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평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왜냐면은, 태백 같은 경우는 최남해 평균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낮고, 최하늘 평균 기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을 거 아니야.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그치, 주변 지역에 비해서. 근데 연교차도요, 연교차는 똑같단 말이야. 이게 평지이나,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나 결국 이 차이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치? 그래서 평지라고 두고 풀어도 돼. 그러면 더 내륙이고 더 위도가 높은 철원이 가장 기온의 연교차가 크겠다라는 생각이 되죠. 정답은 바로 1번이에요. 1번. 네, 1번.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네. 그치? B는 C보다 해발고도가 낮다, 높다라고 해야 되고요. 연평균 기온은 우리가 최하늘 평균 기온을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가 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따뜻해요? 둘다 평지라면은 당연히 D가 더 따뜻한 걸볼수 있지. 이거 그래프만 봐도 알겠다. 그래프만 봐도. 그치? 요거 지도 안 보고 그래프만 봐도 A, D가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따뜻하네. 둘다 평지니까 해발고도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연평균 기온이 높은 곳은 D가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또 4번입니다. D는 A보다 서리가 내리는 첫날이 빠르다. 이런 것도 좀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서리가 내리는 첫날이라고 한다면은 가을이잖아, 가을. 그치? 그러니까 겨울이 어디가 더 빨리 오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겨울이 어디가 더 빨리 오니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어디가 더 춥니야, 결국. 추울수록 겨울이 더 빨리 오거든요. 그치? 그러면은 D하고 A를 비교했을 때 최하늘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A가 훨씬 더 춥잖아. 그치? A가 1월 평균 기온이 더 낮잖아.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는 첫날이 더 이런 것은 A가 되겠죠. 그치?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도 되게 단순하게 볼수 있어. 그치? 가시기는 1월, 나시기는 8월. 아니죠.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그치? 여러분들 포인트를 한번 잘 잡으면서 한번 풀어봐요. 알겠죠? 할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런 문제도 좀 단골적인 문제 같아요. 그치?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의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지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도부터 보도록 하자. 자, A는 서울. B는요, 자, 이거 강릉 아닙니다. 강릉은 조금 더 동쪽이야. 그래서 강릉보다는 조금 더 내륙 쪽, 태백산맥 쪽이다 이러면은 이것은 대관령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 듣는 친구들은요,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 그치? 대관령이야. C는 울릉도가 되겠지, 울릉도. 자,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절별 강수량 비율이 나왔는데, 결국은 강수량 비율이 나왔을 때 상대적인 걸 보면 되잖아요. 물론 절대적인 지수가 나왔으면 더 쉽게 풀었겠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굉장히 좀 쉽게 풀수 있어요. 왜? 왜? 왜? 울릉도는 어떤 지역이에요, 여기는? 울릉도는요. 겨울, 울릉도는요. 울릉도는요. 겨울 강수 집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치? 그래서, 가, 나, 다 중에서 겨울 강수 비율이 가장 높아. 가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울릉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쪽도 울릉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울릉도가 겨울 강수 집중률이 여름 강수 집중률보다 높은 건 아니야. 우리나라는 무조건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전 모든 지역에 다 높아요. 알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울릉도는 겨울 강수 집중률이 되게 높은 곳이죠. 그치? 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왜? 한강 중상류, 한강 일대 같은 경우는요, 여름철 강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서울이 되겠지. 바로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일수록 원래, 내륙일수록 겨울 강수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겨울 강수가 내리는 쪽이 어디였어? 라고 하면은 서해안에서도 남부죠. 호남 지방이었고요. 그리고 보통 동해안, 그리고 남해안, 그리고 울릉도 일대. 이렇게 내렸단 말이야. 그치? 남해안, 동해안이 서해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내리는 편이고. 그치? 서해안 중에서는 이쪽이 가장 많이 내리고. 위쪽은 잘 내리지도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서울 쪽은, 그러니까 한강 일대는 사실 뭐 서해안이든 내륙이든 겨울 강수량이 굉장히 낮은

태백산맥에서요. 남서풍이 불든 그리고 겨울철에 북동풍이 불든 둘다 바람 맞이기 때문에 겨울 강수량도 남섬 많고 여름 강수량도 나름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연 강수량 하면은 서거남 더하기 대, 서거남 플러스 대 이렇게 좀 기억을 했었잖아. 서거남은 1900mm 이상 내리고 그리고 대관령은 1700 정도 내렸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4위.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겨울 강수량도 뭐 나름, 여름 강수량도 뭐 나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균형 잡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부터 찾기보다는 갓 찾고 다 찾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나다 이렇게 찾는 게 훨씬 조금 더좀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죠. 어쨌든 B는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자, 이런 거할 때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그냥 말하면서 해요. 말하면서. 다부터 보는 거야. CBA, CBA 어디서 CBA? 5번이구나, CBA. 5번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지 실수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되게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알겠죠? 정답 5번입니다. 5번. 자,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두 시기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 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 나는 1월 아니면 7월입니다. 풍속이 뭐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나온다면은 너무 땡큐야. 왜? 우리는 모레 찾으면 돼. 무조건 1월에 찾으면 돼요. 왜? 1월은 8월에 비해서 풍속이라든지 풍속도 빠르고 그리고 풍향도 비교적 뚜렷합니다. 두드러지게 잘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치? 그래서 특히 북풍 계열 중에서도 북서풍이 잘 나타나는 거. 여기 보면은 풍향별 관측 획수의 백분율. 어디서 가장 많이 불어오느냐. 그리고 최대 풍속. 어디가 좀 바람이 세게 불어오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풍속도 더 빠르면서 풍향도 주로 북서쪽, 북쪽, 이런 쪽, 북서쪽, 북쪽, 북쪽, 북서쪽, 북서쪽. 약간 서쪽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가가 바로 1월이죠. 나 같은 경우는 막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 남풍 계열이 부는데 막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는 8월이 됩니다. 그래서 풍속이 빠르고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1월이 됩니다. 여기 8월이 아니라 7월이라고요, 7월. 풍속할 때는 또 7월을 물어보더라고. 최난월을 할 때는 이제 8월을 물어보고. 그치? 뭐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1월 시기는요, 남동풍보다 북서풍의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네, 북서풍. 그치? 남풍 계열보다는 북풍 계열이 훨씬 더 많이 불죠. 겨울철에는요. 7월 시기에는요, 주로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자, 서고 동저. 괜히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뭐를 찾아? 고를 찾아요. 고기압이 어디에 있어? 서쪽에 있대. 서쪽에 있는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이지. 그치.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거잖아. 이쪽에. 그치. 여기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 이쪽에 있는 거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1월이라고 해야지. 그치? 아닙니다. 1월은요, 7월에 비해서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 맞는 말이죠. 대륙성 기단이라고 한다면요. 기단이 고기압이잖아요. 그럼 대륙과 관련한 고기압, 결국 시베리아 고기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다 풀어놓고서 대륙성 기단이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 거야. 알겠죠? 몰랐으면은, 아, 대륙에서 발생하는 고기압이구나. 그럼 시베리아 고기압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천은요, 1월보다 7월에 평균 풍속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인천이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물론 안 봐도 우리는 1월이 더 빠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그치? 우리가 그게 기본적인 지식이잖아. 근데 우리는 또 한국지리 문제를 다룰 때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보고서 풀수 있는 문제면은 그래프를 보고 푸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특히 자연지리에선 그래도 이렇게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지리에서는 그냥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아예 당연하잖아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문지리 쪽에서는 묘하게 아닌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풀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보고 푸는 연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속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풍속 좀 진한 거 보면 되겠죠? 진한 색깔 보면은 인천 진한 색깔. 어디까지 이 원쪽까지 좀 심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풍속이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면 조금 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조금 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 막상 그래프 보니까 또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치? 어쨌든요, 뭐 경험적으로 이 하나 그래프를 보고서 푸나,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답. 자, 6번이었습니다. 6번.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에서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대충 한번 보는 거예요. 겨울 강수량 나왔고, 여름 강수량 나왔고, 가을, 겨울, 계절별 강수량이 절대값으로 나왔구나. 연교차하고 최하날 평균 기온이 나왔구나. 힌트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죠? 저. 실제로 나온다면은 이거보다는 좀 힌트가 덜 나올 것 같아. 그치? 근데 우리는 딱 저거 하나, 최한월 평균 기온만 가지고도 뭔가 풀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 그리고 이쪽은요, 강릉이 되겠죠, 강릉. 그치? 그리고 여기는, 뭐, 순천, 순창, 뭐, 정읍 정도 될것 같죠, 정읍.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대구입니다, 대구. 뭐,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서해 안쪽, 내륙 쪽, 뭐, 이렇게 파악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봅시다. 일단은, 저는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최한월 평균 기온을 가지고 풀었어요. 근데, 힌트가 너무 많아. 일단은, 최한월 평균 기온을 가지고 먼저 풀어볼게요. 제가 강조했던 게 있어. 제가 뭐냐면은, 암기하면 너무 편리해요라는 게 있었어. 암기하면 너무 편리해요. 최하나 평균 기온 뭐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가 1도 라인은 좀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죠. 1도 라인. 그게 바로 뭐였어? 강릉, 대구, 무안, 강대문 라인. 강대문 라인. 이렇게 강대문 라인. 그치? 여기가 1도 라인이었단 말이야. 1도 라인. 1도. 그치? 그럼 정읍은 1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이 1도보다도 더 낮다라는 거죠. 인천도 당연히 정읍보다도 더 낮을 거고. 그럼 최한월 평균 기온만 봤을 때요. 지금 A하고 D가 좀 1도에 가깝고, 그리고 B가 0도에 가깝고, C가 마이너스인 걸볼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인천이 C이고, 그리고 B가 정읍이고, A하고 T는 나머지 가지고 풀면 되겠다 해가지고, 연 강수량을 보니까, 아, 연 강수량, T가 제일 적어요.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D가 대구, 그리고 A가 강릉. 이렇게. 생각보다 좀 쉽죠? 생각보다. 그렇죠? 이렇게만 풀어도. 최한월 평균 기온은 좀 기억해두면 진짜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최한월 평균 기온을 가지고 풀었고요. 두 번째 풀수 있는 방법도 있죠? 뭐, 두 번째. 어떤 거 가지고 풀면 좋을까? 연 강수량을 가지고 좀 풀면 좋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네 개에서요.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이러면은 강릉일 때, 강릉일 때. 그렇지? 강릉. 근데 이 강릉이 연 강수량이 이 중에서 가장 많아요를 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강릉이 제일 많은 건 몰랐다고 하더라도 뭐는 알아야 되냐면은 대구가 가장 소우지야. 왜냐면 대구는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 사이에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나 바람 그늘 사면이기 때문에 늘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남한에서 가장 소우지가 어디예요라고 한다면은 저 백령도 쪽을 제외하면은 여기 영남 내륙 지방이란 말이야. 그치? 자, 얼마 정도 내린다고 했어요? 1000에서 1100 사이. 그치? 1000에서 1100 사이. 그래서 영남 내륙 지방은 1000에서 1100 사이가 내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일대 같이 묶어서 그냥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한 120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120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 다음, 나머지 강릉.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은, 물론 다 1200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1200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본다면은, 아, 소우지가 D일 거고, 그리고 좀 강수량이 적은 B하고 C가, 두개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럼 나머지 A가 강릉이겠구나, 라고 찾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렇게 찾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반대로도 그렇게 찾은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나왔으니까 연교차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치, 연교차. 최한월 평균 기온 가지고 나머지 다 찾았다면은 마지막에 제일 헷갈렸던 게 뭐였어? 최한월 평균 기온 라인 중에서. 강릉하고 대구가 좀 헷갈렸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서 그래도 여름철에 더 뜨거운 곳이 어디야? 대구잖아요. 그럼 연교차가 어디가 커야 돼? 대구가 커야지. 그럼 연교차가 더큰 지역이 대구겠구나 하고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찾는 방법이 너무 많지. 그치? 그렇게 여러 가지 찾는 방법을

그걸 좀 강구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큰 힌트는 어떻게 보면은 최하늘 평균기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하늘 평균기온. 그렇지. 일단 최하늘 평균기온이 보이면은 그 최하늘 평균기온부터 보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큰 힌트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1도 라인. 몰랐다고 하더라도 얘들아, 위도가 높을수록 서해안일수록, 그리고 내륙이 없으니까 동해안보단 서해안일수록 가장 추울 거고, 그리고 위도가 낮을수록 또 따뜻하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한다면은 생각보다 또 풀만한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치? 뭐 연교차 이런 것도 다 고려한다면은. 그치? 여러 가지 힌트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근데 1도 라인을 딱 기억하니까 정말 쉽게 풀리지 않니? 그치? 그것도 되게 큰 힌트라는 것을 제가 말해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B보다 겨울철 북동 기류에 의한 강설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B입니다. 우리 북동 기류 한번 북동풍 한번 표현해보자. 북동풍 표현하면은, 북동풍. 그치, 바람바지 맞잖아요. 정읍 같은 경우는 북서풍이 불때 바다를 지나면서 바다 효과에 의해 가지고 눈을 쏟았죠. 그치. 그래서 다설지였잖아, 이쪽은. 그치. 그래서 1번은, A는 B보다 겨울철 북동 기류에 의한 강설량이 많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1번이네요. 자, 2번. B는 C보다 저위도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3번. C는 D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하고 D를 비교해 보면 D가 더 위도도 낮고 내륙이니까 당연히 더 뜨겁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철에.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크게 좀 의심이 된다면은 이 연교차를 보고서도 좀풀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면은 결국 이 최난월 평균 기온이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면은 연교차가 뭐였어요? 연교차가 최난월 빼기 최한월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어진 거는 지금 최한월하고 연교차 주어졌으니까 최한월 넘겨. 그러면은 연교차 더하기 최한월은 뭐가 되는 거야? 최난월이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풀면은 한 1도 정도 차이가 나요. 대구가 1도 정도 더 높게 차이가 나. 그치? 그렇게 문제도 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아니, 위도 낮고 내륙이면은 여름철에 더 뜨겁겠구나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지. 물론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맞는데, 계산하라고 준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면은 좀 복잡한 축에 속해. 그래서 좀 복잡한 계산인데 이거 계산하는 게 맞나? 한국지리에선 생각보다 좀 복잡한 계산을 여러분들한테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도는 계산하라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도가 낮고 내륙이니까 더 뜨겁겠지? 이런 의도로 풀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니고요. 4번 D는 A보다 A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없지. 자, 연평균 기온 할 때. 최한월 평균 기온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면 연평균 기온 낮고,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으면 연평균 기온 높으니까. 근데 해발고도도 같이 고려해야 되겠지. 근데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없으니까 다 평지 지역이니까요. 우리는 최한월 평균 기온만 보면 되겠다. 그럼 A에서 D 중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을 보니까 A하고 D가 되겠네. 그럼 연평균 기온은 어디가 더 높을까인데요. 자, 최한월 평균 기온이 하필 또 똑같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위도가 낮을수록 내륙일수록 여름철에 더 뜨거우니까 연평균 기온은 D가 더 높겠다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치? 최한월 평균 기온이 똑같더라도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하나씩 풀어내면은 여러분들이 얻어올 게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을 풀면서도 그냥 정답 찾고 끝! 이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나왔다면? 저렇게 나왔다면은? 그치. 이게 만약에 정답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걸 풀수 있었을까? 그치. 이번 6월 모의평가에도 어때, 얘들아? 다 쉽다 싶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았다고 제가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정답 찾기가 쉬워가지고 정답이 찾아진 거지. 그게 만약에 정답 찾기가 어려웠어 봐. 그럼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 실력으로 풀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요, 6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한국지리 수업 장면입니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단은요, 각각 힌트가 너무 많이 주어져요. 북태평양 기단,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 기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쉽지. 그냥 개념 생각한다고, 개념 한번 읊는다, 한번 곱씹어 본다 생각하고, 한번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가. 시베리아 계단이죠. 시베리아 계단. 나. 오호츠크 계단이죠. 오호츠크 계단. 그리고 다. 여름, 한여름이니까 북태평양 계단. 그래서 오호츠크해 계단과 북태평양 계단이 만날 때 장마전선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치? 뭐 가끔 이 가을철에 가을 장마가 그래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요. 뭐잘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냥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봤어요. 자, 볼게요. 갑. 봄철에 일시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은 뭐가요? 시베리아 계단이 꽃샘추위가 나타납니다. 에이, 너무 쉬운 개념이죠. 네, 갑 맞는 말이고요. 을. 나가 늦봄에서 초여름에 세력을 확장하면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된다라고 되는데, 자, 우리 오호츠크의 기단이 어디에서 유입되는 거지? 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기만 해도 되더라. 그치?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좀 너무 대충 그리긴 했습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이 어딨어? 여기잖아. 여기, 여기서 발원되잖아. 그럼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가잖아. 우리나라 기준에서 북동쪽에 있으니까 북동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북동풍이 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오호츠크 고기압은 북동풍이 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북서풍이 아니죠. 북서풍은 시베리아 고기압이죠.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 그치? 그래서 아닙니다. 자, 병입니다. 다가 우리나라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계절에는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계절에는 주로 서고동저형. 자, 우리 고기압만 볼까요? 고기압이 어디 있대? 서쪽에 있대. 근데 북태평양은 우리나라 기준에서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 이쪽에. 남고북저라고 해야지. 남고북저. 그치? 그러니까 병도 아닌 거예요. 자, 정입니다. 가는 대륙성 기단. 맞죠? 대륙에서 만들어지니까 나와 다는 해양성 기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만한 거는요. 오호츠크의 기단을 해양성 기단이라고 생각 안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오호츠크 해잖아, 바다잖아. 그러니까 해양성 기단. 당연합니다. 물론 북태평양 기단하고 조금 성질은 다르지. 오호츠크의 기단은 냉양습윤,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습. 약간 요런 차이 정도는 있었습니다. 정답은요. 갑, 정,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냥 개념 한번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자, 8번입니다. 자, 그림은 가에서 다 지역의 전통 가옥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가에서 다는 각각 관북지방, 울릉도, 제주도. 문제 푸는데 막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전 모식도와 다르게 좀 3D로 표현이 되었다. 그렇지? 3D로 표현이 되었다. 뭐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그치? 여기 지금 보면은 폐쇄적, 그렇지? 전자형, 저 나오죠? 폐쇄적, 관북형이 되겠지? 관북형. 관북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부엌하고 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원래 부엌 가려면은 신발을 신고 마당을 지나가지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엌하고 방이 철저하게 분리가 됐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관북형은 너무 춥다 보니까 아, 나갔다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은 주로 관북형으로 볼수 있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거실이 막 밖에 있진 않잖아. 그치? 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북형을 볼 때마다 약간 좀 그런 의문을 갖더라고.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옛날엔 당연한 게 아니야, 그게. 그치?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야 돼. 그쵸? 아니, 생각을 해봐. 여기 막불 피워야 되는데, 막 불이, 연기가 막 여기 안에 가득 찬다고 생각해봐요. 그쵸? 막썩 좋진 않겠지, 그치? 네. 자, 어쨌든요. 관북형입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정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주간. 이 정주간을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딴소리를 했네, 제가. 정주간. 정주간. 그치? 정주간. 자, 나는요, 여기 돌담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현무암 같은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거 제주형이라고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근데 제주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온돌 문화가 발달 안 해도 돼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온돌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을 떼면은, 이 불, 연기가 어디로 가? 이 안쪽으로, 방 밑을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굴 쪽으로 딱 나오잖아.
연기가 방 밑을 지나가면서 방을 데우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위도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굳이 방을 데울 필요가 없지. 그치? 그래서 아궁이가 방과 바

반대쪽으로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치? 제주형입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 울릉도형, 울릉도, 울릉, 그치?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울릉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우대기가 있었어요. 우대기. 우대기. 그치? 뭐, 요 정도 좀 기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의 전통 가옥에는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인 곡팡이 있다. 이거 틀린 신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우리가 막 깊이 있게 보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곡팡은 관복형에서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비슷한 건 있지. 고방. 고방은 있는데, 창고방은 있는데, 그걸 제주도에서는 곡팡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제주도의 어떻게 보면 좀 방언이거든요. 곡팡? 곡팡? 좀 귀엽지 않니? 곡팡? 그렇지? 어쨌든요, 곡팡은 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야. 가에서는 고방이 나타납니다. 고방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왜? 북서풍이 불때 이쪽은 북서쪽에 위치한 방은 가장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창고방으로 썼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고방은 아니죠. 좀 묘하게 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2번. 자, 나의 전통 가옥에는요. 부뚜막과 방바닥이 하나로 연결된 정주간이 있다. 나가 아니라 가와 관련한 설명이죠. 가. 그렇지? 자, 곡팡 같은 경우는 나와 관련한 설명이고요. 자, 3번입니다. 다의 전통 가옥에는요, 겨울에 실내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우대기가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뭐, 정답 찾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지. 자, 4번. 가의 전통 가옥에는 나의 전통 가옥보다 통풍을 강조하는 가옥 구조가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통풍을 강조하는 가옥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뭘 배워요? 대청마루에 대해서 배우잖아. 대청마루. 근데, 대청마루가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나타나는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주에서 대청마루라고 한다면 여기 가운데,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름은 달라요. 이름은 다른데, 대청마루하고 그렇게, 속성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성질은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만 이렇게 바람이 쉰 하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 그치? 그래서, 통풍을 강조하는 가옥 구조는 오히려 나에서 나타납니다. 가는 조금 폐쇄적이잖아. 그치? 폐쇄적. 그치? 이렇게. 닫아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자형이면 대청마루를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 지나갈 텐데 그렇지 않은 거지. 그렇지? 아닙니다. 자, 5번. 나의 전통 가옥은요. 다의 전통 가옥보다 겨울철 난방을 강조하는 가옥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이, 겨울철에 어디가 더 추워요? 그래도 다가 더 춥잖아. 그럼 겨울철 난방을 강조하는 가옥 구조는 다에서 나타나야지. 왜냐하면 여기는 아궁이가 방을 향하고 있잖아. 근데 아궁이가 밖을 향하고 있잖아.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아궁이가 바깥을 향하니 아니면은 집을 향하니 이런 거 물어본 것 같아요. 네. 정답은요, 3번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안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끔씩 출제가 되기도 해요. 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지,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최근에 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 자연재해와 관련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열대야, 폭염, 이런 거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열대야 일수를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역별 열대야 일수는요, 제주도가 45.3일, 서귀포가 37.6일, 이거 일수 외울 필요 없어요. 그치? 이걸로 가장 많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 강의를 들었다면은, 또는 제가 수능 특강에 올려준 학습 자료를 확인했다면은, 수치가 다른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왜 다르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는 10년간 자료잖아요. 근데 문제 출제가 이루어질 때는요, 30년치 자료를 통계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 자료, 수특 학습 자료에 올려준 내용은 30년치인 거야.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순서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외우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수치 외우지 말라고 제가 한번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공통점이 있지. 어떤 공통점이 있나 보니까요. 여수, 목포, 포항, 부산,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 뭐였어요? 다 해안가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위도가 낮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 정리를 해두면은, 사실 열대야라고 한다면은, 열대야라고 한다면요. 일단 첫 번째로, 위도가 낮으면서 저위도이면서, 해안가인 지역이 열대야가 대체적으로 제일 높아요. 그런데 제가 열대야는 한 가지 더 기억하라고 있어. 꼭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열섬 현상.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밤에도 인공열이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낮 동안에 열도 얼마나 많이 흡수를 했겠어, 그치? 어둡다 보니까 아스팔트도 짱 많은데, 그쵸? 그래서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동위도끼리 비교를 하자면은 훨씬 더 열대야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은, 부산. 근데 부산은 워낙에 위도도 낮고 해안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구. 대구랑 부산이랑 비슷하게 열대가 나타나요. 그치. 해안가도 아닌데, 대구는. 그리고 서울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서울은 부산, 대구에 비해서는 조금 적긴 한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위도가 높은 것 치고는 되게 열대야가 높은 편입니다. 수치로 하면 한 부산, 대구가 17일, 서울이 한 12일 정도 되는데, 수치를 외울 필요 없어. 물론 나는 자동적으로 외워진 거야. 이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외워졌는데, 막 여러분들 수치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 폭염도 같이 정리해보자. 폭염 바로 나오니까. 폭염은요, 되게 쉬워요. 폭염. 뭐냐면은, 폭염은요, 위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온도 변화가 커야 되니까, 내륙일수록 되게 폭염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 됐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대표적인 이 지역이 어디였어? 라고 한다면요, 제가 이것도 꼭 기억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는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폭염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요, 무조건 여기가 나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영남 내륙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남 내륙지방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남 내륙지방이 너무 두드러진단 말이야. 무조건 폭염이 높은 곳이라면 그냥 영남 내륙지방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능에서도 문제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직전에 수능 문제로 나왔었죠. 근데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파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폭염 이렇게 주어졌을 텐데,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기후 문제에서 항상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 주어졌었잖아요. 그치? 근데 지도에 지역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어디다 이렇게만 주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여수, 목포, 포항, 부산 이렇게만 주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 순서를 맞춰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또는 뭐 실제로 뭐 그려보든 지도가 주어지지 않고 문제를 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요, 앞으로도 문제 출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지역을 해야 돼요. 지역을. 그치? 지역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가 안 주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서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요. 자, 너무 좀 길었죠? 우리 기억 이제 읽어보네요. 폭염은요. 내륙 지역이 더 심하지만, 열대야는 제주에서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려면은 일단 바다의 습도가 높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위도가 낮은 바닷가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의 이유로 기억이 나왔네. 기억의 이유로 바다가 육지보다 비열이 큰 것을 둘수 있다. 물론 이 비열을 대놓고 이렇게 수능에서 물어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비열 자체가 뭐 크다, 작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내신형에 좀 가깝잖아. 근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열이 뭐예요? 어떠한 물체 1도시를 1g 1도시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잖아. 그치? 같은 거라면은 바다가 육지보다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온도 높이기도 쉽지 않지만 온도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바다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천천히 식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열대야가 발생하는 거죠. 왜? 바닷가는 기온이 잘안 떨어지는 거야. 한번 올라간 기온이. 그치? 폭염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게 중요하지. 한 번에 온도가 빡 뛰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열이 낮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폭염 기준이 몇 도였어, 얘들아, 이거. 33도고, 열대야가 최저 기온이, 이건 최고 기온이 33도고, 최저 기온이 25도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한 번에 확 높이느냐, 천천히 식느냐, 딱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요, 어쨌든 바다가 육지보다 비열이 큰 것을 둘수 있다. 맞는 말이죠. 정답 기억 맞는 소리고요. 니은입니다. 니은은 뭔가 되게 어색하네. 니은은 네. 제주도 일대에 북풍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한번 볼게요. 제주에서는 한여름은 물론이고 봄이나 가을에도 밤더위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2014년 5월 27일에는요, 봄철이죠. 팬 현상으로, 그치, 약간 초여름? 초여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라고 할까요? 팬 현상으로 한라산 북쪽 지역 기온이 오르며, 여러분들, 우리
밴 현상 배울 때 여러분들 맨날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늘밴 현상 하면은 영동 영서 이것만 생각나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측의 고기압 영동 영서. 아니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닌데 밴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높새 바람을 떠올릴 때 영동 영서를 떠올리는 게 맞는 거고요. 밴 현상이라고 한다면 꼭 영동 영서에서만 그 오측의 고기압에 의해서 북동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남서풍이 불때 소백산맥에 부딪히면은 바람 바지 넘어가면 영남 내륙 지방으로 그 바람이 넘어가면 비 그늘 이것도 밴 현상이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제주도죠. 제주도 한라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라산이 요렇게 있대요. 한라산이. 그치? 근데 한라산 북쪽 지역, 이 뒤쪽 지역하고 이 앞쪽 지역을 비교했을 때 북쪽 지역이 기온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올랐겠어? 밴 현상에서 올랐다면은 넘어갈 때 고온 건조해지잖아. 고온 건조해지잖아. 그래서 이 바람이 여기 이렇게 건너갈 때 뒤쪽이 더 고온이 되는 거지. 밴 현상에 의해 가지고 더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론한다면은 북풍이 유입되었기 때문보다는 남풍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이게 되게 추론형이었거든, 추론형.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북쪽이 기온이 높다는 거야, 남쪽이 기온이 높다는 거야. 북쪽이 기온이 높다는 거지. 그럼 북쪽이 비그네 사면이라는 거예요, 남쪽이 비그네 사면이라는 거예요. 북쪽이 비그네 사면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남풍이 불어야 돼, 북풍이 불어야 돼. 남풍이 불어야지, 그치? 그래서 니은은 아닌 겁니다. 되게 재밌는 문제였어요. 재밌는 문제. 좀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디귿은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번 읽어볼게요. 밤 사이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도 있었대요. 밤 사이에 30도 넘으면 열대야가 정말 심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디귿은 기온 역전 현상. 역전 현상 같은 경우는요, 보통 분지 지역에서, 이걸 또 그려야 되나? 분지 지역에서 가을이나 봄철에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졌을 때, 이 위쪽 부분부터 냉각이 되기 때문에 이 복사 냉각에 의해 가지고 바람이 불지 않은 날 차가운 공기가 무거워서 바닥에 쌓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기온 역전 현상이었잖아. 전혀 관계가 없지, 그치?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입니다. 자, 마지막 리얼 보도록 할까요? 그래, 쭉 읽어볼까? 자, 2022년 8월 15일에 16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 제주 기상 관측 지점 최저 기온이 30.5도로 관측 이래 밤 사이 최저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으면 폭염이라고 해요. 30도가 넘어가면 열대 1이라고 해, 보통은. 근데 밤인데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어갔다는 거는 열대야 오브 열대야라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더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탓에 제주 도민들은 폭염 대비는 물론 야간 피서 준비까지 한다. 제주의 해안 마을 곳곳에는요, 용천수가 있죠. 용천수 물통에서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연중 차가운 용천수가 솟아나는 물웅덩이에서 몸을 담그고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힌다.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용천수, 리얼은요,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다. 왜? 용천수는 거의 민물에 가깝죠. 민물. 그치? 프레시 워러에 가깝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염도가 낮죠. 저 용천수 때문에 해안가에 모여 사는 거잖아. 그 물을 식수를 얻기 위해서. 제주도 자체가 건천이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물이 너무 잘 흡수가 돼. 화산섬 특성상. 그치? 그래서 정답은요,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뭐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 가 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A에서 E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뭐 지도가 나왔으니까 지도부터 볼게요. 자, A, 서울. C는요, 태백. 이거 태백 되게 중요합니다. 대관령, 태백, 장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장수는 여기가 장수죠, 여기가 장수. D는 창원. 가까운 것부터 할게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바로 보성이 되겠죠, 보성. 보성군이 될 거고요. 그리고 B 같은 게 진천군이 되겠죠, 진천군. 혁신도시가 나왔네요. 네. 볼게요. 자, 기후의 지역차는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요,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문제 출제가 가끔 이렇게 출제가 되죠. 물론,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봤을 때 결국 이거는요, 지역을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지리적인 특성을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 특색을 활용한 축제가 많은데요. 벚꽃 축제, 여기서 벚꽃 축제라고 한다면 이제 군항제가 대표적인데, 군항제 워낙에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벚꽃 축제. 적어도 남쪽이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어디예요? 바로 창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창원이 들어가야 돼. D입니다. 가는 D. 그치?

보령의 모두 축제, 보령 어디 있는지 여기 있죠, 보령. 김제 지평선 축제, 김제 여기 있습니다. 화천의 산천어 축제, 화천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돼요, 당연히. 자, 한편, 남이 남해에서는요, 유리한 기후 환경을 이용해서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볼까요? 나이는 고지대 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지구력을 증강해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국가대표 선수촌이 아니야. 고지대가 핵심인 거예요, 고지대. 그치? 그래서, 뭐, 국가대표 선수촌이 어디 있는지 사실 우리가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한국 지리에 대해서는. 그치? 뭐, 알면 당연히 뭐, 좋지만, 굳이지, 굳이. 그래서, 고지대, 어디예요? 태백산맥에 위치한 태백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C가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가는 D, 나는 C, 이렇게 찾을 수가 있네요. 뭐, 나머지 특성들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은 되게 재밌는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기후적인 특성은 잘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보성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뭐, 녹차 정도 생각나네. 다향제, 뭐 이런 거. 그치?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어때요? 굉장히 좀 힘들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이제 기후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또 재밌기도 하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수능 완성 문제를 같이 한번 저와 함께 풀어봤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다시 기출로 돌아가서 기후 문제를 싹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또 풀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네? 생각보다 기후가 재밌는 파트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후에 대해서 막,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할 만한 파트가 항상 기후입니다. 알겠죠? 되게 재밌기도 해요. 자, 어쨌든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자연재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지니가 되어드립니다. 저는 김희진입니다. 2027년 약점 공략, 우리 함추구 미츠론 유형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1, 2강에서는요, 계속해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이제 좀 귀에 딱지가 앉으셨나요? 맞아요. 주제를 찾아라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3강에부터는요. 제가 OT에서 소개했다시피 또 3, 4강은 약간 조금 뉘앙스가 바뀝니다. 그래서 3강의 제목은요. 흩어진 정보를 모으자 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앞하고 사뭇 다른데요. 선생님 어떻게 같은 느낌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 2강의 문제 접근 방법으로서 제일 많이 썼던 전략 바로 지문의 주제를 잡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제가 1, 2강 에서 얘기했어요. 사실 이 전략은 뭐 1, 2강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7강까지 하셔야 돼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지문의 주제를 잡아라 해가지고 우리가 봤던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지문에 좀 명시적으로 주제 문장이 나와 있었어요. 그 문장이 처음에 있을 때도 있었고 마지막에 있을 때도 있었고 혹은 밑줄 친 부분이 아예 주제 문장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주제 문장이 좀 명시적으로 지문에 있는 경우

우리는 질문의 주제를 잡기 위해서 그 문장을 확인하거나 반복되는 어구를 합쳐가지고 그러한 문장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를 잡았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하고 같이 했는데요. 자, 이번에 볼 유형은요. 이것과 사뭇 다른. 그래서 제가 그건 역시도 이렇게 한국말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유형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먼저 문제 보고 나서 저하고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한국말로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얘는요. 새로 전학 온 지수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적어두었다. 점심시간에는 여러 무리에 번갈아 앉아 대화를 들었고 축제 준비 기간에는 누구에게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하는지 눈여겨보았다. 한 달쯤 지나자 지수는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지수는 보이지 않는 지도를 그리고 있었던 셈이다. 라고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 친 보이지 않는 지도를 그리고 있었던 셈이다. 가 의미하는 거를 묻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는 1, 2강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1차원적 해석, 그러니까 이건 지도 얘기 아니야. 우리는 주제를 찾아서 주제와 연결 지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접근을 할 텐데 저번에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 안에 뭐가 주제 문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주제 문장을 보고 이렇게 연결을 지었단 말이죠. 자, 근데 물어보자. 여기에 주제 문장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치? 굳이 따지면 밑줄 친 부분이고 사실은 주제 문장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지금 지수가 하는 행동들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지수가 하는 행동이 뭐야? 일단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악 적기. 쉬는 시간엔 그거 했고 점심시간엔 뭐 했어? 무리에 번갈아 앉아서 대화를 들었고 축제 준비 기간에는 보니까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살펴본 거예요. 자, 한 달쯤 지나니까 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수가 한 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예요? 지수 뭐 하고 있니 얘들아? 새로 전화 가서. 그렇지. 지금 친구들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 친구들이 무리에 앉아서 대화 들으면서 누구에게 도움 요청하는지 어떤 친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친구의 특성과 관계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뭐예요?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동안 지수가 보이지 않는 지도를 그렸다.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보이지 않는 지도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우리 친구의 특성과 관계가 보이니? 안 보이지. 이건 내가 직접 그 무리에 가서 이 시간을 내서 알아봐야 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있었던 셈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1번 학교의 시설과 동선을 익히고 있었나요? 아니죠. 2번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3번 새로운 취미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아니죠. 4번 친구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있었다? 아니죠. 뭐 하고 있었다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강과 4강에서 집중해서 풀 문제들은 지금 이 문제와 같습니다. 주제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아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뭐라고? 흩어진 정보를 모을 거예요. 흩어진 동그라미 정보를 모아서 아, 지금 지수는 친구의 특성과 관계를 알아보고 있네. 라고 우리가 주제를 만들어서 이 만든 주제를 가지고 밑줄 친 부분하고 연결 지었죠. 자, 그래서요. 선생님하고 이번 3, 4강에서 연습할 거는요. 바로 지문의 정보를 모아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제를 찾아라. 주제가 명시적으로 나오면 찾기가 너무 쉽지만 아니 어디에도 주제 문장이 보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보를 모아서 주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주제를 만드는 재료를 모을 겁니다. 이 재료는요. 이전에 봤던 그 재료들이에요.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데 자, 이걸 그냥 산발적으로 찾는 게 아니야.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지문에 보시면 원인과 결과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의 관계를 파악하고요.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얘들아? 예시와 실험 같은 것들 많이 나오지. 자, 예시와 실험이 나왔어. 그러면 그냥 아 예시, 아 실험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주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득 모으는 거야. 아, 이 예시는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고 반복되는 단어 어구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나만의 정보를 모아서 주제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주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여러 정보가 가진 공통점. 얘네가 입 모아서 말하는 게 뭐지? 그걸로 하나의 개념을 뽑으시면

봐야 되고, 세부 정보보다는 정보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돼요. 세부적인 정보 하나하나, 우리 이거 연구의 사람 이름, 연구에 나온 어떤 뭐 장소 이름, 이런 거안 중요하잖아. 연구, 그래서 왜 했는데, 결과 뭔데, 이러한 중요한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똑같아요. 1, 2 우리 강에서 얘기했던 거와 똑같이 이제 내가 모은 정보로 주제를 확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데리고 뭐예요? 밑줄친 부분하고 보는 거지 같이.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되어 있지? 주제와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뭐지? 이걸 찾을 거라고요. 괜찮나요? 자, 우리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주제가 이제 나와 있지 않을 거야. 정보 모아서 주제 찾을 거야. 이거 우리 같이 해볼 거예요. 괜찮은가요?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이제 첫 문제 같이 볼 건데요. 만약에 그냥 문제만 푸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문제만 푸는 거 아니에요. 자, 문제 풀고 뭐 해요? 나에게 주고 있는 정보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정보들의 공통점을 뽑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서 내가 답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뭐지? 혹시 이 글의 정보들의 공통점과 주제가 같은가?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하고 그 작업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잡은 정보들의 공통점, 이게 지금 주제 같으니까, 자, 요거를 밑줄친 부분하고 같이 비교해 보는 작업,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문제 푸는 거에만 집중하지 않을 거야. 자, 흩어진 정보 하나하나 모아보자. 자, 일단 2025년 수능 기출입니다. 많은 고3 친구들은 좀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풀었던 거랑 접근을 다르게 할 거라고요. 자, 정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찾을 거라고요. 같이 가볼게요. 자, Digital platforms have made a lot of work less sticky라고 나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요, 보아하니까 많은 일을요, 덜 끈적하게 만들었대요. 끈적하다?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1차원적 해석은 금물. 우리 이제 정보 모으러 가자. As work becomes ever more modularized, commoditized, and standardized라고 해서, 자, 일이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모듈화되어지고, commoditized에서 상품화되어지고요, 표준화되어지면서요. 자, 그리고, and as markets for digital work are created. 그리고, 디지털 노동을 위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요.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 can be disconnected 라고 했습니다. 자, 결합입니다. 모아모사의 between A and B 해서 보니까 서비스 노동과 특정 장소의 결합이요.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보아하니까 찾아야 되는 거,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거니까 나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이 특징인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이 글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주제를 찾을 거야. 자, 지금 첫 번째로 나온 나에게 주어진 정보는 보아하니까 지금 노동은 점차 모듈화되고 상품화되고 표준화되어지고 디지털 노동을 위한 시장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특정 장소와 서비스 노동의 어떤 연결이 끊어질 수 있대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 While the business process of outsourcing that emerged in the 1990s Allow large companies to take advantage of a global reserve army 라고 해서 좀 길게 나오니까 끊어보면 자, 뭐 하는 반면에요? 이 사업의 절차죠.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사업의 절차. 일단은 해석 먼저 해보자. 자, 얘가 언제 나타난 건데? 1990년대에 나타났던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절차가 Allow A to B라고 해서 A가 to B를 가능케 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큰 회사들이, 그 회사들로 하여금 이 아웃소싱의 사업 절차가 뭘 가능케 했냐면, 자, take advantage of 라고 하면 무슨 의미죠, 요거? 많이 쓰이는 수거야. 무엇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거잖아요. 이용케 했다라는 거예요. 큰 회사들로 하여금 뭐를? Global Reserve Army라고 해서 그대로 해석하면 전 세계의 글로벌한 예비군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비 군대라기보다는 어떤 글로벌한 노동 인력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노동 인력. 글로벌 노동 인력을 사용케 했습니다. 사용을 가능케 했고, 자, 뭐함으로써 moving their call centers to cheap and distant labor markets. 그들의 콜센터를 어디로 옮김으로써요? 값싸고 먼 노동 시장으로 옮김으로써 글로벌 노동 인력을 이용을 가능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cloud work changes the volume and granularity. At which geographical non-proximate work can take place라고 해서 클라우드 작업은 변화시켰습니다.

있습니다. 규모와 granularity라고 해서 과립성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약간 일의 세분화 정보를 의미, 세분화된 정도? 세분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쉽죠? 그래서 규모나 일의 세분화 정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식을 해주죠. At which, 어떤 건데?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노동이 일어나는 그 규모와 일의 세분화 정도를 변화시켰습니다요. 자, 이 문장 사실 해석도 어렵지만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하고 같이 봅시다. 자, 1990년대에 나타났던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사업 절차. 우리 아웃소싱이라고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 나와 있듯이 기업의 일부분을 뭐예요? 값싸고 노동력이 값싸고 먼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우리가 많이 공장을 이전시켰죠. 자, 그렇게 이동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선 좀 비싼 노동력으로 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멀리 내가 값싸고 먼 노동시장으로 보내니까 어쨌든가 나는 거기에 있는 값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990년에 나타났던 아웃소싱이라는 절차는 큰 기업들로 하여금 이 콜센터 같은 거를 값싸고 먼 노동시장으로 옮겨가지고 그 베트남, 제가 베트남 예시를 들었으니까 베트남에 있는 이 글로벌 노동인력을 사용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지금 클라우드 워크, 디지털 플랫폼하고 같은 형국이죠. 지금 현재의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노동이 일어나는 그 규모 그리고 일의 세분화된 정도를 바꿨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여기 나와 있는 일의 세분화 정도까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바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앞에 나온 정보하고 지금 나온 정보의 공통점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복되는 게 보여요? 앞에 나왔을 때 무슨 얘기했냐면 서비스 노동하고 특정 장소의 결합이 연결이 끊어졌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뭐라고 나왔냐면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노동이 일어나는 그 규모나 아니면 과립성이 변화한다. 뭔가 지리적으로 뭔가 멀고 가깝고 이런 얘기 자꾸 하거든. 장소 이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한 이 정도만 갖고 뒤에 한번 가볼게요. No small business in New York can hire a freelance transcriber in Nairobi one day and New Delhi the next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뉴욕에 있는 작은 사업체가 프리랜스 트랜스크라이버라고 하면 필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글씨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사생, 프리랜스 필사생을 이제 고용할 수 있는데 하루는 나이로비에서,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에서 그리고 다음날은 인도에 있는 뉴델리에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No offices or factories need to be built. 어떠한 사무실이나 공장이 지어질 필요도 없고요. No local regulations are observed라고 해서 우리 observe 하면 관찰하다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규칙이나 법이라는 이 단어하고 쓰이게 되면요. 규칙이나 법을 준수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어떠한 지역의 규칙도 준수될 필요가 없고요. And in most cases,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no local taxes are paid라고 했어. 어떠한 그 지역의 세금도 지불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된 거지. 클라우드 노동, 클라우드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노동이 일어나는 규모나 과립성을 바꿨는데 그래서 어떻다고? 뉴욕의 작은 사업체가 뉴욕이니까 뉴욕에 있는 사람만 써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어때요? 케냐에 있는 사람 혹은 인도에 있는 사람을 막 고용해요. 딱 하루만.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실에서 뭐 공장 지어질 필요 있어요? 클라우드 워크는 컴퓨터로 하는 거잖아. 필요 없지. 그리고 이 그 지역의 규칙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지켜서 뭐예요? 당연히 거기에 있는 세금도 내지 않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the switch in the production network of work happens. 자, 뭐라고요? 여기 노동의 생산 네트워크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자, 뭐 함으로써요? By simply sending some emails or clicking some buttons on a digital work platform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몇 개 이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있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몇 개의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 그런 걸로도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생산 네트워크의 전환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의 생산 네트워크라는 게 되게 막 전환을 하려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근데 이메일 몇 번, 버튼 몇 번 누르면 그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And in this way,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요. The employer leaves behind no material traces in the places라고 해서 자 고용주

물체들은요, 어떠한 물질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는데요. 어떤 장소에다가요? Where it was once an employer이라고 해서 한때 고용주였던 그 장소에서 어떠한 물질적인 흔적 또한 남기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자, 내가 노동의 생산 네트워크의 전환을 이메일하고 버튼으로 그냥 바꿀 수 있다 보니까 고용주예요, 내가. 고용주여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내가 이 노동 생산의 네트워크를 바꾸고 누군가를 고용하고 뭔가 일을 진행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물질적인 흔적, 뭐 예를 들면 은행 거래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뭐 여러 가지 계약서를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그 장소에 안 가도 되거든? 이메일하고 버튼으로 되거든? 그러니까 물질적인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뉴욕에서 작은 사업체를 하는데 나이로비에서 프리랜서로 하루 썼어. 이 사람하고 계약서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할 거고 이 사람이 한 결과물도 내가 그냥 이메일로 받을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물질적인 흔적이 남겠어요? 내가 케냐에? 안 남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지문을 다 읽었는데, 이 지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가 있거든? 이 정보에 뭘 찾는다? 공통점을 찾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공통점 보자. 일단은 지금 보아하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걸 찾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아하니까 어떻대? 첫 번째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보, 여기 나와 있듯이, 노동과 장소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disconnected, 깨질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정보. 자, 두 번째로 얻은 정보는 뭡니까? 뭐, 아웃소싱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의 얘기를 하니까 뭐, 지리적으로 가깝지다. 지리적으로 먼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 일의 어떤 규모, 그 다음에 뭐, 과립상,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변화한다고 했어요. 과립성이 변화한다. 과립상이요, 상. 그쵸? 잘못 썼다. 과립상. 자,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만 지금 예시처럼 나온 거잖아. 이건 예시로 나온 거야. 이 예시를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예요? 내가 보아하니까 뉴욕에서 사업해도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군가를 고용하고 사무실,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장소에 대한 어떤 구애받지 않음. 이 얘기를 지금 예시로서, 뉴욕에 대한 사업체 예시로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요, 뒤에도 나오는, 생산의 네트워크 있잖아.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전환 있잖아? 이것도 그냥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된다니까? 전환이 아주 빠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용주라는 사람도 지금 보아하니까 어때요? 어떠한 물질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제가 그냥 막 적어봤어요, 한국말로.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아하니까, 장소, 지리, 장소. 그다음에 이 생산 네트워크 전환에 대한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장소와 상관없이 이메일과 버튼. 얘도 사실은 장소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성이 없고 고용주의 흔적도 장소에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 얘들아, 계속해서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알수 있나요? 이렇게 보면 결국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장소에 어떤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장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얘네는 여러 가지 절차로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밑줄 친 부분, made a lot of work less sticky, 덜 끈적하게 한다라는 게 어떤 장소에 툭 붙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구애 안 받는다고요. 로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자, 1번에 settle the locational dilemma of the global markets라고 했어요. 자, 해결합니다. 장소적인 어떤 문제인데 이 글로벌 마켓, 이전 세계 시장에 장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내용 아니잖아. 자, 그다음에 2번. Elevated the spatial flexibility in conducting business라고 했어요. 자, elevated 상승시키는 거예요. 고조시키는 겁니다. spatial flexibility라고 하면 뭐예요? 그치? 공간, 장소의 유연함입니다. 공간과 장소의 유연함을 상승시킨다. 더 확장하는 건데 뭐에 있어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요. 지금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건 어디에 가도 나는 이것저것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게 뭐야? 공간과 장소의 유연함 아니야? 이거를 상승시키고 확장시킨다는 2번이 답이네. 자, 3번 볼까? Weaken the geographical expansion of local business. 얜 틀렸지. 왜? 지역 산업의 지리적인 확장을 약화시킨다는데 지리적 확장 약화 얘기 아니었고 Relieve the strict legal processes of regional outsourcing. 지역의 아웃소싱의 엄격한 법적 절차를 완화시킨다. 법적 절차 얘기 아니고요.

시장이라고 할게요. 디지털 노동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구애받지 않는 거나 공간 구애받지 않고 이거에 대한 유연함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키 메시지 주제로서 전달하고 있어서 이것과 밑줄을 연결시켰죠. 이 공통점을 뽑아내는 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할 일이었습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주제가 명시적으로 나오는 질문에 비하면 훨씬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연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뒤에 다음 문제에서도 우리 한번 요거 해보자. 자, 이제 이 문제, 새로운 문제에서 공통점 찾아내보자. 자, 여기 보시면 2025년 6월 모국 기출입니다. 아마 고3 친구들이면 보통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번씩 풀잖아요. 자, 그때 푼 문제일 텐데 요것도 다르게 접근해보자고요. 자, 보자. 밑줄 친 부분, the burst is grounded in fiction. 요거 지금 우리 해석 안할 거야. 자, 요거 공통점 찾기. 나 이제 주제를 위해서 정보 모을 거야. Basing your self-worth on climbing performance puts you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주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자, base on, 자, 기반을 잡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의 자존감을 어디를 기초로 하는 거? 등반 성과, 여러분이 등산한 성과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기본으로 이제 기초로 잡는 것은 puts you at the whim, 변덕에 놓는 거라는 거예요. 뭐에? 외부 요소의 변덕에 여러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 자존감하고 등산의 성과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요인의 변덕에 너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These factors may be random and misleading. 이러한 요소가요. 아마도 되게 랜덤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작위일 수도 있고, misleading, 오도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Comparison is one source of illusion. 비교라는 것도 어떤 착각의 한 요소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등반의 성과를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 외적 요소의 변덕에 너를 맡기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외적 요소라는 게 랜덤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비교도 또 착각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뒤에를 좀더 볼게요. Perhaps you felt that. 아마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You perform well on a certain climb. 내가 특정한 등산에서 되게 잘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왜? Because your partner was having an off day라고 했어요. 자, have a off day라고 하면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별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을 보내는 거예요. 자, 파트너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 등반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특정 등반을 잘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겠죠. You found it only slightly difficult and conclude that you were climbing quite well. 여러분은 그 등반을 살짝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고는, 아, 나 꽤나 잘 올라갔는데? 뭐, 나 꽤나 잘 등반했는데? 라고 결론을 짓는 거죠. 언제? When in fact, you were climbing no better than usual. 사실 실제로 너가 평소보다 더잘 등반하지 않았을 때로요. 자, 지금 보니까 어떠한 판단을 내린 거냐면, 자, 예시를 한번 보자. 지금 내가 등산을 잘했다고 하셨어. 나 등산 잘했어.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보아하니까 어떤 상황이야? 내 옆에 있는 파트너는, 요번에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등산, 너무 요번에 힘들었어. 이 코스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나는 이것보다 약간 어려운데? 라고만 느꼈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나는 등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꽤나 잘했는데? 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지금 파트너는 상태가 안 좋았고 또 비교를 했을 때도 나는 조금만 어려웠는데? 라고 느낀 상태죠. 이렇게 지금 느끼는 겁니다. 자, or 혹은요. Your partner was at the top of his game. 자, 이것도 우리 알아둬야 될 표현이에요. Be at the top of one's game이라고 하면 컨디션이 최고인 거예요. 기량이 아주 최고인 날이에요. 혹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아주 오늘 아주 컨디션이 최고예요. 기량이 최고로 보여줬어요. You felt weak in comparison.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이 약하다라고 느꼈어요. When in fact, objectively, you put in a very strong performance. 언제요? 사실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강한 성과를 냈을 때에도 여러분은 약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보아하니까 두 번째 뭔 뭐야? 내가 나 등산 못했어라고 느낀 날이에요.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파트너가 아주 기량이 뛰어났던 날입니다. 파트너의 기량이 너무나 뛰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비교했을 때 내가 못한 거지. 이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실제로 난 되게 잘했을 때. Environmental factors may be involved라고 해서 환경적인 요소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Perhaps you master your day's objective due to especially

favorable conditions. 아마도 여러분이 그 오늘의 목표, 당신의 오늘날의 목표를 달성했을 수 있는데, 달성했는데, 뭐 때문에요? 특히나 호의적인 조건들 때문에 달성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such as low humidity. 낮은 습도와 같은. When in fact, 근데 실제로는 뭐할 때? You really didn't climb particularly well. 여러분이 실제로는 그렇게 등반을 잘 하지 않았을 때도요. 자, 이건 무슨 얘기야? 내가 오늘 등반을 했는데 등산 되게 잘한 것 같아. 내가 오늘의 등산 목표를 채웠어요. 잘한 거잖아요. 자, 근데 보아하니까 이거는 오늘 유독 습도가 낮은 거야. 습도가 낮으면 아무래도 몸이 조금 더 가볍잖아요. 그래서, 아, 습도가 낮았어. 낮은 습도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습도가 낮으니까 이러한 호의적인 조건 때문에 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고는 난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In all these cases, 자, 이 모든 경우에 the good or bad feelings you have are not based on something you can take credit for 이라고 했어요. 좋고 나쁜 감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좋고 나쁜 감정은요,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것? You can take credit for. 자, take credit for 이라고 하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신의 공으로 돌리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나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1, 2, 3쓴거 보니까 어때요? 내가 등산을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라고 느낀 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좋고 나쁜 기분들은 다 뭐예요? 내 공으로 돌릴 수 없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파트너가 못한 날, 파트너가 잘한 날, 습도가 낮은 날. 이거는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요. If the performance boosts your self-worth, 그러니 만약에 성과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상승시켰다면,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그 상승은요, 허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주제가 뭐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보아하니까, 자존감하고 처음에 나온 등산 성과를 연결시키는 것을 외적 요소의 변덕에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본 예시를 보아하니까, 외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예요? 나의 자존감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죠. 실제 잘했을 때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 실제 못했을 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아하니까, 아, 외적 요소들에 따라서 그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온 대로,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 또한, 진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할수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요건들에 의해서 얘가 지금 정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듯이, 만약에 성과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아까 얘기한 등산 성과가 자존감을 올리면 그거는 맞아 틀려?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이 아니야. 객관적이 아니야. 객관적이지 않지. 만약에 여러분의 등산 성과가 여러분 자존감을 올렸다? 그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요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 이 지금 정보들 가지고 결국에 이 자존감과 등산 성과의 연결관계에서 이건 옳지 않아. 이거 별로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잡아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가보자. 1번부터. 뭐라고 얘기하니? 1번에 perception of self-growth vary from person to person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지예요. 자기의 어떤 성장에 대한 인식이요. 다르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인지 다르다 얘기 아니었고. 자, 2번에 Your self-confidence is an outcome of constant effort. 여러분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된 노력의 결과이다? 아니잖아. 우리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었고요. 3번. The pride you take in your achievement is unreliable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pride, 뭐예요? 성취감 같은 거죠? 자부심.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과에 가지게 되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unreliable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잘 모르겠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rely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요게 의존하고 기대고 신뢰하고 이런 거거든요. 얘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했어? 너가 성과에 가지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 성과에 가지는 자존감, 자부심 똑같은 거죠. 이거 믿을 수 없어. 진짜 아니야. 이 말을 unreliable 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볼까요? Performance comparison to partners is demotivating. 지금 보니까 파트너하고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demotivating. 우리 motivate라고 하면 이제 뭐예요? 동기를 부여하는 건데, demotivating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동기를 지금 저하시키는

있는 거죠. 파트너와의 성과의 비교는 동기를 저하시킨다. 그런 내용 아니고요. 5번. Ambitious goals help you improve performance. 야심찬 여러분의 어떤 야망 있는 목표는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과를 뭔가 발전시키는 걸 도와줍니다. 그런 내용도 아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내용 뭐라고? 있잖아.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너가 성과를 가지고 연결되잖아. 그거 진짜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잘 뽑아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다시 지문 분석하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질문 어떻게 생긴 질문이었습니까? 제가 옆에 쓴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무작위하고 잘못될 수 있는 외적 요인들을 가지고 성과하고 연결지었을 때 그것들을 예시로 계속 보여줬어요. 진짜 잘했을 때 못했다라고 느끼거나, 혹은 진짜 못했는데 잘했다라고 느끼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외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공통점을 내가 뽑는다면 뭐라고 할 건데? 그렇지. 아, 결국에 외부 요인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내 평가는 왜곡될 수 있구나, 진짜가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공통된 내가 생각들을 뽑아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결국엔 뭡니까? 키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 결국에 여러분의 성과라는 것과 자존감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연결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괜찮은가요? 자, 그래서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가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계속 뽑아내야 돼요. 괜찮아요? 네, 우리 잘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연습 단계예요. 막, 나왜 선생님처럼 안 되지? 막 이렇게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가볼게요. 이 문제가 2025년 9월 모국 기출입니다. 아마 이것도 본 친구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2025막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제가 기억나요. 고3 담임이었어가지고,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얘들아, 계속 주제를 주고 있잖아. 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일단 음악에 관련된 내용만으로도 아이들이 이제 멘붕을 한 거예요. 막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근데 여기도 여러분 잘 보잖아요. 계속해서 주제를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걸 다 모아다가 얘 무슨 말하고 있어? 라고 공통적으로 묻잖아요. 얘 주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거 찾아봅시다. 자, 보니까요. Here's a fundamental quality of music.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요. 음악에 근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음악 특징 얘기할 건가 봐. Note names repeat. 자, 음이름이 반복되죠. Because of a perceptual phenomenon. 인지 현상 때문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that corresponds to the doubling and halving of frequencies라고 했어요. 자, 뭐하고 상응되는 현상 때문이냐면, frequency 하면 주파수입니다. So double. 주파수가 두배 되는 거고, halving. 반으로 깎이는 거예요. 즉, 주파수가 두 배로 되거나 주파수가 절반으로 되는 거에 상응하는 인지적인 현상 때문에 음이름이 반복됩니다라고 했어요. 주파수는 무슨 말이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뒤에다 읽어보자. When we double or halve a frequency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주파수를 두 배로 하거나 절반으로 하면요. We end up with a note. 우리는 음표와 함께 남게 되는데, 자, 어떤 음표입니까? That sounds remarkably similar to the one we started out with. 이라고 했어요. 자, 놀랍게도 비슷하게 들리는 음하고 남게 되죠. 자, 어떤 거하고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시작했던 음하고 놀라울 만큼 비슷하게 들리는 음과 남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주파수를 두 배로 올리거나, 절반으로 바꿨을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음이, 주파수를 두 배로 올리거나 반으로 해도 똑같은 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너무 헷갈리겠지만,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제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도와, 마지막에 도레미파솔라시도와, 어때요? 주파수는 올라갔죠. 근데 음이름은 뭐예요? 반복됐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걸 적용해서 보니까 음이름이 반복되죠. 어떤 인지적 현상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파수 두배 혹은 절반으로 되는 것과 상응되는 인지 현상 때문에 음이름이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주파수가 지금 도에서 절반으로 도 이렇게 하면 걔는 또 절반으로 꺾인 거잖아요. 하지만 음이름은 반복이 되죠.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요.

relationship, a frequency radio of 2-1 or 1-2라고 해서 자, 이건 사실 중요치 않아요. 여기 심표심표 삽입으로 들어간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정말 삽입입니다. 이 관계요. 뭐 빈번한 비율로는 2대1이나 1대2인데 이러한 관계가 is called the octave. 옥타브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음악 수업 잘 들은 친구들은 이거 알 거예요. 이 관계 제가 지금 음 이름이 반복되지만 주파수가 바뀌는 이 관계가 뭐라고? 옥타브라고요. 옥타브라고 불린대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It is so important that 자 중요합니다. In spite of the large differences that exist between musical cultures 라고 해서 자 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뭐에서? 음악의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every culture we know of,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가 has the octave as the basis for its music. 옥타브를 그 음악의 근간으로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Even if it has little else in common with other musical traditions. 비록 그것이 우리 여기 있는 have in common이라고 하면 공통점을 갖는 건데 little else라고 하니까 거의 공통점이 없는 거죠. 즉 다른 음악의 전통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아는 모든 문화는요. 음악의 근간으로서 옥타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음악 문화에 존재하는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다른 음악의 전통과는 많은 공통점이 없음에도 옥타브라는 것만은 우리가 아는 문화에서 근간이 된다. 즉,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거 사실 여러분 미국 가도 유럽에 가도 다른 나라에 가도 다 이건 뭐예요? 음악의 근간으로서 갖고 있잖아요. 모든 나라에서 다 이거 알고 있어요. 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This phenomenon leads to the notion of circularity and pitch perception. 이러한 현상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자, 순환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대요. In pitch perception 하니까 음높이를 인지함에 있어서 순환성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높이 인지의 순환성 이 개념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요, similar to circularity in colors. 그리고 이것은요, 색상의 순환성과 비슷합니다. 라고 해서 자 음의 이런 순환성을 색상하고 비교할 건가 봐요. Although red and violet fall at opposite ends of the continuum of visible frequencies of electromagnetic energy 라고 했어요. 자, 비록 빨간색하고 보라색이 반대에 있습니다. Continuum 하면 연속체예요. 보이는 주파수죠. Electromagnetic 전자기 에너지에 보이는 그 주파수 연속체의 양끝에 있지만요. We see them as perceptually similar 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즉 이 빨간색과 보라색을 인지적으로 비슷하게 봅니다 라고 했어요. 약간 이제 우리 그 일곱 무지개 색깔 얘기할 때 빨주, 노초, 파남, 보 얘기하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빨주, 노초, 파남, 보 할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연속체의 빨간색은 처음, 보라색은 맨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연속체, 이 주파수의 연속체에서 끝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 빨간색과 보라색 좀 비슷한 색깔 아니에요? 아, 물론 다른 색깔이지만 그래도 인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빨간색, 노란색보다는 빨간색, 보라색이 조금 더 비슷하잖아요. 인지적으로 비슷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음과 똑같아. 얘도 주파수가 다르지만 순환하는 개념으로 보듯이 빨간색과 보라색이라는 것도 서로 주파수가 다르지만 비슷하게 느껴진다고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The same is true in music. 똑같아요. 이 똑같은 것이 음악에도 그러합니다. Music is often described as having two dimensions. 음악은요, 보통 묘사되어집니다.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자, 한 가지 측면이 뭐니? One that accounts for tones going up in frequency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account for이라고 하는 수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무엇을 설명하다라고 하는 수거예요. 자, 어떤 측면이야? 설명하는 측면인데 음이요 주파수에 따라 상승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측면 도레미파 할 때 주파수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측면과 그리고 another 다른 측면인데 that accounts for 뭐를 설명하냐 the perceptual sense that we come

home again. Each time we double a tone's frequency 라고 했어요. 자, 설명하는 건데 해석을 그냥 먼저 해볼게. 인지적인 감각을 설명하는 측면인데요. 뭐라고? 우리가 다시 집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매번 언제마다 우리가 그 음의 주파수를 두 배로 올릴 때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인지적인 감각을 설명하는 음악의 측면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음악엔 두 가지 측면이 있어. 한 가지 측면 뭐라고? 주파수 올라가는 거 설명하는 거. 도레미파솔 올라가잖아요. 요거 설명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음의 주파수를 두 배로 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인지적인 감각을 설명하는 다른 측면. 이건 뭐야? 도레미파솔라시 도, 도도 해가지고 주파수가 두 배가 되지만 다시 도로 돌아오는 그거를 설명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컴백 홈 어게인의 밑줄이 쳐져 있지만 다시 이 글을 좀 정리해보자고. 정리해봅시다. 제가 이미 정리하면서 읽긴 했지만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렇지. 우리 음악에 있어서 물론 색 얘기를 했지만 그건 예시로 한 거고 음악에 있어서 보면 이 음에 대한 것이 주파수를 올리고 혹은 주파수를 낮추고 할 수 있고 근데 그 음이 repeat,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 아니에요? 음이라는 게 반복된다. 그래서 주파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음은 반복돼. 우리 그런 거 옥타브라고 불러. 이런 걸 음높이인지 순환성이라고 해. 색깔은 예시로 들어준 것뿐이에요. 색깔에도 이런 게 있어. 근데 음악은 이래. 그러니까 Come back home again 이라고 되어 있는 순간 우리 뭐야? 음 이름은 반복돼. 주파수는 달라지지만 이 얘기가 주제니까 그 얘기를 얘기하겠지.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봐볼까요? 자, 1번 보자 얘들아. Identify tonal differences within the same octave 라고 했어요. 자, 식별하는 거죠. 음의 어떤 차이를 식별하는 건데 똑같은 옥타브 내에서 우리는 동일 옥타브 내에서의 어떤 음의 차이를 식별하는 그런 내용 아니야. 이번에 return to the original note. 자, 원래의 음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이런 identical frequency. 자, 음으로 돌아온다니까 마치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동일한 주파수?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주파수는 다른 거잖아. 얘 예, 틀렸어. 3번 reach a note. 자, 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name the same. 이름은 같은 이름을 지닌 음으로 가는 건데 but with a different pitch. 다른 음높이를 가진. 이게 정답이지. 자, 음으로 가는 건데 이름이 같아. 도, 도 이름은 같은데 다른 음높이. 지금 얘기한 도, 도 음높이 다르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옥타브 얘기하는 거 3번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 4번. Restore musical sensitivity by adapting to various octaves 라고 했어요. 자, 음악의 섬세함을 회복하는 건데 뭐 함으로써? 다양한 옥타브를 적용함으로써? 이런 내용 전혀 없었고요. 5번, constructed frequency patterns. 자, 주파수 패턴을 만드는 건데 from notes with the same name. 같은 이름을 지닌 음을 가지고 뭐 주파수의 패턴을 만드는 것 그런 내용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제가 얘기한 도도 제가 지금 노래도 막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그 주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셨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 다시 우리 지문 분석해볼게.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음악의 기본 원리가 있어. 기본 특성이 있어. 그게 뭐냐면 주파수는 달라지더라도 음 이름이 반복된다라는 거고 그게 옥타브라고 얘기해주면서 이 색깔을 예시로 들었어. 그럼 우리 공통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이 글에서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얘기요. 주파수는 달라도 비슷하게 지각돼 음이라는 것이 순환적인 지각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키 메시지 뭐예요? 제가 여기 쓴 거. 우리 있잖아 음이라는 것이 음높이라는 것이 순환을 해. 음높이의 순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대로 밑줄에 나왔고요. 맞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요. 세 문제 풀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1, 2강에 봤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명시적으로 주제를 빡 던져주는 그러한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주제를 뽑아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 보겠습니다. 제가 3, 4강의 핵심은 뭐라고 했냐면 지문의 정보를 모아라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지문의 정보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1, 2강에서 얘기했던 주제를 잡기 위해서요. 주제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주제를 잡는 거예요. 다만 지문의 특성상 지문에 주제가 탁 하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정보를 모으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모았어? 반복된

단어 어구 있으면 묶어가지고 우리 공통점. 첫 질문이 그랬죠. 아, 지리 얘기, 장소 얘기가 계속 나오네. 지리 장소. 아,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구나. 원인 결과 관계, 예시 실험. 우리 예시나 실험이나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뭐 원인 결과 관계가 나오면 이걸 갖고 따져가지고 우리 뭐예요? 계속해서 결론을 도출해냈죠. 왜? 주제 잡으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제를 잡았을 때 뭐 할 수 있어?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정보들을 잡으면 주제를 확장시켜야지. 공통점 잡았으니까 아 개념화시키고 세부 내용 막 우리 아까 마지막 질문에서 색깔 얘기 나왔다고 아 이거 색깔 얘기 나왔으니까 색깔도 있어야 돼 하고 보기 찾았어요. 아니죠. 색깔은 과감하게 아 이거 그냥 음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예시 든 거구나 바로 그냥 신경 쓰지 않았죠. 그냥 방향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색의 순환성 얘기했어. 아 음의 순환성 얘기를 덧붙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주제와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고르면 무조건 정답이죠. 어때요? 제가 얘기한 거 들어오시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3강에서 이제 탁 첫 걸음을 뗐거든요. 4강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유형으로 쭉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강 했던 내용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고요. 4강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 전에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이 알면 좋을 거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렸죠? Have an off day. 그 다음에 be at the top of one's game. 자주 쓰이는 수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퀴즈로 한번 내봤습니다. 3강 열심히 한 친구들 많이 남겨주세요. 알겠죠? 오늘 고생 너무 많았고요. 우리는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또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엔탈피하고 결합에너지, 그 다음에 표준 생성 엔탈피, 요 정도, 그 다음에 헬스의 법칙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는데, 뭐 어떻게 나왔을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원리가 이래요. 이게 용매입니다. 그냥 물이에요. 용매 이제 자꾸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 헷갈릴 거니까. 물. 물에다가 무언가를 탔어. 이렇게. 그래서 X가 될 수도 있고 얘가 포도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탔다. 그러면 물일 때하고 탔을 때하고. 자, 물일 때하고 물을 넣어서 여기 포도당을 넣어서 물에서 수용액. 포도당 수용액이 되었을 때는 뭐가 다르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 뭐가 다르냐? 됐고, 자, 뭐 하는다고? 그래프를 그려라. 무조건 그래프, 기승전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라인 하나 잡아주시고 일기압을 써주시면 얘가 뭐예요? 기준 끓는 점이다. 100도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0도씨가 되는 거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증기압 내림 배웠잖아요. 그래서 용액이 되면 이렇게 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야? 델타 P가 되는 거고, 델타 P는 1기압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용질의 몰분율이고요. 1기압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용매의 압력, 그 온도에 해당하는 용매의 압력,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어느 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델타 TB는 몰랄 농도 곱하기 KB. 이때 몰랄 농도. 천분의 물분의 n분의 w 꼭 기억하시고요. 요거 내려가는 거 여기는 델타 tf 역시 몰랄 농도 곱하기 kf. 근데 제가 앞에서는 못 다뤘지만 몰랄 농도하고 얘를 줘줬다면 당연히 kf를 물어볼 수 있겠죠. 문제에서 kf가 주어지긴 하지만 만약에 두 개, 세 개 갖다 놓고 각각의 kf 구하는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얘네 둘을요 이렇게 U자가 아니라

넣어놨어요. U자간에 놓고 반투막 처리 해놨어요. 그럼 여기는 용매인 물만 있고, 여기는 포도당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포도당 입자는 커서 못 지나갑니다. 근데 물 입자는 작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을 유지하죠. 그래서 물이 쭉 내려가면서 올라올 거다. 이렇게. 물론 뭐, 다른 포도당, 순수한 물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르게 농도를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보는 거, 파이는 뭐라고? CRT 요거. 이때 C는 몰 농도라는 거. 요 정도.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다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물질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는 얼마냐? 이게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그걸 찾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에서 엔탈피의 정의. 그러니까 기호도 볼수 있어야 돼요. 엔탈피라고 하니까 델타 H라고 하잖아요. 델타 H가 0보다 작았을 때를 발열. 자, 이거를 약점이라고 볼수 없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냥 용어예요, 여러분들. 델타 H가 0보다 클 때는 흡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생성 엔탈피. 생성 엔탈피는 화살표 오른쪽에 어떤 물질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고, 그럼 화살표 왼쪽에 출발 지점에서 여기에 나오는 물질이 반드시 호돈소 물질이어야 됩니다. 호원소 물질 중에서 안정한 물질. 이때 호돈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탄소여도 뭐 흑연, 이렇게 안정하다. 흑연, O2라든지 뭐 N2라든지 이렇게 F2라든지 호원소, 원소가 한 종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 엔탈피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하고 헬스의 법칙. 이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H2하고 ClO2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H2O가 돼요. 다시 한번. H2하고 O2가 반응해서 H2O가 돼요. 그럼 개수가 맞아? 안 맞죠?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할건 뭐야? 개수를 맞춰라. 그래서 개수 맞추면 얘가 2, 여기다 2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이때 나와 있는 델타 H가 마이너스 100kJ라고 하자. 뭐라고요? 마이너스 100kJ라고 하자. 이걸 가지고 야, 이거는 물의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100kJ이니? 라고 델타 H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이 생성되는 거는 반드시 호돈소로 와야 돼요. 어? 맞네. 수소, 수소. 그래서 2인데요? 이거는 분자. 원소가 수소, 원소가 산소, 수소, 수소가 수소, 산소. 이렇게 호돈소 맞아. 앞에 개수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생성 엔탈피가 맞아. 그런데 생성 엔탈피의 또 하나의 정의는 뭐냐면 1몰이 기준이야. 여기는 얼마야? 2몰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1몰로 바꾼다면 식이 H2 플러스 2분의 1O2가 H2O가 됩니다. 이렇게 써줄 거야, 아마. 그런데 상태 표시 제가 뺐습니다. 그런데 그럼 얼마야? 100은 안 되는구나. 마이너스 50이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한번 더. 그럼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EH2 더하기 O2가 EH2가 나왔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델타 H가 마이너스 100kJ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식을 쓰면서 혹은 이 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 매뉴얼은 역시 그래프입니다. 아하. 선생님 정말 그래프 좋아하죠? 왜? 그래프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를 보시고요. 자, 여긴 시간, 여기는 델타 H라고 하고, 아니, H라고 하고요. 그러면 뭐냐? 발열 반응이잖아. 이걸 보고 알아야 돼. 이거 첫 번째 1번. 발열 반응이구나. 이렇게 발열과 흡열을 먼저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발열 반응이구나. 그럼 발열 반응의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이걸 할줄 알아야 됩니다. EH2 더하기 O2가 EH2O가 되는구만.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냐? 요 높이가 바로
마이너스, 그냥 100이라고.

합시다. 100kg죠. 아니, 단위도 빼자, 그냥. 요 높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내려가면 델타 H는 마이너스. 올라간다면 플러스겠죠. 만약에 내려오는 그래프라고 돼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프라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는 내려오면 방출, 올라가면 흡수. 이거는 발열 반응입니다. 자, 이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H2하고 O2가 또 이몰이 갖고 있는 이 자의 순수한 내부 에너지가 있겠죠. 이거를 델타 H가 있을 텐데 얘는 반응물의 내부 에너지라고 치자. 그럼 생성물은 요 높이가 생성물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자,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정량으로 너는 얼마야? 라고 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뭐 100이다, 여기가 50이다, 200이다, 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 차이를 재는 거야. 그래서 델타 H라고 하는 거야. 그 차이를 재는 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00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잘 보세요. 먼저 반응물, 생성물,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체크했죠? 두 번째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체크합니다. 뭐라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체크해요. 만약에,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이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 델타 H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뒤에서 앞으로 빼는 겁니다. 오케이? 뒤에서 앞으로 빼는 거예요. 여기가 뒤고 여기가 앞이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델타 H를 구할 때는 델타 H 생성물에서 빼기 델타 H 반응물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면 그냥 뒤에서 앞으로 빼라. 뒤에서 앞으로 빼라.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빨리 진행했지만 1번과 2번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결합에너지가 나옵니다. 3번. 자, 보세요. 결합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합에너지는 뭐냐면요. 수소와 수소가 만날 때 요때의 요 에너지를 결합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쿵 하고 만날 때 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떨어뜨리면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좀더 구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어느 정도까지 갔더니 EH 더하기 O2가 있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 사이에 지금 변화가 생긴 거는 두 분자의 수소가 끊어져서 네 개의 수소 원자가 된 거야. 그래서 아, 여기는 수소와 수소의 결합 에너지 곱하기 2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있겠죠. 자, 또 갑니다. 자, 좀 지울게요. 또 갑니다. 갔더니 2H 더하기 4H. 4H 더하기 2O가 생겨.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냐면 이 O2는 여기까지는 그대로 있었고 여기 올라가면서 O와 O 이중 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이게 끊어진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반응물에 있는 수소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저기 원자 상태까지 모든 게다 원자 상태까지 올라가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입니다. 뭐라고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내려옵니다. 원위치로. 원위치라는 게 물로, 생성물로 물로 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냐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요 결합 에너지. 자, 물이 지금 몇개 생겨요? 물이 두개 생기죠?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결합 에너지가 네 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결합,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정확하게는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뒤에서 앞으로 빼는 거고 여기서 앞에서 뒤로 빼는 거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빼는 거고 얘는 앞에서 뒤로 빼는 거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어디까지야? 여기 잠깐만 갈게요. 결합 에너지가 바로 이 뜻입니다. 선생님 다른 문제에서는 다른 강에서는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하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안 그래. 이번에는 이 글씨 텍스트를 보는 순간, 아, 요렇게까지 나와야 돼. 아무것도 안 보고. 저 지금 원고 없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헬스의 법칙인데요. 헬스 법칙이 뭐냐면, 자,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한 번, 두번 가고, 이렇게 돌아가서 세번 가나, 바로 가나, 그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 뭐라고요? 돌아가나, 바로 가나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은 물질이고 같은 상태라면 돌아가나 그냥 가나 같다 이 말이야. 또한번더 예를 들어볼게요. 좀좀좀 좀, 좀.

깔끔하게? 좀더 깔끔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탄소에다가 연소 반응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쫙 가서 CO2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겠죠? 탄소하고 산소 만났을 때 CO2가 된다. 그런데 살다 보면 다 그렇진 않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 잠깐만. 일산화탄소가 생겼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럼 일산화탄소가 생겼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오는 1단계. 여기까지 오는 게 2단계. 한꺼번에 오는 게 3단계. 그러니까 이렇게 더 하나, 이렇게 오나 똑같죠. 좀 대각선에서 그렇지. 여기서 여기 오나, 여기 오나 같단 얘기야. 그럼 헬스의 법칙을 왜 하는 거야? 중간에 있는 물질은 반응이 너무 빨라서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 그래서 전체하고 아래 한 단계만 안다면 그전 단계라든지 그 다음 단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계산의 영역에서 구한다는 게 바로 헬스의 법칙의 취지고, 뭐 헬스의 법칙은 계산을 통해서 중간에 해당하는 물질에 해당하는 에너지도 혹은 처음에 해당하는 반응 물질도 생성 물질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반응열을 이용하건 생성열을 이용하건 뭐 상관없습니다. 결합에너지 이용하건 간에 어떤 것도 바로 가나 그다음에 거쳐 가나 똑같다. 이 합은 꼭 기억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이 다 뭐가 이 배울 때는 다 기억나.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식을 써야 될지 몰라.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번이 뭐냐면, 1번이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정말 쓸수 있느냐. 뭐다 쓰라는 건 아니야.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생성 엔탈피 정도. 생성 엔탈피나 분해 엔탈피. 그다음에 연소 엔탈피 정도는 쓸수 있는 실력이 돼야 문제 접근이 빠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프예요. 그래프. 근데 1번과 2번을 하기 전에 무조건 먼저 알아야 될게 뭐냐면 발열 흡열을 알고 있어야 돼. 발열 흡열의 그래프를 모르면서, 발열 흡열의 메커니즘을 모르면서 와당탕탕 외운다는 거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야. 모래도 아니야. 그냥 솜사탕 위에 쌓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발열 흡열 확실히 하면서 그럼 제가 이제부터 문제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요, 이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 난도 높은 문제는 다 배제하고요. 그냥 생각이 나는 문제. 풀고 났을 때, 한번 다시 봤을 때, 이 문제 그때 이렇게 풀었지? 라고 두 번째 풀때 접근 가능한 문제로만 준비해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두번 풀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 풀어서 됐다? 뭐 좋죠. 근데 틀렸다 그러면 반드시 두번 풀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꼭 강의하잖아요. 강조하잖아. 반드시 두번 풀어야 됩니다. 잘 모르는 친구들은. 자,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있고요. 먼저 발열 흡열 체크하라 하겠죠? 딱 보니까 델타 H가 마이너스 178이야. 그럼 이거는 발열 반응이구나. 자, 발열 반응에서 끝나면 안 돼. 끝나면 안 되고 그냥 가상에서 아,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이런 이 정도.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밑도 끝도 없이 마이너스 26이야? 5탄가? 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델타 H만 봐서 그렇지, 델타 H가 없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 반응률 Q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 Q로 배웠죠? 델타 H가 없이 나오면 이거는 반응률이고, 얘를 다시 델타 H로 바꿔준다면,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반응률 Q로 나옵니다. 그래서 델타 H로 바꾼다면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뭐라고? 부호가 반대. 그래서 얘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니까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요 정도가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 인식이 돼야 되고 내 눈에 탁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다음부터 선택지를 읽어가면서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럼 보완하면 되고. 근데 약점이 뭐냐면 이 아예 자료 분석 자체가 안 되면 그건 조금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자료 분석 약점 극복했다고 치고 갑니다. CaCO3의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178이다. 그러면 CaCO3가 생성 엔탈피를 내가 정확하게 쓰지 못했어도 CaCO3를 써놓고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너희들처럼 원소가 두 종류 이상 있는 건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생성 엔탈피의 조건이 뭐야? 혼돈소기 때문에 이거는 보는 순간 에뭐 하는 거야? 생성 엔탈피가 말이 돼? 이거 뭐야?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식을 다 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뭐라고 해, 여러분들한테. 식을 읽을 줄 말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돼. 나중에 쓰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CA에다가 더하기 탄소에다가 O2 이게 아니고, 이거 예스 노만 하면 뭐냐? 야, 너희들은 원소가 아니잖아. 그쵸? 화합물이잖아. 기억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니은 볼게요. NA4NO3의 반응 엔탈피는 델타 H는 26이다. 맞죠? 이런 거 고쳐놨으니까 바로 정답을 찾은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문장을. 보기 쉬우라고. 자, 디귿. 이겁니다. 두 반응 모두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한다. 그럼 두 반응 모두 흡열 반응이냐 이거거든. 자, 개에서, 계란말도 쓰지 말자. 계란말 쓰면 또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실험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얘가 CaO에다가 CO2가 만나서 그 다음에 CaCO3가 되는 이런 반응이야. 첫 번째 반응. 그러면 얘가 발열 반응이래. 발열 반응이면 이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이 주위로 뭐가 나가는 거야?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이때 에너지가 나가는데 하필이면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힛. 열의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요 주변부를 주위라 그래요. 주위의 온도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렇게 손 대고 있으면 아, 따끈따끈하구나. 이 얘기예요. 나한테 오는 거니까. 내가 주위고 반응이 일어난 내가 개란 말이야. 개하고 주의를 제가 뺄게요. 괜히 어려운 얘기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흡열 반응이란 말이야. 얘는 26을 나한테 가져가야 돼. 흡열 반응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내 에너지가 절로 빠지니까, 내 열이 빠지니까, 내 열이 가지고 나가니까 나는 어떻게 돼? 다운되겠지. 그래서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두개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위에 거는 방출, 아래 거는 흡수가 되는 거야. 위에 거는 방출, 아래 거는 흡수.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다 맞췄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에너지 문제가 나오면, 엔탈피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요게 매뉴얼인 거야. 전반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약점 있는 친구들 극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필수 개념. 필수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이제 그래프까지도 잘 머릿속에 생각하면, 상상하면서 한번 보자고. 자, 저는 필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에너지에 대해서 알까? 그러면은 반응 엔탈피가 나와. 즉, 델타 H가 나와. 이때 엔탈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 알았어. 뒤에서 앞으로, 화면에서는 이렇게 생성물에서 반응물 쪽으로 뺀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결합 에너지가 나와. 그러면은 반응에서 생성 쪽으로 뺀다.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빼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엔탈피 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또 유형별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참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만은 25도씨 1기압에서 NO와 NO2의 생성 열, 생성 엔탈피라고도 해요. 생성 엔탈피, 요즘에는 열자도 써도 괜찮고. 근데 그게 90하고 33일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한 거야? 자, 이리 보세요. 중요한 건 NO와 그 다음에 NO2의 생성 엔탈피를 알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리고 수치까지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될게 뭐냐면, 얘네들의 생성 엔탈피다? 제가 쓰기 싫어서 그냥 안쓴 겁니다. 어떻게 한다? 식을 써야 돼요. 자, 보세요. 화살표 왼쪽에다가 NO를 쓰시고, 상태 표시 다 빼겠습니다. 실전용으로. 그럼 질소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N2가 나와야 됩니다. 산소가 나와야 되니까 O2가 되어야 돼요. 개수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면 얘가 2가 됩니다. 이렇게. 요 그대로 쓴다면. 근데 델타 H가 NO가 얼마야? 90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2NO니까 아, 이때는 180이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원래는 90인데 내가 그냥 귀찮아서 100. 그러니까 이게 실전용인 거야. 이렇게 약점을 극복해 버리는 거야. 한번 더. 두 번째. NO2를 만듭니다. 근데 왼쪽에는 N2로 시작해서 O2랑 만나니까 NO2가 되는데 계속 안 맞잖아. 또 2자 붙입니다. 그러니까 2가 붙어요. 오케이? 이때 델타 H는 얼마니? 33이 아니고 66이 나옵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NO하고 NO2에 대해서 내가 쓸줄 알아야 돼.
선택지 기억에 뭐라고 나왔냐면,

NO의 분해 엔탈피. NO의 분해 엔탈피. 자, 두 개까지 가고 있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니까 델타 H가 얼마야? 마이너스 180이 나오고 NO의 분해니까 지금 N, 2 NO잖아요. 그럼 나누기 2하면 될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90이 되겠다. 뭐 킬로줄 퍼몰 이렇게 1, 뭐 킬로줄 퍼 몰로 단위 붙여도 되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요게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연습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뭐가 나왔냐면 선택지에서 N2에다가 O2의 엔탈피는 ENO의 엔탈피보다 크냐 작냐가 나왔어. 자, 이거 보니까 지금 뭐야 이거?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지. 델타 H가 0보다 크니까 뭐야? 흡열 반응이라고. 흡열 반응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겠지. 그 뭐야? N2하고 EO2는 즉 여기는 생성물보다 더 에너지가 작죠. 그렇죠? 그래서 엔탈피가 낮다가 정답이어서 니은은 틀린 서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근데 디귿이 좀 어려워. 자, 디귿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빼고. 자, 잠깐만 갈게요. 디귿이 뭐가 나왔냐면 25도씨 1기압에서 ENO 더하기 O2가 ENO2의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114 킬로줄 퍼 몰이냐, 킬로줄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당황스럽잖아. 그럼 어떻게 해?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쓰세요. ENO 더하기 O2 화살표 ENO2를 위의 식을 가지고 요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편의상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하자. 편의상.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N2나 O2는, N2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돼. 그런데 어떻게 보는 거냐? 내가 구하고 있는 ENO가 어디 있냐 이거야. 혹은 NO가 어디 있냐. 지금 보니까 화살표, 나의 화살표에 나의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와서 내려와야 될거 아니야? 내려온다는 표현을 더해주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이 식을 빼줍니다. 빼기, 여기를 빼기, 여기도 빼기로 바꿔줍니다. 그럼 나중에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ENO2 어디 있어? 같은 쪽에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즉, 1번식을 빼고 2번식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빼주니까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지워지겠고요. 자, 요거 O2 지워지고 여기가 O2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ENO니까 넘어가면은 ENO가 되겠죠. O2 그대로 오시고 OK 끝.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할게요. 마이너스 180에 더하기 66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4가 맞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식을 잘 이용하는 방법인데, 식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것만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갖고, 살을 키우는 거야. 살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한이 뼈대는 절대 잊지 않겠다. 어떻게 되건 더하건 빼건, 곱하건, 곱한다는 표현은 개수를 몇개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맞춰내는 거야. 선생님,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내가 여러분들 이거 그냥 놔두겠어요? 예,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가장 간단하지만 몇 가지 연습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3번 문제 보시면 좀 연습을 해볼게요. C2H5OH, 에탄올이 나왔는데, 에탄올에 무슨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생성열, 생성 엔탈피. 이거 엔탈피도 괜찮아. 생성 엔탈피 같은 말입니다. 생성 엔탈피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949, 마이너스 286이야. 그럼 실전이야. 그리고 생성 엔탈피를 구하래. 자,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C2H5OH, C2H5OH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래요. 그럼 생성 엔탈피니까 가장 간단한 물질, EC가 되어야겠죠. 탄소가 두 개니까. 수소가 몇 개야? 6개니까 이거는 3H2 더하기 5가 한 개야. 근데 O2로 있다고 산소는. 그래서 2분의 1 O2 이렇게 쓸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못 쓰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성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잖아. 방금 썼으니까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CO2가 나왔어. 그러면 C 더하기 O2. 물론 이게 이제

탄소다, 고체다 이거 써 있겠지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H2O야. H2O니까 여기는 H2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O2. 제가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쓸 때가 있고 정교하게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원식이 나왔어. 연소 반응식이. 그래서 C2H5OH 더하기 3O2가 했더니 2CO2가 나오고요. 더하기 3H2O가 나왔어. 근데 이때가 델타 H가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1368. 그 다음에 이때가 델타 H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94. 이때는 델타 H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86입니다. 니가 얼마냐를 구하는 거야. 자, 어떤 문제들은요. 얘네들이 다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찾는 그 쉬운 문제들은 다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문제야. 이게 수능의 일부분이라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이제. 나는 요 식을 어찌됐건 간에 만들 거야. 그리고 모르겠으면 얘를 그냥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식이라고 우겨가지고 어떻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 그런데 어쨌든 구하는 거니까 시작해 볼게요. 이씨 어딨니? 씨가 여기 있어요. 같은 씨야. 근데 나는 2인데 얘는 1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줄 거야.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숫자는 좀 나중에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H2가 나는 3인데 얘는 H2 하나밖에 없어.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3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나는 C2H5OH야. 너도 C2H5OH네. 여기 있네. 근데 어떻게 돼? 서로 자리가 반대로 있죠? 그러면은 이 식을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고 더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빼기 1번식에다가 더하기 2번식에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3번식에 곱하기 3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식을 답을 내려고 하지 마. 답 내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볼게요. 여기 두개 지워지고 그럼 한개 남아 있겠죠? 그럼 이거 지워지니까 얼마야? 2분의 1만 남겠죠? 오케이, 맞았네. 그다음에 빼기 CO2가 나 있죠? 여기 또 CO2가 있죠? 그럼 지워지겠죠, 이렇게. 근데 빼기 3H2O인데 얘가 일로 여기 3H2O 여기 똑같은 거 지워지고요. 다 지워지네. 그럼 나머지 뭐가 있어요? 2C 남아 있죠? 그 다음에 2분의 1 O2 남아있죠? 3H2 남아있죠? 오케이. 너는 넘어가면 되죠. 이 식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1번씩 갑니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31368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94 곱하기 2에다가요. 또 마이너스 286 곱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자, 그럼 좀만 더 가볼게요. 대충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해볼게요. 대충 한400 잡아. 400 잡으면 800 나오겠죠? 곱하기 하니까. 대충 300 잡아. 그럼 900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마이너스야. 그리고 끝날 때 여기가 8로 끝나고, 6, 3, 18로 끝나. 그럼 더하면은 6으로 끝나겠네? 그럼 얘가 더 크니까 6에서 빼기 8 하면 얼마야? 8 나오겠죠? 그래서 끝자리가 8 나와야 돼. 끝자리가 8. 자,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다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럼 부호는 일단 맞았어. 근데 1번은 69, 2번은 39, 139, 3번은 209, 5번은 556. 나는 끝자리가 뭐야? 8인 걸 찾는 거야. 뭘다 계산해. 끝자리가 곱하기 해갖고 8 찾지.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스킬입니다. 이 스킬을 이용해서 숫자를 되게 빨리 찾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다 하잖아.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스킬을 써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이 파트가 나오면, 선생님, 개념도 어렵고, 계산도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자, 제일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렇죠. 막막한 게 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식을 못 쓰면 그냥 끝난 겁니다. 예, 그래서 생성 엔탈피 뭐다 쓰라는 건 아니잖아. 선생님이 주어진 거, 수능 보기 전에 내가 써준 거, 요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결합 에너지 파트에 대해서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결합 에너지가 있는데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H2Cl2인데 EH

거 아니야. 물론 얘는 올라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이지만, 그럼 전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4, 3, 6 더하기 1, 8, 5 더하기 x는 864다.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렇죠? 이 정도 할수 있고요. 고민하지 마. 니네가 푸는 게 아니야. 자, 2, 4, 3을 여기다가 쓱 집어넣어. 2, 4, 3. 그래서 맞나 안 맞나 체크만 하는 거야. 왜 계산하려고 그래? 나처럼 계산 못한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2, 4, 3을 집어넣어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하면 맞으면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인 거야. 자, H2하고 CL2 중에서 HCL이 될때 이렇게 자, 여기서 일로 올때 내려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발열 반응이잖아. 주위의 온도가 올라간다. 델타 H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85가 나오겠다. 이렇게. 기억도 맞고요. HCL의 분해 엔탈피는 자, HCL의 분해니까 반대로 가야죠. 반대로 가니까 흡열이 되겠죠. 델타 H는 0보다 어떻게 돼? 그래, 커야 돼. 이거부터 하라고. 무조건 발열 흡열 델타 H 부호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 그러니까 속상해 죽겠지. 뭔 마이너스야. 가. 플러스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도 안 봐도 돼요. 물론 2분의 185는 맞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분해라며. 그러면 출발이 HCL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출발이 반대로 가야 될거 아니야? 생성의 반대는 분해니까. 역시 분해될 때는 뭐가 돼야 돼? 호돈소가 돼야 돼요. 이게 호돈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어때요? 그럼 풀려 안 풀려? 정답은 기억과 미운으로 풀리겠죠.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숫자를 막 계산해갖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서 아 힘드네, 나는 어렵네 하지 마시고 아, 물론 실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지. 하지만 요 틀을 이용하잖아. 그럼 그래봐야 요거 조건 몇개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는 순간 내가 장악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노파시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에너지가 주어졌다면 여기가 아니고 자, 뒤에서 앞으로 빼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앞에서 뒤로 빼라 요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 뒤로 빼면 요 185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436에다가 더하기 아까 전에 243이죠. 그럼 600 79가 나옵니다. 얘가 앞에 거야. 자, 빼기 뒤에 거 갑니다. 뒤에 거 864가 됩니다. 자, 요 값을 빼서 100, 어디 갔냐? 어디 갔지? 185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85. 왜냐면 여기서 여기 와야지만 내려오는 값이 마이너스 185죠. 그렇죠? 또 확인하려 그러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더해. 더해서 이거 나오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요령을 배우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좀 아실 거니까, 이런 요령들, 이런 스킬들, 정말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숫자가 나왔으니까, 갖다가 집어넣어서, yes, no만 해라. 시간이 없다. 수능장에서는 방금 전처럼 yes, no만 하여라. 요 말을 꼭 전달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헬스의 법칙 좀 가볼게요. 5번 문제. 5번 문제도요, 뭐, 많은 말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씀할 거냐. 최대한 제가 빨리 한번 이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자, NO의 분해열이 얼마냐. 그럼 NO를 찾고, 분해되는 건 N2, O2가니까 요만큼이니까 180인데, 내려오니까 마이너스야. 근데 두 개니까 하나로 가면 마이너스 90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N2O의 생성열. N2O의 생성열이니까, N2가 아니라 NO2구나. 아, NO2. 잠깐, 제가 다 NO2라고 N2라고 했나? NO2의 생성열. 생성이야? 그럼 어떻게 돼? 호돈소에서 NO까지 가야겠네. 요만큼이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차이네. 그럼 180에서 빼기 114 하면 여기는 얼마야? 66이 나오겠네. 그럼 여기가 66이야. 근데 얘는 두 개니까 얼마야? 33이겠네. 대신 올라가니까 플러스겠네. 그럼 마이너스 90하고 플러스 33 찾은 몇 번이야? 5번에 있죠. 엄청 빨리 찾죠. 끝.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본 거야. 무조건. 그리고 뭐 식도 안 썼어.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시. 식도 안 쓰고 제가 이런 문제를 찾고 요 선택지도 만들고 앞에랑 연관성 있게 계속. 자, 여기서부터 연관성 있게 계속 연습을 시킨 거야. 식도 써야 되고 처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엔탈피 보는 방법도 알아야겠고,

0: 그래서 넘어와서 요 문제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가 나왔어요? NO의 분해열. 그러면 아, NO부터 출발해 갖고 N2O2까지 가는구나. NO를 찾아. 옆에 건볼 필요 없어. 근데 N2O2까지 가는구나. 여기까지 가는구나. 여기 하나 있으니까 지우고 지우면 어떻게 돼? N2O2. 맞죠? 됐죠? 내려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내려가면 발열 반응이라고. 마이너스. 그렇죠? 이 델타 H는 차이 값이니까.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를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180이야. 나는 2야.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90. 이게 어렵진 않지. 그 다음에, NO2의 생성열이야. 그러면, 아, 생성열이니까 화살표를 오른쪽에 NO2가 생기겠구나. 그 왼쪽에 N2O2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 NO2까지 와야 되는구나. 올라가니까 뭐야? 흡열 반응이구나. 부호는 플러스구나. 그럼 이 높이는 얼마니? 66이구나. 나는 보니까 2인데 얘는 1인데 어떻게 반 하면 얼마야? 3, 3 이렇게요. 진짜 엄청난 속도로 푸는 거죠. 이게 헬스의 법칙을 좀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마치 헬스의 법칙이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뭐야? 아, 전체 길이하고 니네 더하기 빼기 할수 있어? 그 얘기야.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6번 문제. 정말 자주 나오는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약점 있는 거 알아요. 자, 이제 약점 극복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거 나온단 말이야. 이거 나오면, 여기서, 요 델타 H 원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나, 그냥 가나, 똑같으니까,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는 델타 H3가 되네. 고로 틀렸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의 연소열은,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산소 만나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연소열은 델타 H2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얘는 2니까 나는 1이고, 그래서 델타 H2가 2분의 1. 여기가 2군, 나는 1을 원하는 거잖아. 그 니에는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CO의 분해열. CO2의 분해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야 되고, 델타 H3가 나와야 되는데, 뭐야, 이거 이상한 식이 나왔네? 그럼 틀렸네? 이렇게 해갖고, 정답은 니은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답을 보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야. 당황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급했던 거예요. 뭐가 급했나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실수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리 예습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찔렸다 이럴 거 아니야. 자, 봐라. 맞아요. 틀린 게 아니야. 여기서 거쳐가나 바로 가나 똑같다는데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아, 속았다. 그렇지? 얘는 내려오는 거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썼어야지. 2, C 더하기, 여기가 빼기가 아니라 반대로 가니까 더하기, O2가 2, CO가 됐어요. 이게 델타 H이긴 한데, 마이너스 값이 붙어야지. 반대로 가니까. 그 다음에 2, CO가 더하기 O2 만나서 2, CO2가 돼요. 이거는 델타 H2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오는 값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도 어떻게? 반대란 말이야, 지금 얘가. 그래서 2C 더하기 2O2가 2CO2가 되는 값이 요것이 델타 H3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값으로 둬버리면 반대로 가니까 드디어 마이너스 델타 H1, 그 다음에 정확히 오는 거 델타 H2가 델타 H3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델타 H1하고 3하고.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아, 반대로 가야 되구나. 얘가 이리로 와야 되구나. 이렇게 오면, 델타 H1 더하기 델타 H3는 델타 H2다.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러니까 성급했던 거야. 몰랐던 게 아니야. 자, 두 번째. 연소열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CO2의 분해열은 맞거든요? CO2의 분해열은 2분의 1 되는 게 맞고요. 자, 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델타 H3가 맞아요. 근데 이거 엉뚱하게 되잖아. 틀렸다 하면 안 돼. 이게 착각인 거야.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델타 H3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죠. 그럼 여기다가 자, 이거 지우고요. 마이너스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라고 썼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야? 부호가? 아, 2분의 1을 앞으로 빼고, 그러면 델타 H1 빼기 델타 H2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아, 그래요.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 보면 이러한 실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델타 H1에 대해서 내가 잘 컨트롤을, 원자 빠졌네. 델타 H1에 대해서 컨트롤 못하면 이상해요. 그럼 이런 이상 징후를 어떻게 읽느냐. 아니, 선생님은 좀 예습도 하시고, 그리고 전문가니까 눈에 보이지만 저는 안 보여요. 그래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좀 뭔가 문제가 튀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탄소가 산소로 만나면 무조건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인데 가다가 일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2분의 1 O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런 식이 나와야 돼서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고 2가 되고 1 되고 뭐 이런 식이 나올 거라고. 나올 건데 안 나오 말고요. 근데 연소 반응이잖아. 그럼 탄소에다가 산소를 뭐 2분의 1이고 뭐건 더하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야, 왜 빼기가 있냐? 나참그 에너지 구할 때난 빼기는 처음 본다야. 이런 학생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이건 더하기 맞고, 정상적으로 가는 거 맞단 말이야. 너는 왜 빼기야? 야, 너왜 빼기야? 난 빼기 싫어. 난 더하기로 할래. 라고 하면서 화살표를 반대로 해주면 이 부호가 마이너스 델타 H1 반대가 되겠지. 그리고 네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 마이너스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는 델타 H3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돌아가나 그냥 가나 똑같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 요게 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델타 H1하고 델타 H3를 더하면 델타 H2다란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혹은 이 값을 그대로 델타 H3 값을 여기다 연결하는 거지. 자, 또 보세요. 또 보세요. 그걸 또알수 있는 방법. 자, 첫 번째 했다. 약점 극복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마이너스가 있네? 눈여겨보시면서, 어쨌든 탄소에서 출발하죠. EC가 뭐건 간에, 탄소에서. 그래서 중간에 중간 생성물이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야 CO2까지 가는 거야. 이게 기본 루틴이야.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CO2까지, 탄소가 CO2로 가는 거야. 산소 빼버리고요. 그러면 탄소가 가야 되는데, 아,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군. 이렇게 해서도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델타 H1이라면, 여러분들 여기가 델타 H2인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 전체가 델타 H3니까, 자, 보세요. 얘는 얘 더하기 얘죠. 그래서 델타 H3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델타 H1이 몇 번을 다시 해도 정확하게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이런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 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구해주면 너무 좋죠. 물론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에너지만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럼 결론을 좀 지어봅시다. 제가 이번에 이 다섯 번째 강의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너 생성열, 너 분해열, 어려운 거 아니야. 연소열, 이 정도 쓸수 있어? 네가 정말로 식을 쓸수 있어? 그거 1번. 그 다음에 너 발열 후별 구별할 수 있어? 착각하면 안 돼. 에너지가 누가 더 크니? 난 작니? 에너지가 작다는 표현은 어떻게 돼? 안정하다는 표현을 써. 이런 표현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열을 방출했다. 이게 발열 반응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흡열 반응이다. 발열 흡열을 모르면 애초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식을 쓰면서도 이게 마이너스야 이렇게. 그다음에 해세 법칙 돌아가나 그냥 가나 똑같다. 에너지 총량은 똑같다. 그럼 총량이 똑같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없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중간 과정은 구할 수 있는 식이야. 잘 모르겠으면 찾으면 돼.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그런데 이렇게 생뚱맞게 뭔가 이상해. 마이너스가 왜 나와? 지금 연소 반응하는데 플러스만 나와야지 마이너스가 왜 나와? 이럴 때 어떻게 돼? 손 들고,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프와 부호를 가지고, 델타 H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아내는 거. 이게 기술인 거야.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문제까지 풀었고요. 문제는 좀 줄였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강조했던 거. 반드시 다 모아서 여러분 걸로 만든 다음에 약점을 극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Fritzen Deutschmeister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의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실전 모의고사 앞부분 문제부터 쭉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날 문제 1번 문항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3회이고요. 늘 그렇듯이 1번 문항은 발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을 물었고요. 대화문을 봤더니 Wann geht dein Flug nach Düsseldorf?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비가 am Donnerstag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듀셀도르프 행, 너의 비행기는 언제 출발하니? 언제 가니? 라고 했더니 am Donnerstag, 목요일이야 라고 해서 즉 비행 일자가 언젠지를 물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사 flug은 알파벳 G 발음을 묻고 있어요. 알파벳 G는 여러분 발음을 낼 수 있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모두 다 기억이 나시겠죠? 알파벳 G가 G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K 발음을 내거나 아니면 조합에 따라서 조금 특이한 발음을 낼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경우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알파벳 G의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이잖아요. G가 단어 음절 처음에 있거나 할 경우는 G로 발음을 합니다. 혹시라도 단어 음절 끝에 있다라고 하면 알파벳 G가 크로 발음이 나거든요. 그럼 flug은 알파벳 G가 어디에 있어요? 단어 음절 끝에 있으니까 본래의 발음이 아니라 크 발음을 내는 경우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같은 크 발음을 낼 수 있는 자음 카가 들어가 있는 선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그것도 유념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Berg입니다. 여기도 G가 어디에 있어요? 단어 음절 끝에 나와 있는 경우죠. 그럼 알파벳 G가 무슨 발음? 크 발음으로 동일하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정답 1번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어떻게 발음 나는지 그래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Sorge의 경우는 알파벳 G가 단어 중간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구분해서 활용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모음이 나올 경우 앞에 나와 있는 개는 그로 발음을 하게 돼요. 조아그라고 발음을 하고요. 네, 3번의 경우는 알파벳 G가 개 혼자로 쓰인 게 아니라 복자음으로 쓰인 거예요. NG의 조합으로 쓰인 거고 이 경우는 응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쟁아라고 하는 발음이고요. 4번의 경우는 이제 주의해야 하는 단어였었는데 자 얘도 단어 중간에 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철자를 봅니다. 라고 했는데 자음이 나왔거든요. 지금처럼 자음 앞에 알파벳 G가 올 경우는 원래는 크로 발음이 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외였습니다. 중간에 있어도 그로 발음나는 예외 어휘가 두 개 있었거든요. 자음기 발음 중에서 그거 기억 잘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경우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Einladung은 방금 3번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NG라고 하는 복자음 조합으로 구성된 거니까 무슨 발음이에요? 응으로 발음을 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알파벳 G의 경우는 조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음 G 발음 규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알파벳 G가 G로 발음 나는 거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단어 음절 처음에 올 경우예요. 그래서 Gast의 경우처럼 여기처럼 처음에 나와 있을 때이고 두 번째 우리가 선지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중간에 있을 경우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단어 중간에 오고 모음 앞에 위치를 한다. 라고 하면 G로 발음을 합니다. Regal, Morgen 이 그 예시에 해당하겠죠? 예외라고 하는 단어 두 개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선지를 보셨던 Programm이라고 하는 단어의 G 자음 앞에 있지만 G 발음 나고요. 그 다음 비가 내리다 라고 하는 동사의 G도 자음 앞에 G가 나와 있지만 G로 발음해서 Regnen 이라고 해요. Gnen 이라고 발음했던 걸 생각하면 아마 실수하지 않고 풀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카로 발음 나는 경우는 선지에서 보셨다시피 단어 음절 끝에 있는 경우입니다. 탁, 쑥 등의 예시가 있고요. 단어 음절 중간에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알파벳 보는 거라고 했죠. 철자가 자음이고 그 앞에 기가 위치할 때는 크 발음을 냅니다. 자음 앞에 있어서 zeugnis라고 하고요. 이 단어도 자음 L 앞에 기가 나왔으니까 mülkreis라고 발음할 거예요. 조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두 개의 발음이 있거든요. 응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방금 선지에서 보셨던 NG 복자음 조합으로 쓰였을 때나 아니면 NK 복자음 조합의 N이 응 발음을 내요. NG는 합쳐져서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하지만 NK는 응, 크 두 개의 발음으로 각각 나는 경우예요.
아일라도 방크 등의 예시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기라고 하는 요 철자 조합으로 단어가 끝났을 경우에 여기에는 기가 히 발음을 냅니다. 즉, 이시에서처럼 복잠 체하와 똑같은 히 발음을 냅니다. 어떻게 읽으면 돼요? 페아트시. 그 다음에 랑바일리시라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이 사실은 크 발음이랑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치만 보지 마시고 조합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마지막 4번에 있는 아이는 저 조합으로 단어가 끝나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랑바일리시는 형용사입니다. 혹시 비교급 만들어서 에에아르라고 하는 비교급 어미가 붙게 되면 더 이상 이게 조합으로 끝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단어 중간에 있는 게이고 모음 앞에 나왔으니까 무슨 발음? 아, 그 발음을 내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발음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의 자음의 발음을 모두 다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2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라고 했어요. 이제 단순하게 이 낱말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의미를 지금 유추하도록 하고 있네요. 첫 번째 단어는 공입니다. 공에서 철자 아가 빠져 있고요. 말이란 단어였죠. 집이라고 하는 단어엔 어떤 철자가 빠져 있나요? 우라고 하는 글자가 빠져 있어요. 하우스입니다. 공책 독일어로 heft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글자가 빠져 있는 거죠? t라고 하는 자음이 지금 없었네요. 자, 네 번째 그림은 sofa라고 합니다.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철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어떤 글자가 빠져 있냐면 모음 o가 빠져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요 빠져 있는 네모칸 안의 글자들을 모두 순서대로 조합을 하면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보입니다. 뭐예요? auto이거든요. 자, 첫 번째인 1번 공간은 독일어로 Raum이라고 합니다. 네, 철자 문제, 글자 문제였으니까 일단은 모든 글자를 다 대문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는 Plan이라고 독일어에서 얘기해요. 손님, 조금 전에 발음 예시로 선생님이 줬었던 Gast가 손님이라는 뜻이었고요. 철도는 Bahn이라고 하는 글자 조합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뭐예요? 아우토라고 하는 글자 조합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단어는 아우토이고요. 아우토가 자동차라는 뜻을 갖고 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었어요. 5번.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아마 라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잘 활용되는 예시를 보지 못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저 아이가 어떤 의미로 또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오늘 그러면 다의어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정답은 아까 5번이었던 거 확인하셨죠?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만이라고 하는 명사는 일단 여성 명사입니다. 디만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은 사실은 조합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해요. 우반, 에스반이라고 해서 지하철의 한 종류, 철도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물론 철도라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전차라는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ich fahre mit der Bahn이라고 하면 저는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아니면

저는 전차를 이용합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반이라고 하는 게길 또는 선로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몇 번째 선로를 이용하고 있죠? 아니면 몇 번째 차선을 달리고 있나요? 이럴 때도 반이라고 하는 명사가 활용이 되거든요. Bring it nicht auf der Bahn. 요거는 관용구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길, 선로, 네, 차선이라는 의미 쓰이는 반에 aus der Bahn bringen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은 원래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다 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지금 혼란스럽게 하지 마. 아니면은 그 아이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라는 표현으로 aus der Bahn bringen이라고 하는 관용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jetzt haben wir freie Bahn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Bahn이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했는데 앞에 형용사를 frei를 썼어요. frei는 비어 있는이죠. 또는 자유로운 이란 표현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이 길에 맞아요. 아까처럼 뭔가 가로막고 있거나 했었던 게 없는 거죠. 길이 뻥 뚫렸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활용을 하고요. 이 의미의 궁극적인 표현은 난관을 극복했다. 앞에 뭔가 사실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없어졌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freie Bahn haben이라고요.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런 표현을 할 때도 jetzt hast du freie Bah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이게 길, 차선, 선로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것 중에 합성 명사의 의미 한번 여러분 유치하시면 아,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Autobahn이 차선이라는 의미로 그 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예시로 알고 계시면 돼요. Raum은 남성 명사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명사이다 보니까 성잘 기억해 주세요. 1번 뜻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Wir haben noch mehr Raum für die Möbel. Möbel은 가구이잖아요. 우리는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어. 즉, 훨씬 더 많아. 아직 여전히 많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빈 공간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Raum이라고 하는 명사형을 쓰고요. 나는 나만의 공간이 좀 필요해. Ich brauche meinen Raum.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회나 가능성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Wir wollen der Sache noch Raum geben. 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일에 뭘 하고 싶어요? 여전히 좀 공간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 일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싶다. 가능성을, 기회를 조금 더 주고 싶다라고 할 때, noch Raum geben입니다. Eine Sache. Raum geben 이라고 하는 관용구로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Problem steht im Raum 이라고 하는 관용구를 주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Das Problem steht noch im Raum 이라고 하면 문제가 여전히 맞아요. 공간 안에 있어 라고 해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나 아니면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거나 대두되었어 라고 하는 의미로 Etwas steht im Raum 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의제가 있어. 이런 거할 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im Raum stehen, 그 다음에 Raum geben 등의 관용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기출문제 같은 거 살펴보시면 요거 어딘가에 지금 활용된 거 보신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3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as möchten Sie zum Essen? Ich hätte gern das. 라고 하고 식당 대화 상황이네요. 무엇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essen이라고 하는 명사를 썼어요. 식사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했으니까 먹는 음식을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했고요. 아래 봤더니 bad는 욕조예요. 그 다음에 fach, 과목이란 표현이죠. 그리고 Geld는 돈이란 의미의 진이 명사이고요. Fahrrad는 자전거였습니다. 자, 5번 뭐예요? Tages Menu라고 해서 오늘의 메뉴죠.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 중에 하나를 찾아야 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사실은 여기 구체적인 요리명이 지금까지는 들어갔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의 메뉴라고 하는 합성어가 등장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라고 해서 조금 고민하셨겠지만 네, 요거 타겟 메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본어휘 조합하면 오늘 나오는 메뉴인 거니까 어느 정도 의미 유추는 되셨겠죠? 계속해서 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봤더니 이번에는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하고선 동사 어휘의 활용을 묻는 문항이에요. 선지가 지금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Karen 뭐뭐뭐 하고선 die Luft라고 했어요. Before sie spricht. 그녀가 말하기 전에,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있잖아요. Luft는 공기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breathe는 깊은이라고 하는 의미 지닌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공기를 깊이 뭐뭐뭐 했다이죠.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저기에 들어갈 표현은 동사 중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것 같아요. 그럼 숨쉬다 라는 동사가 쓸까? 라고는 사실 숨쉬다 라는 동사는 기본 어휘 안에 없습니다. 이거 앗맨이라는 동사인데 그러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 즉 숨을 깊이 가지고 오다 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를 쓰면 돼요. 무엇을 가지고 오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나 봤더니 2번이 가지고 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deep luft holen 이란 표현이 가능할지도 모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봤더니 무엇을 가지고 오다 챙기다 라는 의미의 4번 동사도 있습니다. 네멘 동사 관용적 표현으로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의미로 두 개를 먼저 적어놓고 지우면 돼요. 나머지에서. 지금 현재 봐서는 의미상으로는 2번, 4번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첫 번째 문장은 관용구가 활용된 거라 명확하게 하나만 쓸 수 있어요. 뭔지는 나중에 정답 다 나오고 나면 우리 살펴볼게요. 자, er schnell die Milch aus dem Kühlschrank. Kühlschrank는 냉장고이고요. aus 전치를 써서 냉장고 밖으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유를 냉장고에서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다 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쭉 봤더니 뭐가 있나요? 맞아요. 2번에 holen 동사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오다 라는 의미이니까 5번에 bringen 이라고 하는 동사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선 또 뭐도 있나요? 내면 동사가 어디에서 무엇을 취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Er nimmt schnell die Milch aus dem Kühlschrank 이라고 해서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급히 뺐다 라고 하는 의미로 4번도 쓸 수도 몰라요. 자, 그래 놓고 그럼 이번에 여기는 여러 가지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였죠. 마지막 거 볼까요? Ohne einen Mantel sich das Kind leicht eine Erkältung 이라고 했습니다. Erkältung은 감기이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감기를 이라고 했고 sich 뭐뭐뭐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감기에 걸리다 라고 하면 sich erkälten 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명사를 썼을 때는 감기에 걸릴 수 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관용구이거든요. 이때는 뭘 쓰냐면 Erkältung holen 이라는 동사를 써요. 몇 번이에요? 그러면 2번만 가능해요. 뭐가 없으면? 외투가 없으면, 즉 외투를 입지 않으면 그 아이는 가벼운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2번만 가능한 거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봤더니 정답은 홀렌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 숨을 들이마시다 할 때도 4번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ief luft holen 이라는 동사로 쓰이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동사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표현들은 여러 개의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질문은 뭐예요? 공통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 여러분이 잘 지워나가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동사 의미는 다 알고 계신가요? 자, 이거는 halten이라는 동사의 3인칭 변화형이고요. 영어의 hold라는 동사랑 똑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잡고 있다도 되지만 멈추다 또는 준수하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쓰이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다, 기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예요. felt는 fallen 동사입니다. 어떤 의미죠? 떨어지다. 맞아요. 그 다음에 nehmen 동사는 영어의 take의 동사와 거의 같이 쓰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다, 교통수단을 같이 쓰였을 때 만약에 약이 나오면 약을 복용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무엇을 사다, 복용하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bringen 동사는 의미가 사실은 거의 하나만 있습니다. 가지고 오다 라는 표현이고요. 근데 얘는 관용구에서 많이 쓰여요. 혹시 여러분 문화 영역에서 태어나다 라고 하는 문장을 볼 때 이 동사가 많이 활용되거든요. After Weltbring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Bringen 이란 표현. 근데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아 이거 관용구로 활용된 거구나. 오늘 우리의 표현도 뭐였어요? Sich eine Erkältung holen 이라는 표현처럼 관용구가 활용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면 다음에 관련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이 동사들 중에서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정리하지 않았던 동사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holen, nehmen, bringen 이라고 하는 동사 보겠습니다. 네. holen은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 아까 있다고 했어요. wo holen Sie Ihr Brot 이라고 하면 어느 빵집에서 빵을 가지고 오시나요? 라고 해서 빵 어디서 사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holen 동사를 써서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면 점수를 획득하다 이런 것쓸 때도 홀레는 씁니다. We have noch zwei Punkte geholt. 우리 2점이나 더 득점했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방금 봤던 것처럼 Luft holen 이라고 해서 숨을 들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Wir müssen noch Luft holen. 잠시 숨을 돌릴 필요가 있어. 숨을 들이실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면 우리가 자주 봤던 표현은 그냥 하나로 묶고 예문 하나만 줬어요. 취하다, 받다, 이용하다라는 표현. Bitte nehmen Sie das Geld. 이 돈을 제발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약품과 함께 쓸 때는 복용하다입니다. Nehmen Sie die Medikamente dreimal am Tag. 하루에 세번 약을 복용하세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재개대명사로 써서 sich Zeit nehmen은 관용구입니다. 여유 시간을 갖다, 시간을 갖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ein Ende nehmen이라고 해서 무엇을 끝내다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어요. Wir wollen jetzt ein Ende nehmen. 우리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etwas in die Hand nehmen이라고 하는 관용구는 인수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Er hat das Geschäft in die Hand genommen. 그 상점을 또는 그 사업을 뭐 했어요? 인수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Bringen 가지고 오다도 있지만 사실은 보내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 제시하는 전치사랑 같이 쓰여서 Er hat seinen Bruder nach Hause gebracht. 그는 그의 남자 형제를 집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das soll viel Glück bringen. 관용구로 쓰이죠. Glück bringen이라고 해서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행운을 가져다 준대. 그 다음에 재개대명사 구문과 함께 쓰여서 mit sich bringe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 재개대명사를 mit 전치사 뒤에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이 표현은 etwas unter den Hut bringen이라고 하는 관용구여서 한 모자 안에 모든 걸다 모으다라고 해서 사실은 중론 펼치다 뭐 이런 표현을 쓸때 뭔가 여러분 난상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자 할때 Das hat alles unter einen Hut gebracht 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모자 하나 아래로 다 모아줬지. 즉 굉장히 어렵고 토론 과정이 있었던 것을 해결해주고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했어. 중론을 모아줬어. 뭐 이런 표현을 쓸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Du hast in den letzten Wochen sehr viel gearbeitet. Vielleicht brauchst du Freizeit. 이라고 했습니다. Ja, das stimmt. Aber ich kann leider dagegen tun. 이라고 했네요. 너 지난 몇 주간, in the last Wochen 복수형으로 쓰였으니까 지난 몇 주간 열심히 일했어. 어쩌면 너는 좀 자유시간, 여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조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조금에 해당하는 표현을 아래쪽에서 찾으면 돼요. 자, 조금이 어디 있나 봤더니 3번에 들어가 있는 에트바스가 있네요. 다른 거 혹시 가능한 게 있나 봤더니 2번에 매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어면 상대적 비교에서 앞에 뭔가 제시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지금보다는 여가 시간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어이기 때문에 mehr Freizeit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맞아라고 하고선 gegen etwas tun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즉 대항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쓴이 전체 써서 그것에 반대하기 위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취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네, 입니다. 자, 여기에는 그러면 많지 않다,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aber ich kann leider nichts dagegen tun 이라고 하던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네, 라고 하면 아마 여기는 weni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공통으로 들어가신 거 찾아봤던, 일단은 fast는 쓸수 없고요. sonst도 되지 않고, wenig도 쓸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2번과 뭐 중에서? 3번 중에서 고민을 했더니 2번에 뭐가 나와 있나요? 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뭐가 나와 있어요? 니시츠가 나와 있어서 매어와 니시츠 가능한 조합이에요. 일단 2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3번은 봤더니 feel이에요. Aber ich kann leider feel dagegen tun 이라고 하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 있어인데 부정 표현이랑 쓰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can leider 하고서는 할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aber라고 하는 접속사 썼다는 건그 부정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 그닥 많지 않아. 이기 때문에 feel이라는 많은이라고 하는 부사는 지금 쓸수 없는 경우여서 아비 들어갈 말 각각 올바르게 고른 것은 2번입니다. 2번. 요거는 사실은 좀 쉽진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쫙 찾으면 에트바스가 너무 눈에 띄는 매력적인 오답 정답이거든요. 근데 뒤쪽에 B를 보면서 고민을 할때 접속사

까지도 잘 해석을 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제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문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uf Wiedersehen 이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Danke, Ihnen auch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라고 헤어지는 인사를 했고 사실은 뒤쪽에 봤더니 당신도요 라고 한 인사를 했어요. 헤어지는 상황에서 하는 어떤 인사말을 한 거죠. 그게 아닌 걸 찾으라고 했어요. Alles Gute, 뭐 좋은 일만 있길 바라요. 할수 있죠. 헤어지는 상황에서. Bis morgen, 내일 봅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Bis morgen, 내일 봐요. Danke, Ihnen auch는 안 되는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봐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기원하는 인사가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이긴 하는데 Bis morgen, 야, Bis morgen 이라고 하지 요거를 쓰지 않아요. 당신도 그러하길 바랍니다라고 해서 내일 봅시다는 어떠한 사실은 기원이나 축원이나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거든요. 정답은 2번이고요. Gute Nacht, 잘 자세요, 좋은 꿈 꾸세요. 이런 의미가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Danke도요. Schönes Wochenende, 주말 잘 보내세요. 당신도요. Einen schönen Tag noch,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도 기원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건 조금 꼼꼼히 보셔야 하는 문제였더라고요. 실수하지 않게 잘 보고 넘어가셨으려 보고요. 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무기스도 힌. 힌은 방향 제시하는 표현이죠. 어디를 향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인데슈탓. 시내에 가. Ich habe eine Verabredung mit Petra. 나 페트라랑 약속이 있어. 라고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Vor dem Rathaus, 시청 앞에서 만나기로 했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라고 해서 뭐 하고 뭐뭐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1번에 이미 뭐가 나오나요? Wo trefft ihr euch? Sie treffen, 나왔죠. 만나다. 니네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 시청 앞에서.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 보도록 할까요? Mit wem fährst du? 누구랑 같이 갈 건데? Wann triffst du sie? 언제 그녀를 만날 건데? Was wollt ihr machen? 너희들 뭐할 예정이야? Wie wäre es am Dienstag? 새로운 제안하는 거죠. 화요일은 어때? 라고 해서 새로운 스케줄을 제안한 상황인데 그런 대화 맥락은 아니었거든요. 장소가 나온 걸 보면 정답 1번이구나 찾을 수 있어요. 네, 계속해서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sind Sie von Beruf? Ich. 라는 거네요. 직업이 뭐세요? 라고 물어봤고요. 저는 무엇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직업을 얘기하면 되는 표현이에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이긴 한데. 자, 봤더니 1번. Studieren noch. 저는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Suchen noch Arbeit. 아직 일자리를 찾는 중이에요. 그러면, 직업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아직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대답은 할수 있죠.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 일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 내용으로도 가능은 한 거예요. 꼭 직장을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직장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3번. Ich bin Klavierspielerin. 저는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쓸수 있죠. 직업 표현이니까. 4번. Spiele gern Tischtennis. Tischtennis는 여러분 탁구이고요. 그 다음에 gern이란 그 부사를 썼다는 거는 맞아요. 취미 활동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엇을 즐겨 하다 이거든요. 직업이 뭐세요? 아, 저는 탁구를 즐겨 칩니다. 는 답변이 될수 없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Arbeite in der Bibliothek. 저는 도서관에서 일합니다. 라고 해서 Arbeiten이랑 전치사를 함께 활용하는 구문이 지금 나왔어요. 이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직장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그거 잠시 후에 팁스를 통해서 정리할 텐데요. 그 전에 직업을 묻는 표현 어떤 것들이 더 있었는지 우리 질문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Was sind Sie von Beruf?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machen 동사 써서 Was machen Sie? 까지만 묻던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Was machen Sie beruflich? 를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무슨 일 하세요? 를 묻는 표현입니다. 자, 거기 전치사에 따라서 사실은 활용할 때 뒤에 나오는 장소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팁스입니다. 직업 묻고 답하는 표현에서 답하는 방법인데요. 어디에 어디에서 일합니다. 즉, 직업이 무엇입니다를 전치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직업 명사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인전치사 쓰면 일반적인 장소를 그냥 내면 돼요. 나는 병원에서 일해요. 아니면 나는
식당에서 일해요. 이런 표현 쓸 때, 거기에 해당하는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s Albert

im Krankenhaus. Ich arbeite in 하고 뭐뭐뭐 쓰면 저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활용이 되게 되고요. 아니면 어디에서 일하시나요? 아, 저 지금 베를린에서 일하는 중이에요. 저 지금 서울에서 일해요라고 할때 지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 표현으로 답을 한다라고 하면 질문에서 wo arbeiten Sie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자, 요거는 wo arbeiten Sie라고 물어봤을 때 아, ich arbeite im Krankenhaus. Ich arbeite in Berlin.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Was 직업이 뭐세요를 물어볼 수 있지만 어디 에서 일하세요도 답을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혹시라도 교육기관에서 재직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안전지사를 써요. 즉, 뒤에 나오는 장소가 Schule 또는 Universität 등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바뀌면 Ich arbeite in der Schule 이렇게 쓰지 않고 안전지사를 써서 Ich arbeite an der Schule, Ich arbeite an der Universität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상호명을 얘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명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일하는 병원의 구체적 이름을 얘기하거나 기관명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by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in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EBS에 재직 중입니다. 그럼 Ich arbeite bei EBS라고 할 거고요. 아니면 관공서에서 일을 하다라고 할때 관용적 표현으로 by 전치사를 씁니다. Er arbeitet bei der Bank. Er arbeitet bei der Post. 뱅크하고 포스트가 예전에 관공서였던 곳이기 때문에 이 관용적 표현이 여전히 사용돼요. 저는 은행에 재직 중입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회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Firma인데 인전지사를 안 쓰고 by 전치사 써서 씁니다. Ich arbeite bei einer Firma. 이때 그리고 정관사 안 쓰고 부정관사를 주로 쓴다라고 했었죠. 저는 회사원입니다. 할 때는 by 써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als 뒤에는 직업명사가 들어가게 돼요. Mein Vater arbeitet als Arzt. Meine Mutter arbeitet als Lehrerin 이라고 해서 직업명사를 바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Ich bin, sie ist 하고 직업명사 나열하셔도 됩니다. 자, 장소에 따라 전치사 다르게 사용하는 것, 특히나 회사원, by 전치사 쓴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항이고요. 봤더니 보기에 지금 아베치 대화를 순서대로 배열한 걸 묻고 있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땐 보기 먼저 본다고 했죠. 왜냐면 대화가 어떤 상황인 건지를 유추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Was fehlt Ihnen?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 대화일 가능성이 높네요. 인행을 쓴거 보고 병원 대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친구였으면 저기 두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활용을 했을 거거든요. Haben Sie Fieber? 열이 혹시 나시나요? Mein Kopf tut weh.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해서 아, 비는 의사가 하는 표현일 것 같고요. 치는 환자가 말하는 표현이에요. 안녕하세요. 뭐뭐뭐 했더니 비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아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누가 환자고 누가 의사인지 여전히 알수 없어요. Vielleicht seit gestern Abend ist mir kalt. 어쩌면요. 어제 저녁 밤부터 저는 좀 한기를 느껴. 오한이 들었어요. 오한을 느낍니다. 라고 했으니까 비가 환자예요. 아까 환자가 쓸수 있는 표현 뭐라고 그랬죠? 머리가 아픕니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 일단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의사가 환자가 진료를 보러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불편하세요라고 먼저 물어봤겠죠. 두통이 좀 있습니다. 두통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증상이 있는지 물어봐요. 뭐가 있는지. 혹시 열은 나지 않으세요? 어쩌면요. 어제부터 제가 오한이 좀 들더라고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 제, 비 순으로 나열된 거가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이에요. 2번. 이렇게 대화 순서가 나오면 보기를 보면 일단은 주제를 알수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 벌어지는 대화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처럼 누가 하는 표현일까를 좀 나누면 이렇게 연속으로 나와 있는 밑줄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를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machst du nach der Schule? 그랬더니 Ich muss lernen. 하고 또 뭐라고 대답을 하고 Schade, ich wollte mit dir ins Kino gehen 이라고 했어요. 너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나면 뭐 하니? 나 공부해야 돼 라고 했어요. 오, 아쉽다. 왜? 나 너랑 같이 영화 보러 가려 했는데 인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직은 안한 상황이어서 배가 할수 있는 응답 표현이 뭘까 봤더니 나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있는 줄을 보도록 할까요? Ich habe Lust auf Kino. Lust auf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나 극장에 가고 싶어 인 거니까 나 영화 보러 가고 싶어 라고 하는 표현인데 schade라고 하고선 아 내가 극장에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대화는 어색하겠죠. 키워드만 보고 설마 이거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2번 Haben wir keine Zeit mehr? 부정어 플러스 mehr를 쓰면 no more 이라고 했어요. 우리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건가? 그러면 여유 시간이 얼마만큼 된다? 아니면 시간이 다 됐다? 이런 표현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대화상으로 어색한 표현이고요. Morgen habe ich eine Prüfung. 우리가 원하는 답인 것 같아요. 내일 시험이 있어. 내가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되죠. 그랬더니 뭐래요? 아쉽다. 영화 보러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Ich kann mit dir etwas machen. 나 너랑 뭔가를 할수 있어. 그럼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그거 할래? 라고 해서 수락하는 표현에 주로 쓰겠죠. 지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5번, wollen wir gleich ins Kino gehen. 자, 뭐 하자고 있어요? 바로 극장에 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안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이럴 리는 없죠. 그쵸? 이것도 불가능하겠네요. 정답은 몇 번? 3번이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Hast du am Nachmittag Zeit? Ich brauche deine Hilfe beim Aufräumen. Ja, gern. Gut. 뭐 물어봤더니 gegen halb drei 이라고 했어요. 너 오후에 시간 있니?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Hilfe라고 하는 명사가 by 전치사랑 같이 쓰였어요. 자, 요거는 우리 수거 구문으로도 알고 있는데 By etwas helfen 하면 무엇을 하는데 도움을 주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잖아요. 동사로 활용되는 구문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명사일 때도 by라고 하는 전치사 써서 뭐뭐 할때 돕다라고 하는 도움을 주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움을 주다라고 하면 힐페 하고선 어떤 동사 써야 될까 봤더니 지금은 필요로 하다라고 했어요. By etwas helfen brauchen이에요. 도움을 필요로 해요. 뭐할때 도움을 필요로 하나 봤더니 이거 뭐죠? 맞아요. 청소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쓴 거죠. 명사로 써서 정리정돈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나 정리정돈 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라고 했더니 야, 개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수락하는 거죠. 자, 상대방이 뭐좀 해줘, 도와줘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좋아, 기꺼이 도와줄게라고 한 거예요. 좋아, 잘 됐다라고 하고서 뭐뭐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각 표현이 나왔어요. Gegen halb drei. Halb drei는 2시 30분이잖아요. 그 앞에 전치사 뭐를 썼나요? Gegen을 쓰면 뭐뭐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2시 반경에 와주면 좋을 것 같아. 인 거니까 이건 뭐 물어봐야 돼요? 언제를 물어보는 when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질문을 찾으면 돼요.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When comes to the house? 너 언제 집에 돌아와? 2시 반쯤 돌아와. 인 거죠. 지금 그럼 없는 거예요. 없어서. 너 언제쯤 돌아오니? 아, 2시 반경에 집에 오는데? 라고 하는 대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는 다른 선지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더 정답에 가까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볼게요. Wie lange bleibst du zu Hause? 이거는 소요 기간, 시간 물어보는 거죠. 집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예정이야? 라고 하면 gegen halb drei 라고 하는 시각 표현을 못 쓰고 zwei Stunden 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쓰거나 für 전치사를 써서 für drei Stunden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얘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Was möchtest du beim Essen trinken? 이건 전혀 다른 대화네요. 식사할 때, 밥 먹을 때뭐 마실 거야? 묻는 표현이에요. Wie viele Stunden Unterricht hast du? 수업 몇 교시나 들었어? 물어보는 거라서 지금 대화 주제와 맞지 않고요. Warum machst du keine Hausaufgaben? 왜 숙제를 안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유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이죠. 왜?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when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사용된 것도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상으로는 이 대화가 서로 대면한 상황에 산 건지 비대면인지 처음엔 유추가 안 됐는데 정답을 넣음으로써 비대면 상황에서 언제 집에 돌아오는데? 라고 묻는 대화가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확인하고 옆에 나와 있었던 전치사 구문도 잘 정리하시고요. 계속해서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
것은 이라고 했어요. Ich gehe jetzt spazieren. Dann nimm doch einen Regenschirm mit. Warum denn?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고서 Alles klar 라고 했어요. 나 이제 산책

그러면 내면 동사하고 밑 내면에서 챙겨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산 좀 챙겨가렴이라고 했네요. 왜? 도대체 왜?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산을 챙겨가라는 건 이유가 있겠죠. 비가 올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건데, 그 비가 온다라고 하는 상황의 묘사적 표현이 아닌 걸 찾아야 돼요. 알레스클라는 아, 알겠어 라고 하니까 우산 챙겨갈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는 끝났어요. Es regnet draußen. draußen은 실외, 바깥인 이란 표현입니다. 반의어, 실내는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자주 쓰이는 거 아니어서 필기 한번 하고 갈게요. drinnen이라고 합니다. 밖에 비가 와. 가능하죠? 비가 오니까 우산 챙겨가. 요거는 맥락상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Es soll trocken werden. 지금 요번 교재에서 요 표현들, 날씨 표현을 할 때, 땅이 젖은, 땅이 마른 이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비가 오다 아니다를 묘사하는 표현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트럭켄이라고 하면 마른, 건조한 이란 표현이에요. 하지만 저 형용사를 써서 날씨를 표현하면 맞아요. 땅이 젖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눈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봤더니 우산을 챙겨가라고 했으면 트럭켄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화창한데 건조한 날씨인데 이런 맥락으로 지금 쓰인 거잖아요. 뭐뭐라고 하더라 라는 거죠. 오늘 건조하다던데 또는 오늘 눈비가 오지 않는다던데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닮았지 않은 것은 2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은 하겠습니다. While es gleich regnen soll. 지금 soll이라고 한 합법 조동사를 계속 쓴 이유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들은 거죠. 제3자의 말을 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합법 조동사를 쓴 거고요. 이유 설명하는 접속사 들어갔어요. 곧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산 챙겨가야죠. 4번, der Himmel ist ganz bedeckt. Bedeckt 사이는 구름이 덮인이잖아요. 하늘이 구름이 덮였어. 그 다음에 ganz bedeckt이니까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어니까 먹구름이 꼈어라는 표현으로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Es hat angefangen zu regnen. 뭐뭐뭐 하기를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인 거죠. 정답은 2번이 맞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자, 저 표현해 가지고 날씨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땅이 젖은이라는 건 무슨 형용사 썼더라? 기억나시나요? nass를 씁니다. nass가 땅이 젖은이어서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린 날씨를 묘사를 하고자 할때 이렇게 반의어 관계를 써요. trocken nass라고 하는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단순히 젖었다 말랐다가 아니라 날씨 표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ntschuldigung? 이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Gehen Sie geradeaus und dann an der nächsten Kreuzung links. Vielen Dank라고 했네요. 자, 이 표현 봤더니 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어디를 가고자 합니다. 뭐 어디에 있나요?라고 해서 위치를 묻는 표현을 여기에 넣으면 돼요. 그쵸? 그거에 들어가지 않을 표현이에요. 알맞지 않은 거니까. 즉 위치를 묻는 표현이 아닌 걸 그럼 찾으시면 돼요. 볼게요. Wo ist das Stadttheater bitte? 자,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나요를 물었죠. 맞아요. 시립극장 어디에 있나요? Wie komme ich zum Stadttheater? 제가 어떻게 하면 시립극장으로 갈수 있나요? 이동 방법 묻는 표현에서 길 묻는 표현으로 자주 보는 거였어요. 3번 볼까요? Ich suche den Weg zum Stadttheater. Suchen 동사 써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이에요. 설명해주는 상황이랑 이어질 수 있죠. 4번, erklären Sie mir bitte den Weg zum Stadttheater. 자, 이번에는 동사를 좀 바꿔서 썼어요.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동사이고요. 설명하다라는 동사예요. 저에게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명사를 다시 써서 길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나요를 물어보지 않고 길을 설명해주세요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4번 눈여겨서 보세요. 자, 5번 Darf ich Ihnen den Weg zum Stadttheater zeigen? 자, 이번에는 zeigen 동사 썼는데 zeigen 동사는 보여주다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런 표현으로도 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뭐뭐뭐 해도 될까요?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을 쓰는 화법조동사 dürfen, darf가 쓰였어요. 제가 당신에게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보여드려도 될까요?라고 한 거예요.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건 안내해드려도 될까요?를 묻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실례합니다. 제가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좀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직 지나세요라고 설명할 리는 없죠. 지금 이거 설명한 아는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을 묻는 사람인데 그 물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네, 동사도 잘 보면서 구분을 하셔야 하겠네요.

0: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Was kann ich für Sie tun?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Ich suche ein Hemd. 저 셔츠를 찾고 있습니다. 뭐뭐뭐라고 얘기했더니 Gut, das nehme ich. 좋아요. 저 그거 살래요. 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셔츠를 찾고 있는데 뭔가를 제안했는데 그게 쏙 마음에 든 거죠. 이거 어떠세요? 이런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볼까요? This hemd is günstig. 이 셔츠는 매우 저렴합니다. 좋습니다. 저 그거 살래요. 이거 가능하겠네요. Was cost this hemd? 이 셔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더니 가격을 얘기하지 않고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할수 없죠. 이거는 손님이 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건 2번이겠네요. Wie gefällt Ihnen das Hemd? 이 셔츠 마음에 드시나요? Was halten Sie von diesem Hemd? 우리 배웠던 수거구문이죠. Halten von,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 셔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는 표현이고요. Ich denke, dieses Hemd steht Ihnen bestimmt gut. 이 셔츠가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Bestimmt는 확실한, 명확한 이런 표현이에요. 분명히 잘 어울릴 거예요. 좋습니다. 살게요. 라고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알맞지 않은 건 2번이었고요. 계속해서 16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r können gleich zahlen. Wir möchten gleich zahlen. 저희 계산하고 싶어요. Ja, gern. Das macht 36,20 € zusammen. 다 합쳐서 36유로 20센트입니다. 40 € bitte. 40유로로 계산해주세요. 하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Danke sehr. Das ist sehr nett von Ihnen. 감사합니다. 매우 친절하시네요. 라고 했거든요. 즉, 음식값보다 더큰 금액을 냈는데 뭐한 거예요? 거스름돈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거스름돈 받지 않겠습니다. 벌써 정답 보이죠? 하나는 매입니다. 슈템쪼,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였어요. 글라이시팔스는 기원하는 인사를 했을 때 당신도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따스파소, 이렇게 하면 맞아요. 계산이 맞습니다. 라고 해서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를 이 표현도 쓸수 있어요. 다스마트네이스 괜찮아요. 사과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선 그럼 메이체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고요. 계산하고 싶습니다는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차렌 비트, 디레시농 비트, 계산서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슈템소 우리 강조했었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스파소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티나의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고요. Hallo, ich heiße Martina und komme aus Italien.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나이고요.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In der Schule lerne ich Deutsch und deshalb suche ich eine Brieffreundin oder einen Brieffreund. 자, 저는 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고 있어요. 편지 교류를 할 여자친구나 또는 남자 편지 친구를 찾고 있어요. Wer lernt auch Deutsch und möchte mir schreiben? 혹시 독일어 배우는 사람 누가 있나요? 저랑 저에게 편지 쓰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Ich mag die deutsche Kultur und Musik sehr. 나는 독일 음악이랑 문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Ich sehe gern deutsche Filme und höre oft deutsche Lieder. 저는 독일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독일 노래들을 즐겨 들어요. Bitte schreib mir. 저에게 편지 보내주세요. Viele Grüße, Martina. 이네요. 자, 보내는 사람은 마티나였습니다. 독일어를 마티나는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펜팔 친구를 구하고 있는 내용도 맞아요. 독일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독일 음식을 즐겨 먹는다라고 하면 Ich esse gern deutsches Essen 이란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네요. 알맞지 않은 거 4번이고요. 5번 독일 문화와 음악에 감식이 많다는 사실은 좋아한다라고 하고 나왔던 이 표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었던 거 확인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사실은 후반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오늘 어휘 영역의 팁스가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다음 이 시간에 이제 문법 영역에서 또 중요한 표현들을 정리를 할것 같네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This next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약점 공략 생명과학 2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것인데, 여기 파트에서는 이제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제한 요소하고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끝단원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이제 오늘 쌤이 알려주는 꿀팁, 그 다음에 공략법을 듣게 되고 연습을 해 나간다면, 아, 이거 내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 얻을 수 있고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약점 진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한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유전자 제조학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전자를 제조합한다. 이제 유전자를, 유용한 유전자를 가위 역할을 하는 제한 요소로 잘라가지고 이제 풀 역할을 하는 DNA 연결 요소로 이제 붙이게 돼가지고 유용한 유전자들을 내가 대량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내가 필요한 유전자, 유용한 유전자를 이제 어디에다가 갖다 붙일 거냐면 플라스미드 에다가 갖다가 이제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플라스미드도 이제 보조 DNA인데 얘네들을 자르는 역할을 해주는, 가위 역할을 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제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동일한 제한 요소로 이 플라스미드하고 유용한 유전자를 잘라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게 DNA 연결 요소를 처리해주게 된다면 얘네들을 동일한 제한 요소로 잘랐기 때문에 말단 끝이 같게 되고 그 말단 끝이 이제 DNA 연결 요소에 의해서 붙게 된다. 그래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효소 처리를 하다 보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있기도 하지만 유용한 유전자가 미처 끼어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원래 플라스미드로 만들어지는,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도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은 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그 대장균에 주입을 해가지고 그 대장균으로부터 얘네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 유용한 유전자들을 대량 생산해내는 그러한 방식인데,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선별해내야 됩니다.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선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장균에 도입을 할 때 이렇게 대장균 A, B, C 세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장균에 도입을 할 때도 플라스미드 자체가 도입되지 않은 대장균. 그래서 얘는 플라스미드 자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대장균 B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이제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가 들어간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 대장균 B 같은 경우에는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균 C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면 얘는 재조합이 된 플라스미드, 즉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대장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이 선별을 하는 것까지도 이제 문제의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자, 우선 플라스미드 안에는 어떠한 유전자가 있었냐면요,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와 저당 분해 요소 유전자가 있었어요. 얘네들의 얘기부터 잠깐 하고 가게 된다면 엠피실린이라는 것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바로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엠피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는 배지에서 키워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남는다, 군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저당 분해 효소 유전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는 저당 분해 효소를 합성을 해내요. 이 유전자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X갈이라는 물질을 넣어줬죠. 이 물질을 원래 흰색이었는데 이 저당 분해 효소가 있으면 X갈이 분해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푸른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한 요소를 처리해서 유용한 유전자를 붙일 때 제한 요소가 어느 부분을 잘랐냐면 저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있던 자리를 이렇게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유용한 유전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유용한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즉 재조합이 된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저당 분해 효소가 제대로 합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당 분해 효소가 제대로 합성이 되지 않으니까 흰색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플라스미드가 도입되지 않았어. 그치? 그럼 플라스미드가 없으니까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도 없죠. 그래서 엠피실린이 포함된 배지에서는 얘네들이 군체를 형성할 수 없고 A는 죽는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플라스미드가 있기는 한데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가 있어.
그 말인즉슨 유용한 유전자가 끼어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도 있고 저당분해 요소 유전자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저당분해 요소 유전자가 있으니까 저당분해 요소에 의해서 흰색이 푸른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이 B는요 푸른색 군체를 형성하게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들어간, 도입된 애들이 될 것인데 얘네들은 이제 저당분해 요소 자리에 유용한 유전자가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어? 저당분해 요소가 제대로 합성되지 못하고 흰색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애들은 얘네들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가지고 계속 증식시키다 보면은 유용한 유전자를 대량으로 얻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이 선별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요 그 내용만 표 해석하는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문제보다는 이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개념으로 깔고 제한 요소와 관련된 해석하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한 요소 자료 해석이 바로 여러분들의 약점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어떠한 스텝으로 나아갈 것이냐라는 걸 이제 쌤이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는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를 쌤이 여기다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요, 이제 여기서 어떠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게 되냐면 우선 여기에 총 몇 개의 염기 쌍이 있는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요 35개의 염기 쌍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A가 왼쪽에 첫 번째 염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끝에 마지막 T까지 해가지고 총 몇 개의 염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35개의 염기가 존재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5개 염기 쌍이고 그 중에 한 가닥만 나타내 줬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가 부분은요 염기를 비워 놨잖아요. 자, 여기에 10개의 염기가 있대요. 그리고 나에는 11개의 염기가 있다 라고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꿀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좁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 따라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제한 요소가 지금은 네 종류가 나왔어요. 네 종류가 나오든 세 종류가 나오든 이 제한 요소의 염기 서열들이 여기 안을 채워서 들어갈 것이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도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염기 서열을 여기에 갖다 껴 맞추면 되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4개의 제한 요소의 염기 서열이 나왔잖아. 그러면 우선 이름을 확인하고 쌤이 이제 앞글자만 타서 이 제한 요소는 B, P, S, X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표에는요 첨가된 제한 요소와 어떠한 제한 요소를 첨가했는지, 그 다음에 그 제한 요소를 첨가했을 때 생성된 DNA 조각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생성된 각 DNA 조각의 염기 수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를 해석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생성된 DNA 조각수를 보고서는요 이 제한 요소의 절단 위치가 몇 개냐, 그 절단 위치의 수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선형이에요, 원형이에요? 선형이죠. 그러면 선형 같은 경우에는요 조각수에서 1을 빼주면 절단 위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에 지금 두 조각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이 X라는 제한 요소를 넣었을 때 절단 위치가 한 군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두 조각 나왔으니까 한 군데다. 그 다음에 얘는 세 조각 나왔으니까 두 군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에서 잘리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게 되는 것이고, 얘는 B랑 S를 같이 넣었대요. 그러면은 몇 군데에서 얘네들은 잘리게 돼? 세 군데에서 잘리게 되는 것이고 네 조각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 첨가한 제한 요소를 이렇게 다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개를 가려놓거나 이 중간중간에 가려놓게 되는 거예요. 좋아.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원형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조각수 그대로가 절단 위치수하고 똑같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단위를 이제 여러분들이 전환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단위냐면요. 여기 그 DNA, 생성된 DNA 조각의 염기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얘네들이 나오게 된다면 얘네들은
윗가닥, 아랫가닥, 즉 이중가닥에 있는 염기들을 합친 염기수를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반을 나눠서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26, 44 나왔다. 그러면은 13, 22. 그러니까 그 2로 나누어서 염기쌍으로 13쌍, 22쌍이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는 한 가닥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한 가닥이 35개 염기쌍 중에 35개만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면 나중에 절단면을 찾아낼 때 좀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15, 20, 그 다음에 5, 10, 20, 5, 10, 20 이런 식으로 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좀 더 쉽게 절단면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서열을 읽어야 됩니다. 제한 요소의 인식 서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지금 기역하고 니은으로 기역과 니은이 5프라임 말단과 3프라임 말단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프라임인지 3프라임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치?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식 서열을 이용해서 할 것인데 이때 만약에 여기가 5프라임으로 정해졌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러면은 이 아랫줄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위에 줄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염기들을 껴 넣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3프라임으로 결정됐다 그럼 3프라임에서 5프라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한 요소에 3프라임에서 5프라임 쪽으로 나와 있는 밑에 염기 서열 즉 밑에 인식 서열을 보고서는 여기에 염기들을 갖다가 껴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헷갈리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당연히 제대로 풀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서열의 방향성을 보고 어떠한 위의 서열과 아래 서열 중에 어떠한 것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보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절단면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절단면은요, 인식서열의 정중앙을 가상의 절단면으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 여기 B라는 제한 요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에서 요렇게 잘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운데에 가상의 절단면을 만드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가상의 절단면, 가상의 절단면, 가상의 절단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쌤이 그 생성된 DNA 조각의 염기수를 반으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요 5라는 값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5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다섯 번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섯 번째에서 가상의 절단면이 존재한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봐보세요. 여기 얘가 지금 S를 넣었을 때도 다섯 번째에서 그 다음에 PL을 넣었을 때도 다섯 번째에서 절단면, 가상의 절단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성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여기가 5프라임이고 3프라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지금 다섯 번째, 여기에서 가상의 절단면이 나와야 되니까 GC 뭐로 잘리는 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상의 절단면에서. 근데 GC 아무리 봐도 없죠. 아, 그럼 여기는 5프라임이 아니구나.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3프라임이고 5프라임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3프라임 밑에 임식 서열을 봤을 때 여기 다섯 번째에서 가상의 절단면으로 잘리는 GC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GC 뭐 있나? 라고 봤더니 여기 GCT 있죠. 아, 그러면 여기 GCT가 오면서 여기 P로 P가 여기에 가상의 절단면을 자르는 제한 요소의 절단 위치구나. 그러면 이 뒤에는 AGC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P에서 다섯 개 있다면 이쪽 다섯 개 다섯 번째를 똑같이 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자르진 않겠지. 같은 절단 위치를 자르진 않을 거잖아. 염기서열이 다르니까. 그러면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를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를 보면 GAG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야 된다. 자, 보니까 S가 GAG로 끝나죠. 아, 그러면 요 앞에가 CTC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비어있는 이 칸들을 채워 넣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제 얘네들을 쭉쭉쭉 채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인식서열의 시작 번호 공식을 이제 이렇게 쌤이 만들어 봤는데, 자, 이 인식서열의 시작 번호 공식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요 다섯 번째 염기 서열을 잘 찾아내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이게 5나 이런 간단한 숫자가 아니라 좀큰 숫자일 때, 요런 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 이 X라는 건요. 그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서열의 시작 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X는, 자, 2분의 Y-4고, Y는 절단면 왼쪽에 이중가닥 총연기수예요. 이중가닥이니까 윗가닥 아랫가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P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P라는 제한 요소는 10이라는 그 조각의 염기수를 가진 애가 나옵니다. 어떤 조각인데 10개의 염기를 가진 조각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걔가 Y 값이 되는 거야. 그럼 10에서 4를 빼, 그 다음에 2로 나눠. 그러면은 2분의 6이니까 3이죠. 그러니까 얘는 세 번째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인식서열이 시작된다. 그러고 보니까 GCT 딱 나오죠. GCTH, AGC. 이렇게 해서 인식서열의 첫 번째 염기를 찾아내는 공식이 바로 요거다라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얘를 사용할 때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 이제 알려준 이 반으로 나눈 값으로 이제 숫자로 가상의 절단면을 보는 그 숫자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연습을 하면서 자기한테 맞게끔 체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두 절단 위치 사이의 거리의 계산 및 겹치는 서열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속도가 좀더 빨라진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B하고 P 사이에는요, 겹치는 염기 서열이 CG, CG로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는 GC, CG니까 다르죠? 그러면 이 B하고 P 사이에는요, 원래 12개의 염기가, 이 자른 위치에 12개의 염기가 있는데, 얘가 겹치니까 얘네 사이에는 최소 10개 이상의 염기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P하고 S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GC, GC 겹치니까 얘도 10개 이상의 염기 서열은 존재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때 뭔가 막혔을 때 얘네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 여섯 단계를 이용해서 쌤이 문제 푸는 방법을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연습을 해볼 테니까 같이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점 진단 세 번째는 줄기세포 되겠습니다. 자, 줄기세포는 간단해요.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 이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정란을 배양해서 배반포의 내세포 덩어리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그 다양한 세포들로 분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지, 맞지? 자, 그다음에 성체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골수나 탯줄의 혈액으로부터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성체줄기세포라는 애들은 이미 분화된 애들로부터 어느 정도 분화된 애들로부터 얻어냈기 때문에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치? 근데 배아줄기세포는 이렇게 수정란을 이용하거나 우리가 이제 핵치환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무핵난자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생명윤리의 문제는 있지만 얘네들은 생명윤리의 문제는 적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분화된 체세포에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해가지고 이제 역분화시켜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하거나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그 줄기세포가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의 차이점만 정확하게 알고 이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부터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쌤이 한번 약점 극복 문제에서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줄기세포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X와 Y는 성체줄기세포와 유도만능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기억은 난자와 체세포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요. X는 탯줄 혈액이나 골수

필수에서 얻는데요. 자, 이게 무엇이었어? 그렇지. 성체 줄기세포였지. 성체 줄기세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Y 같은 경우에는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될 것이야. 자, 그러면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누구를 역분화시켜서 만든다라고 했어요? 난자예요? 체세포예요? 그렇지. 체세포였다. 그래서 기억이 체세포.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만 딱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서 X는 유도만능 줄기세포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성체 줄기세포니까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고, 그 다음 기억은 체세포가 맞지요. 보기 D긋. X와 Y는 모두 분화가 완료된 세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모두 줄기세포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줄기세포라는 것들은 분화가 완료되지 않아서 다른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좋아. 자, 그다음에 생명공학 기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에서 그 핵치환이라든가 세포 융합이라든가 조직 배양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녹은 문제들이 녹아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얘 한번 볼게요. 다음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복제동물 X를 만드는 실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동물 ABC는 같은 종이고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개체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 그 다음, 핵이 제거된 A의 기억에 B의 니은으로부터 추출한 핵을 이식한 후 배양해서 배아 A를 얻는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A에서부터 핵이 제거된 A의 기억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기억을 얻었어. 그런데 얘는 핵이 제거됐대. 그럼 핵을 제거했으니까 얘는 뭐겠어? 난자와 체세포 중에 난자일 것이고 무핵 난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니은으로부터 핵을 추출한대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핵을 추출해서 이 무핵 난자에게 핵 이식을 하겠죠. 자, 이러한 기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핵치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로부터 핵치환 기술을 이용해서 핵 이식을 한 다음에 배아 A를 얻어낸 것이고, 자, 이것을 누구에게 이식을 했다? C에게 이식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 C가 대리모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얘는 X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 X하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애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X하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애는 바로 핵을 제공한 요 B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것이지.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난자이다라고 했어. 기억은 난자가 맞죠? 그 다음에 보기 D은 이 실험에서 핵치환 기술이 사용되었다라고 했으니까 핵치환 기술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보기 D긋 X는 B를 복제한 동물이다. 요 X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애가 B라 그랬죠? 아, 그러니까 B를 복제한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정답으로 고르면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네,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바로 단일 클론항체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기역과 니은은 암세포와 비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떠한 것을 배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 지금 암세포하고 비림프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배양을 하는 이 기억은 암세포일 거예요. 이 암세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반영구적으로 분열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 항원 X를 주입해서 얻는 이 니은이 바로 무엇이냐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비림프구 되겠죠. 비림프구. 얘네들은 항체를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세포의 모두 특징을 모두 갖게 하는 잡종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술을 사용할 거냐면 세포 융합 기술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잡종 세포의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서 내가 필요한 항체를 만드는 세포를 선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배양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떠한 기술이 사용된 거야? 조직 배양 기술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내가 원하는 항체들만 이렇게 여러 개 얻어내는 거, 이걸 이제 단일 클론 항체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니은은 비림프구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고, 보기 니은 잡종 세포는 기억과 니은이 융합된 세포이다.

지금 융합세포라는 힌트까지도 줬어요. 기억과 니은을 융합해서 이두 가지 세포의 특징을 모두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잡종세포는 반영구적으로 분열을 하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디귿에서 A는 X에 결합한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지금 얘는요 어떠한 항체이냐면 요 항원 X를 주입해 가지고 만들어낸 항체가 되는 것입니다. 단일 클론 항체. 그러니까 얘는 항원 X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 단일 클론 항체는 어떠한 기술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 이 단일 클론 항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항암제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암이 걸린 환자에게 넣어주게 된다면 얘네들이 이제 그 암세포에만 가서 결합을 하고 항암제가 작용을 할 테니까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공학 기술들 봤으니까 이제 정작 중요한 제한 요소와 관련된 문제들 쌤이랑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중가닥 DNA X와 제한 요소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문제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조건들을 준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자, 먼저 X는 27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고라고 돼 있어. 그러면 27개의 염기쌍이니까 총 54개의 염기일 것인데, 이 중에 여기에는요, 한 가닥의 염기서열만 주어졌으니까 이한 가닥에는 총 27개의 염기가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기억은 8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면 쌤이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8칸을 만들어 볼게요. 자, 8칸을 이렇게 만들고, 자, 그다음에 니은은 10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10개, 5, 하나, 둘, 셋, 넷, 5, 10개의 염기 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제한 요소는 3가지 나와 있네요. 자, 3가지인데 X라는 애들이 있고 B라는 애들이 있고 A라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X를 넣어주게 된다면 DNA 조각수가 3개 나온대요. 자, 그 말인즉슨 지금 선형의 DNA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들 3에서 1을 뺀, 즉두 군데가 X가 자르는 절단 위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를 넣었을 땐두 조각 나오니까 얘는 한 군데를 자른다. A를 넣을 때도 한 군데를 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4번에는요, 그이셋 중에 두 가지를 첨가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가 세 조각이 나온대요. 그럼 여러분들, 얘는 절단 위치가 두 개다라는 걸알수 있고, 여러분들은 바로 어떠한 제한 요소를 넣는지 찾아낼 수 있죠. 이 X가 들어가서 다른 거 하나랑 들어가는 순간 3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 1 더한 값이 2가 될 테니까, 아, 얘는 B하고 A를 같이 이렇게 첨가한 것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거 무엇이냐? 지금 예 했고요. 그 다음에 DNA 조각의 염기수를 반으로 나눠주는 거. 그리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6, 10, 11, 그 다음에 6, 21, 그 다음에 11, 16. 이렇게 해가지고 반으로 나눈 값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서열을 한번 리딩해 보라 그랬죠. 어떠한 서열을 읽을 것이냐? 위의 서열을 읽을 것이냐? 아래 서열을 읽을 것이냐? 그러고 보니까 친절하게 얘는 5프라임에서 시작해서 3프라임 쪽으로 봐라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럼 나도 제한 요소의 인식 서열을 볼때이 아래는 볼 필요가 없다, 이 위에만 보면서 이 기억 니은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생성된 DNA 조각의 염기수가 가장 작은 게 12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조각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X를 넣을 때도 12개 나오고 B를 넣었을 때도 12개 나오게 됩니다. 그치? 자, 그 말인즉슨요, 얘네들은 뭐 이제 중간에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양쪽에서 하나씩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6, 6이라고 계산해 준게 어떤 게 되는 거냐면, 가상의 절단면이 위치하는 염기의 번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가상의 절단면 쌤이 어떻게 잡으라 그랬지? 그냥 정중앙을 잡으라고 했어요. X는 가상의 절단면이 여기, 그 다음 B는 여기, A는 여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여섯 번째 염기의 가상의 절단면이 존재한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여기에서 가상의 절단면이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고, 오른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서도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X, B, A 중에 누구냐라는 걸 이제 한번 볼 것인데, 어차피 A는 12개짜리의 연기 조각으로, 연기로 된 조각이 안 나오니까 B하고 X 중에 하나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를 한번 봐볼게요. 얘는 이제 CTC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넣으려고 했더니 CTC 안 되잖아? 그리고 나서 B를 봐. GGA. 아, 그러면 여기 GGA구나. 그래서 GGA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 염기서열을 쭉 써주면 돼요. TCC. 그래서 옆에 TCC다. 그러면 벌써 8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5개 한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가 B에 의한 가상의 절단면이 될 테니까, X에 의한 가상의 절단면은 여기에 존재하겠네. 그치? 자, 그리고 X의 염기서열 보니까, 끝에서 GAG로 가죠. GAG구나. AG다. 그리고 CTC. 그러니까 앞에 CTC. 그럼 벌써 여기도 5개를 다 채워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쉬워, 쉬워.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 X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자르는 위치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쪽 여기에서부터 봤을 때 얘가 그 여섯 번째 이걸 봤으니까 요열 번째는 이 반대쪽에서 나왔을 것이다. X가 여기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에서 가상의 절단면이 나왔으니까 반대쪽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겠지. 맞아? 근데 이게 10번일지 11번일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A를 한번 봐보자. A로 자르게 된다면 얘는 11번, 그다음에 16번에서 가상의 절단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서 11번일 수도 있고 왼쪽에서 16번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자, 그 왼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B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절단 위치가 가상의 절단면이 6번에서 시작을 했어요. 맞지? 자, 6번에서 이제 가상의 절단면이 있었어. 6번 염기 다음에. 그러면 얘가 만약에 11번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여섯 번째일 테니까 7, 8, 9, 10, 11. 이렇게 되죠. 11번에서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그 A로 잘리게 된다면 이둘 사이에는 몇 개의 염기가 존재해요? 다섯 개의 염기가 존재하고 한 가닥에 다섯 개니까 윗가닥, 아랫가닥 합치면 두 가닥에는 10개의 염기가 존재하겠죠. 근데 봐봐. B하고 A 사이 같은 경우에는요, 잘리는 그 염기 인식 서열을 보니까 겹친 애들이 없어. 그러면 가상의 절단면 사이에 최소 몇 개의 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12개 이상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A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가운데 10개밖에 없으니까 성립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아, 그러면 바로 왼쪽에서부터 11번째가 아니라 왼쪽에서부터 16번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4개였고 8개 있으니까 12개, 13, 14, 15, 16.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A가 자르는 위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제 A의 인식 서열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GGG, CCC. 그러니까 여기가 GGG 되는 것이고, CC 이렇게 넣으면은 CCC 해가지고 딱 들어맞게 된다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겠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니은 부분을 다 채웠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나는 기억 부분만 채우면 되는데, 이제 기억 부분은 뭘로 채워지겠어요? 쌤이 뭐라 그랬어?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결국에 얘네들의 염기 서열로 여기가 잘리게 된다. 그치? 근데 B로 잘리는 한 번의 위치 찾아냈고, A로 잘리는 절단 위치 하나 찾아냈으니까, X로 잘리는 두 개의 위치만 찾아내면 되는데, 하나 찾았단 말이야. 그럼 어디겠어? 이쪽 기억은 X로 잘리는 위치로 X의 염기 서열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고 보니까 얘는, 10번째나 11번째래요. 그러면 여기가 여섯 번째니까, 7, 8, 9, 10. 여기가 이제 가상의 절단면이거나 11번째가 가상의 절단면이거나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면 돼. CTC 이렇게 가보자. CTC. 그럼 여기서부터 나뉠 것이고 여기서부터 가서 CTC GAG.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은 얘는 11번째에서 이렇게 X로 잘리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봐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의 3프라임 말단의 염기는 사이토신이다 라고 했어. 기억은 말단의 그 3프라임 쪽이
G입니다. 구안인이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에는 A가 인식하는 염기서열이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니은에 A가 인식하는 염기서열이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 4에서 염기의 개수가 20개인 DNA 조각이 생성된다라고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4에서 B하고 A로 이렇게 같이 잘랐을 때몇 개의 염기가 이제 생성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선 B로 여기로 잘랐을 때 얘가 여섯 번째에서 가상의 절단면이 있었으니까 12개 짜리는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왼쪽에서 11번째였어. 아, 왼쪽에서 16번째였으니까 오른쪽에서 11번째겠죠. 맞아? 그러면 여기에는 22개 짜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총 27개의 염기쌍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총 염기 개수는 54개죠. 54에서 얘네 둘을 더한 값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36을 빼봐. 그럼 얼마 나오겠어? 얘는 18. 다시. 여기에서 36이 아니라 34죠. 쌤이 산수를 잘못했네. 그러면은 20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20개인 DNA 조각이 생성된다라고 해가지고 맞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로 잘랐을 때 이쪽에 22개가 있었고, 이쪽에 12개 있었고, 이 사이에 20개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염기의 개수를 세서 3, 6, 10이니까 총 20개 있구나라고 세셔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위 여부를 가려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조금 다른 형태의 제한 요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유형도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기역리은 디귿 리을이 A, C, G, T 중에 각각 하나씩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막막하잖아요, 그치? 이런 거 나오면 염기의 개수도 지금 35개의 염기쌍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무려 여기에 35개의 염기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 이걸 언제 다 가려낼 것이냐? 막막하겠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기에 염기 서열들로 얘네들이 채워진다라는 거,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찾아나가다 보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첨가한 제한 요소가 어떠한 건지는 다 가려냈는데, DNA 조각수가 두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하나의 절단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얘는 두 개, 얘는 하나, 얘는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세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ABCD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 군데에 절단 위치가 있다라는 건두 군데의 절단 위치에다가 나머지 하나를 넣어줬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B는 반드시 들어가겠다. 나머지 하나가 무엇인지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가상의 절단면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얘네들 반으로 나누고 시작할게요. 11, 24, 5, 30. 그 다음에 5, 7, 11, 12.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자. 그러면은 가상의 절단면을 찾기가 쉽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가상의 절단면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정중앙을 가상의 절단면으로 잡아라라고 이렇게 쌤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얘네들로 잘리는 인식 서열이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서열을 어떻게 리딩할 거야?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리딩할 거니까 위에 줄은 볼 필요가 없고 인식 서열의 아랫줄을 보면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B라는 애들로 잘리게 된다면 CC, TA 있고 GG. 같은 거두개 반복에 이 양쪽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거두 개가 존재하네 라는 걸볼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E라는 제한 요소로 잘리게 된다면 얘는 가운데에서 같은 것들이 두개 반복된다 라는 패턴이 있고, K라는 애로 잘리게 된다면 얘는 B랑 비슷해요. CC, GG인데 여기가 TA인데 얘는 8이니까, 아, 두 개씩만 반대로, 가운데만 반대로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좀 특이해. GGCC가 양옆에 있고 가운데 AT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스캔을 쭉 해줘야 되는데, 그냥 스캔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수한단 말이야. 헷갈리고. 그치? 그래서 뭐 이제 CC니까 기억 기억 여기로 이제 바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쌤은 이렇게 보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작은 거를 먼저 체크를 해요. 자, 다섯 번째. 여기 10개 염기로 된 조각이 나왔다라는 거는 다섯 번째, 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섯 번째 위치에서 절단면이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섯 번째에서 나올 수 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상의 절단면을 보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기억, 기억, 리을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 하나, 똑같은 거, 기억, 기억으로 나오죠? 그럼 여기에 CC 되겠네? 그러면 CC 넣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디귿, 그 다음에 니은, 니은 하니까 GG까지도 딱 들어맞아. 근데 쌤이 여기에서 지금 여기를 TA로 바로 안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까 CC, GG가 또 있었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TA일 수도 있고 AT일 수도 있다. 그거에 따라서 B가 자르는 걸 수도 있고 K가 자르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될 것은 쌤은 바로 왼쪽으로 갔지만 여러분들은 오른쪽에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오른쪽도 한번 체크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이제 가상의 절단면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인식 서열 이 서열 여섯 개가 기역,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기역을 우리가 CC 잡았고 니은을 G로 잡았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가운데가 리을 디귿, 디귿 리을이니까 얘 패턴과 똑같다. TA, AT 이거 똑같으니까 한쪽은 B로 잘리고 한쪽은 K 또는 이쪽이 K라면 이쪽이 B 이렇게 잘리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로 잘리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봐보자. 자, 이제 쭉 가봤더니 얘는 이제 얘로 가기 전에 이 11번을 한번 봐보자. 자, 11번. 11번에서 이제 잘리는 가상의 절단면을 한번 봐볼게. 그러면 아까 여기가 5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 7, 8, 9, 10, 11. 여기에서 잘리는 애가 딱 가상의 절단면을 보니까, 걸리는 양쪽에 3개씩이 어떻게 되냐면, 기역, 리을, 리을, 디귿, 디귿, 니은. 이러한 패턴이 존재했어. 아까 E로 잘랐을 때. CTT, AAG. 맞지? 그러면 아까 기역이 우리가 C라고 놨으니까, 기역이 C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끝에 니은이 G로 딱 떨어지네. 그러면 여기가 맞는 거지. 리을하고 디귿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리을은 T고, 디귿은 A다. 그 다음에 여기 11번째 가상의 절단면은 E로 잘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시험관 1의 첨가한 제한 요소 A는 바로 E라는 제한 요소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리을하고 디귿이 T하고 A로 결정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 T하고 A 사이를 자르는 게 B였어. 그러면 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자르는 거는 B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디귿이 A고 리을이 T잖아. 그러면은 요 AT 사이를 자르는 거는 K였어. 그래서 이게 K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되겠어? 좋아.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냈잖아. 기역 같은 경우가 C고요. 니은이 G고요. 디귿이 A고요. 리을이 T입니다. 얘네들을 이제 써보는 거야. 쓰고 나서 이제 나머지 X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염기서열이 자르는 위치가 있느냐, 인식서열이 있느냐라는 거를 찾아보면 되게 되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제 GT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AAG 다음에 그 다음 G 그 다음 니은에다가 G를 먼저 쭉 써볼게요. GG 이렇게 될 것이고 기역은 C였으니까 C 쓰고 디귿이 A 그 다음에 리을이 T. 자, 이렇게 쓰면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모두 염기 서열로 바꾸는데 성공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쯤에서 B로 잘리는 GGA 아니 여기 CCTAGG가 또한번 나와요. 그치? 어디서 나오냐면 CCTAGG. 그래서 여기에서 B로 한번더 잘린다. 그러면 B는 두 군데를 잘리게 되는 것인가? 두 군데를 인식하는 것이니까 아까 두 군데 인식하는 애가 이 원문자 B였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B라는 제한 요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B라는 제한 요소로 잘리게 되면 얘는 왼쪽에서 다섯 번째. 그러니까 여기엔 총 10개 염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성된 DNA 조각의 염기 수는 10개짜리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한 군데를 더 보니까 얘네들은 11번째. 11번째를 자르죠? 그러면은 22개짜리 그 염기 조각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하고 21을 더해서 35에서 빼주게 되면, 얘는 70에서 얘네들을 빼줘야 되는 거죠? 70에서 얘네들을 빼주게 되면 38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 가운데는 38개의 염기가 존재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CD를 한번

골라보자. 이 C를 넣었을 때 다섯 개. 즉, 다섯 번째 가상의 절단면이 있는 건 B가 아니라 반대쪽이겠지. K겠다. 아, 그래서 얘가 K 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X니까 D가 X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X의 절단 그 위치만 찾아내면 될 것인데, 인식서를 보니까 CT, 아, 여기 밑에를 봐야죠. GAG, CTC. GAG, CTC를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네. GAG, CTC. 그래서 여기가 바로 X에 의해서 잘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세 보면 여기가 17번째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는 10개의 연기가 있는 거야. 위에, 윗가닥, 아랫가닥 합쳐서 여기는 12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12개. 그 다음에 요 사이에 14개 존재하고, 여기에 12개, 여기가 다섯 번째였으니까 10개.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요, X를 넣었을 때, 자, X를 넣었을 때, 이쪽 한쪽이 24에다가 10이니까 34, 그 다음에 36. 이렇게 나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B가 지금 B였단 말이에요. B하고 무엇을 넣었을 때, 요렇게 잘리는 애들이 나오게 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지금, 14하고 24. 이렇게 잘릴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냐면, 여기. 그 14하고 12, 12 더한 14하고 24로 잘리는 요 x가 되겠죠. 그래서 x를 넣어줬을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c는 k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c는 k이다라고 해서 맞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보기 d은 1에서 염기 개수가 38개인 DNA 조각이 생성된다라고 얘기했거든. 자, 지금 시험관 2에서 38개인 조각이 생성되네. 맞고, 그 다음에 보기 D긋. 5에서 생성된 DNA 조각 중 염기의 개수가 22개인 조각에서 아데닌의 개수는 3개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 자, 이걸 나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인식서열을 제대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표시한 거는 가상의 절단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정중앙의 절단면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5번 이거를 넣었을 때 염기 개수가 22개인 조각 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봤을 때 11번에 있는 이 B란 말이에요. 근데 B의 정확한 절단면은 사실 여기가 아니잖아. 그치? B는요, 어디를 이제 하냐면 G에서 끊고 GATCC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아, C 여기로 봐야겠지? 밑에 나와 있으니까 CCTAG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CCTAG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잘리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잘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뒷부분에 22개가 있을 거야. 거기에 아데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한다면 우선 여기에 써져 있는 것 중에 아데닌의 개수는 몇 개가 있냐면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위에 가닥 아래 가닥까지 합친 거니까 여기에 써져 있는 T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왜? T의 상부적인 게 아데닌이니까. 그러면 T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렸을 때 여기에 상부적인 염기가, T의 상부적인 염기가 A가 위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A가 하나 더 있겠다. 그치? 그래서 A와 T의 개수를 모두 세줘가지고 인식 서열에서 더해주게 된다면, 그 22개인 조각에서 아데닌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3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개수는 3이다. 맞다. 기역, 리언, 디귿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약정극복 5번까지 한번 풀어보게 되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제한요소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요 방향성을 찾고, 이 제한요소 인식서열의 위에 줄과 아래 줄 중에 주어진 것 중에 무엇을 사용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중에 DNA 조각의 염기수,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을 보는 데에 적합하다? 가상의 절단면의 번호.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값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번호들이 가상의 절단면에 염기가 있는 위치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면 문제를 좀더 빠르게 풀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조금 더잘 여러분들이 연습해보면 분명 자신감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길 바라겠고요. 쌤이랑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0: 붙이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3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뭐냐면요. 선타기입니다. 자, 여기에 선을 열심히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그림일까요? 정답은 혹시 알겠나요? 모를 것 같은데? 네, 정답은 바로 코미디언입니다. 자, 코미디언은 선을 정말 잘 타야 하는 직업이에요. 선을 너무 안 건드리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아, 하품하면서 재미없다고 한대요. 자, 그런데 선을 너무 넘어버리잖아? 그러면 아,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너 선 넘었어. 라고요. 자, 이렇게 줄을 잘 타야 하는 것이 바로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코미디를 갖다가 악명 높은 양날의 검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한쪽 칼로는 이 사회의 불편한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내지만 또 다른 칼날로는요, 아유, 웃자고 한 얘기에 뭘 그렇게 흥분해? 라고 하면서 그 비판을 또 뭉개버릴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코미디, 그리고 해학, 풍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수능완성 수능특강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글에서는요, 이 코미디 영화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또 수능 특강에서는요, 이 풍자, 코미디가 의도와 반대로 읽히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코미디에 대해서 읽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문제는 23번 주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 풀어봅시다. 자, according to Christopher Beach,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영화의 학자입니다. 자, 근데 코미디 필름, 방금 연계 시그널에서 했던 거 그대로 나오네. 코미디 영화의 popularity, 뭐요? 이 유명함, 인기라는 것은 gives it a unique position in American culture. 자, 그것은요, 독특한 포지션을 주었습니다. 어디에게 있어서? American culture, 미국의 문화에 있어서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not only, 그리고 but also가 나옵니다. 자,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뿐만이 아니라 due to its wide reach and entertainment value. 자, 이것의 널리 퍼지는 그 범위, 그리고 오락적인 가치, 뿐만이 아니라 because it provides social critique. 자, 또 이것이 코미디 영화가 뭐를 제공을 할 수 있냐면 사회적인 비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 아, 그렇구나. 지금 코미디라는 것은요, 미국 문화에 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니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not only A, but also B에서 B가 더 중요하다라고 수십 번 얘기했죠. 자, 여기에서는 social critique, 뭐가 뭐 때문이다? 사회에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코미디 프로그램들 보면은요, 너튜브나 아니면은 뭐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들 보면은 다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돌려서 심볼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죠. 자, 사회 비판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it at once enables a critical view of society.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자, 이것은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뭐를요? A critical view of society. 사회에 대한 critical view 하니까 비판적인

심판의 역할도 할수 있고, 추가로 또 어떤 역할도 할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이상적인 모습.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주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두 가지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뭐가? 고미디 영화가요. 그래서, to Frank Krutnik, 어떠한 학자겠죠? 이 사람은 a specialist in film studies. 자, 영화 연구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comedy films can be seen as a notorious double-edged sword라고 합니다. 자, 코미디 영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 수 있냐면, 악명이 높은 double-edged sword라고 해요. double-edged. edge가 양쪽으로 있는 거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자, 근데 그것은요, can simultaneously hack away at conformism while whittling down voicings of dissent or transgress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뭐를 할수 있는 거냐면요. 자, 동시에, 뭐를 할수 있냐면, hack away라고 하면은, 배어다, 뱉다, 배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conformism 하면은 순응하는 거야. 이 순응을 배워낼 수도 있고, 순응을 배워낼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비판을 할 수도 있고, while, 자, 반면에 뭐도 할수 있냐면요. 자, 뭐 하는 동안에? whittling down voicings of dissent and transgression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whittle down이라고 하면은 깎아내다라는 거야. 뭐를 깎아낼 수 있냐면, 목소리를 깎아낼 수도 있어요. 무엇의 반대 또는 transgression이라고 하면 일탈, 위반이죠. 자, 반대나 일탈, 위반에 대한 목소리를 깎아낼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의 역할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자, 이것은요, 놀랍지 않습니다. 해. 자, no surprise. 놀랍지 않아요. That Hollywood comedy, 할리우드의 코미디가 which has to extend across such divergent tendencies. 자,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커마 있고, 삽입 구문이죠. 정보만 더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대충 읽어도 되는 부분이지. 자, 그랬을 때, 자, 이것은요, 사실 코미디는 어떤 것이냐면요, has to extend. 자, 널리 퍼질 필요가 있어요. Across such divergent tendencies. 엄청나게 다양한 경향성을 넘어서 퍼질 수가 있는 게이 할리우드 코미디인데, 자, 이것은요, can be seen as engaged by its very nature. 자, 어떻게 바라봐질 수 있냐면요, 자, 참여가 된다라고 바라봐질 수 있는 거야. 뭐에 의해서? Its very nature, 그 자체의 속성에 있어서, in its own kind of play, 자, 어떤 흥미의 종류로서, balancing expectations of various audiences, 자, 균형을 맞춥니다. 무엇에 다양한 audience, 관객들의 기대에 대해서 뭐를 맞춰? 균형을 맞추고, and connecting the sarcastic with the comic, 자, 뭐를 연결을 시키냐면, sarcastic, sarcastic 하면 뭐야? 막 되게 비판적이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걸 갖다가, sarcastic이라고 하죠. 풍자하고, 이런 것들. 자, 풍자를 뭐랑 연결시키냐면은, 뭔가 되게 차분한 거랑 연결을 시키고, the aggressiveness of humor. 자, 무엇이냐면은, 휴머에 대한 공격성을 또 뭐랑 연결을 시킬 수 있냐면은, necessity for lessening the tension through laughter이라고 합니다. 자, 웃음을 통해서, lessening the tension. 뭐를 줄여요? 어떤? 긴장감을 줄일 필요랑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야. 지금 뭐랑 뭐를 연결시킨다라는 말이 뚜두두 여러 번 나왔어. 근데 뭐랑 뭐랑 연결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뭐 유머랑 플러스 자, 이 웃음을 통해서 텐션을 낮춰야 될 필요성 이런 거를 연결을 시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두 가지 역할을 믹스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자, 결국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야? 코미디는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할수 있고 저런 역할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제 찾는 거니까 메인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볼게요. The contrast between serious and humorous American film genres라고 합니다. 자, contrast까지 너무 좋아. 그런데 뭐랑 뭐 사이의 컨트리스냐면 The serious and humorous American film genres. 자, 시리어스한, 뭔가 진지한, 그리고 유머러스한 그러한 미국 필름 장르 사이의 대조. 자, 이러한 장르는 이렇게 생겼고 이러한 장르는 이렇게 생겼고 그 둘을 대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건 볼게요. The popularity of comedy films throughout the history of Hollywood 라고 합니다. 자, 코미디 필름의 뭐요? 인기인데 뭐에 있어서 throughout the history of Hollywood 할리우드의 역사에 있어서 라고 하죠. 역사 얘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히스토리 덕분에 쉽게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자, 3번 볼게요. The unique role of American comedy films in balancing critique and comfort 라고 합니다. 자, 독특한 역할이에요. 무엇에 있어서? 미국 코미디 영화에 있어서. 자, 뭐랑 뭐를 balancing, 균형을 맞추냐면은 비판과 comfort, 자, 이런 편안함의 밸런스를 맞추는 미국 코미디 영화의 독특한 역할. 이거 어때요? 코미디 역할에, 코미디 영화의 역할이 있다라고 했죠? 비판, 크리틱, 그리고 뭔가 이상적인 거, 컴포트, 이런 것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됐죠? 4번 볼게요. The way American comedy reflects social hierarchy and reinforces political ideology 라고 합니다. 자,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미국 코미디가 reflect, 반영한대요. 뭐를? 사회적인 위계를. 그리고 reinforces political ideology, 정치적인 이념을 강화한다. 너무 같죠? 그럼 정치적 이념을 왜 강화해? 자, 여기서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자, 5번 볼게요. The use of humor to attract audiences in a competitive Hollywood film industry 라고 합니다. 자, 유머의 사용이에요. 뭐를 하기 위해서? 관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경쟁적인 할리우드 산업에서. 이것도 아니죠. 뭐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머를 사용한다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화시키면은요. 결국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말들로 재진술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재진술 A라고 한번 말하고 A 다시라고 한번 말하고 A 다시 다시라고 말하고 A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메인 메시지를 가지고 갈 수 있냐? 이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메인 메시지로 가지고 가면 되는 그런 글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정답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재진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글이었기 때문에 뭐 정답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정답 포인트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첫 번째 크리티컬 뷰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동시에 카밍한 요구도 가져다 준다. 맞춰준다. 라는 부분을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At once A and at the same time B 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거든. 자, 이거 무슨 말이야? At once A라고 하면은 동시에 A 하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B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 포인트였고 요 표현들까지 좀 다 알아갈게요. Double-edged sword도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At once A and at the same time B 요것도요. 동시에 A 하면서 B 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의 파악의 마지막 유형 24번이죠. So, as is obvious to anyone who has seen or bought one of the innumerable commodities that revolve around endangered species.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것은요, 뭐 하는 것이냐면, obvious 하대요. 명백하대요. 자, 명백하대. 누구에게? Anyone. 누구? Who has seen or bought. 보거나 산 적이 있는 거야. 뭐를요? Innumerable. 수많은 commodities. 상품 중에 하나를. 근데 그것은요, that revolve around the endangered species. 자, revolve 하면 회전하다라는 거니까, 자, 뭐를 주제로 하다, 뭐를 중심으로 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endangered species. 자, 어떠한 멸종위기 종을 주제로 하는,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상품들 중에 하나를 사거나 본 적이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듯, 근데 그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려주고 있죠. 뭐 초콜릿 바라던가 캘린더, 토트백, 티셔츠. 자, 이런 거 사보거나 본 적이 없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다 그렇잖아요. 자, 근데 or who has watched documentaries 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 환경 다큐를 본 적이 있다던가 or read books, 책을 읽은 적이 있다던가 or attended lectures, 자, 어떤 강연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About the extinction crisis. 어떠한 것에 대해서

extinction, 어떠한, 뭐요? extinction, 멸종의 위기에 대해서 강연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species that are usually selected to signal the crisis. 자, 근데 the species, 자, 여기 보면은 species 하면 종이잖아요. 어떤 종? That are usually selected. 자, 선택이 되는 종이에요. 뭐를 하기 위해서? To signal. signal 하면은 신호를 보내다라는 뜻이잖아.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The crisis. 자, 이 위기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선택이 된 종들은요. tend to belong to.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A fairly narrow set에 belong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꽤나 좁은 세트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자, 그러면요. 지금 뭐라고요? Extinction crisis, 멸종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렇게 멸종 위기가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막 책도 주고, 막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자, 그럴 때, 그거에 신호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신호를 보내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좁은 세트에 들어가는 친구들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니까, 자, 여기까지는 한50% 정도 이해될까 말까 하는 게 정상이야.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species of groups of species that are portrayed are almost always animals 라고 해. 자, species, 종이나 아니면 group of species, 종의 그룹이에요. 자, 근데 그것들은요, that are portrayed, 묘사가 됩니다. 묘사가 되는 종들, 종의 그룹들은 are almost always animals. 어떤 친구들이냐면 동물입니다. 라는 거야. While 반면에 plants, 식물들은요, which are equally affected by extinction. 자, 어떻게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무엇에 의해서? extinction, 멸종에 의해서 똑같이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식물들도 receive almost no attention. 자, 어떠냐? 거의 주의를 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자, 그러면 지금 신호를 보낼 때 좁은 세트에 있는 것들만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봤더니, 지금 동물들이 항상 묘사가 돼요. 근데 식물들도 당연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친구들은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서, among the animals, 자, 동물들 사이에서도요, large mammals, 큰 포유류들, 예를 들어서, gorillas, tigers, bears, pandas, whales, and white rhinos. 자, 고릴라, 타이거, bears, pandas, whales. 자, 이런 거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거죠. white rhinos and birds. 자, 이런 친구들. 자, 그런 것들은요, particularly beautiful ones. 근데 새들 중에서도 특히나 아름다운 것들. such as raptors, parrots, and colorful songbirds. 자, 여기 빠르게 읽고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큰 포유류, 아니면은 예쁜 새들. 이런 것들이 are the preferred objects. 자, 무엇이냐면은 선호되는 물체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coverage. coverage 하면 뭐예요? 보도라는 뜻이잖아. 자, 보도에 있어서 선호되는 물체,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자, 동물들 중에서도 일부. 그리고 어떤 것들? 뭔가 예쁘고 크고 이런 동물들. 예쁘고 크고 이런 애들만 어떻게 된다? 보도가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among invertebrates. invertebrate 하면은요, 무척추 동물이죠. 무척추 동물 중에서는요, only photogenic butterflies. 자, 뭐만? 포토제닉한. 그러니까 사진 잘 나오는 그러한 butterflies만. 특히 어떤 것들? in recent years, 최근에 the monarch butterfly. 자, 모나크 버터플라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런 거 해석하지 않기. 이것은요, which has generated a whole advocacy movement of its own. 뭐라고 하냐면은,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떤 전체적인, advocacy라고 하면은 지지하는 거잖아요. 지지 움직임을 그 자체로 만들어낸 것도 있기는 했는데, occasionally come into view. 자, 그런 것들이 종종 시야로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뭐, 예쁜 애들. 사진 잘 나오는 애들, 이런 것들이나 보도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분류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분류군들, such as worms, crabs, fungi, and bacteria. 뭐라고 하냐면은, 자, 뭐, worms 하면 지팡이? 지렁이라던가, crabs 하면은 뭐, 개죠. 그리고 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여전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는 거야. 자, 누가 박테리아의 멸종, 지렁이의 멸종, 이런 거를 가지고 막, TV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책을 써가지고 판다던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좀더 공감을 살수 있는 예쁘고 크고 이런 친구들만 계속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글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Plant the Superstar. 자, Plant가 Superstar입니까? 여기서부터 틀렸죠. 식물은 Superstar입니다. The key to saving ecosystems. 뭐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코시스템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아니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how business benefits from public conservation efforts. 자, 공공의 보존 노력으로부터 비즈니스가 어떻게 수혜를 입는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관이 없고요. 자, 3번 볼게요. conservation superstars. 자, 이 보존의 슈퍼스타들. 자, which species get the spotlight? 자, 어떠한 종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얻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제목에서 이런 식으로 의문문 형태가 나오면 내가 뭐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더라? 의문문에 대한 답이 이 글의 주제가 맞느냐를 생각해 보라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떤 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가라고 하면은요. 그 답이 뭐야? 크고 예쁜 동물들. 그리고 뭐 식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막 균류 이런 것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주제가 답.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이 맞죠.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자, 4번 마저 보겠습니다. 자, human-centered taxonomy. 자, 인간을 중심으로 한 분류. 그게 무엇이냐? barriers to scientific objectivity. 과학의 객관성에 있어서 barrier, 장벽이 된대요. 아, 이거 다 관련 없는 거고. taxonomy에 대한 것도 아니었죠. 분류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요. vanishing voices. 사라져가는 목소리. The first victi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 오염의 첫 번째 피해자인데, 우리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자, 좋아요. 자, 멸종위기 있을 때 일부 동물만, 대표적인 종목만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소외되는 종들은 주목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lmost always animals. 자, 반면에 no attention. 자, 여기 보시면은 식물들은 뭐를 한다? 뭐를 받지 못한다? 관심을 받지 못한다. 동물들은 관심을 많이 받는다라는 문장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여기에 while은요, 대조를 나타내는 while이었고, 자, 알겠지만 한번 짚고 갈게요. 자, 요거 대조를 나타내는 while과 비슷한 표현으로 where is, but, in contrast 같은 것이 있다. 자,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5번으로 넘어갈게요. 도표 문제입니다. 도표가 되게 좀 복잡했어요, 이번에. 자, 네,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The table above shows. 자, 위에 있는 표는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The investment in battery storage by major countries. 자, 투자를 보여줘요. 뭐에 있어서? 배터리 저장에 있어서. 주요 국가들의. 그리고 regions, regions 하면 지역들의 for the years 2022 and 2023. 자, 2022년, 2023년에 in billions of US dollars. 자, US 달러 기준으로 했습니다. 라고 해. 자, 첫 번째 문장 안 중요하다라고 했죠? 실전에서는 첫 번째 문장 안 읽고 바로 1번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5번부터 읽어가지고 역순으로 읽어나가는 게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 거예요. 자, compare to 2022. 2022년과 비교를 해서 investment in 2023. 2023년에 뭐요? 투자는 was higher across all countries and regions.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그것이 높았답니다. 모든 국가와 모든 지역에서. Reaching a total of 36.3 billion dollars. 자, 그래서 토탈이 36.3 billion dollars였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봐봐야 돼. 자, 2022년이랑 2023년을 비교를 했을 때, 자, 2023년이 모든 지역에서 다 높았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높았고요. 높았고요. 높았고, 높았고, 높았고 해서 쭉 보면은 다 높았어요. 그래서 토탈이 얼마였냐? 36.3이 맞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선택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022년에 The America ranked first in total investment. 자, 아메리카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인베스먼트에서요. 자, 그런데 followed by the Asia Pacific region. 그 다음에는요, 뭐가 따라왔냐면은 Asia Pacific 지역이 따라왔습니다. 자, 봅시다. 2022년이죠? 자, 가장 높은 것은 보니까 8.6, 6.8, 5.1. 미국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2등은 무엇이냐면 6.8이 맞죠. 아시아 퍼시픽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고. 자, 그러나 2023년에는 Asia Pacific overtook the Americas with an increase of more than $10 billion. 자, 어땠냐면 Asia Pacific 지역이 overtook 하니까 따라잡았답니다. 뭐를? 미국을요. 어떻게? With an increase of more than $10 billion. 자, $10 billion 이상을 증가시키면서 mainly driven by China. 그리고 그것은 주로 중국에 의해서 이끌어졌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의 문장에 체크해야 될게 되게 많죠. 일단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은 2023년에는요, 에이시아 퍼시픽이 1등이었어요. 보니까 에이시아 퍼시픽이 1등이었던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미국을 따라잡았죠. 근데 어떻게 됐냐? 10 이상의 증가가 있었대요. 6.8에서 17점이니까 10 이상의 증가가 있었던 것도 맞고요. 자, 그 중에 가장 메인은 차이나였어요. 14.5니까. 다 맞는 정보입니다. 2번도 맞는 거. 3번 볼게요. In 2022, 2022년에 China's investment. 자, 이 차이나의 투자는 was a little more than half of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의 절반을 약간 넘었어요. 자, 2022년에 8.6이죠. 차이나 4.8이에요. 자, 이거 반하면 4.3인데 4.8이니까 반을 살짝 넘은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차이나가 넘어섰어요. 뭐를요? 미국을 4.9 빌리언 달러를 넘어섰습니다라고 해. 자,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요. 2023년에 9.6이고 차이나가 14.5거든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4.9가 맞아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Among Europe, 유럽에서요. The United States, 미국, 그리고 차이나. 그래, 요 세계에서요. Europe invested least in both years. 자, 유럽이 가장 투자를 안 했습니다. 두해 모두요. 자, 보면은 유럽이 2022년에도, 2023년에도 가장 낮은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2023년에는 more than twice as large as in 2022. 2022년에 두 배를 넘었습니다라고 해. 자, 5.1에서 두 배를 하면은 10점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니다. 저 유럽이니까 이것만 볼게요. 자, 유럽을 여기로 볼게요. 4.2, 6.6으로 볼게요. 자, 4.2에서 두 배를 하면은요, 8.4잖아요. 자, 그러면은 두 배를 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요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 4번이고요. 트와이스가 틀렸어요. 자, 5번 볼게요. In both years. 자, 두 개의 연도 모두에서 other AMER이랑 other EMEA. 자, 요거. AMER이랑 EMEA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요, were the regions with the lowest and second lowest investment. 자, 어떤 것이냐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낮은 투자 레벨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2022년에도 쫙 봤을 때 가장 낮은 게 0.5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낮은 게 0.9예요. 그리고 1.1, 1.8. 가장 낮은 거, 두 번째로 낮은 거, 각각 맞습니다. 자, with the former more than doubling. 자, 그런데 여기에서 with the former. The former이라고 하면은 AMER을 말하는 걸 텐데, 그게 more than doubling이래요. 0.5에서 1.1이 됐잖아. 그러니까 more than doubling. doubling 이상이 된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the latter이라고 하면은 EMEA를 말할 텐데, 그것은 exactly doubling. 딱 정확하게 두 배가 되었습니다. 2020에서 2023년에 라고요. 22에서 23년에.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선택지 되겠습니다. 아이고, 도표 문제 치고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할수 있어요.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다 확인하느라고 시간을 엄청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어리 렌즈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으로 인정된 종의 수가 10개가 넘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 Fairy Wrens라는 것은 작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birds예요. As their name suggests, 그 이름이 가리키듯이. They are well known for. 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brightly colored feathers. 자, 무엇이요? 밝게 색깔이 칠해진 이런 날개들로요, 깃털들로요. And cooperative breeding behaviors. 자, 그리고 어떤 협력적인 키우는 행동으로서, 육아 행동으로서 자,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So there are more than 10 officially recognized species. 자,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More than 10 officially. 자,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이 10개가 넘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이 10개가 넘는다. 맞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 각각은요. Found exclusively in Australia. 자, 어디에서만 발견이 된다고요? Exclusively in Australia. 자, 어디에서? 호주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ach species exhibits distinct feather coloration. 자, 번식기가 다가오면은 수컷은 화려한 색깔의 새로 변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각각의 종들이 별개의 자, 이 깃털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독특하게 확인이 가능하게, 구분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종들은요, 삶을 시작할 때는 어떠냐면은 dual colored. 자, dual colored라고 하면은 뭔가 그냥 밋밋한 이런 색깔이거든요. 밋밋한 색깔의 깃털로 시작을 하는데, regardless of sex, 뭐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자, 그런데 males eventually transform into vividly colored birds. 자, 수컷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transform 한대요. 뭘로 바뀌냐면요, vividly colored birds. 자, 이렇게 비비드하게, 화려하게, 쨍하게 색깔이 있는 새로 바뀐다라는 거야. As the breeding season approaches. 자, 뭐할 때? 자, 짝짓기 시즌이 시작이 될 때. 자, 여기 보면은 수컷이 화려한 색깔로 변한다. 맞죠? 여기 나왔습니다. 3번 볼게요. So during the breeding season. 자, 언제냐면은 짝짓기 기간에 있어서, 번식기에 있어서, males of several species. 자, 어떠한 종이냐면은 여러 종의 수컷들은요, pluck flower. 자, pluck 하면 따다거든요. 꽃을 따온대요. pluck petals. 이 꽃잎을 따온대요. whose colors? 그 꽃의 색깔은요, contrast their own feathers. 그들의 깃털의 색깔에 대조되는 색깔입니다. 라고 해. 꽃잎을 타다 온대요. 뭔가 되게 로맨틱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자, 그건 그거고, 여기 보면은, 여러 종의 수컷은 자신의 깃털 색과 비슷한 꽃잎을 암컷에게 선물한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색깔이 아니라, contrast, 대조되는 색깔을 선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정답은 3번이네. 3번이 틀렸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보면은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males of a species with bright blue plumage. 자, 이렇게, 밝은 파란색 깃털을 가지고 있는 애는 아마도 yellow petals, 자, 노란색 꽃잎을 가지고 올 거예요. Which stand out against their body color. 그래서 자신의 body color보다 눈에 확 띄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fairy wrens are cooperative breeders. 자, 이 친구들은요,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굉장히 협력적인 번식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living in social groups, 자, 소셜 그룹에서 살고요. Where mature individuals delay their own breeding. 자, 뭐를 하기도 하냐면요. 이 성숙한 개체가 자신의 breeding, 자신의 번식을 미루기도 해요. And help raise offspring that are not their own. 자, 그런데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새끼를 기르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거야. So remarkably, 놀랍게도요, news research has revealed that. 자, 새로운 연구는 뭐를 밝혀냈냐면, even in cooperative breeding systems. 자, 이러한 협력적인 breeding system, 이런 번식 시스템에서도요, one species of male fairy wrens. 자, 하나의 종입니다. 수컷에는 sing to their eggs. 자, 자신의 아래에다가 노래를 불러준대요. 그리고, and when their chicks hatch,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They recognize a unique song of their father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아버지의 독특한 노래를 새끼가 알아본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4번 보면은요. 자, 자신의 새끼가 아닌 새끼를 함께 키우는 사회적 집단에서 생활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종의 부화한 새끼는 아비새의 노래를 인식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실용문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Dream Cartoon Run이라고 되어 있고요. Are you ready to become the hero of your favorite dream cartoon story? 자, 이 cartoon story의 히어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Join the Dream Cartoon Run 여기에 참여를 하시고요. 거기에서는요, 당신이 race alongside beloved characters,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 옆에서 뛸 수가 있고요. And enjoy a magical day full of fun and surprises. 자, 놀랍고 재미있는 일들이 가능한, 다 들어있는 magical day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세 가지 거리 코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코스 옵션을 보면은요, 3km, 5km, 8km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중에 선택하는 거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참가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자, participants는 selected by random draw,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 맞죠? 그리고요, 선정된 참가자 명단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발표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selected participants will be announced on 이날에 on the official website, official 웹사이트에서 발표가 된다. 맞죠? 그다음에 4번 보면은 제공되는 티셔츠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every runner gets a t-shirt featuring a random dream cartoon character. 자, 랜덤한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15세 미만의 참가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된다. 자, runners under 15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이라는 거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Bella Hair Salon은요, relocating from the fourth floor of the 8th Plaza building. 자, relocate 한대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꾼다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 4층에서요, to a new and more accessible. 새롭고 더 접근이 가능한 1층으로 옮긴다라고 합니다. Right next to the pharmacy in the same building. 약국 옆에 같은 건물에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옆 건물 1층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건물 1층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자, 2번 볼게요. 총 5일간의 임시 휴업을 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We will be temporarily closed for a week. 뭐래요? 일주일 동안 쉴 것입니다. 5일이 아니라 일주일이죠. 틀렸고요. 자, 특별 행사 기간 중에 파마는 10% 할인됩니다 라고 해요. 자, 스페셜 프로모션을 하는데 Perm은요 20% off. 20% off잖아요. 그러니까 10%가 아니네요. 이것도 틀렸고요. 모든 고객에게 선물을 3개씩 증정한다 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요, choose one 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여기 3가지 종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라고 하니까, 3개씩 증정한다도 틀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볼까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 전화 예약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all services require a phone reservation. 전화 예약이 필요합니다. In advance, 사전에. 맞네요. 정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쉬운 문제 다 풀었고요. 넘어가기 전에 영자 플레이리스트 보고 갈게요. 자,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이것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자꾸 말해주세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실제로 과학적인 증거도 있대요. 자기 예언이라고 해서 내가 상상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증거들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야,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자, 좋아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말하는 대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어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 건데요. So for a start, 처음에 시작을 할 때 self-compassion can put you in a position. 자,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요, 당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포지션에 where you have the energy to treat other people kindly. 자, 당신이 에너지를 갖는 거야.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이요. It's rather like that instruction.
자,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당신이 비행기에서 듣는 지시사항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that you should put your own oxygen mask on first. 자, 당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뭐를 해야 된다? Before helping others. 다른 이들을 도와주기 전에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해요. 자, 1번 대시입니다. 자, 이 대시는요. 어떤 대시일까라고 보면은요. 대 뒤에 you 주어 should put 그다음에 your own oxygen mask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문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나왔네. 그럼 얘는 접속사 대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올바른 표현이죠. 자, 그래서 you are better able to assist someone else if you are not worrying about yourself. 스스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더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of course, 물론요. That is not to say that. 이거는 뭐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냐면 that people who tend to neglect their own well-being. 자, 어떤 사람들 자신의 건강, well-being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are incapable of kindness. 친절함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are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동사잖아요. 동사 자리가 맞는지 볼 거고 수일치 맞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that is not to say 첫 번째 동사 여기 is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that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접속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that people 그다음에 who tend to neglect their own well-being 이라고 해서 요 people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동사가 하나 나오고 접속사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될수 있잖아요. 그치? 원래는 동사가 하나인데 접속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동사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 자리가 맞네요. 자, 그리고 게다가 자, 이 글의 주어가 뭔지 보면은요. 사람들이죠. 웰빙을 무시하는 사람들. 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수 명사인 거, 아니 복수 동사가 오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 자리면서 플러스 단복수 중에 복수기 때문에 are이라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세 번째. In fact, 사실 in the kindness test, 어떤 친절 테스트에서 we found that 우리는 뭐를 밝혀냈냐면 people with depression, 자,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can be notably kind. 자, 눈에 띄게 kind 할수 있다라는 거야. With participants who said they had mental health difficulties indicate they were more likely than non-depressed people to donate their time to help other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indicate라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봐야 될 거야. 자,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보려면요. 자, 여기 보시면 We found that. 자, 우리는 찾았습니다. 뭐를 찾았냐?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an be라는 동사가 하나가 더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접속사 하나에 동사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보면은요. 자, who라는 관계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접속사 두 개, 동사 세개 됐죠? 접속사 관계사 두 개에다가 동사가 세 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they had mental health difficulties. 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they had mental difficulties. 자, said that 대시 여기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동사가 또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 복잡하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여기에 접속사 관계사가 세 개가 있고 동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1 플러스 3 해서 네 개의 동사가 올수 있었던 게 맞죠?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 아니야? 동사 자리가 아니야. 동사 자리가 아니야. 얘는 준동사 자리인 거야. 자, 그래서 가르치면서 뭐를 그들이 더할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보다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indicate가 아니라 indicating이 되어야 돼요. indicating. 준동사 자리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동사의 개수를 통해서 풀면 이렇게 풀수 있고요. 또 이걸 구문으로 한번 볼게요. 구문으로 보면은, 자, with, now,

0: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 거. with, 명사, 그리고 분사가 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 부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with, 명사, 분사가 하나의 세트인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명사가 분사하는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with participants who said they had all mental health difficulties. 자, 여기 명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분사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참여자가 가르치면서라고 하니까 의미적으로 여기 현재 분사가 온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수 있었어요. 좋아요. 자, 4번, 5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ut the fact is these respondents have such difficult lives.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참여자들은요. such는 여기에서 형용사란 말이야. 너무나 어려운 삶을 가져서 difficult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형용사 자리가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such that은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해석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required to work very hard to show altruism. 자, 자기타주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it doesn't always follow, of course.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But people who are able to be kind to themselves. 자, 스스로에게 kind 할수 있는 사람들. Who are less oppressed by self-criticism. 자, 자기 비판 때문에 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은, 자, 여기 이렇게 묶을 거고, can find themselves in a psychological state. 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psychological state. 어떠한 심리학적인 상태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where 나왔네요. where은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의 특징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it is easier to think of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쉽다. 라고 해서 주어 동사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where도 맞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접속사 that 나왔고요. 자, 동사 자리 are 나왔고요. 자, with 명사 분사구 이렇게 나오는 거 나왔고, 그다음에 such that 관계부사 where 이렇게 다섯 가지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요 3번 부분이 평소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던 문법 사항이 아니어가지고 복습을 잘 해두어야 될것 같아요. with 명사구 분사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거 한번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현재 분사가 나오잖아요. He studied with music playing in the background. 음악이 백그라운드에서 playing 되는 채로 공부를 했다.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또 여기에다가 만약에 closed라는 과거 분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는 앉았다. 어떠한 상태로? 팔이 꼬인 상태로.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앉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 명사 분사, with 명사 분사. 그래서 부대 상황 구문이라는 거 하나 체크하고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다 끝났고 이제 여기 빈칸 채우기 퀴즈로 나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표현이 세개 중에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지고 고난도 문제들 많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 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환영합니다. 약정공략 윤리와 사상 핵심 기출 분석 특강 4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한국 근대 사상 그리고 드디어 서양 철학 들어갈 차례입니다. 고대 그리스 관련된 기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너무 잘하는 것처럼 한국 근대 사상에서 언제나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아주 어렵게 출제되고 있진 않습니다. 친구들이 충분히 위정척사 사상, 동도서기 그리고 동학의 내용들 충실하게 잘 학습해 두었다면 실수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죠. 실수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렇지 자신의 실력 발휘해서 가져갈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치? 서양의 고대 그리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쟁쟁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소피스트 주로 프로타고라스와 그렇지 트라시마코스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사상가들 굉장히 난도 있게 변별력 있게 매운맛으로 불맛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전반부는 살짝 좀 편안하게 시작했다가 그 중후반부에 가면 정말 여러분 정말 더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좀 몰입해야 되겠다 이런 또 마음가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문제 풀고 오셨죠?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자신의 개념의 빈틈도 메워가고요. 또 새로운 암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대 한국 사상입니다. 가 사상에 비해서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에서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가에 비해서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도라고 하고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을 기라고 한다. 자, 그러므로 만약 시대에 합당하고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오랑캐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에 해당하는 것은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아, 대놓고 무엇이야? 그렇죠. 동양의 도는 바뀔 수 없는 것이되 서양의 기는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다. 성리학적인 가치와 성리학적인 신분질서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면서도 동시에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은 수용할 수 있다. 그렇죠. 동도서기의 입장이 가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볼게요. 내가 서양의 도를 듣고 두려워할 때 밖으로 신령스러운 기운을 접하고 안으로 말씀이 내려왔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를 바르게 한 후에 물으니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라고 하셨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선생님 아까 오프닝 때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대 한국 사상 파트는요 그렇게 난도가 있게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라고 해서 비교적 쉽게 푸는 문항이라고 했어. 그런데 나름 구모에서 정답률이 50% 겨우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는 제법 오답률이 높게 나온 문항이라는 거야.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랬을 것 같아? 예리한 친구들 감 잡았을 텐데. 그렇지. 일단 나는 뭐니? 그래, 동학이야. 자, 내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다. 오심즉 여심이 나와 있잖아. 일단 동학이고 또 하나 동학이라고 하는 아주 큰 힌트가 주어져 있죠. 마음을 가다듬고 길을 바르게 했다. 한자까지 주어졌네. 알아야지. 이제 나와야 되잖아. 이거 뭐야? 수, 심, 정, 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 동학이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 찾아냈어.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동학하면 응당. 제시문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니? 그래서 한울림 이런 표현을 응당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아 제시문에서 한울이란 말이 없이도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말로 드러냈구나. 평가원도 이제는 한울림 없이 동학이라고 하는 걸 출제하기 시작했구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문항이었단 말이야. 굉장히 생각보다 요 파트 치고는 네, 변별력이 높게 나왔던 것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시험장에서도 충분히 동학, 한울림 없이 이렇게 제시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 수심정기 너무 유명한 표현 정말 너무너무 친구들이 많이 봤던 표현이 등장했고요. 수심정기 아니더라도 또 어떤 표현이 있다 그랬어. 기와지신 그렇지 또 어떤 거 있다 그랬어. 포덕천하 무이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경 신의 수양을 강조했다. 오륜 인정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아 동학이다라고 하는 것들 추론할 수 있는 힌트들과 함께 묶여서 제시문이 한울림 없이 출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도서기에 비해서 동학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개벽을 강조하는 정도. 얘들아, 후천개벽은 주로 동학, 증상교, 원불교와 같은 신흥민족 종교에서 강조가 되고 있죠. 내세. 내세가 아니라, 어디에서? 현세에서. 자, 죽음 이외 내세가 아니라 현세. 현세에서 후천개벽의 이상사의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동학, 증상교, 원불교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당연히 동학은요, 동도서기에 비해서 후천개벽을 강조하는 정도가 더 강하겠죠. 자, 신흥 종교로서 민족성을 강조하는 정도입니다. 일단 둘 중에서 신흥 종교이면서 우리 민족의 그 민족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당연히 그렇지.

동학이 더 강하겠죠? 자, 신흥 민족 종교하면 다시 한번 동학 증상교 원불교가 해당이 됩니다. 이름이 왜 동학이야? 그렇죠. 서학의 반대세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민족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어요. 자, 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에서 요걸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그치, 오답률 거의 49% 정도 되는 오답이 여기서 갈렸는데, 자, 지 한번 볼게요. 유교적 신분질서의 변혁을 강조하는 정도라고 있어요. 자, 잘 보자. 유교적 신분질서는 그 당시에 성리학적인 차별적인 신분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질서를 동도서기는 어때?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위정척서와 동도서기는 당대의 유교적 신분질서, 차별적 신분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동학은 그렇지. 유교적 신분질서에 대해서 이것은 바꿔야 해. 변혁이 이루어야 해. 변혁을 이루어야 해라고 보잖아. 동학에서는요, 어때?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이런 차별적인 유교적 신분질서에 대해서 동학은 변혁을 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자, X가 더 강하다는 건 무엇이야? 그렇지,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Y가 더 강하다는 건, 그렇죠, 뒤로 빠져야 된다는 거네요. 지가 더 높다는 건 그렇죠.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하니까 왼쪽에 치우쳐 있는 기역과 미음은 탈락. 뒤로 빠져 있어야 하니까 앞에 혼자 툭 튀어나와 있는 리을은 탈락. 그리고 그렇죠.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답은 몇 번이 될까? 2번이 되겠습니다. 문항이 어렵진 않지, 그치? 문항은 쉬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선생님 계속 이런 파트, 이 파트에서 문항 풀이할 때 계속 반복했던 말은 이제는 그렇지, 하느님 없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현 없이도 동학이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다. 평가원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살펴볼게요. 근대 한국 사상, 가와 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믿음이 한결같은지 헤아려라. 정성이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을 잃지 않았는지 헤아려라. 공경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하늘님 우러르는 마음을 늦추지 마라.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쭉 읽다가 뭔 소리야? 이거 무슨 말이지? 하다가 끝에 하늘님 나왔으니까 아, 동학이구나 라고 대부분 풀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것까지 연습해야 돼? 그래, 하늘님 이렇게 없어도, 마지막, 요 마지막 표현이 없어도 이거 동학이네 라고 찾아내는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 찾아낼 수 있잖아. 얘들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니? 성, 경, 신, 그래. 동학은 성경, 신의 수행을 강조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배웠잖아. 요렇게 아, 제시문화 될수 있습니다. 천도의 참됨은 사덕이요. 인의 이제 사덕이요. 인도의 변치 않는 길은 오륜이다. 다 다섯 가지 윤리이다. 이외의 것은 모두 다 이단이래, 이단, 이단이래. 난세를 구하는 길은 이단을 물리치는 것보다 우선될 것이 없다. 사실 얘들아, 오륜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건 동학과 또 어때? 그렇지, 위정척사 다 공통점이야. 동도서기는 오륜 강조 안 했겠니? 당연히 강조하지. 동도서기도 동양의 도, 성리학적인 가치 지키자라고 하니까 오륜 인정했다는 건 어찌 보면 그렇죠. 위정척사, 동도서기, 동학 모두에 다 공통점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덕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외의 걸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단을 물리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아, 오직 성리학적인 가치만이 바른 것이고 성리학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그렇죠. 사악한 것,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학과 위정척사의 조합입니다. 옳은 것 골라볼게요. 시천주를 위해서 민간신앙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 얘들아, 잘 봐봐. 동학, 기본적으로 시천주 이야기하죠? 누구나 다 모시고 있다. 누구를? 천주, 즉,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천주를 위해까진 좋아. 그런데 후반부에 있는 민간신앙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는 잘못된 진술이 되죠. 얘들아, 동학이 민간신앙을 다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동증원, 동학, 증상교, 원불교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 그렇죠.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를 조화롭게 받아들여잖아.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그런 우리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소박한 하늘을 우러르는 그 경천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렇죠. 이런 신흥민족 종교가 그 당시에 차별적인 신분질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민중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었던 건 그런 소박한 어떤 민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신앙의 요소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추측할 수 있어요. 아, 민간신앙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 동학 입장으로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사회 혼란의 극복을 위해서 유교적 신분질서 강화해야 한다? 아니죠. 동학은요,
이런 차별적인 유교적

신분질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런 차별적인 요소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정척사 사상의 입장 맞는지 볼게요. 천도와 인도의 합의를 위해 유불도를 융합해야 한다. 얘들아, 잘 봐봐. 이제 위정척사는 오직 모만 정확, 무언만 바른 것이라고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사악한 것이라고 배척했어. 그치, 성리학만, 성리학만 정확으로 규정하잖아. 그러니까 유교, 와, 불교와 도교를 융합시켜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리학을 지켜나가자라고 주장합니다. 올바른 학문은 수호하고 서양의 기술은 수용해야 한다. 얘들아, 올바른 학문은 수호하고는 맞아. 그 올바른 학문이 오직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성리학적인 가치와 질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절대 서양의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얘기하죠. 왜? 서양의 기술을 사악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서양의 물질 속에 서양의 사악한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양의 정신과 물질 모두가 다 배척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5번 보자. 도를 굳건히 지켜서 주체적인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자, 천천히 보자. 동학, 맞지. 일부러 얘들아, 출제하신 분들이 이렇게 도를 준 거야. 이렇게 도를 주신 거야. 일부러 제시문에 준 거야. 왜? 요런 선지 풀으라고. 자, 동학에서 말하는 도는 뭐야? 그렇죠. 하느님을 모시는 그런 도, 하느님의 뜻에 따른 그런 도잖아. 자, 이런 도를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주체적인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다시 한번 서학의 반대세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학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동학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진술이 될 거고요. 위정척사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예스가 되겠죠? 위정척사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뭐야? 성리학적인 가치관, 그치? 성리학적인 인륜, 이런 것들을 도라고 규정합니다. 그 도를 굳건히 지켜서 주체적인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아, 요 정도는 공통점을 성립할 수 있겠다. 그동안 동학과 위정척사의 공통점 주로 뭐 배웠어? 그렇죠. 보국 안민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아, 5번 같은 워딩으로 진술이 되기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문항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한국 사상가 갑과 립정으로 옳은 거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눌림이 감응한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면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하느님이 반드시 좋아하고 하느님이 반드시 즐거워한다. 다시 한번 수심정계가 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동학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얘들아, 동학에서는 왜 마음을 지키고 왜 기운을 바르게 한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 마음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야.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다 모셔져 있고요.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다 그렇죠.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동학에서는 생각합니다. 그 기운 역시 하느님의 기운과 하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기화, 지신이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도 공부 안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분요. 그렇죠. 동학이 되겠네요. 강화가 성립되면 사교의 서책과 천주의 초상이 섞여 들어와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이를 내버려두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금수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악하다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어. 서양과 문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양의 정신과 물질이 들어와서, 문물이 들어와서, 아,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계하고 있죠. 그렇지.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천인합의 사상을 극복하고 인간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얘들아 보자. 동학이요. 인간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후반부의 진술은 맞아. 근데 왜 틀렸어? 그래. 천인합의 사상을 극복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동학 증상교 원불교는요.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하늘과 인간을 하나로 이으려고 하는 천인합의의 사상 극복의 대상이 아니겠네요. 새로운 세상이 내세에서 열린다는 신념 왜 틀렸어? 그래. 동학 증상교 원불교가 이야기하는 후천개벽은 내세가 아니라 언제? 현세에서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분질서를 철폐해야 한다. 얘들아 잘 봐. 위정척사 사상은 절개와 의리 정신을 강조한 거 맞아. 그치? 자, 서양의 통상 압력에도 꼿꼿이 끝까지 버티면서 그 선비 정신, 그 절개와 의리 정신을 지키려고 한거 맞습니다. 그런데 후반부가 틀렸지. 신분질서 철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위정척사와 동도서기는. 틈날 때마다 반복하는 거 알지? 완전히 가져가라고 차별적인 성리학적인 질서를 유지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양의 종교는 배척하되 물질 문명은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지. 요 정도의 진술은 동도서기 론자들이라면 오케이 할수 있어. 왜냐면 동도서기는 정신은 동양의 것, 성리학을 지켜. 그러니까 종교는 정신이잖아. 그럼 서양의 종교는 배척해야 되는 건 동도서기 론자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도서기 론자들은 그렇지만 물질 문명, 서양의 기인은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보는 거잖아. 그런데 위정척사는 어때? 서양의 종교 당연히 배척해야 하고요. 물질 문명도 당연히 배척해야

또 성, 경, 신의 수양 인정하는 거 이런 거 당연히 동학도 인정하고요. 유정축사 사상가들도 성리학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경, 신의 수양 당연히 다 인정하겠죠. 자, 이제 드디어 발문이 바뀌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로 바뀌면서 보이니 얘들아, 보이네, 보이니. 봐봐, 정답률이 이제 1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진짜 어려워. 그치?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모 정도 되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개념이 완성 단계에 이르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육모 때랑 양상이 완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육모 때는 사실은 뭐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정답률이 낮지? 하는 문항도 종종 등장을 해요. 하지만 구모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건싹다 사라지고 진짜 정말 정답률이 떨어질 만한 문제들만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구모에서 네, 10%대 정답률을 네, 기록한 문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대급 불만 나는 문항으로 아주 유명한 문항인데요. 친구들이 한번 찬진쌤이랑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미끄러졌을까? 나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라면 어떤 부분을 더 예리하게 다듬어야 할까? 이런 거 조금 더 관심 기울이면서 한번 찬찬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 입장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때 각각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골라라라고 묻고 있네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누구니? 그렇죠.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가 되겠죠? 자,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라고 하는 건 누가? 그렇죠. 그 나라의 정치 권력을 잡은 강자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정의라고 규정한 다음에 약자들, 즉 지배당하는 피치자들에게 지켜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렇죠. 강자, 즉 지배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배자들은 다시 한번 누구에게, 그렇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딱 정한 다음에 그 법을 정의로운 것이라고 공표하고서는 그 법, 즉 지배자들의 이익, 그것을 위반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자이기 때문에 처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야? 트라시마코스가 보기에 무엇이 정의인가는 사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왜? 사회마다, 국가마다 누가 정치 권력을 잡는 강자인지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강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강자의 이익인 법도 달라지고 당연히 정의도 그럼으로써 달라진다. 상대주의적인 관점들 다시 한번 네, 소피스트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해보겠습니다. 국가의 각 계층이 자신의 일만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의의 흐릿한 윤곽일 뿐 참된 정의는 아니다. 그럼 정의는 뭐냐? 정의는 자기 자신과 일단 관련되는 것이고요. 자신 안에 이성, 기계, 욕구의 세 부분이 남의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 한 사람 안에서의 정의와 국가의 정의는 어때? 그렇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세 부분의 조화야. 세 부분이 각각 자신의 일만 함으로써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자, 누굴까? 그렇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거 친구들 알수 있어요? 그럼 트라시마코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은 절대로 뭐 보고 풀면 안 된다고 했어. 그림 보고 풀면 안 돼. 왜? 아, 실수하기 딱 좋아. 신기해. 아무리 얘기해줘도 끝까지 그림 보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 얘들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실수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법례를 보고 푸시고요. 요런 말들. 간만의 입장, 을만의 입장, 공통 입장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문항이나 순서도 문항 풀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틀을 짜놓고 풀어야 된다겠지. 프레임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삐뽀, 삐뽀, 요런 거. 요런 거. 너무 중요하지. 너무 중요하지. 그 당시에. 이렇게 불만난 역대급의 오답률이 나온 건이 기역선지였어요. 이 기역선지가 아주 예리한 칼날처럼 작용해서, 그렇죠? 이 문항의 정과 오를 갈랐다는 거야. 변별을 했다는 거야.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요 정도의 선지를 트라시마코스와 플라톤에게 대입해서 OX를 제대로 변별할 수 있을까? 현재 나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을까? 이런 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기 객관화를 반드시 해야 되더라. 자기 약점이 뭔지 분명히 봐야 돼. 그래야 공략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뒤엎어서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천천히 보자. 국가의 정의라고 하는 건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일단 트라시마코스 한번 보겠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 즉 지배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정의냐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 맞지? 플라톤은 어떨까? 자, 천천히 보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이었어?

국가의 세계의 계층이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특히 플라톤은 그중에서 누구의 역할을 중시했어? 그렇지. 통치자, 지배자 역할을 정말 중시했지? 누가 지배자가 돼야 돼? 아, 잘했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덕까지 갖추고 있는 모든 덕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따라서 잘 봐봐. 그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느냐, 정의로운 국가가 되지 못하느냐는 철학자, 즉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이 지배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어때? 맞지? 다시 봐봐. 플라톤도 역시요. 국가의 정의는 철학자, 즉 선의 이데아까지 인식할 수 있는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지배자가 되어야지 국가가 정의로워진다라고 보잖아. 철인 통치를 주장하잖아. 따라서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아, 플라톤도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그런 진술이구나. 따라서 이거 공통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래, B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어때? 오, 기억이 들어간 1번, 4번, 5번 이렇게 탈락이 되겠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피지배자의 부정의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다. 얘들아 잘 봐봐. 아까 분명히 트라시마코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정의라고 하는 건 누구의 이익이라 그랬죠? 지배자의 이익. 그치? 통치자의 이익, 강자의 이익이야.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정의라고 하는 건 애초에 강자의 이익이야. 그러면 그 정의로 규정된 그것은 결국은 약자인 피지배자에게 무엇이라는 거야? 손해라는 거야. 왜? 애시당초의 정의가 강자만의 이익이니까. 그치?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지배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정의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지배자의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 정의가 지배자의 이익이라면 결국은 피지배자 입장에서 정의는 손해야. 그치? 피지배자에게 손해가 되는 게 정의야. 그런데 그 피지배자에게 손해가 되는 정의를 지키지 않았어. 그럼 결국은 그것은 피지배자에게 무엇이 될수 있는 거야? 아, 이익이 될수 있는 거지, 그치? 하지만 플라톤의 생각은, 달랐지, 얘들아. 플라톤은 정의를 무엇이라고 규정했어? 플라톤에게 정의란 무엇이었어? 그래, 앞서서 나왔잖아. 자기 자신과 관련되며 자신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부분이 자기 일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잖아. 즉, 플라톤에게서 정의라고 하는 건내 안에 있는 세 부분의 조화야. 내 안에 그 영혼의 세 부분의 조화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조화를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 안에 내면의 세 부분의 조화가 깨진 것이 부정이야. 그 부정의는 결코 자신에게 이로울 수 없겠죠. 아, 이것은 누구만의 입장? 그렇죠. 트라시마코스만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수 없다. 얘들아, 앞서서 분명히 트라시마코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위반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자로 처벌한다라고 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트라시마코스에게서 정의는 지배자만의 이익이야. 그럼 오히려 피지배자에겐 손해야. 하지만 피지배자들, 즉 약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배자의 이익인 정의, 즉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법을 안 지키면 뭐 당하니까? 처벌당하니까.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정의로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트라시마코스가 보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수 있겠죠. 따라서 아니오라고 대답하겠네요. 플라톤 어떨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수 없다. 네. 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이라고? 그렇죠.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내면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이성과 기계와 욕구,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플라톤은 바라보겠죠. 아, 공통 입장인 B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리을입니다. 개인의 정의는 외적인 규범보다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네, 플라톤의 대표적인 주장이 되겠죠. 정의라고 하는 건 외적으로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내적 상태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 이거와 관련되는 거야. 즉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돼라고 볼 거예요. 하지만 트라시마코스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정의라고 하는 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야. 통치자는 지배자는 강자는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걸 법이라고 선포하고 그걸 정의라고 규정하는 거야. 그 법은 결국은 외적 규범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의는 외적 규범으로 즉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규정될 수 있어라고 보기 때문에 트라시마코스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겠네요. 결국 플라토만이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일까?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당시 얘들아

거의 49% 되는 수험생들이 5번을 답으로 골라서 이 문항을 틀렸거든. 그러니까 이 기억 선지, 이 기억 선지가 굉장히 중요한 킥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들 가져가시고요. 이 자체의 선지를 내가 그냥 OX를 달달달달 외우듯이 해서 이렇게 변별하는 건 의미가 없겠지. 내가 치르게 될 수능시험장에서 이렇게 비교적 신선한, 그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식의 조합,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묻는 시험은 그동안 없었거든. 이렇게 새로운 어떤 형태의 문항들이 제시가 됐을 때도 침착하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쫄지마 정신을 바탕으로 배운 곳을 통해서 배운 개념을 통해서 추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차분함, 그러한 예리함을 같이 한번 길러가고 있습니다. 고대 서양사상가 입장 한번 골라볼게요. 행복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면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자,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누구야? 그렇지.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활동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덕을 소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발휘해서 어때? 그렇지. 활동해야 돼. 그 덕을 단순히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휘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활동해야 돼. 덕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복 자체가 최고의 선인데 그 최고의 선인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한대.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 최고의 부분, 즉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가지는 덕이다. 자, 우리 이런 덕을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지성적 덕이라고 불렀는데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적 부분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지성적 덕 안에는 다시 두 종류의 덕을 우리 공부했잖아.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잘했어.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덕은 무슨 지혜였었어? 오이구, 잘했어. 기억하는 친구들 있네. 철학적 지혜였죠? 자, 철학적 지혜와 관련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 지혜가 상대하는 대상은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알미의 대상들 중 최고이래. 최고래. 얘들아, 공부했었죠? 철학적 지혜는 뭐야? 신, 자연, 진리와 같은 고귀한 대상들을 관조하는 그런 지혜잖아. 아, 그런 점에서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덕을 발휘하는 활동을 우리는 관조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철학적 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신, 자연, 진리와 같이 고귀한 대상들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들 중에서 이러한 관조적 활동, 즉 철학적 지혜가 바로 최고의, 철학적 지혜에 따른 활동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다. 즉 최고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풍성적인 덕에 따르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너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제시문에서 계속. 최고의 행복은 결국은 그러죠. 철학적 지혜인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하는데 철학적 지혜는 지성적인 덕이었습니다. 따라서 풍성적 덕이 아니겠네요.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다. 얘들아.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선은 좋음은 여럿이 있지. 근데 그 좋음, 그 선들 중에서 보다 상위의 선, 보다 상위의 좋음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선. 그것이 바로, 그렇죠.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최고의 선인 건 맞지만 유일한 선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영혼의 부분을 크게 둘로 나눴지? 그렇지? 이성과 관련된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신은 그 자체가 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성의 명령을 따를 수는 있는 비이성적인 부분, 감정이나 욕구와 관련되는 그런 욕구적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런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이 언제나 이성을 따르는 건 아니겠지, 얘들아.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이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면 우리의 모든 감정이 언제나 중용의 상태일 거 아니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 때로는 우리의 감정은 중용을 벗어나서 과도함이나 부족함이라고 하는 악덕으로 치우치기 쉽죠? 따라서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는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이 이성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당위적 진술로 진술이 됐다면 우리가 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나 감정은 이성을 따라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본건 아니었습니다. 덕을 발휘하지 못해도 덕의 소유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절대 아니지. 다시 한번. 덕을 갖고만 있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덕을 반드시 무엇해야 돼? 발휘해야 돼. 실현해야 돼.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덕을 발휘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와 구분된다. 그렇죠. 5번이 답이고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항이어서 잘 보자.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거야. 우리 배웠잖아. 무슨 지혜랑 무슨 지혜. 철학적 지혜랑 실천적 지혜가 있다고 공부했잖아. 잘 보자.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 뭐였어? 진리, 신, 자연과 같은 고귀한 대상을 관조하는 지혜는 그렇지. 이게 바로 철학적 지혜야.

최고의 덕이 되겠죠? 조움을 사유하는 지혜는 뭐니?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 충용의 상태였잖아. 과도함과 부족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악덕 사이에 있는, 그렇죠? 덕, 조음. 그것이 바로 중용의 상태였잖아. 그 중용의 상태인 조음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는 무슨 지혜였어? 그렇죠. 이게 바로 실천적 지혜가 되겠네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는 분명하게, 그렇죠. 구분되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었어요? 그렇죠. 5번이 되겠네요. 이 당시에는 주로 얘들아, 요 2번. 요 2번 선지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항을 틀렸어. 한36% 되는 수험생들이 2번을, 죄송해요, 2번. 요 2번을 맞는 내용이다라고 잘못 체크를 했는데, 우린 충분히 2번, 에이, 유일한 선은 아니지라고 변별해 낼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대 서양 사상가요. 눈의 탁월성은 보는 기능을 잘 수행하게 만들고 그 눈을 좋은 눈으로 만든다. 발의 탁월성, 그 발에 걷는 기능과 관련돼서 그걸 잘 수행하는 거야? 그럼 인간 자체에도 어떤 기능이 있지 않을까? 영양 섭취와 생장은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있으니 인간 영혼으로부터 제외해야 하고요. 감각은 동물에게도 있으니 제외해야 돼. 그럼 오직 인간만 갖고 있는 건그 유일한 인간다운 고유한 기능이 뭐냐? 아, 이성이구나. 그래서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니 그것이 바로 행복이네. 아, 누굴까?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탁월성이었지. 자,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 그런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그는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욕구적 부분에만 귀속되는 덕이 있다. 얘들아, 봐봐. 욕구적인 부분에만 귀속되는 덕. 욕구적인 부분은 뭐야? 그치? 욕구나 감정과 관련된 그런 덕, 그런 부분이겠지? 그것에만 귀속되는 덕이 있니? 그래, 그런 덕이 뭐였어? 좋아. 품성적 덕이 되겠네요. 좋은 분별력은 품성적 덕을 동반할 뿐그 자체가 덕은 아니다? 얘들아, 잘 봐봐. 좋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때에 따라서. 중용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려주고 분별해주는 것. 중용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려주고 분별해주는 게 좋은 분별력이지. 그럼 이거 뭐지? 좋은 분별력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야? 그렇죠. 실천적 지혜가 되겠다.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건 품성적 덕인 중용의 상태를 헤아려주기 때문에 품성적인 덕을 동반해. 그리고 그 자체가, 품성적인 덕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무슨 덕이기도 해. 그렇죠. 그 자체가 지성적인 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니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삶의 목적적 위계의 최정점은 조음의 위계의 최정점과 같다. 그렇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은 결국 무엇이었어? 조음이었잖아. 그러니까 목적적 위계, 그 목적적인 위계의 가장 최정점은 무엇이었어? 그렇죠.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음의 위계의 최정점인 행복과 같다. 디귿이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리을 볼게요.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봐. 다시 한번 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행복은 뭐야?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야. 덕을 그냥 소유만 하고 있어. 안 돼. 그러면, 나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은 했는데, 자제력이 부족해서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어. 그런 사람은 얘들아, 행복한 사람일 수 없는 거야. 자,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죠. 덕을 소유했고, 그것을 발휘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아, 그것을 쭉 실천 의지를 가지고 지속해서 어때? 진짜 그것을, 덕을 발휘해낸 사람, 그 덕을 실현해낸 사람, 그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까지 해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겠네요. 따라서 리을도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갈 입장으로 한번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돈과 명성만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테네인이 있다면 난 죽을 때까지 묻고 검토하고 논박할 것이다. 진짜로 영혼의 수련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영혼의 수련을 한다고 입만 나불나불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찾아가서 질문하고 묻고 검토하고 논박한대.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아, 덕을 중시하고 있어. 누가 얘들아? 그렇지. 소크라테스가 되겠죠. 자,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돌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억하지 얘들아? 지덕 꼭 합일서를 주장했습니다. 자, 참된 알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 그것이 바로 덕이고, 그렇죠. 그런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암과 덕과 행복은 반드시 예외 없는 필연적인 관계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알물을 얻기 위해서 무지의 자각을 강조하면서 그는 무엇을 강조했어? 그렇죠. 문답법, 삼파술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얘들아, 소크라테스가 그런 보편타당한 참된 알물을 얻기 위해서 중시했던 건 뭐야? 보편적 정의를 내리는 거였잖아. 보편적 데피니션을 내리는 것, 이런 것들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을보자.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고대 서양사상가 누구야? 그렇죠.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에피쿠로스가 되겠네요. 쾌락의 시작은 지혜이다. 지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또 거꾸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 누굴까? 다시 한번. 그렇죠.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도덕적 진리 탐구가 도덕성 함양의 필수는 아니다? 아니야, 필수야.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알미야, 암. 주지주의야. 아는 것. 그게 바로, 그렇죠. 지식이 바로 덕이고. 그렇죠. 그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지기 때문에 유알미 중요했습니다. 아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의 덕은 하나의 데피니션, 하나의 정의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 아니지. 소크라테스는 얘들아, 보편타당한 알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정의를 내리는 것, 보편적 데피니션을 내리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몸에 고통이 있어도 영혼에 고통이 없다면 참된 쾌락이다? 절대 아니겠죠?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한 참된 쾌락은 무엇이야?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는 몸에는, 그렇죠,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즉, 몸과 마음의 고통이 모두 다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고통이 있으면 안 돼.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음으로 선택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얘들아, 잘 봐봐. 여기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해. 반드시 가져가 주세요.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기 때문에, 일단 에피쿠로스는 일단 전반부에 있는 진술은 인정해. 모든 쾌락은 선이다. 그러니까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는 좋은 거다. 인정해. 하지만 뭐가 틀렸어? 후반부가 틀렸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쾌락이 다 선택될 만한 가치를 갖는 건 아니었잖아. 기억하니? 그래. 내가 1이라고 하는 쾌락을 얻었을 때그 이후에 10만큼 고통이 와. 그럼 오히려 그런 쾌락은 그렇지 멀리해야 하잖아. 에피쿠로스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어떤 고통을 1만큼 견디면 10만큼 쾌락이 와. 그럼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런 것들을 잘 헤아리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이런 지혜가 필요하구나.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쾌락이 선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쾌락을 선택했을 때 이후에 더큰 고통이 온다면 그런 쾌락은 선택되어선 안 됩니다. 5번 보자.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져야 하고, 유덕하면 행복해진다. 얘들아, 천천히 봐. 선생님, 누누 얘기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일단 지덕복 합일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치? 선생님, 써놓고 풀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 기억하지, 얘들아? 봐봐.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행복해지려면, 요 복은 행복이죠? 그럼 반드시 어때? 그렇죠. 유덕해야 하는 거야. 유덕해지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유덕한 거야. 왜? 지덕복. 이 관계는 필연적이니까, 예외 없으니까. 아는 것, 지식이 바로 덕이야. 왜? 알면 바로 실천할 수밖에 없어. 지행합일이니까, 기억하지? 그런 사람, 덕을 알고 반드시 실천해. 그럼 반드시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이건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덕을 갖춰야 하고, 덕을 갖추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쌤, 근데 저도 아는데요. 얘가 문제였어요. 에피쿠로스가 문제였어요. 얘들아, 에피쿠로스 잘 봐봐.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 선생님, 저 에피쿠로스 공부할 때 이런 거잘 공부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라고 했어, 쌤이? 그렇지. 다시 제시문으로 가라 그랬지. 출제하시는 분들도 다 안다고. 아, 이런 선지는 에피쿠로스 OX 친구들이 변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럼 그런 선지를 줍시다. 이런 선지에 따라서 이런 제시문을 줍시다. 그래서 이런 제시문을 줬잖아.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지혜와 정의는 덕이지. 그치? 지혜와 정의라고 한 이런 유덕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고요. 거꾸로 행복하지 않고서는 유덕할 수 없어. 그 얘기는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야 하고 유덕하면 행복해진다. 맞네. 에피쿠로스도 맞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야?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봐봐. 선지가 아리까리할 때는 제시문으로 올라가면 힌트가 짜잔 하고 보이고요. 언제 선생님 얘기하지? 애매함을 선명함으로, 뚜렷함으로 만드는 건 뭐야?
1, 2, 3, 4가 확실히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껴내면

5번은 뚜렷해지는 거잖아.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침착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계속해서 고대, 서양, 사상가들입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이런 발문은 주의하세요. 여러분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제는 품성적인 덕으로 지나침 그리고 모자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악덕에 의해서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서 보존된다. 누구니?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절제 있는 사람은 올바른 이성이 규정하는 대로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절제라고 하는 품성적인 덕은 중용의 상태야. 그 중용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리기 위해선 반드시 지성적인 덕인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을입니다. 절제는 이성적 존재자에게 발견되는 덕으로 쾌락의 반대편에 서 있다. 우리는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에 따라 행동할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해를 입을 것도 없다. 얘들아, 고대 서양 사상인데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이래. 어? 이성을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 본성으로 본건 스토아학파잖아. 아하, 갑은 아리스토텔레스였고요. 을은 스토아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학파가 각각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스토아학파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봐야 되겠죠. 1번입니다. 개인의 참된 행복은 덕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가? 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니까 당연히 맞고요.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의 행복은 뭐였어?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는 거였지. 그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경지는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그렇죠. 로고스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덕에 따르는 삶이었잖아. 아, 이런 이성에 따르는 삶, 로고스에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덕에 따르는 삶이었고, 그럴 때 행복한 삶, 즉 아파테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스토아학파 사상가들도 보고 있습니다.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가? 스토아학파 사상가들 완전 맞지? 얘들아, 잘 봐봐.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덕을 발휘하면, 즉 어때?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면, 로고스에 따라서 살아가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죠. 어떻게 변화시켜? 그렇죠. 외부 사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날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쪽으로, 아,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아학파가 긍정의 답을 할 질문이 되겠네요. 덕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은 자발성의 영역 안에니까 얘들아 잘 봐봐. 3번 어려운 선지였어. 스토아학파 사상가 한번 생각해보자. 덕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죠.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이성에 따르는 삶, 로고스에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 이성, 즉 로고스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야? 필연성, 우주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신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날만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인식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을 조절하는 거야. 자, 나는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잖아. 내 마음을 외부 사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을 조절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야.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덕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은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죠. 스토아학파 사상가들도 네라고 대답하겠네요.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어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렇지, 때에 따라서 가질 때가 있어야 하는 거지. 두려움을 너무 많이 느껴도 비겁한 사람이 되겠지만, 두려움의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으면 어때? 만용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중용에 맞는 두려움의 감정 가져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학파 사상가들, 쌤,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럴 땐뭐 보라고? 아이고, 잘했다. 제시문으로 보라고. 뭐라고 얘기했어? 아, 이성에 따라 행동한다면, 이성에 따라 행동한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준다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주신다니까, 얘들아. 자, 이성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네요. 따라서 그렇지.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네,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죄수는 동굴 바깥으로 기어 올라가서 물 속에 비친 상들, 이것들의 실물들, 하늘의 별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순서대로 보게 된다. 누굴까? 그렇죠. 플라톤이 되겠네요. 최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가 태양 자체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좋음은 인간적인 좋음이므로 검토해야 하는 덕은 인간적인 덕, 즉 신체의 덕이 아니라 영혼의

덕이다. 그렇게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다.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각각의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오늘 얘들아 진짜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진짜로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친구들 다 가져가야 하는 주옥 같은 문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톤 어때? 본래 그 자체가 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언제나 따르는 아니야. 하지만 이성에 따를 수가 있는 영혼의 부분 있죠. 어떤 부분? 기계와 욕구. 그 자체가 이성은 아니지만 이성에 따른 이성이라고 하는 큰형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어때? 그렇죠. 감정이나 욕구와 관련된 부분, 감정과 욕구와 관련된 욕구적 부분들 해당합니다. 정치적인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인 삶은 불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완전히 맞죠? 정치적인 공동체 국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최고의 공동체자. 국가 속에서만 개인은 자족적인 삶, 행복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므로 시민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플라톤도 어때? 맞지? 플라톤이 왜 그렇게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서 얘기했겠니? 정의로운 국가는 뭐야? 국가의 세 계층이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국가잖아. 그렇게 정의로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개인은 정의로운 삶, 행복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좋음이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다. 네, 플라톤에게 있어서 좋음은 무엇이야? 그렇죠, 좋음의 원형, 그 선의 이데아였어. 선의 이데아까지 아는 덕은 결국 지혜였고요. 그것은 철학자만 가지고 있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하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그래, 우리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이런 지성적인 덕은요, 교육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꼭 철학자, 특별한 어떤 특정한 소수들만이 갖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겠네요. 개별적 조언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 조언은 없다. 네, 대표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술이죠. 하지만 플라톤은 아니야. 개별적 조언과 독립된 이데아의 개에 똑 떨어져서 존재하는 조음의 이데아가 있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답은요? 그래요.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정말 많았어. 완벽하게 꼼꼼하게 복습 반드시 해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한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돕고 30살에 자립했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신경 쓴 거는 50대 이야기입니다. 50이 지천명,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내 안에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지천명이 되나? 저 지천명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지천명이 지금 되고 계세요? 내 속에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떤 게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냐라는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 나의 관계를 재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살면서 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가 관계를 정리하죠. 그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나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이냐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빼가는 관계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에너지 수준이 20대 때하고는 달라지죠. 예전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집에 가면 방전이 돼서 그냥 꼼짝도 못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듣기 싫은 가수 얘기도 같이 좋아하는 척 해주고 그러곤 했었습니다. 가기 싫은 운동장도 같이 따라갔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50대 때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수는 오히려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과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에너지는 줄었는데 관계는 그대로니까 나는 몹시 피곤해지는 거죠. 원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뇌가 계속 돌아가고 특히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전두엽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세 종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예요. 서로 도움이 되니까 저 친구랑 있으면 내가 좀 괜찮아 보여. 저 친구랑 있으면 돈을 잘 내. 저 친구랑 있으면 길을 잘 알아. 유용함의 친구죠. 두 번째 친구는요. 같이 있으면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갈 땐 그 친구를 꼭 데려가요. 즐거움의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서로 만나면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세 번째 덕의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의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번째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 몇 명이나 있으세요? 굉장히 드물죠. 한두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세네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 자신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필요한 유용한 존재냐, 재미있는 존재냐, 덕의 존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 기준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정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는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인가? 아니면 나를 더 번아웃 시키고 기가 빨리는 관계인가?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오래전부터 아니면 얼마 전부터 그냥 모임이 만들어져서 누군 총무가 또 잘해. 그래서 자꾸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어. 근데 만약에 의무감으로 내가 계속 가는 모임이었다면 한번 빠져보세요. 그 모임이 만약에 없어도 나한테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없어도 그 모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관계는 이미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냥 거기 안 가도 되는 거고 그

모임에서도 내가 없어도 되는 거죠. 굳이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라는 게 어차피 계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특별히 더 친하다가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세월 있다가 다시 또 좀 친해지기도 하고 계속 친한 관계는 배우자하고만 계속 친하면 돼요. 인간관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자녀들하고도 그래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유연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50대가 되면 우리 스스로 꼰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꼰대라는 말은 전두엽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감정을 조절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외부 자극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원래 성질 난다고 그 성질 그대로 부리는 거는 동물들이 하는 일이고 인간은 전두엽이 그 감정을 조절해서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다듬어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전두엽이잖아요. 근데 그 전두엽이 아주 훌륭하게 발달 잘 된 사람은 생각이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인지적 유연성이 줄어든다는 데 있는 거죠. 전두엽의 도파민 시스템이 약해져요. 세로토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바꾸기가 힘들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개론서를 보면 나이를 먹으면 그 사람의 성격 패턴이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요, 이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악기,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게 인지적인 유연함을 길러줍니다. 뇌를 새로운 자극에 노출시켜서 유연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꼰대라는 말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선 내가 젊은 세대,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할 일, 서로 알고 있고 서로 느끼는 것들을 공유는 하지만 내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의 경험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30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50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이미 달라졌어요. 지금의 50대가 20대, 30대 때도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잔소리하는 윗사람들 말 들이박으면서 지금 50대가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50대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 스스로한테 늘 하는 말 첫 번째는요. 조언하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하자. 저도 모르게 아 그거 옛날에 나 처음 인턴할 때는 저 전공이 할 때는 내가 전문의 처음 됐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요. 대화의 문을 닫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네.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귀를 닫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시작하면 대화가 열리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노력하는 거는 내가 느꼈던 경험을 공유는 합니다. 알려는 줘요. 근데 강요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같은 정신과 의사를 하는 선배님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아주 젊을 때부터 늘 말할 때 내가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걸 흉내냅니다. 제자들과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아 그때 나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거를 참고 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 50대들, 60대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 돼.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까요? 세 번째, 제가 요새 인공지능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SNS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거에 적응 제일 잘하는 일종의 얼리 어댑터 5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내가 보고 공부하려고 해도 쉽게 습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후배들이나 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쉽게 금방 알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디지털,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 인공지능 이 분야에서는요. MZ세대가 어른들의 선생님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배우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내가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관계가 달라져요. 그리고 존중을 받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또 존중을 해줍니다. 소통의 품격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존중하는 마음을 얼마나 느끼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뜩이나 지금 있는 관계도 줄여나가고 손절하고 지금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치매 예방과 외로움 방지, 우울증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며요. 관계의 질이 또 노후를 결정한다며. 그럼 그중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필요합니다. 근데 50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또 심지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기준들이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거절당하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흔히들 중년기가 넘은 5, 60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의 학번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이에서는 그게 쉽죠. 사람들 사이에 내가 그 중에서 몇 번째 넘버1인지 넘버3인지가 정해지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게 어려우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과 높은 위아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사람과 무슨 회사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취미 활동, 그리고 새로운 운동, 이걸 통해서 만나는 관계는 그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냥 테니스를 좋아하느냐, 등산을 좋아하느냐, 이런 공통점만으로도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들이 있잖아요.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아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움직이기 힘들 때 병원 갈 때 좀 도와주고 약간 감기 걸렸을 때 집안일 좀 도와주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그런 지역사회의 모아이라는 게 동네 사람들이 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마을인데도 100세까지 사는 비결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소규모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동네마다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공부를 같이 한다든지 책을 같이 읽는 그런 모임들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런 모임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한 두세 명만 모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서로 인간성까지 공유하고 서로 정치색까지 공유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취미만 같으시면 됩니다. 매주 한번 한 시간 공동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같이 하는 작은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이 좋습니다. 그게 5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0 이후부터 시작하는 나다운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학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도 생각을 함께 저는 이장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진짜 잘 왔어. 자, 우리 오늘 빈칸 추론 오늘 또 계속 할 거예요. 빈칸 추론 정말 지겹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진짜 마인드셋 하나만 바꿔도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또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 내가 조금 더 읽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저는 시간 안배를 잘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출장 감각을 기르려고 하거든요. 너무 좋죠. 근데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 실전에서도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서는 선생님은 시간을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만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1시간에 하는 이 강의 양도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분량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이 논리적인 구조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서 가는 게 비슷한 구조가 나왔을 때 혹은 비슷한 이런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어 구조라든가 아니면 표현이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더더잘 버티실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버티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버텨야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독해 체력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다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조금 더할수 있는데 아 그냥 이만큼 딱 그만큼만 해야지라고 하면 결과도 딱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근데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 이렇게 싶을 땐 다시 한번. 더한 번,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더그 문제를 혹은 어떤 상황을 좀더더 내실 있게 견뎌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습니다. Winners, 우승자들은요, choose, 선택을 한대요. 어떤 말을? One more time, one more try, 한번 더. 네, 한번 더라는 거잘 기억하시면서, 아, 여기 이만큼 할까? 아니, 한번더 생각해 봐. 한번더 고민해 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문제 또 한번 다섯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시작이 되고요. 18번의 앞부분에 지금 단서들이 좀 나와 있긴 해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들이 만든 거예요. 뭘 만들어? 여자들의 옷을 만든대요. 뭐 요즘 뭐 남자든 여자든 옷 만드는 거에 뭐 성별의 그 차이가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 남자들이 여성 옷을 만드는 게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in the past, 과거에 어땠다라고 나오면서요. 자, 빈칸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의 위치는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instead of, 뭐뭐 하는 거 대신에. 문장을, 구조를 항상 잘 봐야 되는데요. 자, 뭐뭐 하는 거 대신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한번 끊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라는 이야기니까 위에 있는 상황과 밑에 있는 상황은 아마도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Instead of the old rule, 오래된 규칙 대신에 오래된 규칙이 바로 뭔데? The dress making is a craft. 의상을 만드는 게 일종의 a craft, 공예지라고 공예. 뭔가 이렇게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예라는 그런 낡은 오래된 규칙이 아니라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온 컨셉, 개념, 생각, 이런 것들이 빈칸에 들어가 줘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것은 was invented that year를 만들었죠. that year의 이 컨셉은 만들어졌습니다. 발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컨셉이 바로 어떤 컨셉이야? that had not been there before. 이전에는 거기에 없었던 무언가래요. 우리가 이미 잡았지. old rule과 반대가 된 new rule, new concept에 대한 이야기가 될것 같고 뒤에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야,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다? 아마도 남성이 여성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한 new idea or new rule 아니면 new concept, 새로운이라는 요 new에 좀더더 초점을 두고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There's nothing modern. 현대적인 게 없습니다. 현대적일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현대적인 게 없습니다. About the idea of man making women's clothes. 남자들이 여자들의 의상을 만든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사실 현대적인 게 없습니다. 절대 현대적이지 않아요. 즉, 옛날부터 우리가 볼수 있었다. 자, we saw that. 우리는 그것들을 그 남자들이 여자들의 의상을 만드는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하는 것,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for centuries in the past, 과거의 몇 세기 동안 즉, 몇백 년 동안 그것을 봤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however, 하지만요. In old days, 옛날에는요. 자, 옛날에는 어땠는데? 아까 우리가 크래프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이 dress making을 바로 craft라고 봤다라는 게 old rule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옛날에는요. The client, 고객이 was always primary. 늘 주가 되었죠. 주도적인 건 바로 뭐야? 고객이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and her tailor, 그녀의 그 옷을 제작해주는 tailor라고 하면 재단사입니다. 옷을 재단사는요, was obscure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there were no fashion plates. 거기에는 어떤 fashion, 유행하는 어떤 판, 본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유행하는 이렇게 틀 모델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유행하는 어떤 틀, 본이 없었어요. 그리고 the tailor, 재난사는요, was simply at her service. 단순히 그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그녀의 마음대로 맞춰줬다. 이런 의미예요. 고객이 뭐가 됐기 때문에 primary, 주된 고객. 고객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요, 이 테일러는 뭘 했을 것 같냐면 고객의 이런 그 생각에 맞춰줬을 것 같냐면 perhaps with helpful suggestions.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제안 정도는 해줬을 거예요. About what others were wearing. 다른 사람들은 뭘 입고 있는지. 뭐 이를테면 선생님이 옛날에 있었던 그 이 당시에 살았던 만약에 patron 고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후원자. 예. 옷을 맞추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옷을 맞춰주시는 분이 아 요즘 분들은 이렇게 입더라고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fashion place는 없었고. 그죠?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19세기 후반으로 갑니다. 19세기 후반이 시작될 무렵에 with the hugely successful rise of artistic male couture. couture라는 표현이 couture라는 표현이 고급 여성복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면 고급 여성복을 디자인하는 남성 여성복 디자이너예요. 근데 예술적인 디자인을 하는 이 사람들의 매우 성공적인 부상이 rise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새롭게 등장한, 부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부상과 함께, 이 사람들의 등장과 함께 매우 성공적으로 예술적으로 무언가 만드는 여성복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드디어 탄생을 한 거죠? 자, 이것과 함께 it was designer who, 뭐한 사람들은 바로 디자이너였어요? became celebrated, celebrated, 유명한 이란 뜻이요. 자, 유명해진 것은 바로 누구였고? 그렇지.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디자이너가 바로 유명해졌고 그리고 the client, 고객은요. elevated by his inspired attention. 그렇게 유명해진 그 디자이너의 영감 어린 그런 관심에 의해서 들어올려진 고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명해진 건 다름 아니라 누구고 디자이너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의 영감 어린 그 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멋진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고객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강조 구문이 되겠고요. 이 대 대신에 후를 쓴 겁니다. 강조하는 대상의 초점이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후를 써줄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는 선생님이 어떤 구조예요? 여기도 역시 it was 정도가 생략이 되었고, 그리고 that was 정도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름 아닌 이것에 의해서 들어 올려진 것은 고객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유명해진 건 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영감에 의해서 된 사람은 바로 고객이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포인트가 뭐겠어요? 중요한 점은.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디자이너가 단순히 크래프트맨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뉴 룰이라는 게 바로 옷을 제작하는 그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해? Artistic male. 예술적인 남성인데 고급 여성복을 디자인하는 남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이 디자이너의 위치가 craftsman. 공예를 만드는, 무언가 제작을 하는 사람에서 뭘로? Artist. 예술가로 artist. 됐죠? Artist. 예술가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바로 new rule, new concept은 바로 뭘까요? 바로 artist가 되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in a climate of admiration for male artists and their female creations. 자, 남성 예술가와, 예술가라고 딱 칭하고 있죠? 남성 예술가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여성복의, 여성의 창작물. 이게 바로 여성복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찬사 속에서, 찬사의 분위기 속에서 climate라는 게 뭐 기후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atmosphere, 그런 분위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이 의상 디자이너는요, 처음으로 flourish, 번영하고 번창했습니다. As the same sort of creator, 일종의 같은 종류의 뭐로? creator로요, 창작자로요. 그러니까 예술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주문에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창작을 해내는 사람, 예술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오래된 그런 규칙, 야, 옷을 만드는 거, 의상을 만드는 거.

건 단순히 그냥 뭔가를 제작하는 공예야 라는 그런 것이 이제는 아니라, 그것 대신에 이제는 뭐 무슨 소리야, 이제는 이 디자이너, 남성 디자이너도 예술가이자 창작자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 바로 어떤 부분? 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볼게요. 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떤 생각이 만들어졌어? 이전에는 없었던 생각, 그 생각 한번 찾아볼게요. Profitable industry, 벌써 이상하죠? 수익을 내는 산업 관련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스킬 역시 관련 없습니다. Public institution,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자, modern connection, 현대적인 연결이래요. 뭐랑 뭐를 연결시켰지? Dress design, 드레스를 만드는 디자인, 이것과 무엇을 연결시켰어? 예술을 연결시켰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고, craftsman이 아니고, designer. 다시 말하면 artist. 다시 말하면 creator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연결시킨 현대적인 접목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지.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마저 볼게요. 자, efficient system. 어떤 효과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뭐 효과적인 시스템을 이용하, 효과적인 시스템을 이제는 이용하게 되어서 어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바로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선생님 이 표시를 먼저 해놨는데요. Affordable이라고 하면 가격이 적정한이라는 뜻이야. 역시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됐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은, 이 문제는 선생님이 기억하는데 이 문제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는데, 이게 좀 앞부분에, 도입 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야? 좀 까다로운데? 라고 생각이 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빈칸에 먼저 가볼게요. 빈칸. 자, 빈칸에 문장에서 보시면 심리학자들,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 Interested in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들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을 연구하거나 어린아이들의 뭔가 행동 패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그런 심리학자들은 may have to. 자,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뒤에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뭔데요? In order to get a good picture. 더 나은 그림을 얻기 위해서. 즉, 더잘 알기 위해서요. 뭐에 대해서? Of how children think. 어떻게 아이들이 생각하는지. 자,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될까요? 아이들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돼요. 특히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 how they think 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Children's thinking, the way of children think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이들에 대한 내용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n trying to, 뭐 하려고 할 때? Explain how different its discipline. 어떻게 다양한 이런 학문들이 attempt to,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뭐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할 때? To understand autobiographical memory. 요거는 이제 자전적인 이란 뜻인데요. 자전적인 기억. 즉, 자신의 어떤 기억들을 이해하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현재 있었던 일,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바로 자전적인 기억입니다. 자전적인 기억을 다양한 학문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방식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the literary critic, 문학 비평가가 되겠죠? 문학 평론가인 Daniel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 psychology, 심리학이라는 것이 is a garden. 잘 이렇게 정돈된 정원이라면, literature, 문학은 is a wilderness. 뭐래요? 황무지래요. 자, 그럼 일단 딱 봤을 때, garden과 wilderness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그 힘에 의해서 굉장히 잘 다듬어진 게 바로 psychology, 심리학이라는 것이 되겠고, wilderness, 사람의 손이 별로 닿지 않는 이 황무지 같은 곳, 이런 곳들이 바로 뭐라고 견줄 수 있다는 얘기야? literature, 문학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심리학은 막 이것저것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뭐 MBTI로 이렇게 분류하듯이, 그죠? 잘 정돈을 해놓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더 발산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요 문장이 사실은 결정적인데,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he meant, I believe, 제 생각에는요, 그가, 이 심리학, 이 문학 평론가인 Daniel 이란 사람이 의도하는 바는 대디아였던 것 같아요.

psychology, 심리학이라는 것이 6 to, 찾고 구한대요. make patterns, 그치, 패턴을 만들고, find regularity, 규칙성을 발견하며, and ultimately impose order on human experience and behavior.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경험과 행동에 무엇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야? order, 질서를 궁극적으로는 부여하려고 한다. 심리학은 그렇다. 이렇게 의미한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규칙을 발견하고 그 안에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순서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렇게 규칙성을 만드는 게 일종의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아주 멋지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체계적인 garden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요? literature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볼게요. 자, by contrast, 대조적으로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러면 psychologist와 writer를 비교하겠죠. 자, psychologist는 이랬는데 writers, 문학작품을 쓰는 작가들입니다. 작가들은요, dive into, 어디로 풍덩 들어가요? The unruly, 제멋대로 굴고 untamed, tame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길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지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 그런 깊이까지 간대요. 인간의 그런 경험의 깊이 속으로 파고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군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 다듬어지지 않았어. 길들여지지 않았어. 그런 깊이까지 들어가서 탐색해서 쓰는 게 바로 누구야? Writers, 작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Writer는 아마도 literature 쓰는 writer가 되겠죠. 됐죠?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내용이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에 대한 거? 문학. 특히 이제 문학을 쓰는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리학은 뭘 찾아내요? 규칙성이나 순서. 네, 규칙이나 순서들을 찾아내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unruly, 제멋대로 군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죠? 우리는 누구 찾는다고? 아이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그죠? 이해하기 위한 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What is sad about understanding memory? 자, 기억에 대해서 그가 기억에 대한 기억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한 것은 아까 자전적인 기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거 말한 것은 can be extended. 어디까지도 확장해 갈 수 있어요? To our questions. 우리의 질문을 하는 우리 질문까지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뭐에 대한 질문을 해요? Young children's minds.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까지 확장해 낼 수 있습니다. 진짜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If we, 만약에 we psychologists, 우리 심리학자들이 are too bent on. 자, bent on, 어디에 열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너무 열중해 있으면 identify the orderly pattern, 순서 있는 그 순서 질서 정연한 그런 패턴과 and the regularities of children's minds, 아이들의 마음의 규칙성,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식별하려고 너무 여기에만 열중을 한다면 이런 얘기야. 왜? Psychologist는 뭘 좋아하니까? Patterns, regularity, order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요. 그죠? 너무 여기에만 열중을 하면 그러면 we may miss an essential and pervasive characteristic of our topic. 우리는 놓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대요. 뭐를? 필수적이면서도 널리 퍼진 만연한 그런 특징들. 우리 주제에 대한 특징. 우리 주제가 뭐였는데? 아까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질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The child's more unruly and imaginative ways of talking and thinking. 아이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더 제멋대로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그런 방식인 우리의 주제에서 우리의 주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 문학작품에 쓰는 작가들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니까 우리는 너무 질서정연하고 규칙을 중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뒤에 있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자, it is not only the developed writers or literary scholars. Not only가 나왔죠. 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역시라는 표현일 텐데요. 벗이 안 보여요. 여기 세미콜론이 여러분들 벗의 기능을 가끔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것은요, the developed writer, 성숙한 작가나 문학 연구가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 성숙한 작가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볼게요. Who seems, 어떻게 보여요? Drawn toward, 어느 쪽으로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Of somewhat wild, 뭐가 나왔어? Wild, 다소 거칠고 and idiosyncratic way of thinking, idiosyncratic, 색다른이라고 나옵니다. 거친 생각 방식과 그리고 색다른 생각 방식, 다소 그런 방식으로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성숙한 작가나 문학 연구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이들도 색다르게 생각하고 거친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거친 방식이라는 게 뭐야? Unruly, 제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Untamed, 길들여지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바로 wild, or idiosyncratic, or unruly, or untamed. 이런 의미의 표현들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죠. 자, 심리학자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심리학자들은 해만합니다. 어떻게요? 여기 보니까 wilderness라는 아까 황무지라는 단어랑 되게 비슷한,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야생으로 더 자주, 좀더 자주 venture, 뛰어들어서 경험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어때요? 그치. 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에서는 아이들의 방식대로 거칠게, 그리고 제멋대로, 길들여지지 않게, 그렇게 색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좀더더 빠져야 된다. 빠져들어야 된다. 어때? 괜찮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venture into예요. 자, wilderness의 세계로 좀더더 자주 venture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벤처라는 거 여러분들 벤처 기업 생각해 보시면 뭔가 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분야로 이렇게 뛰어드는 벤처 기업. 예, 모험을 하는 왠지 벤처 기업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venture into라는 것도 역시 여기서 어떤 상황으로 뛰어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자, 관련 없는 것들도 한번 지어볼까요? 그들한테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회상하게끔 하는데 도와준대요. 무슨 소리야? 중요한 기억? 하찮은 기억?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죠? 자, better understand the challenges of parental duty. 부모들의 어떤 육아에 있어서의 의무, 이런 책임?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아웃이 될것 같고요. Disregard the key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fiction. 아이들의 허구, 아이들의 소설이죠? 아동소설입니다. 아동소설의 중요한 특징들을 disregard가 무슨 뜻이야? 무시하다라는 뜻이야. 아동소설도 지금 사실은 아동소설이냐 성인소설이냐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핵심이 되는 특징을 무시한다는 더더욱 아니겠죠. 그죠? 5번. Standardize the path of their psychological development. 그 아이들의 심리적인 발달의 경로를 표준화한다. 오히려 표준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제멋대로 생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아이들의 방식대로 생각하려면 standardize, 표준화시키면 안 되겠지. 표준화시키는 건 뭐에 더 가깝니? 맞아, 심리학이 좀더 가깝잖아요. 규칙적이고 순서를 질서정연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 그래서 이렇게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19번도 지금 보면 우리가 빈칸을 좀더 먼저 보고 빈칸에서 뭘 찾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보면 좀더더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참 좋다. 시간 절약도 되고 좀더더 정답에 가까이 갈수 있고. 그죠? 네. 자, 20번 가보겠습니다. 20번도 일단 앞부분에 아주 초반은 아니지만 초중반쯤에 지금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여기 지금 accordingly, 따라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인과관계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뒤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Indeed라는 내용으로 좀더더 부연 설명이 되고 있네요. 가볼게요.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Manufacturer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Manufacturer가 누군데요? 제조업자들이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제조업자들은 design, 설계를 합니다. 뭐를요? 그들의 혁신의 과정들을 설계합니다. 제조업이라는 게뭐 우리가 뭔가 딱 생각나는 거 선생님은 어떤 공장이나 어떤 그 장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과정을 설계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설계하는 과정,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이걸 설계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Around the way. 자, 이 방식을 주변으로, 이 방식을 주로 해서 이 어떤 방식을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the process work 그 방식이 작동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식을 위주로 그걸 중심으로 혁신의 과정을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누구에 관련된 거야? 제조업자들이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봤을 때, 아, 이 과정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잘 설계될 것 같아. 이런 걸 중심으로, 원리나 원칙 자신들이 배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내용을 봤으니까 두 번째 문장을 보려고 했는데 두 번째 문장이 어디 있어? 빈칸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장이 굉장히 기니까요. 한번 나눠줘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얘는 왜 길어진 것 같아요? 문장의 구조 좀 먼저 보자. 자,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이 생각한대요. 뭐라고 생각해? Still think that. 이라고 생각하고, and that.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절과 대절이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묶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빈칸 문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요. 걔가 누구지? 맞아.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입니다. rather than 선생님이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 이런 뜻인데, rather than은 뭐라고 해석하면 편하다고 얘기했냐면, not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라는 얘기는 뒤에 것이 아니라 앞에 거,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여기다 왜 not이라고 썼느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여기에 걸려 있어. 그러면, 뒤에 것이 아니라, 빈칸이 아니라, 앞에 거. 라고,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은 여전히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은요, 여전히 뭐라고 생각해요? 제품 개발, 그리고 서비스 개발이 are always done by a manufacturer. 제조업자들 그 자신들에 의해서 되어져야 된다고요.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제조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their job,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is always to find a need. 뭘 찾는 거야, 늘? A need, 필요를 찾고 and fill it, 그 필요를 채우는 거래요. 자, 뭔가 필요하지라고 이런 걸 탐색을 하고 그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게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Rather than, 무엇이 아니라요? To sometimes find and commercialize on innovation. 혁신할 때때로 찾고 혁신을 상업화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on innovation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미 만들어진 혁신이야. 이 혁신을, 어떤 혁신이 있지라고 이미 만들어진 걸 찾고, 그리고 그것을 상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현재부터 필요한 건지, 그 필요한 걸 실제로 본인들이 창작해서 만들어내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매뉴팩처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지금 전반에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제조업자들입니다. 자, 제조업자들은 바로 뭘 한다는 얘기야? 디자인을 합니다.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중심으로, 과정을 중심으로 무언가가 잘 작동이 될지 안 될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해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채우는 일.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리고 그들은 뭘 해요? 제품 개발 혹은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두 가지의 그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채우는 일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이나 뭔가 창작해내서 생각해내서 창작해내는 일들이 되겠죠. 그죠? 탐색을 해서 보고 찾아내는 일이에요. 뭐가 아니라요. 이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상업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채우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라는 건 아마도 이것과 대치가 되는 것 같고, 이 대치가 되는 부분에 뭐가 있어요? 혁신을 어떻게 한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rather tha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혁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채우는 일이 본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이들이 싫어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한번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ccordingly, 앞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당연히 부연 설명이 될수 있겠지. 이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뭔지 보겠습니다. 제조업자들은요, have set up, 설치를 한대요. 뭘 설치해? Market Research Department를 설치한대요. 또뭘 설치를 해?
여기 지금 보시면 Product Development Groups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야기야. 목적어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연구 부서를 왜 만들어내지? To explore the needs of users in the target market. 이 그 표적이 되는, 대상이 되는 그 시장. 자신들이 이래 딱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 시장이 됐든 무슨 시장이 됐든 무슨 시장이 됐든. 그죠? 자, 이 시장의 사용자들의 필요를 탐색하기 위해서 시장 연구를 하는 부서를 만들어요. 아까 이 사람들 뭐라고 했어? 아, 이 사람들 뭐가 필요하지? 먼저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식품은 사실은 제조업이랑은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진짜 뭔가를 만들어내는 전자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라는 그 표적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연구를 하는 팀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뭐하지? 그치, 제품을 개발하는 또 그룹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제품 개발이라고 얘기했잖아.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얘기했죠. To think up, 생각해내기 위해서요. Suitable products to address those needs. 그러한 그 고객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적절한 제품들을 생각해내기 위한 제품 개발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And so on,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set up, 설치를 해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The needs and prototype solutions of leader users. Leader users라는 새로운 대상이 나왔습니다. 자, leader가 아니라 lead users고요. Lead users, lead user 그냥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lead user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면 사용자이기는 한데 그 사용자가 뭐 한대요? 사용자를 앞서가는 사람이야. 즉, 앞서가는 사용자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그냥 단순히 있는 물건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프로토타입 솔루션스를 만든대요. 시제품입니다. 그거 이제 새로운 제품의 이런 새로운 시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해결책.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자, 그건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도 이 사람들과 마주친다 하더라도 정말로 마주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필요나 혹은 이 시제품에 대한 해결책은 are typically rejected as outliers of no interest. 뭔가 관련이 없고 관심이 없는 outlier로 어떻게 된대요? 거부가 돼버립니다. 라는 얘기야. 누가 거부된다는 얘기야? Lead users가 누구에 의해서야 사실은? By manufacturers가 되겠죠. 그럼 manufacturers는 사실은 뭐야?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탐색을 해서 찾아내서 만드는 사람이라고 본인들 생각한다는 얘기야. 근데 lead user가 나타나서 야,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혹은 야, 이런 거 한번 시제품으로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라고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Outlier라고 생각해서 거부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리드 유저가 만들어내는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니? 혁신이 될 수 있겠지. 이것을 거부한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 좀 더 볼게요. Indeed, 실제로요. When lead users innovation 나왔잖아. 리드 유저가 만들어낸 혁신입니다. 리드 유저가 만들어낸 그 혁신이 new answer 실제로 들어갑니다. 두는 강조해두죠? 없어도 돼요. 그죠? 강조해두. 실제로 어디로 들어가요? 한 회사의 제품 라인으로 들어가요. 실제로 시제품이 돼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는 they have been shown to the actual source of many major innovations for many firms. 많은 회사의 진짜 실제 주요한 혁신의 실제 사실적인 그런 원천으로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야? 그 시제품을 만들어낸 게 진짜로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 라인에 들어가서 그래서 실제 뭔가 주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된 그런 이노베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혁신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럴 때요. They typically arrive with 그것들은요. 도달하게 됩니다. 뭘로요? With a lag. 지연으로. 늦게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연이 되어서. And by unusual and unsystematic routes. 이것이 비정상적이면서 그리고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경로에 의해서 도달을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이게 여러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매뉴팩처들이 사실은 생각하는 바는 이 리드 유저에 의한 어떤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해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요즘에는 그 기업들이나 어떤 정말 대단한 큰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그 소비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혁신들을 찾아서 상업화하지 않고 어떤 혁신들이겠어? 리드 유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혁신. 요 의미는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다른 내용으로 다른 단어들로 좀 비슷한 의미를 만든다 하더라도 요 내용 좀 들어가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리드 유저는 사실은 바꾸기가 어려운 단어 아닌가요? 다른 단어로. 그죠? 보겠습니다. 리드 유저스, 리드 유저스, 리드 유저스. 한번 볼게요. 자, 이 리드 유저들이요. tend to overlook.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혁신. 이 사람들은 간과한다. 무언가를 뭐, 못 본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리드 유저들이요. 이미 개발한 혁신을 찾아서 상업화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만들려고 한다.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리드 유저들이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의미에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미 혁신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리드 유저들이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장에서 마주치게 된, 리드 유저들이 시장에서 마주치게 된 그런 혁신. 이 얘기는 뭐야?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리드 유저들이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의미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한번 지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 지금 빈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고. 자, 회사와 사용자가 둘다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역시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21번은 빈칸이 어디 있을라나?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The opening da da da dum. Da da da dum. 이게 뭐래요? That everyone has heard somewhere or another.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서는 has heard, 들어봤을 것 같은 da da da dum 이라는 opening. 바로 도입은 이란 얘기입니다. 왠지 다다다덤 리듬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악에 관련된 내용인 건 맞아요. 그럼 이 누구든지 한 번쯤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것 같은 이라는 건 뭐야? 익숙한 거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리듬이 라는 겁니다. 다다다덤이라는 이 오프닝이에요. 그죠? 네. 이것이 어떻습니다. 주어가 다다다덤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The opening 다다다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내용 살펴볼게요. Development, 발전이라는 뜻이지만 음악에서는 전개라는 의미로 됩니다. 음악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 거. 자, 전개는요, can get very complicated and fanciful, fanciful. 매우 복잡하고 별난 게될수 있습니다. 첫 문장은 잘 모르셔도 돼요.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푸가라는 게 나옵니다.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 예, 음악의 어머니 바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바흐가 만들어낸 이 푸가라는 것이, 푸가가 선생님 찾아보니까 어떤 작곡의 하나의 형식처럼 나오더라고요. 그거 몰라도 되고, 그죠? 이것은 보여줍니다. How far this process could go. 어떻게 이 과정이 갈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까지 갈수 있는지, how far goes 라고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푸가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이 뭐할 때, when a single melodic line, 단 하나의 멜로디 라인, 때때로는 단지 몇 개의 음표가 was all that, 전부래요. 뭐의 전부야? All that composers needed to create a brilliant work.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작곡가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뭐에 불과해? single, 단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나 아니면 아주 몇개안 되는 음표나 요것만으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brilliant work를 만들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야? 진짜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많은 멜로디, 너무 많아 많은 훌륭한 음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수의 음표나 아니면 정말 하나의 멜로디 라인만 잘돼 있어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Containing lots of intricate development within a coherent structure. 통일성 있는, 일관성 있는 그런 구조 내에서 복잡한 전개, 아주 많은 복잡한 전개를 포함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는 단일 멜로디. 아니면 소수의 음표. 딱 봤을 때 단일, 소수,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뭘 만들어낼 수 있어? 네, 훌륭한 작품.

brilliant work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brilliant work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아, 그렇지. 여기 있는 intricate development예요. 그것도 coherent structure입니다.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그리고 뭐가 있는 복잡한 전개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단일하고 소수의 것으로 복잡한 전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쭉 일관성 있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자, 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는데 한번 첫 문장인가? 어, 이게 그치. 이게 한나의 문장이니까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베토벤이 또 나와줍니다. 베토벤의 유명한 5번 교향곡을 한번 볼게요. 이 교향곡은요, provides an exceptional example, exceptional, 아주 훌륭한 특출난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특출난 예시를 보여줍니다. How, 뭐에 대한 예시야? How much mileage a classical composer can get out of a few notes and a simple rhythmic tapping.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는지요. 마일리지는 여러분들 2점입니다. 2점, advantage와 같은. 자, 그럼 얼마나 많은 2점을 클래식 작곡가가 얻을 수 있는지요. 뭐로부터? Out of a few notes. 몇 개 안 되는 소수 음표. 그리고 단순한 리드믹 탭핑. 탭핑이라는 게 두드리는 거죠. 그죠? 리듬 박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준대요. 같은 거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흐의 이야기나 아니면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이야기나 단일 소수의 어떤 음표. 적은 수의 음악의 어떤 특징, 장치로서 대단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Famous Fifth Symphony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점을,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5번 교향곡에서요. 자, 그러면서 그 5번 교향곡의 내용인 것 같아요. The opening da-da-da-dum 이라는 요 오프닝은요, 전개는, 도입은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것 같은 이 전개는요, 어떻습니다. 자, 보세요. Throughout, 뭐뭐 내내 라는 얘기죠. Not only the opening movement. 자, 이 처음에 도입부의 악장뿐만 아니라, but, 어디까지도 the remaining three movements, 나머지 세 개의 악장 내내 마치 자 반복되는 악구라는 뜻이더라고요. motto 일종의 반복되는 악구이거나 아니면 connected thread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실, 하나의 어떤 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하나의 연결된 줄과 같다는 건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반복적인 악구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이뤄낼 수 있다. 단순한 걸 통해서 복잡하고 대단한 거,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다라라넘이라는 요 단순한 요것은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하고 대단한,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 내용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이 내용. 가볼게요. 자, makes the composer's musical ideas contradictory. 뭘 뭐로 만들 수 있대요? 작곡가의 음악적인 생각을 모순적으로 만들 수 있대요. contradictory. 모순적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 음악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음악에? 그죠? 그러니까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자, appears in an incredible variety of ways. 보여집니다. 이런 단순한 것들이 어떻게 보여져? 놀라울 정도의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복잡한. 단순한 것들로 복잡한 전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일까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3, 4, 5번 역시 이따가 뭐 확인을 해보겠지만 음악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fairly calm이라는 건 꽤 조용하게 남아있다. 지금 조용하냐 시끄럽냐 이런 얘기가 아니죠. 큰 소리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의 그 즐거움과 관련된 깊이 관련되어 있다. 누군가의 즐거움, 뭔가 쾌락을 위해서 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5번의 내용도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ust as 마치 뭐인 것처럼요. We don't always see. 우리가 늘 보는 것은 아닌 것처럼. 부분 부정입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말과 부정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죠. 자, 복잡한 붓놀림이에요. brushwork, 붓질. 자, 어디에서? That goes into a creation of a painting. 우리가 어떤 그림의 창작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복잡한 이 붓, 이 붓놀림을 늘 보는 건 아닌 것처럼요. 작품을 봤는데 미술 작품에 굉장히 현란한 붓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다 보입니까?

아니지.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we may not always notice. 우리가 늘 알아채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뭘 알아채는 건 아니야? How Beethoven, 베토벤이요. Can't find a fresh uses for his motto. 이 motto라는 게 아까 반복적인 악구라고 얘기했죠. 그가 사용하는 그런 반복적인 악구에 대해서 신선한 사용, 아주 새로운 사용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지 혹은 어떻게 그가 그의 이런 그 이 음악의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크고 웅장하고 크고 그리고 cohesive 응집력 있는 그런 진술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늘 아는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작품에서 베토벤이 뭔가 의도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그걸 늘 알아채고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이 단순한 어떤 그 리듬을 이용해서 혹은 단조로운 그런 멜로디를 이용해서 탭핑을 이용해서 아주 유명한 이 5번 교향곡을 만든 것처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우선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a lot of enjoyment we get from that mighty symphony. 우리가 그 5번 교향곡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교향곡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은요. stems from 어디로부터 유래요? inventiveness behind it. 그 이면에 있는 바로 독창성, 창작성이라고 하지 말고 독창성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그 음악의 생각에 대한 전개에서 오게 되죠. 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단순한 것들을 정말 새롭게 만들어내는, 물론 여기서 독창적인 작곡가의 어떤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단조로운 음에서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 그, 효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답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발라놓는 거 이렇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2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빈칸의 위치 한번 확인합니다. 빈칸은 도입부에 있습니다. 그죠? 아주 초반은 아니지만 지금 초중반쯤으로 걸쳐가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떤 문장에 들어와 있어요? She pointed out. 그녀가 예를 들면 지적해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녀라는 건 바로 이 사람이 되겠죠? 그죠? 이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아, 저 연구자인 것 같죠? 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우리가 이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The Commons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The Commons라는 표현 좀 알아주세요. 얘는 공유지예요, 여러분. 공유지. 공유지의 비극 알지? 그치? 공유지의 비극이 뭐야?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그 공유지가 사람들이 어떠한 그 태도나 생각으로 그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지. 너도 나도 안 쓰면 왠지 손해일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나중에 황폐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공공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공공 물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The Problem of the Commons라는 게 바로 공유주의 비극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주의 문제 가볼게요. 자, 엘리노라는 사람은요, found that 이하를 알아냈습니다. There are several factors,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요. Critical to,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요. 뭐하는? To bringing about stable institutional solutions. 안정적인, 제도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요. 뭐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야? 바로 공유주의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슈는 핫 이슈는 바로 뭐예요? 공유주의 문제 해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요인들이 뒤에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요인에 대해서 지금 빈칸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볼게요. 자, 예를 들면 그녀는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The actors, 행위자예요. 근데 어떤 행위자야? Affected by, 누구의 영향을 받는? The rules for the use and care of resources. 자원의 사용, 그리고 자원의 관리. 자원을 사용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규정에 영향을 받는 행위자가 must have the right, 권한을 가져야 된다. 라고 예를 들면 이 여자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건 바로 뭐야? 만약에 우리가 공유주의 자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이자 그리고 이 자원을 관리하는 그 관리에 대한 규정에 영향을 받는데 그럼 선생님이 어떤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에서 공유지, 즉 공공으로 이용하는 물자나 혹은 어떤 시설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지? 그지? 근데 동시에 나는 그 같은 주민으로서 그곳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그 룰에 영향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민, 관계자들이야.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져야 돼? 나 같은 사람들, 나같이 이렇게 공유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느냐? 빈칸의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유주 해결의 문제에서는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Actors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행위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행위자는 그냥 무관한 행위자가 아니에요. 공유주와 무관한 행위자가 아니라 공유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줘야 된다. 근데 그 권리가 뭐야? 그 권리가 뭐니?를 찾는 문제가 빈칸의 문제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 선생님 뭐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For that reason, 거기에 대한 이유로요. The people who monitor and control the behavior of users. 사용자의 행동을 monitor라는 데 감시하다죠. 그죠?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 같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사용자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경관을 훼손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겠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제지도 할수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야. 즉, 공유지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공유주의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should also be users. 뭐가 되기도 해야 돼요? 사용자가 되거나, 사용자가 돼야 되며, and have been given. 뭘 받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The mandate by all users. 모든 사용자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람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모니터하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용자가 되어야 되기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 모든 사용자에게 위임받은 사람이란 건 뭘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관리인이 있을 수 있겠죠.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해 주시는 분. 그 분은 뭐야? 그 사용자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으신 분이에요. 관리해 주시는 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관리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용자와 관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동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사람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동일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좀더더 살펴보겠습니다. This is significant insight.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insight, 통찰력입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는 as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 It shows that. 그것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Prospects are poor for a centrally directed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commons coming from the state power and of comparison with. 뒤에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요, 국가의 권한에서 나오는, 국가의 권력에서 권한에서 나오는, 그 힘에서 나오는 공유주의 문제에 대한 중앙 집권적인, 혹은 중앙정부의, 중앙정부 지향적인 해결책,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해결책에 대한 전망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 중앙정부에 의해서 중앙에서 중앙정부 지향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규율을 만들고 벌칙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전망이 어때? Poor. 형편없대. 형편없다는 게 뭐야? 그 전망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는 뒤에 있는 결과가, 미래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뭐와 비교해서요? 그럼 뭐야? 뒤에 게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 아니야? A local solution for with which users assume personal responsibility. 그 사용자들이요, 뭘 맡아요? 개인적인 책임을 맡는 그런 지역적인 해결책에 비교해서 정부 중심으로 하는 해결책이 더 열악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뭘 중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거기 지역에 있는 지역 사용자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사용자들이 뭐 하는 거야?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책임을 지는 게 뭐야? 관리도 하는 거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이 사람, 아까 학자였죠? 학자였나 뭐였나? 그죠? 이 사람은요, 강조를 합니다.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decision processes. 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 모든 사용자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뭘 받아야 돼? Access to the local forum. 이 지역에서 행하는 그 포럼에 참여할 그런 권리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Solving problems and conflicts among themselves. 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던가 아니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포럼들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0: 통해서 중앙, 지역적, 그리고 그 현지의 그런 수준의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정치적인 기관들이 must allow, 반드시 허락해야 되죠. 누가 뭐하도록? 사용자가 device, 만들도록, 고안해내도록요. 자신들만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독립적으로 그 준수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즉, 만들고 지키는 사람이 뭐야? 사용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지역 주민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지. 중앙 정부에서 그걸 해봤자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바로 사용자가 곧 관리자. 지역 사용자가 곧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한다. 라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권리를 부여받아야 돼요? 참여할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뭐할수 있는?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어때요? 맞지. 이거 규정을 바꾸고 그 규정을 관리하는 거다 누구 손에 줘야 된다는 얘기야? 사용자, 지역 관리자들 손에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관련 없는 거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공동체의 어떤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을 한다, 자유롭게 이용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분배한다라는 것도 전혀 관련이 없죠. 공유지니까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생각의 나래를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중심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어려운 소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ceptional 이란 단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자, exceptio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예외라는 뜻이죠.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의미의 exceptional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돼요. 예외적인 혹은 매우 뛰어난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 어디에? 네, 수강 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빈칸 추론 마지막 시간 남아 있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부담 안 되게 네 문제만 딱 준비했습니다. 단서 찾아서 만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능 기출을 분석하게 될 김현진입니다. 아마 여러분 책 첫 페이지를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문장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문장의 구성 몇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죠? 영어에는 크게 다섯 가지 형식이 있다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장의 구조를 먼저 한번 짚은 후에 이 문장의 구조 내에서 어떻게 영어 문장이 출제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1형식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배우셨죠? 주어랑 동사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마 배우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주어와 동사가 있고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나 수식해주는 표현은 충분히 등장할 수 있지만 문장의 구성은 크게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형식 문장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오셨을 거고요. 3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형식은요. 주어, 동사, 또 뭐가 있죠?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고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4형식이고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5형식이라고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2, 고3 정도면 이 정도 문장의 형식 정도는 모두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의 형식에서 지금 겹치는 부분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핵심 요소가 보이는데요. 그게 뭐죠? 일단 모든 문장에는 지금 주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짚을 내용은요, 주어에 대해서 짚을 거고요. 두 번째 보이는 요소, 필수 요소 중에 동사가 보이실 겁니다. 역시나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동사를 정말 면밀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형식부터 나타나는 게 지금 보어 자리가 있습니다. 보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친구들을 우리는 보어라고 부르죠. 자, 삼형식에 있는 이 아이 뭡니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을, 무엇무엇, 을, 무엇무엇, 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주어, 동사, 보어, 그리고 목적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페이지부터 한번 문장을 살펴보시자면, 우리 문장에서 주어가 맨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주어가 단지 명사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명사만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명사나 명사구, 혹은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brave fisherman caught the shar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용감한 어부가 잡았다, 무엇을 잡았다? 상어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brave fisherman 이라고 해서 명사구가 지금 주어 위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 용감한 지금 어부라고 하는 이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구나. 여기까지 너무 쉽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 보시면요. Talking about your feelings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의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고 있는 ing 뭐야? 동명사다, 그지? 자, 그래서 ing가 띄고 있는 이 동명사. 혹은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주어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감정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is a healthy way to express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감정들을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동사를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어떤 동사를 잡는다고 우리 배웠을까? 단수 동사를 잡는다고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너의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개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feelings가 아무리 복수형이어도 우리 동사는 단수로 잡기로 약속했어.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볼까요? 절의 형태가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어가 절의 형태로 길어진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문 볼까요? What the author wants 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주어를 어디까지 끝나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동사 앞까지 이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동사 전까지가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at the author wants 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저자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얘들아, 내가 여기 what을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럼 이때 what은 뭘까? 여러분들이 아는 what은 두 가지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 의문사 what 아실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할 때, 너뭐 해?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문사 what이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 여러분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셨을 거냐면 선행사를 포함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따로 명사가 등장하지 않지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서 무엇무엇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들아, 저자가 여기서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면 얘는 단수 취급해줘야 맞죠.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를 보니 is 단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원하는 것은 is unclear, 명확하지는 않아 라고 하는 문장 구조죠. 주어 자리에 절의 형태가 올 수도 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주어가 길어질 경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주어가 너무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형식상의 주어로 대체한 다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형식상의 주어는 가주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주어 뭐라고 잡죠?

이런 형태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에 대해서 짚어본 거고요. 동사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문장의 기본 단위인 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동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장 살펴볼까요? What interferes with my work is the noise coming from downstai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동사 어딨어? 이 문장에? 이 문장의 동사는 is, 여기가 지금 비동사. 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인데 What interferes with my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또 나왔다. 얘들아, 뭐뭐 하는 것은 내가 방금 저거 뭐라 그랬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나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단수로 잡았어요. Is the noise coming from downstai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소음이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문장이 매우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 자리가 is로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요? 주어를 수식하는 어구나 사비어구를 제외한 주어의 핵과 수로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렵다. 그치?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주어와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야. 어떨 때에도 주어를 수식하는 어구나 사비어구를 제외한 즉 주어가 길어졌을 때도 이 문장의 핵심인 주어와 이 문장의 핵심인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시 볼까요? The old buildings of a mountainside farm were surrounding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오래된 빌딩은 빌딩인데 어떤 빌딩이냐면요, of a mountainside far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 쪽에 위치한 그 농장 쪽에 old buildings 오래된 건물들은 오래된 빌딩들은 were surrounding us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요? 동사는 were 이 부분을 동사로 잡으면 좋겠다. 그치? 자, 그러면 진짜 주어를 찾을 건데요. 저는 수업에서 찐 주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찐 주어 어딨어? 찐 주어는 the old buildings. 여기가 진짜 주어야. 그러면 여기 뒤에 아무리 of가 수식을 해주고 있어도 여기서 진짜 주어는 old buildings라고 하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뒤에 were이라고 하는 복수 동사 온거잘 보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같이 볼까요? The Titanic,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것은요, 콤마 찍어서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데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것은요, one of the largest ships ever ma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배들 중에 하나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찐 주어를 잡으라면 누구로 잡으시겠어요? 찐 주어? 타이타닉으로 잡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찐 주어 잡았으니 찐 동사 잡아야지. 동사 어딨어요? 바로 밑에 is 여기가 지금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배들 중에 하나인 타이타닉호는 여기가 진짜 주어 is famous for its trage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비극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얼마나 길어졌든지 간에 주어와 찐 동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너무 절실히 공감하게 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세 번째. 관계절이나 동격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무슨 말이야? 주어가 길어졌음에도 주어의 핵과 수로 동사를 파악해야 된다. 찐 주어와 찐 동사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문 보시죠. Animals.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That live in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에 사는 그 동물들은 찐 주어 누구? Animals 맞지? 자, 그래서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물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get their oxygen from the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에서 그들의 산소를 공급받는다라고 지금 얻는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주어가 아무리 수식을 받더라도 진짜 주어, 진짜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짚었으니 우리 이제 뭐 짚어야 돼? 목적어
도어 짚어야죠. 자, 첫 번째 목적어부터 갈 겁니다. 목적으로는 뭐 쓸 수 있냐면 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등 다양한 형태가 쓰인다라고 되어 있으니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한번 볼까요? I expect to pass the science t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기대한다. 뭐 하는 것을 기대한다? 냐면요. To pass the science test. 과학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기대한다. 라고 나와 있죠. expect 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두 부정사 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음 문장. The survey show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연구는요, 보여줍니다. 그 설문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that 이하를 보여준대. More people are buying on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shows 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that절이 나와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2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2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보세요. 요즘 많이 기출문제에 등장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익숙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적어가 긴 경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주어가 긴 경우에 뭐라 그랬어? 가주어 is을 앞에다가 둔 다음에 진짜 주어는 뒤쪽으로 뺀다 그랬어. 그러면 목적어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긴 경우에는 형식상의 목적어, 가목적어로라고 부를게요. 가목적어 it을 대체한 다음에 다음 내용상의 목적어를 뒤에 쓸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예문 볼까? Don't you find it unpleasa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그거 너무 불쾌하지 않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때 it은 가목적어. 왜? 목적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목적격 보어가 묻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가 목적어 it을 놓은 다음에 진짜 목적어인 that 이하를 to 이하를 뒤쪽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쾌하지 않아? 뭐 하는 것이 to walk in the rain 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너 빗속에서 걷는 거 불쾌하지 않아? 라고 물어볼 때 여기서 뭐가 등장한다? 가 목적어. 그리고 뒤쪽으로 빠진 이제 이 친구가 뭐다? 진 목적어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주어 가 진주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해 하시거든요. 근데 가 목적어가 문제로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 목적어도 쓸수 있구나. 진짜 목적어는 뒤에 등장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 지금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어입니다. 자, 보어로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분사 등의 다양한 형태가 올수 있다. 역시 다양한 여러 꼴의 애들이 올수 있는 거구나. 예문 한번 볼까요? I observed someone. 나는 누군가를 관찰했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coming toward m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관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 구조 볼까? 나는 관찰했다. 누군가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관찰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오형식 문장에서 이때 coming이라고 하는 거는 someone,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 진행 혹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사용해주고 있다. 그치?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분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분사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분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 이거 기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관찰했다.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보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게 예문으로 나온 거고요.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는 올수 있지만 부사는 올수 없다.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는 오지만 부사 못 와라고 하는 거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예문 볼까요? That game, 그 게임은 will make them more excite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들을 훨씬 더 뭐하게 만들 거야? 훨씬 더 신이 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 보어 자리에 excited 라고 하는 형용사만 올수 있지, excitedly 라고 하는 부사는 올 수? 없다는 거죠. 얘는 솔직히 너무 이제 아닌 것 같은 그런 단어니까 당연히 안 넣으시겠지만 여러분, ly, 즉, 부사가 보어 자리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꼭

보면요, more excited이라고 해서 과거분사가 등장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그 게임은 만들어줄 거야. 그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어줄 거야? 더 신이 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신이 나는 거지. 신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excited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쓰이는구나까지도 같이 잡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느 정도 개념은 다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최적 테스트로 같이 한번 어느 정도 학습이 됐는지 살펴볼 건데요. 1번부터 볼까요? That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is가 나올까, to be가 나올까를 줬다는 거는 지금 동사 찾으라는 말이지.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 동사 자리는 아마 여기가 돼야 될 거야. 왜? 앞에 부분까지가 주어니까 주어가 절로 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that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that이 이끌고 있는 절이 주어로 나왔고요. 우리 그러면 동사 뭐로 쓴다고 했어? 단수 동사로 쓴다고 했어. 그래서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은 is true, 사실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비동사 is 넣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투부정사는 나올 수 없죠. 동사 역할을 못하니까요. 자, 2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interviewer asked Maya if 혹은 that she had any job experience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요. 물어보았습니다. 마야에게 무엇 무엇을 물어보았는데 그녀가 그 직업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 if랑 that 중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해석상 if가 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 수 있지. 왜 that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ask someone that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 이 that의 해석은 무엇 무엇을 요청하다, 요구하다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 어떠한 직업 경험이 있는지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해석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한 번이라도 그 직업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해석이 되려면 여러분 if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석도 여러분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 문법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요즘은 해석을 완벽하게 할줄 알아야 문법을 풀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해석까지도 완벽하게 꼼꼼하게 해주셔야 해요. 자, 3번 볼까요? The big lecture room suddenly got quiet 혹은 quietl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큰 강의실은요,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선택지가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자리예요? 문장 구조에 있어서? 보어 자리입니다. 그치? 그래서 주격 보어로 이 lecture room, 강의실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는 상태를 지금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은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 조용해졌다. 언제? When the professor ente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딱 들어서자마자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보어 자리에 얘들아 뭐못 들어간다 그랬어? 부사 못 들어가고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quiet. 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4번 문제. Learn 혹은 learning a new language is a very important and useful for many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얘들아, learn 이라고 하면 동사, learning 이라고 하면 동명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의 뒤에 따라가다가 동사가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 동사가 있어, 비동사로. 그러면 앞에 명령문으로 동사가 또 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learn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올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 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여기 지금 동사 있네. is very important and use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많은 이유에서 라고 하는 문장이죠. 역시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동사로 받은 것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를 두번 쓰는 거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틀리면 X 표시할 겁니다. X 표시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고치기도 해볼 거예요. 자, be courageous under all circumstances requires strong determin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 이때 be가 나왔다는 거는 동사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뒤에 동사가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쭈쭈쭈쭈쭈 따라가다 보니까 동사 있다. 그러면 여기 동사가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eing 혹은 뭐 to be도 괜찮겠죠? 뭐 하는 것은 being courageous under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용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동사로 받았다. 그치? 모든 상황에서 용기가 있다는 것은요, requires strong determin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한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거죠. 동명사 주어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being이나 투부정사로 바꾸면 좋겠죠. What we call ice cream today was created in the early 17th centur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 이거 것은 뭐라 그랬어? 벌써 이번 강의에서 세 번째 나오고 있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와 대답하셨으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was created, 만들어졌다, 수동태. 나오고 있죠. 그치? 아이스크림이 스스로를 만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만들어졌는데 17세기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이상이 없죠. 17세기 초반이라고 하는 과거에 만들어졌으니까 was 나온 거 괜찮고요. 그리고 앞에 절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단수 was로 받은 것까지도 너무 완벽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etter educational programs for foreign worke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it을 보는 순간 반가워야지. 왜? 얘 뭔데? 가주어잖아요. 가주어면 뒤에 진짜 진주어가 있어? 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있네. 진짜 주어. 그치? 자, 그래서 it is necessary. 필수적이래요. 뭐 하는 것이 필수적이냐면 to establish better education program. 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누가 봐도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이거를 주어 부분에다가 쓰면 동사 찾기가 더 어려워. 그치? 그래서 가짜 주어 it, 가주어를 앞에다가 두고 진짜 주어를 뒤쪽으로 뺀 이런 형태의 문장이었네요. 오케이. 자, 8번 가봅시다. 8번 앞에 별표 붙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조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겠네요. 자, the more clues we solve, the easier we find this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장의 꼴 보자마자, 이거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다 라고 하는 거 아마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흔히 여러분들이 더비더비라고 부르죠. 더 뭐뭐하게 되면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우리가 그 실마리를 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The easier we find this, to find,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누락된 특징들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라고 하는 해석이야. 자, 그러면 여기 this 나오는 게 괜찮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문장 구조가 지금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거든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We find this easy.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 문장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문장을 새롭게 이렇게 쓰면요. We, 우리는 찾는다. 이것이 쉽다는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얘들아, 봐봐. 뒤에 투부정사가 이어지고 있어. 얘가 뭐야? 쌤이 아까 전에 별표치라고 했었던 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짜 목적어라고 하는 걸 텐데, 가짜 목적어, 우리 뭐로 쓰기로 했어? it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we find it easy. 우리는 그것이 쉬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this가 아니라 뭐라 써줘야 돼? 가 목적어 it을 써줘야지 맞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가 목적어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별표 쳐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한번 고쳐볼 건데, One more thing you need to do is to join a club devoted to mathematic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가 해야 할한 가지 더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수업을 할때 계속 말할 거거든? 동사가 어딨어? 이 문장에 동사가 어딨니? 라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같이 지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특히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인데, One more thing you need to do 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해야 하는 한 가지 더. 는 무엇이냐면 to join a clu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devotes라고 하는 동사가 한번 더 등장하네. 얘들아, 지금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가 두번 등장할 수 없지. 그러면 얘를 무슨 꼴로 바꿔줘야 되냐면 앞에 나오는 club이라고 하는 동아리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친구로 바꾸면 너무 좋겠다. 그치. 자, 그래서 너는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동아리는 동아리인데 어떤 동아리야? Devotes to mathematics이라고 쓰여져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수학에 헌신하는, 수학에 전념하는 동아리에 가입해야 돼 라고 지금 바꿔주고 싶잖아? 그러면 얘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로 바꿔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때 쓰여져 있는 devotes를 devo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바꿔주면 좋겠죠. 수학에 전념하는 동아리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동사가 두번 등장하면 안 되니까.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로 바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10번 문제에 When we examine our lef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가 우리의 왼쪽을 볼 때, 자, 왼쪽을 볼 때, our well-being and troubles showing up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왼절, 왼 부사절이 지금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다음 문장엔 이제 주어 동사가 등장할 차례야. 그러면 뒤에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자, 그러면 뭐를 동사로 만들어줘야 될까? showing up 부분에서 이 show를 우리 동사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ing를 확 떼버리고요. our well-being and troubles라고 하는 주어, 복수 주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troubles, 문제점들은요, 뭐라고 받으면 좋을까? 복수 주어니까. show라고 받으면 좋겠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문제점들은요, show up more, 훨씬 더 많이 등장하게 된다. 라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누누이 반복하는 게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 동사가 없네? 그러면 동사를 만들어줘야겠네. 라고 하는 부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1번이요. One of the problems of traditional farming being that the growing seasons of For crops can be limited 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역시나 동사 찾아보세요. 문장이 길어질수록 동사 찾아야 돼요. 동사가 없어. 그치? 동사가 없는 거 느끼셨을 건데. 자, 그럼 어디를 동사로 만들면 좋을까? being을 동사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가 그럼 지금 주어라는 말이겠고, one of the problems of traditional farm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 농업의 문제점들 중 하나는 진짜 찐주어 누구야? 찐주어 찾아보면 원이지. 찐주어가 원이니까 그럼 여기 동사는 뭐로 잡으면 좋을까? 단수 동사 is로 잡으면 너무 좋겠죠. 그치? 그래서 전통적 농업의 여러 문제점들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is that 이하입니다. The growing season for crops can be limi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농작물이 자라나는 시기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문장이었네. 오케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 동사 잡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동사를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주어랑 일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12번. The most common mistake made by amateur photographers being that they are not physically close enough to their subject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찾아야겠지? 동사? 없다.
그치. 동사 없어. 그럼 동사 만들어줘야겠지?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이 being을 우리는 동사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그 앞부분까지가 뭐라고? 주어 부분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앞부분까지 주어인데 해석해보자면요. 가장 흔한 실수는 흔한 실수인데 어떤 흔한 실수냐면요.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실수.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찐 주어? 미스테이크지. 그래서 그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그 가장 흔한 실수는 그럼 여기 뭐로 받아야 될까? 단수 동사 is로 받아야겠지. Is that 무엇이냐면 가장 흔한 실수는 that they are not physically close enough to their su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에 충분히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다는 거다. 너무 멀리서 찍나 봐요. 그쵸? 자, 그래서 역시나 지금 여기서도 동사 잡으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동사 잘 잡으면 아무 문제 없었죠? 자, 그럼 우리 벌써 마지막 체크업 테스트 한번 살펴볼 겁니다. D번이죠.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거 찾아서 우리 바르게 한번 고쳐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 Though chocolate may be kept in the refrigerator or freez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콜릿이 아마도 be kept 하면 수동태가 나와 있네. 그치? 그래서 비록 초콜릿이 보관되어 줄 수는 있지만 어디서 보관되어질 수 있냐면요. 냉장고나 혹은 냉동실에서 보관되어질 수 있지만 얘들아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 나온 거 보면 얘 뭐예요? 수동태다. 그치? 초콜릿이 수동적으로 보관이 되어지는 게 맞지.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보관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이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보관되어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it will take on the smells of other foods in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내 그 다른 음식들의 냄새를 빨아들이게 될 거래요. 그치? 냄새를 입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라? taste before us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먼저 한번 맛을 봐라. 그 초콜릿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맛을 봐라. 라고 해서 지금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동사를 주어로 지금 동사가 앞부분에 등장한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 taste라고 하는 동사 오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초콜릿을 상대로 수동태로 쓴 것도 괜찮고 명령문을 쓸 거니까 taste라고 하는 동사 쓴 것도 괜찮죠. 자, 그럼 아직까지 틀린 게 없네. Also, making sure to bring chocolate to room temper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making sure 한거 보니 얘 동명사 주어인가? 그럼 동사 빠르게 찾아봐야겠다. 동사 있어? 동사? 없어. 그러면 얘 뭐로 바꿔야 돼? 아, 얘를 우리 명령문, 앞에 나오는 명령문 형태로 또 바꿔줘야겠네. Also, 또한, 뭐 해라? Make sure to bring chocolate to room temper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초콜릿을 먹기 전에 상온에다가 좀 보관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네. 자, 그래서 너가 초콜릿 먹기 전에 상온에다가 조금 둬. 왜 그런 거냐면, as frozen bits of chocolate always strike me as rather hard and tastel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상온에다 둬야 되냐면 꽝꽝 얼은 그 초콜릿 조각은요 항상 strike A as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거든요. A에게 비한 인상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꽝꽝 언그 초콜릿은 나에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 rather hard, 아우 너무 딱딱하네, 혹은 and tasteless, 아우 맛이 없어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꼭 초콜릿을 먹기 전에 상온에다가 보관해라라고 하는 지금 명령문 사용하고 있는 문장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크업 테스트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 기출 문제 풀어봐야겠지. 자, 1번부터 기출 문제 한번 같이 가볼 겁니다. 2019학년도 4월 학력평가 29번이라고 되어져 있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여러분, 우리 강의 자체가 어법 어휘 강의예요. 그죠? 그래서 해석에 몰두하다기보다는 저희는 어법 포인트만,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되는 부분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풀어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OT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The present moment feels special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은요,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껴지고, it is real. 현재는 실제 존재하는 거죠. However, much you may remember the past or anticipate the future, you live in the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얼마나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든, 너가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뭐 한다? You live in the present.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라고 지금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네. 그쵸? 그래서, 아, 현재 순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으려나? 라고 하는 거 예측하시면서 다음 문장, of course, 당연히, 순간은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면, during which you read that sentence is no longer happ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장 보시면요. 당연히, 순간은 순간인데 라고 하는 지금 순간,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고,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것, during which. 예,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맞지?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절 뒷부분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알려줄게. 자, 순간은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면요. During which you read that sentence.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지. 그래서 너가 그 문장을 읽은 그 순간, 지금 이렇게 해석할 거잖아. 그러면 you read that sentence during the moment.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렇게 문장 구조를 만들어냈을 때 자연스러우면 얘는 맞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생각보다 문법 포인트로 많이 나오니까 지금 눈여겨주세요. 얘를 원래 문장으로 바꿔봤을 때 자연스러우면 얘는 맞는 문장이야. 자, 그래서 너가 그 문장을 읽는 동안에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럼 찐주어 누구야? 더 모먼트지. 그치? 자, 그래서 찐주어 이즈를 더 모먼트를 잡았으니 찐 동사 잡아야지. 동사 어딨어? 이즈가 동사겠네. 자, 그래서 너가 그 문장을 읽었던 그 순간은요. It's no longer happening. 더 이상 일어나고 있지 않아. 이건 이제 과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러면 during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까지 괜찮다고 넘어갔으니 this one is. 자, 이 문장에서 이제 조금 멘붕이 오셨을 수 있죠. This one is.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this는 the moment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순간은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is는 앞에 나오는 비동사를 대신 받아준 거지. 자, 그래서 너가 과거에 그 문장을 읽었던 그 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순간, 현재의 순간은 현재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문장 해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현재의 순간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in other words,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른 말로 해보자면 It feels as though time flo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대.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in the sense that 이라고 하면 얘들아 수거 표현이거든.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몰랐다면 적어주세요. 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라는 점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The present is constantly updating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밑줄 어디 그어져 있어? 제귀 대명사에 그어져 있어. 자, 제귀 대명사. 얘쓴거 괜찮을까? 라고 하는 거 확인하려면, 목적어랑 이 문장의 주어가 같은 아이면 우리는 제귀 대명사 쓰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the present, 현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업데이트한다는 점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self가 앞에 나오는 주어인 the present를 가리키는 거 맞아? 맞지. 자,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데이트한다는 점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석을 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it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 나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이유가 해석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없다면 itself 자체를, 제기대명사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 너무 외우지만 말고 해석을 동반해서 문법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래서 we have a deep intu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깊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직관 뒤에 뭐가 붙어 있어? 대시 붙어 있어. 그리고 또한번 대시 붙어 있어. 문장을 우리 좀 크게 크게 보자고. 자, 문장을 크게 봤을 때 우리는 깊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관이 뭐냐면 설명해 줄게. The future is open until it becomes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오기 전까지는 아직 열려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직관을 가지고 있고 and that the past is fix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깊은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석은 됐지?

자, 그럼 해석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때 등장하는 이 that들 무엇인가요? 설명해 볼까? 이때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거 지금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 있어요. 자,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추상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intuition, 직관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나오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경우에는 우리 얘를 동격의 that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깊은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를 우리는 동격의 that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때 3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등위 접속사 and, or, but 이런 걸 우리는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대시 올 자리가 맞을까라고 하면 맞을까? 맞지? 왜? 지금 동격의 대시 두번 연결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as time flows,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this structure of fixed past, immediate present, and open future gets carried forward in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잡아볼까? 쌤이 너무 강력한 힌트를 줬지? 끊어버렸잖아. 자,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동사 어딨어? get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찐주어 찾아봐. 진짜 주어,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진짜 주어는 this structure,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잡으셨으면 정말 문장 구조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동사 여기 있고, 주어 여기 있으니까, 자, 이러한 구조, 어떤 구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fixed past, 아, 과거는 너무 정해져 있고, 현재는 지금 당면하고 있고, 그리고 open future, 미래는 너무 열려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구조는 gets carried forward, 앞서 나가고 있대요. 어디 안에서? 시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통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 과거는 고정됐고, 현재는 내 지금 앞에 당면에 있고, 미래는 아직 열려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자, 여기서 봐야 될거 뭐야? 진짜 동사가 gets로 나온 이유는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까지 같이 짚으시면 너무 좋죠. 문제뿐만 아니라. 자, 7번 문장에 제가 별표 하나 쳐뒀습니다. 여러분들도 별표 치셔야 돼요. 자, yet, 하지만, as naturally as this way of thinking is, 문장 구조가 너무 이상해 보여. 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면 as naturally as 이 부분이 원래 이 문장의 보어 자리에 있는 애거든. 자, 그래서 보어 자리로 다시 휙 보내버려 봅시다. 그러면 하지만 this way of thinking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과거는 고정돼 있고 미래는 열려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is as naturally as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긴 하지만, as naturally as.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근데, 쌤이 뭐라 그랬어? 얘, 원래, 보어 자리에 있는 애라고 했잖아. 그래서, 형용사 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왜? 강조해 주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보어 자리에 있는데, 얘들아, 지금, 근데 뭐가 붙어 있어? ly가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왜? 보어 자리에 부사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럼 부사 안 넣을 거야? 뭐 넣어야 돼? 그냥 natural이라고 쓰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과거 고정돼 있어. 미래 열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you will not find it reflected in sc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이런 사고를 과학 안에서는 못 찾아볼 거래. 오케이. 자, 그럼 과학 얘기 등장하고 있네. The equations of physics do not tell us which events are occurring right 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equation 하면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의 방정식은, 아, 물리학도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 그냥 과학이잖아. 그래서 물리학의 방정식은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 않냐면, which events are occurring right now? 현재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지, 무슨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과학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아. 즉, they are like a map without the you are here symb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리학의 방정식은요, 마치 뭐인 것 같냐면요, 너가 여기 현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는 지도와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과학에서는 현재에 대한 지표가 없다라고 정리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the present moment does not exist in them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them, the equation of physics.

X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재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의 방정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neither does the flow of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마지막 5번의 밑줄 그어져 있는 거 한번 볼까요? does의 밑줄이 그어져 있지.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볼까? neither이 있어. 얘들아, neither 뭐야? 부정어잖아.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오면 우리 뭐 해준다 그랬어? 주어랑 동사 도치시켜준다 그랬어. 위치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물리학의 방정식 안에는 현재 순간이라고 하는 거 없어. 그리고 뭐도 없어? The flow of time.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라고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해석됐으니까 neither 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갔으니 주어, 동사 위치 바꿔주는 거 당연하겠다. 그러면 이 동사가 정말 주어랑 일치해? 이것만 봐주면 되겠네. The flow of time 이라고 하는 거 단수죠? 단수 동사 잘 받고 있네. 그럼 5번까지도 괜찮다. 그치? 갑자기 기출문제로 들어와서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번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기출문제를 척척 풀 수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완강까지 갔을 때는 척척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한번 강의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2016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8번 문제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첫 번째 문장, Sometimes perfectionists find that they are troubled because what they do, 혹은 whatever they do, it never seems good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때때로 그 완벽주의자들은요,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완벽주의자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아, 완전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 왜 그런 거냐면, because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것. 얘들아, 지금 what 이번 시간에 네 번째 등장하고 있어. 이제 알아야 돼. 자, what 뭐예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까? 혹은 whatever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던지. 로 해석할 건지 그걸로 한번 승부를 봅시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It never seems good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뒤에 무슨 절이 등장하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즉 얘가 because 이하의 주절, 주인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주어, 동사 다 갖추고 있는 주인절이 나왔는데 얘들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이랑 what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두 개가 등장해, 한 문장에.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갈 거라고? whatever they do라고 하는 해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완벽주의자들이 나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한데 왜 그런 거냐면 whatever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던지 간에 그것 자체가 절대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래. 왜? 완벽주의자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에 안 차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whatever로 잡고 넘어가시고 if I ask, 만약에 내가 물어본다고 한번 쳐봅시다.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for whom is it not good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있어서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건데?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고 쳐봅시다. 누구 기준이야, 그거? 누구한테 완벽하지 않아? 라고 물어본다면 they do not always know the answ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래. 어, 글쎄, 누구한테 완벽하지 않다는 거지? 라고 완벽하게 답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after giving it some thou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한 이후에 they usually conclude that 그들은 무슨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요. It is not good enough for them and not good enough for other important people in their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아, 그것이 나한테 즉 그들한테 충분히 좋지 않다는 거야. 그들한테 있어서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혹은 and not good enough for other important people. 그들 인생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결론 짓게 된대. 깨닫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this is the key point. 이게 이제 핵심이야. Because 왜냐하면 it suggest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무엇을 보여줄까? That the standard you may be struggling to meet

목적은 be met.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조금 slow down 해서 같이 면밀하게 살펴볼게요. 여기가 핵심인데 왜 그런 거냐면 이때 등장하는 it 뭐죠 여러분? 가주어지. 가주어고 동사 나왔고 그럼 여기가 진짜 주어겠네? 그치? that 부분이 진짜 주어를 말하는 건데요. that the standard, 기준은 기준인데 어떤 기준이냐면 you may be struggling to meet 하면 능동이고요. be met 하면 수동의 의미를 가질 거잖아. 그래서 너가 도달하기 위해 혹은 너가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그 기준이라고 말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인 기준이라고 하려면 충족시키다, 능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능동의 의미를 갖는 거 어딨어? meet지. be met 하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충족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나는 여기까지 해야 진짜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may not actually be you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너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만큼까지 해야 내가 진짜 잘하는 거야 라고 세운 너의 기준 있잖아. 너의 기준이 그게 사실은 너께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Instead, 그 대신에 누구 거냐면 the standard, 기준은 기준인데 어떤 기준? You have set for yourself. 너 스스로 세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Maybe.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너가 스스로 세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the standard of some important person in your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세운 기준일 수도 있다는 거지. 너 스스로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such as parents or a boss or a spou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상사나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세운 그런 기준일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live 혹은 living. 자, 이거 두 개 우리 연습 많이 했다 이번 시간에. 그치? 자, live가 나오면 동사니까 명령문이 될 거고 living 이라고 하면 동명사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live your life in pursuit of someone else's expectation is a difficult way to live. 자, 문장 보면서 뭐 느꼈어요? 뒤에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자, 비동사가 동사로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앞에 동사가 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접속사도 없잖아. 그래서 이때 live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쓰지 말고 우리 동명사 living이라고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삶을 사는 건데 in pursuit of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추구하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쵸?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is a difficult way to live.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동명사 living을 잡았으니까 단수동사 is로 잡는 거 너무 괜찮은 방법이네. 그치? 우리 이거 연습 이번 시간에 많이 했다. 그래서 if the standard you set, 그래서 만약에 너가 세운 그 기준이 were not yours,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다면 it may be time, 이제는 시간일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래? to define your personal expectation for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대를 뭐 할? 정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라고 지금 제안해주고 있는 거죠. 너만의 목표를 좀 세워봐. 너만의 기대치를 좀 세워봐 라고 하는 거죠. And make self-fulfillment your go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목표를 자기 충족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마지막까지 문법 한 번만 볼까요? It may be time, 시간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시간이냐면 첫 번째 define your personal expectation for yourself. 너 스스로를 위한 개인적인 기대를 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너의 목표를 자기 충족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 and, 등위 접속사 and가 to define, to make 이거 두 개 동사를 이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0: 다 풀었고요. 그러면 whatever로 잡았을 거고 meet 그리고 맨 마지막에 living이라고 하는 문법까지 봤으니 우리 답은 4번으로 잡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1강 마무리 되었어요. 1강 마무리 하고 나서 여러분 강의에서 다룬 지문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 5번에 있는 문법 선지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어법 어휘 포인트 스스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만 듣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오답을 고른 이유를 반드시 옆에 기록을 해 두시고 내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또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강부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잖아요. 첫 강의니까 여러분 끝까지 완강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서 강의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럼 저는 2강에서 만나요. 안녕.
1: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Fachhochschule Deutschmeister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의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실전 모의고사 앞부분 문제부터 쭉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날 문제 1번 문항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3회이고요. 늘 그렇듯이 1번 문항은 발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밑줄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을 물었고요. 대화문을 봤더니 Wann geht dein Flug nach Düsseldorf?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비가 am Donnerstag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듀셀도르프 행, 너의 비행기는 언제 출발하니? 언제 가니? 라고 했더니 am Donnerstag, 목요일이야 라고 해서 즉 비행 일자가 언젠지를 물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사 flug은 알파벳 G 발음을 묻고 있어요. 알파벳 G는 여러분 발음을 낼 수 있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모두 다 기억이 나시겠죠? 알파벳 G가 G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크 발음을 내거나 아니면 조합에 따라서 조금 특이한 발음을 낼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경우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알파벳 G의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이잖아요. G가 단어 음절 처음에 있거나 할 경우는 G로 발음을 합니다. 혹시라도 단어 음절 끝에 있다라고 하면 알파벳 G가 크로 발음이 나거든요. 그럼 flug은 알파벳 G가 어디에 있어요? 단어 음절 끝에 있으니까 본래의 발음이 아니라 크 발음을 내는 경우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같은 크 발음을 낼 수 있는 자음 ㄱ가 들어가 있는 선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그것도 유념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Berg입니다. 여기도 G가 어디에 있어요? 단어 음절 끝에 나와 있는 경우죠. 그럼 알파벳 G가 무슨 발음? 크 발음으로 동일하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정답 1번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어떻게 발음 나는지 그래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Sorge의 경우는 알파벳 G가 단어 중간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구분해서 활용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모음이 나올 경우 앞에 나와 있는 개는 그로 발음을 하게 돼요. 조아그라고 발음을 하고요. 네, 3번의 경우는 알파벳 G가 개 혼자로 쓰인 게 아니라 복자음으로 쓰인 거예요. NG의 조합으로 쓰인 거고 이 경우는 응으로 발음이 남겨서 쟁아라고 하는 발음이고요. 4번의 경우는 이제 주의해야 하는 단어였었는데 자 얘도 단어 중간에 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철자를 봅니다. 라고 했는데 자음이 나왔거든요. 지금처럼 자음 앞에 알파벳 G가 올 경우는 원래는 크로 발음이 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외였습니다. 중간에 있어도 그로 발음 나는 예외 어휘가 두 개 있었거든요. 자음 기 발음 중에서 그거 기억 잘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경우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Einladung은 방금 3번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NG라고 하는 복자음 조합으로 구성된 거니까 무슨 발음이에요? 응으로 발음을 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알파벳 G의 경우는 조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음 G 발음 규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알파벳 G가 G로 발음 나는 거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단어 음절 처음에 올 경우예요. 그래서 Gast의 경우처럼 여기처럼 처음에 나와 있을 때이고 두 번째, 우리가 선지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중간에 있을 경우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단어 중간에 오고 모음 앞에 위치를 한다. 라고 하면 G로 발음을 합니다. Regal, Morgen 이 그 예시에 해당하겠죠? 예외라고 하는 단어 두 개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선지를 보셨던 Programm이라고 하는 단어의 G 자음 앞에 있지만 G 발음 나고요. 그 다음 비가 내리다 라고 하는 동사의 G도 자음 앞에 G가 나와 있지만 G로 발음해서 Regnen 이라고 해요. Gnen 이라고 발음했던 거 생각하면 아마 실수하지 않고 풀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카로 발음 나는 경우는 선지에서 보셨다시피 단어 음절 끝에 있는 경우입니다. 탁, 쑥 등의 예시가 있고요. 단어 음절 중간에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알파벳 보는 거라고 했죠. 철자가 자음이고 그 앞에 기가 위치할 때는 크 발음을 냅니다. 자음 앞에 있어서 Zeugnis라고 하고요. 이 단어도 자음 L 앞에 기가 나왔으니까 Möglich라고 발음할 거예요. 조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두 개의 발음이 있거든요. 응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방금 선지에서 보셨던 NG 복자음 조합으로 쓰였을 때나 아니면 NK 복자음 조합의 N이 응 발음을 내요. NG는 합쳐져서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하지만 NK는 응, 크 두 개의 발음으로 각각 나는 경우예요.
Einladung, Bank 등의 예시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기라고 하는 요 철자 조합으로 단어가 끝났을 경우에 여기에는 기가 히 발음을 냅니다. 즉, 이시에서처럼 복잠 체하와 똑같은 히 발음을 냅니다. 어떻게 읽으면 돼요? Fertig. 그 다음에 langweilig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사실은 크 발음이랑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치만 보지 마시고 조합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마지막 4번에 있는 아이는 저 조합으로 단어가 끝나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langweilig은 형용사입니다. 혹시 비교급 만들어서 er라고 하는 비교급 어미가 붙게 되면 더 이상 이게 조합으로 끝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단어 중간에 있는 게이고 모음 앞에 나왔으니까 무슨 발음? 아, 그 발음을 내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발음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의 자음의 발음을 모두 다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2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라고 했어요. 이제 단순하게 이 낱말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의미를 지금 유추하도록 하고 있네요. 첫 번째 단어는 공입니다. 공에서 철자 아가 빠져 있고요. 말이란 단어였죠. 집이라고 하는 단어엔 어떤 철자가 빠져 있나요? 우라고 하는 글자가 빠져 있어요. 하우스입니다. 공책 독일어로 heft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글자가 빠져 있는 거죠? t라고 하는 자음이 지금 없었네요. 자, 네 번째 그림은 sofa라고 합니다.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철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어떤 글자가 빠져 있냐면 모음 o가 빠져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요 빠져 있는 네모칸 안의 글자들을 모두 순서대로 조합을 하면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보입니다. 뭐예요? auto이거든요. 자, 첫 번째인 1번 공간은 독일어로 raum이라고 합니다. 네, 철자 문제, 글자 문제였으니까 일단은 모든 글자를 다 대문자로 한번 적어 볼게요.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는 plan이라고 독일어에서 얘기해요. 손님, 조금 전에 발음 예시로 선생님이 줬었던 gast가 손님이라는 뜻이었고요. 철도는 bahn이라고 하는

중에서 만이라고 하는 명사는 일단 여성 명사입니다. 디반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은 사실은 조합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해요. 우반, 에스반이라고 해서 지하철의 한 종류, 철도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물론 철도라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전차라는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Ich fahre mit der Bahn이라고 하면 저는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아니면 저는 전차를 이용합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Bahn이라고 하는 게길 또는 선로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몇 번째 선로를 이용하고 있죠? 아니면 몇 번째 차선을 달리고 있나요? 이럴 때도 Bahn이라고 하는 명사가 활용이 되거든요. Bring in nicht aus der Bahn. 요거는 관용구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길, 선로, 네, 차선이라는 의미 쓰이는 Bahn에 aus der Bahn bringen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은 원래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다 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지금 혼란스럽게 하지 마. 아니면은 그 아이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라는 표현으로 aus der Bahn bringen이라고 하는 관용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etzt haben wir freie Bahn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Bahn이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했는데 앞에 형용사를 frei를 썼어요. frei는 비어 있는 이죠. 또는 자유로운 이란 표현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이 길에? 맞아요. 아까처럼 뭔가 가로막고 있거나 했었던 게 없는 거죠. 길이 뻥 뚫렸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활용을 하고요. 요 의미의 궁극적인 표현은 난관을 극복했다. 앞에 뭔가 사실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없어졌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freie Bahn haben이라고요.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런 표현을 할 때도 jetzt hast du freie Bah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이게 길, 차선, 선로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것 중에 합성 명사의 의미 한번 여러분 유치하시면 아,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을까요? Autobahn이 차선이라는 의미로 그 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예시로 알고 계시면 돼요. Raum은 남성 명사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명사이다 보니까 성잘 기억해 주세요. 1번 뜻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Wir haben noch mehr Raum für die Möbel. 모빌은 가구이잖아요. 우리는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어. 즉, 훨씬 더 많아. 아직 여전히 많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빈 공간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Raum이라고 하는 명사형을 쓰고요. 나는 나만의 공간이 좀 필요해. Ich brauche mein Raum.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회나 가능성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Wir wollen der Sache noch Raum geben. 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일에 뭘 하고 싶어요? 여전히 좀 공간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 일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싶다. 가능성을, 기회를 조금 더 주고 싶다라고 할 때, noch Raum geben입니다. Eine Sache Raum geben 이라고 하는 관용구로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Problem steht im Raum 이라고 하는 관용구를 주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Das Problem steht noch im Raum. 이라고 하면, 문제가 여전히, 맞아요. 공간 안에 있어. 라고 해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나, 아니면,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거나 대두되었어. 라고 하는 의미로, etwas steht im Raum. 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의제가 있어. 이런 거할 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im Raum stehen. 그 다음에 Raum geben 등의 관용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기출문제 같은 거 살펴보시면 요거 어딘가에 지금 활용된 거 보신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3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as möchten Sie zum Essen? Ich hätte gern das 라고 하고 식당 대화 상황이네요. 무엇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essen이라고 하는 명사를 썼어요. 식사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했으니까 먹는 음식을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했고요. 아래 봤더니 bad는 욕조예요. 그 다음에 fach, 과목이란 표현이죠. 그리고 geld는 돈이라는 의미의 신이 명사이고요. fahrrad는 자전거였습니다. 자, 5번 뭐예요? tages menu라고 해서 오늘의 메뉴죠.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 중에 하나를 찾아야 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사실은 여기 구체적인 요리명이 지금까지는 들어갔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의 메뉴라고 하는 합성어가 등장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라고 해서 조금 고민하셨겠지만 네, 요거 tages menu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본어휘 조합하면
오늘 나오는 메뉴인 거니까 어느 정도 의미

유추는 되셨겠죠? 계속해서 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봤더니 이번에는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하고선 동사 어휘의 활용을 묻는 문항이에요. 선지가 지금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Karen 뭐뭐뭐 하고선 die Luft라고 했어요. Bevor sie spricht. 그녀가 말하기 전에, bevor는 뭐뭐 하기 전에 있잖아요. Luft는 공기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Tief는 깊은이라고 하는 의미진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공기를 깊이 뭐뭐뭐 했다이죠.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저기에 들어갈 표현은 동사 중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것 같아요. 그럼 숨쉬다라는 동사가 쓸까라고는 사실 숨쉬다라는 동사는 기본 어휘 안에 없습니다. 이거 atmen이란 동사인데, 그러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 즉 숨을 깊이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를 쓰면 돼요. 무엇을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나 봤더니 2번이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die Luft holen이란 표현이 가능할지도 모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봤더니 무엇을 가지고 오다 챙기다라는 의미의 4번 동사도 있습니다. 네멘 동사. 관용적 표현으로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의미로 두 개를 먼저 적어 놓고 지우면 돼요. 나머지에서. 지금 현재 봐서는 의미상으로는 2번, 4번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첫 번째 문장은 관용구가 활용된 거라 명확하게 하나만 쓸수 있어요. 뭔지는 나중에 정답 다 나오고 나면 우리 살펴볼게요. 자, er schnell die Milch aus dem Kühlschrank. Kühlschrank는 냉장고이고요. aus 전치를 써서 냉장고 밖으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유를 냉장고에서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쭉 봤더니 뭐가 있나요? 맞아요. 2번에 holen 동사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니까 5번에 bringen 이라고 하는 동사도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선 또 뭐도 있나요? 내면 동사가 어디에서 무엇을 취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Er nimmt schnell die Milch aus dem Kühlschrank이라고 해서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급히 뺐다라고 하는 의미로 4번도 쓸 수도 몰라요. 자, 그래 놓고 그럼 이번에 여기는 여러 가지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였죠. 마지막 거 볼까요? Ohne einen Mantel ist das Kind leicht eine Erkältung이라고 했습니다. Erkältung은 감기이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감기를 이라고 했고, sich 뭐뭐뭐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감기에 걸리다라고 하면 sich erkält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명사를 썼을 때는 감기에 걸릴 수 있다. 라고 할때쓸수 있는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관용구이거든요. 이때는 뭘 쓰냐면 erkältung holen이라는 동사를 써요. 몇 번이에요? 그러면 2번만 가능해요. 뭐가 없으면? 외투가 없으면, 즉 외투를 입지 않으면 그 아이는 가벼운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2번만 가능한 거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봤더니 정답은 홀렌이겠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 숨을 들이마시다 할 때도 4번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ief Luft holen이라는 동사로 쓰이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동사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표현들은 여러 개의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질문은 뭐예요? 공통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 여러분이 잘 지워나가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동사 의미는 다 알고 계신가요? 자, 요거는 할텐이라는 동사의 3인칭 변화형이고요. 영어의 hold라는 동사랑 똑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잡고 있다도 되지만 멈추다 또는 준수하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쓰이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다, 기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예요. felt는 fallen 동사입니다. 어떤 의미죠? 떨어지다. 맞아요. 그 다음에 nehmen 동사는 영어의 take의 동사와 거의 같이 쓰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다, 교통수단이랑 같이 쓰였을 때 만약에 약이 나오면 약을 복용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무엇을 사다, 뭐 복용하다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bringen 동사는 의미가 사실은 거의 하나만 있습니다. 가지고 오다라는 표현이고요. 근데 얘는 관용구에서 많이 쓰여요. 혹시 여러분 문화 영역에서 태어나다라고 하는 문장을 볼때요 동사가 많이 활용되거든요. After Weltbring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Bringen이란 표현. 근데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아 요거 관용구로 활용된 거구나. 오늘 우리의 표현도 뭐였어요? sich eine Erkältung holen 이라는 표현처럼 관용구가 활용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면 다음

동사들 관련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이 동사들 중에서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정리하지 않았던 동사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holen, nehmen, bringen 이라고 하는 동사 보겠습니다. 네. holen은 가지고다라는 뜻이 아까 있다고 했어요. Wir holen, wo holen Sie Ihr Brot? 이라고 하면 어느 빵집에서 빵을 가지고 오시나요? 라고 해서 빵 어디서 사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holen 동사를 써서 직접 물어봐요. 아니면 점수를 획득하다 이런 거쓸 때도 holen을 씁니다. Wir haben noch zwei Punkte geholt. 우리 2점이나 더 득점했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방금 봤던 것처럼 Luftholen이라고 해서 숨을 들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뜻합니다. Wir müssen noch Luftholen. 잠시 숨을 돌릴 필요가 있어. 숨을 들이실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멘. 우리가 자주 봤던 표현은 그냥 하나로 묶고 예문 하나만 줬어요. 취하다, 받다, 이용하다라는 표현. Bitte nehmen Sie das Geld. 이 돈을 제발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약품과 함께 쓸 때는 복용하다입니다. Nehmen Sie die Medikamente dreimal am Tag. 하루에 세번 약을 복용하세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재개대명사로 써서 sich Zeit nehmen은 관용구입니다. 여유 시간을 갖다, 시간을 갖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ein Ende nehmen이라고 해서 무엇을 끝내다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어요. Wir wollen jetzt ein Ende nehmen. 우리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etwas in die hand nehmen 이라고 하는 관용구는 인수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Er hat das Geschäft in die hand genommen. 그 상점을 또는 그 사업을 뭐 했어요? 인수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bringen 가지고 오다도 있지만 사실은 보내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 제시하는 전치사랑 같이 쓰여서 er hat sein Bruder nach Hause gebracht. 그는 그의 남자 형제를 집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das soll viel Glück bringen. 관용구로 쓰이죠. Glückbringen이라고 해서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행운을 가져다 준대. 그 다음에 재개대명사 구문과 함께 쓰여서 mit sich bringe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 재개대명사를 mit 전치사 뒤에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이 표현은 etwas unter den Hut bringen이라고 하는 관용구여서 한 모자 안에 모든 걸다 모으다라고 해서 사실은 중론을 펼치다 뭐 이런 표현을 쓸때 뭔가 여러분 난상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정리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자 할때 Das hat alles unter einen Hut gebracht 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모자 하나 아래로 다 모아줬지. 즉 굉장히 어렵고 토론 과정이 있었던 것을 해결해주고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했어. 중론을 모아줬어. 뭐 이런 표현을 쓸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Du hast in den letzten Wochen sehr viel gearbeitet. Vielleicht brauchst du Freizeit. 이라고 했습니다. Ja, das stimmt. Aber ich kann leider dagegen tun. 이라고 했네요. 너 지난 몇 주간 in the last Wochen 복수형으로 쓰였으니까 지난 몇 주간 열심히 일했어. 어쩌면 너는 좀 자유시간, 여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조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조금에 해당하는 표현을 아래쪽에서 찾으면 돼요. 자, 조금이 어디 있나 봤더니 3번에 들어가 있는 에트바스가 있네요. 다른 거 혹시 가능한 게 있나 봤더니 2번에 매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어면 상대적 비교에서 앞에 뭔가 제시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지금보다는 여가 시간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어이기 때문에 mehr Freizeit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맞아라고 하고선 gegen etwas tun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즉 대항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쓴이 전체 써서 그것에 반대하기 위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취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네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많지 않다,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아바 이시칸 라이다 니츠 다긴 둔이라고 하던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네라고 하면 아마 여기는 위닛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비가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아봤던 일단은 파스트는 쓸수 없고요. 선스트도 되지 않고 위닛도 쓸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2번과 뭐 중에서 3번 중에서 고민을 했더니 2번에 뭐가 나와 있나요? 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뭐가 나와 있어요? 니시츠가 나와 있어서 매어와 니시츠 가능한 조합이에요. 일단 2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3번은 봤더니 feel이야. 아바 시칸라이다 feel dagegen tun 이라고 하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 있어인데 부정 표현이랑 쓰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칸 라이자 하고서는 할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버라고 하는 접속사 썼다는 건그 부정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 그닥 많지 않아. 이기 때문에 feel이라는 많은이라고 하는 부사는 지금 쓸수 없는 경우여서 아비 들어갈 말 각각 올바르게 고른 것은 2번입니다. 2번. 요거는 사실은 좀 쉽진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쫙 찾으면 에트바스가 너무 눈에 띄는 매력적인 오답 정답이거든요. 근데 뒤쪽에 me를 보면서 고민을 할때 접속사까지도 잘 해석을 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제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문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uf Wiedersehen 이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Danke, Ihnen auch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라고 헤어지는 인사를 했고 사실은 뒤쪽에 봤더니 당신도요 라고 한 인사였어요. 헤어지는 상황에서 하는 어떤 인사말을 한 거죠. 그게 아닌 걸 찾으라고 했어요. Alles Gute 뭐 좋은 일만 있길 바라요. 할수 있죠. 헤어지는 상황에서. Bis morgen 내일 봅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Bis morgen 내일 봐요. Danke, Ihnen auch는 안 되는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봐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기원하는 인사가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이긴 하는데 Bis morgen, ja, Bis morgen 이라고 하지 요거를 쓰지 않아요. 당신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내일 봅시다는 어떠한 사실은 기원이나 축원이나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거든요. 정답은 2번이고요. Gute Nacht, 잘 자세요. 좋은 꿈 꾸세요. 이런 의미가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Danke도요. Schönes Wochenende, 주말 잘 보내세요. 당신도요. Einen schönen Tag noch,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도 기원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건 조금 꼼꼼히 보셔야 하는 문제였더라고요. 실수하지 않게 잘 보고 넘어가셔서 제가 보고요. 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Wo gehst du hin? 히는 방향 제시하는 표현이죠. 어디를 향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In der Stadt. 시내에가. Ich habe eine Verabredung mit Petra. 나 페트라랑 약속이 있어. 라고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Vor dem Rathaus. 시청 앞에서 만나기로 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 라고 해서 뭐? 하고 뭐뭐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1번에 이미 뭐가 나오나요? Wo trefft ihr euch? Sie treffen. 나왔어. 만나다. 니네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 시청 앞에서.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 보도록 할까요? Mit wem fährst du? 누구랑 같이 갈 건데? Wann triffst du sie? 언제 그녀를 만날 건데? Was wollt ihr machen? 너희들 뭐할 예정이야? Wie wäre es am Dienstag? 새로운 제안하는 거죠. 화요일은 어때? 라고 해서 새로운 스케줄을 제안한 상황인데 그런 대화 맥락은 아니었거든요. 장소가 나온 걸 보면 정답 1번이구나 찾을 수 있어요. 네, 계속해서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sind Sie von Beruf? Ich. 라는 거네요. 직업이 뭐세요? 라고 물어봤고요. 저는 무엇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직업을 얘기하면 되는 표현이에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이긴 한데. 자, 봤더니 1번. Studieren noch. 저는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Suchen noch Arbeit. 아직 일자리를 찾는 중이에요. 그러면, 직업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아직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대답은 할수 있죠.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 일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 내용으로도 가능은 한 거예요. 꼭 직장을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직장 직업이. 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3번. Ich bin Klavierspielerin. 저는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쓸수 있죠. 직업 표현이니까. 4번. Spiele gern Tischtennis. Tischtennis는 여러분 탁구이고요. 그 다음에 gern이란 부사를 썼다는 거는 맞아요. 취미 활동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엇을 즐겨 하다. 이거든요. 직업이 뭐세요? 아, 저는 탁구를 즐겨 칩니다. 는 답변이 될수 없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Arbeite in der Bibliothek. 저는 도서관에서 일합니다. 라고 해서 Arbeiten이랑 전치사를 함께 활용하는 구문이 지금 나왔어요. 이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직장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그거 좀 잠시 후에 팁스를 통해서 정리할 텐데요. 그 전에 직업을 묻는 표현 어떤 것들이 더 있었는지 우리 질문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Was sind Sie von Beruf?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machen 동사 써서 Was machen Sie? 까지만 묻던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Was machen Sie beruflich? 를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무슨 일 하세요? 를 묻는 표현입니다. 자, 거기 전치사에 따라서 사실은 활용할 때 뒤에 나오는 장소가 달라진다 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팁스입니다. 직업 묻고 답하는 표현에서 답하는 방법인데요. 어디 어디에서 일합니다. 즉, 직업이 무엇입니다를 전치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직업 명사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인전치사 쓰면 일반적인 장소를 그냥 내면 돼요. 나는 병원에서 일해요. 아니면 나는 식당에서 일해요. 이런 표현 쓸 때, 거기에 해당하는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ch arbeite im Krankenhaus. Ich arbeite in 하고 뭐뭐뭐 쓰면, 저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활용이 되게 되고요. 아니면 어디에서 일하시나요? 아, 저 지금 베를린에서 일하는 중이에요. 저 지금 서울에서 일해요. 라고 할때 지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 표현으로 답을 한다라고 하면, 질문에서, Wo arbeiten Sie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자, 요거는, Wo arbeiten Sie? 라고 물어봤을 때, 아, Ich arbeite im Krankenhaus. Ich arbeite in Berlin.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Was? 직업이 뭐세요를 물어볼 수 있지만 어디에서 일하세요도 답을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혹시라도 교육기관에서 재직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안전지사를 써요. 즉, 뒤에 나오는 장소가 Schule 또는 Universität 등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바뀌면 Ich arbeite in der Schule 이렇게 쓰지 않고 안전지사를 써서 Ich arbeite an der Schule, Ich arbeite an der Universität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상호명을 얘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명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일하는 병원의 구체적 이름을 얘기하거나 기관명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by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in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EBS에 재직 중입니다. 그럼 Ich arbeite bei EBS라고 할 거고요. 아니면 관공서에서 일을 하다라고 할때 관용적 표현으로 by 전치사를 씁니다. Er arbeitet bei der Bank. Er arbeitet bei der Post. 뱅크하고 포스트가 예전에 관공서였던 곳이기 때문에 이 관용적 표현이 여전히 사용돼요. 저는 은행에 재직 중입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회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피어마인데 인전치사를 안 쓰고 by 전치사를 써서 씁니다. Ich arbeite bei einer Firma. 이때 그리고 정관사 안 쓰고 부정관사를 주로 쓴다라고 했었죠. 저는 회사원입니다. 할 때는 by 써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als 뒤에는 직업 명사가 들어가게 돼요. Mein Vater arbeitet als Arzt. Meine Mutter arbeitet als Lehrerin 이라고 해서 직업 명사를 바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Ich bin, sie ist 하고 직업 명사 나열하셔도 됩니다. 자, 장소에 따라 전치사 다르게 사용하는 거, 특히나 회사원, by 전치사 쓴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항이고요. 봤더니 보기에 지금 아, 배치 대화를 순서대로 배열한 걸 묻고 있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땐 보기 먼저 본다고 했죠. 왜냐면 대화가 어떤 상황인 건지를 유추하기 위해서 그런다 했어요. Was fehlt Ihnen?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 대화일 가능성이 높네요. 인행을 쓴거 보고 병원 대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친구였으면 저기 두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활용을 했을 거거든요. Haben Sie Fieber? 열이 혹시 나시나요? Mein Kopf tut weh.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해서 아, 비는 의사가 하는 표현일 것 같고요. 치는 환자가 말하는 표현이에요. 안녕하세요. 뭐뭐뭐 했더니 비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아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누가 환자고 누가 의사인지 여전히 알수 없어요. Vielleicht seit gestern Abend ist mir kalt. 어쩌면요. 어제 저녁 밤부터 저는 좀 한기를 느껴요. 오한이 들었어요. 오한을 느낍니다. 라고 했으니까 비가 환자예요. 아까 환자가 쓸수 있는 표현 뭐라고 그랬죠? 머리가 아픕니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 일단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의사가 환자가 진료를 보러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불편하세요라고 먼저 물어봤겠죠. 두통이 좀 있습니다. 두통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증상이 있는지 물어봐요. 뭐가 있는지. 혹시 열은 나지 않으세요? 어쩌면요. 어제부터 제가 오한이 좀 들더라고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 제, 비 순으로 나열된 거가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이에요. 2번. 이렇게 대화 순서가 나오면 보기를 보면 일단은 주제를 알수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 벌어지는 대화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처럼 누가 하는 표현일까를 좀 나누면 이렇게 연속으로 나와 있는 밑줄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를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machst du nach der Schule? 그랬더니

Ich muss lernen. 하고 또 뭐라고 대답을 하고 Schade. Ich wollte mit dir ins Kino gehen. 이라고 했어요. 너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나면 뭐 하니? 나 공부해야 돼. 라고 했어요. 오, 아쉽다. 왜? 나 너랑 같이 영화 보러 가려 했는데. 인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직은 안한 상황이어서 배가 할수 있는 응답 표현이 뭘까 봤더니 나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있는 줄 보도록 할까요? Ich habe Lust auf Kino. Lust auf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나 극장에 가고 싶어. 인 거니까, 나 영화 보러 가고 싶어. 라고 하는 표현인데, 샤데라고 하고선, 아, 내가 극장에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대화는 어색하겠죠. 키워드만 보고 설마 이거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2번, haben wir keine Zeit mehr? 부정어 플러스 mehr를 쓰면 no more 이라고 했어요. 우리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건가? 그러면, 여유 시간이 얼마만큼 된다? 아니면 시간이 다 됐다? 이런 표현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대화상으로 어색한 표현이고요. Morgen habe ich eine Prüfung. 우리가 원하는 답인 것 같아요. 내일 시험이 있어. 내가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되죠. 그랬더니 뭐래요? 오, 아쉽다. 영화 보러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Ich kann mit dir etwas machen. 나 너랑 뭔가를 할수 있어. 그럼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그거 할래? 라고 해서 수락하는 표현에 주로 쓰겠죠. 지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5번, wollen wir gleich ins Kino gehen. 자, 뭐 하자고 했어요? 바로 극장에 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안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이럴 리는 없죠. 그쵸? 이것도 불가능하겠네요. 정답은 몇 번? 3번이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st du am Nachmittag Zeit? Ich brauche deine Hilfe beim Aufräumen. Ja, gern. Gut. 뭐 물어봤더니 gegen halb drei 라고 했어요. 너 오후에 시간 있니?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Hilfe라고 하는 명사가 by 전치사랑 같이 쓰였어요. 자, 요거는 우리 수거 구문으로도 알고 있는데 By etwas helfen 하면 무엇을 하는데 도움을 주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잖아요. 동사로 활용되는 구문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명사일 때도 by라고 하는 전치사 써서 뭐뭐 할때 돕다라고 하는 도움을 주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움을 주다라고 하면 hilfe 하고선 어떤 동사 써야 될까 봤더니 지금은 필요로 하다라고 했어요. By etwas hilfe brauchen 이에요. 도움을 필요로 해요. 뭐할때 도움을 필요로 하나 봤더니, 이거 뭐죠? 맞아요. 청소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쓴 거죠. 명사로 써서 정리정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나 정리정돈 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라고 했더니 야 개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수락하는 거죠. 자, 상대방이 뭐좀 해줘, 도와줘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좋아, 기꺼이 도와줄게라고 한 거예요. 좋아, 잘 됐다라고 하고선 뭐뭐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각 표현이 나왔어요. Gegen halb drei. Halb drei는 2시 30분이잖아요. 그 앞에 전치사 뭐를 썼나요? Gegen을 쓰면 뭐뭐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2시 반경에 와주면 좋을 것 같아. 인 거니까 이건 뭐 물어봐야 돼요? 언제를 물어보는 when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질문을 찾으면 돼요. 어디 있는지 볼까요? When comes to the house? 너 언제 집에 돌아와? 2시 반쯤 돌아와인 거죠. 지금 그럼 없는 거예요. 없어서 너 언제쯤 돌아오니? 아, 2시 반경에 집에 오는데? 라고 하는 대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는 다른 선지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더 정답에 가까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볼게요. Wie lange bleibst du zu Hause? 이거는 소요 기간 시간 물어보는 거죠. 집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예정이야? 라고 하면 gegen halb drei 라고 하는 시각 표현을 못 쓰고 zwei Stunden 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쓰거나 für 전치사를 써서 für drei Stunden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얘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Was möchtest du beim Essen trinken? 이건 전혀 다른 대화네요. 식사할 때, 밥 먹을 때뭐 마실 거야? 묻는 표현이에요. Wie viele Stunden Unterricht hast du? 수업 몇 교시나 들었어? 물어보는 거라서 지금 대화 주제와 맞지 않고요. Warum machst du keine Hausaufgaben? 왜 숙제를 안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유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이죠. 왜?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wann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사용된 것도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상으로는 이 대화가 서로 대면한 상황에서 한 건지 비대면인지 처음엔 유추가 안 됐는데 정답을 넣음으로써 비대면 상황에서 언제 집에 돌아오는데? 라고 묻는 대화가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확인하고 옆에 나와 있었던 전치사 구문도 잘 정리하시고요. 계속해서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Ich gehe jetzt spazieren. Dann nimm doch einen Regenschirm mit. Warum denn? 그리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고서 Alles klar 라고 했어요. 나 이제 산책하러 가. 그러면 nehmen 동사하고 mitnehmen에서 챙겨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산 좀 챙겨가렴 이라고 했네요. 왜? 도대체 왜?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산을 챙겨가라는 건 이유가 있겠죠. 비가 올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건데 그 비가 온다라고 하는 상황의 묘사적 표현이 아닌 걸 찾아야 돼요. 알레스클라는 아 알겠어 라고 하니까 우산 챙겨갈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는 끝났어요. Es regnet draußen. Draußen은 실외 바깥인 이란 표현입니다. 반의어 실내는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자주 쓰이는 거 아니어서 필기 한번 하고 갈게요. drinnen이라고 합니다. 밖에 비가 와. 가능하죠? 비가 오니까 우산 챙겨가. 요거는 맥락상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Es soll trocken werden. 지금 요번 교재에서 요 표현들, 날씨 표현을 할 때, 땅이 젖은, 땅이 마른 이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비가 오다 아니다를 묘사하는 표현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트럭켄이라고 하면 마른, 건조한 이란 표현이에요. 하지만 저 형용사를 써서 날씨를 표현하면 맞아요. 땅이 젖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눈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봤더니 우산을 챙겨가라고 했으면 트럭켄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화창한데 건조한 날씨인데 이런 맥락으로 지금 쓰인 거잖아요. 뭐뭐라고 하더라 라는 거죠. 오늘 건조하다던데 또는 오늘 눈비가 오지 않는다던데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닮았지 않은 것은 2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은 하겠습니다. While es gleich regnen soll. 지금 soll이라고 한 합법 조동사를 계속 쓴 이유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들은 거죠. 제3자의 말을 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합법 조동사를 쓴 거고요. 이유 설명하는 접속사 들어갔어요. 곧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산 챙겨가야죠. 4번. Der Himmel ist ganz bedeckt. Bedeckt 사이는 구름이 덮인이잖아요. 하늘이 구름이 덮였어. 그 다음에 ganz bedeckt이니까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어. 그러니까 먹구름이 꼈어. 라는 표현으로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Es hat angefangen zu regnen. 뭐뭐뭐 하기를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인 거죠. 정답은 2번이 맞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자, 저 표현해 가지고 날씨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땅이 젖은이라는 건 무슨 형용사 썼더라? 기억나시나요? nass를 씁니다. nass가 땅이 젖은이어서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린 날씨를 묘사를 하고자 할때 이렇게 반의어 관계를 써요. trocken, nass라고 하는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단순히 젖었다, 말랐다가 아니라 날씨 표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ntschuldigung? 이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Gehen Sie geradeaus und dann an der nächsten Kreuzung links. Vielen Dank. 라고 했네요. 자, 이 표현 봤더니 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어디를 가고자 합니다. 뭐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해서 위치를 묻는 표현을 여기에 넣으면 돼요. 그쵸? 그거에 들어가지 않을 표현이에요. 알맞지 않은 거니까. 즉, 위치를 묻는 표현이 아닌 걸 그럼 찾으시면 돼요. 볼게요. Wo ist das Stadttheater bitte? 자,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나요를 물었죠. 맞아요. 시립극장 어디에 있나요? Wie komme ich zum Stadttheater? 제가 어떻게 하면 시립극장으로 갈수 있나요? 이동 방법 묻는 표현에서 길 묻는 표현으로 자주 보는 거였어요. 3번 볼까요? Ich suche den Weg zum Stadttheater. Suchen 동사 써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이에요. 설명해주는 상황이랑 이어질 수 있죠. 4번, Erklären Sie mir bitte den Weg zum Stadttheater. 자, 이번에는 동사를 좀 바꿔서 썼어요.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동사이고요. 설명하다라는 동사예요. 저에게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명사를 다시 써서 길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나요를 물어보지 않고 길을 설명해주세요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4번 눈여겨서 보세요. 자, 5번 Darf ich Ihnen den Weg zum Stadttheater zeigen? 자, 이번에는 zeigen 동사 썼는데 zeigen 동사는 보여주다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런 표현으로도 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뭐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을 쓰는 화법조동사 dürfen, darf가 쓰였어요. 제가 당신에게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라고 한 거예요.

드린다라고 하는 건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를 묻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실례합니다. 제가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직 지나세요라고 설명할 리는 없죠. 지금 이거 설명한 아는 시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을 묻는 사람인데 그 물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네, 동사도 잘 보면서 구분을 하셔야 하겠네요. 지금은 사실은 to 하고선 방향 제시하는 전치사구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장소 찾는 표현이지 않나 싶었을 텐데 동사에서 명확하게 답이 갈렸습니다. 계속해서 1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었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Ich spreche Deutsch und Englisch. 너무 쉬운 표현이네요. 저는 독일어랑 영어 할줄 압니다. 그러면 어떤 외국어, 어느 외국어를 하실 줄 아세요? 라고 묻는 버전 어디 있나요? Welche Sprachen können Sie? 정답 4번이죠. Wo lernen Sie Deutsch? 어디에서 독일어 공부하시나요? Warum lernen Sie Sprachen? 왜 언어 공부하세요? Mit wem spreche ich gerade? 제가 누구랑 통화하고 있죠? 즉, 전화 거신 분 누구시죠? 라는 표현이었어요. 5번. Wie lange haben Sie Englisch gelernt? 얼마나 오래 영어 공부를 하셨나요? 를 묻는 표현이었습니다. 15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Was kann ich für Sie tun?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Ich suche ein Hemd. 저 셔츠를 찾고 있습니다. 뭐뭐뭐라고 얘기했더니 Gut, das nehme ich. 좋아요. 저 그거 살래요. 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셔츠를 찾고 있는데 무언가 제안했는데 그게 쏙 마음에 든 거죠. 이거 어떠세요? 이런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볼까요? This hemd is günstig. 이 셔츠는 매우 저렴합니다. 좋습니다. 저 그거 살래요. 이거 가능하겠네요. What cost this hemd? 이 셔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더니 가격을 얘기하지 않고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할수 없죠. 이거는 손님이 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건 2번이겠네요. Wie gefällt Ihnen das Hemd? 이 셔츠 마음에 드시나요? Was halten Sie von diesem Hemd? 우리 배웠던 수거 고민이죠. Halten von,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 셔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는 표현이고요. Ich denke, dieses Hemd steht Ihnen bestimmt gut. 이 셔츠가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Bestimmt는 확실한, 명확한 이런 표현이에요. 분명히 잘 어울릴 거예요. 좋습니다. 살게요. 라고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알맞지 않은 건 2번이었고요. 계속해서 16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Wir können gleich zahlen. Wir möchten gleich zahlen. 저희 계산하고 싶어요. Ja, gern. Das macht 36,20 € zusammen. 다 합쳐서 36유로 20센트입니다. 40 € bitte. 40유로로 계산해 주세요 하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Danke sehr. Das ist sehr nett von Ihnen. 감사합니다. 매우 친절하시네요. 라고 했거든요. 즉, 음식값보다 더큰 금액을 냈는데 뭐한 거예요? 거스름돈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거스름돈 받지 않겠습니다. 벌써 정답 보이죠? 하나는 미입니다. 슈템쪼,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였어요. 글라이시발스는 기원하는 인사를 했을 때 당신도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Das passt so. 이렇게 하면 맞아요. 계산이 맞습니다. 라고 해서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를 이 표현도 쓸수 있어요. Das macht nichts. 괜찮아요. 사과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선 그럼 매체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고요. 계산하고 싶습니다는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Zahlen bitte. Die Rechnung bitte. 계산서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stimmt so. 우리 강조했었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Das passt so. 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티나의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이고요. Hallo, ich heiße Martina und komme aus Italien.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나이고요.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In der Schule lerne ich Deutsch und deshalb suche ich eine Brieffreundin oder einen Brieffreund. 자, 저는 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고 있어요. 편지 교류를 할 여자친구나 또는 남자 편지 친구를 찾고 있어요. Wer lernt auch Deutsch und möchte mir schreiben? 혹시 독일어 배우는 사람 누가 있나요? 저랑 저에게 편지 쓰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Ich mag die deutsche Kultur und Musik sehr. 나는 독일 음악이랑 문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Ich sehe gern deutsche Filme und höre oft deutsche Lieder. 저는 독일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독일 노래들을 즐겨 들어요. Bitte schreib mir. 저에게 편지 보내주세요. Viele Grüße, Martina. 이네요. 자, 보내는 사람은 마티나였습니다. 독일어를 마티나는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펜팔 친구를 구하고 있는 내용도 맞아요. 독일 영화를 좋아한다 라고 했고요. 독일 음식을 즐겨 먹는다 라고 하면 Ich esse gern Deutsches Essen 이란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네요. 알맞지 않은 거 4번이고요. 5번 독일 문화와 음악에 감식이 많다는 사실은 좋아한다 라고 하고 나왔던 이 표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0: 정답 4번이었던 거 확인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사실은 후반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오늘 어휘 영역의 팁스가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다음 이 시간에 이제 문법 영역에서 또 중요한 표현들을 정리를 할것 같네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일조토와 함께 알아보는 가을철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 방법. 첫 번째,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진드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두 번째, 벌초와 등산 같은 활동을 할 때는 해충 기피제를 뿌려 미리 대비하고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야외에서 사용한 돗자리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 소독해주세요. 네 번째,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 몸은 꼼꼼하게 씻어내세요.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을 즐기세요.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이제 2강이 시작되었는데요. 2강에서는 1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6번부터 30번까지 문항 유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형들을 자세하게 보면서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지 풀이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나면 다른 과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6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지금 16번에도 비슷한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묻는 문제에서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의문대명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의문대명사에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같이 적용해서 해볼 건데요. 이번 글은 유형이 좀 독특합니다. 이번 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문이에요. 뭔가 광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후에 질문을 찾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유형도 아주 수능 중국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뭔가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찾아서 비교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짜 혹은 시간. 그리고 어떤 금액,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해 있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숫자는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夏天大减价开始了. 네, 夏天은 여름이죠. 减价는 세일을 말합니다. 여름 빅 세일이 시작됐습니다라는 뜻이죠. 为了祝贺开店. 예, 为了 하면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었습니다. 개점을 축하하기 위해서 我们准备了大减价活动. 우리가 빅 세일을 준비했대요. 큰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기회不多, 기회가 많지 않고요. 不要错过, 놓치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그리고 活动时间, 활동 시간이 나와요.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1일 동안 진행하고요. 每天上午10点到晚上9点,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간과 기간이 나왔다는 것, 그 정보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눈여겨보셔야겠죠. 买东西满500元送礼物. 자, 물건을 사신 게 500위안이 되면 만 가득 차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증정한대요. 자, 그럼 밑에서 선지 한번 볼까요? 1번. 활동 시간은 몇 일입니까? 자, 활동 시간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1일인 거 확인 가능하고요. 买够多少钱送礼物? 예, 买够는 충분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금액을 충족하면 이란 뜻입니다. 얼마를 충족해야 선물을 줍니까?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买东西满500元送礼物. 500위안을 넘으면, 500위안이 차면 선물을 드린다는 거죠. 有多少种东西减价? 예, 얼마나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减价, 세일을 합니까? 할인을 합니까? 자, 여기서는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류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죠. 3번이네요, 정답. 예,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죠. 为什么有减价活动? 왜 이 할인 행사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为了祝贺开店, 개점을 축하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5번, 活动每天几点结束? 활동은 매일 몇 시에 끝납니까? 시간 정보는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晚上9点, 저녁 9시에 끝나죠. 자, 이렇게 이런 문제를 바라보실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의문대명사 정보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하나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말하실 수 있게끔 연습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활동은 뭐 11일입니다. 이렇게 내가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찾아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6번 문제 답 찾아봤고요. 정답 3번인 거 확인해봤어요. 이제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6번부터 21번까지 계속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느끼셨겠지만 16번은 광고문이었고 17번은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단순히 대화문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으면서 중국어를 적용하고 또 중국어로 이해하는, 독해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포스터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선 그림이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니까 그림을 볼게요. 어르신이 앉아 계신 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먹을 것,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 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先下后上, 让他人先下车. 예, 先后가 나왔죠. 자, 선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타세요라는 뜻이죠. 상처, 下车, 기억하시죠? 차를 타다, 차에서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타세요. 让他人先下车,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리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양보해달라는 거죠. 请把座让给有需要的人. 자리를요. 座 하면 자리, 좌석이란 뜻입니다. 让은 양보하다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해주세요. 不要在车上吃东西. 예, 不要 하면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금지의 의미였습니다. 차에서 먹을 걸 드시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세 문장이 공통으로 나갈 수 있는 장소나 환경은 뭐가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번, 노약자 보호. 아, 그림을 보면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되죠. 2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역시 그림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3번, 지하철 승차 에티켓. 예, 뭔가 교통과 관련이 있고 타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버스인지 지하철인지 기차인지 이건 정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승차 에티켓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일회용품 사용 자제. 이 내용도 사실 포스터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의 내용과는 맞지 않죠. 네, 그리고 5번, 운전자 교통질서 준수.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예, 해석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이제 부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이것도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풀어서 친구들이 답을 맞추는 걸 보면 이런 일 많이 해요. 아, 선생님, 제가 맞는 걸 고르는 줄 알았는데 틀린 거 골랐어요. 혹은 틀린 걸 고르는 건 줄 알았는데 맞는 걸 골랐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야말로 실수죠. 근데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게 좀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우선 부정 발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부정 발문에는 항상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 헷갈리지 말라고 그 지침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정 발문의 밑줄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긴장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부정이다 라고 생각

생각이 되는 문제가 나오면 아주 크게 시작부터 X를 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본문에서 해당하는 것을 볼때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직관적으로 써서 X면 X를 고르고 O면 O를 고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옳은 걸 고르는 건지 틀린 걸 고르는 건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그리고 본문 보겠습니다. 这个周末我要搬家. 搬家 하면 이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옮기는 거잖아요. 이번 주말에 나 이사를 하려고 해. 你能来帮我一下吗? 너 와서 날좀 도와줄 수 있어? 真不好意思. 정말 미안해. 자, 미안해가 나왔다는 건그 뒤에 도와주지 못할 거절의 이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뭔가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얘기들을 할 때, 거절, 뭐 부정, 거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땐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할 겁니다. 좀 그냥 표시죠.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네, 긍정적인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될 때는 플러스 표시를 할 거고요.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마이너스 표시가 나올 겁니다. 정말 미안해. 밑줄이야. 没关系, 괜찮아. 我再找找别人. 내가 다른 사람 좀 찾아볼게. 자, 그럼 들어갈 말 찾아볼게요. 我那天得去公司工作. 나는 그날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자, 그럼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거절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되는 거죠. 미안해. 나 회사에 가야 돼. 라고 하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2번. 我父母叫我那天回家. 우리 부모님이 그날 나더러 집에 오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못 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거 괜찮죠? 我明天去旅游，周末不在这里。 나 내일 여행 가서 주말에 여기 없어. 그러니까 뭐 미안해라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最近身体不好,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不能搬重的东西. 예,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가 없어. 그래서 미안해 못해라고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咱们俩谁跟谁? 자, 요 표현. 咱们两个谁跟谁가 나왔네요. 우리 둘이 어떤 사이인데라는 관용어구 수능 특강에서도 여러 번이 등장했었습니다. 수능에서 실제 수능에서도 나왔었고요. 우리 둘이 어떤 사이인데 在忙也会去的. 바빠도 가야지. 아무리 바빠도 가야지라는 뜻이에요. 在 A에 뭐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간다라는 긍정, 거절이 아니라 긍정의 표현이 나와 있는 거니까 얘는 잘못된 문장이 되겠죠.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이요. 그래서 틀린 걸, 들어갈 수 없는 걸 찾으라고 했더니 5555고 얘만 X니까 정답 5번이겠죠. 그리고 이걸 헷갈리더라도 표시를 해두면 한 가지만 O거나 X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 읽었나 하고 위에 가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생님 추천드려요. 정답은 5번이죠. 네, 알맞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봤고요. 이번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네, 역시 중국어 선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국어로 ABCD 뭐 이렇게 길게 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你怎么了?看起来有点不开心. 너 어떻게 된 거야? 보아하니까 좀 不开心. 기쁘지 않아 보이네. 즐겁지 않아 보이는데. 자, 그러면 A하고 B 이럴 때 복잡하니까 나눠서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안 기뻐요. 이렇게 쓰세요. 안 기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나오죠. B가 얘기합니다. 오늘 오전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시험 성적을 나에게 알려주었어. 왜안 기쁜 이유가 뭐냐면요. 예, 성적이 나왔기 때문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성적 때문에 안 기쁜 거죠. 结果比我想的还要差.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빴대요. 그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기뻤던 거죠. 你不是每天都在复习吗? 不是吗? 저 그죠? 이거 한거 아니야? 너 매일 복습한 거 아니었어? 맞아, 是啊 하고 나왔네요. 맨날 복습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我觉得自己准备的还可以. 나는 준비한 게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 준비도 잘한 거죠, 그쵸? 但是考试的时候太紧张了，有几个问题没看清楚. 근데 시험 볼때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서 몇몇 문제들을 잘 보지 못했대요. 别难过了, 너무 괴로워하지 마. 难过, 괴롭다란 뜻입니다. 下次一定能考得更好. 다음번에는 분명히 더잘볼수 있을 거야. 짜요 봐. 힘내.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문장 하고서는 비가 지금 다음번에 잘볼 거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네, 아이가. 1번, B觉得考试太简单了. B는 시험이 너무 간단했다고 생각한대요. 이런 얘기는 안 나왔죠. 2번, A也没有考好,所以很难过. A도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다. 아주 괴롭다는 뜻입니다. A의 시험 성적 얘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3번, A觉得考试的时候不用紧张. A는 시험을 볼때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죠. 알수 없고요. 그리고 4번, B准备的不认真. 네, 认真 하면 열심히 하는 걸 말합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所以考得不好. B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시험을 못 봤다라는 거죠. 아니죠. 우리 여기서 준비的还可以, 그럭저럭 준비했다라고 했잖아요. 복습도 했고. 그래서 B 4번도 아닌 문장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B 虽然努力了,但是考试结果不好.虽然,但是. 자, 이런 호응관계 구조는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시면서 크게 해석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호응관계 구조가 있어서, 아, 이 문장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유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호응관계가 나올 때는 항상 크게 동그라미 치고 가세요. B는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만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건 거예요. 자, 지금 나왔던 내용이죠. 성적이 안 나왔는데 복습도 했고 열심히 했는데 긴장해서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잘안 나온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봤고요. 이렇게 문제가 점점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문항이 좀 복잡해지고 길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시험에 접근하는 방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어 전체 다 중국어일 경우엔 놓치는 거 정보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로 A와 B 누구의 얘기인지 간단하게 적어 놓는다. 이렇게 하면 선지를 답을 와서 확인할 때 다시 위로 돌아가서 문제를 읽으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문항 유형에 따라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시면 다음에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적용하고 연습해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푸시네 라고 보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진짜 문제 푸실 때 선생님이 쓰는 방법을 적용해 보고,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도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네요. 자, 이렇게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가장 글의 제목으로 합당한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줄글로 된긴글 많이 읽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우리 수능중국어나 아니면 중국어 책에서는 대부분 ABAB 대화 정도를 많이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수능중국어에서는 이렇게 긴 글도 등장합니다. 호흡이 긴글 읽을 때 정보 놓치지 않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그리고 문장들에는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쳐놓고 할 필요가 있어요. 最近很多人会找时间做自己喜欢的事情. 최근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공조호. 일이 끝나고 나서, 人们 常常 会 感到 很 累. 사람들은 자주 피곤함을 느끼죠. 우리 일하고 오면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他们 希望 통과 兴趣 爱好, 뭘 통해서? 흥미와 취미를 통해서, 来 放松 自己, 자신을 편하게 하고 싶어 한대요. 放松하면 편하게 하는 거죠. 비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앞에서 글의 주제가 나왔고요. 항상 글이 쓰여지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고, 이런 것을 뭐 때문에 그렇고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런 글의 구조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有些人喜欢画画. 어떤 사람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他们可以画自己喜欢的东西.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린대요. 还有些人喜欢种花. 자, 여기서의 종이 아니고 삼성이 아니고 여기서는 종하고 사성으로 읽힙니다. 심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꽃을 심는 걸 좋아한대요. 지금 有些人 어떤 사람들 그리고 还有些人 또 다른 어떤 사람들 해서 이두 문장이 대꾸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 찍혀 있죠. 看到花开会感到很开心. 꽃이 피는 걸 보면 기쁨을 느낀대요. 不管你喜欢什么, 不管 하면 뭐뭐 관계없이인데요.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와 관계없이 经常去做对生活会有很大的帮助. 가서 자주 가서 하면 对 뭐뭐에 이런 뜻이죠.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고요. 놀이공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것만이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글의 제목, 주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가장 글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제목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자, 20번 문항까지 같이 봤고요. 이제는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 마지막 의사소통 기본 표현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你的历史作业都交了吗? 자, 여기서 또 구문이 하나 나왔어요. 交作业입니다. 숙제를 제출하다라는 뜻이에요. 交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었죠. 交朋友 하면 친구를 사귀다라는 뜻도 있었고요. 交는 건네다,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交作业 하면 숙제를 제출하다라는 뜻이고요. 너 역사 숙제 다 제출했어? 이 얘기인 거죠. 还没呢, 아직이야. 我写了一半. 나는 반을 썼는데 脑子就转不动了. 머리가 转, 전환하다 할때그 전자죠. 보통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아. 이 얘기인 거죠. 转不动 하면요. 아, 你的电脑坏了吗? 너 컴퓨터가 고장났어? 지금 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脑子就转不动了. 머리가 안 돌아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갑자기 나우즈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똥 이런 게 나오니까 컴퓨터가 고장났냐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不是 아니야. 我是说 내가 말하는 건 하고 설명해주고 있죠. 지금 비가 말한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풀어서 설명해주는 게이 밑줄 친 부분에 나와야 맞겠네요. 那你休息一会儿再写吧.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써.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면 되겠네요. 1번 非常聪明. 대단히 총명하다. 身体不累. 몸이 피곤하지 않다. 不需要电脑. 컴퓨터가 필요가 없다. 想不出来. 생각이 나지 않는다. 예, 요 얘기죠. 출来.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출来. 나오지 않는다는 거니까 4번이 되겠죠. 把头转过来看. 머리를 돌려서 보는 겁니다. 전환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생각이,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서 생각이 안 난다. 그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관용어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죠. 이 유형을 풀이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니까요. 선생님이 쭉 소개해드렸던 접근 방식을 정리하신 후에 다음 모의고사부터는 꼭 한번씩 적용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풀이 할 때도 그런 적용 방법을 적용해서 계속 설명드려볼게요. 22번이에요. 22번부터 26번까지 다섯 문제는 문화 문제인데요. 사실 문화문 중국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독해 문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겁나하시는 이유는 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유명사 같은 경우엔 세 단어를 할지라도 따로 주석을 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유명사들이 많이 등장하거나 혹은 모르는 지명, 인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거 내가 모르는 거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문화 문제만큼 유형이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항상 나오는 유형이 그대로 등장하고요. 그 유형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문화 문제는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문화 문제의 특징은 오른쪽 아래에 주석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주석은 한국어로 쓰여 있잖아요. 역시 한국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그럼 먼저 주석을 한번 보고 가세요. 문화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재로, 핵심 소재로 등장하는지 파악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자동차 번호판이란 게 보이고요. 전기차, 휘발유, 이런 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뭔가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기도 한국어로 나왔어요. 그러면 내용 파악할 수 있으니까 먼저 보면 전기차는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아, 번호판 색깔 중요하구나. 잘 찾아야겠네. 생각하실 수 있고, 전기차 판매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정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전기차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아 공기에 좋다. 이런 건 사실 상식으로도 알수 있긴 하죠. 하지만 상식이라고 해서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아닌 거니까 그것도 1대1 대응 매칭을 시켜봐야 됩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최대 400km를 넘을 수 없다. 주행거리도 확인해야겠네요. 자, 그럼 함께 가보죠. 你看,那辆车的车牌是绿色的,好特别. 봐봐, 저 차의 차 번호판이 녹색이야. 정말 특별하다. 绿色, 녹색입니다. 전기차는 초록 색깔 번호판을 하고 있어요. 那是电车, 저게 전기차야 하고 있잖아요. 中国的电车用绿色车牌. 중국의 전기차는 녹색 번호판을 써. 우리나라 전기차 번호판은 파란 색깔을 쓰죠.

중국의 전기차 번호판은 녹색을 씁니다.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소재가 돼서 문제로 등장한 거예요. 사용,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A번 맞고요. 넘겨야 되니까 여기다 적어 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我第一次看到绿色车牌. 나는 녹색 번호판을 처음으로 봤어요. 第一次, 첫 번째란 뜻이에요. 现在中国有很多电车吗? 지금 중국에는 전기차가 아주 많아? 对, 맞아. 电车比以前多了. 전기차가 이전보다 많아졌어. 电车不用汽油,所以对空气好. 전기차는 휘발유가 필요 없어서 공기에 좋아. 자, 이 얘기 본문에서 본것 같네요. 전기차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아 공기에 좋다. 역시 맞는 문장입니다. 有的电车可以跑400多公里. 예, 公里 하면 킬로미터를 나타내는데요. 예, 어떤 전기차들은 400km를 넘어서 갈 수도 있대요. 而且声音也很小. 게다가 소리도 아주 작습니다. 자, 전기차의 주행거리 최대 400km를 넘을 수 없다. 아니죠. 400km를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D번은 아닌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中国真的变化很大. 중국은 정말 변화가 크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답 A와 C인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B 내용이 안 나왔었는데요. 전기차 판매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은 전기차 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거지 판매처가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B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정답 A, C, E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신 중국의 모습까지 같이 다루고 있는 문화 문제 확인해 봤습니다. 22번 풀어봤고요. 이제 2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2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역시 지금 중국어랑 중국어 선지가 나왔는데요. 먼저 주석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주석 한국어로 나와 있으니까요. 친치하면 친척이란 뜻입니다. 刚才跟你打招呼的人是谁?打招呼하면 인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표현은 한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招呼라는 한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한자가 두 글자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세 글자 표현이 등장했던 적도 있어서 이 표현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인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방금 너랑 인사한 사람은 누구야? 他是我爸爸的朋友. 그는 내 아빠의 친구야. 我叫他王叔叔. 나는 그를 왕아저씨라고 불러. 叔叔 하면 아저씨거든요. 他又不是你的亲戚,为什么叫他叔叔呢? 그가 또네 친척도 아닌데 왜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야? 자, 친척이 아닌데 왜 叔叔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B가 밑줄이라고 대답하고요. A가 그 설명을 듣고 나서 原来和韩国差不多啊. 아, 한국하고 비슷하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위엘라이의 용법 중요하죠. 우리 빨라이와 위엘라이 비교하는 건 유이어에서 여러 차례 썼습니다. 위엘라이는 원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의 진상이 밝혀져서 알고 보니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항상 이렇게 쓰였죠. 여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뭔가 해설을 했더니 그랬더니 아, 알고 보니까 한국하고 차이가 없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확인해 볼게요. 只有家人才能叫他叔叔. 단지 家人 하면 가족입니다. 가족만이 그를 叔叔라고 부를 수 있대요. 2번, 因为叔叔是我爸爸的哥哥. 왜냐하면 叔叔가 우리 아빠의 형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3번, 因为中国人都喜欢叫别人的名字. 중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아니고요. 4번, 我不知道他是谁.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서 才叫他叔叔, 叔叔라고 불렀다. 在中国对关系好的人也可以叫叔叔. 예, 중국에서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叔叔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서로 친한 사이일 경우에 관계가 좋을 때에는 叔叔 아저씨라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아저씨라는 표현을 써서 쓸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번 정답까지 함께 찾아봤고요. 자, 이제 문화 문제에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유적이 하나 나오고요. 그 유적에 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묻습니다. 시샤링이 나와 있는데요. 서하릉이란 장소가 나와요. 근데 세 단어를 보니까 유적, 왕조, 황제, 무덤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당나라, 그리고 관광지, 남방인지, 그리고 황제의 무덤이 나오는지, 산이 9개 있는지 이런 키워드들의 중심을 두고 문장을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샤링在中国宁夏. 예, 시샤링은 중국의 닝시아에 있대요. 자,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짜이가 문화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위치의 표현입니다. 是中国非常有名的历史遗址之一. 역시 뭐뭐之一도 문화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뭐뭐 중 하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의 대단히 유명한 역사 유적 중 하나입니다. 这里看起来好像有很多大山. 이곳에는 아주 많은 큰 산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其实这些山是西夏王朝的九位皇帝的陵墓. 자, 이것은 사실 산처럼 보이지만 西夏 왕조의 아홉 개의 황제의 무덤이래요. 人们来到这里,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不但可以看到美丽的风景,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还能了解西夏的历史和文化. 이거 할 뿐만 아니라 또 이거 하다라는 구조입니다. 西夏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所以每年很多人来参观. 그래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참관을 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꼭이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문제에서도 계속 적용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유적지에 사람이 많이 가고 역사적인 특징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고 이런 거는 다른 유적지에도 얼마든지 바꿔서 쓸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 다른 문제에서도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 이 특징도 아셔야겠지만 자주 등장하는 구조들을 익혀두시면 문화 문제는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1번, 당나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아니죠. 이곳은 최근에 생긴 유명한 관광지다. 아니고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 남방의 지리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시샤 황조의 무덤이나, 황제 무덤이 남아있다. 그리고 아홉 개의 무덤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그리고 아홉 개의 산이 있는 풍경이 멋진 곳이다. 요게 트릭이었는데요. 이 산이 있는 게 나, 큰 산이 있는 게 나오지만 그 산이 산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이 아니라 무덤이다라는 내용이 중간에 등장하고 있죠. 요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해석이 필요하고 문제에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꼭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25번 가볼게요. 우리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 이백이 등장했습니다. 이백은 중국어로 리바이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시인이죠. 많은 시를 남긴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백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지금 선지를 보시면 큰 틀에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세세한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소재로 등장했는지 그 소재를 찾는 겁니다. 작품, 영향력, 가족관계, 출생연도, 그리고 작품의 주제,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안 등장한 것을 찾는 문제예요. 李白是中国很有名的诗人. 이백은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701년 出生, 701년에 태어났대요. 자, 그럼 언제 태어났는지 출생연도 나왔고요. 李白的诗常常写山水朋友. 이백의 시는 자주 산수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쓴대요. 소재가 나온 거죠. 작품의 소재, 주제. 他写了很多有名的诗. 그는 아주 많은 유명한 시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비루도 나왔죠. 징예스, 정야사라는 이백의 가장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정야사에서는, 这里讲的是他在晚上想家. 그가, 이 정야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저녁 때 집을 그리워하는, 밤에 그 집을 그리워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李白的诗艺术水平很高. 이백의 시는 예술 수준이 아주 높고요. 对中国文学的发展有很大的影响. 중국의 문학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백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언제 출생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들은 어떤 것들인지 소개하고 그리고 예술 수준이 높아서 중국의 문학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에 구조 그리고 뒤에 구조 거의 비슷한 거 보이실 겁니다. 이뒷 구조가 역시 똑같이 또 다른 문제로 등장해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위인들에게요. 그래서 이 구조를 봐주시면서 해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영향력 나왔고요. 문학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나왔고요. 대표적 작품 정야사 나왔고요. 작품의 주제, 뭐 산수나 친구 같은 것들을 주제로 얘기했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백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3번, 가족 관계예요. 자, 요런 유형도 쉽지만 자주 꼭 나오는 거니까 먼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런 쉬운 유형부터 정복하고 점차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보도록 하자고. 26번입니다. 탕예안에 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你这

관리 远远的 小小的 东西是什么? 완 그릇이에요. 이렇게 보오목한 그릇 있잖아요. 너 이 그릇 안에 있는 동그랗고 작은 것은 뭐야? 这叫汤圆. 이건 汤圆이라고 해. 今天是元宵节. 오늘이 元宵节 원소절이거든. 그래서 我们家每年这一天都会吃. 우리 집은 매년 이날 이걸 먹어. 甜甜的, 非常好吃. 달아서 아주 맛있어. 자, 그러면 이 汤圆이라는 것이 언제 먹는 건지, 元宵节에 먹는 거고, 그리고 맛이 달다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为什么吃汤圆呢? 왜 이 元宵节에 汤圆을 먹느냐? 中国人觉得圆表示团圆幸福. 중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圆 둥글다라는 것은 团圆, 단합 혹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것, 团圆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미인 거죠. 所以过节的时候要吃汤圆. 그래서 명절을 보낼 때 그 汤圆을 먹는 거래요. 동그랗고 작고 달달한 거다. 맞죠? 지금 계속 여기서 나오고 圆圆的小小的甜甜的 하고 계속 중첩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평안과 행복하라는 의미를 가진다.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함께 모이고 행복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예, 그리고 元宵节에 먹는 음식이다. 지금 元宵节에 먹는 음식이라는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찹쌀가루로 빚고 보통 검은깨소를 넣는다. 이런 얘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AC 2번이네요. 자, 이제 27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볼 건데요. 예, 마지막 27번부터 30번 문제는 업법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난이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역시 최근에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특히 27번은 항상 어순배열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어순을 잘 찾을 수 있는지 보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배열 문제예요. 只要和你们在一起,我,他. 너희와 함께 있기만 한다면 나는 파, 두려워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밑에 들어갈 말 단어로 한번 유출해 볼게요. 不什么都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 너네랑 같이만 있을 수 있다면 나는 두려울 게 없어. 이 얘기가 나와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ABC를 한번 선지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쓰일 때 什么라는 의문 대명사와 그리고 부사 都不 요 위치 순서로 쓰는데요.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요. 什么都不怕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什么都不怕 요 어순이 돼야 되니까 BCA 순으로 오면 맞겠네요. 어느 것도 무엇도 두렵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CA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계속 넣어서 읽고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감이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어감이 키워지면 점점 중국어가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감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8번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28번, 29번, 30번 문제는 유형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다 어법상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법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어법 문제를 접근할 때는 전체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한 어법 범위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어법 모든 범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문제에는 한 가지 어법 포인트만 가지고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어법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28번 문제를 먼저 보면요. 教室里 有着, 放着, 斜着, 그 다음에 开了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뭔가 존재하는 존재문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구나 라는 걸 이걸 보고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죠. ABCD의 공통으로 있는 어법 항목이 뭔지를 아셔야 어느 부분을 우리가 끌어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在, 有,是 이렇게 뭐뭐 있다라는 문장, 존재문장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존재문장에서 나왔던 특징들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존재문에서 여우자 존재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소가 항상 먼저 나오고 앞에 장소가 나오고 그 뒤에 여우가 나오고 그 뒤에 불특정한 사람 사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특정한 거 그리고 뒤에 불특정한 거 이 불특정한 장소가 주어가 되고 특정한 사람 불특정한 사람 사물이 예, 목적어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부정 형식은 메인이 오를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점은 장소 시간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어디 어디 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방에 사람이 하나 있다 할 때 그 에를 위해서 굳이 전치사 짜이를 사용하지 않는

한다는 거. 이게 법에서 중요한 문제풀이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런 예문들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教室里有着很多学生.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이 문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 뒤에 저가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존재를 나타내는 요우에서는 뒤에 저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인데요.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수능특강에서 나오지 않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간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냥 보고 아 이렇구나라고 끝내지 마시고 다시 수능특강 기본 교재로 돌아가셔서 이 요자에 있는 존재 표현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추가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볼때그 내용도 같이 복습이 가능하니까요. 여러 군데로 정보가 산재해 있으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 존재를 나타내는 여우자 뒤에는 저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 특징을 또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在桌子上放着一本书, 요건 알수 있겠죠. 책상 위에 책한 권이 놓여 있다라는 뜻인데요. 예, 이렇게 장소 목적어가 주어로 왔을 때 존재 문장에서 짜이가 들어가지 않는 거 앞서서 여우자 문장에서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짜이를 없애야 맞고요. 그래서 이두 문장 제대로 바꿔준 건 이렇게 A와 B 틀린 부분 나왔고요. 정답이 CD인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봐야겠죠. 黑板上写着几个汉语生词. 칠판에 몇 개의 중국어 세 단어가 적혀 있다. 적혀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니까 写着 썼습니다. D번,我家附近新开了一家商店. 우리 집 근처에 상점이 하나 문을 열었다라는 뜻이죠. 우리 집 근처라는 특정한 장소 목적어가 주어가 장소가 주어가 됐고요. 그리고 이자샹디엔이라는 불특정한 것이 뒤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와 D, 5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 요우자 존현문이 다른 존현문의 시에 혹은 카이 뭐 이런 걸로 존현문이 좀 확장이 된 형태예요. 하지만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기본 용법은 같고 어법도 같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확장된 것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시 따로 정리 꼭 하셔야겠죠. 자, 이제 29번입니다. 29번은 어떤 내용이 포인트로 문제가 등장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겠죠?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我想休息休息收拾收拾跑跑步写写的字想想 다 중첩이네요. 동사 중첩이 나왔어요. 우리 동사 중첩은 수능 중국어에서 굉장히 빈출되는 어법 항목 중에 하나라서 선생님이 특강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동사중첩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들 한 번만 다시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중첩은 의미상으로 의미가 가벼워졌어요. 한번 뭐뭐 해보다 라는 뜻이었고요. AA, AEA, ALA 형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음절 동사일 때는 ABAB 형태로 쉐시, 쉐시 형태로 중첩하는데 쉐시, 이 쉐시는 안 된다 했었고요. 이합 동사에서의 중첩 형태 중요했죠. 앞부분 동목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사 부분만 중첩한다. AAP 형태로 티아오티아오우 하고 중첩했고요. 그리고 자주 출제가 되는 건 바로 이 포인트였습니다. 동사 중첩이 안 되는 경우들. 예, 요 경우들. 동사가 그 자체가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심리 상태, 시작, 발전, 존재, 판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는 중첩이 안 됐고요. 그리고 진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EBN, EBN 혹은 진행 중인 짤, 점짤 이런 것, 너 이런 것들은 중첩형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관형어가 돼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형태일 때 동사 중첩 안 됐고요. 보어일 때도 중첩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특징들 기억하면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我想休息休息. 나는 좀 쉬고 싶다. 2번, 你把房间收拾收拾. 너 방을 좀 치워라. 3번, 他每天去公园跑跑步. 그는 매일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한다. 跑步네요. 달리는 거네요. 달리기를 한다. 근데 AB 형태니까 AAB 형태로 이 앞사를 중첩했습니다. 그는 매일 공원에 가서 좀 달린다. 4번, 你快来看他写写的字. 너 얼른 와서 그가 쓴 글자를 좀 봐한대요. 자, 시에 시에 하고 동사를 중첩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된 겁니다. 관형어 될수 없다고 했잖아요. 앞서서 동사 중첩의 특징 중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관형어는 동사를 중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에를 빼고 시에다 쯔 하면 되겠죠. 我想想再告诉你吧.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너한테 알려줄게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사 중첩

답은 너무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매번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자주 되고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다시 수능에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동사중첩 특징은 꼭꼭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마지막 유형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항상 등장하고 있어요. 얘는 아까 선생님이 수능 그 문법에 범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범위가 여러 개 섞여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번 문제로 나오고 어떤 특정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어법 항목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라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我的朋友请我去他家做客. 내 친구가 나를 그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했대요. 他让我这个周末过去. 그가 나로 하여금 이번 주말에 오게 한 거니까 그가 나에게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한 거죠. 因为他家离我家有点远. 자, 리의 용법이 나오네요. 리는 그 거리, 리는 기준점이 뒤에 왔어요. 뭐뭐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거리가 뭔지 가까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죠. 종과 리의 차이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으니까 눈여겨봐야겠죠. 그의 집이 우리 집에서부터 좀 멀기 때문에, 자, 거리가 멀고 가깝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리 들어간 거 적합하죠. 而且, 게다가, 这几天一直在下大雨, 요 며칠 계속 큰 비가 내린대요. 네, 그래서, 他说那天开车来接我. 그래서, 그날, 그가 말했대요. 그날, 开车 운전을 해서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明天我要去超市买点水果. 所以送给他当礼物. 내일 내가 마트에 가서, 과일을 좀 사와서, 그래서 그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대요. 다 끝났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 포인트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 여기서 이 문항은 선생님이 보기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에요. 왜냐면 지금 정답은 2번인데요. 마지막 ABCD E 중에 E인데요. 수어이라는 이 접속사의 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소이는 그래서라는 뜻으로 앞문장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 구조 한번 봐볼까요? 네, 수어이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선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 접속사가 바로 수어이인데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내가 과일을 사서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의미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자체를 강조할 때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수어이가 아니라 바로 의미를 강조하는 찌우, 부사 찌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어이 대신에 찌우를 넣어서 찌우 쏜게 다땅 리우. 요렇게 사서 그래서 이걸 선물로 주겠다라는 의미로 찌우를 부사를 넣어주는 것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사실 쉽지 않죠. 그냥 보기에는 해석을 하면서 쭉 해석하다 보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가 포인트인지 잘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장 같은 1번 문장 같은 A번 같은 경우에는 랑 같은 것이 포인트가 될수 있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뭐뭐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리가 포인트가 될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큰 비가 내린다라는 이즈 짤 진행을 나타내는 짜이는 부사 이즈과만 함께 쓰일 수 있다라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고, 예, 그리고 뭐이 지금 여러 가지 동사가 동시에 나오는 이 동사가 연동문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도 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고요. 중국어를 좀 여러 오랫동안 배웠던 친구들이나 좀 문장 속에서 이상함을 느낄 수 있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나타낼 때 수어이가 아니라 찌우. 이 그의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의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찌우라는 부사를 써야 맞는 문장이다라는 걸 한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30번까지 전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실전 모의고사 1회 전체를 완성한 건데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선생님이 많이 방출했습니다. 문제를 보는 방식과 그리고 출제자의 시선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2회 모의고사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짜이찌엣!

2027 수능완성 러시아어의 박소영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능완성 1회 절반 앞부분 15문제 풀어봤는데 오늘은 1회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남은 의사소통 영역하고 문법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풀어오셨을 텐데 16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30문항 중에서 늘 한 문항은 이렇게 순서 찾기 문제가 나오는데 순서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적어도 구멍을 3개를 뚫어야 되니까 대화문이 다른 것도 좀 깁니다. 그리고 보기가 항상 ABC가 들어가는데 ABC를 이렇게 순서대로 A, B, C 넣어봤다가 어색하면은 A, C, B를 넣어봤다가 아니면 C, B, A 넣어봤다가 결국에는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정말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 아니면 요거는 난도가 높은 문항이 아니라서 이런 볼륨 사이즈가 크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프레셔를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A가 Privet Siriosha. 안녕 Siriosha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Siriosha는 이름일까요? 애칭일까요? 애칭입니다. 대응하는 이름은 Sergei죠. 세르게이 애칭이 시리오샤예요. 안녕 시리오샤 하고 뭐라고 질문했더니 시리오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스바보진 한가해. 아슈도 근데 왜 스바보드니의 단어미 형태예요. 만일 주어가 여성이면 스바보드나 주어가 복수이면 스바보드니가 되겠습니다. 한가한데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 A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위처럼 저녁에 위출 하면은 저녁이란 말도 있고요. 모임이란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저녁이란 말에서 족격으로 만들어주면 저녁에 하고 시간 나타내는 부사가 돼요. 저녁에 우민이야 나에게 무짓 있을 거야. 누가 있냐면 손님 고스트. 요거는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그 손님이 어디에서 온 손님이냐면 from의 의미죠. 그리 얘가 생격 집의 전치사라서 생격 어미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이 있을 예정이야 나에게. 매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하고 야 아비자진라 아비자진라. 자, 여기 야가 이 발음 나는 거, 강세 없어서 이 발음 나는 거 중요하고요. 반드시 꼭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이입니다. 내가 꼭 반드시 갈게. 자, A번 스파시바 자프리카슈니 고맙다는 표현인데 감사의 이유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공식이 자플러스 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죠. 초대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이에요. B. 드이스바보진. 너 한가하니? 지보드냐 비처럼. 너 오늘 저녁에 한가해? 자, 그러면 요게 맨 위에 들어가겠죠. 한가해. 근데 왜? C번. 야하추. 내가 원한다. 뭐를 원하냐면 브리글라시트 초대하다. 누구를? 너를. 초대 대상은 대격이죠. 너를 초대하고 싶어. 어디로? 후다. 어디로 초대하다. 어디에 초대하다가 아니라 어디로 초대하다여서 꾸달 표현 그 시비 자신 쪽으로 나모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라는 말이어서 초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한가해 근데 왜 내가 너를 초대하고 싶거든. 저녁에 한국에서 온 손님이 있어. 초대 고마워. 반드시 꼭 갈게. 그래서 순서를 잡아보니 BCA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실게요.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얄맞은 것은 야, 내가 차스타 자주 하주 다녀 나스타디온 경기장에. 자, 다지지 동사 걸어가다. 그 다음에 있지 동사 타고 가다. 또 역시 쌍이 있습니다. 이해지지 동사 그리고 이해하지 동사. 걸어가다, 타고 가다, 달려가다, 그리고 날아가다, 사람을 데리고 가다, 물건을 가지고 가다, 모두 이동동사 그 그룹에 사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뒤에 보호를 뭘 취하냐? 꾸다를 취합니다. 꾸다. 어디 어디로 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꾸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훈화 나 플러스 대격, 혹은 크 플러스 역격. 사람 쪽으로 할 때는 크 플러스 역격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위칸과 아래칸은 어떻게 나누냐면, 이 하지, 이해지지는 부정태 동사예요.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있지, 이해하지는 정태 동사입니다. 부정태 동사는 과거 시제에서 왕복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반복의 뉘앙스를 갖고 있을 때 부정태 동사를 쓰고, 정태는 한 방향, 그리고 일회성을 나타낼 때 정태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스터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자주라는 의미를 가진 빈도 부사입니다. 빈도 부사 시그다 항상, 차스터 자주, 이나그다 때때로, 아브이치너 보통. 이런 아이들은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태하고 부정태 중에 뭐랑 결합할까요? 바로 부정태랑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동사가 온 거죠. 내가 자주 다닌다. 꾸다가 오니까 나 플러스 대격, 스타지온, 경기장은 부가 아닌 나랑 짝꿍인 아이예요. 그래서 나 스타지온이었습니다. 나 자주 경기장에 다녀. 그랬더니 배가 그 말을 듣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좋아해. 스마트리지 보는 것, 베이스볼, 농구 보는 거 좋아해. 빠이따무 그래서 가슈디 스포츠. 자,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순두강에선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뭐뭐마다 이렇게 빈도를 표현하는 뭐뭐마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슈디. 가슈다야 가슈도의 가슈디에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시간 명사를 모두 묶어서 뭐로 변환시킨다? 대격으로 만들어주면 뭐뭐마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원래 가슈다야 수보다였겠죠? 주격으로 하면? 그런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얘를 대격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 어미가 이렇게 줘야겠죠? 이렇게 바뀐 거죠. 토요일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빠 플러스 복수 역격으로도 뭐뭐마다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저기 토요일이 나왔기 때문에 토요일로 만들어 보면 빠, 그 다음에 수보다인데요. 아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역격은 암입니다. 그래서 빠 수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저기에 나와 있는 까슈드 수보드랑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나는 그냥 간단하게 쓰고 싶어. 전치사도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바로 복수 족격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수보다. 아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족격은 암이에요. 암이. 수보다미. 얘도 토요일마다, 얘도 토요일마다, 그리고 얘도 토요일마다란 말입니다. 나는 농구 보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다음에 결과가 오죠? 토요일마다 경기장에 다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깍 지비아 자부트 지비아. 동그라미 친 이유가 뭘까요? 지비아는 뜨이, 너의 무슨 격이에요? 생격이자 대격이죠. 이름의 주체는 대격을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이 생략됐어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부르니? 부르다라는 동사, 즈바치 동사의 안이 변화 형태거든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불러? 만일 당신을 어떻게 불러 하면은 와스고요. 그녀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그녀를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 아나의 대격인 이오를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미 주체는 대격을 씁니다. 나의 주체는 역격, 이름의 주체는 대격. 2번, 스킴. 아까 그 의문사 격변을 할때 1강에서 제가 깸은 크또의 족격이라고 했는데, 족격이 온 이유는 스 플러스 족격, 누구누구와 함께. 그래서
누구와 함께라는 말이 스키입니다. 누구와 함께 너는 다니는데라는 말이고요. 3번 드라비자 동사는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쓰죠. 그래서 뜨의 역격 집에 갔습니다. 너의 마음에 드는 거야. 스포르트 운동이 너 운동 좋아하는 거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보시면 까그다 때를 물어보는 의문사죠. 언제 너는 야구를 하니라는 말인데, 자, 베이스볼은 야구라서 여기 아까 선생님이 다른 종목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여기도 야구, 얘도 야구예요. 자, 그러면 저 동사를 가져와서 설명을 할게요. 이 아이는 원래 전치사 없이 쓰이면 그냥 놀다라는 의미야. 놀다. 그런데 저기 4번 선지처럼 V 플러스 대격이 오는 경우에는 운동하다. 그래서 이 운동명을 대격으로 처리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로 또 있습니다. 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치격이 올 거고요. 여기에는 악기명이 옵니다. 악기명이 와서 연주하다라는 말이에요. 러시아어로 기타가 뭐예요? 기타라 이렇게 되거든요. 야, 리블류 이그라츠, 나 플러스 악기니까 기타리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자, 5번 가겠습니다. 나 춤 나왔네요. 춤은 슈토의 무슨 격이죠? 전치격.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뭐뭐를 타고라는 의미가 있어서 무엇을 타고 너는 다니니 경기장으로 되겠습니다. 네,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요, 여보세요? 배도 알요, 여보세요? 에따, 가바리, 소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냐가. 즉, 전학원 저는 소냐예요. 영어에서도 this is speaking이잖아요. 그거 이제 비동사 빠지고 똑같이 러시아로 전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가 누군지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You need, not ESG. 자, 저기서 선생님이 요거를 설명할 거다 예측하신 분은 순우특강 강의를 정말 잘 들으신 겁니다. 부정성격. 러시아의 성격의 특수요법 중에 부정성격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특강에는 아예 한 강을 다 할애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죠. 뭐냐면 현재 시제에서 뭐뭐가 없다, 뭐 수업이 없다, 시험이 없다. 과거 시제에서는 뭐뭐가 없었다. 미래 시제에서는 뭐뭐가 없을 것이다. 요거를 표현할 때 없는 것을 러시아에서는 성격으로 처리한다. 요것이 부정성격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과거. 현재, 미래. 과거니까 뭐뭐가 없었다죠? 니에 보일러. 현재 시제는 니트.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 시제는 니 부제. 뭐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없는 것, 수업, 시험, 돈, 이런 것들이 모두 생격으로 처리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기에서는 누가 없냐면 그녀가 없는 거예요. 아나의 성격은 이오. 그래서 여기에 이오가 떡하니 온 겁니다. 그녀는 없는데요.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미에스타. 이게 자리 혹은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스토랑 갔을 때 빈자리 있나요? 이 자리 비었나요? 할 때, 요거를 많이 사용하긴 하죠. 그래서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에워 싸서 자리에 그녀 없습니다. 슈토 무엇을 예이. 아나의 역격이죠. 그녀에게 비리다지. 전해드릴까요? 다치는 주다인데 삐리 A에서 B로의 이동이니까 전해주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메가 미리다이치 전해주세요, please. 리에나에게 슈토 무엇을 소냐가 즈바닐라 전화했다는 거를 전해주세요. 소냐가 전화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구랑 통화하고 싶습니다.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 말이 들어가야 적절할 것 같은데 전화 표현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두누미누뚜. 아두누미누뚜. 1분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라는 말이고요. 아두누 시쿤두와 바꿔쓸 수 있습니다. 아두누 시쿤두. 자, 이어지는 2번, 3번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왜 니뚜다 빠빠리 하면 당신 전화 잘못 꼬셨습니다라는 말이고요. 동일한 의미로 왜 아쉬울리시 당신은 실수하셨어요. 노멜은 번호거든요. 번호 실수하셨어요. 둘다 전화를 잘못 건 상대에게 건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게 전화 표현에서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 4번. 빠사비제. 아까 선생님이 미니아 자부다 할 때,
이거를 밑줄을 긋고 요것은 zwać 부르다 동사의 안이 변화 형태예요. 이렇게 설명됐잖아요. 요거 앞에 빠를 붙이면 완료상이 되는데 이 빠스바치 동사의 명령법이에요. 불러주세요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리에나를. 이니까 대격됐어요. 리에나를 좀 불러주세요. 레나 좀 바꿔주세요. 레나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이안이스나요? 저는 몰라요. 와쉬, 노메르 찔리포나. 당신의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자, 명사 플러스 명사라서 뒤에 명사 생격이 오고 있죠? 요런 거몇 개가 더 있어요. 계절. 자, 그리고 시내. 다음, 지하철역. 마지막으로 버스 정류장. 명사 플러스 명사에서 뒤에 명사 생격돼서 딱 고착화된 아이들이거든요. 한 세트처럼 항상 움직여요. 아, 계절은 러시아어로 vremya, 시간. 그리고 1년, 연의 생격, 고다. vremya, 고다면 1년의 시간, 계절이란 말로 러시아에서는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는 도시의 중심이죠. 센터죠. 센터, 지엔트르. 도시, 고르트. 생격, 지엔트르 고르다. 이렇게 하고요. 지하철역, 먼저 역을 써볼게요. 스탄치아, 스테이션. 스탄치아. 그 다음에 미트로. 네, 미트로는 성격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얘는 격변화 안 해요. 늘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정류장, 아스타노프카. 아스타노프카, 그 다음에 버스를 성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음을 끝낸 명사 성격, 아가 붙습니다. 이렇게. 요것은 명사 플러스 명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생격이 되는 것으로 문법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그냥 하나가 원 플러스 원처럼 붙어서 다니는 아이기 때문에 요걸 통째로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취미, 직업, 나이, 이름, 거주지. 하나씩 지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에타 마이 시스트라 나타샤. 이 사람은 나의 여자 형제 나타샤입니다. 나타샤는 이름이죠. 요거 지우겠습니다. 나탈리아의 애칭이에요. 아나스투지엔트카. 그녀는 대학생입니다. 까가 없으면 남자 대학생, 있으면 여자 대학생. 직업도 나왔기 때문에 2번도 지울게요. 예이. 드바츠치 아진고트. 자, 예이는 아나의 역격이죠. 왜 역격이 왔을까요? 나이의 주체니까. 이름의 주체는 대격, 나이의 주체는 역격, 아나의 역격은 예. 그래서 요게 왔고요. 20이죠. 드바제치 1. 요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합성 수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수사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일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 온다는 거. 2에서 4까지는 단수 생격이 온다는 거. 5 이상은 복수 생격이 온다는 거.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츠 해 같은 경우는 2, 3, 4 다음에 2살, 3살, 4살 할 때는 단수 성격이 오니까 고다가 오고요. 5 다음에 복수성격인데 오프가 일반적으로 자음을 끝낸 명사의 복수성격 어미지만 이 아이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복수성격을 갖습니다. 바로 리엣이죠. 자, 그리고 시간 해볼까요? 이거는 연이고요. 시, 차스. 그 다음에 생격 이렇게 되는데 강세가 뒤로 이동해서 이게 이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음을 끝난 명사 복수성격 어미 그대로 오프가 붙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 발음 여기는 어말 무성음아 이렇게 해서 치소프라고 소리가 납니다. 차스 치사 치소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말고 여기 다시 와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지금처럼 합성 수사의 경우 36 어떻게 표현하죠? 얘는 36이라는 단순 숫자가 없기 때문에 30을 말하고 6을 말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뒤에 오는 마지막 1의 자리 수를 보고 이 공식을 적용시켜주면 돼요. 즉, 36이라는 아이는 5 이상이라서 복수성격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합성수사여서 뒤에 아이가 6이기 때문에 복수성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 같은 경우는 뭐죠? 뒤에 오는 것이 1이죠. 1이면은 단수 주격이 오죠? 단수 주격이 오기 때문에 저기 고투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43세. 어떻게 할 거예요? 43세. 먼저 40을 쓰고, 3을 써야겠죠? 40은 수오라크. 3은 3. 마지막 숫자가 3이네.
3은 여기 두 번째 걸리네. 2, 3, 4는 단수 성격 온다고 했으니까 43세는 어떻게 될까요?

수록 드리보다 이렇게 되겠죠. 43이라고 해서 5 이상이네가 아니고요. 합성수사니까 뒤에 숫자만 보고 이 원칙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정보는 시차스 지금 아나슈비옷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거주지도 등장했습니다. 정답은 취미겠네요. 땀 서울에서 아나오치사 그녀는 배우고 있습니다. 뭐를?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자, 이 동사가 나왔는데요. 오치사 동사는요. 첫 번째로 그제랑 결합했을 때 대학교, 학교 이런 거랑 결합했을 때는 어디에 재학 중이다.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 까크. 예를 들어서 하라쇼 블로호 이런 게 오면은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세 번째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배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배우다.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배우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문장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배우다 해서 누구누구에게는 우후 생격을 써주고요. 뭐뭐를 배우는지. 배우는 그 과목은 역격을 써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까레스키지 역격으로 까레스키지구라고 써지게 된 겁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보세요. 브리비엣 안녕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뭐라고 말한 다음에 미니아자브 알리에크 내 이름은 알리에요 나를 알리에라고 불러요 라고 말했어요.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거 보니까 처음 만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배가 오친 프리아트나 정말 반갑습니다. 미니아자브 까짜 내 이름은 까짜예요. 오친 라트 기쁘다라는 말이고요. 기쁜이라는 형용사 라드의 단어미 형태예요. 형용사 장엄에서 단어미 만들려면 이 어미를 지우고 주어가 남성일 때는 그대로 남기고 여성일 때는 아, 복수일 때는 의를 쓰죠. 그래서 주어가 남성이니까 라트 정말 기쁘다 이런 형태가 온 거죠. 자 볼게요. A, 주두. 자 얘는 기다리다 동사, 주다치 동사. 일반적으로 생격을 지배하죠.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기다린 것을 표현할 때는 대격을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생격을 씁니다. 그래서 대답, 응답에 해당하는 명사의 생격이 왔어요. 답장 기다릴게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B번 무짐 주어가 무이죠. 스나꼬무이 스나꼬무이 알고 지내는 애 단어미 형태 복수 형태입니다. 알고 지냅시다라고 해서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말이어서 정답 B 들어갈 수가 있고요. 뒤로 봐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이제 하면 뭐뭐 합시다라는 제안의 표현이죠.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불완료 동사 불완료상인 거고요. 이것처럼 무의 형태의 변화가 오는 것은 완료상 동사일 때 그렇습니다. 빠가 붙으면 완료상이니까 이런 형태가 왔어요. 빠스나 꼬미짜 하면은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너와이츠 빠스나 꼬밈스 하면은 우리 알고 지냅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의 상황에서 어울리는 거라서요. B와 D가 있는 정답은 4번이고요. 남은 C번은 뭐냐면 비리다이 하면은 비리다지 전하다 누구에게 안예 안나에게 역격이니까 역격어미 왔고요. 뭐를? 프리비엣. 프리비엣은 안녕이 아니라 안부 명사로서 안부라는 의미가 있어서 안나에게 안부 전해주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길찾기 문제 등장했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A는 여기 있습니다. 방향은 이쪽이고요. A가 스카시티 파샤르시다 말씀해 주세요. 그젠 나 호지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뭐가 마가진 상점 돔끄니기 돔끄니기라는 상점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매가 길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그 상점이 오친 블리스커 매우 가까워요. 이지 가세요. 프리아마 쭉 가세요. 나 뭐뭐까지. 자, 여기는 두 번째이죠. 후다로이가 두 번째는 그게 생격 형태예요. 얘는 모퉁이. 두 번째 모퉁이까지 쭉 가세요. 그러면 첫 번째 모퉁이, 두 번째 모퉁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빠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이죠? 나프라버,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세요. 땀, 거기에서 당신은 왼쪽에서 그 상점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갔으니까 왼쪽은 이게 되겠네요. 돔끄니기는 B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소 부사하고 방향 부사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장소 부사, 우리가 러시아 배울 때

직장의 초창기에 배우는 거죠. 자, 왼쪽 애가 있고요. 오른쪽 애가 있습니다. 왼쪽 애는 러시아어로 슬리에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애는 스프라바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어지는 표현, 혹시 선생님이 뭘 할지 감 잡으셨어요? 그러면 역시 수능특강 열심히 들으신 거예요. 전치사 뭐랑 연결되죠? 아트 플러스 생격 하면은 여기로부터 왼쪽에, 여기로부터 오른쪽에 이런 표현이 되죠. 다음 방향부사, 저기에는 이제 하나가 등장했어요. 두 개가 등장했네요. 방향부사, 방향부사는 똑바로, 그 다음에 왼쪽 으로, 방향이니까 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저기에 똑바로 브리아모 나왔고 나프라바 오른쪽 나왔으니까 왼쪽으로만 알려드릴게요. 날리에바. 이게 왼쪽으로입니다. 방향, 길찾기 문제에서는 브리아마, 그다음에 나프라바, 날리에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장소와 관련된 부사는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2번 시간과 관련된 문제 등장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영화가 시작되는 시각은 몇 시인지 찾아주세요. 자, A가 남 나더 스피시즈. 스피시즈는 서둘러 가다. 나더는 뭐뭐할 필요가 있다.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노슈너죠. 그리고 얘가 왔을 때는 의미 이상의 주어를 역격을 사용한다. 그래서 무의의 역격인 남이 왔습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있어. 스코라 곧 나치나이자 시작되어죠. 뭐가? 필름 곧 영화가 시작하잖아. B가 스콜카 시츄아스 브리미니 지금 얼만큼의 시간이 됐어? 즉 지금 몇 시야라고 시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 A가 하는 말이 시츄아스 지금은 3시야. 드리치사 소라 40이죠? 미눗 3시 40분입니다. 니치보 괜찮아. 이쇼. 이쇼는 아직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선 1번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직 아스타유츠 남아있어. 몇 분이? 20이죠? 드바제치. 이거는 분. 아직 20분이 남았잖아. 그러면 지금이 3시 40분인데 영화 시작하기 20분이 남았으니까 4시겠죠? 영화가 시작되는 시각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시간과 관련돼서 또 자주 등장하는 전치사가 있죠? vs 플러스 생격. 얘는 원래 첫 번째 의미는 뭐뭐 없이 코피에 vs 사하라, 설탕이 없는 커피, 이런 것처럼 위드아웃의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몇분 전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수사랑 연결해서 막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 전치사의 의미가 뭐지 하면은 몇분 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각 어떻게 디에쥬 너는 단인이 이동동사니까 꾸다를 지배하는데 슈콜라는 브를 취하는 거라서 브 플러스 대격 슈콜라고 왔어요. 학교에 어떻게 다녀? 즉뭐 타고 다녀? 다른 말로 나 플러스 전치격이니까 나 촘과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내가 아브이치나 보통 나프도부시 나 플러스 전치격을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버스를 타고 보통 다니지. 노 하지만 지우냐 오늘은 노슈나 뭐뭐할 필요가 있다. 나다. 바꿔 쓸수 있어요. 근데 시제가 과거라서 누슈나 나다 필요성, 모슈나 허락 가능성, 네이지아 금지 불가능 모두 이 아이들은요. 과거 시제에서는 무조건 will로만 써주면 돼요. 뭐뭐 할 필요가 있었다. 뭐할 필요가 있었냐면 택시를 타고 가야 했었다. 그 이유가 이제 아래 나오겠죠. 그 이유로 적절한 거를 우리가 찾으면 돼요. 1번 지에스 온 라보다엣 여기에서 그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2번 이안이 예즈르 지아트르 나는 극장에 다녀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아프토부스니 쥬 나바그살 이건 기차역이거든요. 기차역도 방향과 장소에서 모두 공이 나를 사용합니다. 버스가 기차역에 다니지 않아요라는 말입니다. 4번 빠에따무 그래서 다음에 결과죠. 빠따무슈도는 왜냐하면이니까 다음에 이유가 오고 빠이따무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프리숄 도착했어. 도착했어요. 어디로 꾸다? 나모의 집으로 부브리미아는 제 시간에라는 말이에요. 항상 선생님이 요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하죠. 띠구 브리미아

집에 나 트라이 차 마시러 오렴이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라가 뭐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 아이 트리 내가 3시에 갈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안에 동의한 거니까 동의 표현을 찾으시면 되는데 1번 jal 하면 유감이다. 각셜 혹은 오친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니치보 하면은 안부에 대한 응답으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 응답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괜찮아 이런 말이고요. 3번 예자슈토 요거는 감사 응답입니다. 천만에요. 감사 응답으로는 니스토이트 또 있고요. 또 바샬리스타도 있습니다. 4번은요. 이게 우다볼스비에라는 명사인데요. 스 플러스 족격으로 에어 쓰고 있죠? 우다볼스비가 만족이에요. 만족과 함께. 즉, 어떤 말이냐면, 기꺼이 제안에 동의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3시에 갈게라고 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제안에 동의할 때쓸수 있는 표현 몇 개도 소개해 드리면, 야, 사글라시엔. 나는 동의해. 주어가 여자면 사글라스나. 주어가 복수면 사글라스니. 스 플러스 족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뭐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야니 사글라스엔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야 프로지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프로지프는 반대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영어의 낫에 해당하는 니를 넣으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즉 이것도 나는 동의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또 이것도 있어요. 야. 요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나브로파슈알라바치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일까요? 환영합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바꿀 쓸수 있는 것은요. 스프리에스덤. 정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요 표현도. 환영의 표현. 자, 2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 보기 먼저 보고 들어갈까요? 프리크라스나 뭐 멋지다, 좋다, 아주 좋다 뭐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쓸수 있을까요? 안부 응답도 쓸수 있고요. 동의할 때도 쓸수 있겠죠? 좋은데? 그다음에 칭찬. 잘했어.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습니다. 2번, 띠, 니, 브라바입니다. 브라바. 주어가 남성일 때는 여기까지, 여성일 때는 아를 쓰고, 복수일 때는 의를 써주는 거 동일합니다. 단어 형태 만들 때. 이건 옳은이란 말이어서, 너가 옳지 않다, 너가 틀렸어. 라는 말이고요. 10번은 아까 선생님이 썼던 건데, 사글라스나. 주어가 여성일 때, 남성일 때는 사글라시엔. 동의한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고요. 2번, 하로샤이지야. 아이디어예요. 얘는 굿이죠. 좋은 생각인 걸 굿 아이디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A가 오가 올가야 나슈카리스키 두룩 인수. 우리의 한국 친구 인수가 스코러 곧 우이에젯. 자, 우는 어떤 공간에서 떠남이에요. 이건 예하지 동사가 된 거죠. 이동 동사 앞에 접도가 붙으면 접도의 의미를 디테일하게 다듬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친구 인수가 곧 떠나. 어디로? 고국으로 떠난다. 로지나. 고국으로 떠나. The why. 제안하는 겁니다. 하자. 빠다리치. 선물하자. 선물하자. 이모 그에게 마트료슈카를 대격이죠. 선물하자. 그 말을 듣고 배가 뭐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이 요기를 봐야지 보기 중에 어떤 것이 적절한지 볼 수가 있겠죠. 바이에젬. 가자. 상점에. 브리아머, 바로 지금 가자. 그러면은 선물하자는 의견에 동의한 거라서 정답은 A, 좋아. 그다음에 D, 좋은 의견이야가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앞에 나왔던 거는 요고, 요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A가 이걸 불렀어요. 이걸. 니니 호츠시 너 원하니? 아이치 가는 것 극장 저녁에 극장 갈래?라고 물어봤어요. 우미니아 이스 나에게 있어 드바 이 다음에는 단수 성격이니까 표 다음에 단수 성격 어미 자음을 끝난 명사 아죠? 나에게 표두 장이 있는데 메가 스파시바 고마워 아 가그다이 그제 무입 스트레치

아시아, 정말 자주 나오는 약속을 정할 때 건네는 질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 만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장소와 시간이 나오겠죠. The vibes 들이침시야. 뭐뭐 하자, 만나자. 우 플러스 생격은 누구누구에게 소외 의미도 있지만, 뭐뭐 옆에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뭐뭐 옆에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부호트 하면은 입구입니다. 생격이니까 아가 왔어요. 입구에서, 근데 그 입구가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 꾸다. 지하트. 극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부 플러스 대격하면 몇 시에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6이죠. 6시에 극장 입구에서 만나자. 그러면 만날 장소와 시간이 모두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사람들은 도장을 꽝꽝 찍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바릴리스. 그럼 그렇게 약속한 거다. 이런 의미를 찾으시면 돼요. 바로 정답은 2번입니다. 다가바릴리스. 빠까, 빠까. 잘 가, 잘 가. 자, 1번, 스프리에썸과 5번, 다브로파샬라바치는 모두 환영의 표현입니다. 환영합니다. 라는 말이고요. 하나 추가할 것은, 다브로파샬라바치 다음에 꾸다가 와서 어디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즉, 한국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오신 것. 이렇게 표현해서, 플러스 대격, 가리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얘랑 이어서 쓸게요. 자, 3번은 뭘까요? 굿모닝이네요. 러시아 사람들도 시간에 따른 인사를 하죠. 자, 아침이 우트라, 중성명사니까 노브레 우트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젠은 남성명사니까 굿 애프터눈은 노브리 비추, 노브리 젠이라고 쓰고요. 저녁은 비추르니까 노브리 비추르. 그리고 자기 전에 하는 인사,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는 표현은 스파코이나이 노치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뭘까요? 까까이 스트레쳐. 이거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인사말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두 가지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콜카, 리엣, 여름의 복생격입니다. 스콜카, 짐, 겨울의 복생격이에요. 오로 끝나는 명사, 아로 끝나는 명사는 복수생격에서 오와 아가 탈락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 얼만큼의 여름과 얼만큼의 겨울이 지났니?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인사말로 4번과 바꿔 쓸수 있고요.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무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니 못했어요. 뭐를? 위젤리스. 무이 다브노 니 위젤리스.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인사말 3개 기억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이제 문법. 네 문항 쭉 이어집니다. 늘 문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그래서 수능특강 교재에도 보시면 한강의 한 6페이지 정도 할애됐다고 치면 한 4페이지 정도가 혹은 그 이상도 문법에 많이 할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법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의사소통 다 맞고 뭐 어휘 다 맞고 그랬을 때 문법에서 도대체 내가 몇 문항을 풀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신 만큼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법 잡고 계셔야 돼요. 자,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명사에 복수 형태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거는 나무인 것 같거든요. 나무, 지에레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예요. 야블라카. 둘다 오로 끝나는 중성명사네요. 여러분 수능 특강에 이렇게 보시면 명사 복수형이 기본형, 그러니까 뭐로 끝나면 뭐 탁탁 정해진 게 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외워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예외적인 것들. 둘다 예외적인 거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한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 오로 끝난 중성명사는 복수를 만들 때 오를 지우고 그 자리에 아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는 이미 아웃이고요. 얘 나무의 복수는요. 4번에 있는 5번에 있는 이하예요. 지레비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나무처럼 미야키스당 야 형태를 갖는 요렇게 복수를 만드는 남성명사 몇 개를 더 가져와 볼게요. 친구 있고요. 그다음에 의자 스톨 있고요. 남편 무쉬 이렇게 있습니다. 친구의 복수형은 미야키스당

0: 아까 루지아고요. 얘는 스툴리아. 얘는 무샤 되겠습니다. 하나 더. 아들. 씬. 아들의 복수여도요. 씨나비아. 자, 공통점이 뭐예요? 미야키스다야 형태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문법 문제에서 함정을 파놓냐면, 제대로 안 해온 상태에서는 딱 봤을 때, 야로 끝났네. 얘네 여성 명사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노리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 얘는 야로 끝났지만 여성 명사가 아니고, 원래 자음으로 끝난 명사인데, 복수 형태를 좀 불규칙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로 넘어와서, 얘도 역시 나무와 동일하게 우로 끝났으니까, 일반적으로 하면은, 오를 아로 해서 복수가 돼야 되는데, 사과는 특이하게 이, 오가 사라지고 이를 넣어서 복수를 만듭니다. 요런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시엣. 뭐죠? 남자 이웃입니다. 원래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는 의를 넣습니다. 근데 얘도 예외적으로 사과와 동일하게 이를 붙여서 복수를 만들어서 사과하고 남자 이웃은 동일한 점이 얘네는 이를 붙여서 복수를 만드는 아이들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답 나왔죠? 야블럭키. 5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가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요것도 설명할 것이 꽤 있어요. 러시아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만일 뭐, 러시아 전공 대학생들을 물어보고, 가장 어려운 문법 개념이 뭔가요? 하고 한 2, 3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한 90%가 요걸 선택할걸요? 바로 동사의 상입니다. 상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불완료상과 완료상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그 공인인증 시험, 어학 시험에서도 요거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꼬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는데, 고등학교 수능,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도 동사의 상이 시험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어려운 문법이. 근데 이거를 대학생들이 배우는 수준까지 정말 확장해서 배우다 칠라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능에서는 정말 딱 떨어지는 상황에서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헷갈리지 않게 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상에는 불완료상과 완료상이 있습니다. 불완료상은 반복적인 것, 완료상은 일회성에 해당하는 것. 요게 가장 큰 카테고리로 구별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눕다. 눕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디로 눕다. 어디로 눕다. 어디로 눕다니까 다음에 꾸다가 오는데요. 그거의 불완료상이 라쉬츠아입니다. 라쉬츠아. 그리고 그거의 완료상이 리에치입니다. 다음에 공이 자다라는 동사 스파츠하고 연결되면은 자러 가다, 잠자리에 들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 라쉬자 동사는 불완료상이기 때문에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매일 나는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할 때는 이 동사를 쓰지만 완료상, 리치 동사는 일회성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어제는 일회성이죠. 그럴 때는 요걸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이 동사의 동사 변화와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변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 특이하게 변해서 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과거 시제는 류크, 그 다음에 리글라, 리글로, 리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눕다라는 이 라슈이자거 예치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적합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는 불완료상은 반복, 라슈자는 반복, 완료상은 일회성, 예치는 일회성. 요거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이치나. 기가 막힌 힌트가 나왔어요. 아브이치나. 보통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반복, 반복은 불완료상. 그러면 라슈자 동사가 쓰였겠죠? 야니까 라슈시 올렸죠. 3, 4, 5번 살아남았습니다. 보통 나는 잠자리에 듭니다. 11시에. 하지만, 그러나, 어제. 어제? 이랬어. 그러면 완료상. 내치동사가 와야 되는데, 어제니까 과거 시제죠. 주어가 남성인가 봐요. 그래서 요크를 쓰면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명사의 성에서 미약해성으로 끝나는 명사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명사가 등장할 때마다 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한 번씩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위에 문이라는 말인데요.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과거 시제가 나왔는데 at Grillisia 과거 만들 때 l 오면은 주어가 남성일 때고 la가 와야 되죠. 주어가 여성이니까 at Grillas 이렇게 바뀌어야 돼서 얘는 out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예 누시나 보모시 보모시 도움이라는 명사고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니까 누슈나가 왔죠. 뭐뭐가 필요하다 해서 필요한 것이 명사일 때는 형태가 네 가지로 바뀌는데 뒤에가 남성 명사가 왔을 때, 즉 남성 명사가 필요할 때 누신, 여성 명사 누슈나, 중성 명사는 오, 복수는 의가 옵니다. 의미상의 주어 역격 어는 건 동일하고요. 그래서 문예가 왔고요. 뽀무시가 여성 명사니까 누슈나가 와서 동그라미.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이지옷 실라야 누슈지 비죠. 비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인데 효용사 여성형이 왔죠? 요거를 남성형, silly라고 바꿔줘야 옳은 문장이 되고요. X입니다. 4번, Cichas zala doi osin. Osin은 가을이에요. 계절 중에. 미스나 리아타 osinzima. 가을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황금의 할때 이게 남성형이고요. 여성형은 zalataya. 지금은 황금 가을입니다. 요것도 X입니다.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여성 명사. 5번. 우미니아 인치리에스니 노버스지. 노버스지는 뭘까요, 여러분? 노브이라는 형용사 어떤 의미예요? 새로운이란 말이죠. 그래서 노버스지는 뉴스,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 여성 명사랍니다. 여성 명사면 형용사 여성형 인치리에스나야. 나에게 흥미로운 뉴스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성형 형사가 와서 얘도 X입니다. 자, 30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은 시보냐 오늘 뭐이 우리가 우스나리 알게 되었어요. 문어거 많은 흥미로운 것을 문어거 말라 다음에 생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와, 온 이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인치리에스나와 많은 흥미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뭐뭐에 관하였는데 아 다음에 모음이 에가 왔을 때는 아를 쓰면 안 되고 아브라고 써줘야 돼요. 아브에땀. 그래서 두개다 아웃이고요. 이 도시에 대한 흥미로운 걸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제가 파리카멘도요. 리커멘드 추천하겠습니다. 누구를? 당신을 추천하겠습니다. 얘는 오류가 없네요. 누구에게? 자신을. 나의 지나꼬민 지인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왔고요. 사비라유츠 브리에츠다. 여기로 견학을 오고자 준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이런 말인데요. 익스쿠르시아, 소풍 견학, 이거는요, 부랑 결합하는 게 아니라 나랑 결합하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가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D도 틀린 거죠. 왜냐면 C가 확실하게 맞았으니까. 까또림 되어 있는데요. 앞에 오는 선행사가 뭐죠? 스나꼬무이에, 복수죠. 복수니까 까또리. 까또라야, 까또러의 까또르이 중에서 복수 형태인 까또르이를 1단계에서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행사가 뒤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격변을 시켜주면 돼요. 즉, 이게 생격을 쓰였으면 선행사가 이렇게 까또리, 역격, 그 다음에 활생불주 대격은 족격은 까또리니, 전치격은 까또리 해주면 되는데, 아까 제가 어떻게 써겠죠? 여기로 견학 오고자 준비하고 있다. 누가? 지인들이 주격이네요. 그러면 그대로 까또르이에를 써줘야 돼서 이것도 아웃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왔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레스비다니아.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뭐야 이거?
5: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봉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과 같이 실전 모의고사 1회 편의 두 번째 파트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풀어오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파트 16번부터 30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문화편과 그리고 문법편이 있기 때문에요. 지문도 좀 길고 또 문법편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부분들이 조금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6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6번부터는 계속해서 지난번에 1강의 그 중간 이후 파트부터 했던 그 의사소통 영역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 볼게요. Je viens de réussir mon examen 이라고 하죠. 나내 시험에 방금 막 합격했어 라고 하고 있어요. venir de가 나오죠? 근접 과거가 되겠습니다. 막 뭐뭐 했다. venir de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막 시험에 통과했어 라고 하니까 B가 뭐라고 하면서 느낌표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뭐 축하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je suis content pour toi. 정말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merci beaucoup.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볼까요? 1번, 브라보라고 합니다. 브라보. 너 정말 브라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축하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파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겠어요. 3번은 몽 뽀브르라고 하죠. 뽀브르는 불쌍한, 가엾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시험을 막 통과했다고 합격했다고 했는데 이런 가여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3번 정답이 아닙니다. 4번 주 수이 데졸레 미안합니다. 아니죠. 5번 꼴 도마주 그거 참 안타깝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5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해유시라는 동사를 모르셨던 분이 계시다면 또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1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Je perdu mon sac de voyage. 내가 내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perdu는 perdr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죠. B가 아 봉? 그래?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A가 Il est rouge, tu l'as vu?라고 하죠. 빨간색이야. 너 그거 봤니?라고 물어봤어요. 색깔을 물어보면서 이제 그 가방의 색깔, 뭐 형태,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봤겠죠. 빨간색이라고 하면서 그거 봤니?라고 합니다. 요때 이 라의 L은요 목적 보호죠. 직접 목적 보호. 가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Tu as vu ton, mon sac de voyage인데 이 mon sac de voyage를 대명사로 바꿔서 앞으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대명사는 남성형이기 때문에 과거분사에 변화가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여성형이라면 여기가 바뀌게 되죠. avoir 플러스 과거 분사로 이루어진 구문이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목적 보호가 동사의 앞에 나가게 되면 과거 분사는 직목에 일치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 있죠. 모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너 봤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B가 non, je regrette. 나못 봤어. 좀 안타깝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들어가는 거 골라보.

뭘까요? 1번 두 에질 이라고 합니다. 그거 어디에서 왔냐? 그죠? 이건 출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출신지나 뭐온 곳을 물어본 거죠? 아니고요. 일레앙쿠아 라고 합니다. 그것은 뭘로 만들었니?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엉 다음에는 재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 할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엉 쓰는 거 수능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편에서 1번, 그러니까 1번은 발음 문제고 2번부터 이제 5번 사이에서 그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찾는 문제에서요. 여기에 엉 나온 적 있어요. 재료 쓰는 거랑 또 하나는 무슨 뭐 수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그래서 요거 엉 다음에는 재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3번에 일페 공병 온도가 몇 도냐? 그리고 4번 꼬몽 왔지라 그는 어떻게 지내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5번 디켈 쿨러가 있지라 그것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니라고 물어보고 있죠.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쿨러가 있기 때문에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일은 사물이기 때문에요. 이때도 사물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이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도 마찬가지죠. 약간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런 상황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는 것은 3인칭에서, 3인칭의 경우에는요. 프랑스어는 사람도 받을 수 있지만 사물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일이나 엘이 나왔을 때 무조건 그녀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요거 1점짜리네요. A가 vous êtes canadien? 이라고 하죠. 캐나다 분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B가 oui, c'est ça. 네, 맞아요. A가 또 물어보죠. 근데 je suis de Montréal. 저뭐 치료에서 왔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길래 je suis de Montréal 이라고 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du est-il이라고 했을 때그 두가 어디 어디에서부터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대답을 할 때는 je suis de 또는 je viens de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출신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Vous allez où? 어디에 가시나요? 아니죠. 2번, Vous êtes d'où? 요거죠. 어디에서 오셨나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Quel âge avez-vous? âge라고 하는 것은 나이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4번, Comment allez-vous? 요건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Comment allez-vous? 5번, Qu'est-ce que vous prenez? 무엇을 사시겠어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긴 출신지를 물어봤지만 여기에 대화들을 싹 바꾸고 요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나이를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뭐 안부를 물어보는 거 요렇게도 또쓸 수가 있겠죠. 이런 표현들은 그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를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셨다가 약간의 그런 메모를 더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굉장히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볼게요. 19번은 이제 편집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엽서가 되겠죠? 그래서 Monsieur, Madame Dubois라고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빈과 편지를 쓴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볼게요. Nice, le 20 juillet 2026라고 나옵니다. 2026년 7월 22일 니스에서 이렇게 쓴 거죠. 날짜를 쓸때 제가 이렇게 를 쓴다라고 1강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나옵니다. 일, 월, 연도 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장소가 이제 나오고요. 볼게요. Bonjour à vous deux라고 합니다. 두분 모두 안녕하세요. Comment allez-vous? 어떻게 지내시나요? Ici, tout va bien. 이곳은 모든 것이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Alex fait beaucoup de sport. Alex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Moi, 저는요, Julie et j'écoute de la musique. 저는 책을 읽고요,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Julie 할때 리는 이제 책을 읽다라고 하는 리르 동사이죠. Il fait beau, 날씨도 좋아요. C'est super, 아주 훌륭합니다. Grosse bise et à bientôt 라고 하죠. Grosse bise는 이제 편지의 마지막 글에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안녕히 뭐 저의 사랑을 듬뿍 담아 껴안으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뭐 주땅 브라스, 주정 브라스, Grosse bise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조만간 만나요, 사빈느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알맞자는 거. 니스는 날씨가 화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Il fait beau라고 나옵니다. 화창해요. 맞아요. 2번, 니스에서 보내는 엽서이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랑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보르도가 나왔지만 여기는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주소가 보르도고요. 받는 사람이 Monsieur et Madame Dubois예요. 그래서 사빈네가 편지 쓸때 뭐라고 했습니까? Bonjour à vous, deux 라고 하죠. 두분 모두, 두 분을 말하는 게 뭐예요? Monsieur et Madame. 그죠? 이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2번은 맞는 거죠. 니스에서 보내는 엽서이다. 맞아요. 3번 엽서의 발신자는 사빈네이다. 맞죠? 엽서의 수신자는 듀부와 부부이다. 맞아요. 알렉스는 독서를 하고 음악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독서를 하고 음악을 듣는 것은요. 나, 즉 누구예요? 사빈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5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여기 지금 엽서이긴 하지만 받는 사람과 쓰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혼동할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광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광고문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차가 나오고 있어요. Vous recherchez les meilleures voitures de seconde main 이라고 합니다. 근데 seconde main 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번째 손이 아니라 중고를 말합니다. 중고의 중고차 중에서 가장 좋은 중고차를 찾고 계신가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중고차를 찾고 계시나요? 라는 이제 광고문을 딱쓴 거죠. 그래서 Venez découvrir votre voiture. 여러분들의 차를 구경하러 오세요. 여러분들 차를 발견하도록 이쪽으로 오세요. 라는 거예요. À Lyon, vous pouvez l'acheter au meilleur prix. 라고 합니다. 리옹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가격으로 그것을 살수 있어요. 최고의 중고차를 살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광고문의 내용물을 찾아볼게요. 1번, 셀프 세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차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렌터카 이용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 없어요. 주차장 관리 아니죠? 중고차 판매가 되겠습니다. 5번. 사실 여기에 이 스공드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살수 있다. 좋은 가격으로, 그죠? 아주 좋은 가격을 살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판매하는 거에 대한 그런 광고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죠? 여기는 모르셨으면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이제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구문이 있다. 근데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지? 라고 해서 막 당황하시면 굉장히 원래부터 알던 단어들도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르는 단어들은 그냥 뭐 A라고 놓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순간 당황하시면 굉장히 원래부터 알던 것도 막 틀리니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오 텔레폰이라고 하죠. 전화상에서 하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A가 Bonjour, je voudrais un rendez-vous avec le docteur Dupuis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저 듀피 선생님하고 약속을 잡고 싶습니다. B가 뭐라고 물어봐요. A가 Cet après-midi, si c'est possible. 가능하다면 오늘 오후요 라고 하고 있죠. 오후요 라고 했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거 여기 지시 형용사 앞에 쓰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오후라고 한 단어는 남성이긴 하지만 앞에 미디에서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다가 쓰에다가 남성형 쓰에다가 때를 붙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지시형용사 배울 때뭘 배웠습니까? 쓰똥무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쓰다미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남성에서는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아미가 여성이면 얘가 모음이니까 얘도 이렇게 쓰는 건가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성형은 뭐예요? 세트라고 이렇게 써야 되죠. 여성형은 그냥 여성형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형을 쓰는 거예요. 얘를 때를 하나 더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남성형입니다. 지시형용사의 쓰임 알아두시고, 지시형용사가 이렇게 뭐 오후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쓰이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시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오늘 오후가 되는 거죠. 스마땅이라고 하면은 오늘 아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능합니다. Je ne me sens pas vraiment pas très bien. 이라고 나오죠. Se sentir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몸의 상태가 컨디션이 어떻다라고 할때 이런 구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요라고 했어요. 비가 Oui, attendez, je regarde. 라고 하죠. 아, 네,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voyons 이라고 하죠. Oui, 17h30, ça vous va? 라고 합니다. 아, 오후 5시 반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죠. Ça vous va? 라는 표현이 나오죠. Ça va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지만 여기 ça va 중간에 뜨나 va가 들어가게 되면 이 들어가는 사람 에 대해서 너 또는 당신은 뭐뭐뭐뭐가 괜찮으신가요? 라는 의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뜨바 그럼 너 괜찮니? 사부바 괜찮으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후 5시 반이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할때 사부바 오후 5시 반이 있는데 너 괜찮겠니? 사뜨바 이런 식으로 사바 중간에 저렇게 목적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괜찮으신가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또 역시 위 싸무바라고 하죠. 네, 저는 괜찮아요. 라고 여기에 또 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 이제 볼까요? 빈칸. 약속을 잡고 싶다라고 하니까 비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1번 뿌기 누구를 위한 거죠? 아니죠, 지금. 이 시기를 대답하고 있으니까 뭐 언제가 좋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비가. 2번 뚜껑 언제로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죠. 3번은 뚜비껑이라고 했어요. 언제부터요? 라고 했어요. 이건 아닙니다. 옹스부와 우라고 나와 있죠. 스부와는 만나다라고 하는 대명동사죠. 부와가 보다. 라는 거고요. 앞에 스가 붙어서 스와라고 하면 서로 만나는, 서로 보는 거. 그래서 만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옹스와 우에 아켈레라는 문장으로 많이 쓰이죠. 어디에서 몇 시에 볼까? 이렇게 쓰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5번, 뭐 콤비앙 드떵 얼마 동안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죠. 그래서 21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 가지의 그런 문법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22번 볼게요. 22번부터는 이제 문화 문제가 되겠는데요. 22번부터 우리가 26번까지를 문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문제에서 2, 3, 4, 5, 6, 5개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22번처럼 언어 문화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관용어구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것은 요것만 밑줄을 그은 단어만 봤을 때는 사실은 금방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탁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능 특강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표현들을 외우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만 묶어놓은 책을 봐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22번은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A가 얘기를 합니다. Tu sais, Monsieur Martin, c'est une grosse légume dans notre hôpital. 나오죠. 너 알잖아. 알다시피, 마르땡 씨는 우리 병원에서 커다란 채소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커다란 야채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비가 웬 grosse légume? 큰 채소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Qu'est-ce que ça veut dire?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겠죠. A가 하는 말로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On le dit pour parler d'une personne très importante 라고 나오죠. 우리는 그 표현을 써, 뭐할 때? Parler d'une personne, 사람인데, 어떤 사람, très importante, 매우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쓴다라고 해요. 너무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정답을. 정답 뭐예요? 3번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1번에 채식주의자나 5번에 채소를 파는 사람, 이거는 이제 레귐무가 있기 때문에 레귐을 통해서 이제 함정으로 노린 거고요. 보통 이렇게 너무 직관적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에서 보기 문제에서 두 개씩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이제 같이 제거하라라는 의미로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매우 바쁜 사람, 매우 행복한 사람, 뭐 뜻은 좋지만 이 문장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해서 나 이거 처음 듣는 표현인데 뭐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막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문장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3번부터 볼게요. 23, 4, 5, 6은 이제 이렇게 독해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화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영역까지 너무너무 쉽게 풀리다가 23번부터 보시면은 이게 문제가 갑자기 길어져서 지금 몇 시지? 얼마가 남은 거지? 막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능 특강과 완성을 이렇게 풀어보시면 그 몸에서 이렇게 체득을 하시면서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독해 지문의 문화 풀어볼게요. 파리 관광버스 투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보시면 파리 관광버스 투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나중에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파리 관광버스 투어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셔서 이거를 한글로 되어 있는 설명 같은 걸좀 보면서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당황을 덜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볼게요. Visitez Paris à votre rythme en 2 heures라고 나오죠. 2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게 여러분들의 리듬으로 파리를 방문하세요. Amusez-vous bien dans la ville. 그 도시에서, 파리가 되겠죠? 그 도시에서 잘 즐기세요. Amusez-vous는 이제 s'amuser라고 하는 대명동사를 명령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amusez-vous, vous amusez에서 주어가 없어지고 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C'est génial et c'est facile. 굉장히 멋지고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쉬워요. Prenez un ticket pour 1 jour, pour 2 jours ou pour 3 jours 라고 나옵니다. 티켓을 사세요. 그런데 티켓의 종류가 1일권이 있고요. 그리고 2일권이 있고, 3일권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 틀리겠죠? 1일권은 43.20, 2일권은 48.60, 3일권은 53.10유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Attention à votre ticket. 여러분들의 티켓을 주의하세요. Gardez-le bien. 이라고 나오죠. 그것을 잘 보관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명령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티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 명령문에서는 동사가 항상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동사를 쓰고

대명사가 뒤로 빠지니까 도치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트레딩용을 그어줍니다. 부정명령문의 같은 경우에는 어순은요, 우리가 평소문의 어순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정명령문의 경우에는 이제 목적어의 위치 같은 거 물어볼 때 문법에서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목적어의 순서, 우리가 감목, 직목 있을 때 그런 순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Prenez le temps de découvrir Paris à votre rythme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의 속도로 파리를 이제 구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Promenez-vous dans les petites rues. 작은 길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파리가 이렇게 구석구석이 좀 작고 아담하고 예쁘잖아요. 그런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그런 길들을 산책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e promener. 대명동사죠. 산책하다. 그래서 이것이 또 명령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aller dans le musée et le parc. 그리고 박물관과 공원도 한번 가보세요. Pendant votre promenade, 산책하시는 동안에 vous écoutez des commentaires en français et en anglais. 나오죠? 여러분들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을 commentaire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거든요. 꼬막대를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On parle du printemps, 프랭땅에서부터, 백화점이거든요. On parle du printemps, 프랭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떠나서, On passe par l'opéra, 오페라를 지나고요. Le musée du Louvre, 루브르 박물관, Notre-Dame de Paris, 노트르담 성당, Le musée d'Orsay, 오르세 미술관, 박물관, La place de la Concorde, 콩코드 광장, Les Champs-Élysées, 샹젤리제, 그다음에 거리 르 토카데로, 토카데로 광장, 라투르 에펠, 에펠타워, 에펠탑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갑니다. 에오 아리 보젠발리드, 그리고 앵발리드에 도착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쭉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보기에서 고른 것 골라볼게요. 잃을 건은 43.20유로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잃을 건 43.20유로 맞네요. 그럼 A번 맞아요. 한국어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아니죠. 영어랑 프랑스어를 들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죠. 프랑스어와 영어. 한국어는 없었어요. C번 안내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타고 내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À votre rythme라고 했죠. D번, 오페라,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옥세 미술관 등을 경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래서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A와 D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고 설명들도 많았지만 사실 뭐 여기에 뭐 고유명사들도 지명도 여러분들이 아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처음 보는 지문이다라고 하더라도 익숙한 단어들이 조금 많이 나왔죠, 여기는. 풀어 보시고 꼭그 파리 관광버스 투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4번 볼까요? 24번은 박물관에 대한 글이죠. 여기 보시면은 Le Musée Marmottan Mone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이 여기도 문장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박물관 하면 루브르나 오르세 뭐 그런 박물관들 또는 뭐 피카소 박물관, 로뎅 박물관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하지만 여기는 마르모땅 모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박물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Le musée Marmottan devenu musée Marmottan Monet dans les années 1990.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가로로 묶으시면 되겠죠. 그럼 동사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Marmottan 박물관은 1990년대에 Marmottan Monet라는 박물관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Se trouve는 être 동사하고 같죠? Est로 바꿔도 되는 거죠. 이 박물관은요, 프레 두 자르당 정원 근처에 있대요. 하늘나 정원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이 어디에 있어요? 16구라고 하죠. 아롱디스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랑스를 나누는, 파리를 나누는 행정구역에서 구를 말하는 거죠. 구. 16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제임은 아롱디스멍. Il présente des œuvres de Claude Monet, surtout connu pour impressions

Soleil Levant 됐습니다. 이 박물관은요, 클로드 모네의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로 유명한 거? 그 Impression Soleil Levant 일출이라고 하는 인상 일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클로드 모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On peut y voir des chefs-d'œuvre d'autres artistes comme Berthe Morisot, Édouard Manet, Edgar Degas, Auguste Renoir et Henri Renoir. 나오죠. 굉장히 여러 가지 아니죠. 여러분의 그런 화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뭐뭐와 같은 누구누구와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쓰인 거예요. 그런 뜻으로 꽃무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베르트 모리조, 마네, 드가, 르누아, 루아 이런 사람들의 걸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밑에 각주가 나오죠? 걸작들을 거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L'entrée du musée est gratuite 라고 나오죠. 그 박물관의 입장료는 무료예요. 누구누구에게 무료다. Pour les moins de 7 ans. 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무료예요. 그리고 pour les journalistes, 기자들, 언론인들에게는 또 무료예요. Vous pouvez acheter vos billets sur place. Sur place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라는 뜻이에요. 현장에서 그 티켓을 살 수도 있습니다. Ce musée est ouvert du mardi au dimanche.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어요. 그죠? Du 오 나오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열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Il est ouvert jusqu'à 21h le jeudi라고 하죠. 목요일은 9시까지 열어요. 목요일은 9시까지 열고요. 문 여는 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자, 월요일에 휴가 난다. 라고 되어 있죠. 월요일에 휴가 납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맞아요. 주 2회 야간 개장을 한다. 야간 개장하는 것은 르 주지죠. 목요일마다. 요일 앞에 이렇게 르가 쓰이면은요, 그 요일마다라는 뜻이 되죠. 쭈레 주지는 르 주지하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파리의 16구에 위치해 있다. 맞아요. 7세 미만 어린이와 기자는 입장이 무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raduate 나오죠? 5번, 마네, 드가, 르누아르 작품도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었죠? 23번이었죠.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마르모땅 모네 박물관 여러분들이 이 박물관 이름 자체는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화가분들은 되게 많이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봐서 한번 이분들의 작품들도 오르세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전시가 돼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박물관 이름을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5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지문이 긴데요. 2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여태까지는 잘 나오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Il y a 7 jours dans une semaine. 일주일에 7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et 14 jours dans 2 semaines. 그리고 2주에는 14일이 있죠. Mais les Français disent,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8 jours et 15 jours. 8일과 15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루를 더 플러스해서 말한다라는 얘기죠. De fait, on dit 8 jours pour exprimer une période, une semaine. 1주, 한 주의 기간을 표현할 때는 8일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15 jours pour exprimer une période de 2 semaines, 2주 혹은 la moitié d'un mois, 반 달이죠. 한 달의 반이죠. 반을 얘기할 때는 15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Les 8 jours font 7 jours. 그러니까 8일이 7주가 되는 거고요. S'il s'agit d'une semaine, 한 주를 얘기할 때는 한 주를 얘기하고자 할때그 관련돼서는 8일이 또 7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si nous sommes lundi

Et que l'on dit à dans 8 jours. 우리가 월요일에 있다, 지금 월요일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면 8일 후에 봐라고 얘기를 한다면 cela veut dire en réalité 실제로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 그렇죠? 월요일에 지금 월요일이에요. 그럴 때 8일 후다라고 하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그 8일은 일주일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이 실제적으로는 되는 겁니다. Mais, de temps en temps, 하지만 가끔은 때때로 on utilise aussi 8 jours ou 15 jours pour parler vraiment de 8 jours ou de 15 jours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8일이나 15일은요, 진짜 8일과 15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한 주를 8일, 그리고 2주를 15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진짜 8일, 진짜 15일을 얘기할 때도 쓸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조금 우리나라하고 약간 그 날짜를 세는 게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접해보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상하다, 낯설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뭐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 돼야 되니까 1번에 아드망 이건 내일 봐라는 뜻이니까 아니고요. 2번에 알렌디 포샹 이게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봐. 3번 알라 포샨 푸아 다음번에 봐라는 거죠. 또 아니고. 4번, 일리아 윈스맨. 일리아가 저렇게 기간이 나오게 되면 뭐뭐 전해져. 그래서 일주일 전에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5번, 아, 디망시 포쉐 다음 주 일요일에 봐라고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화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또 세네갈입니다. 세네갈도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세네갈에 관한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Le Sénégal est un pays d'Afrique de l'Ouest.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의 나라입니다. Il compte plus de 18 millions d'habitants en 2024. 2024년도에는 1800만 명 이상의 거주민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제 집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나타낼 때 앞에 동사 꽁떼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할때 저런 표현을 쓰죠. Son capital est Dakar. 그리고 수도는 다카르입니다. C'est un pays en développement. Development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라고 하는데 발전 중인 나라다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On parle français à l'école.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말해요. Mais à la maison, 그렇지만 집에서는요, on utilise aussi des langues locales이라고 하죠. 지역 언어를 씁니다. 사용합니다. Les marchés y sont très vivants et on y vend beaucoup de fruits tropicaux라고 하죠. 시장은 매우 활발하고요. 생동감이 막 넘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많은 열대 과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a musique, la danse et la famille occupent une place importante dans la vie de tous les jours라고 하죠. 음악과 춤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볼까요? 알맞지 않은 것은 집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집에서는 지역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1번이네요.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맞죠? Français à l'école. 서아프리카에 있으며 수도는 다카르. 맞아요. 시장에서는 다양한 열대 과일을 판매한다. 맞아요. 사람들은 음악, 춤, 가족을 중요하게 여긴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이 지문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보기의 문제들, 정답을 찾는 건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1점으로 지금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문법 문제로 나머지를 풀어볼게요. 문법 문제 27번부터 30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번, Elle porte une jolie robe rouge라고 되어 있죠. 예쁜 빨간색 치마를 입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졸리에

male, 여성형 형용사 쓰고 있고요. 국적을 나타내는 거에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그죠? 7번, un nouvel élève vient d'arriver dans notre classe라고 합니다. 새로운 학생이 우리 반에 막 도착을 했어요라고 되어 있어요. élève라고 하는 단어는 학생이라는 단어고 남성과 여성형이 동일한 단어이죠. 그런데 여기 관사가 지금 ung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정관사, 남성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élève가 관사를 통해서 아, 이 남학생을 말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 nouveau. 라는 남성형 기본형이 있지만 시작을 하는 첫 번째 글자가 모음이기 때문에 얘는 누보가 아니라 남성 제2형 누벨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아요. 그래서 B하고 C가 정답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품절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위치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반드시 명사 뒤에 위치해야 되는 형용사는 국적, 까나디아, 블루 색깔, 그리고 뿔라는 평평한이라는 뜻이에요. 형용사로. 그래서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반드시 뒤에 가야 된다. 근데 뭐 졸리, 뿌띠, 그런과 같은 그런 형용사들은 명사 앞에 위치를 하는 거였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자, 그다음 남성 제2형 형용사 볼게요. 아까 누보가 나왔는데요. 같이 우리가 보는 거, 보, 누보, 비우 이거 세개 같이 묶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남성 제2형은 모음이나 무음 아슈 앞에서 쓴다라고 해서 아흐브흐, 아파트만, 오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음이거나 무음 아슈이기 때문에 남성형으로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바꿔서 여기에다가 멜, 여기에다가 똑같이 누벨. 그리고 여기도 위에 이어 이렇게 남성형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여성형은 이렇게 멜, 누벨, 위에 이어가 된다. 그래서 여성형에서 그때 제가 수능 특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엘, 을을 떼면 여기 앞에 있는 남성 제2형의 형태와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8번 숫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쓰인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A번은요, ça fait 200 euros en tout라고 했어요. 다 앞에서 200유로다라고 했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s가 붙지 않지만 100이 뭐 여러 개, 200, 300이라 하더라도 근데 얘는 지금 유로라고 하는 명사 단위이기 때문에요. 얘는 붙여줘야겠죠.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쌍에다가 s를 붙여야지 얘는 맞는 문장이에요. 비번 only au 21e siècle라고 나오죠. 21세기라고 할때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펌이지만 우리가 21이라고 하는 단어는 21e라고 쓴다 그랬죠. 21번째라고 할때 서술을 쓸때 펌이에로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맞아요. 그다음에 3번 Mon grand-père a 80 ans 이라고 하는데 나의 할아버지는 80세이십니다라고 나와 있죠. 80이라고 할때 80s 붙여야 되죠. 그죠? 여기 뺐기 때문에 아니고요. D번, les 100 premiers jours avant le week-end sont souvent difficiles 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5일은 주말을 앞둔 주말 전첫 번째 5일은 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수는 기수 다음에 나와요. 생펌이에.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B하고 D가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숫자 같은 거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9번 볼게요.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거예요. 자, A가요. À quelle heure vous levez-vous라고 하죠. 당신, 여러분들은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라고 했어요. 비가 en général 일반적으로요 주 빈칸 쫘르륵 semaine 나오죠. Le lundi par exemple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요 Je me lève à 6 heures parce que je vais à la piscine 저 6시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제가 수영장을 가거든요. Après je prends une douche 그리고 나서 저는 샤워를 합니다. Je m'habille et je vais au travail 그리고 옷을 입고 직장을 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비는 마비 사비의 옷을 입다라는 대명동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대명동사로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일과를 얘기할 때 대명동사 많이 쓰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쓸 라베 그다음에 사비의 옷을 입어요. 그죠? 그러면 볼까요?

아, 보기도 역시 대명동사가 들어가 있네요. 물레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레브는 동사 원형이 슬르베죠. 일어나다. 그러면 저는 일어나요.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가 있죠. 일찍. 그리고 뻥덩 라 스멘느가 되겠죠. 일주일 동안 그한주 동안 저는 일찍 일어납니다. 무 대명사 쓰고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또 일찍 일어납니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언제 뻥덩 라 스멘느 그한주 동안 저는 일찍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6시에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배열하시면 되고, 대명동사의 순서를 할때 29번 문제는 뭐 대명동사 문제치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가 아니잖아요. 일단 대명동사는 과거 시제가 되면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건 현재 시제고, 그리고 이제 라스맨느까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명사 앞에 전치사와 간사 들어가는 거쓸수 있습니다. 그럼 A에 들어가는 거 또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Tu trouves qu'il peut réussir à l'examen? 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에 그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Oui, je trouve. 나 그렇게 생각해. Il a travaillé dur. 열심히 공부했어. A가 Et ses parents pensent la même chose. 그러면 그의 부모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실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B가 we, il, pense, aussi 라고 하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했어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고르는 건데, 이건 중성 대명사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너는 그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무엇을? 그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받을 수 있는 중성 대명사는 뭐였죠? 우리가 르였죠. 르. 르는 중성 대명사이지만 명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로 쓰인 형용사나 무관사 명사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문장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대명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수능 특강에서. 난 그렇게 생각해.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실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 뻥스 길. 그가 역시 똑같이 뿔 헤유씨 시험에 통과할 거다. 레그사멘 시험에 통과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또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얘도 르가 들어갑니다. 중성대명사 르를 쓰면 되겠어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중성대명사의 문제는 엉이와 함께 더불어서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받죠. 그리고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받고, 엉은 중성대명사, 부분관사나 뭐 부정관사, 명사 등등을 받을 수가 있고요. 라는 정관사가 되겠죠. 레는 정관사 복수, 얘는 정관사 여성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이게 1회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문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 고사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시간 배분을 잘해 나가시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낯선 문제의 문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독해를 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점수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회 편, 두 번째까지 다 마쳤는데요.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새롭게 2회 편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나라의 기숙성과 주민생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기후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후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내용들 다 다루었고요. 그리고 기온, 바람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기온, 강수, 바람 요 세 가지를 3대 기후 요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온

과 바람 살펴봤으니 오늘은 강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주로 지역 간의 기온 차이와 강수 차이가 출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기온, 예를 들면 비슷한 위도에서 겨울철에 섬이 가장 따뜻하고 동해안, 서해안, 내륙 순으로 기온이 나타난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 간의 기온을 비교하는 것처럼 강수도 기본적인 원리 바탕으로 연강수량이 많은 곳, 연강수량이 적은 곳, 또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원리 바탕으로 두 지역 또는 세네 지역 간의 기후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기후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 육지는 바다보다 온도 변화가 크다. 건조한 공기는 습한 공기보다 기온 변화가 크다.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크다.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강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페이지의 강수부터 시작해서 49페이지까지 모두 살펴볼 건데요. 이큰 8번 기후가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46페이지의 강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우리나라는 습윤기입니다. 연강수량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약 1200에서 130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살아왔으니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강수의 계절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름에 강수가 집중이 되고, 여름 강수 집중률이 모든 지역에서 겨울 강수 집중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모든 지역이 여름에 강수가 가장 많아요. 왜냐면 여름철에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강수의 연변동이 큰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러한 강수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오는 곳은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는 곳은 적게 내린다. 강수의 지역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강수분포의 지역차를 알려면 일단 강수의 원리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강수는 내릴 강자의 물 숫자를 씁니다. 물이 내리는 것을 얘기해요. 비뿐만이 아니라 눈, 안개, 진눈깨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두 가지가 강우, 비와 강설, 눈이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것. 일단 눈은 기본적으로 겨울에 내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내린다고 모조리 다 눈은 아닙니다.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비는 대체 왜 내리는 것일까? 우리 아주 더운 여름철에 식탁 또는 책상 위에 올려둔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는 아이스 콜라 잔을 통해서 강수의 원리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강수는 물이 떨어지는 거니까 비가 내리려면 수분이 필요하겠지? 수분. 그런데 이런 수분은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수증기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추운, 아주 더운 여름날에 얼음잔을 꺼내 놓으면 얼음잔 주변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컵이 뿌옇게 변했다가 물방울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물방울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뿌옇게 해지는 게 바로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방울이 생겨나는 게 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가 물방울이 커지게 되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데 이 수증기가 차가운 얼음컵을 만나서 냉각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버린 거죠. 결국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수분이 물방울로 변해야 돼. 그럼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차가워져야 되는 겁니다. 냉각돼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얼음 컵을 만나서 냉각된 거죠. 그러면서 물방울로 변해버린 거고.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수증기가 어떻게 냉각될 수 있느냐? 자,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상승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수분이 상승해서 냉각되면 구름 만들고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강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수분이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and예요. 수분과 상승이 모두 필요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분이 없거나 상승하지 못한다면 강수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수분이 상승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분이 어떻게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강수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 그래서 강수 원리를 잘 살펴보면 수증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 만들고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10번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는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때? 수증기가? 어? 수증기가 상승해서 와! 구름 만들고 와!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상승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상승하냐에 따라서 강수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산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런 바람바지 사면에서는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게 되고 어? 상승했네? 수증기가 음결해서 구름 만들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 지형을 만나서 발생하는 강수를 지형성 강수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강수의 유형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예요. 그리고 여름철에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습한 바람이 산을 만나서 상승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뜨거운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됩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지표면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아지랑이 같은 거 막 올라오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막 달궈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 공기도 따뜻해지겠네.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요. 구름 만들고 비를 뿌립니다. 이렇게 태양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되어 발생하는 강수를 대류성 강수라고 하고 당연히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겠죠. 그러면 여름철에 갑자기 내렸다가 갑자기 그치는 비, 소나기가 바로 대류성 강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다가와서 맞나요? 근데 공기의 온도가 다르다 보니 밀도도 다릅니다. 찬 공기는 무거워 가라앉으려고 해.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 결국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상승했네. 수증기 연결해서 구름 만들고 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가 만나는 곳을 전선이라고 얘기하고 전선에서 발생하는 강수를 전선성 강수라고 합니다.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장마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내리는 그 장마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가 만나서 내리는 강수예요. 전선성 강수. 다 마지막, 얘는 잘 안 나옵니다. 태풍을 열대성 저기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은 중심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태풍의 중심에서 상승기류 발생해서 구름 만들고 비 내립니다. 이를 저기압성 강수라고 하고 태풍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강수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성 강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수 분포의 지역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풍향과 지형입니다.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지형성 강수가 잘 발생하느냐 아니면 지형성 강수가 잘 발생하기 어렵냐, 이 차이에 따라서 강수 분포의 지역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다우지부터 살펴볼 건데요. 지형성 강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형과 풍향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지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이다. 자, 먼저 다우지입니다. 다우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나라는 어느 계절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여름철에. 그럼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여름철에 불어오는 이 계절풍의 영향을 받겠지. 자, 여름철에 불어오는 계절풍은 무슨 풍? 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요. 남동풍과 남서풍.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람이 바로 남서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산맥들이 남서쪽으로 뻗어 있거든. 그러면서 남서풍이 산맥과 산맥 사이로 모여들고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강수를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서풍에 의해서 강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일단 첫 번째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입니다. 여기는 남서풍이 불어옵니다. 남서풍이 산에 부딪혀서 구름 만들고 비 내립니다. 쏴. 특히 제주도는 연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서풍이 산에 부딪히면서 비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또 여기는 태풍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기도 하고 장마전선의 영향도 가장 먼저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에서 연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들입니다.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라고 불러요.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 뭐 산청, 거제, 부산, 서귀포 이런 지역들이 다 연강수량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한반도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하천이 한강이죠. 한강. 그리고 한강 유역은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풍이 불어요.
남서풍. 자, 한강 유역은 당연히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쪽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드는 거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지? 바람이 잘 불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람이 모여들면서 하천으로부터 약간의 수분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로 올라가서 산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고 강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은 연강 수량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예요. 남서풍에 의해서. 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청천강이라고 하는 하천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역시나 남서풍이 이쪽 청천강 유역으로 모여들면서 구름 만들고 비 내립니다. 북한의 다우지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남서풍에 의해서 강수가 많이 발생하는 곳도 있지만 북동풍에 의해서 강수가 많이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북동풍이란 표현도 있고 북동기류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제에서나 개념에서나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의 일종들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해요. 자, 그럼 북동풍에 의해서 많은 강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냐? 북동풍이 이렇게 불면 우리나라 동해안에 태백산맥을 비롯한 높은 산맥들이 평행하게 뻗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많은 수분을 공급받은 바람이 동해안에 다다르게 되면 남북으로 뻗어 있는 이 산맥들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고 비 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해 쪽에 남북으로 긴 산맥이 해안과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맥을 따라서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 일대가 역시나 다우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요 지역. 요 지역은 장전과 원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북한의 최다우지입니다. 북한에서 연강수량 제일 많은 곳. 자, 그래서 다우지,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 한강 유역, 청천강 유역. 물론 남쪽에서 다시요. 북한은 남한보다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다우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강수량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북한에서도 다우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천강 중상류도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북동풍에 의해서 동해안 일대 많은 강수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자, 북동풍과 남서풍의 영향을 모두 받아서 연강 수량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대관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었지. 해발고도가 높으면 기온이 낮은데,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또 연강 수량도 많아요. 자, 대관령은 고개입니다. 자,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잖아요. 이 산맥을 넘어가야 돼. 산맥이 너무 높고 험준하니까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데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데를 고개라고 해요. 고개를 넘어간다 얘기하잖아.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데입니다. 여기는 바람길의 역할도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때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고개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바람이 지나가는 곳이야. 그래서 남서풍도 이렇게 지나가고 또 북동풍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강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관령도 대표적인 다우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우지들. 다음 다설지 살펴볼게요. 다설지. 자, 다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들이고 눈은 당연히 겨울철에 많이 내리겠죠.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북서풍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북동풍의 영향도 다설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북동풍은 아주 탁월하게 부는 바람은 아니지만 북동풍에 의한 강설이 많은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동해안의 해안선과 가깝게 남북으로 산맥이 길게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형성 강설이 발생하기에 되게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거든. 자, 일단 북서풍과 북동풍 모두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서 강설이 가장 많은 곳,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 어마어마하게 눈 내리는 지역, 바로 울릉도입니다. 북동풍과 북서풍이 모두 많은 수분을 머금고 불어오게 되는데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눈을 뿌리게 돼요. 가끔 눈폭탄이 내리기도 하는 곳이 울릉도입니다. 한반도 전체 최다설지면서 겨울 강수량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울릉도. 다음 북동풍에 의해서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 아까 얘기했듯이 동해안 지역입니다. 북동풍이 육지로 불어오는데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해안선과 평행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고 눈 뿌리게 되겠죠. 그래서 동해안 일대, 특히 영동지방, 강원의 영동지방은 대표적인 다설지이고요. 이 강의 들을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한번 보세요. 영동지방에 폭설 예보가 엄청나게 자주 발생을 합니다. 동해안 일대, 특히나 영동지방. 다음, 북서풍에 의해서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북서풍이 서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수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여기 소백산맥에 부딪혀서 상승하여 구름 만들고 눈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육지로 이동해서 많은 눈을 뿌리기도 해요. 그래서 요 전라북도의 소백산맥 서쪽 사면 또는 전북의 해안 일대 이런 지역들도 강설량이 많은 곳이고 또 겨울 강수량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설지 이렇게 세 군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호지입니다. 소호지 연강수량이 적은 지역들. 자, 아까 얘기했었죠. 강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상승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분이 없거나 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강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 수분이 있어도 상승하지 못하면 비가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승이 잘 일어나도 수분이 없으면 비가 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분이 없거나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소호지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호지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관북해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관북해안. 관북지방의 해안지역. 여기는 1년 내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차가운 물, 한류가 흘러내리는 지역이에요. 지난 시간에 해류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한류가 1년 내내 흘러가다 보니 주변 지역도 공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면은 찬 공기는 무거워, 가벼워? 찬 공기는 무거워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기 어렵겠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남동풍은 빈도가 낮은 지역인데다가 남동풍이 여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연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소호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개마고원 일대인데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다로부터 거리가 먼 데다가 높은 산맥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수분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이미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고 비 내립니다. 그리고 건조해진 상태로 개마고원 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요. 바다로부터 수분이 잘 도달하기 어려운 곳이야. 그래서 연강수량이 적은 소호지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대동강 하류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저평한 편입니다. 산맥이 별로 없어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상승 기류가 발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평한 지형의 특성으로 소호지가 발달하는 곳이 바로 대동강 하류 지역입니다. 다음 남한의 소호지 볼게요. 남한의 소호지. 대표적인 소호지는 여기입니다. 영남 내륙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미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고 비를 뿌리고 그리고 건조한 상태로 분지 내부로 불어내리게 됩니다. 수분 도달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비가 적게 내리겠죠. 그래서 대구를 비롯한 영남 내륙 지역도 대표적인 소호지가 됩니다. 소호지. 그래서 북한의 대표적인 소호지들, 특히나 요일대는 한반도 전체에서 강수량이 제일 적은 최소호지 지역이에요. 한반도의 최소호지. 다음 여기는 남한의 소호지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이런 지역들도 소호지입니다. 사실 남한의 최소호지는 여기거든요. 백령도거든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백령도. 그다음에 중부지방의 서쪽 지역. 그다음에 전라도의 해안가. 특히 전남의 해안가, 목포, 신안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경북의 해안 지역들도 연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소호지 지역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요일대 서쪽 지역은 연강수량이 적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경동 지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해안 지역은 연강수량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만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호지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다우지 남서기류. 남서기류의 바람받이 사면입니다. 남서기류. 바람이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한강 중상류, 청천강 중상류 일대가 대표적이고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도 연강수량이 많은 곳입니다. 자, 몇 가지만 좀 메모해 보면 한강 중상류는 좀 넓게 보면 한강 유역으로 봐도 괜찮아요. 한강 유역. 특히나 근데 중상류 쪽이 연강수량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다우지 대표적인 곳이 원산과 장전입니다. 원산 장전. 아까 얘기했던 동해안 일대. 다음 소호지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어려운 평야 지역. 대표적으로 대동강 하류. 그다음에 개마고원, 관북해안, 영남 내륙 지역. 특히나 관북해안에 청진이라는 곳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설지 눈 많이 내리는 지역.

울릉도 한반도 전체 최다설지, 겨울강 수량 제일 많은 곳, 그다음 영동지방, 강릉, 속초 일대, 대관령도 눈 많이 내리는 곳이고요. 호남의 서해안 지역도 다설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겨울강 수량 최대, 겨울강 수량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미리 적어볼게요. 겨울 강수 집중률도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조단에 보면 연강 수량 관련된 지도가 나와 있죠? 자, 알겠듯이 여기 관북지방은 한반도의 최소호지예요. 한반도 최소호지. 시험에는 청진이 주로 나옵니다. 청진 많이 나와요. 다음, 여기 제주도민 남해안 일대, 요 일대. 요 일대는 한반도의 최다우지예요. 한반도 최다우지. 그리고 시험에는 부산, 서귀포, 그다음에 거제 이런 지역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반도 최다우지. 다음 나만의 다우지 몇 군데 더 살펴볼게요. 나만의 다우지. 먼저 요일대죠. 요일대. 요일대 강수량 많은 편이죠. 요일대 강수량 많은 편입니다. 한강 중상 요일대. 그쵸? 대관령을 비롯한 영동 지역.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동해안 일대. 요렇게 해서 원산, 아까 얘기했던 북한의 최다우지입니다. 아, 북한의 다우지 중에 하나. 원산 밑에 요쪽에 장전이 있습니다. 원산보다 장전이 조금 더 강수량이 많아요. 어쨌든 동해안 일대. 영동지방 연강수량 많고 대관령도 연강수량 꽤 많은 곳입니다. 대관령까지. 그래서 제주도민 남해안 일대 한강유역 영동지방 대표적인 다우지고 북한의 다우지라고 얘기했던 여기죠. 청천강 중상류 지역. 희천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희천 위치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소우지 좀 살펴보면 소우지 대표적인 데가 여기죠. 남한의 다시요 한반도 최소호지인 여기 관북지방 그다음 여기 대동강 하류 소호지역 평양 그다음에 여기 중부지방 서쪽 지역도 연강수량 적은 편이죠 그다음에 여기 영남 내륙 지역 연강수량 굉장히 적고 경북의 해안 지역도 연강수량이 많진 않은 편입니다 이렇게 소호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기는 남한의 소지로 영남 내륙 지방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 같이 보면 연강 수량 서귀포, 제주도민 남해안 일대, 요 일대 서귀포가 제일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한강 유역의 홍천, 영동 지방의 강릉, 그리고 울릉도도 연강 수량 꽤나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들 다우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강 수량이 많은 지역들. 반면에 요 관북 지방은 뭐800 미만인 곳도 많으니까 연강 수량이 굉장히 적은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강수 집중률이 나와 있습니다. 강수 집중률. 여기까지 볼게요. 자, 강수 집중률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제가 화면에서만 딱서 있으니까 제키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182 정도 됩니다. 182 정도. 182 정도 되고 싶어요. 자, 근데 똑같이 182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비율은 다 달라요. 이 사람도 182야. 하지만 저보다 얼굴도 작고 다리가 훨씬 더길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182야. 저보다 다리가 짧고 좀 머리가 좀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는 똑같더라도 신체 비율이 달라. 연강 수량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여름철에 강수가 많이 내린 지역도 있고 특히나 겨울철에 강수가 많이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강수가 집중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강수 집중률은 연 강수량분의 여름 강수량에 100을 곱해서 여름 강수 집중률. 연강 수량분의 겨울 강수량에 100을 곱해서 겨울 강수 집중률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줄여서 여강집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한강 유역. 왜냐면, 여기에 강수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남서풍 말고는 동풍도 어렵고, 북서풍도 어렵고, 남동풍도 어렵습니다. 주로 남서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강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남서풍의 비율이 높은 여름철의 강수 집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한강 유역. 청천강 중상류, 여강집이 굉장히 높은 곳. 반면,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은 울릉도입니다. 겨울강수량 가장 많고, 겨울강수 집중률도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높아요. 자, 그리고 그외 지역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는 너무 쉬운 곳이니까. 자, 영동을 지방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여기는 태백산맥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뻗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동지방이나

경북의 해안 지역 전반적으로 겨강집이 높은 곳입니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이에요. 북동풍에 의해서. 반면 전라도의 해안 지역, 특히 전북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북서풍에 의해서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 그리고 제주 일대도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습니다. 여기는 여름에도 강수량 많고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제주도 여러 지역들은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면, 자, 겨울강수 집중률 제일 높은 데가 울릉도죠? 울릉도. 겨울강수 집중률 최대. 그치? 최대. 최대. 그쵸? 그 다음에 서귀포와 강릉도 높은 편이에요. 왜? 강릉은 동해안, 서귀포는 제주 일대니까. 다음. 여름강수 집중률, 홍천이 제일 높습니다. 왜? 홍천은 한강 유역에 속하거든. 한강 유역은 여름강수 집중률 굉장히 높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여름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고, 겨울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울릉도조차도 모든 지역에서 여름강수 집중률이 겨울강수 집중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모든 지역이 여름강수 집중률이 겨울강수 집중률보다 높아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울릉도가 겨강집이 가장 높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47페이지로 가보시면 강수분포의 지역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볼게요. A 지역은 지리산 부근으로 여름철 습한 남서기류의 바람맞이에 해당하며 8월 강수량이 많대요. 이렇게 바람 불어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남서풍 불어와서 강수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8월 강수량이 많다. B 지역은 여기죠. B 지역은 영남 내륙 지역으로 남서기류가 유입될 때 남서기류의 비 그늘에 해당하여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미 비를 뿌린 상태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8월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강수량도 적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름 강수량이 특히나 많은 지역도 요일 때 많잖아요. 여름 강수량이 높은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 다음, C와 D 지역. C. 겨울 강수량이 많은 편이네. 북서풍이 불 때. 북서풍이 이렇게 불면서 강수 발생하는 거지. 반면 D는 북동풍이 불때 강수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월 강수량이 많은 지역들, 울릉도 되게 많죠? 그다음에 동해안 일대 다 1월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서풍에 의해서 많은 강수 발생하는 전라도의 서쪽 지역, 그리고 제주 일대도 겨울 강수량 꽤 많은 편이에요. 이런 지역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강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얘기했듯이 문제는 지역 간 기온과 강수의 지역 차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5번 우리나라의 바람 특성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아래 6번 계절의 변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의 변화. 자,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성질을 갖는 공기 덩어리들, 기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기단들의 영향을 교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기단들이 이런 기단들이에요. 이 기단들이 고위도에서 발생하는 기단들은 한량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위도에서 발생하는 기단들은 상대적으로 고온, 뜨거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기단들은 습하고요.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은 건조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한량 건조해요. 고위도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한파, 사만사온, 꽃샘추위에 영향 줍니다. 오호츠크의 기단, 고위도의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이기 때문에 냉량 수분해요. 왜냐면 바다는 육지보다 덜 차가우니까 얘는 한랭, 얘는 덜 차가워, 냉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은 높세바람과 장마전선의 영향을 줍니다. 북태평양 기단, 저위도의 바다에서 발생하는 기단이라 고온다습하며 장마전선과 무더위에 영향 줍니다. 적도 기단은 그냥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풍. 이런 기단들의 영향을 교대로 받으면서 계절이 변화하게 되는데, 요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도 받습니다. 특히나 봄과 가을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바람에 연례했었지, 고기압은 공기가 계속 하강하면서 공기가 많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럼 공기가 하강하면 강수가 잘 발생하지 않겠죠? 맑고 건조해요.

반면 저기압은 공기가 올라갈 때, 상승할 때 공기가 지표면 부근에 많이 안 남아 있어서 공기 밀도가 낮아서 저기압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공기가 상승해요.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합니다. 그럼 공기가 상승하니까 구름 만들고 비 내리겠네.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씨가 많이 나타납니다. 고기압 영향 받으면 맑고 건조, 저기압 영향 받으면 흐리거나 비가 내리곤 합니다. 자, 이것들의 영향을 교대로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봄입니다. 겨울철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베리아 기단이 물러납니다. 우리나라엔 봄이 찾아옵니다. 서쪽에서부터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고기압에 영향받을 때는 맑았다가 저기압 영향받을 때는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서 봄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은 변덕스런 날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덕스런 날씨. 그러다가 후퇴하던 시베리아 기단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나라에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를 꽃샘추위라고 얘기하죠. 시베리아 기단이 육지에서 만들어진 기단이기 때문에 건조한 편입니다. 건조하면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세력 변화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후퇴하다가 다시 세력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베리아 기단이 완전히 후퇴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오게 되고요. 봄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은 건조하다는 겁니다. 건조해.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입산, 산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왜? 건조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산불이 많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몽골의 내륙 건조 지역도 건조해서 거기에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로 엄청나게 많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황사 현상이 봄철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황사의 발원지가 이쪽 북서쪽 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위도의 서쪽 지역에 황사 발생 일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음, 늦봄에서 초여름에는 북동쪽에서 오호츠크해 기단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북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다가 영서지방의 고온 건조해진 상태로 불어내리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똑같은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바람이에요? 얘가 높새 바람입니다. 그러면 고온 건조한 바람이 영서지방으로 불어내리니까 영서지방에는 가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호츠크해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 북반구의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확장해요. 차가운 기단인 오호츠크해 기단과 뜨거운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이 만났네.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만났습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전선이라고 해. 장마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얘를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냉량한 공기 덩어리 또는 그냥 찬 공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사이에 장마 전선이 발달합니다. 장마 기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네, 장마 전선 따라서 많은 비가 내립니다. 당연히 많은 비가 내리니까 하늘에 구름도 많이 껴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일조량도 적고 일교차도 작게 나타납니다. 공기가 습하니까 일교차도 작게 나타나겠지. 자, 그런데 이 장마는 비가 많이 내렸다가 갑자기 또안 내렸다가 비가 많이 내렸다가 안 내렸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한 곳에만 정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마 전선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합니다. 북상과 남하를 반복해요. 이 북상과 남하는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 다툼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누가 이기죠? 결국 여름이 찾아오니까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커지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에 들어가게 돼요. 한여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덥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는데, 요거 잠깐 볼게요. 자, 폭염의 연간 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표현한 것인데요. 33도 이상인 날. 자, 일단, 낮에 되게 더운 거야. 전반적으로 저위도 지역에서 발생 일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안 지역은 발생 일수가 많지 않아요. 내륙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네. 내륙 지역이 여름철에 기온이 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염 일수는 전반적으로 남부, 내륙 지역에서 발생 일수가 많은 편이고요. 특히나 대구 비롯한 영남 내륙 지역이 폭염 일수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위도의 내륙 지역인 거지. 반면 열대야입니다. 열대야.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위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비슷한 위도에서 내륙보다는 해안 지역에서 발생일 수가 많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자, 왜냐면

비슷한 위도에서 해안은 내륙보다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밤에 기온이 천천히 떨어져요. 습한 공기는 건조한 공기보다 기온 변화가 작으니까. 그래서 밤에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밤에도 여전히 더운 현상. 왜? 밤에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다 영향 많이 받아서 습한 해안가 지역이 비슷한 위도에서 발생 횟수가 많은 편이고요. 저위도의 섬인 제주가 발생 횟수가 엄청나게 많죠. 저위도에다가 섬이니까 공기가 습해서 기온이 잘안 떨어지거든. 그리고 서울, 그리고 대구 같은 대도시도 열대야 발생 횟수가 많은 편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열섬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런 대도시는 밤에도 인간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인공 열이 발생하거든요. 밤에도 막 간판이 번쩍번쩍이고, 밤에도 차들이 다니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도시도 열대야 발생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전반적으로 저위도 해안과 섬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대도시에서도 발생 횟수가 많아요. 열대야. 폭염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름철에 폭염과 열대야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소나기도 많이 내리죠. 너무 더우니까.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내렸다가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지배하던 북태평양 기단이 물러나고 서쪽에서부터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가을은 맑고 청명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건조한 날씨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가을 지나서 다시 북반구가 기온 낮아지면서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강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특히나 시베리아 기단으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 계절풍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는 한파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파 엄청나게 추워요. 그리고 사만사온 현상도 나타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베리아 기단은 건조한 기단입니다. 육지에서 발생하는 기단이니까. 그래서 기온 변화가 큰 편이야. 그래서 세력이 주기적으로 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사만사온 현상. 세번 차가웠다, 네번 따뜻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추위와, 그러니까 엄청 추운 날과 덜 추운 날이 반복되는 현상을 사만사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서리도 잘 발생을 하는데, 서리. 자, 서리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아침에 자동차 위에 허옇게 뭔가 내려앉았어요. 얘가 서리예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기온이 낮아지면서 음결되고 그게 자동차에 달라붙어서 서리가 내린 겁니다. 당연히 추운 겨울철에 잘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고 점점점점 겨울이 찾아오면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처음 서리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서리가 쭉 발생을 하다가 봄이 찾아오면 다시 기온이 높아지면서 마지막으로 서리가 발생을 하고 서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발생해서 봄에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첫 서리일, 얘가 마지막 서리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리일이 내린 다음에 첫 서리일이 내리기 전까지 요 사이의 기간을 무상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리 상자 쓰거든요.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이런 무상기간은 농작물의 생육기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은 서리가 기온이 높으면 서리가 늦게 발생하겠죠? 기온이 높으면 서리가 일찍 끝나겠죠?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 무상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이게 많이 나와요. 자, 가와나는 첫 서리일과 마지막 서리일 중에 하나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날짜상으로 늦은 게첫 서리일이고요. 그리고 빠른 게 마지막 서리일입니다.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첫 서리일이 빠른 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서리일이 늦어요. 그 얘기는 오랫동안 서리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첫 서리일이 늦고 마지막 서리일이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상 기간이 길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비슷한 위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동해안이 첫 서리일이 늦고 동해안이 마지막 서리일은 이릅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 위도에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겨울철 사만사온과 함께 서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리해 볼게요. 자, 봄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면

그래서 맑은 날씨와 흐린 날씨가 반복된다. 변덕선 날씨, 그리고 꽃샘추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얘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 때문이다. 그리고 건조합니다. 산불 발생민도 높아요. 가뭄도 발생을 하고 황사 발생합니다.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봄과 가을에. 높새바람은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높새바람. 주로 늦봄에서 초여름에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서쪽 사면 영서 지방으로 불어내리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얘기합니다. 오우츠크의 기단의 영향 때문이고요. 장마철 한대 기단과 열대 기단의 경계면을 따라서 정체정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6월 하순을 전후하여 대체로 남부지방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강수량이 많은 이유도 장마전선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죠. 북상과 남하 세력 다툼을 계속하다가 결국 북태평양 기단이 이기게 되고 북태평양 기단이 확장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여름 남고북저영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요.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자리 잡습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다음 폭염. 열대야와 열대일이 나타난다. 아까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대류성 강수인 소나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열대야, 밤에도 차가워지지 않는 현상, 밤에도 여전히 뜨거운 현상, 저위도의 해안과 섬에서 많이 발생한다. 열대일은 저위도의 내륙 지역. 가을 장마, 북쪽으로 올라갔던 장마 전선이 내려오면서 다시 짧은 기간 장마가 발생을 합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청명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겨울엔 서고동저영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베리아 고기압의 주기적인 확장과 약화로 사만사온 발생을 하고요. 북서계 절풍이나 북동기류 영향으로 폭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서 일기도 잠깐 보면은 한여름에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 자리 잡아서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 나타납니다. 겨울에는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자리 잡아서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절별 기후 특성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49페이지로 와서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까지 살펴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8번 기후가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은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생활, 여름엔 더워! 그러니까 통풍 잘 되는 삼베나 모시옷 입습니다. 겨울엔 더우니까 속옷 입어요. 식생활, 전반적으로 여름철이 더운 곳이 음식이 짭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 김장 시기가 늦고 짜게 난 거죠. 다음, 가옥구조. 겨울이 추운 북부지방은 폐쇄적이고 여름이 무더운 남부지방은 개방적인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강수와 주민생활, 수리시설, 물을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고 봄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수리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다. 다음, 홍수가 잦은 곳에서는 터도둠집을 짓는데요. 이런 거예요. 터를 도두어서 지은 집입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리면 가옥이 물에 잠겨버릴 수 있으니까 터를 도두어서 높게 만든 집을 터도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는 우대기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해안의 소우지에서는 긴 일조 시간을 이용해서 천일제염업이 발달합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니까 바닷물이 증발해서 소금이 남겨지게 되는 거죠. 다음, 바람과 주민생활. 남양의 배산임수 취락 입지가 나타납니다. 겨울에 워낙에 차가운 북서계 절풍이 불기 때문에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마을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제주도의 전통 가옥은 바람이 강해요. 삼다도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래서 지붕을 그물처럼 얽어맵니다. 이렇게 만든 게 그물 지붕이에요. 많이 봤죠? 호남 지방의 까대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바람과 눈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특히나 호남 지방 중에서 전라도의 서해안 지역은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곳이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까대기까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자, 어렵진 않지만 시험에는 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지역에 따라 전통 가옥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많이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나 기후적인 특징들. 먼저 관북형은 밭전자 모양의 방 배치가 나타납니다. 이런 집을 겹집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가옥을 폐쇄적인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겹집.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정주간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정주간. 정주간은 부엌 옆에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입니다. 부엌 옆에 있는 이 공간이 정주간입니다. 부엌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해서 겨울철에 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겨울에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주간을 만들어 놓았다. 남부형은 대청마루가 나타납니다. 대청마루. 여름에 너무 덥거든. 그리고 일자형의 개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일자형의 대청마루 나타납니다. 바람이 솔솔 통하면서 더운 여름도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운 관북형은 폐쇄적인 밭전자, 상대적으로 더운 남부형은 개방적인 일자형 가옥 구조가 나타납니다. 다음,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는 방설벽인 우대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대기, 이런 겁니다. 울릉도는 눈이 진짜 많이 내리거든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면 밤에 자고 있는데 자는 동안 눈이 엄청 쌓이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야? 아, 나갈 수가 없잖아. 집이 눈에 파묻혔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대기를 처마 밑에 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어났을 때 우대기와 집 사이의 공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의 특수한 가옥 구조 또는 시설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쌓아서 여기가 이제 우대기와 가옥 사이의 공간이 되는 거죠. 울릉도 우대기. 다음 제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담은 돌담으로 많이 만들고요. 지붕은 그물 지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온돌이 없어요. 온돌. 온돌이 없다. 자, 일반적으로 아궁이에서 나오는 열을 아래쪽으로 보내서 방을 데우는 게 온돌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따뜻하기 때문에 온돌이 없어. 다른 지역은 아궁이 옆에 안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궁이 옆에. 그래서 아궁이에서 나오는 열로 난방을 하는 거예요. 온돌이 있거든. 하지만 제주도는 온돌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소치 벽에 붙어 있고요. 방과 연결되어 있지 않죠. 왜? 제주도는 겨울철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엌이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의 아궁이를 집 바깥쪽으로 배치하여 주로 취사 용도로 이용하였다. 여기 있는 거지. 왜 방과 떨어져 있느냐? 온돌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자,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주제에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과 주민생활까지 다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시간 동안 공부했던 개념들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복습 꼼꼼히 하시고 일단 어렵더라도 직접 풀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문제 꼭 풀어보고 오세요. 개선자 모엑스 나와라!

보면서 느꼈겠지만 이 자본주의 관련된 문항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마다 반드시 한 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간 잘 듣고 이한 문항 반드시 맞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자본주의를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다. 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본주의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올려야 하는 제도가 있죠. 내가 정정당당하게 번 돈은 누구 거? 내 거. 그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제도? 그래, 다잘 알고 있어. 잘했어.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개인의 무엇과, 그렇죠, 이윤 추구와 어디에서의, 시장에서의 무엇을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얘들아, 사적인 소유,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그 사유재산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이윤 추구를 긍정합니다. 그리고 어때? 이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유, 시장, 경제, 체제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앞에 자유라고 하는 두 글자는 생략될 때도 종종 있어.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대비되는 경제 체제도 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선생님, 앞서서 방금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사회사상이 있습니다. 곧 이어서 오늘서 후반부에 공부하게 될 사상이죠? 어떤 사상이야? 그래, 사회주의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회주의는 이런 자본주의식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비판하면서 다른 경제 체제를 제시했겠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하에서는요, 어떤 생산도 계획에 의해서 조절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사회주의식의 경제 체제를 계획 경제 체제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아, 시장 경제 체제 하면 자본주의식의 경제 체제고, 계획 경제 체제 하면 아, 기본적으로는 생산도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보는 사회주의식의 경제 체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먼저 자본주의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는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티즘 공부했지? 그래,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 사상가들의 입장을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르잖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칼뱅 공부했었습니다. 칼뱅은 직업을 신의 소명이다라고 해석하면서 직업에서 성공해서 어때? 부를 얻는 것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사차거나 낭비해선 안 되잖아. 이것을 근면하고 검소하고 성실하게 잘 운영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인 이윤 추구를 긍정했고요. 결국 부의 축적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의 축적이 기반이 돼서 자본주의가 싹 텄다라고 베버라고 하는 학자는 분석하기도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법한 내용들, 상식 수준에서 한번 정리해 볼 법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수업의 진짜, 그치? 핵심으로 좀 진입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사상적으로 전개됐는지 그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오늘 크게 요세 종류의 자본주의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지, 고전적 자본주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고전적 자본주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자본주의계의 클래식이야. 그러니까 가장 클래시컬한, 가장 고전적인 그런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여러분들 고전적 자본주의 하면 제일 먼저 이 사상가 다 떠오르지 않니? 맞아, 누구지? 그래, 애덤 스미스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하고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경제학자이자 또 철학 사상가였죠. 애덤 스미스는요,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가 증진되는가에 관한 이론을 책으로 엮으면서 자본주의를 학문적으로 성립시킨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국부론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 속에 자본주의의 기반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그를 고전적 자본주의 사상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얘들아, 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애덤 스미스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느 날한 마을 사람들이 어때? 고소한 빵과 향긋한 와인과 아주 감칠맛 나는 담백한 그런 고기를 먹으면서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오늘 저녁 빵 너무 맛있다. 우리 고기 너무 맛있다. 와인 너무 향긋해.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이 마을 사람들의 이익이 막 증진됐대. 그런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애덤 스미스는 질문하죠. 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는그 마을의 양조업자, 제빵업자, 그리고 푸죽간 주인의 이타심 때문이었을까? 이한몸 희생하여 우리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그들의 이타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마을의 제빵업자와 양조업자의 이기심 때문이었을까? 아, 내가 빵 맛있게 구워서 우리 빵집 대박 나서 우리 빵 많이 팔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빵 맛있게 구워야지. 이런 이기심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수 있었던 것일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 애덤 스미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니? 어때? 우리 마을의 제빵업자들의 이타심 때문이니? 아니면 이기심 때문이니? 그래, 이기심 때문이잖아. 한마디로, 내가 빵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빵집 대박 나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 나의 이익이 증가하겠지? 라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각자가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의거에서 맛있게 빵을 굽고 맛있게, 그렇지? 와인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런 각자의 사익 추구의 노력이 놀랍게도 무엇 증진에 기여했다는 거야? 그렇지. 공익 실현에 기여했다는 거야. 따라서 삐뽀, 삐뽀. 오늘도 처음부터 눈 동그랗게 뜨고 들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애덤 스미스는 결국은 개인의 무엇이, 그렇지, 이기심이 공익 실현의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 추구를 긍정했을 거야, 부정했을까? 그렇지, 긍정하죠.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긍정합니다. 시험에는 주로 어떻게 오답선지로 구성될 것 같니? 그렇지, 애덤 스미스는 각 개인의 이타심이 공익 실현의 근간이라고 보았다. 각 개인의 이타심 혹은 각 개인의 자비심을 근거로 자본주의 사상을 펼쳐나갔다. 이런 거다 어때? 댕댕, 잘못된 진술이지. 그 자비심, 이타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추구를 늘리려고 하는 이기심, 사익 추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잘 봐봐. 애덤 스미스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사익 추구를 인정하고 이익 추구를 긍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익 추구가 다 인정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당연히 이익 추구가 긍정되고 인정되려면 그것이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그래,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했을 때 비로소 개인의 이익 추구가 긍정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누군가가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막 위법한 행위를 해. 막 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막 반칙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건 애덤 스미스도 당연히 어때? 인정될 수 없다라고 봤을 거야. 아,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이익 추구만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정리해보자. 그러면 각자가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증진하기 위해서 사익을 열심히 추구했잖아.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무엇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거야? 그래, 공익 실현에 기여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서는 사익과 공익이 어떻게 된다고 본 거야? 그렇지, 일치한다, 조화된다 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익과 공익을 일치시키는, 조화시키는 놀라운 마법을 부린 것이 있었어. 시장에서 이렇게 사익과 공익이 무엇될 수 있어? 그렇지, 일치될 수 있고 조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마법을 부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무엇이었어? 그렇지,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었죠? 자,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 알아야 되겠죠? 아, 사익과 공익을 일치시키고 조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마법과 같은 일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 뭐지? 그렇지,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의미하죠. 이제는 얘들아 나와야 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중학생 때 배웠던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말할 수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 시간에 기본적으로 경제 이론들 공부하잖아. 시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생산자와 이제 구매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시장의 균형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치, 얘들아? 그런데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언제나 고정이니? 올랐다 내렸다.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있니? 변동이 있잖아, 얘들아. 주유소 가봐. 기름값 맨날 바뀌어요. 자, 오르락내리락 하지? 이렇게 가격이 변동하면서 어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주잖아. 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면서 최적의 자원 배분을 해주는구나. 아,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산과

그렇지? 또 수유를 무엇해 주는 거야? 아, 조절해 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 애덤 스미스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알수 있어요.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이야기합니다. 시장을 그냥 어떻게 해라.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최적으로 조절해 주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에 의해서 최적의 자원 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거야. 정리해 보자.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옳지 보장해야 한다라고 보겠죠? 왜? 시장에서는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일치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시장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어때? 그렇지, 가능한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보다 정제된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경제적인 자율성을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사익과 공익의 일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이야? 보이지 않는 손이 뭔지 이제 우리 쓸수 있다. 뭐야? 그렇죠. 시장에 무엇 조절 기능? 옳지. 가격 조절 기능입니다. 아,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면서 최적의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라고 애덤 스미스는 신뢰를 보였어요. 결국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면서 사익과 공익의 일치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한 시장 질서의 조화를 그는 강조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시장 개입 및 시장에 대한 간섭은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한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한마디로 어때? 시장을 최대한 자유롭게 무엇해라 내버려 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애덤 스미스의 이런 사상을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 둬라라고 보았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 아이고 잘했다. 자유방임주의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해. 따라서 이걸 뭐라고도 불러? 그렇죠. 비개입주의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비개입주의적인 경제사상 및 정책의 기반을 애덤 스미스가 닦았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그렇지. 개인이. 누구의 이익? 좋아요. 자신의. 이익, 즉 사익을 어떻게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는 데 있다라고 그는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서 분업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자, 교환과 분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것은 나쁜 게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소 시간에, 어때? 최대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 이것을 통해서 자본의 축적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애덤 스미스는 분업을 긍정했다는 것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보면 오핀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분업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핀을 한 명의 노동자가 다 만들었을 때, 모든 과정을 다 만들었을 때랑, 그걸 나눠서 분업했을 때랑, 그 생산량이 그냥 몇천 배씩 막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수 있어. 아, 분업은 최소 시간에 최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아, 그러한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 당연히 분업을 무업했어? 긍정했습니다. 그런데, 삐뽀, 삐뽀. 얘들아, 잘 봐봐. 분업이요, 쌤. 분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들어봤지? 그래, 그동안 사회사상 파트에서 여기저기서 드문드문 나왔던 마르크스가 분업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기억나니?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사유재산을 꼽고 사유재산제를 강하게 비판하지. 그러면서 또 하나, 자본주의적인 노동 방식으로 무엇을? 분업을 지적하면서 그 분업을 비판했잖아. 마르크스에 따르면 분업은 노동 소외와 인간 소외를 가져오는 왜곡된 노동, 강요된 노동이기 때문에 이거 결국 사라져야 한다. 즉, 마르크스가 꿈꾸는 공산사회가 되면 분업 사라진다. 마르크스는 그런 의미에서 분업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거 우리 배웠어. 아, 지금 공부하는 자본주의의 기반을 닦은 고전적 자본주의의 대가. 애덤 스미스는 분업을 찬성한 것과 달리 그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사회주의 사상가 마르크스는 분업도 어떻게 했구나? 비판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을까? 국가는 시장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어때? 당연히 애덤 스미스는 인정할 수 없었겠지. 따라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은 국방과 치안, 공공 통옥 사업, 교정 등과 같은 어떤

어떤, 좋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국방과 치안에 힘써야 된다는 거지. 밤중에 도둑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경찰 노릇을 잘 해야 되고요. 또 외적이 침입하지 않도록 국방을 하는 거. 요 정도 역할,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이야. 밤중에 경찰 노릇을 하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국가를 뭐라고 불러? 옳지. 야경 국가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또 대규모의 뭐 공공 토목 사업, 이런 건 개인이 하기 어렵잖아. 그 정도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얘들아, 여기 또 하나 신기한 말이 있다. 교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요거 알아둬야 되겠다. 요거. 자. 교정은 뭐야? 그치,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얘들아, 그럼 국가가 무엇에 대해서는 교정해야 될까? 그렇지,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선생님 있잖아, 애덤 스미스가요, 자유방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냥 내버려둬야 되니까 국가는 시장에서 어떤 역할도 하면 안 되고 딱 뒷짐지고 시장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만 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 그럼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야. 자, 국가가 시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 어떤 거? 교정의 역할은 해야 해. 자, 뭘 교정해야 될까? 천천히 생각해 보자. 누군가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막 방해해. 반칙을 막 써. 그런 거 국가가 못하게 교정해야 되겠지. 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에 그 작동을 막 방해해. 그럼 어때? 국가가 교정해야 되겠지? 아, 누군가가 시장의 자유로운 그 시장 질서를 막 해방해, 교란시켜. 그러면 그런 건 국가가 교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진짜 가만히만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아, 해야 될 일이 있긴 있어. 교정은 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어디까지나 요 정도의 역할, 이런 최소한 꼭 해야 하는 역할로 국가의 역할은 무엇되어야 해?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아, 그리고 작은 정부에 가깝겠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애덤 스미스식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한계가 있었다. 얘들아, 어떤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 이거 어렵지 않겠다. 생각해보자. 자, 이런 고전적 자본주의 하에서 어때? 생산자들은, 내가 생산만 많이 하면 더 많이 돈을 벌수 있겠다라고 과잉 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막 경쟁을 하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심화되는 이러한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과잉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생산이 막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팔리지가 않아. 그럼 뭐로 전락해버려? 그렇지. 그 생산된 물품들이 다 재고로 전락해버리죠. 그 재고가 공장마다, 상점마다 그득그득 쌓여. 그럼 어때? 공장의 기계는 돌아갈 수가 없어. 멈추게 되지. 그럼 어때? 사장님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된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실업자가 되게 돼. 그럼 가뜩이나 못 샀던 걸더못 사게 되네. 그럼 재고가 어때? 점점 더 쌓이네. 그러면서 공장은 점점 더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는 더 많아지게 되네. 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커다란 공포와 황망한 경제적 위기가 덮치게 되는데,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 여러분 다 알잖아. 옳지. 대공황이라고 부르죠. 자, 경제대공황이라고도 부르고, 경제라는 말을 아예 빼고 대공황이라고까지 불러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식의 이러한 자유방임주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엔 잘 작동을 했지만,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면서 문제점들이 쌓여가고 여러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이런 대공황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이 최적의 자원을 배분해 줄 거야라고 믿었지만 결국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에 성공하더라, 실패하더라. 그래, 실패하더라.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에 실패했네. 오, 잘했어. 시장 실패라고 부르겠다. 시장 실패에 직면하면서 20세기 초에 이러한 고전적 자본주의의 시대는 점점 막을 내리게 돼요. 사실 이제 대공황이 처음 발생했을 때, 아, 그 당시에도 경제학자들은 계속 애덤 스미스 선배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봐. 시장을 믿고 내버려 두면 결국은 사익과 공익이 일치되면서 대공황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어때? 이 대공황은 극복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2.0 버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그래, 수정 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수정 자본주의 대표적인 사상가 누구지? 케케케. 맞아, 케인스예요, 케인스. 친구들이 이제 애덤 스미스의 이름은 척 입에서 나오는데, 수정 자본주의는 누구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괜찮아, 지금 공부하면 되지. 케케케. 자본주의에도 수정이 필요해. 케인스가 되겠네요. 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케인스는

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제 수정 자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던 자유시장 경제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야. 불완전했다는 걸 지적했다는 거야. 불완전하니까 뭐가 필요해? 수정이 필요하지. 하지만 삐뽀삐뽀 잘 봐봐. 케인스가 분명히 자유시장 경제가 불완전해. 그러니까 수정이 필요해라고 말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겠지. 왜냐하면 그도 여전히 자본주의 사상가야. 그러니까 케인스도 당연히 자본주의 사상가로서 사유재산제도 인정하고요. 개인의 이익 추구 긍정하고요. 자유시장 경제 당연히 긍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케인스는 가만히 봤어. 아, 왜 이런 대공황 같은 이런 불황이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잘 봐봐. 생산이 부족한 건 아니었어. 왜냐면 기억나, 얘들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공장마다, 상점마다 재고는 물건은 그득그득 쌓여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생산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뭐가 문제였다는 거야? 그렇지. 그걸 그 쌓여 있는 그 물건들을 사람들이 살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게 문제야. 한마디로 불황의 원인은 결국은 뭐가 부족한 거야? 그렇지. 생산이 아니라 수요가 부족했는데 어떤 수요? 그렇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수요. 유효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유효 수요는 뭘까? 효과가 있는 수요. 쉽게 말하면 구매력이 있는 수요야.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그걸 꺼내서 살수 있는 수요.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네 글자로? 그렇죠. 유효 수요라고 불러. 정리해보자. 유효 수요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수요. 즉,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상징하는데 그 당시에 경제 대공황의 원인은 무엇이었다는 거야? 그 유효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어.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국민들이 소비를 못 하게 되면서 이런 공황이 발생했다라고 진단 내렸다는 거지. 그러면 케인스는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 그렇지. 유효 수요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겠지? 그러려면 결국 누가 먼저 돈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정부가 나서서 돈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야. 정부가 팔좀 걷어붙여서 손에 수정 테이프 들고, 자본주의의 불완전함을 무엇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수정하는 게 필요했다. 정부가 먼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정부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그 부족했던 무엇을, 옳지, 유효 수요를 무엇해야 한다? 잘했어. 창출해야 한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제부터 정부는 시장에 무엇해야 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입주의적인 그런 경제 정책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정리해보자. 케인스는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런 불안과 실업 같은 문제, 이런 걸 해결하려면 이제 누가 나서야 된다. 그렇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서 어때? 적극적으로 시장에 무엇해야 해? 개입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려면 다시 한번 무한반복. 결국 누가 먼저 돈을 써야 돼? 국가가, 정부가 먼저 돈을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얘들아, 정부가 쓰는 돈, 이걸 뭐라고 불러? 재정이라고 부르잖아. 재정 지출을 무엇 하세요? 확대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뭐 어떤 거 있었어? 이 당시에 어떤 정책들이 있었지? 그래, 대규모의 그런 토목 사업 같은 거 하잖아. 댐을 건설한다든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국가가 돈을 쫙 푸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그런 댐 건설 현장에 혹은 도로 건설 현장에 사람들이 막 고용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완전고용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완전고용 나오면 실업률을 좀 감소시키는 그러한 정책들을 완전고용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표현하는구나. 완전고용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실업률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국가가 이렇게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이렇게 대규모로 댐을 건설한다든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공공사업을 펼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취직이 된 거네? 그러면 일을 하고 나서 뭘 받지? 그렇지. 급여를 받겠죠? 그러면 그 급여를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 시장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빵도 사고, 그렇지. 필요한 운동화도 사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겠지. 물건을 사면 상점과 공장에 그득그득 쌓여있던 재고가 어떻게 될까? 점점 팔리겠다. 그렇게 재고가 소진되면 멈췄던 기계는 다시 돌아가게 되겠지. 그러면 공장의 사장님들은 다시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겠다. 그럼 실업자였던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수 있어? 그렇지. 다시 취업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렇지. 다시 월급을 받게 되고요. 그럼 다시 물건을 사게 되고 경제의 선순환이 회복될 수 있잖아. 결론 내려볼까? 결국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무엇을 잘했어? 유효 수요를 창출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게다가 정부는요. 통화량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잖아.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물가 조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개입해야 한다라고 케인스는 주장했어요. 한마디로 얘들아 생각해봐. 예전에는 투자라고 하는 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는 그 투자를 사회적으로 이끌어가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투자의 사회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수정자본주의를 지칭한 대표적인 표현이니까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됐을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할 일이 많아졌겠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복지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복지정책 더 많이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들도 케인즈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장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 그렇지. 큰 정부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수정자본주의의 이론도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자, 어떤 한계가 있을까, 얘들아? 정부가 이렇게 점점 벌크업을 한 거야. 막 거대해지고 막 이렇게 덩치가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화됩니다. 이렇게 덩치가 커진 정부가 수정테이프 들고 시장의 상황에 자꾸 막 이렇게 개입을 하는데 한 발자국씩 늦는 거지. 시장의 그 미세한 그 변화의 흐름을 정부가 그렇지. 항상 그 템포를 놓치면서 개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래 부정부패하면서 비효율성은 점점 더 극에 달하게 돼요. 게다가 우리 국가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고 했잖아. 시민들은 너무 복지에 또 의존하게 돼. 본인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서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뭐 적당히 하고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복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엉덩이처럼 커지게 되죠. 얘들아, 정부가 최적의 자원을 배분해 줄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엥? 정부도 결국 최적의 자원 배분에 무엇하더라? 옳지. 실패하더라는 거야.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는 무엇으로 막을 내리게 돼? 그렇죠. 정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죠. 특별히 이런 정부 실패는 1970년대 여러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이제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전 세계 경제를 타격하는데 큰 타격을 입히는데 그때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보다 더 크게 불거지게 돼요. 자, 이런 정부 실패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제는 자본주의 3.0 버전이 나와야 시대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부름이 있었고요. 그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얘들아, 이름만 딱 봐도 다시 뭐가 나왔어? 자유가 나왔네. 겉봐, 시장에는 다시 자유를 주라니까. 야, 국가야, 너 너무 개입하는 것 좋지 않아? 시장에게 다시 자유를 줘. 새롭게 자유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목소리가 각광을 받았다는 거죠. 신자유주의, 우리 세 번째 자본주의 전개의 모습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있어. 하하하하, 역시 시장엔 자유를 줘야 된다니까. 하하하하, 하이에크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상가가 있어요. 얘들아, 우리 애덤 스미스, 그리고 올치 케인스, 그리고 이제는 누구까지 왔어? 그렇지, 하이에크까지 왔습니다. 하이에크는요, 사회주의식의 그런 계획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비판합니다. 사회주의식의 계획 경제는 아무리 멋있는 말을 갖다 붙인다 해도 결국 우리를 노예로 이끌 뿐이다. 이건 노예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노예의 길일 뿐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해요. 그러면서 국가가 막 시장에 막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거 너무 치명적인 자만이고 치명적인 오만이다. 국가의 공무원들이 막 이런 시장에 막 개입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치명적인 자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쓰는 노예의 길, 치명적 자만 이런 용어들은 하이에크의 대표적인 책
저서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 이러한 워딩들이 하이크 문항으로 제시문이나 선지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친구들 처음부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크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방금 살펴본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좋아, 정부가 최적의 자원 배분에 실패하는 그 정부 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과도하게 그동안 개입을 했다는 거야. 어디서? 그렇죠. 자본주의 2.0 버전인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정부의 거대화에 따른 무엇? 그렇지, 비효율성. 그리고 정부의 부패를 초래하면서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저해한다라고 신자유주의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70년대에 그 석유 파동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서 자본주의 2.0 버전인 수정 자본주의는 점차 힘을 잃게 되고요. 지금 공부하는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를 전후로 시장 경제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쭉 왔던 패턴을 생각해 보면 애덤 스미스는 처음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시장 실패라고 하는 문제점을 통해서 어때? 다시 케인스의 입장이 더 각광을 받게 됐지. 케인스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봤어. 그런데 이러한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도 다시 정부 실패라고 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자 목소리의 힘을 점점 잃게 되고요. 이제 다시 3.0 버전인 신자유주의까지 왔다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즉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어때? 찬성할까? 비판할까? 반대할까? 그렇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흐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어때? 수정 자본주의 하에서 막 벌크업 해가지고 정부가 굉장히 이렇게 거대화됐다고 했었지. 그런데 그런 정부 기능 어떻게 해라? 다이어트 해라. 축소해라. 라고 요구했다는 거 짐작해 볼수 있어요.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누구의, 그렇죠. 개인의 자유와 그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어떻게 해라 극대화할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어요. 얘들아, 잘 봐봐. 특별히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를 강조하면서 시장의 자율성, 시장에게 다시 자유를 주어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는 시장에서의 무엇을 긍정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렇지, 경쟁을 아주 강하게 긍정해요. 얘들아, 경쟁. 경쟁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봐. 한마디로 능력이 있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체제를 인정하자는 거잖아. 그렇게 경쟁을 할때 사람들은 어때?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사익 추구를 더 많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잖아요. 정리해보자.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무엇을? 그렇지, 경쟁을 굉장히 강하게 긍정한다라고 하는 것들 완전하게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이에크는요, 그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의 요소를 잘 활용해서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이것들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얘들아, 이렇게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일단, 그 전까지 2.0 버전의 수정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가 운영하던 그 많은 복지 혜택들,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해? 축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신자유주의가 이제 복지 자체를 싹다 없애버려. 복지 자체를 부정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봐봐. 복지의 전면적인 폐지를 얘기한 건 아니야. 단, 그동안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너무 투머치였다. 너무 과도했다. 그래서 국가 재정에 타격도 주고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꺾어서 너무 복지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요,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복지에 너무 의존하는 현상이 만연해서 복지병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등장했거든요. 시민들이 다 복지병에 걸렸다. 뭐이 정도까지 논의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이 신자유주의 사상가들은 하이에크는 복지 어떻게 해라. 축소해라. 축소해라. 얘들아, 복지를 이렇게 축소하면, 더 이상 예전처럼 국가가 많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겠지. 왜냐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뒀었는데 복지를 줄였기 때문에 세금을 예전처럼 많이 거둘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세금 감면해 줘라. 그리고 예전에는 정부가 시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기업들에게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 각종 규제가 많았는데 그런 규제도 다 어떻게 해? 그렇지, 완화해 주어라. 한마디로 시장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국가가 운영하던 공기업 어떻게 해라, 다시 시장에게 돌려주어라, 민영화하여라라고.

이야기하죠. 얘들아, 공기업. 예전에는 국가가 많은 이런 공적인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았거든. 따라서 다 시장 경제에 맡겨라. 민간에게 다 되돌려주고 그 시장 속에서 경쟁해서 살아남게 해라. 아, 효율성을 추구하게 해라. 공기업을 민영화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주장해요. 친구들이 지금 계속 막 어려운 말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치? 등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너무 잘하고 있어.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어려운 거 이제 안 나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보자.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야 한대. 자, 이게 유연화시켰다는 건 뭘까? 뭔가 말랑말랑, 뭔가 이렇게 막 변화에 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킨다는 건 이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 경영인이 요즘에 우리 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아, 노동자를 더 많이 빨리 뽑아야 되겠다. 자, 기업가가 노동자를 빨리 채용하고 싶을 때는 많이 채용할 수 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몇년 지나다 보면 경제 상황이 바뀌잖아. 이제는 이렇게 많은 노동자를 우리가 다 고용하고 있는 게 필요가 없어. 그거 너무 부담돼. 그럼 노동자를 쉽게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쉽게 편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아,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경영인이 노동자를 쉽게 채용했다가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걸 뭐라고 불러?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부른다는 거야. 아, 쉽게 노동자를 채용하고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해 주어라.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라. 라고 본다는 거죠. 왜? 그럴 때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생산력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인정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어요. 결국에 신자유주의는 계속해서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시장 개방하고 국제적으로도 자유무역 확대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 어렵지 않네.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시장에게 국가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하지 말고 시장의 어떤 질서? 그렇죠. 자생적인 질서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하이크는 질서를 인위적인 질서와 자생적인 질서로 구분하거든. 인위적인 질서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데 이건 결국 정당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경쟁,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따라서 하이크는요. 사회주의식의 계획 경제에 대해서도 매섭게 비판했다고 했어? 기억하지 얘들아. 하이크는 사회주의식의 계획 경제를 뭐라고 비판했어? 노예의 길이다라고까지 비판했다는 거 떠올려 보시면서 아 그가 자유 경쟁 체제를 옹호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죠? 하이크는 사회주의식의 계획 경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엇에 불과하다. 그렇죠. 노예의 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조하는데 하이크는 이렇게 생각했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의식적인 사회 통제 없이도 인간의 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면서 우월한 방법이다. 뭔가 인위적으로 우리 행동을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간 스스로 인간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유일하고도 없던 방법, 우월한 방법이다. 요 정도의 워딩까지도 여러분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은 인간 행위를 조정하는 우월한 방법이다. 요렇게. 선제가 구성된다고 하면 여러분 맞다라고 딱 체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것으로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정리해보자. 하이에크는 권력에 강제적이고도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경쟁을 통해서 인간 행위가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어렵지 않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이 뭘까? 얘들아, 국가의 역할 계속 중요해. 일단 시장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안 되지. 하지만 삐뽀 삐뽀 잘 봐. 잘 봐. 선생님 하이에크는요. 신자유주의자니까 국가가 역시 시장에서 손 떼고 절대 시장에서 어떤 역할도 국가가 하면 안 된다고 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 느낀적 느낌으로 아니 선생님 근데요. 하이에크도 즉 신자유주의도 국가가 시장에서 할 일이 있다고는 보죠. 요 정도 감 잡아야 돼. 자 그럼 어떤 일은 국가가 꼭 해야 되는 걸까? 잘 보자.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야? 국가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시장 질서, 시장 체계, 시장 질서를 운영하는 그런 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누가 할 일이야? 국가가 할 일이지. 다시 해봐.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기반, 조건을 마련하는 건 누가 할 일이야? 국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 자체가

제가 전면적으로 다 부정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게 있겠다. 그치? 우리 그런 클래식했던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시장 실패와 같은 부작용,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초래될 수 있죠. 그리고 노동시장이 위원화됐다는 건 뭐야? 그래, 비정규직이 많아졌다는 거잖아. 그치? 그만큼 서민들의 삶은 보다 더 팍팍해졌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겠죠? 이렇게 자본주의 3.0 버전에 대한 한계도 오늘날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자본주의 4.0 버전을 고민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때? 그래, 자본주의 4.0 버전을 이끌어갈 또 멋진 사상가들이 나올 거라고 선생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애덤 스미스, 케인스, 하이에크의 공통점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겠네. 셋다 자본주의 사상가야. 따라서 셋다다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 인정합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상가니까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통한 자기 이익 극대화 인정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공통점으로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우리 원전 자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건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즉, 어때?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맛있게 식사할 수 있었다. 자비심, 박애심,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에 호소해야 한다.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사익 추구는 어때? 시장에서의 공익과 일치되고 조화된다라는 신뢰를 스미스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서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자료입니다. 먼저 케인스부터 볼게요. 국가는 부분적으로는 과세를 통하여 즉 세금 부과를 통해서 또 이자율을 정함으로써 또 여러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소비 성향에 지도적인 영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즉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소비 성향과 투자 유인의 상호 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 확대는 현존 경제 형태들의 발본적인 파괴를 회피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수단이자 또 개인의 창의가 성공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다. 현재 그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정부 기능의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걸 통한 유효 수요의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케인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 볼게요. 경쟁을 선호하는 핵심적인 주장의 하나는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며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계획과 경쟁은 경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형태로만 결합될 수 있으며 경쟁에 반대하는 계획이라는 형태로는 결코 결합될 수 없다. 계획도 어디까지나 경쟁을 위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본주의 사상가 애덤 스미스, 케인스 그리고 하이에크까지 봤어요.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같이 공부해 볼 거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회주의일 거야.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회주의 목소리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중요해. 마르크스도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민주사회주의도 중요하니까 우리 이어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세요. 먼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입니다. 자, 우리 이미 지난 여러 강을 통해서 마르크스가 이곳 저곳에서 중간중간 등장했기 때문에 다 배운 내용이야. 그러니까 한번 큰 판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죠.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본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 사이에 계급 투쟁이 있어. 이 중에서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있고요. 이 자본가가 지배계급이죠. 반면에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피지배계급 노동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단결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가 단결하는 거야, 노동자.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잃을 것이라고는 우리를 옭아매던 쇠사슬 뿐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서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자본주의가 붕괴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거든요. 자, 이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투쟁을 통해서 결국은 어때?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예측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노동자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붕괴하는 거야. 이렇게 붕괴하게 되면 과도기,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치게 되죠. 그 과도기 동안에는 프롤레타리아가 무엇해야 한다? 독재해야 한다라고 보았어. 왜? 자본가가 그동안 소유하고 있던 생산수단을 몰수해야 돼.
결국은 공산사회로 가려면 사적인 소유가

다 사라지고 생산수단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생산수단을 순순히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과도기에는 프롤레타리아가 일시적으로 독재해야 한다라고 마르크스는 보았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과도기고요. 이 과도기가 지나게 되면 계급이 없는 공산사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공산사회 세 가지가 없는 사회였어. 기억나니? 첫 번째, 사적인 소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옳지, 계급도 사라지죠. 따라서 계급 착취의 수단이었던 좋아요, 국가까지도 사라진다. 이런 공산사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기억나니?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그런 사회였어요. 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노동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진짜 자아 실현, 인간성을 실현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본가에 의해 강제되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은 노동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요. 자신의 손이 부르트도록 명품 가죽 가방을 만드는 그런 제3세계 어떤 노동자는 평생 자신이 만든 그 명품 가죽 가방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하잖아? 이런 노동 소외, 인간 소외가 일어난다는 거야. 노동자는 노동 과정에서 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기 어려워. 그게 노동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야. 노동은 자기 자신의 인간성과 본질을 실현하는 참다운 활동인데, 자본주의 하에서의 왜곡된 노동, 특별히 분업을 통한 이러한 노동은, 노동 소외를 야기할 뿐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분업으로 인한 노동소외까지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는 빈부격차 같은 문제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야? 사적 소유로 인해서 생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생산선을 무엇해야 한다? 공유화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어.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요. 계급 없는 공산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라고 보죠. 이러한 마르크스의 입장은요. 어때? 레닌이 주도하는 그 러시아 혁명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큰 사상적 배경이 된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얘들아, 레닌 주도의 그런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탄생하죠. 얘들아, 그 소련은 그런데 70년 만에 어떻게 돼? 붕괴하면서 이런 사회주의 실험은 막을 내렸다.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이러한 대안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죠, 보다 더 나은 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우리 원전자료 볼게요.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계급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계급투쟁을 통해서 어때?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모든 계급이 소멸하고요. 국가까지도 소멸하면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된 연합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했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오늘 너무 중요한 거 많았죠?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반갑습니다. 우리 세미녀들 파이널 최종 모의고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보면서 우리들의 멋진 파이널을 준비해 보시죠. 1번부터 바로 직진합니다. 윤리학의 분류 문제입니다. 가나다 세 가지 윤리학이 들어가 있고 제시문은 좀 새롭습니다. 재밌게 풀어볼까요? 가나다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무려 3점입니다. 가 윤리학. 뭐뭐 국가의 남부 11개 주에서는 1876년부터 1965년까지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규정한 법을 시행하였다와 같이 도덕적인 관행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럼 어떤 사회나 국가의 도덕적인 관행과 풍습과 행동들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과 기술을 강조한다면 기술 윤리학이겠다. 나범, 윤리학은 흑인에게 부당한 차별을 해선 안 돼. 흑인과 백인을 평등하게 대우해.

해야 해와 같은 바람직한 도덕 규범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럼 바람직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규범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주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4번. 윤리학은 차별이란 정치적 차별을 의미하는가, 경제적 차별을 의미하는가? 평등이란 기회평등을 의미하는가, 결과평등을 의미하는가와 같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메타윤리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술, 규범, 메타윤리학이라는 세 가지 윤리학적인 입장이 잘 정리가 된 상태에서 1번 선지,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한다. 그럼 이건 메타윤리학적인 성격에 가까움으로 가에 대한 진술로는 적절하지 않겠죠? 2번, 나. 한 사회의 도덕 기원, 발달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과적인 설명은 위에서 이야기한 가에서처럼 도덕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기 때문에 기술 윤리학에게 적절하지, 나에게는 적절하지 않겠다. 3번, 다.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네. 메타윤리학이 하는 일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므로 3번의 핵심 과제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가와 나를 엮어서 도덕적 논의의 인식론적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인식론적 구조를 탐구하는 것은 메타윤리학적인 관점에 더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는 가와 나에 부합하는 진술은 아니겠죠. 5번. 나와 다를 엮었습니다. 당위가 아닌 사실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인간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나번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람직한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당위가 아닌 사실의 관점이 맞지 않겠어요. 왜? 당위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실의 관점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나와 다를 함께 엮어서 보았을 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 지점에서 끊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뒷부분에 보면 바람직한 인간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이 지점은 다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메타 윤리학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와 같은 가치 판단과 규범적인 제안, 그것의 실천 자체보다는 윤리학 자체에 대한 분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요모, 조모, 나와 다의 적절한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문제였었고요. 2번 문제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 갑에서는 고마운 단어, 진인이 들어갔는데, 도가의 장자에게서 잘 나오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삶에 애착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혐오할 줄도 몰랐다라고 했으니, 삶과 죽음에 대한 분별을 초월했다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음으로써, 역시나 분별을 초월한 자연의 순환으로서, 계절의 순환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자기 마음으로서 돌을 저버리지 않고, 인 위로서 자연을 거들지 않는다. 그러니 자기 마음, 주관, 편견, 선입견 등으로 무의자연의 도의 흐름에 방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텅빈 마음, 심재 좌망에서 텅빈 마음에 도가 가득 차서 오히려 그 무의자연의 도의 흐름에 따라서 만물을 평등하게 볼수 있으므로 분별을 초월하는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는 장자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문제 풀 때에는 여기에서 기억번호로 바로 한번 직진을 해보죠.
죽음 앞에 초연함으로써 인륜의 도를 완성해야 된다. 앞부분까지는 괜찮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분별을 초월하는 자세로서 죽음 앞에 초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륜의 도를 완성해야 되는가? 아니요. 인륜의 도는 유교가 강조하는 그 관점에서의 도에 가깝고요. 도가가 강조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규범적인 도와 덕을 떠나서 무위자연의 도와 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역번은 먼저 빼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1번 하면서 니들이 가겠습니다. 1번. 도가 온 천하에 실행된다면 그건 명이요. 도가 폐지된다면 그것도 역시 명이다. 도에 뜻을 두어라. 그래서 을도 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도가 어떤 것이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이. 이건 제가 공자에게서 잘 나왔었던 내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 갑이 무위자연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을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천도와 천리 천명으로서 도덕적인 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걸 상기시키며 니은을 가보면 죽음을 감수하더라도 도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한다. 맞는 진술입니다. 유가 혹은 공자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인 삶을 이루고 인격 완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될수 있죠. 그런데 왜 죽음을 감수하더라도라는 것이 되느냐? 우리 살신성인과 같은 개념을 이야기한 적 있죠? 자, 그만큼 현세에서 도덕적 수양을 통해 도덕적 인격 완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그런 도덕적인 의리를 저버린 삶이라면, 죽음을 감수해서라도 도덕을 이루는 것, 도덕적 삶을 이루는 것, 이러한 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공자에게서 그런 개념을 도출해보면 니은번 맞는 진술이다라는 거야. 디귿번 을. 타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인간의 마땅한 감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애도의 감정을 자연스럽고 마땅한 감정으로 보면서 그것을 예로 표현한 것도 존중하는 입장에 가깝죠. 그럼 리을번.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갑을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본다면 그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갖지 않는 것이 좋겠어.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분별, 그래서 삶에 대한 집착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초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 좋겠고, 을의 경우에는 삶 자체에 대한 지나친 집착보다는 도덕성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목표점을 생각해 보아라. 라는 메시지를 줄수 있겠어요. 그래서 니들이 들어가는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윤리였습니다. 3번 갑니다. 담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했고요. 순수 실천이성의 분석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행복론과 도덕론을 구별하는 거다. 행복론에서는 경험적인 원리가 전체 토대를 이루지만 도덕론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다. 도덕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칸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순수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결과, 그 이익, 쾌락, 행복 자체를 쫓기보다는 어떠한 지향점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의 이론을 드러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선지에는 이 내용에 대한 전제를 토대로 칸트가 지향점으로 삼는 도덕의 원리, 이론, 도덕 판단의 기준, 도덕적인 행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가 구성되겠죠. 그 내용이

상황을 확보하지 못해. 보편화가 불가능해. 그러면 도덕법칙은 될 수는 없는 거지. 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니은법. 보편적 도덕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보편적 도덕법칙이 칸트가 지향하는 바인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서 그 자체가 목적이며 상위의 목적이 없는 정언명령, 무조건적인 명령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라고 동그라미를 딱 치려고 한 순간 멈추고, 아, 조심해야 되겠다. 왜? 여기선요, 명령의 형식이라고만 했거든요. 아, 명령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정언명령도 있지만 가언명령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는 건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지만 보편적 도덕 법칙이 아니라면 가언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아, 이 지점을 흔들려고 낸 선지구나. 그래서 니은번을 빼주는 것이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디귿번,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준칙의 근거가 될수 없다. 없다. 이기 때문에 틀렸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기역번에서 말한 그 준칙, 내가 세운 행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두고 내가 세운 경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운 주관적인 행위의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어떤 원칙을 세웠다면 그것이 나의 준칙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준칙이 옳은 거냐, 옳은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냐, 이 판단까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동의 기준 세우는데 그때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게 반영될 수 있어? 준칙이라고 하는 건내 기준인 거야. 내 원칙. 그럼 여기에는 반영될 수 있지. 근거가 되기도 하지. 라고 가겠죠. 물론 칸트 입장에서 그러면 옳은 행동은 이라고 하면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동이어야 그게 진정으로 옳은 것이긴 하지 라고 말할 것이고, 따라서 디귿번 빼줍니다. 이러한 조금의 사소한 뉘앙스이지만 정오답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해요. 1번,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될수 있다. 될수 있죠. 여기 경향성이라는 단어가 또한번 등장했어요. 나의 무엇인가를, 나의 이익이나 행복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것에서 비롯된 행위라면 의무에 맞는 행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의무에 맞기만 한 행위는 될 수는 있죠. 물론, 그게 옳으냐? 그 얘기는 여기 없는 거예요. 칸트한테 그럼 어떤 게 옳으냐로 간다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 도덕적이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리을 선지에는 그래서 그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가 옳은 행위냐, 의무에 맞는 행위가 옳은 행위냐, 이걸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경향성에서 비롯된 내 행위가 의무에 맞는 그만큼의 행위는 되어줄 수 있나요?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의무에, 왜 강하게 표현해서 의무에 맞기만 한 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 행동이 될 수는 있죠.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겠지만 의무에 맞는 정도는 되는, 의무에 맞기는 하는 이런 행위는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고, 그래서 리을번도요, 여러분 이 느낌 아실 거예요. 디귿의 선지와 느낌이 약간 유사하게 이 안에서 학생들을 자꾸만 옳고 그른 거, 선이고 악이고 이걸 딱 명확하게 판단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옳지 않은 거라 그랬는데 왜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될수 있다? 뭔가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뉘앙스를 자기 관점에서 잘못 잡아버리면 오독을 하게 돼요. 그런 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을번 자체는 그 진술로는 맞는 진술입니다. 기역 리을 들어가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칸트나 공리주의에서 이렇게 난도를 높이는 지금까지 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롭게 출제되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맙죠, 우리로선. 4번 갑니다. 가나의 공통된 입장이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가와 나는 성과 사랑의 윤리 부분인데, 가에서는 전적으로 쾌락 추구. 결혼과 출산, 사랑으로 제약하는 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당사자가 서로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 서로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성적 관계라면 정당화. 그러면 자유주의 입장인 거고, 꼭 나오는 거 아시죠? 자유주의여도 가로에 친 부분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덕적 기준이 되는 단서가 된다는 거. 4번. 성의 고유한 가치는 서로에 대한 사랑. 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랑이 동반된 성이라면 정당화. 이러한 성은 반드시 상대방의 인격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그럼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라고 했기 때문에 중도주의적인 입장이고, 그런 중도주의에서는 인격적인 교류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럼 공통된 입장인 것과 아닌 것 판단해 보겠습니다. 1번. 정당한 성적 관계를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이 존재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 이런 성적 관계가 어떤 경우에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요를 판단할 때 가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나는 중도주의적 입장에서 각각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2번. 혼전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 문제 세팅 자체가 보수주의가 빠져있는 세팅이죠. 자유주의와 중도주의는 모두 결혼, 부부, 출산에 대한 이런 책임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둘다 예스라고 하겠습니다. 3번. 바람직한 성적 관계는 상호간의 인격적인 교감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상호간의 인격적인 교감은 나번에서 강조하는 것이긴 한데, 가번의 경우에는 해악을 주지 않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으므로 3번은 갑이 X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통된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라고 하면 3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4번.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쳐서는 안 돼. 오, 네. 가의 입장에서 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했고요. 또 나번의 입장에서는 인격과 하나 되는 경험인 것이고,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고, 기본적으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대방한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친다. 이건 옳지 못한 거죠.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도 공통적으로 긍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책임 이행이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조건은 아니야.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2번에서 설명했었던 근거처럼 보수주의가 빠진 가와 나의 관점에서는 공통적으로 예스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5번 문제로 가보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갑과 을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갑은 정의 원칙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 그렇게 합의된 정의 원칙들을 난 이러이러이러하게 본다. 이걸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기로 한다. 로이스의 입장인 것이고, 여러분들 처음부터 로이스인 거잘 알았겠지만 항상 강조드리죠. 제시문, 특히나 로이스와 같은 중요한 사상가가 나왔을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개념 짚어보듯이 공부해두기. 1번. 모든 사회적 가치들 혹은 가치들의 모든 집합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분배 영역에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돈은 성직의 영역에서는 부적절하고, 통상적으로 경건성이나 신앙심이 시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성직이라는 영역과 뭐 시장이라는 영역 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한 경계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시장 혹은 뭐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활동에

영역과 관계된 기준은 되어줄 수 있지만 그 돈이 성직이라는 영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성직에서는 경건성, 신앙심이라고 하는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각자의 영역에 어울리는 기준들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명확하게 경계가 지켜져야 한다를 이야기하는 왈저의 입장이에요. 그 왈저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교재 안에서도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한 번쯤 이렇게 상기시켜 볼수 있는 구도로 아, 고맙네. 내가 혹여나 나올 수도 있는 걸 깜빡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챙겨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롤스 왈처의 구도를 두고 이거 저는 지울게요. 1, 2번은 롤스가 왈처에게 주는 비판입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결과의 불평등은 허용될 수 없음. 2. 롤스 입장이 아니므로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따른다면 결과의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2번.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는 제한될 수 없음이 롤스의 입장이 아닙니다. 롤스는 물론 정의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고 그것에서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 또 챙겨봐야 될 것이 그러한 기본적인 자유가 축차적인 서열상 우선성을 갖고 있는 제1의 원칙이긴 하나 그것이 절대적이냐, 혹은 무제한적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할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절대적이라고 한다거나 무제한적이라고 할수 없다. 매우 강조했었죠? 그러니 제한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롤스의 입장이 아니므로 롤스가 제기할 비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빨리 신속하게 말할 때 비판의 구도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는데요. 롤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롤스가 제기할 언급이 되지 않는다. 그럼 1, 2번에서 구도 A 정리해봤고요. 이제 역으로 왈저가 롤스에게 주는 구도인데요. 3번.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롤스가 간과하지 않죠. 롤스는 이 사회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사회 구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낌 오죠? 왈저에게서 정오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둔다기보다는 롤스에게서 정오 판단의 역할을 좀더줄수 있게 3번 선지도 그 가중치가 롤스에게 중요하게 가했어요. 그럼 4번. 정의 원칙은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의 산물이어야 함이라고 왈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시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고 있고 그 분배 영역의 기준들에 대해서는 그 역사, 문화적인 특수성이 반영되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 왈저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 그런 특수성이 반영돼야 되는데 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하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므로 4번과 같은 전제를 토대로 당신은 이 점을 간과하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 롤스와 왈처의 구도에서는 꼭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4번이 정진술로 정답 되겠습니다. 5번. 복합평등이 실현된 사회에서는 어떠한 불평등도 존재할 수 없음. 이 지점이 왈저의 입장이 아니겠습니다. 왈저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다원적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이 왈저의 입장이 아니므로 왈저가 제기할 비판의 구도에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왈저가 나온다면 이 구도가 굉장히 빈출됩니다. 학평 정도에서만 생각해 보았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아직 평가원에서는 왈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않았었던 거고요. 그쵸? 연계 교재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럼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의 가벌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해요. A부터 C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벤다이어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시민불복종이라는 키워드가 이미 눈에 잘 들어오는데 갑은 시민불복종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인가 판단해 보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실험을 방지하거나 중요한 야생지역을 보존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일 유일한 방법이라면 시민불복종으로 인해 법에 대한 복종심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럼 뒷부분의 문장은 간단히 강렬하게 말하자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비용 대비 혜택 결과의 이익을 고려해 보면서 이 시민불복종이 어느 정도의 손해나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도출되는 결과적인 이익으로서 이 사회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싱어인 것이 명확하거니와 그런 싱어에게서 동물의 문제나 환경 문제 같은 것들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언급이 제시문에 들어간 좋은, 우리에게 좋은 공부거리가 되는 제시문입니다. 을범. 사회가 평등한 사람들 간의 협동체제로 해석되는 경우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부정의한 법과 제도에 복종할 필요 없다. 정당한 시민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향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롤스에게서 참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두고 벤다이어그램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1번부터 5번 풀면서 설명드리기도 하겠지만요. 우리 지금 수험생으로서의 생윤러라면 이러한 문제들의 형식을 풀어낼 때 정오답이 깔끔하게 도출되기 위해서 문항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팅? 그 방법을 묵과해서는 안 되겠죠.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갑을 을. 의 입장에 있는데 이것들이 두 사상가 모두에게서 유의미하게 좀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갑만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롤스가 꼭 얘기했던 건데 이건 갑한테 판단하기보다는 롤스한테 꼭 들어간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갑만의 입장이라고만 나왔네? 이런 이유로 한 다른 편의 한 사상가에게서 중요한 정오 판단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런 방법 기본적으로 숙지해놓은 상태에서 1번 갑니다.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 싱어만의 입장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싱어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공리 증진을 위해서요. 다수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매우 불이해. 그래서 이 시민사회에 불의, 정의가 아닌 불의를 초래하고 있어. 그렇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1번 선지는 싱어의 입장으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싱어만의 입장인가요? 라고 했을 때요. 아니요. 맞지 않아요. 불복종 정당화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정당화 가능해요.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3번, B니까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시민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 시민불복종의 결과에 불행한 결과를, 그러니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지의 문제도 고려해봐야 돼. 와 같은 이유는 둘의 공통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요소죠. 그래서 공통점으로 정답이네요. 정답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3번 B는 대체 뭐를 말하는 걸까?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모든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이다. 이게요. 싱어와 롤스에게서 공통점인지 생각해봐 라고 하는 타겟팅보다는 아 이거 롤스한테 진짜 중요한 선지잖아. 롤스한테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는 사회는 제시문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내가 이미 줬는데 만약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야? 라고 하면 그 롤스에게서 매우 부정의한 체제의 사회이거나 혹은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여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한 사회의 경우에는 시민불복종보다는 좀 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라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완전하게 정의로운데 바꿔야 되는 법, 불복종해야 되는 법이 없어야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겠죠.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를 호칭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더 정리해보면 롤스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일 수도 있고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일 수도 있어서 불복종 성립하지 않는 사회가 모두 부정의한 사회야 라고 롤스는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선지는 롤스에게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지이기 때문에 싱어는 어떤 거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롤스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에 넣어도 안 된다. 이건 롤스의 핵심 개념으로 매우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물어봐왔던 거다. 이거 한번 답해봐라.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아닌 거지만 중요한 개념이어서 강조드렸습니다. 그럼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사회 기본 구조가 매우 부정의한 경우에도 무력에 의한 저항은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정의한 사회예요. 매우 부정의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라면 무력에 의한 저항이 때로는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겠다. 을만의 입장이니까요. 롤스만 딱 판단해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5번도 롤스에게서만 판단을 합니다.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집단의 수가 늘어날수록 시민불복종의 효율성은 계속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불복종에 가담하는 이 규모에 대한 제한이나 혹은 시민불복종이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 또, 만약 그러지 않았을 때이 시민불복종이 어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롤스 입장에서 보자면 시민불복종의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효율성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제한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것이 초래할 문제점, 불행한 결과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것이 명확하고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형식 안에 들어가 있어서 형식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들이 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은 싱어와 롤스의 시민불복종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출제 요소들을 잘 상기시켜 줄수 있는 문제였어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7번 가보죠.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 3원형 비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갑을병이 누구인지 빨리 판단해 볼까요? 자연 상태는 인간의 생존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의 영향력이 강해져서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은 예속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각자는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두어야 한다. 일반 의지라는 단어 자체는 루소, 맞죠? 에게서 아마 단서로 꼭줄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반 의지 나왔다. 루소라고 이름 쓰는 거에 포커싱을 두기보다는, 그래. 이 루소인 줄 알겠는데. 알겠는데, 자연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반 의지를 얘기할 때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둔다라고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공부해보는 자료로 활용하기. 1번.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위반자를 처리할, 처벌할 권리를 가지므로 사람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판결할 공통된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어.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은 이러한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고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거야. 이게. 로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네요. 병번.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홉스적 관점이에요. 마지막 1번을 볼게요.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서는 법도 없고, 법이 없는 곳에서는 불의도 없고, 인간이 그러한 가혹한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정념과 이성이 있다.
라고 보는 홉스. 사회계약문자 세 사람을 다 넣은 문항이라는 거죠. 그럼 기업권 판단해 보겠습니다. A와 F는 루소가 두 사람에게 주는 비판의 구도인데, 시민 모두가 입법권을 소유함.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간과하는군요. 아, 역시나 중요하다고 찝은 게 나왔어요. 루소가 등장하는 순간 주권의 문제와 입법권 문제가 물어볼 만한 매력적인 소재이긴 해요. 그리고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루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권자가 시민이죠. 그 시민들이 그래서 입법권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 내용 그대로 루소는 시민 모두가 입법권을 소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루소 입장 맞겠죠? 좋아요. 그러면 그 입법권을 시민 모두가 소유한다라는 것을 당신들은 간과하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홉스의 입장으로 보자면요. 주권과 입법권 누구한테 있어요? 리바이어던한테 있죠. 그러니 루소가 홉스를 봤을 때에는 아닌데 입법권과 주권은 시민이 갖는 건데? 아, 그래. 입법권만 얘기해보자면, 시민 모두가 입법권을 소유해. 근데 당신은 그걸 간과하고, 리바이어던이 절대군주가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라고 말하는 구도. 즉, F의 구도는 가능하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또 하나 남은 판단 조건이 A이네요. 로크도 이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요. 로크에게서는 사회계약으로 사회 상태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입법부가 만들어지죠.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서 입법부가 만들어지고 그 입법부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 루소가 그 로크를 봤을 때에도 입법권은 시민 모두가 갖는데, 근데 왜 당신은 입법부가 그 권한을 갖는다고 할까요? 라고 이러한 문장으로 당신은 이 점을 간과하는군요. 라고 말할 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리면 이 셋의 조합에서 루소가 특이한 거예요. 입법권의 문제에 관해서 시민 모두가 갖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루소가 봤을 때에는 홉스 절대군주가 갖고 있어. 로크 입법부가 갖고 있어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루소가 아닌데 시민 모두가 갖고 있는 건데라는 비판의 구도가 가능합니다. 이거 참 짧지만 강력한 내용이에요. 니은범 가보겠습니다. 루크가 루소한테 주는 비판인데요. 사회계약의 위반자들에 대해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처벌할 권한을 가짐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루크 입장에서 사회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공평무사한 재판관,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재판관, 그리고 그것을 처벌할 권한 등이 국가에게 넘어가는 거죠. 국가가 그 권한을 갖고 처벌이 이루어져요. 재판, 판단과 처벌이 이루어져요. 그럼 루소는 그걸 간과하냐? 루소 역시도 처벌의 권한은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국가가 그것을 공권력으로 처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루소가 이것을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니은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 가볼게요. C와 E인데요. 홉스가 두 사람에게 주는 비판으로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음. 이건 홉스에게서 중요한 개념 맞아요. 키워드 주권. 이것도 꼭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권자가 리바이어던이죠. 그 리바이어던의 입장에서 봤을 때그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홉스가 루소를 바라봤을 때요, 루소가 이야기하는 주권은 시민들에게 있죠. 그 시민들이 일반 의지의 지배하에 세운 그 주권, 사회계약의 형태를 보면 그 주권 자체는 루소가 말하는 주권이요. 그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 없는 거죠. 루소가 그걸 간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직읍범, 비판의 구도에 적절하지 않는다라고 빼줄 수 있어요. 1번, 자연 상태에

에서도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함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아, 이것도 꼭 나올 만한 주제예요. 로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지만 분쟁의 문제가 생겨서 내 소유권이 잘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사회 상태에 들어오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 불의, 내 것, 니 것의 구분이 없다고 했으니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는요. 따라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존재함,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존재함,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리을과 같은 비판의 구도가 성립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고, 사회계약론이 워낙 중요한데다가 루소까지 들어간 세 명의 구도에다가 비판의 구도까지 됐으니 이 문제는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해 보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입법권, 주권, 소유권, 이렇게 핵심적인 주제로 서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혹은 어떤 점에서는 공통점인가, 이런 거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복습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8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계 사용과 노동의 분업이 증대함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독특한 개성을 상실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로서 지녀야 할 모든 매력을 잃게 되어서 프롤레타리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단조롭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작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기계의 단순한 부속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노동 소외, 인간 소외를 이야기하는 마르크스의 관점인 것이고, 이 지점에서 바로 기억으로 연결이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뉴팩처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의 노동자는 기계의 단순한 부속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생산한 생산물의 결과를 내가 소유한다거나 사용할 수가 없고, 그저 단순히 나 역시 기계의 단순한 부속품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생산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빼줍니다. 니은번, 계급이 소멸한 공산사회에서 국가 주도화에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되는가? 결정적인 하나를 두고 나머지는 마르크스에게서 중요한 단어들이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계급이 소멸해야 돼. 공산사회가 도래해야 해.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돼야 돼. 이건 마르크스 입장에서 예쁘게 정리된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게 다 깨졌어요. 어떻게? 국가 주도화. 틀린 거죠. 공산사회라고 하는 것은 계급도 소멸하고 국가도 소멸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왜 국가가 소멸해야 되는가? 그가 생각했을 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설명해 보자면, 자본을 소유한 착취 계급이 그렇지 않은 계급들을 착취하는 구조와 제도를 정당화시켜주는 시스템의 국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소멸돼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한방 때문에 니은도 빼줄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된다. 지금 이 문제의식이 노동 소외라는 단어로 딱 집약이 되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적 소유 철폐. 너무 맞는 얘기고요. 복습하실 때 이렇게 해두세요. 디귿번에 사적 소유 철폐, 그래서 니은번에 계급 소멸, 국가 소멸, 따라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니은 디귿 선지에 중요한 개념이 잘 들어가 있어요. 1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업화된 노동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본가의 부를 증진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면에 문제가 남는 거죠. 노동자는 자아실현이 되지 않고 단순한 노동자, 단순한 그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고,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실현을 할수 없는, 자아실현을 방해되는 상태가 되는, 즉 노동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번도 예스입니다. 디귿과 리을의 정진술 개념으로 꼭 한번 체크해 두기.

9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를 하는데 순서도의 입장으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갑은 기술은 수단일 뿐이야. 그 자체는 선도학도 아니야. 이거는 야스퍼스에서 꼭 나오는 얘기고요. 기술은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 광기를 부릴 순 없어. 그럼 여기에서 빠져있는 중요한 개념. 근데 그거 활용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윤리적인 성찰 필요해. 이거 기억하세요? 1번.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연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어.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되는 거야. 하이데거. 두 사람의 중요한 구도에다가 빈출된 제시문이고요. 이걸 두고 선지로 가보면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윤리적 성찰 필요해? 제가 말한 대로 이건 야스퍼스도 예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이데거 물론 예스입니다. 그러니 과학기술에 대한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에서는 윤리적 성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와 아니오로 갔기 때문에 기억번은 1단계에서 빼줄 수 있는 핵심이 되고요. B. 야스퍼스에게만 묻습니다. 기술 그 자체가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수 있어? 아니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니은번은 노인데 예스라는 구도이므로 니은번도 빼줄 수 있습니다. 디귿번, 릴번 모두 하이데거에게만 묻는 구도입니다. 기술은 인간 사회의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도록,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또 리을번, 기술은 감추어져 있는 존재 모습을 드러내주는 수단으로서 탈은폐, 알레테이아의 개념이 하이데거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러고 보니 이 문제는 하이데거에게서 정진술이 되는 부분을 한번더 복습할 수 있고, 야스퍼스에게서 혹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기억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10번 문제 가지요.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벤다이어 3원형의 벤다이어 그램이 있고, 이 상태에서 갑을병은 갑. 인간은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을 명확히 알므로써 장인처럼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자연의 주인이 된다. 반면 동물은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아. 따라서 각 기관의 배치에 따라 작용하는 기계와 같아. 동물 기계론을 이야기하는 데카르트입니다. 1번.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정복자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자멸한다는 걸 배웠어.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의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평범한 구성원과 시민으로 변화시켰어. 레오폴드에게서 중요하고 유명한 제시문이죠. 병법. 유기체는 고유의 선을 추구하면서 존재를 이어가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에 의해 개체가 돼. 한 개체를 이해하는 이런 방식은 무생물인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아. 테일러의 입장에서 고유의 선과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인간 중심, 생태 중심, 생명 중심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졌고, 기역번 A는 갑만의 입장으로 맞는지 판단해 봐야 하는데,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수 있다. 어머, 이거 자연과 윤리를 할때 제가 맨 처음 강조드리는 건데요.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자이고요. 따라서 이 지점에 대해서 누가 긍정할까요? 라고 하면 자연과 윤리에 나오는 모든 사상가들이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기역번은요, 데카르트만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그런데 간만의 입장으로 법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역번은 빼줄 수 있네요. 니은번.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과 개별 생명체의 이익은 항상 동등하게 고려돼야 돼. 야, 이거 레오폴드 들어가면 꼭 들어오는 구도인 건데. 생명 공동체 안정성,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생각해 보면요. 레오폴드는 전을론자로서 생명 공동체의 안전성, 온전성, 신빙성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죠.

개별 생명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전일론자인 레오폴드에게서는 이두 가지가 항상 동등하게 고려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을만의 입장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네요 라고 빼줄 수 있겠습니다. 디귿번 C. 인간 이외에도 인간의 도덕적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존재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요, 탈인간 중심주의자인 레오폴드와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 대상으로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테일러는 유기체들,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 생태계 자체, 혹은 그 생태계의 구성원들, 그들을 포함한 생태계. 그래서 그 뉘앙스를 생각해 보신다면 디귿번은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맞고, 리을번, 인간 생존을 위해 동식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이것도 우리가 매우 강조했던 거죠. 갑을병 사상가, 인간 중심주의건 탈인간 중심주의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식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리을번은 갑을병의 공통 입장으로 적절합니다.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연과 윤리 문제였고요. 데카르트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11번 갑니다. 갑과 을이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은 정보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탄생하는 거예요. 누구나 대가 없이 이용해야 되고요. 사회 발전을 가져오는 공공재예요. 사적 소유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하면요, 그건 안 돼요. 라고 갑은 정보에 대한 공공재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입장이네요. 을은요, 누구나 대가 없이 정보를 생산하겠습니까? 창작자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해야 창작 의욕이 고취가 되고요. 그러다면 그런 창작 의욕이 고취되면서 양질의 창작물도 탄생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을의 경우에는 창작자의 노력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네요. 그럼 선지 판단 가볼게요. 1번 갑.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 부여는 새로운 창작 활동을 촉진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오히려 을의 입장에 가까울 수 있겠고, 갑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보의 사적 소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므로 갑에게는 적절하지 않겠어요. 2번 갑. 정보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거 역시 을에게 가까운 입장이겠고요. 갑은 대가 없이 이용해야 합니다라고 분명 말해주고 있으므로 갑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죠. 3번, 을. 정보에 접근할 기회는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야 하나요? 을의 경우에는 대가 없이 정보를 생산하겠냐?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이익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므로 을이 긍정할 선지는 아니겠어요. 오히려 무료로 대가 없이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갑의 입장에 가까운 주장이었어요. 4번.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로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예방해야 된다. 공유와 불평등 예방은 역시나 갑이 갖고 있는 주장과 가까워요. 을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한 보상, 그래서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고요. 정답은 수준 높은 지적 창작물, 정보 등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로, 갑번은 그런 점에서 정보를 대가 없이 공유함으로써 더 좋은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요? 1번은 아니요, 그거보다는 정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더 좋은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에 가까운 거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월하게 풀 수도 있는데 선지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5번으로 가야 되는 구도였네요. 자, 12번 갑니다.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서 을 사상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갑은 뭘까요? 어떤 시민사회가 구성원 모두의 동의에 따라 현재 시민사회를 자발적으로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남은 마지막 살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건 딱 칸트가 하는 말이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시민사회가 해체하기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건그 사형이 집행됨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 예방 효과와 같은 또 다른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응보주의적인 관점의 칸트인 거죠. 반면, 을은 형벌의 강도가 아닌 지속성이 인간의 정신에게 큰 효과를 끼친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베카리아 입장이에요. 교정역 정의를 이렇게 좌표 평면을 보니까 또 새롭네요. X축, 형벌의 주목적이 범죄 예방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둘 중에 베카리아가 더 높죠. 나가 더 높아요. X축은 높다. Y축, 국가가 살인자를 사형할 처할 권리를 가짐을 강조하는 정도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사형 문제예요. 칸트는 사형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계약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가 사형이라는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Y축은 낮음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럼 G, 사형이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형벌임을 강조하는 정도는, 아, 이건 딱 칸트가 강조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베카리아는 낮음으로, G축은 낮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미음을 체크해줘야 되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교정적 정의 중요한 소재인데 좌표 평면으로 적용해서 풀어봤습니다. 13번 가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문화산업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보여요. 아마 아도르노 이야기겠죠. 그에게서 주장은 대중은 자본의 기획에 의해 미리 자신의 수준에 걸맞게 만들어진 대량 생산물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또 비판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시스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문화산업에서의 가치의 유일한 척도는 얼마나 이목을 끄는가 또는 얼마나 포장을 잘 하는가에 달려있다. 가치의 편차는 생산물의 실질적인 가치나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끊임없는 획일화가 강요된다. 이 아도르노 입장에서 이 획일성을 꼭 생각해 보시면 정오 판단의 중요한 근거를 만들어 줍니다. 1번.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조종할 수 없다가 아니라 미리 기획된 소비 시장에 의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지 않는 진술이고요. 2번. 문화산업은 대중들에게 다양한 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산업이 그만큼 발달해지면 다양한 미적 체험을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강조한 것처럼 다양해진 것 같지만 그건 자본에 의해 미리 기획된 획일화된 규격품과 같은 거야.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규격품과 같은 획일화된 것 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미적 체험이 있을 수 있겠어? 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 문화산업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개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 온전히 발휘할 수 없고, 미리 기획된 것 속에서 획일화된 시스템 안에서 규격품들을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 3번이 정진술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화산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 아니고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이목을 끄는가, 얼마나 잘 포장이 되어 있는가. 실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이 없이 또 다른 것, 예술의 자율성 자체가 아닌 어떤 상품적인 가치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5번. 문화산업은 예술 작품의 경제적 효용 가치보다 미적 가치를 중시한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근거대로 보자면 미적 가치나 예술적인 자율성이 아니라 경제적 효용 가치가 더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아도르노에게서 학습했었던 개념들을 동원하면 깔끔하게 정답이 나오네요. 잘하셨습니다. 14번은요, 사파를 보면 진멜이라고

바로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문학의 형식은 그림의 강연자의 제시문을 충분하게 줌으로써 제시문의 내용과 선택지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죠. 진멜의 유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가 생각한 유행이라는 점은 모방이라는 점에서는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또 한편으로는요, 차별화 욕구도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 또 한편으로는 차별화 욕구. 그래서 이두 가지의 측면이 모두 충족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3번 선지로 연결이 돼요. 가보시면요. 유행은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와 개성 표현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킨다. 이거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내용들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1번. 하이게층은 스스로 특수한 유행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류 계층에서 창출되는 것은 극히 드물거나 거의 없는 일이라고 진멜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여기에요. 유행은 상류 계층에서만 발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을 판단 근거로 삼더라도 1번은 아, 맞지 않구나 빼줄 수 있고요. 2번. 유행을 계층적 차이의 산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니요. 여기 보세요. 유행이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한다는 사실에 입각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계층적 차이의 산물인 게 맞아요.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럼 4, 5번 선지가 남았잖아요. 유행을 통해 표현되는 양식은 변화하는 것이 아닌 고정적인 속성. 아니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소멸됐다가 새로 창출됨으로써 계속 변화해요. 변화하는 것이 아닌이라고 하면 틀려요. 다섯 번째, 상류계층은 자신들의 유행이 하류계층으로 확산되면 그 유행에 더 집착 안 해요. 위에서 말한 대로 상류계층에서 유행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게 낮은 계층에 의해서 동화되는 순간에 유행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버려요. 상류계층,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들을 누군가가 따라한다. 그러면 그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변화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지점을 생각해 보면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 그래서 진멜의 유행에 관한 문학. 제시문으로도 충분히 판단 가능하고요. 개념적으로도 챙겨두면 좋겠고요. 출제된 바도 있는 내용입니다. 15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인간과 비종교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엘리아대 입장이죠. 자, 요 구도로 꼭 나와서 이제 개념적으로도 많이 정리가 된 사상가예요. 1번 선지를 보시면 인간의 노력 없이는 세계 안에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성스러움의 존재,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없이도 현현되어 세속의 성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죠. 그것이 인간이 노력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신은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 모두에게 성스러움을 드러낸다. 아, 맞아요. 성스러움의 현현은 종교적 인간이건 비종교적 인간이건 모두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건은 뭐냐? 비종교적 인간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 자체는 2번의 진술 자체는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3번. 인간은 이성에 의한 과학적인 탐구만으로 성스러움을 인식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탐구가 아닌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걸 믿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제성을 부여한다라고 분명 말해주고 있죠. 4번. 성스러움 그 자체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인간의 감각을 초월해서 거룩한 절대적인 존재자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가 자신을 세계 속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라고 하면 맞지 않다. 다섯 번째, 돌, 나무처럼 세계 내에 존재하는 자연물 그 자체는 숭배의 대상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봐봐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세계에 혹은 새 속에 현실에 성스러운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의 대상은 그 자연물 자체가 아니라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룩한 절대적인 존재. 이게 숭배의 대상인 겁니다. 요거 중요한 선지가 되겠고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꼭 나오는 포인트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16번 가겠습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이네요.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환자의 체세포에 삽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 것이고, 주로 환자 자신에게만 영향 끼치기 때문에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 가능. 이거 우리가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걸 을의 입장에서도 질병 치료를 위해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는 데에는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을이 더 나아가서 수정란이나 발생 초기에 배아의 유전물질을 삽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갑이, 그건 후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갑은 불허예요. 여기서 핵심 결정 나왔습니다. 을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허용, 갑은 불허. 그래서 선지 화면으로 먼저 가보면 4번에서처럼 후세대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한 유전자 치료, 이것도 허용할 수 있나요? 갑은 아니요, 을은 네, 라고 한게 정답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입장에서 봤을 때 1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허용 가능한 유전자 치료가 존재합니까? 네, 체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둘다 존재한다라고 긍정하고 있었어요. 2번 환자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치료, 그게 체세포 유전자 치료였어요. 말을 바꾼 거예요. 허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의 경우 후세대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기본적으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영향 주게 되는데, 다음 세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 불확실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다섯 번째,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자발적 동의 하에 시행되어야 됩니까? 지금 3번에서 논의했던 거 전제로 보면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요, 후세대의 자발적 동의 여부가 불확실해요. 불확실한데 그걸 동의 받고서 시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으로는 맞고요. 이 문제 자체가 체세포,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이두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지점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인가 잘 나오는 구도예요. 이럴 때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선지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17번 가보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봐라? 아, 이거 예술가 윤리죠. 갑은요, 음악은 즐기는 것이고 사람의 감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즐거우면 사람의 목소리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표현된다. 다만 즐거움이 표현될 때, 아, 도리에 맞아야 되는구나. 도리에 맞지를 않으면 혼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옛 임금은 올바른 음악을 제정해서 즐기면서도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사악한 기운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음악에 악에 있어서도 사회 질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음악을 옛 임금이 제정하고 즐기겠다라고 보는 순자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1번, 어진 사람은 일을 할때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폐해를 제거하는 데 힘쓴다. 그래서 교리 강조하는 무가의 입장인데요. 그 무가에서는 비악, 음악을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이익이 안 돼요.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즐거움은 준다라는 걸 인정은 해요. 문제는 아름답지 않아서도 즐겁지 않아서도 아니고, 위로는 성황의 업적에 부합하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무가의 입장인 거죠. 그럼 기역번, 음악의 바람직한 역할은 인간의 본성 발휘를 돕는 데 있다. 안 돼요. 순자는 성악설이기 때문에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아니고 라고 이거 한 것에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줄수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 소재죠. 디귿범 맞는 얘기고요. 리을범.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용과 관련돼서 판단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효용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 점으로 보자면 음악은 사회적인 효용과 관련해서 판단되어 봤을 때 효용을 높이지 못할 것 같은데 이익이 덜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음악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 같은데라는 결론으로 갈 거예요. 그럼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음악의 가치를 사회적인 효용과 관련해서 판단해 봤을 때 이러한 도리에 맞는 음악은 오히려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줄수 있어. 그렇다면 도리에 맞는 음악은 우리가 추구할 만해 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그 결론점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제로서 사회적 효용과 관련해서 판단되어야 되나요? 둘다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귿과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가볼까요?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해성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제시문이 좀 길긴 하지만 원효의 입장에서 화쟁론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원흉 회통을 이해할 수 있고요. 좀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 상황은 정책 담당자가 국민 여론을 수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요. 다수의 의견만이 항상 옳다. 아니고요. 국민의 의견이 아닌 정치인의 의견만이 옳으니까 그것을 반영해라. 이거 역시 아니에요. 다수만, 정치인의 의견만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들의 귀를 기울이고 좀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고 수렴해가는 것이 더 적절한 정답일 거예요. 다음, 모든 의견을 통합하는 건 불가능하다. 담당자의 직권을 결정해라. 아니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가봐야 돼요. 네 번째, 통일 정책을 다른 국가의 걸 똑같이 모방해서요. 아니요. 역시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5번에서처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융합될 수 있어요. 원융회통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19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롤스의 해외 원조예요. 그런 롤스의 입장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원조의 최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세심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강조점을 두면서 1번, 질서 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된다. 안 돼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되지만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개념이었죠? 2번. 정치제도가 수립된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정치제도가 수립되었지만 불리한 여건에 고통받는 사회로서의 정치제도를 수립한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이 될 테니까요. 세 번째,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는 원조의 목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만약 그 사회 내부에 불리한 여건, 로 정치 문화적인 전통이 결핍되고,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지위의 면에서, 권리의 면에서, 인권의 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회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사회로,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원조 목적으로 허용 가능해요. 네 번째, 그렇다면 그런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섯 번째,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회일지라도 원조 대상이 될수 있어요. 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받는 사회라면 그렇다는 거죠. 적절한 것은 3번이에요. 기출되었었던 핵심들이 잘 반영되어 있죠? 20번 문제에 가보면,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갑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비폭력으로서의 혁명을 강조하는 갈퉁이잖아요. 그에 비해 을은 공화정체와 연맹을 이야기하고 있는 칸트의 입장이에요. 1번 선지에서 문화적인 폭력은 모든 유형의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다. 핵심 개념이죠. 두 번째, 폭력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된다. 라는 폭력의 삼각형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잖아요. 세 번째,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환대권은 그가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평화연맹에 속해 있는 국가의 자유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제연맹과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성을 갖는 거 중요한 내용이죠. 다섯 번째.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 정치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갑의 입장에서 구조적인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고, 을의 입장에서는 공화정체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거예요. 잘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쭉 가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고, 모두 모두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만들어 놓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능 기출을 분석하게 될 김현진입니다. 아마 여러분 책 첫 페이지를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문장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문장의 구성 몇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죠? 영어에는 크게 다섯 가지 형식이 있다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문장의 구조를 먼저 한번 짚은 후에 이 문장의 구조 내에서 어떻게 영어 문장이 출제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1형식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배우셨죠? 주어랑 동사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마 배우고 계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크게 주어와 동사가 있고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나 수식해주는 표현은 충분히 등장할 수 있지만 문장의 구성은 크게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 형식 문장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오셨을 거고요. 3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형식은요. 주어, 동사, 또 뭐가 있죠?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고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4형식이고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5형식이라고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2, 고3 정도면 이 정도 문장의 형식 정도는 모두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의 형식에서 지금 겹치는 부분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핵심 요소가 보이는데요. 그게 뭐죠? 일단 모든 문장에는 지금 주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짚을 내용은요. 주어에 대해서 짚을 거고요. 두 번째 보이는 요소, 필수 요소 중에 동사가 보이실 겁니다. 역시나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동사를 정말 면밀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형식부터 나타나는 게 지금 보어 자리가 있습니다. 보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친구들을 우리는 보어라고 부르죠. 자, 3형식에 있는 이 아이 뭡니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을, 무엇무엇, 을, 무엇무엇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주어, 동사, 보어, 그리고 목적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페이지부터 한번 문장을 살펴보시자면, 우리 문장에서 주어가 맨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주어가 단지 명사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명사만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명사나 명사구 혹은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brave fisherman caught the shar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용감한 어부가 잡았다, 무엇을 잡았다? 상어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brave fisherman 이라고 해서 명사구가 지금 주어 위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 용감한 지금 어부라고 하는 이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구나. 여기까지 너무 쉽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 보시면요. Talking about your feelings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의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고 있는 ing 뭐야? 동명사다. 그지? 자, 그래서 ing가 띄고 있는 이 동명사. 혹은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주어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감정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is a healthy way to express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감정들을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동사를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어떤 동사를 잡는다고 우리 배웠을까? 단수 동사를 잡는다고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너의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개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feelings가 아무리 복수형이어도 우리 동사는 단수로 잡기로 약속했어.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볼까요? 절의 형태가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어가 절의 형태로 길어진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문 볼까요? What the author wants 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주어를 어디까지 끝나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동사 앞까지. 이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동사 전까지가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at the author wants 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저자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얘들아, 내가 여기 what을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럼 이때 what은 뭘까? 여러분들이 아는 what은 두 가지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 의문사 what 아실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할 때, 너뭐 해?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문사 what이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 여러분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셨을 거냐면 선행사를 포함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따로 명사가 등장하지 않지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서 무엇무엇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들아, 저자가 여기서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면 얘는 단수 취급해줘야 맞죠.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를 보니 is 단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원하는 것은 is unclear, 명확하지는 않아 라고 하는 문장 구조죠. 주어 자리에 절의 형태가 올 수도 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주어가 길어질 경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주어가 너무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형식상의 주어로 대체한 다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형식상의 주어는 가주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주어 뭐라고 잡죠? is로 잡죠. 그래서 형식상의 주어, 즉 가주어로 대체한 다음에 내용상의 주어를 뒤에 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문을 먼저 볼까요? It is natural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했는데 이때 is은 가짜 주어, 즉 가주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짜 주어가 있다는 말은 진짜 주어도 있다는 말이겠죠? 진짜 주어가 that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natural that he should not understan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그것을 알아듣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that 이하에 나오는 주어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앞에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가짜 주어

주어인 it을 놓고 진짜 주어인 that은 뒤로 뺀 이런 형태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에 대해서 짚어본 거고요. 동사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문장의 기본 단위인 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장 살펴볼까요? What interferes with my work is the noise coming from downstai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동사 어딨어? 이 문장에? 이 문장의 동사는 is, 여기가 지금 비동사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인데, What interferes with my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또 나왔다. 얘들아, 뭐뭐 하는 것은? 내가 방금 저거 뭐라 그랬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나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단수로 잡았어요. Is the noise coming from downstai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소음이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문장이 매우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 자리가 is로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요? 주어를 수식하는 어구나 삽입 어구를 제외한 주어의 핵과 수로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렵다. 그치?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주어와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야. 어떨 때에도 주어를 수식하는 어구나 삽입 어구를 제외한 즉 주어가 길어졌을 때도 이 문장의 핵심인 주어와 이 문장의 핵심인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시 볼까요? The old buildings of a mountainside farm were surrounding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오래된 빌딩은 빌딩인데 어떤 빌딩이냐면요. Of a mountainside far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 쪽에 위치한 그 농장 쪽에 old buildings, 오래된 건물들은, 오래된 빌딩들은 were surrounding us,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요? 동사는 were. 이 부분을 동사로 잡으면 좋겠다. 그치? 자, 그러면 진짜 주어를 찾을 건데요. 저는 수업에서 찐 주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찐 주어 어딨어? 찐 주어는 the old buildings. 여기가 진짜 주어야. 그러면 여기 뒤에 아무리 of가 수식을 해주고 있어도 여기서 진짜 주어는 old buildings라고 하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뒤에 were이라고 하는 복수 동사 온거잘 보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같이 볼까요? The Titanic,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것은요, 컴마 찍어서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데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것은요, one of the largest ships ever mad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배들 중에 하나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찐 주어를 잡으라면 누구로 잡으시겠어요? 찐 주어? 타이타닉으로 잡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찐 주어 잡았으니 찐 동사 잡아야지. 동사 어딨어요? 바로 밑에 is 여기가 지금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배들 중에 하나인 타이타닉호는 여기가 진짜 주어 is famous for its trage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비극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얼마나 길어졌든지 간에 주어와 찐 동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너무 절실히 공감하게 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세 번째. 관계절이나 동격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무슨 말이야? 주어가 길어졌음에도 주어의 핵과 수로 동사를 파악해야 된다. 찐 주어와 찐 동사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문 보시죠. Animals.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That live in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에 사는 그 동물들은 찐 주어 누구? Animals. 맞지? 자, 그래서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물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get their oxygen from the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에서 그들의 산소를 공급받는다라고 지금 얻는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주어가 아무리 수식을 받더라도 진짜 주어, 진짜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짚었으니 우리 이제 뭐 짚어야 돼?
목적어, 보어 짚어야죠. 자, 첫 번째 목적어부터 갈 겁니다. 목적어로는 뭐 쓸 수 있냐면 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등 다양한 형태가 쓰인다라고 되어 있으니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한번 볼까요? I expect to pass the science t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기대한다. 뭐 하는 것을 기대한다? 냐면요. To pass the science test. 과학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기대한다. 라고 나와 있죠. expect 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음 문장. The survey show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연구는요 보여줍니다. 그 설문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that 이하를 보여준대. More people are buying on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shows 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that절이 나와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2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2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보세요. 요즘 많이 기출문제에 등장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익숙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적어가 긴 경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주어가 긴 경우에 뭐라 그랬어? 가주어 it을 앞에다가 둔 다음에 진짜 주어는 뒤쪽으로 뺀다 그랬어. 그러면 목적어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긴 경우에는 형식상의 목적어, 가목적어로라고 부를게요. 가목적어 it을 대체한 다음에 다음 내용상의 목적어를 뒤에 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예문 볼까? Don't you find it unpleas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그거 너무 불쾌하지 않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때 it은 가목적어. 왜? 목적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목적격 보어가 묻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가 목적어 it을 놓은 다음에 진짜 목적어인 that 이하를, to 이하를 뒤쪽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쾌하지 않아? 뭐 하는 것이? To walk in the rain? 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너 빗속에서 걷는 거 불쾌하지 않아? 라고 물어볼 때 여기서 뭐가 등장한다? 가 목적어. 그리고 뒤쪽으로 빠진 이제 이 친구가 뭐다? 진 목적어.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해 하시거든요. 근데 가 목적어가 문제로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 목적어도 쓸 수 있구나. 진짜 목적어는 뒤에 등장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지금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어입니다. 자, 보어로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분사 등의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다. 역시 다양한 여러 꼴의 애들이 올 수 있는 거구나. 예문 한번 볼까요? I observed someone. 나는 누군가를 관찰했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coming toward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관찰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 구조 볼까? 나는 관찰했다. 누군가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관찰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5형식 문장에서 이때 coming 이라고 하는 거는 someone,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진행 혹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사용해주고 있다. 그치?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분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분사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분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 이거 기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관찰했다.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보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게 예문으로 나온 거고요.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는 올 수 있지만 부사는 올 수 없다.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는 오지만 부사 못 와라고 하는 거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예문 볼까요? That game, 그 게임은 will make them more excite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들을 훨씬 더 뭐하게 만들 거야? 훨씬 더 신이 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 보어 자리에 excited 라고 하는 형용사만 올 수 있지 excitedly 라고 하는 부사는 올 수
없다는 거죠. 얘는 솔직히 너무 이제 아닌 것 같은 그런 단어니까 당연히 안 넣으시겠지만 여러분, ly, 즉 부사가 보어 자리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꼴을 보면요. more excited 이라고 해서 과거 분사가 등장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그 게임은 만들어줄 거야. 그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어줄 거야? 더 신이 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신이 나는 거지. 신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excited 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쓰이는구나. 까지도 같이 잡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느 정도 개념은 다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체크업 테스트로 같이 한번 어느 정도 학습이 됐는지 살펴볼 건데요. 1번부터 볼까요? That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is가 나올까, to be가 나올까를 줬다는 거는 지금 동사 찾으라는 말이지.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 동사 자리는 아마 여기가 돼야 될 거야. 왜? 앞에 부분까지가 주어니까 주어가 절로 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that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that이 이끌고 있는 절이 주어로 나왔고요. 우리 그러면 동사 뭐로 쓴다고 했어? 단수 동사로 쓴다고 했어. 그래서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은 is true, 사실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비동사 is 넣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to 부정사는 나올 수 없죠. 동사 역할을 못 하니까요. 자, 2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interviewer asked Maya if 혹은 that she had any job experience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요. 물어보았습니다. 마야에게 무엇 무엇을 물어보았는데 그녀가 그 직업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 if랑 that 중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해석상 if가 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 수 있지. 왜 that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ask someone that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 이 that의 해석은 무엇무엇을 요청하다, 요구하다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 어떠한 직업 경험이 있는지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해석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한 번이라도 그 직업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해석이 되려면 여러분 if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석도 여러분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 문법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요즘은 해석을 완벽하게 할줄 알아야 문법을 풀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해석까지도 완벽하게 꼼꼼하게 해주셔야 해요. 자, 3번 볼까요? The big lecture room suddenly got quiet 혹은 quietl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큰 강의실은요,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선택지가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자리예요? 문장 구조에 있어서? 보어 자리입니다. 그치? 그래서 주격 보어로 이 lecture room, 강의실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는 상태를 지금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은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 조용해졌다. 언제? When the professor ente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딱 들어서자마자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보어 자리에 얘들아 뭐못 들어간다 그랬어? 부사 못 들어가고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quiet. 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4번 문제. Learn 혹은 learning a new language is a very important and useful for many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얘들아, learn 이라고 하면 동사, learning 이라고 하면 동명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의 뒤에 따라가다가 동사가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 동사가 있어, 비동사로. 그러면 앞에 명령문으로 동사가 또 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learn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 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여기 지금 동사 있네. is very important and use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많은 이유에서 라고 하는 문장이죠.
역시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동사로 받은 것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를 두 번 쓰는 거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틀리면 X 표시할 겁니다. X 표시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고치기도 해볼 거예요. 자, be courageous under all circumstances requires strong determin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 이때 be가 나왔다는 거는 동사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뒤에 동사가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쭈쭈쭈쭈쭈 따라가다 보니까 동사 있다. 그러면 여기 동사가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eing 혹은 뭐 to be도 괜찮겠죠? 뭐 하는 것은 being courageous under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용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동사로 받았다. 그치? 모든 상황에서 용기가 있다는 것은요. requires strong determin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한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거죠. 동명사 주어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being이나 투부정사로 바꾸면 좋겠죠. What we call ice cream today was created in the early 17th centur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 이거 것은 뭐라 그랬어? 벌써 이번 강의에서 세 번째 나오고 있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대답하셨으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was created, 만들어졌다, 수동태가 나오고 있죠. 그치? 아이스크림이 스스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만들어졌는데 17세기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이상이 없죠. 17세기 초반이라고 하는 과거에 만들어졌으니까 was 나온 거 괜찮고요. 그리고 앞에 절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단수 was로 받은 것까지도 너무 완벽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etter educational programs for foreign worke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it을 보는 순간 반가워야지. 왜? 얘 뭔데? 가주어잖아요. 가주어면 뒤에 진짜 진주어가 있어? 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있네. 진짜 주어. 그치? 자, 그래서 it is necessary. 필수적이래요. 뭐 하는 것이 필수적이냐면 to establish better education program. 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누가 봐도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이거를 주어 부분에다가 쓰면 동사 찾기가 더 어려워. 그치? 그래서 가짜 주어 it, 가주어를 앞에다가 두고 진짜 주어를 뒤쪽으로 뺀 이런 형태의 문장이었네요. 오케이. 자, 8번 가봅시다. 8번 앞에 별표 붙어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조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겠네요. 자, the more clues we solve, the easier we find this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장의 꼴 보자마자 이거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다 라고 하는 거 아마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흔히 여러분들이 더비더비라고 부르죠. 더 뭐뭐하게 되면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우리가 그 실마리를 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The easier we find this to find,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누락된 특징들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라고 하는 해석이야. 자, 그러면 여기 this 나오는 게 괜찮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문장 구조가 지금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거든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We find this easy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 문장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문장을 새롭게 이렇게 쓰면요. We, 우리는 찾는다. 이것이 쉽다는 것을 찾는다. 라고 하는 이 문장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얘들아 봐봐. 뒤에 투부정사가 이어지고 있어. 얘가 뭐야? 쌤이 아까 전에 별표치라고 했었던 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짜 목적어라고 하는 걸 텐데 가짜 목적어, 우리 뭐로 쓰기로 했어? it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we find it easy. 우리는 그것이 쉬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this가 아니라 뭐라 써줘야 돼? 가 목적어 it을 써줘야지 맞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가 목적어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별표 쳐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한번 고쳐볼 건데, One more thing you need to do is to join a club devoted to mathematic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가 해야 할한 가지 더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수업을 할때 계속 말할 거거든? 동사가 어딨어? 이 문장에 동사가 어딨니? 라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같이 지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특히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인데, One more thing you need to do 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해야 하는 한 가지 더. 는 무엇이냐면 to join a clu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devotes라고 하는 동사가 한번더 등장하네. 얘들아, 지금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가 두번 등장할 수 없지. 그러면 얘를 무슨 꼴로 바꿔 줘야 되냐면 앞에 나오는 club이라고 하는 동아리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친구로 바꾸면 너무 좋겠다. 그치. 자, 그래서 너는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동아리는 동아리인데 어떤 동아리야? Devotes to mathematics이라고 쓰여져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수학에 헌신하는, 수학에 전념하는 동아리에 가입해야 돼 라고 지금 바꿔주고 싶잖아? 그러면 얘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로 바꿔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때 쓰여져 있는 devotes를 devo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바꿔주면 좋겠죠. 수학에 전념하는 동아리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동사가 두번 등장하면 안 되니까.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로 바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10번 문제에 When we examine our lef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가 우리의 왼쪽을 볼 때, 자, 왼쪽을 볼 때, our well-being and troubles showing up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왼절, 웬 부사절이 지금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다음 문장엔 이제 주어 동사가 등장할 차례야. 그러면 뒤에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자, 그러면 뭐를 동사로 만들어줘야 될까? showing up 부분에서 이 show를 우리 동사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ing를 확 떼버리고요. our well-being and troubles라고 하는 주어, 복수 주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troubles, 문제점들은요, 뭐라고 받으면 좋을까? 복수 주어니까 show라고 받으면 좋겠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문제점들은요, show up more, 훨씬 더 많이 등장하게 된다. 라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누누이 반복하는 게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 동사가 없네? 그러면 동사를 만들어줘야겠네. 라고 하는 부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1번이요. One of the problems of traditional farming being that the growing seasons of For crops can be limited 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역시나 동사 찾아보세요. 문장이 길어질수록 동사 찾아야 돼요. 동사가 없어. 그치? 동사가 없는 거 느끼셨을 건데. 자, 그럼 어디를 동사로 만들면 좋을까? being을 동사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가 그럼 지금 주어라는 말이겠고, one of the problems of traditional farm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 농업의 문제점들 중 하나는 진짜 찐주어 누구야? 찐주어 찾아보면 원이지. 찐주어가 원이니까 그럼 여기 동사는 뭐로 잡으면 좋을까? 단수 동사 is로 잡으면 너무 좋겠죠. 그치? 그래서 전통적 농업의 여러 문제점들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is that 이하입니다. The growing season for crops can be limi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농작물이 자라나는 시기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문장이었네. 오케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 동사 잡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동사를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주어랑 일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12번. The most common mistake made by amateur photographers being that they are not physically close enough to their subject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찾아야겠지? 동사? 없다. 그치. 동사 없어. 그럼 동사 만들어줘야겠지?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이 being을 우리는 동사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그 앞부분까지가 뭐라고? 주어 부분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앞부분까지 주어인데 해석해보자면요. 가장 흔한 실수는 흔한 실수인데 어떤 흔한 실수냐면요.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실수.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찐주어? 미스테이크지. 그래서 그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만들어내는 그 가장 흔한 실수는 그럼 여기 뭐로 받아야 될까? 단수 동사 is로 받아야겠지. Is that 무엇이냐면 가장 흔한 실수는 that they are not physically close enough to their su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에 충분히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다는 거다. 너무 멀리서 찍나 봐요. 그쵸? 자, 그래서 역시나 지금 여기서도 동사 잡으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동사 잘 잡으면 아무 문제 없었죠? 자, 그럼 우리 벌써 마지막 체크업 테스트 한번 살펴볼 겁니다. D번이죠.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찾아서 우리 바르게 한번 고쳐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 Though chocolate may be kept in the refrigerator or freez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콜릿이 아마도 be kept 하면 수동태가 나와 있네. 그치? 그래서 비록 초콜릿이 보관되어 줄 수는 있지만 어디서 보관되어 질수 있냐면요. 냉장고나 혹은 냉동실에서 보관되어 질수 있지만 얘들아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 나온 거 보면 얘 뭐예요? 수동태다. 그치? 초콜릿이 수동적으로 보관이 되어지는 게 맞지.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보관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이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보관되어 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it will take on the smells of other foods in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내 그 다른 음식들의 냄새를 빨아들이게 될 거래요. 그치? 냄새를 입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라? taste before us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먼저 한번 맛을 봐라. 그 초콜릿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맛을 봐라. 라고 해서 지금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동사를 주어로 지금 동사가 앞부분에 등장한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 taste라고 하는 동사 오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초콜릿을 상대로 수동태로 쓴 것도 괜찮고 명령문을 쓸 거니까 taste라고 하는 동사 쓴 것도 괜찮죠. 자, 그럼 아직까지 틀린 게 없네. Also, making sure to bring chocolate to room temper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making sure 한거 보니 얘 동명사 주어인가? 그럼 동사 빠르게 찾아봐야겠다. 동사 있어? 동사? 없어. 그러면 얘 뭐로 바꿔야 돼? 아, 얘를 우리 명령문, 앞에 나오는 명령문 형태로 또 바꿔줘야겠네. Also, 또한, 뭐 해라? Make sure to bring chocolate to room temper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초콜릿을 먹기 전에 상온에다가 좀 보관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네. 자, 그래서 너가 초콜릿 먹기 전에 상온에다가 조금 둬. 왜 그런 거냐면, as frozen bits of chocolate always strike me as rather hard and tastel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상온에다 둬야 되냐면 꽝꽝 얼은 그 초콜릿 조각은요 항상 strike A as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거든요. A에게 비한 인상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꽝꽝 언그 초콜릿은 나에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 rather hard, 아우 너무 딱딱하네, 혹은 and tasteless, 아우 맛이 없어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꼭 초콜릿을 먹기 전에 상온에다가 보관해라라고 하는 지금 명령문 사용하고 있는 문장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크업 테스트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 기출 문제 풀어봐야겠지. 자, 1번부터 기출 문제 한번 같이 가볼 겁니다. 2019학년도 4월 학력평가 29번이라고 되어져 있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여러분, 우리 강의 자체가 어법 어휘 강의예요. 그죠? 그래서 해석에 몰두하다기보다는 저희는 어법 포인트만,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되는 부분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풀어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OT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The present moment feels special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은요,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껴지고, it is real. 현재는 실제 존재하는 거죠. However, much you may remember the past or anticipate the future, you live in the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얼마나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든,
너가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던지 간에 여러분은 뭐 한다? You live in the present.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라고 지금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아, 현재 순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으려나? 라고 하는 거 예측하시면서 다음 문장 Of course, 당연히 순간은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면 During which you read that sentence is no longer happ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장 보시면요. 당연히 순간은 순간인데 라고 하는 지금 순간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고 바로 뒤따라 나오는 거 During which 예,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맞지?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절 뒷부분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알려줄게. 자, 순간은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면요. During which you read that sentence.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지. 그래서 너가 그 문장을 읽은 그 순간, 지금 이렇게 해석할 거잖아. 그러면 You read that sentence during the moment.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렇게 문장 구조를 만들어냈을 때 자연스러우면 얘는 맞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생각보다 문법 포인트로 많이 나오니까 지금 눈여겨두세요. 얘를 원래 문장으로 바꿔봤을 때 자연스러우면 얘는 맞는 문장이야. 자, 그래서 너가 그 문장을 읽는 동안에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럼 찐주어 누구야? 더 모먼트지. 그치? 자, 그래서 찐주어 이즈를 더 모먼트를 잡았으니 찐 동사 잡아야지. 동사 어딨어? 이즈가 동사겠네. 자, 그래서 너가 그 문장을 읽었던 그 순간은요. is no longer happening. 더 이상 일어나고 있지 않아. 이건 이제 과거야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그러면 during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까지 괜찮다고 넘어갔으니 this one is. 자, 이 문장에서 이제 조금 멘붕이 오셨을 수 있죠. This one is.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this는 the moment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순간은 i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is는 앞에 나오는 비동사를 대신 받아준 거지. 자, 그래서 너가 과거에 그 문장을 읽었던 그 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순간, 현재의 순간은 현재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문장 해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현재의 순간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in other words,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른 말로 해보자면 it feels as though time flo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대.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in the sense that 이라고 하면 얘들아 수거 표현이거든.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몰랐다면 적어주세요. 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라는 점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The present is constantly updating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밑줄 어디 그어져 있어? 제귀 대명사에 그어져 있어. 자, 제귀 대명사. 얘쓴거 괜찮을까? 라고 하는 거 확인하려면 목적어랑 이 문장의 주어가 같은 아이면 우리는 제귀 대명사 쓰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the present, 현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업데이트한다는 점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self가 앞에 나오는 주어인 the present를 가리키는 거 맞아? 맞지. 자,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데이트한다는 점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석을 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it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 나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이유가 해석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없다면 itself 자체를, 제기대명사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 너무 외우지만 말고 해석을 동반해서 문법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래서 we have a deep intui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깊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직관 뒤에 뭐가 붙어 있어? 대시 붙어 있어. 그리고 또한번 대시 붙어 있어. 문장을 우리 좀 크게 보자고. 자, 문장을 크게 봤을 때 우리는 깊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관이 뭐냐면 설명해 줄게. The future is open until it becomes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오기 전까지는 아직 열려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직관을 가지고 있고 and that the past is fix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석은 됐지? 자, 그럼 해석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때 등장하는 이 that들 무엇인가요? 설명해 볼까? 이때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거 지금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 있어요. 자,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추상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intuition, 직관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나오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경우에는 우리 얘를 동격의 that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깊은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를 우리는 동격의 that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때 3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등위 접속사 and, or, but 이런 걸 우리는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대시 올 자리가 맞을까라고 하면 맞을까? 맞지? 왜? 지금 동격의 대시 두 번 연결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as time flows,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This structure of fixed past, immediate present, and open future gets carried forward in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잡아볼까? 쌤이 너무 강력한 힌트를 줬지? 끊어버렸잖아. 자,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동사 어딨어? get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찐 주어 찾아봐. 진짜 주어,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진짜 주어는 This structure,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잡으셨으면 정말 문장 구조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동사 여기 있고, 주어 여기 있으니까, 자, 이러한 구조, 어떤 구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Fixed past, 아, 과거는 너무 정해져 있고, 현재는 지금 당면하고 있고, 그리고 open future, 미래는 너무 열려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구조는 gets carried forward, 앞서 나가고 있대요. 어디 안에서? 시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통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 과거는 고정됐고, 현재는 내 지금 앞에 당면에 있고, 미래는 아직 열려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자, 여기서 봐야 될거 뭐야? 진짜 동사가 gets로 나온 이유는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까지 같이 짚으시면 너무 좋죠. 문제뿐만 아니라. 자, 7번 문장에 제가 별표 하나 쳐뒀습니다. 여러분들도 별표 치셔야 돼요. 자, yet, 하지만, as naturally as this way of thinking is, 문장 구조가 너무 이상해 보여. 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면, as naturally as 이 부분이 원래 이 문장의 보어 자리에 있는 애거든? 자, 그래서 보어 자리로 다시 휙 보내버려 봅시다. 그러면, 하지만, this way of thinking,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과거는 고정돼 있고 미래는 열려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is as naturally as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긴 하지만 as naturally as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근데 쌤이 뭐라 그랬어? 얘 원래 보어 자리에 있는 애라고 했잖아. 그래서 형용사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왜? 강조해 주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보어 자리에 있는데 얘들아 지금 근데 뭐가 붙어 있어? ly가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왜? 보어 자리에 부사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럼 부사 안 넣을 거야? 뭐 넣어야 돼? 그냥 natural이라고 쓰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과거 고정돼 있어. 미래 열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you will not find it reflected in sc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이런 사고를 과학 안에서는 못 찾아볼 거래. 오케이. 자, 그럼 과학 얘기 등장하고 있네. The equations of physics do not tell us which events are occurring right 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equation 하면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의 방정식은 아, 물리학도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 그냥 과학이잖아. 그래서 물리학의 방정식은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 않냐면 which events are occurring right now? 현재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지, 무슨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과학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아. 즉, they are like a map without the you are here symb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리학의 방정식 은요, 마치 뭐인 것 같냐면요, 너가 여기 현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는 지도와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과학에서는 현재에 대한 지표가 없다라고 정리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the present moment does not exist in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then, the equation of physics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재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의 방정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neither does the flow of tim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마지막 5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한번 볼까요? does의 밑줄이 그어져 있지.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볼까? neither 이 있어. 얘들아, neither 뭐야? 부정어잖아.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오면 우리 뭐 해준다 그랬어? 주어랑 동사 도치시켜준다 그랬어. 위치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물리학의 방정식 안에는 현재 순간이라고 하는 거 없어. 그리고 뭐도 없어? The flow of time.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고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해석됐으니까 neithe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갔으니 주어, 동사 위치 바꿔주는 거 당연하겠다. 그러면 이 동사가 정말 주어랑 일치해? 이것만 봐주면 되겠네. The flow of time이라고 하는 거 단수죠? 단수 동사 잘 받고 있네. 그럼 5번까지도 괜찮다. 그치? 갑자기 기출문제로 들어와서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기출문제를 척척 풀수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완강까지 갔을 때는 척척 풀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한번 강의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2016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8번 문제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첫 번째 문장. Sometimes perfectionists find that they are troubled because what they do, 혹은 whatever they do, it never seems good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때때로 그 완벽주의자들은요,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완벽주의자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아, 완전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 왜 그런 거냐면, because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것. 얘들아, 지금 what 이번 시간에 네 번째 등장하고 있어. 이제 알아야 돼. 자, what 뭐예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까? 혹은 whatever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던지. 로 해석할 건지 그걸로 한번 승부를 봅시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It never seems good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뒤에 무슨 절이 등장하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즉, 얘가 because 이하의 주절, 주인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주어, 동사 다 갖추고 있는 주인절이 나왔는데, 얘들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이랑 what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두 개가 등장해, 한 문장에.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갈 거라고? Whatever they do라고 하는 해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완벽주의자들이 나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한데 왜 그런 거냐면 whatever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던지 간에 그것 자체가 절대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래. 왜? 완벽주의자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데 늘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에 안 차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whatever로 잡고 넘어가시고 if I ask 만약에 내가 물어본다고 한번 쳐봅시다.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for whom is it not good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있어서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건데?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고 쳐봅시다. 누구 기준이야, 그거? 누구한테 완벽하지 않아? 라고 물어본다면 they do not always know the answ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래. 글쎄, 누구한테 완벽하지 않다는 거지? 라고 완벽하게 답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after giving it some thou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한 이후에 they usually conclude that 그들은 무슨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요. It is not good enough for them and not good enough for other important people in their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아, 그것이 나한테 즉, 그들한테 충분히 좋지 않다는 거야. 그들한테 있어서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혹은, and not good enough for other important people. 그들 인생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결론 짓게 된대. 깨닫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this is the key point. 이게 이제 핵심이야. Because, 왜냐하면, it suggest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무엇을 보여줄까?

노력 중인 기준이라고 하려면 충족, 시키다, 능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능동의 의미를 갖는 거 어딨어? meet지. be met 하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충족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나는 여기까지 해야 진짜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may not actually be you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너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만큼까지 해야 내가 진짜 잘하는 거야 라고 세운 너의 기준 있잖아. 너의 기준이 그게 사실은 너께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Instead, 그 대신에 누구 거냐면 the standard, 기준은 기준인데 어떤 기준? You have set for yourself. 너 스스로 세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Maybe.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너가 스스로 세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the standard of some important person in your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세운 기준일 수도 있다는 거지. 너 스스로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such as parents or a boss or a spou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상사나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세운 그런 기준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live 혹은 living. 자, 이거 두 개 우리 연습 많이 했다, 이번 시간에. 그치? 자, live가 나오면 동사니까 명령문이 될 거고 living이라고 하면 동명사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live your life in pursuit of someone else's expectation is a difficult way to live. 자, 문장 보면서 뭐 느꼈어요? 뒤에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자, 비동사가 동사로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앞에 동사가 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접속사도 없잖아. 그래서 이때 live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쓰지 말고 우리 동명사 living이라고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삶을 사는 건데 in pursuit of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추구하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쵸?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is a difficult way to live.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동명사 living을 잡았으니까 단수동사 is로 잡는 거 너무 괜찮은 방법이네. 그치? 우리 이거 연습 이번 시간에 많이 했다. 그래서 if the standard you set. 그래서 만약에 너가 세운 그 기준이 were not yours,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다면 it may be time. 이제는 시간일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래? To define your personal expectation for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대를 뭐 할? 정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라고 지금 제안해주고 있는 거죠. 너만의 목표를 좀 세워봐. 너만의 기대치를 좀 세워봐 라고 하는 거죠. And make self-fulfillment your go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목표를 자기 충족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마지막까지 문법 한 번만 볼까요? It may be time. 시간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시간이냐면 첫 번째, Define your personal expectation for yourself. 너 스스로를 위한 개인적인 기대를 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너의 목표를 자기 충족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 and, 등위 접속사 and가 to define, to make, 이거 두개 동사를 이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다 풀었고요. 그러면 whatever로 잡았을 거고 meet 그리고 맨 마지막에 living이라고 하는 문법까지 봤으니 우리 답은 4번으로 잡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1강 마무리되었어요. 1강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분 강의에서 다룬 지문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 5번에 있는 문법 선지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어법, 어휘, 포인트 스스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만 듣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오답을 고른 이유를 반드시 옆에 기록을 해 두시고 내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또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강부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잖아요. 첫 강의니까 여러분 끝까지 완강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서 강의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럼 저는 2강에서 만나요. 안녕!

제주도 서귀포 한라산 중턱. 제주도 최초의 항일운동 유적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3.1운동보다 5개월 앞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 발상지였던 법정사는 당시 일제에 의해 불태워졌고 지금은 역사를 간직한 터만 남았습니다. 법정사 숙녀들을 중심으로 신도들과 농민들이 모여 거사를 준비했던 장소. 목적은 일본인을 쫓아내고 원래의 한국 시대로 회복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700여 명 주민들과 함께 무장 항일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 행동을 이끌었던 강창규 지사와 총지휘자였던 김연일 지사도 모셔졌습니다. 지휘부를 비롯해 40여 명이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도 전 일제의 폭압에 맞섰던 역사. 주재소를 공격하고 일본 경찰과 대치했던 격렬한 항거였습니다. 흔적으로 남아있는 법정사는 그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미밋동산. 제주도의 3.1운동인 조천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미밋동산은 만세동산이라는 뜻. 육지의 3.1절에서 불과 20일이 지난 3월 21일 독립선언식이 이곳에서 거행됐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대규모 만세운동이 전개됐습니다. 해마다 이 장소는 그날을 기념하는 만세 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미밋동산은 제주도 항일운동을 상징하는 공간. 항일운동 기념관에는 일제에 저항했던 제주도민들의 치열한 삶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수형 기록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조천 만세운동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었던 것. 그와 동시에 만세운동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3일에 걸쳐 네 차례 일어났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엔 무려 1,500명 넘게 모였던 조천 만세운동의 역사. 이후에 제주도 항일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들의 모습. 제주 항일운동의 또 다른 주역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탑을 세운 곳.

0: 연두망 동산은 1932년 1월 수많은 제주 해녀들이 집결했던 장소입니다. 일제에 맞서 두 차례의 대규모 시위를 일으킨 제주 해녀들. 당시 상황을 재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두망 동산에서 결의를 다지고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수탈에 맞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쳤습니다. 행진하는 동안 모여든 해녀들은 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1: 1932년 1월에 두 번의 그 항일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해녀들이 처음에는 생존권을 위해서 이제 항거를 했지만 항거를 하다 보니 나라에 이런 슬픔이 간절했고 참혹했고
0: 주재소에 도착한 시위대 제주 도사 다쿠지와의 면담을 요구하자 일본 순사들의 총칼이 달려들었습니다.
1: 그 항일운동에 주모자이면서 주동을 쳤던 다섯 분 중에 부추나 김옥년, 부덕량 지사께서는 옷을 치면서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나 이제 부덕량 지사님께서는 출가하자마자 많은 고문으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0: 모진 역사였지만 제주 해녀들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당시 일본인 도사와 단판을 벌였던 장소.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섰던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역사적 장소입니다. 끝까지 싸웠던 해녀들은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것은 제주 항일운동 중에서도 승리한 싸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진짜 제주도 오면 너무 좋죠. 뭐 자연경관도 좋고 해녀들이 물질하는 것도 보면서 좋고 그러지만 사실 그 이전에 많은 그 해녀들이 고생을 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무서움도 어가면서 그걸 해왔다는 게 아마 지금의 현대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런 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0: 우리 항일운동사에서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제주도 항일운동. 조천읍 해변 가까이에 마련된 이 공간은 제주도의 수많은 항일운동가들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제주도에서 싸웠던 이들. 우리 역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입니다.

수학만 생각하면 활기가 돋고 수학 문제를 풀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미래의 수학 교사를 꿈꾸는 희찬군에게 수학은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자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가장 가까운 친구다.

0: 보통 사람들이 막 수포자라는 말도 있듯이 수학을 많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좀 많거든요. 수학을 문제풀이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있어서 수학은 사실 재미의 요소의 개념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운동 많이 좋아하는 그런 것처럼 뭔가 수학을 즐겼던 것 같아요.
1: 알려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라는 공자의 말처럼 수학의 재미를 찾고 즐겼다는 기찬군. 자신만의 방법으로 좋아하는 수학의 꿈을 담아 공부한 결과 고등학교 3년 내내 최상위권 달성은 물론 2017년도 수능에서 자연계열 수학 만점을 받았는데, 과연 기찬군의 공부법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 겨울방학이지만 학과 동기들과 함께 진행하는 연구가 있어 자주 학교에 나온다는 기찬군. 칠판에 수학 문제를 적어놓고 문제 오류는 없는지, 개념활동은 적합한지 등 열띤 의논을 펼치는데, 뭘 연구하고 있는 걸까?
0: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보고, 서로 만들어온 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피드백해주고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직접 수학 문제를 만들어 보고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는 기찬군.
0: 이렇게 fx 같은 이런 함수 수식이 정해지면 이게 좌표 평면에서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하학적인 내용을 추론하는 게 주가 되잖아, 사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춘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수학 공부에 있어 중요한 핵심은 인과관계를 파악한 논리적인 사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0: 수학에는 결국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조건들을 어떠한 특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조합을 해내면 결국에 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답을 구해낸다거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학을 수학 개념이나 그런 측면들을 개념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암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 그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수능 수학 만점자 희창군의 공부 비결 또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풀이 과정의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한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한 것인지 알아보자. 공부의 왕도 멘토링 소식을 듣고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은 멘티 지원자들이 모였다. 그리고 오늘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멘토.
2: 안녕하세요.
0: 일단 오늘 내가 온 이유는 너네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내가 내 공부 방법 같은 거 알려주고 좀 너희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
1: 적합한 멘티 선정을 위해 수학 성적을 비롯한 전반적인 공부 고민을 적게 한 후 두 개의 수학 문제를 출제,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적도록 했는데, 멘티 지원자들의 개념활동 실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드디어 멘티를 선정할 시간. 모두가 절실함을 갖고 참여했다는 것을 잘 알기에 멘티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희창군의 선택을 받게 될 학생은 누구일까?
0: 혹시 오준식 친구가, 오준식 친구랑 이거를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1: 개념이 응용된 심화 문제가 어렵다는 오주식군.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만점을 받고 싶다.
3: 저를 판단할 때 저는 개념도 아직 부족하고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도 많이 모자란 편인 것 같아서 이번 멘토링을 통해 그런 점 모두 보완하고 한번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보고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 멘토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1: 그날 오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공부 의지 불태우며 1차 멘토링에 돌입한 두 사람.
0: 일단 너를 뽑은 이유는 그 멘토링 신청 이후에 개념을 어떤 식으로 좀 다져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두 문제를 풀렸잖아. 근데 푼 거를 보니까 이게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는 건지 이거를 좀 알게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식 같은

0: 게 여기저기 써져 있고 좀 정리가 안돼 있더라고.
1: 네네.
0: 그리고 어떤 조건을 다른 조건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 같은 게좀 미숙한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너한테 공부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서 선택을 했어.
2: 전국을 찌르는 멘토의 말에 의지가 불끈.
0: 수학 되게 어렵지?
3: 아, 그쵸. 수학 진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긴 한데 저 너무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0: 알았어. 그럼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할때 보통 개념 같은 건 어떻게 공부를 해?
3: 일단 학교 수업 위주로 잘 듣는 편이고요. 수업이랑 그리고 인강도 듣는 편인데,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듣고, 그냥 모르는 문제 있으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편입니다.
0: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 복습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문제부터 바로 풀거든. 해설지를 보면서 그 해설지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내가 이 부분을 못했구나 그런 걸 확인을 하게 되면 해설지의 그 서술 방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넣어야 되고 내가 어떤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진행을 해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설을 읽어보면 점 A를 지나고 두 직선 A, B, BC의 수직인 직선 L은 평면 ABC의 수직이고 C가 구위의 점이므로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므로 BCA의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즉 AC랑 BC가 서로 직교한다. 라는 표현이 있지. 이걸 통해서 임으로 앞에 있는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이 결과값 AC랑 BC랑 직교한다는 결과값이 이 임으로에 의한 결과 조건이 되는 거지.
2: 즉 논리 전개 흐름을 읽고 인과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0: 그래서 해설지의 논리 전개 과정을 보면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3: 해설 읽으면서 계속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해야겠네요.
0: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계속 해설지를 공부를 하니까 임으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딱 보이더라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해설지가 어떤 식으로 정확한 해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걸알수 있었고, 그래서 이 조건들을 논리적으로 배합을 해가지고 어떤 원인으로부터 결국 우리가 답이라는 결론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
3: 네.
0: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라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반복이 돼서 어떤 결과값이 최종적으로 나오는지 이거를 해설을 통해서 나는 공부를 했었어. 해설지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과목들이랑은 다르게 어떤 개념들로부터 어떤 게 도출되고 어떤 걸로부터 어떤 게 도출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판단을 해줄 수 있고 그래프의 개형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 사실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개념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떤 개념을 통해서 어떤 개념이 도출되고 이것들이 서로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개념을 공부할 때도 사실 많이 봤었거든. 그래서 개념에서 그렇게 수학이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해설지에서도 똑같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어떤 조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딱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설지를 공부할 때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수학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
4: 국어나 영어처럼 언어 같은 부분들은 이제 서술 방식이 어떤 문장 형태로, 그러니까 구어체적인 서술 방식이나 문어체적인 서술 방식 큰 차이가 없는데, 수학의 서술 방식은 분명히 다른 과목과 명확한 차이가 있죠. 수학이라는 과목이 논리적이고 모든 표현이 수나 식이나 어떤 그래프 같은 형태로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그 대신 단계 단계마다 그 과정이 많이 생략돼 있고, 그러면서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그것들을 읽었을 때 바로 확 와닿지가 않고, 그러니까 해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해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이제 독특한 특징인데, 이런 좀 압축적이고 생략돼 있는 그런 표현들을 읽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수학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3: 만약에 해설 보다 보면 이 해설은 자세한데 보통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생략해서 좀 끊어 이렇게 나왔던 해설도 제 기억에 몇개 있었는데 생략된 부분까지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거 돌릴 때 네.
0: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설을 보면서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게이 해설지는 이런 부분을 추가하면 정확한 논리 전개를 가진 해설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공부에 도움이

0: 많이 되더라고.
1: 그리고 또이 인과관계를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볼때 만약 이 인과관계를 공부했던 일단 표시를 문제 옆에다 표시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따로 노트를 제작해서 이런 식의 선수관계가 사용됐구나 이런 거를 표시하는 게 나을까요?
0: 사실은 그 문제의 서술 방식을 공부하는 게 다른 문제들을 풀 때에도 기초적인 내용이 되는 부분들이잖아.
1: 네네.
0: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노트 정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어떤 조건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건이, 어떤 선행 조건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면 다른 문제 응용해서 풀 때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서술 방식을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사실 서술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학 개념을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 문제 풀이를 위한 개념 정리가 될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지.
1: 아, 네. 그리고 형또 궁금한 게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0: 일단 나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때그 문제를 그냥 읽지 않고 조건 같은 걸 파악하지 않고 막상 풀려고 하면 내가 어떤 걸 푸는 거지? 막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서 이 조건들을 파악해서 이 조건들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
2: 희창군의 문제풀이법 5단계. 먼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읽어본 후 문제풀이에 필요한 조건에 밑줄을 긋는다. 그런 다음 말로 풀어놓은 조건은 수식이나 그래프로 변환한다. 이렇게 정리된 조건과 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모아 인과관계로 나열, 명확한 논리가 전개되도록 풀이를 쓴다. 마지막으로 해설지와 자신의 논리 전개 과정을 비교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기창군은 풀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풀이 실수를 줄이고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0: 지금까지 내가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거를 서술을 해봄으로써 해설지에 있는 걸 통해서 서술 관계를 확인하는 이런 거 알려줬잖아.
1: 네.
0: 이거 가지고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 다음에 왔을 때 어땠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1: 네, 알겠습니다.
2: 그날 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독서실에 홀로 남아 공부를 하고 있는 주식군. 평소 같았으면 눈으로 문제를 확인하자마자 풀이에 들어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조건과 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따져가며 풀이를 적었다. 주식군은 오랜만에 수학 공부에 재미를 느꼈다. 혼자서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는 렌티. 멘토에게 물어볼 것이 많다. 멘토 또한 자신의 공부법이 멘티에게 도움이 되는지 무척 궁금한데.
1: 두 문제는 네, 풀었거든요. 앞에 확률 문제는 제가 이 문제인데 제가 풀수 있는 식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멈춰놓고 해설지를 펴봤어요. 보니까 확실히 논리 전개 방식으로 이게 이어져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막상 또 문제를 풀려니까 이 전개 방식이 딱 떠오르기보다는 뭔가 아까 해설지에서 봤던 구체적인 숫자가 먼저 떠올라가면서 진짜 문제를 외운 것 같이 풀게 되더라고요.
0: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1: 네.
0: 다시 풀어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긴 하거든, 사실.
1: 네.
0: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우리가 이 논리 전개 방법을 공부함으로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응용 문제라든가
1: 네.
0: 그런 다른 문제들을 푸는 방법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아마 네가 해설을 통해서 공부를 확실하게 한다면 나중에 이런 난이도의 문제라든가 여기서 사용된 논리 전개 방법 같은 거를 사용하는 다른 문제들을 풀 때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야.
1: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제가 바로 풀어서 맞춘 문제거든요. 문제를 맞추고 해설지를 보니까 해설지도 같은 방식으로 풀었길래 이걸 남에게 설명한다면 잘 해줄 수 있을까?
0: 내가 지금 네가 숙제를 한 거를 보니까
1: 네.
0: 그 조건들의 밑줄 치고 그리고 조건들을 수식으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그 바꾼 수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 되게 잘했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놓친 부분이 저번 시간에 내가 네가 쓴 해설이랑 해설지의 내 해설이랑 논리 전개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서 네가 이뭐

0: 이면 뭐뭐 임으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써가는 과정이 이 공부 방법의 핵심인 거거든. 그 부분들이 좀 미숙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풀이를 보면 일단 맨 처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 및 직선 x는 이 12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s라 하면 이렇게 s라는 거를 정의를 했지. 해설용에서 정의서. 그래서 s라는 과정을 정의를 하는 부분이 여기 해설에서 추가가 되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해설에서 또, 직선 y는 a가 s를 2등분함으로, 이게 원인 조건이 되는 거지.
1: 네, 원인
0: 그래서 이
1: 조건.
0: 원인 조건을 해설에서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
1: 아, 그러네요.
0: 직선 y는 a가 s를 2등분함으로. 이렇게 해설을 공부함으로써 너의 해설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완벽한 논리 전개 과정을 익힐 수 있다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되고 이 수식이 왜이 수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네가 확실히 알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가 물어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논리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줄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야.
1: 아, 그러네요. 네. 이런 문제를 훈련 방법을 계속 하다 보면, 고난이도 문제, 30번 같은 문제들도 제가 정복할 수 있을까요?
0: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간 정도 난이도를 해설의 논리 전개 과정을 공부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내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고,
1: 아, 그럼 저희가 직접 문제를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0: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고 내가 만든 문제를 스스로 이 내가 익힌 논리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해설을 써봤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고난이도 문제도 풀수 있도록 능력을 키울 수 있었거든. 나는 문제를 만들 때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거든? 숫자 바꾸기, 그 문제에 있는 조건 바꾸기, 그 문제에 무슨 도형이나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 도형이랑 그래프 바꿔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상의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섞어보기. 이렇게 총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었어.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단순하게 숫자만 바꾸는 거야.
1: 아, 네. 숫자.
0: 일단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문제에서 이 좌표들의 숫자를 바꾸고, 그리고 비율도 숫자를 바꿔가지고 답이 딱딱 나올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었어.
2: 처음에는 숫자 바꾸기로 쉬운 문제를 만들면서 자신감을 키운다.
0: 두 번째는 조건을 바꿨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네가 저번에 밑줄 치는 것들이 조건이었잖아.
1: 네.
0: 그런 문제 상황에서 주어지는 조건들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었거든.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라는 조건은 그대로 가져왔어.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방정식 코사인 2x 더하기 사인 x는 0이다 라고 이 방정식이란 조건을 바꿨거든.
2: 조건을 바꿔 문제를 만들어 봄으로써 개념을 점검할 수 있다.
0: 세 번째 방법은 보통 도형이나 그래프 같은 게 문제에서 많이 주어져 있잖아.
1: 네네.
0: 그래서 도형이랑 그래프를 바꿀 수도 있었어. 기존의 문제에서 쌍곡선이랑 원, 두 가지의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이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똑같이 쌍곡선이랑 원이라는 개념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그래프를 바꿔줘가지고 똑같이 쌍곡선의 정의를 사용하더라도 문제 양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었어.
2: 그래프와 도형을 이용한 문제 만들기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운다.
0: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두개 이상의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융합하는 거야.
1: 아, 두 문제 이상의 조건들을요?
0: 사실 문제를 볼때 어떤 문제에 어떤 조건들이 되게 마음에 들고,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섞어보면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가 되겠다라고 할 때가 가끔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가져오면 도움이 될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고, 평면이 정사각형 O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어. 근데 기존 문제에서 어떤 직선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그 중점을 지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평면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그 평면이 정사각형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기존 문제에서의 그 조건을 사용을 했어. 그리고 또 사각형의 한 대각선의 XY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는 6이다라는 이것도 또 정사형의 길을 이용한 다른

0: 문제의 조건에서 가져왔지.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었어.
1: 몇 가지의 개념을 섞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면 고난도 문제까지 정복할 수 있다.
0: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 고난이도 문제를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네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봄으로써 고난이도 문제가 어떻게 탄생했구나 이런 것도 어렴풋이 알 수 있고 네가 문제를 만들 때 너 스스로 이 문제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추론을 하잖아. 네. 이 과정을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도 적용을 한다면 추론 과정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든 다음에 네가 익혔던 해설 전개 방법 있잖아. 네. 그 방법에 맞춰서 네가 해설을 직접 써봐. 네가 직접 네 문제 해설을 쓰면서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고 논리 전개 방법,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익혔던 논리 전개 방법을 계속 익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지. 네.
2: 수학을 그냥 공부를 해요. 뭐 문제를 풀어요. 그게 가장 일단은 가장 네,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 누구를 가르치고 아니면 친구가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이 문제를 만드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학에 대한 정말 전반적인 눈이 있고 심지어는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의 그 시각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시도를 한다면 그게 보통 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말이 바뀌는 아니면 조금 그 개념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만드는 자, 그 정도 작업까지는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3: 형 근데 있잖아요. 이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들어보고 보기도 제가 새롭게 만들어서 문제 만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0: 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내가 만들고 사실 내가 만든 문제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막 네. 맞아 보이잖아. 뭔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오류가 있음에도 나는 내가 만든 거니까 잘 못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한테 이 문제 풀려보고서 혹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해설을 썼는데 이 해설 과정에서 논리적인 비약이나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한번 풀게 부탁을 해가지고 친구들로부터 좀 조언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친구들이 오류 같은 걸 찾아주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또 계속 네가 공부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문제 만드는 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을 주자면 네가 조건을 생성을 해보고 직접 문제를 만들고 해설을 쓰잖아. 근데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으면서도 훨씬 간단할 수 있는 그런 풀이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되게 간단한 문제잖아. 네. 일단 한번 풀어볼래?
1: 쉬운 문제인 만큼 거침없이 풀어나가는 멘티. 공식을 적고 좌표를 대입해 문제를 풀었는데
0: 보통 이렇게 각각의 좌표를 계산을 해가지고 풀잖아. 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모든 성분의 합 우리가 뭘 구하고자 하는지를 되게 먼저 봤거든 항상. 네. 그러니까 X좌표든지 Y좌표든지 어차피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벡터 A의 성분의 합은 4야 그치? 그럼 벡터 B의 성분의 합은 뭐지?
3: 마이너스 1.
0: 응. 벡터 A랑 벡터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각각 이거니까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5가 되지. 아,
3: 완전 새로운 방식이네.
0: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쉬운 문제인데도 네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이 네. 그냥 성분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바라볼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이거 수능 21번 문제인데 21번 문제는 객관식 중에서 제일 어려운 배치가 돼 있잖아.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
1: 두 가지의 개념을 활용해 답을 구해야 하는 고난도 문제로 풀이 과정만도 종이 한 장을 채운다. 하지만 그에 비해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 기창군의 풀이 과정. 과연 어떻게 푼 걸까?
0: 이 문제에서 조건이 있잖아. 내가 그 밑줄 치는 것처럼 하면 네. 닫힌 구간에서 증가하는 연속 함수. 그리고 이 조건, 적분값이 이렇게 2랑 2루트 2랑 각각의 조건이 있어. 네. 사실 이 밑줄 친 세 개의 조건만 만족을 시켜주면 어떤 fx든지 이 조건 만족을 시키면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1: 기창군은 세 가지의 조건 해석을 통해 연속함수 fx의 넓이가 2이고 넓이의 절대값이 2루트 2라는 것을 알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음의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그래프 개형을 그려 문제풀이를 시작했다.

0: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증가하면서 이 조건을 성립시키도록 각각을 두 개의 일참수로 봤어.
1: 어떤 조건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임의의 점 2분의 1,0을 정하고 일참수를 의미하는 두 개의 직선을 그린 다음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다.
0: 이 넓이가 이게 루트 2 플러스 1, 이게 루트 2 마이너스 1.
1: 삼각형의 넓이를 알게 되면 밑변의 길이를 활용하여 높이를 구할 수 있게 됐고 두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기울기와 임의의 점 2분의 1,0을 이용해 fx를 구한 후 주어진 조건에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어떤 조건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게 풀이에 새로운 발상을 더한다면 독창적이고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풀이법을 찾을 수 있다.
0: fx도 알고 라지 fx도 하니까 네가 그냥 이걸 대입을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거야.
2: 아, 그러네요. 21번 문제를 2점짜리처럼 보시는데요. 형, 근데 이거 완전히 편법 아닌가요, 이거?
0: 아, 사실 이게 막, 네. 나 같은 경우는 보통 막 야매풀이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로부터 내가 좀 더, 조금이나마 더 쉬운 방법들을 찾아내면서 공부를 하니까 훨씬 재밌더라고, 수학이.
2: 아, 좀, 솔직히 지금 살짝 소름 끼쳤습니다, 지금. 저도 꼭 형이 알려주신 공부 마스터해서 친구들에게 한번 자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수능을 쳐보니까 멘탈 관리하는 거 있잖아. 네네. 마음가짐 이런 거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 사실.
1: 수능 날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멘토는 멘티에게 힘이 되어주려 한다.
2: 일단 처음에 형한테 수업을 들을 때 과연 이런 논리 전개 과정을 공부하는 게 정말 실질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학을 공부에 접근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공부를 기반을 하는데 이 논리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를 느끼면서 남은 수험생 기간 동안 열심히 수학 공부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희창군에게도 수학 공부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0: 멘티가 진짜 잘 따라와주고 저한테 뭔가 도움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학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려워, 어려워. 아,
3: 뭐 하는 거예요?
2: 내년에 2019년에 당당하게 성악회에 쓸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짜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형자 이자인입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세요? 아, 저는 사실 쇼핑할 시간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필요한 것만 온라인에서 빨리빨리 사는데요. 자, 오늘의 영자 이슈는 바로 쇼핑할 때 쓰는 플랫폼, 다시 말해서 middleman economy입니다. 자, 우리 물건 살 때 예전처럼 시장에 가서 상인을 만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건을 사는 일이 예전보다는 드물어졌죠. 그럼 대신 어떻게? 플랫폼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고 플랫폼에 들어가서 물건들이 쫙 떠요. 그러면 거기서 심지어 플랫폼에서 추천 물건도 보여주죠. 그럼 그걸 적당히 골라서 결제도 그 안에서 하고 배송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잖아. 엄청나게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 쇼핑몰 플랫폼인 C사는요. 지금 기업의 가치, 시가총액이 280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플랫폼, 미국의 A사가 있는데요. 그 A사는요, 무려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해요. 3조 달러면 얼마야? 4,500조? 한국 돈으로?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숫자인지 사실 감도 잘 안 온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큰 기업들이 생기면서 문제도 좀 생기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우리가 물건이랑 되게 사실 멀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사회가 약간은 단절되어가는 감이 있죠. 이 얘기 왜 하겠어요? 당연히 오늘 문제에 등장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 middleman economy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러 가볼게요. 자, 이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몇 번부터 풀차례인가 했는데 첫 번째부터 오늘은 영자 시클픽 나왔습니다. 자, 틀을 깨는 중이라고 적어놨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게요? 자, 이게 사실은 정답의 분포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휘 문제잖아. 그동안 한 3년치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다 3번, 4번, 5번의 정답이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100% 그 안에서 다 분포를 했었어.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평가원에서 자꾸 틀 깨보려고 시도를 하세요. 그래서 평가원은 아니지만 올해 3월 학력평가에서 정답이 2번으로 출제가 되었어. 자, 그랬더니 다 걸려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오답률 1위였고요. 오답률 80.9%를 무려 기록을 했습니다. 80%가 오답률이 나온다는 건 찍은 사람 빼고는 뭐 다 틀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아, 2번이 절대 답이 아닐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가져서 틀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 평가원은 계속 틀을 깨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니까 아, 문제는 무조건 꼼꼼히 보고 어떤 고정관념에 내 맘대로 사로잡히지 말고 문제 제대로 푸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그러면 이번 30번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입니다. 자, 첫 번째, Grover Maxwell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A philosopher of science defending scientific realism 이라고 합니다. 자, 과학의 philosopher 하면은 철학자잖아. 근데 무엇을 옹호하는 사람이냐면은 과학적인 현실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래. 자, 일단은 어떤 철학자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요, reject 한대요. 뭐를 해? 거절한대요. 뭐를 거절하냐면 the possibility of subdivision of object to observable and non-observable 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가능성을 거부한다는 거야. 무엇의 가능성? subdivision. 자, 나누는 거. 무엇을? 물체를. 무엇과 무엇으로? 관찰 가능한 것과 non-observable. 관찰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딱 분리를 시키는 게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거야. 오케이.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겠다.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물체를 갖다가 이거는 observable, 관찰이 가능한 거야. 또는 이거는 관찰이 가능하지 않은 거야. 라고 분류를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주장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because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왔어. observability 바로 이 관찰 가능성이라는 것은 is most connected with the level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자, 무엇이랑 연결이 되어 있나라고 봤을 때 the level of technology development. 자, 기술 발달의 수준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the power of the instruments used for observations. 자, 이 관찰을 위해 사용된 무엇? 도구. 도구의 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 이유가 나왔네. 이렇게 분류할 수 없어. 왜? 그거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관찰 기술이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 또는 관찰하는 도구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 의미가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Therefore, there exists a continuous sequence of the vision processes. 자, 그러므로, there exists. 자, 무엇이 존재하냐면, a continuous sequence. 지속적인 순서가 존재한대요. 지속적인 순서. 무엇에 있어서? 보는 과정에 있어서. 자, 어떻게 보냐. vision through air. 그냥 공기, 허공에서 볼 수도 있고, vision through a window. 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vision through binoculars. binoculars라고 하면 쌍안경을 얘기하거든. 쌍안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through an optical microscope,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through an electron microscope. 자, 뭐냐면은 전자 망원경을 망원경 자꾸 망원경이라고 하네.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면은 마이크로가 아주 작다라는 뜻이어가지고 현미경이라는 뜻이야. 미안해. 그래서 자, 이런 광학 현미경이나 아니면은 전자 현미경 이런 거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야. 즉 그냥 맨눈으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도구를 통해서 엄청 멀리 있는 거 아니면 엄청 작은 거까지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스펙트럼 같은 거죠. Continuous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Thus, we cannot draw a clear line. 자, 우리는요, clear line, 어떠한 명확한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뭐랑 뭐 사이에 관찰 가능한 것, 그리고 관찰 가능하지 않은 것.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while genes were considered to be actual object. 자, 땡땡 하면서 이제 예시가 나올 것 같아. genes 하면 뭐지? 유전자. 그쵸? 자, 유전자가 were considered. 어떻게 생각이 되어졌냐면 to be actual object. 어떤 실제의 물체로 여겨졌습니다. prior to the. 뭐 하기 전에? invention of the electron microscope. 바로 전자 현미경의 발견 전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we can see them. 우리가 유전자를 볼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봐봐. 자, 우리 현재는 마이크로스코프가 있어요. 마이크로스코프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prior to라고 했잖아. 이게 발명이 되기 전에, 현미경이 발견이 되기 전에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유전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유전자라는 것이 관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즉, 머릿속에만 있는, 아니면 이론적인 요소로서 생각이 되어졌다라고 얘기가 되어야지, 실제 존재하는 요소로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죠. 아, 그래서 정답 2번이구나. 여기에 원래 들어갈 말은 theoretical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theoretical. 그래서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요소인 줄 알았는데, 현미경이 발견이 되었네? 그럼 현미경으로 보니까, 오, 이것도 볼수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관찰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관찰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정답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어요. 이렇게 2번에 나오는 경우들도 연계 교재나 아니면은 EBS 교재들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무엇보다 2번이 출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알았지? 자, 나머지 부분 볼게요. 자, thus the notion of observability does not presume that. 자, 그래서 개념인데 무엇에 대한 개념이냐면 관찰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does not presume. 자, 뭐 하지 않냐면 가정하지 않아요. 뭐를 가정하지 않냐면 that the given object can be viewed here and now. 자, 어떠한 물체, 주어진 물체가 지금 당장 딱 보여진다. 그거를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the object can be temporarily non-observable. 자, 이 물체는요, temporarily. 자, 어떤 순간적으로 딱 그 시간에만 non-observable. 관찰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For various reasons.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it may become observable under different more favorable circumstances. 자, 이것이 관찰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다른 환경에서 더 호의적인 환경에 가면 관찰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되죠? 상황에 따라서 관찰 가능하기도 하고 관찰 안 가능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observability라는 것, 관찰 가능성이라는 것은 a principal possibility of being seen, 보여지는 것의 주요한 가능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말은 이 X라는 것이 observable, 관찰 가능한 거예요. 자, 뭐 하다면 if the conditions exist such that if we put X there, we will observe it. 자, 우리가 거기에다가 X를 두면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잖아? 그러면 X가 관찰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고르면 됐어요. 30번 공부할 게 많은 문제였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31번 빈칸으로 가볼게요. 자,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딱 있으니까 얘 정확히 읽고 가야겠네. 근데 앞에 보니까 they가 있어요. they. 그들은 하고 빈칸이에요. 그러면 이 빈칸의 주어가 they잖아. 이 they가 도대체 뭐를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타겟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을 읽어야지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겠죠? 해볼게요. 자, perhaps the most defining characteristics of middlemen today. 자, 아마도 가장, 자, 이렇게 정의하는 특성이에요. 무엇에 있어서? Of middlemen today. 내가 영자이슈에서 한 거 나왔다. 중개인이잖아요. 오늘날 중개인 사회에서 가장 이런 정의적인 특성은요. Is that 무엇이냐면, in the process of connecting. 자, 무엇을 하는 과정에서,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빈칸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해. 자, 그럼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게 뭐 같아? 그들이 빈칸한대요. 그들이 가리키는 건 찾았어. 이거죠. middleman. 중개인. 중개인이 빈칸한다라는 거야. 자, 정리하고 갈게요. 자, 중개인이 뭐를 한다고요? 빈칸을 한다.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빈칸을 합니다. 라고 해. 그럼 중개인이 도대체 뭐를 한다는 걸까? 31번이니까 한 단어 빈칸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내용들을 쫙 읽고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딱 한 단어를 고르면 되는 거겠네. 자, 읽어볼게요. They stand between consumers and investors. 자, 이 중개인들은요. 어디 서 있냐면 소비자와 투자자들 사이에 서 있고요. On the one hand, 한편으로. 그 다음에 and the people and places. 자, 사람들과 공간들에 서 있어요. Behind the goods they consume. 그들이 소비하는 물품. 그리고 the project they help to fund. 그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돕는 프로젝트에 서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 그러니까 이 중개인이라는 게 결국

일본에서도 물건 살수 있잖아요. 공급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제는 여러 대륙에 걸쳐 있는 공급망을 통해서 물건을 사더라. 자, 이렇게 하면 often lowers cost. 자, 종종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싸. But it also brings new sources of fragility. 자, 그러나 또 문제가 생기죠. 새로운 종류의 fragility, 취약함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Undermines accountability. 자, accountability 무슨 뜻이야? 책임감이라는 뜻이죠. 책임감을 undermine 하면은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책임감이 약화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leaves all of us more disconnected. 자, 우리를요, 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disconnected. 연결되지 않게 서로서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중개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멀어지고 어떻게 된다고? disconnected. 서로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is is the middleman economy in which now we reside. 자, 이것이 바로 중개 경제예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earning to recognize the middleman economy. 자,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뭐를 배우냐면 이 중개 경제를 인지하는 거. For what it is. 이게 무엇인지. 그렇게 배우면 can help us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뭐를 이해해? Why we so often rely on giant middlemen. 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의존하냐는 거야. 어디에? Giant middlemen. 이 거대한 중개에. 자, 그리고 the ways middlemen affect what and how much we buy. 자, 방식들에 대해서도 알수 있어요. 이 중개 사이트가 무엇,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the hidden impact of those decisions on other people and the environment.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그런 결정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nd the giant gap. 자, 그냥 나열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편하게 읽어도 될것 같아요. 자, 큰 차이. 뭐랑 뭐 사이에? Between the values many of us claim to hold. 자, 우리가 주장하기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그리고 the state of the world we now inhabit. 우리가 실제로 현재 사는 세상. 그런 것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는 거죠. 그 간극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관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을 풀어야 되잖아. 자, 빈칸 문제 봅시다. 자, 여기에서 미들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미들맨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들맨이 이 많은 것들을 연결시켜 주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죠. 1번 profit 하면은 무슨 뜻? 수익을 내다. 상관없죠. bargain 하면은 싸게 만드는 건데 세일한다? 아니죠. separate 하면은 분리시킨다. 이거 어때요? 연결하는 과정에서 disconnected. 아까 disconnected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본문 속에 등장했잖아. 분리시킨다. 분리시킨다 맞죠? 정답 3번. 4번 compete 경쟁한다. 5번 coordinate 뭐 하면은 coordinate 하면은 협동한다. 이거랑 상관없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단어, disconnected를 paraphrase 할수 있는 단어, 바로 separate가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1번 첫 번째 빈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3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빈칸 문제인데, 자, 빈칸 문제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요, 여기쯤에 빈칸이 있네요. 자, 그러면 빈칸의 모습을 볼 건데, 자, 문장이 꽤 깁니다. 긴 문장이지만 그래도 빈칸 문장이니까 한번 읽고 가 볼게요. 집중 잘 하고 있지? 볼게. 자, belief persistence. 자, 어떤 신념의 지속인 거야. 그것이 발생한대요. First, 처음에 발생을 해요. 언제 발생하냐면 when we are exposed to evidence. 우리가 어떤 증거에 노출이 될 때. 근데 그 증거는 어떤 증거냐면 that suggests a causal explanation. 바로 인과의 설명을 가리키는 어떤 증거에 노출이 될때 먼저 생겨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설명은 빈칸합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문장의 주어를 볼게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야? Belief, persistence. 그쵸? 신념의 지속이에요. 신념이 지속이 된답니다. 신념이 지속이 되는데, 그게 일단은 먼저 생겨난다는 거야. 언제? 우리가 증거에 노출이 될 때. 어떤 증거에 노출이 되면은 이 신념이 일단 생겨요. 그런데, but later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나중에. 일단 생겨. 근데 나중에 두 번째 단계에 우리의 설명이 빈칸합니다. 우리의 설명이 빈칸합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걸까? 그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됐어?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자, if the problem with memories is that they are unreliable and can fade too easily. 자, 만약에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with memories. 자, 기억에 대한 문제가 is that 무엇이냐면, they are unreliable. 자, 그것들이 뭐 하대? unreliable 하대. 믿음직스럽지가 않대. 그리고, and can fade too easily. 자, fade 하면은 희미해지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너무 쉽게 희미해지는 것이 문제라면, 이라고 했어. 뭐가? 기억. 일단은, 처음에는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한다. 자, 기억은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기도 하고, 너무 쉽게 흐릿해지기도 해. 자, 근데 그게 문제라면, the problem with some beliefs. 믿음에 대한 문제는? 이라고 할수 있네요. 자, 근데 우리 지금 믿음, 신념에 대해서 찾고 있잖아. 어떤 정보를 빈칸해서. 그럼 이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니? 앞에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니? 당연히 이 뒤에 부분, belief에 대한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믿음, 신념은요, is that they persist.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persist 한다는 게 바로 문제래요. persist가 뭔데? 지속되다라는 뜻이죠. 지속되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기억은 믿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 자, 신념은 뭐가 문제냐면은, 그게 persist 한다는 거야. 지속된대.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원래 첫 번째 문장이 다 그렇지 뭐.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요. The beliefs that have been discredited or invalidated by evidence. 자,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that have been discredited. 자, 어떤 신뢰를 잃은 거예요. 자, credit을 잃은 거예요. 신뢰를 잃은 어떤 믿음 또는 or invalidated. 자, 타당화되지 않은 거예요. 타당하지 않게 되었어. 뭐 때문에? by evidence. 어떤 증거에 의해서. 증거가 생겨서 이 신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신념이 자, beliefs가 주어고요. 그것이 tend to 어떻게 하냐면은 경향이 있대요. remain believed.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계속해서 믿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자, 신념인데 자, 이거 오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 그런 증거가 나왔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remain believed, 계속 지속이 되더라, 믿어진더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the phenomena 그걸 갖다가 자 콜론으로 땡땡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the phenomenon of belief persistence 뭐라고 한대요? belief persistence 바로 신념의 지속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념의 지속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지. 이걸 갖다가 신념의 지속이라고 부른답니다. 됐어? 그러면 신념의 지속에 대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 빈칸 문장이야.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 신념의 지속이라는 것은 발생한대. 언제 먼저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증거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설명은 빈칸합니다라고 해.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문장. 사실, 빈칸, 앞뒤만 읽고 문제를 풀 수는 당연히 없는데, 빈칸 앞뒤에 있는 문장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힌트는 맞아요. 자, 그러면 바로 뒤에 문장을 우리가 눈독 들여서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So, when that

evidence is discredited or invalidated. 자, 그래서 그 증거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신빙성이 없어지고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을 때, 타당하지 않게 되면 our causal explanation, 우리의 뭐 인과적인 설명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그게 어떻다?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설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잖아. 근데 바로 뒤에 문장에서 어마어마한 힌트가 나왔어. 뭐라고요? 나중에 our causal explanation, 우리의 설명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랑 같은 말이 여기 써 있는 거 아니야?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설명이 남는다. 계속해서 지속된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알쏭달쏭하다면 그 뒤를 보면 더 확실해지지. 뭐가 있어? For instance. 뭐가 나왔어? 예시가 나왔어. 야, 빈칸 뒤에 예시 나오는 거 완전 중요한 힌트라고 했지. 이쯤이면 알아야 되지. 뭐라고? 빈칸 뒤에 예시가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한 힌트라고요. 자, 그러면 이 예시의 내용을 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있겠죠. 자, 근데 자 볼게요. 하나의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participants were given two case studies. 자, 두 명이 아니죠. participants 참여자들은 were given 받았어요. 두 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받았어요. 자, 근데 그 케이스는 suggesting 뭐를 가리키냐면 either that risk taking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made one 어떤 사람을 more or less successful 자, 더 또는 덜 성공하게 만든다는 거야. 무엇으로서? As a firefighter. 자, 소방관으로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를 잘해. 리스크 테이킹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더 훌륭한 소방관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덜 훌륭한 소방관으로 만든다던가. 자, 이러한 케이스를 가져다가 준 거야. 그리고 자, 참여자들 중에 일부는 were then asked. 자, 무엇을 요청받았냐면 to write about. 쓰는 걸 요청을 받았대. 뭐에 대해서? Why this relationship exists? 왜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글로 써봐, 뭐 설명해봐 이런 요청도 받았던 거야. 자, 그런데 then 그 다음에 participants were told 참여자들은 이야기를 들었어.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냐면 the case study evidence 뭐요? case study의 증거가 was fake. 아, 사실은 가짜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no known relationships existed. 자, 어떤 알려진 관계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Between risk taking and success as a firefighter. Risk taking과 firefighter, 소방관으로서의 성공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 자, 예시 볼게요, 예시. 자, 예시가 지금 뭐요? Risk taking. 그거랑 소방관으로서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처음에 들었던 얘기는, 아, 이 리스크 테이킹과 소방관으로서의 성공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가, 나중에, 아니야, 사실은 그거 가짜였어. 아, 이런 관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냐면, the participants continue to believe in the relationship. 이라고 합니다. 자, 참여자들은요, 뭐를 했냐면, 지속했어요. 뭐를 하는 것을, 그 관계를 계속해서 believe,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 자, 지금 여기가 결정적인 문장이죠. 예시가 나왔는데, 예시가 어떤 실험과 연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자, 실험과 연구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다른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야. 결론 부분, 어디? 결론 부분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 자, 여기 집중하라고 영자 스퀵 퀴즈 나갈게요. 영자 스퀵 퀴즈. 자, 실험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그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뭐예요? 이것. 수강후기에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고. 자, 이게 페이크라고 해도 여전히 믿었어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빈칸 문제 찾고 있었잖아?
긴칸에서 신념의 지속은 처음에

0: 어떤 에비던스, 증거에 노출이 되었을 때 생겨났다가, 자,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바로 이 설명이 증거가 페이크라고 하더라도 설명이 남는다. 계속 믿음이 남는다.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이 문제의 복병은요, 사실 선택지에 있었어요. 자, 믿음이 남는다. 믿음이 지속된다. 이렇게 딱 클리어하게 써져 있었으면 문제가 정말 쉬웠을 텐데, 선지 자체가 다시 한번 꼬여서 쓰여졌어. 그래서 읽고도 그게 그 말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었을 걸? 자, 보자. 1번 볼게요. Fades away just as quickly as our unreliable memories do. 자, 우리의 설명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Fades away, 흐릿해져요. Just as quickly as, 몸처럼 우리의 믿을 수 없는 기억이 하는 것처럼. 자, 기억처럼 희미해진다 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죠. 1번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It's formally challenged.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받아요. 누구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With more credibility,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한대요. When 이의를 제기한다. 이거랑 상관없고, 뭐 과학자 얘기도 딱히 나온 적이 없죠. 자, 3번 볼게요. Is broadly applied to other facts. 자, 이것은요, 다른 사실에 적용이 돼요. 넓게 적용이 될수 있어요. That are, 근데 그건 어떠한 사실이냐면, initially unrelated. 원래는 관련이 없었던 다른 사실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답니다. 다른 사실에 적용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한 적 없잖아요. 아니야. 4번 볼게요. It's discarded once the supporting evidence for it is withdrawn. 자, 그것이 버려진답니다. 언제? 이 지지하는 증거가 is withdrawn. 어떻게 되었을 때? 철회가 되었을 때. 자,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discarded가 아니죠. 증거가 철회가 되더라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잖아. discarded 반대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4번 아니야. 자, 그럼 정답 5번이겠네. 5번 읽어볼게. becomes functionally independent of the evidence that supported it. 이라고 해요. 자, 뭐라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기능적으로 독립적이게 된대요. 무엇에 있어서? The evidence that supported it. 자, 그것을 지지했던 증거에 대해서 독립적이게 됩니다라는 게 정답이었어요. 아,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독립적이게 되었다는 게뭔 말이에요? 자, 증거가 만약에 증거가 동그라미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믿음도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증거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근데 증거가 X라고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믿음은 동그라미라면 증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자, 믿음이 증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남는다라는 얘기를 증거에서 독립적이게 된다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꼬아서 쓴 거야.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였어. 됐어? 오케이. 자, 어려운 문제 잘 풀었다. 자, 이제 33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 얘도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사실.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가? 싶고, 그 다음에 또 선지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얘는 그래서 3점으로 나왔잖아. 자, 잘 풀었어? 어려웠지? 자, 나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with the discovery of calculus and the laws of motion 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냐면, discovery of calculus. calculus가 뭐게?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여기 나오죠? 미적분, 그리고 the laws of motion. 운동 법칙의 발견과 함께. 자, 뭔가 수학과 과학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it seemed that. 자, 어떻게 보이냐면, Newton had turned the universe into 빈칸입니다. 자, 뉴턴이 바꿨어요. 우주를 빈칸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거야. 자, 여기 다시 볼게요. 뉴턴이 turn the universe A into B인 거죠. 빈칸이 바로 딱 B 부분인 거야. 자, 그래요. 수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과 함께 뉴턴은요, 자, the universe, 우주를 갖다가 빈칸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해. 자, 그럼 우리는 뒤에 지문을 읽으면서 뭘 찾아야 돼? 우주가 뭘로 바뀌었는지. 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찾아보자고. Scientists believe that. 자, 과학자들은 믿었어요. 뭐라고 믿었냐면, they had indeed discovered the theory of everything. 자, 그들이 진짜로 discovered, 발견해냈다고. 뭐를? The theory of everything. 자, 모든 것의 이론을 발견해냈다라고 과학자들이 믿었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을 발견해냈다. 무슨 말일까? 자,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요. 자, in his philosophical essay on probabilities. 자, 그의 어떤 에세이가 있었어. 뭐에 어떤, 그냥 이거는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의 어떤 에세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1812년에 출판이 된 것이었고, 근데 아무튼 그 안에서 the mathematician, 자, 수학자인 이 피에르 시몬이라는 사람이 sum up 하면 무슨 뜻이야? sum up? 요약하다라는 뜻이야. 요약했어. 뭐를? Most scientists believe.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믿음을 요약을 했어. 근데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in the extraordinary power of mathematics to explain everything about the physical universe. 자, 뭐에 대한 믿음이었냐면은 extraordinary. 자, 일반적이지 않은, extraordinary 한 거예요. 자, 일반적이지 않은 힘에 대해서 믿는 거야. 근데 어떤 힘? Of mathematics. 수학의 힘. 수학의 비범한 힘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수학이 뭐를 할수 있는 힘이냐라고 했을 때, to explain everything about the physical universe. 자, 이 물리적인 우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의 엄청난 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했더라. 라고 했어. 자, 여기 좀 정리하고 가자. 자, 빈칸 있었고. 자, 수학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학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학이 뭐를 할수 있냐면은, 자, physical universe, 이 우주에 대해서 모든 것을 explain,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떤 힘? 우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힘.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믿었다. 그 믿음을 요약을 했더라. 라고 했어. 자, 그리고 그 뒤에 감사하게도 콜론으로 부연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 우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여기에 인용이 하나 나오죠. We may regard the present state of the universe. 자,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할수 있냐면, the present state of the universe. 자, 우주의 현재 상태를 갖다가 as the effect of its past. 무엇으로써 여길 수 있냐면, effect of its past입니다. 과거의 효과, 과거의 결과로서 현재의 우주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nd the cause of its future. 미래의 원인으로서 현재를 볼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 아유, 인용한 게또 만만치가 않은데, 자,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현재 상태의 우주를 봤는데, 이 현재 상태의 우주가 과거의 결과이면서 미래의 원인이라고. 즉,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재 상태의 우주가 과거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다시 미래의 원인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서, consider on intellect. 아, 또뭐 나왔어? 예시 나왔네, 예시. 어디서 예시인 줄알수 있었어? 이거죠. consider. 무엇을 생각해 봐라라는 거잖아. 예시, for instance, for example, to illustrate, 그 다음에 consider, consider도 예시의 시그널이었죠. 예시의 시그널. 자, 그러면 빈칸 뒤에 예시 나오니까, 아, 우리는 땡큐 하면서 잘 읽으면 되는 거야. 자, 뭐를 생각해 보냐면, on intellect, 어떤 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래요. 자, 지성, 어떤 지성이냐면, which at a certain moment, 어떤 특정한 순간에, would know, 알아요. All forces that set nature in motion. 자, nature, 자연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모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 아는 어떤 훌륭한 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다 알아. 뭐가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다 아는 그런 천재가 하나 있는 거죠. 자, 근데, and,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아냐면, all positions of all items of which nature is composed. 자, 어떠한 모든 위치에 대해서 알아요. 모든 아이템에 있어서, 모든 물건에 있어서. of which nature is composed. 자, 이 자연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는 모든 아이템, 모든 물체들, 그것의 위치에 대해서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모든 것의 위치와 세상 모든 것의 힘에 대해서 다 아는 그런 전지전능한 어떤 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지성인데 다 알아요. 모든 걸다 아는 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예시를 던져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If this intellect were also vast enough to submit this data to analysis. 자, 그래서 이 지성이 또한 충분히 enough, 충분해요. 충분히 커요. 뭐를 할수 있도록 to submit these data to analysis.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면 it would embrace in a single formula. 자,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것은요. 안에 다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 안에? 하나의 공식 안에요. 뭐를? The movement of the greatest bodies of the universe. 자, 무엇을 공식 안에 담을 수 있냐면, 자, 움직임을 담을 수 있대요. 무엇에? Of the greatest bodies of the universe. 자, 이 우주의 가장 큰 bodies는 여기서 천체거든? 천체의 움직임을 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and those of the tiniest atom. 자, 여기서 those가 가리키는 건 뭘까? 가장 작은 원자에 그것도 담을 수 있단데, those가 가리키는 것은 위에 있는 movement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행성의 움직임부터 가장 작은 원자의 움직임까지를 전부 다 담을 수 있대. 어디에? 하나의 formula, 하나의 공식 안에 이거를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쯤 와면은 약간 무슨 소리야 싶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수학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수학 공식 하나로 이 우주 만물의 움직임,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다 설명하고 담을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어떤 지성이 있다면. 그 얘기야. 됐어? 그래서, for such an intellect. 자, 그러한 지성에게 있어서 nothing would be uncertain. 그러면 그 어떤 것도 uncertain 하지 않아요. 불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확실해 보여,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the future, just like the past, would be present before its eyes. 자, 미래가 원래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과거처럼 미래가 would be present. 자, 놓일 겁니다. before its eyes, 눈앞에 놓일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겠어? 지금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그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알고 하나의 공식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지성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불확실한 게 없어. 다 확실해. 이런 것들 다 그냥 설명할 수 있고 다 예측할 수 있어. 그리고 미래도요. 미래가 그냥 현재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과거를 보는 것 마냥 이미 정해진 과거를 보는 것 마냥 그냥 정확하고 쉽게 미래를 보고 설명할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선택지도 되게 길죠. 선택지도 내용이 쉽지가 않았어. 자, 이 빈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ith the discovery of calculus and the laws of motion. 자, 수학과 과학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뉴턴이 had turned the universe. 자, 이 우주라는 것을 빈칸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해. 자, 우주를 어떻게 바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러면 지금 딱 한마디로 뭔가 떠오르는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될까? 빈칸도 항상 주제를 생각해야 되죠. 주제랑 비추어서 아, 뉴턴이 유니버스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수학 그리고 하나의 공식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1번부터 천천히 볼게요. An unpredictable set of atoms. 자, 예측 불가능한 원자의 세트인 거야. 근데 moving independently of past events. 자, 어떻게 움직이냐면 과거의 이벤트에서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기 독립적으로라는 단어가 이번에도 나왔는데,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건 상관없이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과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움직이는 어떤 원자의 예측 불가능한 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제에 완전 반대되는 내용 아니야? 다 예측할 수 있다고. 다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unpredictable도 틀렸고, 자, independently도 틀렸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게요. An ever-evolving living organism guided by purposeful inner forces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예요. 근데 그것은 guided by, 자, 무엇에 의해서 이끌어지냐면 purposeful inner forces, 어떤 목적이 있는 내적인 힘에 의해서 가이드가 되는, 지도가 되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생명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자, 내적인 힘, 이런 얘기 한적 없죠. 그리고 뭔가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 키워드 자체가 둘다 나갔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3번 볼게요. A subjective concept perceived differently by each individual observer 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a subjective 하면 무슨 뜻이야? 주관적인이라는 뜻이죠. objective 하면 객관적인, subjective 하면 주관적인.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제는 안 돼. subjective 주관적인이잖아.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은 perceived differently, 다르게 인식이 되는 주관적인 개념이야. 뭐에 의해서? by each individual observer. 각각의 개인의 관찰자에 의해서. 누가 관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이 되는 주관적인 개념이 나. 뭐가? 우주가? 우주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달라진다?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어. Subjective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A complex puzzle requiring separate formula with conflicting principl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은요, 복잡한 퍼즐이래요. 자, 근데 그건 뭐를 필요로 하냐면은 개별적인 공식을 필요로 합니다. With conflicting principles. 뭐에 대해서? conflicting principles, 서로 충돌하는 원칙들에 대해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공식들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퍼즐과 같답니다. 이것도 뭐 틀렸잖아요. conflicting principles 이런 얘기 한적 없죠. 그럼 정답 5번이겠네요. 자, 5번 볼게요. A deterministic clockwork mechanism controlled by mathematical equations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단어 하나하나가 조금 어려운데, deterministic이라고 하면은 결정론적인, 그러니까 다 결정이 되어 있는 clockwork mechanism, 시계의 태엽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controlled by,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냐면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존재로 바꿨다. 우주가 굉장히 불확실한 게 아니라 수학 공식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시계 태엽처럼 다 정해져 있는 요소로 바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 주제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문제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하느라고 되게 고생 많았어요. 자, 마지막은 간단하게 영자스 퀵퀘이즈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의미 써주시면 됩니다.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오늘 등장했었거든요. 그거 의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빈칸 문제 푸느라고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빈칸, 또 순서, 삽입, 이런 어려운 문제들 같이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6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3과 3회죠. 3회 7번부터 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이 문법 문제인데 문법 문제에서 처음에 나온 이 다루는 이 문항은 여러분 딱 봐도 정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위에 걸 보지 않고 무얼 묻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알코라투 알히다우 아샤리카투 소라투 아다라자투 뭐예요? 공통적으로 타마르 부었다가 아투 아투 아투 아투가 있죠. 하나만 없어요. 이 문제는 위에 걸 읽지 않아도 남성 여성형을 구분하는 거구나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할 뭐뭐뭐 제디둔 무엇이 새 것이니라고 물어봤어요. 뭐가 새 것이니 또는 신제품이니 남 후아 제디둔. 그럼 후아라고 했죠. 후아는 남성형 대명사예요. 그럼 여기 남성형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성형을 찾는 게이 문항의 기본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남 후아 제디둔 했을 때이 후아에 해당되는 단어 찾는 겁니다. 알코라투 여성형이에요. 히아로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 샤리카투 소그라투 나라저 전부 다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네 개는 안 되고 알히다우 하나만 됩니다. 코라투는 공이에요. 공. 축구공 할때 공. 그다음에 히다우. 이건 신발이죠. 할 히다우 제디둔 남 후아 제디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아샤리카투 회사가 새 회사입니까? 여성이라서 여기가 잘못 일치되지 않죠? 주어가 여성이면 수로도 여성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술 관계에서 일치가 안 돼서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소라투 소라는 사진입니다. 안 되고 다라자투 자전거도 안 돼요. 이처럼 남성 여성형은 일반적으로 타마르부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고 심지어 아주 드물게 여러분 배우는 교과 과정은 없지만 여성형 타마르부따가 있는데 그것이 남성에도 쓰이고 여성에 쓰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뒤에 수식어를 보고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것은 인칭 전미 대명사. 대명사가 독립형으로 쓰이면 주격이고요. 전미대명사, 그러면 다른 단어 뒤에, 꼬리에 붙는다. 전미. 꼬리에 붙는 대명사. 이 전미대명사를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마, 다카수스카. 마, 다카수스카. 그러면 너의 전공. 다카수스는 전공이에요. 너의 전공은 마,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랬을 때, 나의 전공은 아답을 아랍이. 아답을 아랍이. 그러면 아랍, 문학이죠. 내 전공은 아랍 문학이야 라고 했습니다. 너네 전공이 뭐니? 내 전공은 아랍 문학이야. 했을 때 나의 전공을 찾는 거죠. 그랬을 때 카나 키로 물어보면 무조건 여기는 이, 나의가 됩니다. 너의 전공, 나 여기서 물론 2인칭 남성이지만 키로 물어보고 여성으로 물어봐도 똑같아요. 1번, 타카수시, 나의 전공은 정답이죠. 나의 전공은. 타카수스카 그러면 너의 전공은? 너의 전공은 무엇이니? 너의 전공은 아랍 문학이다. 말이 안 되죠. 다카수스키 역시 여성형이고 2인칭 여성. 다카수스후 그의 전공. 다카수스하 그녀의 전공. 그러므로 이 문항에서는 대명사를 찾는 것인데 카로 묻거나 키로 물으면 항상 2로 답한다. 즉 뭐예요? 2인칭으로 물으면 1인칭으로 답한다. 여기가 3인칭이면 다카수스후 그러면 똑같이 다카수스후가 되겠죠. 그의 전공은 무엇이니? 그의 전공은 아랍 문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칭 전미대명사, 꼬리에 붙는 이 뒤에 붙는 대명사가 1인칭은 이고요. 2인칭은 카. 앞에 연결돼서 2인칭 여성은 키. 3인칭은 아. 3인칭 여성은 아트. 이렇게. 3인칭 남성은 아. 3인칭 여성은 아트. 미안합니다. 카가. 착각했어요. 후, 그다음에 하 이렇게 되겠죠. 하 이렇게 이, 카, 키, 후, 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남자, 키 그러면 너의라는 여자, 후 그러면 그의, 하는 그녀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카, 키, 후, 하 이런 식으로 전미인칭 대명사가 뒤에 붙을 수 있습니다. 자,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하이야, 하이야는 조금 어려운 문법이긴 한데, 이전에
내가 잘 모르고 잘못 가르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이게. 하이야 그러면은 남에게 뭐뭐 하자라는 권유형인데 그 뒤에 단축법이 오는 아주 특이한 문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몰랐던 걸 이제 이 수능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이야, 자, 나드합 이렇게 단축형으로 와야 돼요. 하이야 뭐뭐뭐 리시바하, 수영하러 가자 이런 말이에요. 하이야 나드합 리시바하. 하산한, 좋다, 좋아. 알저우 하르, 알저우 저우우, 저우 하르. 그러면 날씨가 덥다. 하이야 비나. 하이야 비나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하자, 자, 가자. 이렇게 뭐, 렛츠고, 뭐,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녹색 불이, 파란 불이 들어왔어요. 건너가자 할때 하이야 비나. 그 다음에 다 모였어. 이제 우리 모여서 어디 산에 가기로 했어요. 자, 다 모이는 장소, 만남의 장소에서 다 만나고, 다 확인하고 이제 가려고 그래요. 하이야 비나 갑시다 할때 쓰는 말이에요. 하이야 비나. 하이야 자뭐뭐 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즈하부 나는 간다. 타즈하부 당신 남자가 간다. 또는 3인칭 여성도 돼요. 그녀가 간다. 타즈하비는 접속법이나 단축형으로 쓸수 있어요. 근데 2인칭 여성으로 쓰는데 타즈하비 여기 원래 눈이 있었죠. 눈이 있던 게 떨어진 형태입니다. 타즈하비 이렇게 이 장모음 뒤에 눈이 떨어진 형태가 접속법 또는 단축형 형태로 쓰이는 겁니다. 나드합은 복수, 우리의 1인칭 복수죠. 뭐뭐 합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답이죠. 하이야 나드합. 우리 갑시다 이런 말이에요. 야드하바 그가 갑니다 간다라는 접속법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은 직설법. 그냥 아무 그 앞에가 제약이 없고 이것을 갖다가 지배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간다, 너는 간다 할 때,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쓰일 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쓰일 때, 이렇게 쓰이고요, 형태로. 타다비하고 야드하바, 이거는 접속법으로 쓰면은 딱 되는데, 접속법뿐만이 아니라, 이 타다비는 단축형도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 단축형 접속법 자세히 알고 싶으면, 수능 특강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서 하이야 나드합, 이렇게 갑시다, 라는 말입니다. 하이야 나드합. 아랍에서도 잘안 쓰이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갖고, 저도 아랍 사람이 이걸 아주 언제 가르쳐줘서 알았는데, 이렇게 쓰는군요. 쓰더라고요.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이 너무 집중해서 할 필요는 없고, 이 수능에서만 보면 평생 쓸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10번.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의사소통 그 문항들은 대부분 이렇게 짧은 거나 아니면은 대화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는 게시문,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상 정형화된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완성이나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면 일정한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 패턴들에 주의하면 크게 변하지 않고 문항들이 계속 출제될 겁니다. A, 뭐뭐뭐, 아이날 함마무. 함마무이라는 것은, 함마무는 원래 샤워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로 쓸 수도 있는 곳이에요. 뭡니까? 일반 대중 그 화장실은 샤워할 수 있는 기능은 많지 않죠. 보통은 가정집에 많이 있어요. 아이나 함맘 이러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호와 피타 비크 세니. 2층에 있어요. 그랬는데, 이건 지금 집이 아니라 어떤 건물. 그냥 공용 화장실을 물어보는 것 같죠? 그럴 때는 함맘으로 보통 안 쓰고, 아다우라틀 미야 했습니다. 아다우라틀 미야. 아, 그러니까, 다우라 투,

알미야. 나우라 툴미야히. 이렇게 써요. 화장실이라는 것이. 이것은 공용으로 같이 쓰는 화장실. 이거는 보통 샤워까지 할수 있는 집안에 보통 있는 화장실. 그래서 개인 주택에서 쓰는 화장실인데, 뭐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고 쓰니까 쓸수 있겠죠. 이런 2층에 있는 화장실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아이나 함맘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나 다우라트 미아하로 쓰는 게 원래 정확한 말이에요. 후와 피 따비크 세니. 그러면 그것은, 그 함맘은, 화장실은 따비크 세니. 2층에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넣어야 되죠. 2층에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물어볼 때 신뢰합니다 하고 물어봤겠죠. 몸타즈, 훌륭합니다. 살리미 리, 나를 위해서 전해주세요. 뭐예요? 안부 전해달라 할때 쓰는 말이죠. 살리미 리, 알라 누구누구, 누구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주세요 할때 살림 리 이렇게 써요. 근데 여성형이에요. 명령형인데 여성형으로 썼어요. 살림 남성형, 살리미 하면 여성형. 전해주세요. 라우사마티, 허락해 주신다면, 이 말이죠. 길을 모을 때 쓰는 말, 허락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신뢰합니다만,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하람은 알레이키. 너에게 그것은 몹쓸 짓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할때 쓰는 말, 하람 알레이키. 그다음에 5번, 아라쿰 카타. 라쿰은 번호고요. 카타, 잘못입니다. 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아돈. 아돈노란 단어는 여러분 그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나는 생각한다. 보통 나는 생각한다라는 그 단어로 여러분 많이 쓰는 것이 알아요. 알아. 알아. 나는 본다라는 뜻인 말인데, 이것이 본다라는, 눈으로 보는 것도 되고 생각한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아라를 많이 쓰고, 아돈노 쓰기는 많이 쓰는데, 여러분 많이 다루진 않았을 겁니다. 아돈노, 나는 생각합니다. 안나, 생각이 들어서 안나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생각이에요. 계획이나 미래의 얘기는 아니에요. 하다라이야 마쿠룬. 안나니까, 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가 와요. 항상 설명하죠. 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요네 가지 뒤에 주어가 오는데, 주어가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 와요. 그것은 요 안나가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단어를 지배해. 그래서 지배하는 힘이 작용해서 하다라이야 주어입니다. 이 의견이, 이것이 의견이고 의견이 이것이에요. 두 개는 수식이 아니고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것은 동격인데, 한국말로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것은 지시 형용사로 가르쳐요. 형용사는 아니고요. 이건 지시사인데 동격으로 쓰이다 보니까 우리말로 말할 때이 의견 이렇게 생각, 이 의견 이렇게 보통 그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관사같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수식어같이 느껴져서 뭐 지시 형용사 이런 말 하는데, 지시 형용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말이고요. 다른 곳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견이고 의견이 이것이니까 이 의견은 마골. 마골은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끌이라는 것이 이그저그 생각이 뭐야 저기 그 리전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말로 치면은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이성적이다 뭐 이런 말인데, 자 비가 뭐뭐뭐 아인디 라이온 아하루, 다른 생각이 나에게 있어. 나는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해라고 했는데, 비는 나에겐 다른 생각이 있어. 반대하는 거죠. 이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다른 생각이야. 그러면 여기 앞에 무슨 말이 올까요? 1번, 따바안, 물론이지, 따바안. 2번, 따이분, 좋아, 따이분. 3번, 아나마크, 나는 너와 함께야, 나는 내 편이야, 했습니다. 4번, 아나무아프크, 아나무아프크, 그러면 나는 찬성이야, 라는 뜻이에요. 5번, 라 아돈노 달리크, 라 아돈노 달리크, 이렇게 써야 되는데, 라 아돈노 달리크, 그러면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이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 그렇게를 여기다 카를 붙여서 가달리카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라 아돈노 달리카, 그러면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게 다른 의견이 있어. 다른 생각이 있어. 정답이 5번이죠. 그래서 반대하는 생각, 반대하는 말을 찾는.

그건 문항이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12번, 와, 칼라로 되니까 훨씬 눈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는 칼라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컴퓨터 담당해 주시는 분이 전부 이제 그래픽 담당해 주시는 분이 전부 다 이걸 바꿔 주셨는데, 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아나 조와나툰. 아나 조와나툰은 조완의 여성용이에요. 조완, 조완우 이격 형태의 형용사입니다. 이것의 여성형은 원래 조와예요. 조와. 조와예요. 근데 조와누 조와 이게 어렵잖아요. 아랍 사람들에게도 어려워요. 왜? 여성형이 뭐 타마르부터 붙이면 간단한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쓰니까 어렵잖아요. 이건 이제 표준말. 예전부터 쓰던 표준말인데 심지어 조와누는 좌이어란 단어 쓰지 조와는 안 써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아랍어는 아니고 옛날에는 좌이어란 말이 있어요. 좌이어. 좌운 이게 이제 가장 표준말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신체의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형은 저와인데 이것도 어려우니까 저와나 툰 이렇게 썼습니다. 뭐 편법이긴 하지만 또는 구어체이긴 하지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표준말은 아니에요. 구어체예요. 아나 저와나 툰. 나는 배가 고파. 할 나타나월룰 가다 그러면 점심 식사죠. 나타나월룰 가다 점심 식사 할까? 어디에서? 필 마따미 그러면 그 식당에서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식당이 이두 사람이 맨날 다니는 그 식당이면 가능해요. 또는 학교인데 학교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건 알 마따미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식당에 가서 밥 먹을까? 점심 먹을까? 했을 때 어떤 식당인지 모른다면 전관사 빼야 되죠. 그래서 우리말에 전관사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갈까? 뭐 이제 이렇게 특정한 식당 얘기할 때그 식당 갈까 할 수는 있지만 식당에 갈까 했을 때 그것이 한정인지 비한정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지금 어떤 갇힌 공간에 있으니까 그 식당에 갈까? 우리 매일 점심 먹는 그 식당 가서 밥 먹을까?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랬더니 B가 뭐뭐뭐 하야 비나 앞에 나왔죠. 하야 비나 가자 했습니다. 그러면 비가 뭐뭐뭐 하야빈 했으니까 하사나 좋아. 그 다음에 뭐 맘누운 금지된 금지되었어. 그 다음에 C는 피크라툰 쇼미라툰 예쁜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A와 C는 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D 라 유지브니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A와 C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사난 하야비나 피크라툰 쇼미라툰 하야비나. AC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AC가 어디 있어요? 2번이 AC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타드로스 제이단? 할타드로스 자이이단? 제이단 했을 때, 자이단이 아니라 제이이단. 제이이단. 2가 두 번이에요. 제이이단. 할타드로스 제이이단 잘 들어보세요. 할타드로스 제이이단 이가 길죠. 제이이단 그죠? 제이이단 그런데 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 아드로스 제이이단 무슨 말이에요? 공부 잘하고 있니? 공부 제대로 하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은 점수 받고 있니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니?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이이단은 그러니까 제이단 했을 때 제이단이 우리말로 공부 잘하니 이런 말이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니 이런 말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공부를 너는 성적이 좋은 공부를 잘하고 있니 뭐 이런 공부 잘하니 이런 말로는 해석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제대로 하지 못해요. 라 아드로스 제이단. 그러면 앞에 뭐예요? 부정의 의미가 있겠죠. 부정의 의미 1번 아산타 당신이 잘했습니다. 누군가 뭔가 일을 잘했을 때, 발표 잘했어요. 아산타. 누군가 뭐 좋은 일을 하고 도와줬어요. 아산타. 길 가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되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옆에 지나간 사람이 아산타 할수 있어요. 이렇게, 아나 사이둔. 나는 행복합니다. 아나 모아프꾼. 아나 모아프꾼. 앞에 나왔죠? 나는 찬성이다. 아나 모아프꾼. 말 아사피. 말 아사피는, 아사프는 원래

유감스럽다 또는 미안하다 이런 거죠. 미안하게도, 유감스럽게도, la adros jaydan, mal asaf. 4번이 정답이죠. 유감스럽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열심히 못해요.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잘 못해요든지, 아니면 요새, 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잘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할때 쓰는 말입니다. 5번, 비꼴리 소루린은 모든 기쁨으로 이런 말인데, 모든 기쁨으로 기꺼이라는 말입니다. 기꺼이. 그래서 정답, 말 아사프. 4번이 되겠죠? 14번 문항입니다. 이런 그 문항들이 나올 때 누누이 얘기했는데 숫자의 중요성.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가 귀가하는 시각은 A. 마타 타루제아 일라 베이티카. 언제 너는 집으로 돌아오니? 너의 집으로 돌아오니? 라고 물어봤어요. B가 아루제아 일라. 아루제아 일라는 나는 돌아간다. 타루제아 일라 돌아오느니? 돌아오니? 아루제아 일라. 내가 돌아온다. 어디로? 베이티. 바이티카 바이티 너의 집으로 돌아오니 우리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했죠. 피사틸 하미사티 다섯 번째 시각에 뭐예요? 간단하게 5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셋이 아사투 아살리사투 살리사투 살리사투는 그러니까 피사티 살리사티죠. 여기 셨다가 붙어야 되고 피사티 살리사티. 3시 반은 one is fee. one is fee. 여기 앞에 fee가 있으니까 fee sati, thalithati, one is fee. 이렇게 됐어요. 4시는 arabiati. arabiati. 왜? fee sati 뒤에 오는 말이니까 소유격으로 fee sati, arabiati. 4시, arabiati. 4시 반은 arabiati, one is fee. 또 절반을 여기 뒤에 붙여서 one is fe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이죠? 1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마리드와 따비브의 대화예요. 마리드는 환자고요. 따비브는 의사입니다. 알마리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사아시프 렉 더와안 사아시프 와사파라는 말이 있는데 와사파 이것은 설명하다, 기술하다, 하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처방하다는 뜻이에요. 와사파는 내 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 처방전을 쓰다 이런 말이에요. 사시플라카 더와 안 약을 너를 위해서 처방해 줄게.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약을 써줄게 이런 말이에요. 와사파가. 근데 와사파인데 여기에 1인칭 그 행위자가 이렇게 아가 붙으면 아와 와가 두 개가 약자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아시프 이렇게 됐습니다. 왜? 특징보미 2니까 아시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로 시작하는 단어는 많은 경우에 모든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와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붙습니다. 행위자가 아시프 락 너를 위해서 처방해 줄게 써줄게 이런 말이에요. 너와 안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약을 써줄게 한 가지 약을 써줄게. 호즈 그러면 테이크하라. 들어 먹어라,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약을 복용해라. 호드 하드 더와 앞에 더와가 한번 나왔죠. 그 약을 복용할 때 이번에는 한정으로 썼습니다. 무언가 약을 처방할 때는 비한정, 그 다음에 한번 더 나올 때는 한정으로 썼죠. 그래서 호드 하드 더와 그럼 이 약을 너 복용해 이렇게 복용하세요. 알마리드가 하드르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예전에 보통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누구누구 그러면 예 왔어요 하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예 알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예 제가 참석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예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하들. 슈크란 예 알겠습니다. 슈크란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에게 처음에 말할 때 뭔가를 얘기를 했겠죠. 1번 라스트 모아피칸 아나 모아피클 했죠. 아나 모아피클 앞에서 두 번이나 아나 무아피크 했어요. 아나 무아피꾼. 아나 무아피꾼 했을 때 나는 찬성이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찬성이야. 근데 나는 찬성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뭐가 붙냐면 이거를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를 넣어줘야 돼요.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는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last to, 라이사 동사의 1인칭, 아나에 대응되는 나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 아니다 했을 때 last를 쓰는데 다시 아나를 쓰지 않아요. last to muafiqan 그러면 나는 찬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동사가 들어갔어요. 2번, 엠쉬 일랄 아마미, 앞으로 걸어가세요. 엠쉬, 명령형이죠. 엠쉬, 가세요. 3번, 옙두 안나후 무슈타히둔, 무슈타히둔, 열심히, 근면성실한 이런 말이에요. 그는 근면하다, 그는 열심이다, 성실하다고 보이네요. 그는 되게 성실해 보여요. 그는 되게 열심히 뭐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는 되게 열심인 것 같네요. 할 때 쓰는 말이에요. 4번, 우리도 일라잔 리즈캄. 즈캄이라는 패턴은 이 포알룬 패턴이라는데 즈캄은 이렇게 수다운. 수다운도 그렇고 즈캄도 그렇고 이런 식의 패턴들이 아랍어 패턴의 병을 나타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즈캄 그러면 감기죠. 감기를 위해서 엘라즈 치료입니다. 엘라즈 치료를 원합니다. 감기 치료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기 들렸는데 좀 치료하기 원합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한 거죠. 4번이 의사한테 할 수 있는 말이네요. 감기 치료를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5번, 우리도 나프타 헤사반. 나는 헤사합은 어카운트예요. 은행에서 계좌를 여는 것을 헤사합이라 해요. 계좌죠. 계좌를 아프타 여는 것을 우리도 원합니다. 우리도 안 뒤에 아프타하 접속법이 왔죠. 안과 접속법은 항상 뭐뭐 하기, 계좌를 개설하기 이런 말이에요. 계좌 개설을 원합니다. 계좌 개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건 은행에 쓰는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6번, 그림과 대화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금 투탕 하문 투트 앙흐 아문이에요. 투트 앙흐 아문. 그래서 투트 앙흐 아문. 그래서 뭐 정확한 뜻은 모르는데 상수리 나무에 뭐 어떻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개의 단어가 그 뭉쳐져 있는 투트와 앙흐와 아문 이런 그 왕의 이름입니다. 투탕카멘이라고 보통 하죠. 예. 이런 거 앞에 두고 지금 사진 촬영 금지라고 떠 있네요. 그래서 촬영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이게 촬영하지 않아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카메라 플래시만 안 쓰면, 그러니까 뭐 빛이 특별하게 뭐 노출만 안 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A가. 할 윰킨우니. 할 윰킨 그러면, 윰킨은 가능합니다. 아니, 할, 무엇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나에게 가능합니다. 저에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할 윰킨우니. 저에게 가능합니까? 뭐가? 다스위르 하달 아살. 아사르는 유적이에요. 유물이죠. 아사르는 흔적 같은 거예요. 조상들이 살면서 남겼던 흔적. 보통 유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을 다스위르, 사진 촬영하는 거. 이 유물을 찍는 것이 할 윰키누니 나에게 가능합니까? 이런 말이죠. 이런 말 다르게 쓴다면 요 부분을 할 아스타디우 이렇게 씁니다. 아스타디우. 할 아스타디우 타스위라. 목적격이 되겠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아스타디우 타스위라. 하달 암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유적 촬영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건 잠깐 약간 나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윰키누니로 쓰면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유물 사진 찍는 것이 윰키누니 저에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B가 이제 직원분이겠죠. 라 아니요. 라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많이 나왔죠. 이렇게 안 됩니다. 리 꿀릴 아사리. 꿀릴 아사리. 아사리의 복수예요. 유물들. 유물이고 유물의 복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물의 복수 꿀릴 아사리. 모든 유물의 사진 촬영을 금합니다. 그 말 이유는 없는데 사실은. 네. 이렇게 뭐 카메라를 놓고 들어가라든지 뭐 이렇게 그 박물관에서 얘기를 하니까 다힐랄 마타피. 다힐랄 마타피 그러면 이 박물관 내에서 다힐랄 마타피. 오늘날엔 이 박물관이 이제 예전에 이집트에 그 메이단 타하리르, 마이단 타하리르라 해서 해방 광장이라는 곳에 옆에 이제 그 힐튼 호텔 옆

옆에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그 작은 걸 때도 하루 반을 봤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 그 다음날 가서 또 4시간을 더 봤어요. 그러고도 그냥 거의 서랍은 못 열어봤습니다. 아, 서랍은 열어볼 수는 있는데 그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미이라가 한개 전시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밑에 서랍들이 쫙 있는데 전부 미이라예요. 한번 열어보면 그 서랍마다 다 다른데 그걸 열어볼 시간이 없어요. 유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GEM이라서 그랜드 이집트 뮤지엄이라고 해갖고 아주 큰 데다가 짓고 이사 갔거든요. 거긴 못 가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그 크고 아주 유물들이 밖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놀라운 유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가는 걸 도전해 보세요. 자, 사진 촬영이 모든 유적지에 박물관의 모든 유적지에 모든 유적에 유물에 사진 촬영이 금지되었습니다. A가 파힘투, 이해했습니다. 파힘투. 1번 맘누운 알 아클. 맘누운, 이렇게 맘누운이 앞에 오는 거는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된 이런 말인데 이게 수로예요. 수로가 앞에 왔고 주어가 뒤에 왔습니다. 보통 주어가 뒤에 올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주어가 뒤에 올 때는 주어가 확실하지 않은 어떤 그 묘사로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아라줄룬, 한 사람이 집에 있습니까? 할때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 집에 있나요? 할때 누군가. 또는 뭐 책이, 한 책이 이럴 때 비한정으로 쓰는 주어는 수로 뒤에 옵니다. 근데 이처럼 수로가 한정, 주어가 한정인데도 수로가 앞에 오고 한정 주어가 뒤에 오는 것은 요 수로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금지되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뭐가 금지되었어요? 알라클, 먹는 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음식 드시는 게 금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미술관이든지 이런 데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마시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맘누운 알라클로 이렇게. 그다음에 맘누운 역시 수로예요. 아슈룹, 마시는 게 금지입니다. 예, 음용수 이 사용 뭐 금지 뭐 이렇게. 자, 맘누우나 두홀루, 입장 금지. 두홀, 입장 금지죠. 맘누우나 시바하투, 여기서 수영 금지. 어디겠어요? 맘누우나 시바하투, 뭐 양식장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곳이라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맘누우나 타스위르, 사진 촬영 금지. 타스위르 앞에 나왔었죠. 맘누우나 타스위르, 찍는 거이 사진 찍는 거 있죠. 타스위르, 사진 찍는 거 금지 해갖고 정답이 5번인 걸알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투탕카문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투탕카멘이라고 하더라고요. 투탕아문인데 아멘이 됐습니다. 어떻게? 박물관에 전시한 적이 있는데 못 가봤어요. 되게 아쉽게도. 그래서 여러분도 못 가봤다면 중동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봐야 될 겁니다. 네, 한번 그런 꿈을 꾸고 한번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언제고 가보겠다. 수능 끝나면 바로 이집트로 달려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우리두 안 아두르사. 안 뒤에 무슨 형태가 온다고요? 안 뒤에는 동사의 연결. 동사를 지배하는 이 지배소가 돼갖고 종사를 지배해요. 어디를 지배합니까? 말을 지배합니다. 우리두 안 아두르수가 아니고 아두르사 했습니다. 아두르사. 우리두 안 아두르사. 내가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나는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요. 뭐 공부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공부해요? 마크, 너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원해. 나 너랑 공부 같이 하고 싶어라는 말이죠. 너랑 공부 같이 하는 거 내가 원해. 그러니까 너랑 공부 같이 할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두는 내가 원하는 거죠. 근데 친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얘기했어요. 친구한테 너랑 같이 공부할까? 뭐, 너 나랑 같이 공부할래?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친구가 오케이, 뭐, 좋아, 라고 했으면 할수 있는 건데, 만약에 친구가, 아, 나 지금 약속에서 나가야 돼. 공부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라는 말은 뒤에 오는 내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실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아직 그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쓸 때, 우리들 뒤에다가 뭘 쓰냐면, 안을 써요. 아니라는 말은 뒤에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 거는 안나로 써갖고 뒤에 것은 확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안나로 쓰고

동사가 아니라 처음에 명사, 목적격 주어가 이끄는 명사문이 와서 뭐 예를 들면 알아앉나 이렇게 해갖고 뒤에 명사문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우리도 안 안나가 안 되고 안 이렇게 그다음에 접속법 동사 이렇게 아두로사 이렇게 옵니다. 아이나 안탈 아나 아이나 안타 너는 어딨니? 아이나 안타 어디 너는 있니는 없어요. 아랍어에 있다 동사는 없습니다. 아이나 안타 너 어디야? 너 어디? 그다음에 여기 너 어디 있니란 말 여러분이 넣으세요. 알안 지금 너 어디니? 아날 알 아나 나는 지금 피 막타바틸 마드라사티 피 막타바틸 마드라사티 학교 도서관에 나는 학교 도서관에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넣어라 그랬죠. 이렇게 나는 지금 학교 도서관에 있다. 그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A가 하산한 좋아. 하산한 좋아. 사아드하부 일레이카 하알란. 사아드하부 일레이카. 나는 너에게로 갈게. 한국식 표현입니다. 우리말과 그 다른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 그럴 때 아나 아티 레이카라고 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쓰냐면 사 아티 일레이크 사아티 레이크 사아티 레이크라고 씁니다. 영어도요. I will go to you라고 쓰고 I'll come to you라고 써요. I will come to you. I'm coming이라고 써요. I'm going이라고 쓰고 내가 너한테 가고 있다 쓸 때도 I'm coming이라고 씁니다. 그게 우리는 come이라는 말이 온다라는 말만 배웠는데 내가 너한테 가고 있어. 그럼 I'm coming 이렇게 써요. 그때 마찬가지로 아랍어도 내가 너한테 갈게라는 말을 오다란 동사로 써요. 되게 희한하죠?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다 맞는데 쓰지 않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갈게라고 안 쓰고 내가 너한테 올게라고 써요. 아랍어의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쓰지 않는 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잘못 안 쓰는 말이니까 일반적인 말이 아니죠. 이런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흑백 텔레비전이라고 했는데 백흑 텔레비전이라고는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흑백 텔레비전인데 외국인이 공부를 했어. 한국어 공부해갖고, 옛날 50년대, 60년대 백흑 텔레비전을 갖다가 낮밤으로 봤더니 공부가 잘안 되더라. 뭐 이러면서, 그럼 뭐가 이상해? 낮밤으로 봤어? 밤낮 아니야? 한국말도 낮밤 아니었어? 밤낮이었어? 뭐 이렇게. 동서남북 그럼 못 알아둬요. 북남동서. 뭐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순이 다른 거,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구분은 쉽게 이루어지진 않고요. 경험을 통해서 써봐야, 아랍어를 가서 써봐야지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한국식 표현이죠. 사아드하부 일레이크가 아니라 사아티 일레이크. 아티는 아타 동사에서 왔어요. 아타. 오다예요. 아타. 그러니까 사야티, 야티 일레이야. 그럼 누가 나한테 올 거야? 하고 이제 사야티, 예를 들면 뭐, 제이둔 일레이야. 제이드가 나한테 올 거야. 라고 말할 때도 써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나 너한테 갈 거야 할때 사아티 레이카로 씁니다. 그래서 사아티 이거의 1인칭이에요. 여기다가 아가 또 붙어서 이게 아가 두 개가 돼서 이 물결 모양으로 아티 예 이게 이제 그 맞다라고 그러는데 이 맞다가 생겼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갈 거야 이렇게요. 하알란 즉시 내가 너한테 갈게. 하알란은 지금 즉시 내 곧바로 너한테 갈게 이런 말인데. 하산한 사아티 레이카 하알란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아니고 자 들어갈 말 1번 아프완 실례합니다. 아프완은 실례합니다도 되고 또 미안합니다도 돼요. 그래서 아프완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막고 있어요. 그러면 아프완 이제 뭐 어떤 그 녹는 얼음을 들고 가는데 앞에 길을 막고 있으면 지나가야 되잖아요. 아프완 얼음 지나갈게요.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프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알라는 이리 와 이런 말이에요. 다알라. 다알라라는 것은 명령형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리 와 이런 말이에요. 훈아 이리로 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 지금 학교 도서관에 있어. 이리 와. 이리로 와 했을 때 다알라 훈아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아인디 라이온 아하루. 아인디 라이온 아하루는 나에게는 있다. 이게 수로죠. 이게 수로고 이게 뒤에가 주어예요.

주어를 자세히 보면 정관사가 없죠. 비한정이에요.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비한정이면 주어가 뒤에 옵니다. 근데 라이윤 정관사 없으니까 탄윤 붙었고요. 아하루, 아하루는 탄윤이 없어요. 수식어인데 탄윤이 없어요. 수식어인데. 왜? 아하루는 이격 형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하루는 아하루, 아하라, 아하라. 소유격, 목적격이 전부 다 아하라로 돼요. 마치 목적격처럼 됩니다. 소유격, 목적격이 똑같이. 그런 단어를 보고 우리는 이격 형태의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격 형태의 단어가 수식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탄윈이 없습니다. 눈, 그러니까 아하룬 아니고 아하루. 그래서 아인디 라이온 아하루. 내게는 다른 생각이 있어. 라는 말이죠. 하다 가이루 사히힌. 하다 가이루 사히힌은 옳지 않다란 말이에요. 연결형이에요. 가이루 사히힌. 하다 사히훈. 그럼 이것은 맞는 말이야. 하다 가이루 사히힌. 이것은 맞지 않아. 옳지 않아. 이런 말이죠. 하다 가이루 사히힌. 그러면 맞지 않다. 연결형이라서 가이루 사히힌 연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꿀루 아민 완툼 비 하이리. 매년 또 당신이 잘 지내시기를. 뭐예요? 1년에 한번 오는 그날에 인사말로 쓰는 거죠.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 1년에 한 번씩 갔다가 돌아오는 그날. 그러니까 명절도 갔다가 1년 만에 오잖아요. 생일도 1년에 한 번씩 오는 날이죠. 그러니까 또한 해도 한해 동안도 당신이 잘 지내기를. 그래서 안툼이라고 쓴 것은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라는 말도 되겠지만 보통은 사람 한 사람의 어깨 위에 두 천사까지 합해서 안툼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할 때도 꿀로 아민 와 안툼 비 하이린이라고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오늘날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꿀로 아민 와 안타 따입 하는데 안타 쓰는 경우 있어요. 안타로 쓰면 그냥 너 사람 한 사람 천사 그냥 빼고 너잘 지내기를 뭐 이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옴밀 알 아지자투. 친애하는 어머니. 여기서는 뭐 사랑하는 어머니쯤 되겠죠? 옴밀 알 아지자투. 그리고 편집말의 맨 앞에서 이렇게 편집말 반따옴표 앞에 쓰는 말은 좋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딱 정형화된 표현이 있어요. 처음과 이 뒤에는 알 무클리사. 이런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대부분 대체로 딱 정해진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안 보고도 라하사탄 잠시만요. 일랄리까 만날 때까지 또 봅시다. 뭐 이런 말이에요. 푸르사툰 사이다툰 만나서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마살라마티 안녕히 가세요. 역시 헤어질 때 인사 말이에요. 다히야톤 따이바툰과 바드 좋은 인사 그리고 나서 와 바드 그리고 나서 좋은 인사를 건네고 나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고 나서 카이파스 하투키 엄마 건강은 어때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딸이 엄마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 하겠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카이파스 하투키 아루쥬 안타쿠니 원래 타쿠니 나였었는데 아니라는 이 지배사 그러니까 동사문을 이끄는 접속사. 동사문. 왜 동사문이 끈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루쥬 같은 단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것이 바램이거든요. 뭐뭐 하기를 바래요 할때 바라다는 말은 아직 사실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루쥬 안타쿠니 비하이린 그러면 잘 지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잘안 지내란 말은 아닌데 잘 지낼 수가 아닐 수도 있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의 이 안을 씁니다. 아루쥬 안 해놓고 동사문 썼어요. 동사는 어떤 것을 쓰느냐? 안 뒤에 동사는 미완료 동사의 접속법을 씁니다. 접속법을 쓰면 보통 이렇게 나가 붙는 게 정상인데, 지금 2인칭 여성형. 2인칭 여성형은 타쿠니나로 되어 있어요. 타쿠니나. 원래. 거기서 안이 지배하면 뭐가 떨어지냐면, 장모음 뒤에 오는 눈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눈이 떨어져요. 장모음 뒤에 오는 눈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루주한 타쿠니 비하이린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계실 것을 계시기 바랍니다. 아, 뭐잘 지내고 계시겠죠? 이런 말이죠. 아슈타크 일레이키 캐시란 굉장히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아슈타크 일레이키. 예, 아슈타크 일레이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슈타크 또는 아슈타크가 동사문인데 무슈타크 일레이키 아나 무슈타크 일레이크 그러면 나너 보고 싶다. 너 오랫동안 못 봤네. 무슈타크 일레이크 쓰는데
아슈타크 레이키 많이 보고 싶어요. 캐시라 많이 보고 싶어요. 아나 마슈울라툰 비 무엇으로 바쁩니다. 마슈울 비 그러면 무엇으로 바쁘다요. 아나 마슈울라툰 빌림 티하나 티니하이야티 니하이야 마지막이죠. 마지막 시험으로 굉장히 바빠요. 기말 시험으로 바쁜 거죠. 저는 기말 시험으로 바빠요. 하디힐 아야마 목적격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부사어예요. 하디힐 아야마 요즘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피를 썼다면 피 하디힐 아야미가 됐겠죠. 요즘에 이렇게 썼는데 피 빼고 바로 목적격으로 쓰면 요즘에는 기말 시험 준비로 기말 시험으로 바빠요. 사아라키 뵐게요. 뵐게요. 마달림 티아나티 시험 끝나고 뵐게요. 마달림 티아나티 시험 끝나고 뵐게요. 이브나투키일 무클리사투 이브나 어머니의 당신의 신실한 딸이 누구의 이름이 자이나부. 자이나비란 딸이 편지를 보낸 거죠. 메일 보낸 거죠. 이랬을 때 처음에 쓸수 있는 말 인사말 5번이에요. 타히야툰 타이바툰 와바드. 항상 이 서관문에서는 앞에 이거 쓰고 뒤에 알 무클리스 쓰는 거 기본으로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이었고요.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1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할 나잘타 피 마하타틸 파스 파스 파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파스나 마라케시 같은 곳은 여러분이 꼭 관광지로 이집트에 모로코에서 파스나 마라케시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정말 이렇게 복잡한 골목이 있구나.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골목으로 알려진 이 파스죠. 이 패스에 가보면 자꾸 파스인데 패스라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입에 붙어서 그래요. 이렇게 한국말로 패스라니까. 패스에 가보면 여러분이 간 길로 또못 돌아와요. 이렇게 막 골목 따라 가잖아요. 그럼 그 길로 못 돌아와. 골목이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똑바른 골목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구불구불하게 돼 있어서 기억력이 좋아도 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패스 역에서 내렸니? 할 나잘타피 마하타티 패스? 남 나잘툴 아나. 지금 나 패스 역에서 내렸어. 그래서 나 지금 내렸어라고 했죠. 남 나잘투 나 내렸다 알 아나 지금 내렸다. 그랬더니 A가 뭐라 그랬어요? 리안나카 라 타리프 타리크 길을 잘 모르니까 리안나카 왜냐하면 너는 라 타리프 아타리카 길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 뭐 어떻게 해라고 했겠죠. B가 하드 알겠어. 사 아르카부후 그럼 여기서 아르카부후는 여기서 타라고 했겠죠. 타 내가 탈게. 알아나. 지금 탈 거야. 내가 지금 탈게.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타라고 말한 거예요. 그죠? 페스가 길이 복잡하니까 네가 찾아올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뭘 타고 와. 라고 했습니다. 물론 페스 그 안에는 그 차가 못 다녀요. 페스 안에는 차가 못 다니고 아마 페스 역에서부터 페스 그 마을까지 가는 이 페스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게그 염색입니다. 그래서 염색하는 거를 가서 볼수 있는데 오전 일찍까지 볼수 있어요. 이렇게 오후에 가면 염색 그 물들이 섞여갖고 다 똑같은 색깔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가면은 그게 색깔별로 그큰그저 웅덩이가 다 다른 색깔을 띠고 있거든요. 거기다 가죽을 넣고 염료를 뿌린 다음에 염색하는 걸볼수 있는데 그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페스가. 근데 어쨌거나 자 지금 뭘 타고 오라 그랬어요? 1번 하다 사기룬 이것은 작다. 2번 아나 아투샤누 나는 목마르다. 3번, 호드 택시. 호드 택시는 택시를 타라. 이런 말이죠. 3번이 정답이죠. 너 길을 잘 모르니까 택시 타.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일 거예요. 그때 하드르 사 아르카불 안. 지금 그걸 탈게. 4번, 알 하트 마쇼울룬. 선이, 전화선이 마쇼울. 그러면 바쁘다. 전화선이 바쁘다는 건 뭐예요? 통화 중이단 말이죠. 5번, 아샤리아 와세운. 거리가 넓다. 거리가 넓다? 아니죠. 여기서는 택시를 타라. 길을 잘 모르니. 그래, 탈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능 완성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진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확인하고, 모르는 게 혹시 있다면, 차근차근 여러분이 잘그 복구를 해서, 다시 복귀해서 공부한 걸 다시 되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약정공려 문장 삽입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웅지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풀춘쿠키 먼저 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딱 보면 end 나와있지. 우리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마지막 강의에 어울리는 대화 표현 좀 갖고 와봤는데 every end is just a new beginning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모든 끝은 단지 뭐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 선생님 이제 끝나가는데 새로운 시작이라니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유형이에요.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보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사실 아주 그냥 뭐 전략만 딱 익히면 바로 적용도 너무 잘 되고 막 이런 유형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시고 앞으로도 이걸 잘 풀기 위한 여러분들의 단단한 근육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강의가 끝난다고 해서 아, 나 이제 문장 삽입의 신이다 까지는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 어떤 시작? 이제 훈련이라는 시작을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짝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 한번 봐보고 만약에 단절과 시그널이 눈에 바로바로 보이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단절과 시그널을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제가 OT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스스로 단절과 시그널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나의 근육을 강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내가 시그널과 단절을 스스로 혼자서 잘 찾을 수 있는지 문제 다시 한번 새로 뽑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문제 풀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우리 실전 문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실전 문제 풀이 오늘만큼은 여태까지 여러분 그냥 문제만 풀고 왔다면 오늘만큼은 지금 딱 멈추셔서 단절과 시그널 아직 체크 안 하고 오셨다면 다시 가서 체크 한번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전 문제들 우리 수능에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수능 문제 지난 2개년치를 오늘 볼 건데 꼼꼼히 볼 거거든요. 꼼꼼히 단절, 시그널 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볼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비교를 하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외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찾으라고? 단절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이 방법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해보면은요. 주어진 문장에서 시그널 확인해라 라고 했습니다. 왜 확인하라고 했어? 앞에 주어진 문장에서 꼼꼼히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눈에 딱 보이기에 but 보여, this 보여, 뭐 however 보여 그런 애를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시그널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문제 못 푸냐? 그렇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단절이기 때문에. 하지만 눈에 보이는 힌트 최대한 활용해라. 자, 그 다음에 첫 문제로 소재 확인한다라고 했죠. 이 소재 확인은 어떤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하는 정말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만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아주 고득점을 하는 친구들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재 확인하면서 숲을 일단 딱 정립을 해놓고 그 주제를 잘 따라가는 질문인지 확인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문단 내 시그널에 유의하며 단절 찾기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문단 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주는 그 시그널들을 우리가 잘 봐주시면서 이어지는 애들조차도 아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구나 라는 납득이 가셔야지만 정확한 문제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절 잘 찾아주시면 되는데 눈앞에 굉장히 잘 보이는 단절들 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체크해놓고 마지막에 뭐 한다고 주어진 문장을 넣어서 연결까지 잘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연결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 뒤로 앞, 뒤에 문장 다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여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정말 이 문제 잘 풀어낼 수 있고 이 문제 풀어내면 등급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5학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한번 볼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그널이 있는지 한번 봤더니 와, 있어! 눈앞에 보이는 시그널이 하나가 however이라고 나와 있었던 게 여기 바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눈으로 한번 훑기는 해줘야 돼요. 훑었더니 however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however 중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문장과 문장 간 연결해준 연결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접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Trade Secret Law라고 얘기를 해서 영업비밀법입니다. 영업비밀유지법이라는 건데 얘는 뭘 목표로 하

하냐? 촉진해주는 거야, 혁신을. 영업 비밀을 이제 유지를 시켜주면서, 비밀 유지를 시켜주는 법을 통해서 비밀 유지를 해주면서, 아, 그래도 열심히 혁신을 잘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Although it accomplishes, 이것은 달성하는데, 이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혁신을 증진하는 거죠. In a very different manner,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뭐라? Patent Protection이라고 해서 특허보호법과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혁신을 촉진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특허법 보통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우리 이번에 얘기할 것은 영업 비밀 유지해주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업 비밀 유지. 영업 비밀 유지를 해주는 법이 있는데 얘랑은 특허보장법이랑은 조금은 달라라고 조금 살짝 비교를 해주면서 들어갔습니다. CF 이렇게 나오면 이거 참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읽다가 나와도 아 얘랑 좀 참조해서 봐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Notwithstanding the advantages of obtaining a patent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이점인 거죠. 뭐의 이점이냐면 obtaining a patent 특허를 얻는 이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notwithstanding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 때문에, 이거에도 불구하고, many innovators, 많은 혁신가들은요, prefer to protect their innovation, 자신의 혁신을, 발명을, 뭘 통해서? 비밀 유지를 통해서 보호하고 싶어 한대요. 자, 특허를 내. 그러면 사실 공표하는 거잖아요? 나 이런 거 만들었어. 특허 등록해주세요. 모두가 알게 되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의 이점이 당연히 있지.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거를 갖다 쓸 수는 없어. 그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좀 해준 거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명가들은 뭐 하고 싶어요? 비밀 유지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발명을 좀 보호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거야. 자, 그래서 어때? 이어지고 있죠? 얘랑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라. 달라서 얘가 영업비밀 유지법으로 얘는 뭔가를 보호하고 싶어 해라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they may believe,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대요. 뭐라고 믿냐면, that the cost and delay of seeking a patent, 비용과 딜레이, 지연이 있죠. 시간이 걸려요. 특허는 낸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시간에 지연이 없어. 지연이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특허를 구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지연이 있는데 얘네들이 are too great,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that,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secrecy better protects, 이 비밀이라는 것이 더잘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들의 투자를 그리고 and increases their profit. 걔네들의 영업 이익을 증가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허법 대신에 영업 비밀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걸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 주고 있는데 뭐가 있다고? 즉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린대. 자, 이게 너무 크다. 라고 믿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때? 얘네들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투자, 그리고 영업 이익을 더잘 보호해주고 증가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영업 비밀법을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리 지금 예쁘게 잘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역적단절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또뭘 믿을 수 있냐면, 데이가 지칭하는 계속 이 inventors, innovators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 사람들은 또한 무엇을 믿을 수 있냐면, that the invention, 이 발명품이요, can best be utilized. 사용이 될수 있다고, over a longer period, 더긴 기간 동안, of time, 더긴 기간 동안 사용될 수 있다, than a patent would allow. 이 특허가 허용해주는 것보다 특허는 기간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냈다고 해서 평생 내 거가 아니야. 그 특허의 기간이 만료가 되는 때까지만 내 거고, 이게 만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또왜이 선택을 해? 내가 비밀 유지를 해. 아무도 모르면 내가 계속 그냥 혼자 쓸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특허를 내. 그럼 내가 특허를 낸 기간 동안에만 쓸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기를 어떤 내가 발명을 했어. 그럼 얘는 더긴 시간 동안 사용될 수 있다. 뭐 하는 것이? 내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뭐보다 이 특허법이 해주는 것보다 특허가

특허 기간 동안보다는 내가 더 오래 이걸 쓸것 같으니 비밀을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한 나열 계속하고 있죠. 괜찮죠, 그렇죠? 왜 영업 비밀, 비밀 유지를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야. 자, once the idea is released, 이 우리의 아이디어가 나가면요, release, 방출이 되면은 it will be free as the air. 뭐처럼? 공기처럼 무료가 될 거래요. 그치? Under, 자유로워질 거래요. Under the background norms, 이 기저에 있는 규범인데요. A free market economy,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러한 규범 내에, 기저에 깔린 이 규범 내에서, 이 규범 하에 얘네들이 공기처럼 자유로워질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갖다 쓸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페이턴트, 특허 기간이 끝나면 자유로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특허법을 사용하면 계속 이렇게 될 거야라는 부연 설명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얘가 왜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혼자만 쓸수 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해준 거죠. The such a predicament, 그러한 곤경은요, would lead any inventor seeking to rely upon secrecy. 그러한 곤경이라는 것은 그러한 곤경. 앞에 있는 어떤 곤경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러한 곤경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곤경에 대한 얘기여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꽤나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lead any inventor, 어떠한 발명가인데 seeking to rely upon secrecy, 비밀에 의존하려는 이러한 발명가가 to spend an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s, 막대한 자원을 쓰게 만들어 building high and impassable fences, 높고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ies, 걔네들의 연구 시설에, 그리고 and greatly limiting, 굉장히 제한하는 거죠.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를 with access to the proprietary information, 이 독점 정보에 대한 그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어지면 사실은 엄청난 단절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어진 문장 보면서 어디서 내용이 좀 전환이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지. 3번 다음 문장까지는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 아이디어라고 사실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the idea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앞에 있는 invention을 지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아이디어가 놓아지면, 방출되면, 이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방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서 하나의 단절이 있다라고 봐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넘어갔을 때에는 그런 곤경이 바로 앞에 나온 자유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혹시 여기 있는지를 이제 볼 거야. 그래서 지금 4번에 뭐 5번에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어떠한 특별한 법적 보호 없이, for trade secrets, 영업 비밀에 대한 어떠한 보호 없이는, 하지만, the secretive inventor, 이 비밀 유지를 하는 이 발명가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냐면 that an employee or a contractor, 어떤 직원이나 계약 직원이요, 계약하는 상대가요, will disclose, 발표하는 거지, the proprietary information, 이 독점 정보를, 그치? 공개해버리는 그런 위험을 가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공개됐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disclose가 나와 있으니 once the idea is released라는 얘기랑 같이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들어가는 게 맞겠지. 자, 여기까지 앞에까지는 왜 지금 이걸 먼저 선택을 했냐인 거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지금 특허에 대한 얘기였는지 비밀 유지에 대한 얘기였는지가 살짝 애매했거든요. 근데 특허라고 해서 이었을 때 굳이 이어지기는 했으나 특허가 만료됐다 이런 얘기도 사실 없었잖아요. 제가 중간에 끼워 넣은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지 아니면 어떤 비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폭로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던지 했어야 했는데 바로 방출된 게 여기서 나왔으니 4번에 넣어주시면 그럼 예쁘게 이어지죠? 그러면 이게 방출되잖아. 그러면 얘가 자유시장이라는 개념하에 막 공유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공경스러움이 이 사람이

많은 양을 쏟아붓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따라서 뭐가 필요한 거야? Legal protection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로 이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랑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한것 같죠. 얘는 더큰 개념. 여기 앞에 방출됐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을까? 그 전에 나와야 하는 요게 4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평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단절이 눈에 확 보이는 애들이 아닌 애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습들, 이두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얘가 어떤 것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마지막에 넣으면서 같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딱 봤을 때 뭐가 있었나요? 딱히 또막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밑에서 또 단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 their very nature, 그 본질상, the concepts of maintenance and repair 이라고 해서, 그치? 정비와 수리라는 그러한 개념은요, are predominantly 지배적으로 조사가 된대, 뭐로 process oriented perspective 이라고 해서 과정 중심 관점에서 이 정비와 수리라는 그러한 개념이 조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비, 수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정중심적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The focus in related scholarly discourse 라고 해서 초점인데 관련된 학문적 담화에서의 이 초점은 often revolves around 뭐를 둘러싸고 있냐면은 the lifespan or life cycle. 수명이나 생애 주기죠. 어떤 사물과 기술의 수명과 생애 주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래서 정비와 수리라는 것은 과정 중심이고, 그리고 얘 어때? 수명과 생애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이 개념에 대한 소개를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쭉 읽어보는 거지. 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자, 이러한 맥락, 수명과 생애 주기라는 그러한 주기라는 이 맥락 속에서 정비와 수리라는 것은 are considered 뭐라고 여겨지냐면 실천, 관행인데 that have the potential, 잠재성을 가지고 있대요. To prolong the existence of objects. 뭐 하는 거야? 연장해주는 거지. 어떤 사물의 존재를 연장해줄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가진 그런 관행으로 보여진대요. Ensuring, 보장해주면서 얘네들의 지속된 이용을 over an extended period.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이용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연장된 존재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 사실 정비랑 수리? 진짜 정비랑 수리 이게 맞나? 라고 조금 의심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정비랑 수리에 대한 얘기였고요. 우리가 어떤 걸 정비하고 수리를 한다라고 했더니 수명과 생애 주기에 있어서 영향을 주겠죠.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야? 이 과정, 수명과 생애 주기의 이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준다고? 얘가 존재를 연장해 주겠지. 얘가 수명에 다해갔어. 근데 고쳤어? 그러면 더 연장되겠죠. 정비를 잘했어? 연장되겠죠. 자, 그리고 어때? 그래서 지속된 이용을 할수 있겠죠. 오랜 기간 동안, 더긴 기간 동안. 원래 그냥 내가 막 썼으면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휴대전화도 수리를 해. 배터리가 망가졌어. 배터리 교체, 수리를 해. 2, 3년 더쓸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 맞아요. 자, 이 사람은요, 비판적으로 참여했대. 이 의인화된 은유에, 사물의 생애 주기를 암시하는 그런 은유겠죠. 그래서 요거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ppropriately highlighting, 강조를 해주는데, that 전통적인 이해예요. 뭐에 대한 생애 주기, 어떤 기술의 생애 주기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이해인데, 뭐부터 뭐까지? 습득부터 그것의 폐기까지, 어떤 한 가정에서 습득부터 폐기까지가 provides an incomplete definition,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정의를 준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키워드들도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은 얘가 의인화돼서 은유를 했다고 해요. 뭐로? 얘가 이런 생애란 얘기를 일대기라는 표현, 보통 이제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일대기,

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의인화된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씀으로써 얘가 강조를 해줬대요. 뭐라고? 전통적인 이해가 동사부터 보면 완전하지 않은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통적인 이해냐면은 이 기술의 생애 주기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있는데 이 생애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기술을 습득을 하고 들이고 그리고 폐기하기까지의 그 생애 주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완벽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통해서 이 기술의 생애 주기, 기술의 생애 주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전통적인 정의는 어떻다고? 완전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애 주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우리의 정의는 맞지 않아라고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죠. 문장들이 조금 어려웠죠. 더 개념 자체는 그냥 진짜 정비랑 수리거든. 근데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Additionally, 게다가 사물들은 may enter recycling, 재활용이 되거나 혹은 second-hand cycles, 중고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leading to, 뭐로 이어지냐면 역동적인 사후 삶이 되는 거지, 뭐로 특징 지어지는, 다양한 적용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래서 되게 지문이 조금 중간중간에 어려웠던 내용이 있었던 것 치고는 사실 답은 좀 심플하게 나왔죠. 55.6%나 골랐어. 당연히 골랐겠지. 왜냐면 additionally 하면은 같은 결의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란 얘기를 하고 싶으면 A에 대한 예시 1, A에 대한 예시 2, 요 사이에 넣는 게 additionally, similarly, also, moreover 이런 애들인데 additionally가 들어가는데 지금 얘가 부재하지. 앞에서는 전통적인 정의가 완전하지 않아라는 얘기로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얘가 새로운 삶을 얻은 중고의 삶, 재활용의 삶, 이 사후 세계, 생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의 얘기가 그 전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절이 확실하게 있고요. 그러면 요거 한번 넣어봐야 되겠지. In reality 하면 현실적으로 사실이란 얘기인 거지. 자, 앞에가 맞지 않대. 맞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냐? 맞는 거 나와야 되겠죠. 사물들이에요. Do not conform to.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형적 생애 주기 모델이랑은 맞지 않는데요. 선형적이라는 건 뭐야? 방금 전에 전통적인 그런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던 습득부터 폐기까지야. 그 습득하고 폐기하는 그 주기. 이런 선형적인 처음 습득하고 폐기 끝이라는 생애 주기랑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instead, rather 이런 거 나오면 뒤에는 얘기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죠. 얘네들은 뭘 겪냐면 고장도 나고요. 그리고 수리도 하고요. 어딘가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보관이 되기도 해요. 혹은 얘네가 추방이 되기도 한대요. 벨렉이 추방하다는 뜻인데 추방이 되기도 해요. 어디로? 베이스먼트, 지하실로. 우리가 쓰지 않는 거. 우리 한국은 이제 지하실에 있는 집이 잘 없지만 뭔가 창고 같은 데 넣어두는 거죠. 창고 같은 데. Only to be rediscovered. 자, 뒤에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지. 다시 발견이 되고 그리고 repurpose라고 하면은 얘가 용도가 변경돼서 다시 사용되는 거야. 용도가 나중에 변경돼서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생애 주기가 끝났을 때쯤에 혹은 그 사이 어디선가 그냥 쭉 쓰고 끝이 아니라 중간에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어디다가 보관하다 쓰기도 하고 혹은 추방을 당하기도 하는데 다시 발견돼서 재사용이 되기도 하고 혹은 용도가 변경돼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내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얘가 재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고순환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되게 역동적인 사후 생애를 다양한 적용, 이용을 하는 역동적인 사후 세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면 어때요? 맞죠. 실제적으로는 선형적인 생애가 주의가 아니라 이러한 가정을 겪어서 다양한 적용까지도 간다라는 얘기로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들어가는 거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저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았지만 As such, 따라...

있어서란 뜻이고요. The life of an object, 어떤 사물의 생애는요, 뭘 보여주냐면 a far more complicated,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고 adapted, 적응적인 경로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Then a simplistic linear progression, 단순한 선형적인 그런 진전이라기보다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되게 복잡하고 적응적인 경로, 즉뭐 재활용도 되고 뭐 용도 변경도 되고 이런 얘기들로 이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거 먼저 나온 다음에 여기 나오는 additionally 앞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여기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 주셔서 문제 푸셨으면 됐습니다. 내용적 단절을 이번엔 찾으셔야 했었고요. 뭔가 어떤 지칭하는 단어라든지 등등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문제를 풀기는 조금 어려웠고 시그널 하나 가져간다면 얘겠죠? 얘가 앞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결인 내용이어야 되는데 결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 단절이 확실하다라는 거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얘는 these internal narratives라는 지칭 명사 혹은 재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 받아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내용 시작을 해보면은요. While stories, 이야기들이 명백히 지배한대요. 통계를. From both memorability, 해서 기억 가능성과 그리고 persuasiveness. 설득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통계보다 이야기가 더 지배야, 더 우세적이야, 그쵸? 하지만 it's rarely a battle between facts and anecdotes. 얘는 거의 뭐가 아니래요? 싸움이 아니래요. 사실과 이야기의 싸움이 아니래. 자, 통계보다 얘가 더 기억에도 잘 남고 더 설득력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통계가 사실이잖아? 그 사실과 이야기 간에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래요. 사실은 사실이고 이야기는 이야기인 거야. 그렇죠? Or even facts and other facts. 혹은 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 간의 싸움도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충돌은 실제로 뭐 사이에 있냐면 이야기 사이에 있다고 해요. The predominant incumbent, 우세하고 있는 원래 있었던 그런 점유자와 그리고 and a new Challenger, 새로운 도전자 사이에. 자, 그래서 우리의 소재 누구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 이야기라는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그리고 기억에도 잘 남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라는 것이 새로운 이야기와 그 원래 있었던 이야기 사이에 이 충돌이 좀 있다라는 얘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구성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As storytelling creatures,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동물로서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한다. 인간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한다. 이러한 소재도 정말 잘 나오는 소재입니다. 자, 우리는요, 루틴하게, 그치? 일상적으로 만들어낸대요. Narratives, 이야기를요.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us understand, 이해하는 걸 돕는 거죠. 세상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낸대. 자, 그래서 이야기, 옛날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 간의 싸움인데,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뭐 한다고? 세상을 이해한다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when we experience different events or encounter various facts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요. 다양한 사건들 혹은 마주쳐요. 다양한 사실들에 마주쳤을 때 우리의 뇌는요, seek to make sense of them.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make sense of 이해하다는 건데,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하려고 해. by forming, 만드는 거지. 이야기를, 그것들을 둘러싸는 이야기를, 사실들 얘기하는 겁니다. 를 둘러싸는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그걸 이해하려고 한대요.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한다. 난 이게 그대로 다시 한번 써준 거지. 이런 애들은 그냥 잘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잘 이어졌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자, 그거에 대한 예시야. For example, 뭐에 대한 예시여야 돼? 이야기를 만든다. 일을 만든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여야 돼요. If you have had some bad experiences, 안 좋은 경험을 했어. 누구랑 졸업생들인데, from a particular university, 어떤 특정 대학에서 온 졸업생들이랑 안 좋은 경험을 했잖아요. You may create a negative narrative. 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In your mind, 너의 머릿속에. 뭐에 대해서? 사람들인데. Who went to the school. 그 학교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안 좋은 이야기를 머릿속에.

적으로 만질 수 있대. 아, 저 학교 나온 애들은 좀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때? 앞에 있는 내용 잘 받아줬나요? 어떤 사건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어떤 사건을 마주쳤죠? 어떤 사건이에요? 나쁜 경험을 했어. 졸업생들이랑.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야,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한 건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학교 나온 애들은 좀다 이상한가? 이렇게. Suddenly, 갑자기, you judge everyone from the university. 갑자기 너는 판단을 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 대학에서 온 사람들을 by what you've experienced. 여러분이 경험한 것, on just a few unfortunate occasions. 라고 해서, 그냥 몇 개의 불행한 그런 경우에, 그런 사건으로 경험한 것으로 그 대학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얘도 어때? 얘도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니까 그 대학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이 문장 잘 이어지고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시야. 근데 지금 사실 얘가 예시였거든요. 이 예시에 대한 예시도 조금은 이상해요. 좀 뜨는 느낌이 들지만 일단은 모든 사람을 나쁘게 판단한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예를 그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example, 대학에 나온 사람은 대학에 대한 예시였어. 이거에 대한 예시인데 the narratives you have formed around gun control or climate change라고 얘기를 하죠. 이야기인데 너가 만든 이야기 뭘 통해 뭘에 대한 이야기냐면 gun control 무기류 통제나 혹은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are most likely related with 관련이 있을 수 있대요. 뭐라? 너의 political ideology, 너의 정치적 이념과. 어때? 전혀 내용 달라졌죠. 여기는 너무나도 내용적으로 단절이고 우리가 시그널을 찾는다면 for example 예시가 될 건데 이 예시가 앞에 있는 대학과 관련된 예시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단절이다. 그러면은 주어진 문장 넣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 겁니다. Sometimes, 때때로는 이러한 내부에서의 이런 내적인 이야기들이, 이러한 내적인 이야기들 어떤 거될수 있어? 방금 얘기한 대학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가 만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reform까지 해서 우리가 만든 이 이야기들은, not only라고 해서 not only 나왔으니까 또뭐 나오겠어요? but also 나오겠죠? 뒤에 but also 나와 있습니다. 얘가 우리의 신념과 의견을 형성해 줄 뿐만 아니라 become deeply rooted in our identity. 얘가 굉장히 깊게 뿌리 박는다고 해요. 우리의 정체성에 뿌리 박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신념과 의견에 해당이 되는 건 아까 그거였지. 저 대학 나온 사람들은 좀안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정체성에도 뿌리박을 수 있대요. 그럼 여기 있는 얘기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면 돼. 한번 볼까? 다시 돌아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정체성에 뿌리박는 얘기 우리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만든 이야기인데 뭐에 대해서? 무기 통제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이 이야기들은 are most likely related with 뭐랑 관련 있냐면 너의 정치적 이념이랑. 정치적 이념? 이거 정체성이랑 상관 있나요? 라고 하고 나서 부연 설명을 봤더니 부연 설명에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Who you are as an individual. 너가 개인으로서 누구인지, 너가 사람으로서 누구인지가 바로 정치적 이념인데 이거랑 관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때? 그럼 어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who you are 이랑 같은 얘기인 거죠. 똑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 재진술 잘해 주었기 때문에 5번에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5번에 넣어주셔야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얘는 뭐 비교적 앞에 두 문제보다는 좀 용이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the difference라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difference 차이점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 유사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죠. 이런 정도로 이제 보고 한번 또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비디오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비디오 게임은 has its own model of reality. 자기 자신의 현실 모형을 가지고 있대요. internal to itself 그 자체로 내재적이고 and separate from 그리고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internal 하고 내재적이고 자체로 내재적이고 그리고 분리가 되어 있대.

또 어때? 이 플레이어의 신체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바타에, 아바타 누굴까? 그치? 이 게임 안에 있는 그 게임 캐릭터 얘기하는 거겠죠? 이 아바타의 신체 공간. 이랑은 다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네 가지 개념을 조금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문장 읽다 보면 대체 무슨 소리야 싶은 문장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이 아바타의 신체 공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얘는 the potential actions of the avatar in the game world 이라고 해서 이 신체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정확히 무슨 뜻이지? 신체 공간이? 여기 뒤에서 설명해줘. 얘가 potential actions. 얘가 할수 있는 그런 행동들인데요. of the avatar, 이 아바타의 이 게임 세계에서 할수 있는 그 행동을 신체 공간이라고 쓴 거야. 그럼 신체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얘가 할수 있는 행동. 됐지? I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래요. In which the reality of the external reality of the game world can be perceived. 여기가 조금 무슨 소리야 싶은 부분이었는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래. 이 신체 공간이 유일한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the reality, 현실인데요. 외부 현실, 게임 세계의 외부 현실의 현실이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게임 세계의 외부 현실의 현실이라고 어렵게 썼지만, 이거 얘기하는 거죠. 비디오 게임의 현실 얘기하는 거야. 이 비디오 게임의 현실을 지각하려면,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뭘 통해서다? 얘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비디오 게임의 현실을 지각할 수 있대요. 지각. perceive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이해하셨으면 이제 좀 수월하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As in the real world, 실제 세계랑 마찬가지로 perception requires action. 우리가 지각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이 필요하대요.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살짝 이거 단절인가 싶게 내용이 살짝 달라졌지만 일단 우리가 지각이라는 단어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이걸 지각하려면 아바타의 신체 공간이 필요한데 근데 사실은 지각은 행동이라는 게 필요하다. 액션,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players extend their perceptual field into the game. 이 플레이어들은요, 확장한다고 해요. 자신의 지각 영역을 어디로 이 게임 속으로 넣는다고 해요. Encompassing 둘러싸면서 the available actions of the avatar 뭘 둘러싸는 이 아바타의 이용 가능한 행동들을 둘러싸서 자신의 지각 영역을 게임 속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아바타를 통해서 할수 있다 했어. 아바타를 통해서 할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에 역접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있잖아. 어떠냐면은 우리가 요거를 지각하려면 어떤 행동이 필요하대요.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서 행동할 수 없죠. 행동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단절이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the difference 차이점은 무엇이냐? Is that the action? 이 행동인데요. In the game world, 게임 세계에서의 행동은 can only be explored. 탐구될 수 있지. 뭘 통해서? Through the virtual bodily space, 가상의 신체 공간인데 이 아바타의 가상의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탐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이 the difference 얘기를 하면서 차이점이 나왔으니까 유사점이 있어야겠지였는데 the similarity 뭐 이런 게 아예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유사점 나와 있는 얘기 살짝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유사점 여기 있네. 실제 세계에서처럼 지각이라는 거는 행동이 필요해.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 살짝 but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얘가 실제 세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상현실 얘기하고 게임 세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게임 세계에서 지각하려면 아바타의 신체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 게임 세계에서도 실제 세계에서처럼 행동이 필요해. 쟤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지각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얘기로 갑자기 이야기가 좀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럼 여기가 단절이 좀더 확실하구나. 그리고 이 비슷한 점, 다음에 차이점이 나오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비슷한데, 얘처럼 행동이 필요한데, 차이점 뭐냐면, 이 행동은, 이거 재진술해줬죠? 이렇게 이어줬고요. 이 게임 세계에서의 이 행동은 모반될 수 있어? 탐구될 수 있는데, 뭘 통해서만? 가상적인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아바타에. 자, 가상적인 신체 공간, 이 아바타의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할수 있으니, 이 플레이어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의 지각 영역을 직접 갈수 없으니까 확장하는 거죠. 어디로? 이 게임 안으로. 뭘 둘러싸는? 이용 가능한, 할수 있는 그런 행동들, 아바타에 행동할 수 있는 행동들을 둘러싸서 얘네들의 지각을 거기다 확장을 시켰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아, 좀 어렵죠? 이것도 내용이 소재는 비디오 게임이어가지고 되게 친숙하고 좋았는데 어려웠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4번을 골라줬는데 The Feedback Loop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피드백 고리를 얘기를 하는데 순환고리죠. Of Perception and Action, 우리 지각과 행동이라는 피드백 고리는요, that enables you to navigate the world around you. 너가 하게 해줘. 그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줘. 너의 세상을, 네 주변에 있는 세상을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지각과 행동의 피드백 고리는, 순환 고리는요, is now one step removed. 한 단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remove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remove 하면 이게 뭔가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겠어?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바로 이거죠. 플레이어의 신체적 공간,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진짜 신체적 공간, 예를 들면 내가 테이블을 만져,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이제 외부 현실, 내 바로 보이는 외부 현실이야. 직접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게임에서는 어때? 내가 게임에 나오는 테이블을 직접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할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거리가 생긴 거야.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다 라는 의미의 remove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이어지는 거 맞나? 라고 봤더니 어때? 얘네가 확장을 해서 더 멀리 갔죠. 확장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장을 함으로써 떨어져 있다. Instead of perceiving primarily, 주로 인지를 해요. 뭘 통해서? Interaction of your own body. 너의 실제 실체, 너의 자신의 신체의 상호작용이지. With external world. 외부 세계랑 너의 신체의 상호작용으로, 주로 상호작용으로 지각하는 것 대신에, 이거는 실제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게임 세계에서는 You're perceiving the game world. 우리 게임 세계를 지각하고 있는데, through interaction of the avatar. 뭘 통해서? 이 아바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바타랑 상호작용 어떻게 한다고요? 아바타가 할수 있는 행동으로 나의 지각 영역을 확장을 하는 거. 아,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뻗었네? 아, 그럼 나도 뻗을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으로 뻗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어진 거라 문장은 좀 길지만 지금 잘 이어져 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한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피드백 고리, 내가 만지면 만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 순환 고리가 지금 한 단계 멀어져 있는 것 맞고요. 그리고 어때? 얘가 우리가 진짜로 우리 신체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아바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게임 세계를 인지한다, 지각한다. 이것도 내용 지금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perceptual system, 지각 체계, 전체 지각 체계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has been extended into the game world 라고 해서 요 결론 지어준 거죠. 우리가 지각 영역을 확장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 전체적인 지각 체계가 이제는 확장되어서, 한 단계 떨어져가지고 아바타를 통해서 이 게임 세계를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이 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얘도 만만치 않았죠. 게임 세계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제 게임 세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어떻게 지각하냐에 대한 얘기였는데, 뭔가 현실이라는 어휘도 조금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현실이 진짜 현실인가, 게임의 현실인가 이런 것도 좀 헷갈렸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찌됐든 중간에 끊겨진

0: 그러면은 이 차이점, 유사점, 차이점, 이러한 시그널, 단어와 그리고 이 액션도 이어지고 있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절을 좀 찾아냈어야 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되게 다양한 문장 삽입 지문들을 봤어요. 뒤로 갈수록 어려웠죠. 제가 뒤에다가 어려운 거 배치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로 갈수록 좀 생각보다 쉽지 않네. 아, 저런 것도 단절이구나 라는 거를 후반부에서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단전들에 대한 훈련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전략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문장 삽입의 시그널들 우리 뭐 배웠냐면 역접 배웠었죠. But, however 이런 거 나오는 경우 많다고 했고요. 지문 내에서 나와도 사실은 걔는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진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 인과 이런 애들은 사실 우리를 도와준 애들이었어요. 문단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쯤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없네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지시어, 대명사, 반복, 재진술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힌트로 쓰기 굉장히 좋았지만 여기저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전 문장이랑 잘 이어지는지 체크가 진짜 중요했고 그리고 그럼 진짜 전 문장에 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항상 푸는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주어진 문장에서 시그널 항상 확인해서 이런 애들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첫 문장에서 소재 확인하는 거 우리 습도 항상 잘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글을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단 내 시그널에 유의하면서 단절 찾기 이렇게 가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아이디어였고 여기 있는 시그널 그대로 다 여기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는 것도 잘 훈련해야 한다라고 했던 거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요 단계가 진짜 중요했죠. 주어진 문장을 넣어서 연결 확인. 그냥 주어진 문장 읽고 비슷한 단어 있다고 막 넣기보다는 일단 단절을 찾고 넣은 다음에 앞뒤로 연결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좀 어려운 유형의 문장 삽입 문제 쉬운 애들부터 어려운 애들까지 쭉 풀어봤어요. 우리가 문장 삽입 문제 풀 때, 이러한 전략들 항상 잘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아주 밝은 문제풀이법이 눈에 보일 겁니다. 훈련 계속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태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령입니다. 선생님의 로직 유니버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드디어 7강이거든 얘들아.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쌓아왔던 단서들, 우리가 눈여겨봤던 단서들을 모두 버무려서 같이 한번 실전 테스트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잠깐 우리 실전 테스트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의 공부 완료 퀴즈, 선생님 지문에서 가져온 문장이었어. 현실 세계와 허구 세계를 대조하는 지문이었는데요. 현실 세계는 내 마음, 너의 마음이 직접 정보를 거르는 필터로 작용하는 반면, 지금 허구 세계는

너와 만나기 전에, 너가 그 글을 읽기 전에 이미 누구의 의식? 그렇지. 작가의 의식에 의해 한번 걸러진 세계다. 왜? 이거 무슨 정신이라고 했었어? 영어로 another consciousness라고 이렇게 썼죠. 이 지문의 another 단서 기억하고 있나요? 요런 단서들을 오늘 한번 잘 모아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풀이 방법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지금 나와 있는 대명사 지시어. 가장 대표적으로 명시적 단서에 있었던 아이들이죠. 어떤 건지 선생님한테 말해봐, 얘들아. 대명사라고 했으니 앞에 있는 명사 다시 한번 말하는 우리 that, they, this 이런 아이들이 있었지. 그래서 대명사와 지시어를 같이 묶어서 우리가 앞에 나온 명사 확인하고 걔를 지칭하는 것이 맞는지 꼭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기. 왜? 가끔 대명사가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있는 똑같은 단어를 가리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another 이런 관사도 주의해 보기. 자, 두 번째는 연결사였습니다. 연결사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however. however가 있으면 뭐야? 글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힌 아주 결정적인 연결사였잖아요. 그래서 긍정이면 부정으로 바뀌고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뀌는 그 순간 놓치지 말기. 근데 however 말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었지? 보통 영어 지문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잘 소개해 줘요. 개념이나 원리를 말해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끝? 아니? 이거 무슨 개념인지 모르는 걸 얘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for example 이런 연결사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도 하죠. 걔랑 같이 연결해서 지금 그래 구조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전개 패턴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조라고 했을 때 문장 구조 말고 글 전체 구조 내용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거야.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떠한 일반적인 개념을 말하고 그리고 사례를 말해서 점점 좁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통념을 말하고 반박을 하면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문제를 얘기하고 나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아직 문제를 얘기하고 해결책은 없는데 하지만 내가 원인 분석을 해보았지 원인 분석에서 마무리하는 지문일 수도 있고요. 혹시 물벼룩 지문도 기억나나요? 무언가 현상에 대해 얘기하고 그 현상의 원리를 얘기해보고 그 원리를 일반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런 것이다 라는 일반화로 마무리하는 지문일 수도 있었죠. 이러한 단서들을 모두 다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순서가 조금 달라요. 실전 테스트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지문 먼저 보고 그 지문 맞는지 뼈대를 나중에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무리로 우리가 오늘 지문에서 쓰였던 단어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바로 첫 번째 지문입니다. 자, There are a number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완전 길어.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가 there가 아니잖아? 주어가 긴데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이라고 말해서 그냥 말만 어려운 거지. 말만 긴 것뿐이지. 얘가 추상적인 개념인 건 아니야. 뭐라는 거야? 사람이 자원이야. 근데 걔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어떠한 방법이 있다라는 소리야. 근데 그 방법이 a number of 많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 방법들 they're necessary to support organizational learning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하대요. 필자의 의견 체크. 필요한 관행인데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의 학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요거 읽고 나서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 예측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지? 응? 인적 자원 관리 관행.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이 아주 많은데 그게 다 필요해. 근데 그것은 학습을 유지하는데, 학습을 지원하는데 필요해. 그런 방법이 많다니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드나, 얘들아? 도대체 이 조직의 학습이란 무엇인가? 이 궁금하진 않아? 요런 의문들을 여러분 잘 가지면 조금 있다가 ABC에서 볼수 있을 겁니다. 일단 주어진 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어진 글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HRM 이렇게 줄여서도 쓰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줄여서 써보겠습니다. 관행이 많아. 근데 이 관행들은 왜 필요한 거야? 지금 조직의 학습을 위해서 필요해. 조직 학습이란 뭔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런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기 A를 봅니다. Their role. 어떡하지? 바로 등장했잖아, 얘들아. 그들의 목표라고 하는데? 그들이 나올 수가 없지. 그렇다면 우리 A 써놓고 there 써주는 거야. 아직 그들이 나올 차례가

아니, 우리 한 단어 봤는데 얘가 단서 지나가.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연결사니까 네모박스 쳐주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자, 네모박스 같이 체크했지? Performance evaluation. 지금 성과 평가 and reward systems 보상 체계. 고민해봐. 성과를 평가하고, 아, 너 이거 잘했다. 넌 못했다. 너돈더 줄게. 너돈안 줄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요런 것들. That reinforce long-term performance and the development and sharing of new skills and knowledge. 얘는 쉬운 단어들이 굉장히 길게 연결이 돼 있는데 같이 한번 보세요. 무엇을 강화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강화하냐면 장기간의 성과도 강화하고 지금 개발과 공유도 강화합니다. 새로운 그런 스킬과 새로운 지식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강화하는 지금 성과 평가 보상 체계. 그치? 평가를 좋게 받고 보상이 있다라는 걸 알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진될 거 아니야. 그런 체계들이 are particularly important. 특히 중요합니다. 자, 비에 있는 거 한번 우리말로 적어볼까? 성과를 평가하고요. 보상을 준대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잘 들여다보았더니 누구의 성과를 평가하고 누구한테 보상을 준다라는 거야? 거기 일하는 직원들인 거 아니야? 아까 말했던 관행들의 예시로 이렇게 얘기해 준거 아니야? 그치.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이게 바로 예시지. 이 필기 잠깐 살려놓고 C부터 한번 볼래? In a learning organization. 자, 지금 학습하는 조직에서요. 모든 직원들은 must 해야만 합니다. 나 아직 관행이 많다고 했는데, 관행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C보다는 지금 모든 직원이 일해야만 한다라는 얘기 잠깐 킵해두고, B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도 괜찮겠지. 이게 바로 예시라니까. 자,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데 이런 예시가 있는데요. 오, 여기 추가적으로가 등장합니다. 결을 같이 하고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부연 설명. 추가하는 거지, 얘들아. 자, 부연이 아니라. 자, 그래, 나와 있는 B. 잠깐, C 살짝 지울까? 좀더 추가하면 좋겠다. In addition, 추가적으로 추가를 해봤더니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ction. 자, 인적 자원 개발 기능은 아마 be dramatically changed. 완전히 크게 변할 겁니다. To keep the emphasis on 어디에 강조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continuous learning, 지속적인 학습에 유지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이 기능이 아마 변화할 거래요. 기능은 그대로 하지 않고 변할 건데 계속 학습에다가 초점을 둔다라고 말했잖아. 이 기능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HR 이렇게 써볼까? 여기서는 D라고 해도 되는데 HR까지만 쓸게요. Human Resource. 그래서 지금 인적 자원 개발 기능은 변할 거야. 변화를 예고했어.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그러면, 자, 고민해보자. 우리 지금 여기서 C에 아까 직원들이 등장했잖아? 그래서 변할 거니까 직원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던가. 아니면 무언가가 나와서 there로 넘어가야 되는데 잘 보았는데 그들의 역할로 넘어갈 만한, 다시 말해 A로 넘어갈 만한 무언가가 없어. 지시사가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았어요. 그걸 지칭하는 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C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그런 학습 조직에서 모든 직원들은요, must take, 해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죠. 라고 말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뭘 해야 돼요? Take the responsibility, 책임을 갖고요. 습득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지식을.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또옆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봐. Formal training program. 눈치 살짝 챙겨봐.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 좋을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고. Developed in advance. 미리 다 개발이 되어서요. And delivered. 전달이 되었죠. According to a preset schedule. 미리 정해진. 계속해서 미리미리라고 하고 있잖아. 미리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그 전달되어 있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are insufficient. 불충분합니다. 뭐야. 부정적인 거네.
변해야 한다라고 뉘앙스를 띄었잖아. 운을 띄었잖아. 그래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는 부족해. 뭐 하기에는 to address shifting training needs, 변화하는 교육 수요.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원하는 것을 다루기에는 부족하고요. 또한 encourage timely information, 그 시기에 적절한 정보 공유를 장려하는 것에도 불충분합니다. 아, 공식적인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말해서 C에서 직원들은 이러한 책임이 있는데 살짝 요거 제끼고 지금 말하는 공식적인 프로그램 불충분해. 나 아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지금 이 변화 C에서 구현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면 rather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변화는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는요. 이제 전문가가 등장해서 무엇을 해줘야만 한다? 정해진 것 그대로 하지 말고 become learning facilitators. 학습을 촉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A로 넘어갔을 때 바로 아까 그 전문가들이 there가 되겠죠. 그들의 역할은 이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거거든. 같이 한번 쭉쭉 보면 그들의 역할은 should be 도와주고 자문해주고 조언해주는 겁니다. 팀에게 어떻게 하라고? How best to approach learning. 어떻게 그 학습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 They must. 계속해서 must가 등장한단 말이야. 이번에 must니까 빨간색으로 체크해볼까? 그들은 또한 뭘 해야 돼요? Be able to develop new mechanisms.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요. 무슨 방법? 서로서로 그 또래끼리, 동료끼리 같이 교차 교육을 할수 있는 방법. 팀 멤버들끼리라는 소리죠. 그리고 새로운 방법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 여기서 new system 했으니까 새로운 체계를 개발해서 for capturing, 포착하고 공유하는 거야. 정보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their role, they, 누구를 가리켜? 전문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에서 불충분함이 우리가 필요했던 건 바로 전문가. 이렇게 정리해주면 그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A에 있는 there로 끌어올 수 있겠지. 그래서 마무리 가자. To do this. 이것을 하려면. 그렇다면 요 디슨 얘들아, 딱 하나가 아닌 거지. 이 앞에서 말한 문장 전체인 거잖아.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 한번더 등장했죠. 자, 이렇게 무언가를 개발하려면 이 사람들은 계속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뭘까? 고민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전개해요. Must be able to think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understand, 이해해야 합니다. How to promote learning. 어떻게 하면 학습을 promote, 촉진시킬 수 있는지. 그룹 안에서 그리고 그 조직 내에서라고 하면 되겠죠. A는 너무나 명확하게 명시적인 단서 there, they가 professionals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넘어가지. 자, 그러나 주어진 문장에서 B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예시가 지금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의 예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글 정리해 볼까요? 정답은 우리 뭐였어? 그치, BCA가 될 겁니다. 한번 뼈대를 이제 잡아보자. 자, 조직학습 지원하는 데에는 필요한 여러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이 있다. 많아요! 라고 말했으니까, 많아? 어?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예시로 넘어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가 가장 큰 힌트가 될 겁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구체화시키죠. 예를 들어서, 성과를 강화하는, 평가를 하고 보상해주는 이런 게 예시인데, 게다가, 무언가 이런 개발 기능이 바뀔 수 있다라는 변화에 무언가 조짐 이런 걸 먼저 한번 얘기해주고 그럼 변화? 기존의 게안 좋았다라는 소린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들의 학습 조직 모든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 서로 배워야 되는 게 예전에 개발된 기존의 공식 훈련이 이제 불충분해? 기존만으로는 안 좋아. 그렇다면 뭐 해야 돼? 변화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전문가가 필요해. 그 전문가, 그들의 역할로 넘어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지문, 여러 단서들을 우리가 모아서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순서는 BCA. 그래서 단서를 한번 정리해보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쭉 지워서 볼게요. 가장 큰건 일반적인 개념. 우리가 뭔가 큰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이라는 일반적 주제에서 무엇으로 들어갔다? 사례로 들어갔다. 우리가 보았던

연결사 바로 for example이 대표적인 거지. 이건데 그거 말고 우리가 후반부의 순서를 결정할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뭐다? Their role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역할, 그들이 누구인지 professionals, 사람들을 찾으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대안의 구체화까지 조력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중간에 변화 얘기, 왜 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지도 한번 다시 체크해보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 clear 할수 있지? 한번 보자, 얘들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간 정해놓고 풀고 있는 거 맞지? 물론 자기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조금 더 줘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보기야. 자, 주어진 걸 보자. If learning, 여기도 또 학습이 등장하네. 만약에 배움이라는 것이요, were, 어떡하지? 선생님이 벌써 스포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얘들아, 만약 학습이 were, 뭐뭐였었다면 이거 과거일까? 봐. Simply a matter of accumulating lists of facts. 단순히 뭐의 문제냐면요, 축적하는 것의 문제예요. 사실 목록을. 그래? 영어를 그냥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배워서 쌓아 올리면 되는 거야? 우리 수학 같은 경우도 영어는 사실 위계가 큰 과목은 아닌데 수학도 초등수학, 중등수학, 고등수학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초중등 안 다니고 고등수학만 공부해도 돼? 이거 너무너무 큰 힌트인가? 자, if learning were 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순간 바로 얘는 가정이 됩니다. 얘는 선생님이 안 적을 수가 없어. 주어진 문장에서 가정으로 시작하는데 이 가정이라는 건 얘들아 어떤 거야? 내가 현 상황이 있는데 가정해 보자. 뒤집어서 말하는 거야. 이거는 반대라는 거야. 결국 얘는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일단 봐. 지금 learning이라는 것이 그냥 축적만 하는 거라면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그것은 차이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뭐의 차이요? If we are presented with 우리가 이것이 보여진다면 뭘 보여지는데요? 어떤 정보? That is just a little bit beyond 아주 조금 넘어서는 거야. 뭘?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아주 조금 넘어서는 거. 내가 1을 알고 있는데 한번 1.5? 요거랑 or totally new information. 완전히 다른 정보. 완전히 다른 정보와 조금 다른 정보, 조금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차이가 별로 없어야 돼. 그렇지 않아? 그냥 쌓고 쌓고 또 쌓으면 되는 거니까. 자, 주어진 문장 뭐라고 했어? 학습이 축적이라면. 그렇다면 여기서는 조금 새로운 정보, 조금 new? 완전히 new. 완전히 새로운 정보랑 차이가 없다 이거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주어진 글을 볼까요? If we are 만약에 우리가요, trying to understand something,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무언가가 totally new, 완전히 새로운 거, 우리 아까 배웠던 것 같아.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우려면, 근데 잠깐, however,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거, 이 앞에 뭐 나와 있어야 돼? 조금 새로운 거 있어야지. 이거는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가 가정이니까 뻥이라고 했잖아. 사실이 아닌 거야, 지금. 학습은 축적이 아니야. 조금 새로운 거랑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달라. 라는 것이 필자의 말이었거든. 그래서 A에서 however 먼저 한번 꺼내 오시고요. 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완전 new. 요렇게 가봅시다. 살짝 한줄 건너뛰고 우리 B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adjustment가 등장합니다. 그 조정, 그 수정? 도대체 the adjustment는 뭐지? 더에다가 여러분 한번 눈을 눈여겨보고 그것은 clearly smallest, 작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렇게 조정하는 건 제일 작을 건데 when the new information is only slightly new. 이거 그거네. 새로운 정보가 오직 아주 조금 새로울 때. 그렇다면 지금 B에서 말하는 건 조금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정을 가장 적게 한다. 요렇게.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은데. B가 맞나? 내가 여기에서 조정이란 얘기를

안 했는데 the adjustment 써도 되나? 잠깐 기다려. C로 넘어갈게요. 자, each fact 이렇게 갈 겁니다. 각각의 사실은요, would be simply stored separately. 단어를 살펴보고 각각의 fact는 눈치 빠른 친구들, 특히 우리가 막그 그림 찾기 할때 틀린 그림 찾기 아주 빠르게 보는 사람들, 요 팩트를 발견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 list of facts라고 말했었거든. 그래서 사실을 축적하는 것이 학습이라면이라고 말해서 그대로 넘어와도 되지만, 사실 요 단어보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 단어에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사실은 is stored가 아니라 would be라고 말했거든. 얘가 바로 가정이지, 얘들아. 지금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를 깔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C에서는 지금, 어떻게 벌써 느낌 왔는데. 가정인 거지. 어떻게가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C로 넘어갑니다. 우리 아까 주어진 문장 동그라미 있으니까 선생님도 동그라미를 쳐볼까 하고요. 자, 그 사실이 store separately, 각각 따로 저장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따로 저장. 근데 진짜는 아니야. According to connectionist theory, however, 어머, 벌써 뒤집네. 그러나 연결주의 이론에 따르면, 연결주의 몰라도 괜찮아. 지금 연결주의라는 게 얘들아 커넥션이라고 말했으니까 뭔가 연결이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적, 위에서 말했던 또는 각각 이런 얘기가 아니다.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연결주의 이론이라서요. 그 연결주의 이론에 따르면 our knowledge is organized. 우리의 지식은 정리됩니다. 조직이 되는데 무엇으로 조직된다고? Into patterns of activity. 어떤 활동 패턴으로 조직이 되는 거야. 뭔가 있으면 얘가 막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거지. 뭐가 아니라 그냥 우리 뭔가 이렇게 벽돌 쌓듯이 축축축축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조적으로잖아. 지금 however 뒤집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어떠한 패턴을 이룰 거야. 지식의 패턴이다. 축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갑니다. And each time we learn something new.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요. We have to modify. 우리는 수정해야 됩니다. 뭘 수정해야 돼요? The old patterns, 기존 패턴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수정해야 되는데, so as to keep the old material, 그 오래된 내 머릿속 자료를 유지하면서 뭐 하는 동안에? While adding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동안에 옛날 지식 날아가면 돼? 아니, 옛날 지식 유지하면서 추가한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 지금 뭐 해야 된다? Have to, must랑 똑같은 거죠? Modify. 나는 기존에 있었던 패턴을 수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C에서 정리하는 건 아니야. 학습 축적 아니야. 조금 새로운 거랑 완전히 새로운 건 달라. 사실은 그냥 따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패턴이 있어서 결국 우리 진짜 진실은 무엇이다? 그렇지. 학습은 수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패턴의 수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이라는 단어를 킵했다면, pick up 했다면 우리 수정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바로 어디로? 그렇지, B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보여? The adjustment라고 말했지만 앞에 꼭 adjustment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 adjustment 뭐 때문이야? modify라는 단어 때문이야. modify가 adjustment라는 명사로 바뀌게 된 거지. 그 수정은 가장 작을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아주 조금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 그때가 언제냐면 when it is compatible. 각주 나와 있는데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compatible 같이 있을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호환할 수 있는 뜻이거든. 그것이 무엇과 함께 있을 수 있냐면 with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별로 그렇게 수정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조금 다르니까 찰싹 해서 이제 뭔가 패턴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지. So that, 그래서요. The old patterns, 오래된 그런 패턴은 need only a little bit, 아주 조금의 adjustment, 수정이 필요합니다. To accommodate the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accommodate,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C에서 B로 가는 거지. 조정을 적게 하면 된다고. 다시 말해서 수정을 적게 하면 된다. 요렇게 넘어온 거야.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다 A로 넘어와서 하지만 보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거를 배울 때는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완전 수정 다 해야 되는 거죠. Larger adjustment. 완벽하게 더 많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예요? 그 패턴의 각각의 유닛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완전 뜯어서 수정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무엇을 요구한다? Requires changing the strength of large numbers of connections. Connection이라는 말도 나왔어. 단어가 어려워서는 안 돼. 해석은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변화시키는 걸 요구하는데요. 강도. 많은 수의 커넥션을 우리 뇌에 있는 이거 무슨 이론? Connection theory가 되는 거잖아. 뇌 안에 신경망으로 지식이 이렇게 흡수되는 거야. 그 신경망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 연결고리에 강도가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걔를 다 뜯어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니까.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울 때. And this is a difficult, tiring process. 물론 이거는 어렵고 지친 과정이기는 하죠. 라고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완전히 수정한다. 라는 것까지. 아주 많이 수정한다. 라는 걸로 지문 마무리. 이렇게 해서 B에서 A로 넘어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뼈대를 한국말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학습이 단순한 사실의 목록을 축적하는 것이라면, 근데 이게 가정이어서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여기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아, 축적하는 건 아닌데, 축적이라면, 새로운 정보든 완전히 새로운 정보든 똑같네?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아니, 근데 차이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러나 개별적으로 그때 저장이 될 거지만, 사실은 아니어서, 가장 큰 단서, however, 하지만 넘어올 겁니다. 진실은 이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연결주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패턴을 수정하는 거라서 이 수정이 언제 적고 언제 많은지를 설명할 때 약간 새로우면 그 수정이 조그맣고 완전히 새로우면 그 수정이 엄청 크고 조정이 크고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가주면 되겠네요. 어때? 그래서 정답은 바로 CBA. 이렇게 풀면 되겠죠. 여러분이 학습도 잘 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단서 한번 네모박스 채워볼래?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건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 앞에서 가정을 썼다라는 거. if를 쓰고 동사의 과거형을 썼다? 이게 진짜 과거의 일인가? 한번 고민해보기. 가정이어서 결국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진짜 사실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게 선생님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단서였는데, 이거 말고도 아까 however 같이 역접의 접속사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새로운 정보, 조금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하자면, 바로 여기다 추가할까? modify. modify가 어떻게 명사로 바뀌었는지, 얘가 지금 그 조정에서 adjustment로 바뀐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준다면, 단서는 진짜 차고 넘쳤지. 요거는 연결사,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구문해서 바꿨을까 하는 것, 그리고 문장 안에서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요, 지금 상황별 적용, 그거 외에 가상의 상황 설정으로 결국 원하는 커넥션 theory가 무엇이다라는 설명으로 지문을 마무리합니다. 나쁘지 않았지? 좋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서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고, 드디어 마지막 지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 지문에서 self-regulation. 이렇게 하고 주어진 문장 되게 짧거든? 예측을 해봐, 얘들아. 생각이란 걸 해보자. 자, 자기 규제. 자기 규율? 나를 어떻게 regulation, 통제를 한다라는 건데, 자기 규제는요, has been suggested. 제안됐다. 자기 규제가 뭐가 제안인 거지? 내가 나를 통제하는, 요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야. 자, 제안이 되는데요, as an alternative way. 대안으로서 제안이 된대요. 요거 어휘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hold A to account라고 얘기합니다.
account가 선생님 여기선 설명 좀 해줄게. 설명이란 뜻도 있지만, 오, 설명해줄게는 설명이라고 했어. 자, account는 설명, 뭐 계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책임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hold a, a를 잡았어. to account, 책임에 라고 얘기했으니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tech industry 기술업계거든요. 기술업계가 책임이 있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대안의 방식입니다 라고 하거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는 거지? 어떻게 책임을 지우는 거지? 뭐가? 자기 규제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한다라는 거야?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겠다고? 내가 나를 통제하면서 되겠다고. 법적인 조치도 아니고 무언가 대중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잘 보살피면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래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장 많은 의문을 선생님한테 남기고 있는데 기술업계, 기술산업에 자기 규제. 그냥 처음 언급했을 뿐이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볼지 차근차근 봅시다.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한 지문이어서요. 어? But without consequence for violating them. 벗도 뭔가 아주 dramatic 했는데 them? 대명사도 벌써 등장한다고요? 잠깐 봐. 여기서 them을 쓸만한 게 있나? Self-regulation. Alternative way. Tech industry. 일단은 복수로 받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그것들을 위반한다 라고 말했으니 them은 무언가 위반할 수 있는 거야. 위반을 하겠지. 자, 그래서 A에 나와 있는 but 이것만 체크하고 가보자. 위반하는 결과 없이? 제재 없이? 이런 뜻인데. B를 한번 볼까요? 어? 또다시 벗이야. 이럴 수가. 이제부터 카오스의 시작이지. Chaos. 하지만 when tech lobbyists. 어? 테크? 테크?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지금 기술 로비스트가 라고 말하고요. 로비스트는 사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로비스트라고도 하거든. 자, 기술 로비스트는 speak of self-regulation. 그 사람들이 자기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지만은 먼저 세모 체크해 줄까? 그들은요, 자기 규제를 얘기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They are not describing it as it is understood by professionals. 이것이, 다시 말해, self-regulation이 이해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묘사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해되는 것처럼? Professionals like doctors. 의사한테, 의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 같이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B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지금 이 기술 산업의 자기 규제는요. 오. 무엇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야? 의사의 자기 규제와 다르대요. 의사도 자기 규제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만 신기한 게 아니야. Like doctors라고 말해놓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unlike in medicine, 의학과는 달리라고 말했으니 얘를 조금 더 연장해서 말하려는 건가 봐. 눈치 좀 챙겨줘. 자, 의학과는 달리 there are no mandatory. 어? 자꾸 뭐가 없다고 하네. 그들은 이렇게 묘사하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는요. no mandatory ethical qualification, 의무적인 윤리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멈춰봐. 그럼 고민해봐. 의학계, 의료계에서는 내가 필수적인 윤리 자격이 있어? 어, 있어. 의사 자격, 의사 면허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봐, 기술업계에는 필요 없어. No라고 말했지. For working as a soft engineer or technology executive.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가. 이거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지금 기술회사 임원, 뭔가 대표로 일하는데 아무런 자격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 계속 볼래? There's no, 거기는 또 없어. Enforceable, 집행 가능한 Industry Code of Conduct. 요거 Code of Conduct, 수행 코드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행동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산업계에 뭔가 집행 가능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행동 강령도 없어. 그럼 잠깐 생각해. 의사와 의료계에는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의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행동 강령이 있단 말이야. 의사들은 선서도 하잖아. 자, 지금 마지막 나와 있는 there is no. 지금
노아 낫의 향연이야. 그치? 페스티벌이다. 거기에는 oblation

mandatory certification. 거기는 의무적인 무언가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 요건도 없습니다. 거기는 또 뭐도 없어요? 의무도 없어요. Put the public ahead of profit. 지금 대중, 다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어디 앞에 놓는? 자신의 이윤 앞에 놓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없다 이거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필요도 없어. 이 사람들의 자기 규제는 의사와 달라, 의료계와 달라, 의학계와 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 자기 규제란 의사와 다르네라고 한번 말을 해봤거든. 지금 A로 넘어갔을 때뭘 위배된다, 위반한다란 이 내용이 없으니까 C로 넘어가 있습니다. There are 거기에는 few consequences. 요거 부정의 표현이죠. 결과가 없어요. 다시 말해, 지금 뭔가 제재할. 내가 나쁜 짓을 했거든? 내가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야. 내가 사람들의 정보를 미리미리 훔쳐놔야지. 라고 코드를 심어놨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뭘 해줄 수가 없어. 거긴 결과가 없어. 난 처벌 안 받는다란 뜻이야. For serious moral failings. 도덕적으로 실패한 거니, 다시 말해서, 윤리적으로 잘못한 일이 되는 거죠. No 대신에 few에다가 동그라미 쳐도 여러분 이제 이해하겠죠? 자, 그렇다면 C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도덕적 잘못, 윤리적 잘못에 처벌 안 해. 왜? 지금 그냥 이 사람들의 자기 규제는 면허가 필요하고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자격 시험이 필요한 의사랑은 다른 거거든? No real fear. 진짜 두려움이 없다라는 소리야. of being suspended. 여기서 말하는 suspend, 정지하다, 뭐 정확하다, 직무를 멈추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을 한다고 해서 직무가 정지되지도 않고, 우리 strike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는 취소하는 거야.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자격 취소. 근데 그러한 자격이 off, 취소되는 그런 두려움도 없어. 그런 거다 없이 의사와는 달라. 기술업계의 자기 규제는 진짜 말 그대로 나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건가 봐. Recent years, 그래서 최근에는요. Have been seen. 최근에는 보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으니 최근에 이런 게 생겼나 보다. Explosion of AI ethic charters. 지금 말했던 선생님이 왜 이게 시의적절한 지문이냐 라는 거지. 요 단어를 알아줘도 좋지만 몰라도 상관은 없거든. 지금 윤리 헌장 이거예요. AI는 이래야 된다. 옛날에 로봇이 처음 발명이 되었을 때 로봇의 제3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로봇은 사람을 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AI도 마찬가지지. 선생님도 AI 진짜 가끔 이렇게 쓰면서 아니 왜 얘는 계속 나한테 거짓말을 할까? 막 이런 것들. AI도 무엇을 하면 안 된다. AI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윤리 헌장들이 익스플로전 폭발해. 너무나 요즘 넘쳐나. And the like 그와 비슷한 것들도 넘쳐나. 근데 이것들 다 filled with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 Well-meaning generalities. 이거 좋은 거 맞아? 좋은 의미, 의도, 선의의 일반론으로 채워져 있대요.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고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말. AI는 사람에게 해로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뭐 AI는 이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윤리 헌장 같은 것들이 넘쳐난단 말이야. 이건 오히려 비판적인 어조죠.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responsible use of powerful computers. 강력한 컴퓨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책임감 있는 사용에 대한 일반론만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C에서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도덕적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B를 우리가 연장해서 노노노노노노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기술 산업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charters로 끝났잖아요. 우리 A 한번 같이 봅니다. 하지만 but without consequences. 제재가 없잖아. 지금 결과 처벌이라고 선생님 해석하거든요. 이런 제재 없이 처벌 없이 for violating them. 이 them 뒤에서 말하고 있는 these charters, AI charters 같은 게 되겠죠. 바로 헌장.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헌장들. 그런 규제 없이는 이 헌장은 just toothless.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등장해. 사실 캐릭터를 좋아하는 건데 toothless가 뭐야? 이빨 빠진, 우리도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 있잖아요. 뭐야? 무력하다라는 거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 무력한 그냥 언급, 선언일 뿐입니다. Of aspiration, 이상의.

그래서 좋은 것을 얘기하는 그저 의미 없는이라고 하면 너무 내가 과대평가할 건가? 진짜 힘이 없는, 효력이 없는 그런 말일 뿐이야. 그래서 the tech industry, 지금 기술 산업은 is basically saying, 기본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얘네들이 말하는 거 뭐야? 기울어져 있지? 같이 읽어줘. Trust us. 그냥 우리를 믿어봐. 왜?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믿어봐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끝날 수 없지. 우리 다시 한번 벗이 등장합니다. A 잠깐만 정리할까요? 그래서 처벌 없이는 결국 뭐다? 이 현장은 무의미하다. 선생님 그냥 무의미라고 적어볼게요. 힘이 없다, 무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더 하지만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를 볼까? Blind trust, 이런 맹목적인 신뢰, 맹목적인 믿음은요. Not how we govern doctors, lawyers, bankers, pilots. 맹목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 변호사, 은행원, 그리고 파일럿들을 govern, 여기선 지배는 너무 강해. 뭔가 관리하는. 그렇게 관리하고 규제 감독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얘들아, 의사, 변호사, 은행원, 파일럿들은 모두 다 뭐야? 행동 강령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게 있단 말이야. 면허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어야 돼. 윤리적인 무언가 의무가 있는 거지. Or anyone else in 모든 어떤 다른 사람 어디에 unelected 선출되지 않은 자리. 근데 무슨 자리?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선출되지 않은 그런 모든 직업, 뭐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뽑은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다뭘 가지고 있다?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죠.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맹목적인 신뢰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tech is the exception. 바로 그 기술 산업이 오직 그 예외인데요. And it's not clear why. 그게 왜 그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처음 B에서 기술의 자기 규제 얘기할 때 누구 얘기했어? 의사의 자기 규제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A에서 하지만 우리 그렇게 무의미한 거 의사는 그렇게 다루지 않아. 선생님 지금 한 단어만 적긴 했지만 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B, C, A로 가는 글 순서에서 의사에서 다시 한번 의사를 언급하는 약간의 수미상관 구조까지 가지고 있는 지문인 거지. 자, 우리 지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그래서 이 기술 산업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적은 거예요. 책임을 묻기 위한 대안으로 자율 규제, 자기 규제가 제안이 되었는데, 하지만 처벌, 하지만 로비스트에서 우리 두 번째 같이 요 기술 로비스트의 자율 규제는 누구와 다르다? 우리가 의사 또는 의료계와는 달라서 지금 기술 경영진에게 또는 아니면 소프트 엔지니어에게 행동 강령 없어. 법적인 규제 없어. 이제 없어라는 거 계속해서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도덕적 실패에 대한 처벌도 없고 정지당할 두려움도 없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무언가 헌장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넘쳐나긴 하지만 얘네도 강제적인 효력은 없어. 그래서 이건 진짜 무력한, 그냥 이상적인 말에 불과해. 그래서 이 업계는, 기술 업계는 믿으라는 맹목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우리가 의사에게도, 변호사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어떠한 직업에게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지. 도대체 기술 업계만 왜 우리는 이런 걸 하지 않고 있는 걸까? 라는 필자의 문제 제기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글의 순서 B로 시작해서 C, A로 마무리하는 It's not clear why. 너무나 흥미롭지 않았어?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글의 단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단서는 가장 크게 지금 지문의 패턴. 뭐 얘기하고 있어? 기술 산업을 무엇과 얘 혼자만 쭉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 그래서 누구와 대조하고 있다? 의료 산업과 대조하고 있다. 의료계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대조의 구조. 근데 이 대조가 엄청 많은 however 이렇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도 의사를 말해놓고 물론 마지막에서 의사도 변호사도 여러 가지 다른 직업도 얘기는 했는데 처음에 얘기하고 지문 맨 마지막에 한번더 얘기하다

달라. 도대체 왜 기술업계만 안 하는 거야? AI율이 한창 있긴 하지만 이거 너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심화시키면서 마지막 결론도 벗 이렇게 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대안에 대한 비판. 도대체 왜 기술업계만 우리가 얘를 봐주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쩌면 조금은 팍팍한 질문일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글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문장 안에서 however가 두 번이나 들어있었잖아? 문장 안에서의 구조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 각각 단어 수준에서도 대니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시적인 단서, 구조적 단서, 더 나아가서 내용적 단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면 지문은 우리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기술 지문도 여러분들이 잘 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오늘의 공부 완료 퀴즈인데요. 우리 지금 퀴즈 풀기 전에 오늘의 단어 20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공환은 배웠던 지문에서 특정 동사가 명사로도 바뀔 수 있구나. 이것이 글의 순서 단서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포착하는 걸 확인해 보려 합니다. 수강 후기 게시판 남겨주면 여러분들이 7강 전부 다잘 들었다고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7강의 여정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와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고요. 이제 글의 순서 마스터 됐겠죠? 여러분, 완강을 축하합니다.

약점 공략으로 실력 폭발.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7강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7개 강의 중에 마지막 강의거든. 자, 이번 시간에 뭐 하기로 했어? 우리 어휘 파트 중에 뒷부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철자 유사, 접두사, 접미사 이런 거 배울 거거든.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간단히 짚었던 거 다시 한 번만 살짝 보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어휘도 이제는 만만히 볼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를 막 암기를 해서는 어휘 문제 맞출 수 없다. 왜? 작년 3월, 5월, 올해 3월, 5월 보니까 오답률이 엄청 높다. 그래서 어휘 문제도 우리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반이어, 다이어 살펴봤고 이번 시간부터 뭐 할 거냐면 철자 유사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얘들아, 철자 유사어라고 하는 게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동을 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자, 그래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쌤이 비슷한데 많이 출제됐던,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들로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면 affect라고 하면 얘들아, 영향을 미치다야. 그치? 동사 형태야. affect. 영향을 미치다.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친구랑 헷갈려하는 거 뭐야? effect이라고 하는 명사 형태를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사실 철자만 보면 얘들아 한 글자밖에 안 달라. 철자.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도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해서 많이 헷갈려하지만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된다.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 effect는 영향, 결과, 효과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thorough라고 하는 거랑

라고 하는 거 정말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보통 친구들이 thorough를 보고 through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가운데 O 하나가 더 있어요, 얘들아. thorough라고 하면 철저한, 빈틈없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thorough, 철저한, through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통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얘 보고 그냥 빠르게 읽다 보니까 through라고 많이 오해해요. 여러분 그런 적 아마 있을걸? 그죠? 그랬을 때 그러지 말라고 thorough, 철저한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세 번째, adopt라고 하면 채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채택하다 혹은 입양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adapt랑 많이 헷갈리지. 왜? 얘또 보면 A랑 O 가운데 있는 거한 개, 철자 한 개밖에 안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겠지? Adopt는 입양하다 혹은 아이디어를 채택하다라고 할때그 뜻이고, Adapt는 얘들아, 맞추다, 적응하다야. 완전 다른 뜻이거든. 근데 이거 두개 진짜 헷갈리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Adopt, Adapt. 이거 두개 알고 계셔야 되고, Complement, Complement. 발음도 비슷해요. 뭐가 달라? 가운데 있는 I냐, 얘가 E냐, 이것만 달라. Complement. I가 오면 얘들아, 칭찬, 칭찬하다야. 명사로도 쓸수 있고, 동사로도 쓸수 있어. Complement. 자, 그런데 Complement. 발음이 똑같아요. 보완, 보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I가 있냐, E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많이 다르다. 반드시 눈에 익혀두시고, stimulate와 simulate도 마찬가지지. 가운데 T가 있냐, 없냐의 차이야. stimulate은 촉진하다, 격려하다, 자극하다라고 하는 뜻이지. 뭔가 높이 올라가는 느낌이야. simulate은 뭐뭐 하는 척하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다라고 하잖아. 그랬을 때 뭔가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이 한번 돌려보는 거. 그거를 할때 simulate는 뭐뭐 하는 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두개 다르고, principle, principle. 얘네도 발음 똑같죠? 자, 그런데 철자가 달라. principal, AL로 끝나면 주요한 혹은 총장, 교장 이런 뜻이고요. principal 하면 원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LE로 끝나요. morale이라고 하는 것과 moral이라고 하는 거두개 뭐가 다를까? 얘들아, 이거 진짜 헷갈려 하는 거 많이 봤거든? 얘도 별표 한번 쳐볼까? morale이라고 하면 도덕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도덕적인이라고 해서 악센트가 좀 달라요. moral이라고 해서 도덕적인은 앞에 악센트가 가 있고 여기 사기나 의욕은 moral 해서 뒤에 악센트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moral 하면 도덕적인, e가 하나 더 붙어 있어서 강세가 뒤로 갔으면 moral 사기, 의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얘네도 진짜 많이 헷갈려 하죠. access, assess. 얘네는 발음이 좀 달라요. access라고 하면 앞에 강세가 가 있고 얘네들은 접근하다. access라고 하는 뜻이고 assess는 평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세가 뒤로 가 있어요. 자, devise 고안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devise 고안하다. device는 장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발음이 살짝 달라요. device는 얘는 z 발음이 더 많이 나요. device라고 하는 건 고안하다라는 뜻이고 device 하면 S 소리가 더 많이 나면 장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듣기 들을 때도 발음이 정말 중요해요. access, assess라고 하는 거잘 구분을 해야지 평가를 하는지 접근을 하는지 알수 있잖아. 그러니까 발음도 잘 들어보세요. personal이라고 하면 개인적인이라는 뜻이죠. personal 할때 악센트는 여기 있고요. personnel이라고 하면 강세가 뒤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직원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personnel 이라고 발음합니다. eminent 하면 저명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eminent, 저명한. 여기서는 imminent 하면 임박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세트는 잘 몰랐을 수 있거든. 지금 머릿속에 하나 넣어놔. eminent 하면 저명한, imminent 하면 임박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자가 비슷한데 잘못 인식했다가는 우리 틀리기 쉬운 단어들을 한 번에 같이 정리를 해봤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예문에서 쓰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 The company decided to adopt 혹은 adapt. 얘네 둘 진짜 많이 나온다고 했어. 그지? 자, 그러면 그 회사는 결정했다. 뭐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첫 번째.

adopt,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adapt, 적응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뒤에 볼래, 얘들아? A completely new strategy라고 나오고 있어.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까?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적응할까? 얘들아, 여기서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adapt, 적응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려면 여기 뒤에 to가 붙어야 됩니다. adapt to, 어디어디에 적응하다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 적절한 거는 adopt, 채택하다가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무엇을?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결정을 했대요. 뭐 한 이후에 Realizing their old approach no longer worked in the changing mark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변화하는 시장에서 그들의 오래된 전략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까? Teachers are asked라고 됐어. 그러면 선생님들은 요구받는다란 뜻이지. 뭐 하는 것을 요구받을까? Access 혹은 assess. 이거 두 개 다르다고 했습니다. Access는 뭐야? 접근이라고 했고 assess는 평가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선생님들은 요구받는다. 뭐 하는 걸 요구받는지 생각해봐. 첫 번째, 접근하는 것을 요구받을까 혹은 평가하는 것을 요구받을까? 뒤에 목적어를 봤더니 each student's progres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각 학생이 학습 과정에 접근을 해야 될까 혹은 평가를 해야 될까? 선생님은 평가를 해야겠지. 자, 그랬을 때 assess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 학생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자, 근데 굉장히 그걸 조심스럽게 해줘야 되는데요. 뭐 하기 전에? Before recommending the next level of course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교육 과정의 다음 단계를 추천하기 전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학생의 발달 과정, 학습 과정을 평가하도록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철자 유사어를 받고 우리 두 번째로 뭐 볼 거냐면 접두사 볼 겁니다. 얘들아, 접두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능을 보러 가든 모의고사를 보러 가든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추론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 접두사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 첫 번째 나와 있는 on, in, im, this, miss라고 하는 이 친구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반대되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접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앞에 on이나 in, im, this, miss 이런 애들이 붙으면 우리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죠. 아, 여기 뒤에 나오는 애들의 반대말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두사를 따로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 on 하면 뭐뭐가 아닌 반대 뜻이야. unable 하면 뭐야? 할 수 없는 거. unaware 하면 인식할 수 없는 거. unfair 하면 뭐야? 공정하지 않은 거겠지. 다 반대말을 만들어주고 있어. incomplete 이라고 하면 완전하지 않은 거. impossible 가능하지 않은 거를 말하고 있고요. informal 하면 공식적이지 않은 거, 좀 casual한 거를 의미하겠죠. 자, this가 붙으면 disagree, 동의하지 않는 거, 사라지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의미가 될 거고 mislead, 얘들아 이거 한번 볼래? mislead, lead가 끌다, 이끌다잖아. 근데 잘못 이끄는 거야. 그러면 오도하다가 됩니다. 잘못 이끌다, 오도하다. 그럼 misplace 한번 봐봐. 어떤 위치에다가 두는 건데 그거를 잘못 둔 거야. 잘못된 위치에 두다 라고 하는 뜻이고 misunderstand, 얘는 뭐야?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잘못 이해한 거야. 오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단어를 알게 되면 앞에 접두사에 따라서 의미를 다양하게 맞춰볼 수 있다. 자, 그럼 다음 세트 볼까? over이랑 under 같은 경우도 한번 묶어서 볼게. over은 뭐뭐보다 지나치게 하는 거고 under은 뭐뭐보다 덜하게 하는 거겠지. 그러면 overestimate 하면 뭐야? 이 뜻을 모르더라도 과도하게 평가하는 거지 과대평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overreact,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 그리고 overcome, 극복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under 한번 보자. underestimate, 이 단어 뜻을 몰라도 더 낮게 평가하는 거니까 과소평가하다라고 이름 지어줄 거고요.
undergo 하면 가긴 가는데 밑으로 가는 거잖아. 겪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겪다, 경험하다, undergo. Underline 여러분 많이 지금 쌤도 지금 방금 쳤지? 밑줄 치는 거잖아. 줄을 치는데 밑에 줄을 치는 거니까 underline이라고 하는 뜻 되겠습니다. Inter 같은 경우는요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거를 의미하죠. Interact이라고 하면 서로 상호 작용하는 거,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서로 하는 거니까 interact, 상호 작용하다. International 하면 뭐야 얘들아? 국제적인, 나라들 간에 라고 하는 뜻이니까 국제적인이란 뜻이 되겠죠. Interrupt 하면 중간에 방해하는 거지.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방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Sub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아래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래서 예문 한번, 예시 한번 봐봐. Subway. 길은 길인데 밑에 뚫려 있는 길이라고 해서 지하철이겠죠. 자, submit이라고 하면 제출하다지. 이렇게 쓱 밀어넣는 거. 제출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 번째, subordinate. 얘들아, subordinate 혹시 무슨 뜻이라고 알고 계세요? 하위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기존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거니까 하위의라고 하는 뜻 되겠고요. pre랑 post는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pre는 뭐뭐 이전에란 뜻이고 post는 뭐뭐 이후에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predict 하면 미리 예측하는 거야. 미리 예견하는 거. predict. Prevent 하면 또뭘 거야? 미리 예방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한번 스스로 맞춰볼래? Precaution이라고 나오고 있거든? Caution이 뭐야, 얘들아? 주의, 경고를 주는 거잖아. 근데 Precaution이라고 나와 있어. 미리 경고를 주네. 이거는 예방조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를 주는 거 예방조치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Post 보자. postpone 하면 미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뒤로 미루다. post-war 하면 전쟁 이후에, 전후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럼 얘는 뭘까 얘들아? postscript라고 나와 있거든. 여러분 아마 영화 보거나 하면 많이 나왔을 텐데 편지 맨 끝부분에 PS 그거 쓰는 거 한번 봤어요? 추신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편지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야. 그래서 postscript입니다. 나중에 덧붙이는 말 해서 PS 추신이라고 하는 거를 의미할 때는 postscript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접두사를 배워놓으면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단어를 추측해서 풀수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접두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 문장으로 넘어가 봐야겠지. analysis라고 나오고 있어요. 분석가들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overestimate 하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underestimate 하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다 반대 뜻이죠. 한번 살펴볼게. 무엇을? short-term risk라고 나오고 있어. 단기간에 발생하는 그 위험을 과대평가할까? 과소평가할까? 그거 잡아내는 거야. 자, 반면에,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반대겠지? 반면에, 매우 크게 underestimating. 과소평가한대. 자, 얘들아, 반대 내용이 과소평가하는 거니까, 뭐는? 앞에 내용은 과대평가하는 내용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분석가들은 짧은 단기간에 있는 위험들은 과대평가하는 반면, 크게 과소평가한대요. 무엇은? How quickly a crisis can spread across marke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시장에 걸쳐서 얼마나 빠르게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퍼질 수 있는지는 과소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반대말이니까 overestimate, underestimate. 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The treaty was signed in the post-war or pre-war. 이거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잖아. 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결되었습니다. 언제 체결되었냐면, 전쟁 후에 체결됐는지, 전쟁 전에 체결됐는지, 그거 둘 중에 고르는 거야. 자,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Nations were still struggling to rebuild what had been destroy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가가 여전히 애쓰고 있는 중이었대. 뭐 하도록? 파괴되어진 것을 다시 재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대. 자, 얘들아, 그러면 전쟁 전에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전쟁 후에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다 부서져 버린 거를 재건하는 거는 전쟁 후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post-war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후에, 전후에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접두사를 봤는데 이제 뭐볼 거야? 접미사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접미사라고 하는 거를 왜 보냐면 보통 접미사는 이 단어의 품사를 바꿔줘요. 그래서 어떤 접미사가 붙으면 명사인 애들이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인 애들이 동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품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접미사도 반드시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면 얘들아.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TION, SION, MENT라고 하는 친구들이 붙으면 아, 동사에서 명사로 이동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접미사를 붙이는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create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을 거야. 만들다. 그런데 여기 TION이 붙으면서 creation, 창작물, 창조물 이 되는 거잖아. 뭔가 만들어낸 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decision도 마찬가지야. decide라고 하는 결정하다, 정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sion이 붙으면서 결정이 된 거고요. 자, expansion도 마찬가지야. expand가 뭐야, 얘들아? 확장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 거기에 sion 붙이니까 확장이라고 하는 명사가 된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movement, 움직임, agreement, 동의. judgment, 판단, 이런 것들도 다 동사인데 명사가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NESS나 ITY가 붙으면 얘들아, 이 친구들은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happiness라고 하는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예시를 보면 happy라고 하는 그 형용사에 INESS를 붙이게 되면 happiness, 행복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는 거고, aware, 인식하는 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에다가 NESS를 붙이니까 뭐가 됐어? 인식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weak라고 하는 약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NESS 붙여서 약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bility, curiosity, security라고 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 형용사에다가 ity를 붙이니까 우리 명사가 되는 거구나. 자, 세 번째 세트 한번 볼게. 명사가 형용사가 되는 거. 명사가 형용사가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full을 붙이거나 less를 붙이는 거. full은 뭐야? 뭔가 가득 찬 느낌. less는 뭐가 없는 느낌이지. 그럼 반대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겠다. thankful 하면 감사해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고, careful, 조심성이 있는 이란 뜻이야. 그지? powerful 하면 강력한, 힘이 있는 이란 뜻인데, careless를 봐봐, 얘들아. careful이랑 반대말이지. careful은 조심성이 있는인데, careless는 조심성이 없는. 그래서, 아, 품사를 바꿔줄 뿐만 아니라 의미가 반대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같이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hopeless도 마찬가지지. 희망이 없는이지. 희망이 없는, endless는 끝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자, able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할수 있는 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동사도 ive도 마찬가지죠. 동사 형태를 형용사로 바꿔줄 수 있는 건데, readable 하면 읽을 수 있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얘들아, 읽기 쉬운 이란 뜻도 돼요. 읽기 쉬운. 자, flexible, 유연한, reliable. 의지할 만한, 의존할 만한 이란 뜻이고요. active, creative, sensitive. sensitive 정도만 짚어볼까?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er이나 or를 붙이잖아, 동사에. 그러면 뭐뭐 하는 사람, 사람 명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teach, 가르치는 사람, teacher, act, 연기하는 사람, actor, invent, 발명하는 사람, inventor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OUS를 붙이면 명사가 형용사로 변하기도 하는데, 뭐뭐한 성질이 있는으로 바뀌는 겁니다. dangerous, 위험한, generous, 얘들아, 뭐야? generous 하면 인자한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generous, 인자한, 뭐, 관대한 정도가 될것 같고요. curious 하면 호기심 넘치는, 호기심이 있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접미사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의미가 살짝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내용 가지고 가면서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The company's rapid 라고 나와 있어. 자, 그 기업의 빠른 expansion 하면 확장이고, expensive 하면 확대되는 이라고는 형용사야. 그러면 그 기업의 빠른 확장일까? 혹은 확장되는, 확대되는일까?

여기서 너무 쉽지만 그 기업의 재빠른 확장은 into 어디로 확장되는 거냐면 into overseas mark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해외 시장으로의 재빠른 확장은 required 요구했다. 상당한 투자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이해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투자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expansion은 여기서 명사 형태로 쓰인 거고 expensive는 형용사 형태로 쓰인 거네. 여기서는 기업의 재빠른 확장이라고 하는 명사가 맞을 거고요. 자, 다음 문장 볼게. Her argument was so persuasive. 얘들아, persuasive 하면 설득력 있는이라고 하는 형용사고요. Persuasion 하면 명사입니다. 설득. 자, 그러면 그녀의 주장은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서가 되면 좋겠지. 자, 그러면 형용사 들어가면 되겠다. 그녀의 주장은요,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서 that even the skeptics in the audience, 그 관중에 있는 회의론자들조차도 began to nod in agreement, 동의를 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도 persuasive 하면 형용사가 된 거고 persuasion 하면 설득, 명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철자 혼동어 접두사 접미사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역시나 우리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지문 하나 통으로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어떤 지문이냐면 2025학년도 작년 3월 학력 평가예요. 오답률 보면 오답률 2위고 66.3%나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Surely, one reason that copies have lost their sense of human connections, abundance, and intimate re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유가 있대.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 복제품들이 그들의 인간과의 연결의 감각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대요. 그리고 풍족함, 그리고 intimate relation 하면 친근한 관계거든요. 그거를 잃어버린 한 가지 이유는 여기가 동사야, 얘들아. 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that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요, has made copying so easy. 복제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만들어 버렸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현대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복제해서 똑같이 찍어내는 게 가능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맞지? 그랬을 때 The method of copying available to us. 우리에게 있어서 복제가 가능하게 된그 방법들은요, have never been more powerfully abunda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에게 한 번도 이렇게 강력하게 풍족했던 적이 없대. 즉, 지금이 제일 풍족한 상태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abundant에 밑줄 그어져 있어. abundant 뭐야? 풍족한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러한 현대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복제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만들었다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우리가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풍족해진 게 맞지. 그치? 자, 그랬을 때, This seems true. 뭐가 사실이어 보이냐면, Even as a sense of loss has at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아, 뭔가 복제를 하면 상실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our ever more powerful means, 우리의 한 번도 이렇게 강력한 적 없었던 수단이라고 하는 거, 뭐할수 있는 수단? To reproduce what we care about.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reproduce, 복제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존재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얘들아, 밑줄 reproduce, 복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을 많이, 강력하게 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복제하다 괜찮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월터 벤저맨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유명하게 말했대요. 무엇을 말했냐면, this loss. 여기서 손실이 아까 난다고 했거든? 무언가를 마구 찍어내게 되면 분명히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손실을 이 벤저민은 뭐라고 말했대요? As an aura. 아우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말했대. 그래서 that
Which is lost in mechanical reprodu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잃어버려지는 거래. 어디서? 기술적인 복제에 의해서 상실되는 것을 우리는 아우라라고 부른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상실되는 lost가 맞아? 당연히 맞지. 왜?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러한 상실은 아우라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잖아. 자, 그런데 이렇게 상실되는 것, 뭐에 의해서? Mechanical reprod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복제에 의해서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있으니까 lost. 괜찮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the aura of work of art, 예술 작품에 있어서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He suggests, 그가 시사하기를 cannot be copied by mechanical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어. 예술 작품을 복제하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모나리자를 복제한다고 해. 그 모나리자를 복제하는 것에 있어서 상실되는 것은요. cannot be copied by mechanical technology. 기술적, 기계적 기술로는 카피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뭔가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복제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뭐야?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 By around 19,000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1900년대에 he writes, 그가 적기를 Technical reproduction had reached a standard 라고 나오고 있어. 기술적인 복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도달했대. 자, 1900년대가 되니까 그 기술적으로 찍어내는 기술이 어느 정도로에 도달하게 됐냐면 that not only permitted to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s of art 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렇게 전승된 모든 예술 작품들을 복제할 수 있을 정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됐냐면 and thus to cause the most profound change in their impact upon the public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술 작품이 대중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엄청난 변화를 유발했다라고 나오고 있네. 내용이 한번 꺾였어. 1900년대에 도래하고 나서는 이제 그 기술적인 복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예술 작품을 복제할 수 있고 그것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엄청 많이 바꿔버렸어. 그치? 자, 그랬을 때 the ability, 능력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copy mechanically, 이렇게 기술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은 Substitute a plurality of copies for a unique existence 라고 나오고 있어. 기계적인 복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Substituted a plurality of copies for unique existence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독특한 존재를 뭐로 대체한다는 거야? A plurality of cop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수의 복제품으로 대체한다. 자, 그래서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술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래하게 됐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됐으니까 이런 능력이 생겼겠지. 뭐할수 있는 능력? 독특한 존재를 다수의 복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겠지. 그래서 4번도 무난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In addition to transforming art and the public's relation to it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뭐에 더해서? Art and the public's relation to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술과 그 예술과 관련된 대중들의 관계를 바꾸는 거에 더해서 벤자민은요, asserted that 뭐라고 주장했냐면 mechanical reproduction 이런 기술적인 복제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할수 있는 힘? To rend traditions by interfering with the authority of objects 라고 나오고 있어.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 볼게, 얘들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술적으로 복제하는 거 있잖아. 힘을 가지고 있대. 어떤 힘? 우리의 전통을 rend 하면 분열시키다, 찢다라고 되어 있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대. 뭐 함으로써? interfering with, 방해하는 거야. 무엇을? 그, 물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방해함으로써 뭐 한대? 우리의 전통을 분리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Embedded in the fabric of tra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전통의 구조 안에 끼어

들어가 있는 그 물체의 사물의 권위를 방해함으로써 뭐할수 있다?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대. 복제하는 게. 알았지? 자, 그랬을 때 this devotion to tra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바로 뭐가 나와? 뒤에? 이러한 전통에 대한 헌신은 이라고 나오고 있어.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다 그랬어. 얘 헌신한 내용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 devotion은 뭐로 바꿔야 되냐면 threat로 바꿔줘야 됩니다. 위협하는 거야, 얘들아. 전통을. 왜? 분열시킨다고 했잖아.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전통에 대한 위협은요, was twofold.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었고, and concern the presence of objects, Benjamin believ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벤자민이 믿기로는 이러한 힘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었고요. and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뭐에? 그 사물의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이었고요. devotion. 우리 전통에 헌신한다는 내용 안 나왔어. 전통을 오히려 위협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었고, 2025학년도 작년 5월 학력 평가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오답률 5위 64.7%나 틀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 Because we are attuned to the world by being in a mood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 세상에 맞춰져 있는데 뭐에 의해서? By being in a mood. 어떤 감정 혹은 어떤 기분에 있는 거로 인해서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뒤에 더 읽어보자. The world is disclosed to us.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드러낸대. 드러난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한테 드러나냐면 our moods.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 지문을 해석할 때 쌤이 계속 예시를 들어줄 거거든.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오늘 쌤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지금 현재 기분을 통해서 우리 세상이 나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세상을 볼때안 좋게 보게 되는 거야.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but it was influences. 하지만 it also influences. 그것은 또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데. 그렇겠지, 얘들아. 상호작용하는 거겠지.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세상이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나쁘면 우리 기분이 나빠지기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This is relevant to the claim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관련이 있대 뭐와 이 발언과 관련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그 뒤에 내용을 잘 살펴봐야겠지. That mood is scaffolded by the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의해서 발판이 놓아진다 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이 있대. 그렇지, 얘들아. 지금 여기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했으니까 앞에 내용과 똑같이 연관이 있겠네. 그러면 우리 1번은 맞는 선지 될 거야. 자, 그런데 where 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is necessary.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지. 뭐에 있어서? For the creation of affective stat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서적인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지. 그치? 내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이 생겨난다고 한 거니까. 자, 그랬을 때, in one type of affecting scaffolding, 어떤 한 종류의 정서적인 발판 만들기라고 하는 거 안에서 한 사람은 경험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통합시키는지 한번 봐봐. Parts of the world in the sens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일부를 통합시킬 수 있대. 무엇과 통합시킬 수 있냐면 어떤 관점에서? That when one undergoes certain moods, one experiences certain aspects of the world as part of oneself.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 어떤 관점에서 그런 거냐면, 한 사람이 어떤 특정 감정을 겪을 때, 예를 들어 우울했다고 쳐보자. 내가 우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겪을 때, 그 사람은요,
특정 측면, 즉, 이 세상의 특정한 측면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로써? As part of oneself. 그 스스로의 일부로서 경험하게 된대. 내가 우울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우울한이라고 하는 특정 측면들만 경험하게 되는 거야. 마치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앞에서 나오는 incorporate, 통합되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설명이지. 그래서 이번 선지도 맞는 거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the way,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That the world appears, 그 세상이 드러나는 방식은 is directly dependent on, 직접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직접 의존하고 있는 거야? The way we're attuned to it through moo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그것에 맞춰지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대. 얘들아, 그러면 직접적으로 의존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봤을 때, to give an example, 예시를 드디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시를 줘볼게. When I am melancholic, 내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it is not just that I feel as though the world is gray 라고 나오고 있어. 내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단순히 이 세상이 정말 회색인 느낌이야. 라고 느끼는 게 아니래.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rather 그보다는, when I'm in melancholic, 내가 우울할 때는요, the world is gray 라고 나오고 있어. 그 세상이 회색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은 회색이다가 됐거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차이점을 봤을 때, the world is gray 라고 나오고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야? 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회색이다라고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앞에 등장한 3번의 directly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네. 그지? 자, 그랬을 때 such a state, 이러한 상태에서요. 이러한 상태는 presupposes, 전제를 깔고 있대.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냐면 the presence of a distin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분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전제로 깔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가 분리되어져 있냐면요. Between what is out there and what is in 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저 바깥의 세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했어. 오케이. 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나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네. 그랬을 때, the boundaries between, 똑같은 얘기야. 경계선은 경계선인데, between ourselves and the external world seem to disappear. 얘들아, 사라진다고 나오고 있잖아. 자, 그런데 경계라고 하는 거, 무엇과 무엇 사이에 우리 스스로와 그리고 우리 외부 사이에 이런 boundaries,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데? seem to disappear,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때 얘는 presence가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absence, 부재한다 라고 바꿔줘야겠지. 나와 나의 바깥의 세상과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으니까, 아, 얘가 그대로 4번에 반박되는 키워드로 올수 있겠다. 자, 그랬을 때, such that mood one is in determines which features of the environment will matter and in what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 one is in,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즉, 우울함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무엇을? Which features of the environment will matter? 이 주의 주변 환경에서 어떤 특징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특징이 중요한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즉, 내가 우울하면 이 세상에서 우울한 측면들만 보이게 될 거고, 내가 기쁘면 정말 기쁜 측면들만 보이게 될 거니까, 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determines, 결정해 줄수 있겠구나. 5번도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등장했던 지문입니다. 좀 쉬웠던 지문이니까 빠르게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자, 클래식